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A는 노년층 비율이죠. 그냥 노년층 비율. 자, B는 총 인구에서 14세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B도 유소년층 비율이구나. 유소년층 비율. C는 단위 면적당 인구수 A당 B. 자, 이거 뭐였죠? 인구 밀도죠. 인구 밀도. 인구 밀도. 그래서 인구 밀도 맨날 단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이 사는지, 그쵸? 단위 면적당 몇 명이 사는지 이게 인구 밀도인데,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할 때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이세 가지 지표에다가 청년 순이동률에다가 저출생률, 주간인구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걸 활용해서 이 지역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각각 매칭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예요? 수도권. 그다음에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세 권역이, 크게 세 권역이 나와 있는데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볼게요. 여기가 선생님 남동생이 근무한 군부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연천이거든요, 연천. 선생님, 그래서 딱 한번 가봤어요. 그 남동생 말로는 북한군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이는 정도의 군부대에 근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네, 믿을 순 없지만,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연천. 군사 분계선에 있는 건 맞죠? 그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선생님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가 고양입니다. 고양. 네, 고양시. 고양시의 그 마스코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고양이에요. 진짜 선생님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자주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와 관련해서 여기가 은근히 자주 출제돼요. 문제는 여기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쵸? 알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죠. 여기 사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잘 모르면 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군. 진짜로. 자, 근데 여기 엄밀히 부여입니다. 부여. 네, 부여.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조건 볼게요. 가는 나다보다 A가 높다. 자, 가가 어딘지도 몰라요. 나다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노년층이 높대요. 하, 그죠? 노년층이 높은데, 우리가 잠깐만 여기서 보시면, 두 개는 군 지역이고요. 두 개는 시예요. 그쵸? 그래서 가가 그냥 이둘 중에 하나겠지라는 느낌만 와요. 아직까지는 느낌만 오는 게 맞아요. 이걸 알면 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자, 나다는 라보다 어떤 군 지역보다, 그쵸?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다. 그쵸? 이게 시겠죠? 나다가 신게 맞아요. 왜냐면, 가가 군이고, 나다보다 높으니까, 가가 군이니까, 나도 군이었잖아요. 그럼 나다가 쉬면서 유소년층이 높은데 어딘지 몰라요, 아직도. 이둘중 하나는 맞아. 근데 이제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나다를 비교해요. 다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아, 인구 밀도가 높대요. 자, 고양시 아니면 세종시인데요. 고양시는 인구 100만 넘는 특례시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그 다음에 세종은 아직 4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어디가 높아요? 그쵸? 고양시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 나와요. 그러면 또 가봐요. 라는 가보다 성비가 높다. 드디어. 라하고 가도 구별할 수 있어요. 이둘 중에 하나인데요. 성비가 높다? 자. 성비가 높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비가 100보다 높다, 크다. 이걸 포함하고 있고요. 남초고요. 인구에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다. 세 가지 케이스 계속 떠올려 주세요. 군사 분계선 주변, 그쵸? 군부대가 많은 곳. 두 번째, 중화공업단지. 세 번째, 촌락의 청장년층. 이걸 계속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근데 드디어 군사 분계선, 군부대 많은 곳. 선생님, 남동생 이야기했죠? 자, 여기. 자, 이게 바로 랍니다. 자, 이게 가예요. 자, 드디어 다 찾았습니다. 1번, 라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남성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고요. 가는 나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자, 가하고 나를 비교했는데요.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은, 출생률이 높은 세종이 높겠죠. 다는 나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노령화 지수의 식이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이 노령화 지수는 상당히 중요한 인구 지표인데요. 그 지역의 고령화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하고 달을 비교했잖아요. 그 뭐가 더 신상 도시죠? 네, 어디가 더 신상? 세종.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세종이 우리 전국에서 제일 높죠. 자, 근데 고양시는요, 그래도 젊은 도시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한 게좀 신기하긴 하지만, 노령화 지수는 다가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요, 3번이에요. 4번, 라는 다보다 중연령이 낮다. 여러분, 중연령도 그 지역의 고령화 수준을 단적으로 알수 있는 아주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위연령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요. 한 지역, 어떤 지역의 인구를 0세부터 가장 갓 태어난 아기부터 가장 고령순까지 나이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세웠을 때정 가운데 위치하는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연령은요, 평균 연령이랑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고령화 수준을 한눈에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거. 우리나라 중연령 계속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계속 고령화로 네, 가고 있는 거죠. 고령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하고 달을 비교했는데요. 당연히 연천군이 이 라가 더 높아야 됩니다. 나와라는 충청권, 가와다는 수도권에 위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와라는 네. 지금 따로 묶을 수가 없고요. 충청권은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가나가 충청권이고요, 다라가 수도권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7번입니다. 2026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입니다. 어머나, 이제 두 지역밖에 없어요. 자, 고맙죠. 두 지역밖에 없으면 고마운 거죠. 자, 이첫 번째 지역,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요. 여러분들, 방금 여기 연천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바로 강원도 오대미. 자, 우리 지형에서도 아주 중요한 네, 용암 대지가 펼쳐져 있는 철원입니다. 추워요, 여기도. 네, 여기도 군부대가 참 많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세종입니다. 네, 문제가 간단합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가는요. 각종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죠. 뭐, 과천에서 뭐, 이제 대거 이전하고 선생님 아는 분들도 엄청 많이 가셨는데, 이, 여기가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이죠? 행정중심 복합도시예요. 행정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 뭐 행복도시, 바로 세종입니다. 그냥 이게 가예요. 일단, 군사분계선과 접하고, 누가 봐도 군사분계선과 접하는 거 이게 나죠.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방금 언급했던 화산활동, 용암대지, 곡창지대, 뭐 지리적 표시지인 철원, 오대미,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비교할게요. 가와 비교한 나의 특징. 자, 가와 비교한 나의 특징입니다. 자, 성비입니다. 위아래부터 잡아요. 자, 성비가 어떨까요? 네, 여기가 훨씬 높겠죠. 군부대, 그쵸. 남성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럼 벌써 정답이 A, B, C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노령화 지수예요. 앞뒤로 잡아요. 자, 노령화 지수는요, 여기가, 그쵸. 그래도, 뭐, 군부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철원군, 촌락의 경관이 더 많은, 촌락의 특징이 더 남아있는, 인구에도 그게 반영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노령화 지수가 더 높을 거예요. 자, 이제 BC 남았습니다. 좌우로 잡을게요. 유소년 부양비는요, 상대적으로, 네, 여기는 유소년층의 비중이 낮을 테니, 상대적으로 낮겠죠. 정답은 2번, B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이었고요.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에 대한 인구 관련 언론 보도. 자, 요거도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할까요? 여기는요, 네, 되게 강원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에요. 사실 이 지역은요, 그 전에는 약간 위기도 있었지만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가 다 지금 분포하고 있죠. 이걸로 정말 많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기업 도시, 혁신 도시가 둘다 있는 강원도 도시 어디죠? 원주시입니다. 강원도 인구 1위 도시예요. 그래서 강원도 인구 1위 도시고요. 특히 청장년층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 강원도 도청이 있는 춘천보다 강원도 도청이 있는 춘천보다 인구 증가율이 청장년층에서는 3배 이상 높다고 해요. 언론 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있다는 거는 일자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좀 특이하게 생긴 지역인데요. 태백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인제부터 알면 돼요. 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가부터 한번 볼게요. 인구가 약 3만 1000명까지 줄었는데도 심각한 주천난을 겪고 있다. 군부대가 많다. 인구가 3만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심각한 주천난이 있는 이유가 이 군부대가 많아서요. 이 지역에 실제로 생활하는 인구는 7만 명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그 기반 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주천난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알죠? 군부대가 많은 지역적 특성. 군부대 어딨죠? 그래도 휴전선 근처에서 찾아야겠죠. 군사 분계선 주변에서 찾아야겠죠? 이걸 통해서 먼저 여기가 가인가? 눈치를 채시고요. 지방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대요. 방금 이야기했던 공공기관의 입주, 혁신도시입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계속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원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여기는요, 탄광이 폐광됐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탄광, 태백입니다. 가나다 찾았고요. 1번 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인구가 많다. 자, 인구 1위가 원주예요. 그래서 뭐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해도 나가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가는 나보다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수가 많다. 자, 여러분, 요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가하고 나를 보시면요. 가가 군이고 나가 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이민자는요. 외국인 근로자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 이거는 이 외국인 근로자에서만 딱 보면요. 그들끼리, 외국인에서만 보면 아주 뚜렷한 남초현상이 나타나는 편이에요. 특히 중화학공업 지역에서. 서비스업은 그래도 여성의 비중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남초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결혼 이민자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촐락 지역의 청장년층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촐락의 청장년층은, 네,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짝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국제 결혼 이민자들, 즉, 외국에서 오신 분들, 결혼하려고 오신 분들을 보잖아요? 결혼하시려고 오신 분들을 보면 여초예요. 아주 뚜렷한 요초입니다. 그래서 인제군하고 원주시의 결혼 이민자 비율을 보잖아요. 비율? 비율을 보면 어디가 높을까요? 촐락적인 인제군이 높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 뭐라 했죠? 수라고 했죠. 수. 어디가 절대량이 많아요. 그냥 그 지역의 전체 인구수가 훨씬 많죠? 원주시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중을 곱하면요. 수도 여기가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늘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100만 원 중에 50% 가질래요? 1000만 원 중에 10% 가질래요? 자,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으면. 그래서 가가 아니라 나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다보다 중연령이 높다. 자, 중연령은 고령화 수준을 알수 있는 단적인 지표. 당연히 태백에서 높겠죠. 다는 가보다 성비가 높다. 자, 다하고 간대요. 성비는 군부대가 많이 입지하고 있는 가에서 더 뚜렷이 높을 겁니다. 자, 다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총부양비는 뭐를 떠올려 주라고 했죠? 총부양비는 청장년층의 비중을 떠올려 주면 된다고 했죠. 어디가 청장년층이 더 비중이 높을까요? 그쵸? 여기가 높겠죠? 자, 그래서 총부양비는 상대적으로 여기가 높을 겁니다. 왜? 청장년층이 여기가 높으니까 총부양비는 낮고 청장년층의 비중이 낮으니까 총부양비는 여기가 높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도 네, 꼼꼼하게 문제 잘 보셨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9번입니다. 2025학년도 6월 모평 문제고요. 요거도 뭐 앞서서 나왔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9번이 6월 모평이고요. 8번이 방금 수능이었어요. 그래서 6월 모평에서 나오고 수능에 낼 거니까 잘 복습해. 이걸 이야기해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자, 9번 볼게요. 지도 옆에 시된 세 지역. 세 지역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세 지역 중에 요 지도만 봤을 때는 잘 몰랐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보잖아요.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 바로 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국 지리에서 좀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다문화 마을 특구가 있죠.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 그래서 요거 안산이었고요. 여기 너무 많은 지금 도시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바로 요걸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또 나왔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자, 그다음에 이 지역은요. 잘 모르겠죠. 알아요? 잘 모를 텐데요. 자, 지금 태백 바로 아래에 있고요. 울진 지금 서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봉화예요. 근데 모르면 일단은 이렇게 시험지에 군이다라고 표시를 해두세요. 그냥 해두고 그냥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가나 다 읽으셨죠? 가는 거의 유사한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안 읽으려고 했는데 일단 정부기관 이전 요거 포인트로 그다음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요거 챙겨가세요. 요거 표시해 두시고요. 이게 세종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위험이 큰 곳이다. 그쵸? 군 지역이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는 시고 또 수도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종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가나다를 다 연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신 거 맞죠, 여러분? 네, 가나다 다 나왔고요. 우리는 바로 선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중위연령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중위연령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고령화 수준을 단적으로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고요. 나에서 높을 겁니다.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인구 밀도 어디가 높을까요? 그쵸. 가에서 높겠죠. 도시에서. 다는 가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자, 유소년 부양비는 어디서 높아야 될까요? 그쵸. 지금 여기 적혀 있잖아요. 유소년층. 전국에서 제일 높다. 그래서 가에서 높아야 됩니다. 다는 나보다 지역 내 외국인의 성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다가 안산이고요. 외국인이 많다고 했어요. 근데 성비가 높은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이 성비가 높다는 거는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높다, 100을 넘는다, 남초이다. 세 가지 케이스. 군사 분계선, 중화공업 지역, 촌락의 청장년층. 근데 여기 촌락 아니잖아요. 그럼 둘중 하나인데 군사 분계선 아니잖아요. 중화공업 발달했죠. 그래서 높을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총인구는 다나가가 아니라 다가나예요. 다가나.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4번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2024학년도 10월 학평이고요. 다섯 지역의 두식이 인구 부양비와 총인구입니다. 두식이 모두 X축은 유소년 부양비, Y축은 노년 부양비, 그리고 총인구까지 지금 세 가지를 시대를 달리해서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는 네, 70년의 그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네 지역은요. 경기, 서울, 전남, 제주네요.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2025년쯤이잖아요. 자, 그래서 가까운 시기가 이 시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좀더 지금 현재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일단 다행히 총인구를 줬어요. 그리고 경기, 서울, 전남, 제주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 제일 큰 덩어리 있죠. 지금 또 서울이 930만 명, 경기가 1370만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꽤나 큰 차이가 있고요. 그걸 거의 유지하는 게 경기일 겁니다. 서울은 계속 인구가 조금씩이라도 빠져나가니까 이게 그래도 서울이겠죠. 그럼 이제 전남하고 제주가 있는데요. C하고 D의 변화 양상을 보시면 작았고 그대로 작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왜냐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남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로 제일 먹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쑥 줄어요. 그리고 제주는요, 단한 번도 이 크기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제주는 인구가 50만 명대에서 계속 증가해서 지금 67만 명까지 온 거거든요. 이 크기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크기를 가졌다가 이렇게 되는 게 전남이에요. 그리고 제주. 네, 이렇게 찾았고요. 다른 지표들은요, 선지에서 아마 물어보면 우리가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자, 1번. 비의 총 부양비는 1970년보다 2040년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총부양비는 지금 X축의 값하고요, Y축의 값을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냥 더하면 돼요. 그래서 B의 총부양비를 보시면 이때는 가운데 값을 읽으시면 되니까 80 더하기 뭐6 정도, 86이라고 그냥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2040년이 되면 50, 네, 선생님 좀 위에다가 그렸는데 좀 아래에다가, 네, 50 더하기 14, 어쨌든 한64 정도 나오죠. 그래서 언제가 더 높다? 총부양비는 1970년이 더 높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깔끔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줄게요. 없애야 돼. 자, 64. 자, 그 다음에 C와 D는, 자, C와 D의 유소년 부양비 차이는 1970년보다 2040년이 크다. 자, C와 D 지역의 유소년 부양비 차이. 자, 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2040년이 됐을 때 유소년 부양비의 차이가, 네, 이 정도입니다. 근데 보세요. 급간이 달라요. 이거 보시면 거의 85에서 95, 거의 10 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급간 자체가 상당히 지금 가깝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 차이도 마찬가지로 1970년이 더 크게 나타나네요. 자, A는 서울, D는 전남이다. A는 서울, D는 전남이다. 어머나? 그냥 우리가 확인했던 그거잖아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2040년 세종의 노령화 지수는 100 미만이다. 자, 노령화 지수는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인데요. 이게 원래는 유소년층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유소년 부양비의 식이 뭐죠? 청장년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 노년 부양비 식이 뭐죠? 청장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우리 범분수 선생님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써보는 그 용어 같은데 약분을 하면요 결국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2040년입니다. 자, 세종을 보세요. 유소년분의 그러면 19분의 노년 한 33? 100 미만입니까? 아니죠. 100을 훌쩍 넘겠죠. 대충 봐도. 그러니까 이 세종 보세요. 이 세종이 여기는 없는데요. 지금 어쨌든 없겠죠, 당연히. 왜냐면 2012년에 출범했으니까 없겠죠. 근데 스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세종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유소년층 비율 제일 높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2040년이 되면 여기도 꽤나 높은 노령화 지수가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노령화 지수 100 미만 아니고요. 5번, 서울은 경기보다 이 기간 동안에 인구 증가율이 높다. 자, 오히려 서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줄었죠. 네, 증가율은, 네, 지금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 그래서 경기는 늘었지만, 많이 늘었지만, 서울은 줄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아니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고요. 2024학년도 3월 학평 문제입니다. 자, 11번 그래프는 지도 에피스텐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요.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에서 C 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지도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우리 공업에서 되게 자주 다뤘던 지역이죠. 전자조립공업과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지역, 그리고 사실 이 동그라미 친 도시 아래 평택까지도 같은 군으로 묶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바로 화성입니다. 정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충청북도에서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는 포도의 고장이에요. 바로 영동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죠, 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 적고 시작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 어디죠? 네, 울산광역시죠?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가 몇 개죠? 17개입니다. 17개 중에 특별시 1개, 그 다음에 광역시 6개예요. 그 다음에 그 특별자치도가 3개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도가 6개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1개가 있습니다. 17개 맞죠? 네. 그래서 광역시 정도는 좀 아시는 게 좋고요. 저기가 부산이 아니라 울산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게 뭐냐?

0: 인구 변화거든요. 인구 변화, 우리 앞에서 3번 문제 풀때 인구 밀도 변화 하나 있었잖아요. 그쵸? 인구 밀도 변화. 근데 여기서도 인구 변화인데요. 이거는 그양그 자체네. 그쵸? 근데 양그 자체가 아니라, 자, 이거죠. 각 지역의 1990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도의 상대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100을 지금 기준을 했잖아요. 1990년 인구를 100으로 기준을 세웠어요. 그럼 600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해석해야죠. 6배 됐다는 얘기예요. 200이다? 2배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50이 됐다? 절반으로 줄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볼때 선생님은 항상 여기 먼저 보는 편이거든요. 청장년층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인구 연령별 인구 구조를 볼 때는 유소년층 혹은 노년층을 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시와 촌락을 구별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노년층 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부터 본 이유를 알겠죠? 여기 화성시고요. 그다음에 울산 광역시고요. 나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지역이 군일 확률이 높다고 했죠? 영동이고요. 이게 바로 네, 영동의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자, 달을 먼저 찾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하고 나인데요. 가하고 나중에 가가 그래도 네, 유소년층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바로 화성. 우리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면서 수도권 주변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막 이런 걸 세웠잖아요. 신도시에 유소년층이 많아요. 신도시에. 거기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 자, 나는요, 울산입니다. 아무리 이제 울산이 공업 도시로 특화가 되어 있지만 좀 젊은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가 되게 오래된 공업도시예요. 이제 거의 뭐 이제 50년 정도 된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에 비해서는 노년층의 비중이 있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나가 울산입니다. 그럼 가나다는 찾았어요. 가나다는 찾았고 이 인구 변화, 이 증가율이죠. 근데 A는 누가 봐도 어디예요? 그쵸? 수도권에서 신도시로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제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네, 가. 화성의 데이터일 겁니다. 근데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지역이 있어요. B는 거의 정체죠. 거의 뭐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울산광역시가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이 된 거거든요.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네, 그래서 그 인구 100만 명을 넘기면서 이제 울산광역시가 된 건데 이게 바로 나의 데이터 감소하고 있는 군 지역. 이게 다의 데이터. 정답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우리 최근 문제를 중심으로 인구 첫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들도 잘 풀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유봉입니다. 자, 이번 시간 3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 사회변동이론, 진화론, 순환론 파트 이제 네 문항 다뤘었는데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또 다양한

선호는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자, 이거 순환론이 아니라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 사회가 더 진보하고 발전된 사회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한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16번에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끝부분에 따로 떼어서 또 보충 설명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 진화론이 아니라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순환론의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이 과정, 이 사이클의 전제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과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의 어떤 시점이 생성인지, 성장인지, 또 쇠퇴, 소멸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현재적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변동의 방향을 예측하기,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 역동적인 대응이 곤란하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진화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잘못된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개념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5번부터 이어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25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8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변동이론 AB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는 것은 단 AB는 각각 순환론, 진화론 중 하나이다. 자, AB는 모두 사회 변동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며, A와 달리 B는 사회 변동이 곧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본다. 자, 그러면은 B는 진화론이 되는 거고요. A는 순환론이 되는 것입니다. 1번에 A는 단기적인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아니죠. 순환론은요, 순환의 과정이 장기적인 과정을 전제로 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에 용이합니다. 2번에 A는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이러한 비판을 받는 것은 바로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A가 아니라 B가 되겠고요. 3번에 B는 진화론은 사회가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다. 자, 이거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A가 되겠습니다. 4번에 A와 달리 B는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없다고 본다? 여러분, 진화론은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보죠? 그 방향이 뭐였어요? 바로 진보와 발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4번 오답이 되겠고요. 5번에 B와 달리 A, 즉, 진화론과 달리 순환론은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라고 보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의 25학년도 수능 18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시문 볼게요. 인간이 찾아낸 과학적 지식은 자연이 가하는 제약으로 만들어진 원시적인 미신과 선입견, 오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축적되고 정해진 하나의 방향, 정해진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진전하며 확장한다. 문명의 전개도 근대 과학의 이러한 과정과 유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하나의 방향을 향해 진전하고 확장한다. 사회 변동을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보와 발전의 맥락에서 보는 것, 바로 진화론에 해당하는 제시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 사회가 더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또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따라서 기억선지 옳은 내용. 니은에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거듭 나오고 있는데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순환의 과정을 장기적으로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어떤 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나 현재에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서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사회가 일정한 변동의 방향성을 가진다. 진보와 발전. 옳은 내용이죠. 리을의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 역사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운명론적 관점에서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이런 흥망성쇠를 거듭한 사례를 설명하기 용이한 것은 순환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화론에 부합하는 것은요, 기역과 디귿 연결시킨 2번 성지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7번 갈게요.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시문 읽어볼게요. 자, 명조의 시작은 고요한 겨울날 같았다. 왕조의 전반기는 질서와 안정 그 자체였다. 왕조의 전반기는 질서와 안정 그 자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조의 겨울은 얼마 후 시끌벅적한 봄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소박한 농경사회의 안정성은 투기적 상업에 자리를 뺏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농경사회의 토대는 무너져 내렸다. 뭔가 문제가 더욱더 불거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안정적인 상태였는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은의 유입과 상품 경제의 발달로 부자 대 빈자, 상인 대 농민, 이윤 대 도덕이 대립하면서 이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 부정적인 상황이 더욱더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왕조는 질서를 회복하며 안정을 향해 나아갔다. 처음에 질서와 안정 그 자체였는데요. 상황이 부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점점점 부정적인 상황이 심해지는가 싶었는데, 하지만 다시 새로운 왕조가 질서를 회복하며 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흥망성쇠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제시문이죠. 따라서 순환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역선지는요, 사회의 퇴보나 멸망을 설명하기 어렵다? 아니죠. 순환론은 퇴보나 멸망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니은의 단기적인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힘들다? 그렇죠. 왜냐하면 순환론의 흥망성쇠,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이 바로 장기적인 과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디귿에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자, 이거 서구 사회를 비서구 사회보다 더 진보한 사회라고 전제하는 진화론에서 가질 수 있는 특징이면서 또 진화론이 받을 수 있는 비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디귿 오답이고요. 리을의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인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7번에 니은과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8번에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 사회 변동 이론, 진화론, 순환론, 변동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두 이론을 단적으로 단순하게 심플하게 비교하는 문항이 아니라 이 문항은 조금 더 복잡하고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어야지 접근할 수 있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진화론, 순환론 중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시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에 시민권의 역사는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한 사회 변동이라는 점에서 A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민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한 사회 변동이라는 점에서 진화론과 순환론 중에서 A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A는 어떤 관점이냐? 여러분, 순환론 내용 가운데 수능에 정말 많이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순환론은 사회 변동의 주체로서 인간이 가지는 역동성, 자율성, 능동성, 이것보다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고 하는 순환의 사이클이 사회 변동에 보다 더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자율성과 능동성, 역동성이 과소평가된다라고 했었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한 사회 변동이라는 점에서 A로 설명하기 어렵대. 시민권의 역사가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일궈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노력, 자율성, 역동성, 능동성, 이것을 과소평가하는 순환론의 입장에서는 시민권의 역사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A는 뭐냐? A는 순환론이 되겠습니다. 항상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시문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이 A가 순환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잡기가 조금 까다로웠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 내용 잘 챙겨두시고요. 자, A는 순환론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과거 부르주아들은 왕과 귀족 중심의 봉건적이고 비합리적인 체제에 저항하며 자유적 시민권을 확보하였고, 노동자들은 이를 근거로 참정권 확대 운동을 전개하여 정치적인 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시민권의 제도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토대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시민권의 제도화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토대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 전제. 바로 그 앞에 나왔던 자유적 시민권이 확보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적 시민권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발전해서 사회적 시민권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시민권의 발전 과정은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시민권의 역사는 인류 사회 모든 구성원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다양한 지위와 권리의 분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가라는 B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A가 순환론이었으니까는요, B는 뭐예요? 진화론인 것을 알수 있고, 내용을 읽어봤었을 때 시민권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고, 이 발전이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 시민권의 역사라고 하는 게 구성원의 보호, 인류 사회 모든 구성원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다양한 지위의 권리의 분화 과정, 분화. 단순한 것이 복잡해지고, 단순한 것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형태로 발전하는 형태. 이것을 또 강조하는 게 진화론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또 B가 진화론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제시문 분석이 되죠? 제시문이 조금 내용적으로 만만치는 않았어요. 자, 1번에 기억을, 니은이죠? 자, 니은은 참정권 확대 운동인데, 참정권 확대 운동은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 질서로 회귀하려는 운동이냐. 이거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요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는 복고적이고 반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회 운동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참정권 확대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하려고 하는 사회 운동이 참정권 확대 운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에 B는, 그럼 B는 진화론인데, 사회 변동이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다? 주기적으로 생성, 성장, 쇠퇴, 소멸, 흥망성쇠의 사이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순환론 A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2번 오답이다. 3번에 갑은 사회적 시민권이 자유적 시민권의 획득 단계를 거쳐야만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왜요? 아까 제시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시민권의 제도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토대였습니다. 이것이요. 이것이 뭔데? 먼저 자유적 시민권을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시민권의 제도화.

바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얘가 먼저 전제가 돼야지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로서 자유적 시민권의 획득 단계를 그 전제로 거쳐야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갑은 A의 관점에서, 을은 B의 관점에서 니은을 해석하고 있다. 자, 니은 참정권 확대 운동인데, 참정권 확대 운동 모두 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둘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A가 아니라 B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기역, 요 시민권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또 진화론적 관점에서 참정권 확대 운동을 해석한다. 둘다 시민권의 역사와 참정권 확대 운동 모두 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에는요, 모든 사회의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쇠퇴하거나 소멸, 이러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의미는 결국에 진화론이 아니라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요 내용 가에는요, 진화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요 내용이 가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재심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시민권의 발전 과정 또 분화 과정이라고 하는 사회 변동의 양상 가운데 바로 일정한 방향, 진보와 발전의 맥락에서 시민권과 또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참정권 확대 운동을 바로 진화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9번 가겠습니다. 자, 24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14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순환론과 진화론 중 하나다. 게임 규칙. 갑을은 A, B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 적힌 카드 1에서 카드 5가 각각 한 장씩 모두 5장이 들어있는 카드 꾸러미를 각자 배부받는다. 갑을은 각자 자신의 꾸러미에서 카드를 2장씩 뽑고 획득한 총점이 큰 사람이 승리한다. 카드 한 장당 카드 내용이 A에 대한 설명이면 2점, B에 대한 설명이면 1점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카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게임 결과를 먼저 볼게요. 갑은 카드 1과 카드 2를, 을은 카드 3과 그 다음에 기역을 뽑아 결론적으로 갑이 승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1을 볼까요? 카드 1의 내용이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 자,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카드 2는요,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카드 3은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본다, 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카드 4번에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알수 있는데, 지금 갑이 카드 1과 카드 2, 즉둘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을은 카드 3,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 카드 하나를 뽑은 상태인데 갑이 승리하였대요. 그러려면 결국에 앞에서 A에 대한 설명이 2점, B에 대한 설명이 1점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A가 뭐가 돼야 돼? A가 진화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 그래서 진화론 A가 되어서 얘가 2점 돼가지고 갑이 4점으로써 을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어서 이겼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줄수 있어야 되고, 카드 3도 진화론이니까 일단 2점을 받았겠죠? 그쵸? 그런데 갑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여기 기역, 다시 말해서 기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떤 내용이 와야 돼? 똑같이 진화론 2점짜리가 오면 돼, 안 돼? 그럼 동점이 되잖아.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잖아. 다시 말해서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카드를 뽑아서 1점을 받아서 2 더하기 1, 3점을 얻어야지 이 조건에 부합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역은 카드 4가 될수 있다. 그렇죠. 카드 4는요, 순환론의 내용, 해당하는 내용, 즉 1점에 부합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점이 돼서 갑은 4점.

3점으로써 갑이 승리하고 을은 3점이 되어서 결국에 요 내용, 요 조건에 충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니은의 A는 진화론인데 사회마다 사회 변동의 방향이 다르다고 본다? 아니죠. 진화론은 사회가 다 진보와 발전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인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의 B는 순환론인데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요거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순환론에서 인간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성, 자율성보다도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이 사회 변동이 보다 더 지배적이다. 따라서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이 과소평가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 순환론으로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리을의 가의 요 가의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요 내용 뭔데요?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기억은 카드 5. 카드 5가 될 수가 없죠. 그쵸? 카드 5가 돼버리면은 결국 만약에 카드 5를 을이 만약에 뽑게 돼요. 카드 3을 뽑은 상태에서 카드 5를 또 뽑는다? 근데 카드 5는 진화론의 내용이잖아. 그러면 2점, 2점, 4점, 동점이 돼버리잖아. 갑이 승리하였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을 선택지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연결시킨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 10월 학력, 24학년도 3월 학력 평가. 네, 4번 문항 볼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시문 보겠습니다. 사회는 각 부분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 초기 생명체와 같은 단순한 사회에서 각 부분의 기능이 서로 대체될 수 없게 분화된 생명체와 같은 복잡사회로 발전한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한다라고 보는 거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자, 기억선지.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과 동일시한다. 대표적인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서구 중심적인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다. 이것도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디귿의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거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인 반복,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고 하는 이 주기적인 반복으로 설명하는 거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정답은 기역 니은 연결시킨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24학년도 수능 13번 문항이 되는데요. 자, 사회 변동 이론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다. 가 읽어볼게요. 자, 자연현상에 빗대어 사회 변동을 설명하면 그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태양 주위로 지구와 달이 돌면서 낮과 밤, 밀물과 썰물, 계절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듯 사회는 변동한다. 번갈아가면서 낮과 밤, 밀물과 썰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환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가제시문은 순환론이고요. 나는 자연현상이 빗대어 사회 변동을 설명하면 그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생명체가 적자 생존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듯 사회는 변동한다. 더 나은 방향, 진보되고 발전된 방향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에 가는 장기적인 사회 변동의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아니죠. 순환론은 순환의 과정을 장기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회 변동의 과정을 설명하기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렵다라고 하는 설명이 잘못된 것이고, 이번에 나는 단선적인 사회 변동의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나는 진화론이잖아. 진화론은 단선적인 사회 변동, 단선적인 진보와 발전, 사회 변동의 방향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선적인 것, 오로지 진보와 발전, 성장의 방향성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선적인 사회 변동의 과정을 설명하기 용이하죠. 3번에 가는 나에 비해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죠.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현재에서 과거의 특정 지점을 설명하기는 용이하지만은요, 과거의 역사를 설명하기는 용이하지만은요, 현재에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순환의 과정을 장기적인 과정으로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나는 가와 달리 과거에 비해 진보한 사회를 설명하기 어렵다? 아니죠. 진화론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진보한 사회를 설명하기 용이합니다. 5번에 가는 서구 중심적인 사고라는, 나는 숙명론적 사고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바뀌면 되겠죠. 요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받는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이고, 숙명론적, 운명론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 것은 순환론에 해당하는 가로 연결시켜서 각각 비판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갈게요.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보겠습니다. 사회 변동 이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순환론과 진화론 중 하나다. 제시문 가를 보시면은요, 인간의 성장처럼 사회도 성장해 나간다. 하지만 인간이 성장을 멈추고 노화가 진행되듯 사회도 일정한 한계점을 지나면 성장의 그래프는 꺾이기 마련이다. 다만 이미 사라져버린 사회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해체에 이르기까지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을 뿐이다. 성장처럼. 성장하지만은 또 노화가 진행되듯 사회가 이렇게 성장하기도 하지만은 노화가 되기도 한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라져버린 사회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또 해체라고 하는 사회 변동의 양상의 방향성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 다음에 쇠퇴, 해체, 이러한 다양한 사회 변동 양상을 설명하는 것. 바로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순환론. 운명론적 관점에서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요, 사회는 본질적으로 과거의 유산을 토대로 하여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간다. 인간은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출해 혁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는 항상 성장의 발걸음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바로 진보와 발전, 성장의 맥락에서 보는 바로 진화론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가는 순환론이고 나는 진화론이죠. 자, 1번에 가는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금방 나왔습니다. 자,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요. 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번에 나는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니죠. 진화론은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죠. 3번에 가는 나와 달리 서구 사회가 가장 진보한 사회임을 전제한다. 저 요거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나와 달리가 아니라 진화론인 나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에 나는 가와 달리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고 본다. 자, 요거 흥망성쇠의 사이클. 자, 요거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와 달리가 아니라 순환론 설명하는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5번에 가는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나는 장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여러분, 순환론인 가는요,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했었죠? 순환의 과정이 장기적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적합한 것이 순환론은 아니다라는 걸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12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보겠습니다. 13번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 문항이고요.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시문 볼게요. 자, 야만 시대에서 문명 시대로의 전개 과정. 자, 이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초기 야만 시대에는 별다른 지식이나 기술이 없었다. 중기 야만 시대에는 불의 발견, 후기 야만 시대에는 활과 창의 발명 및 수렵 경제를 특징으로 한다. 야만과 미개 시대의 경계선은 토기의 발명이다. 초기 미개 시대에는 토기 사용으로 식량 저장과 재산 축적이 이루어졌다. 중기 미개 시대에는

식사육 및 관계 농업이 나타났다. 후기 미개 시대에는 철광석의 재련을 특징으로 하며 문자의 발명과 더불어 마침내 문명 시대로 나아갔다라고 하면서 야만 시대에서 문명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그 시대로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변화하는 중요한 어떤 계기들 아니면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사회가 야만 시대에서 문명 시대로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에 운명론적인 시각에서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순환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니은에 사회변동을 동일한 과정에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도 순환론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에 사회는 미분화된 사회에서 분화된 사회로 변동한다고 본다. 자, 이거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리을에 사회의 변동이 항상 진보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 진화론이 항상 단선적으로 진보와 발전, 성장의 방향으로 사회 변동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진보와 발전을 사회 변동이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을 진화론이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도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연결시킨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2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 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시문, 사회가 겪을 수 있는 위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사회는 보다 발전하고 보다 더 분화된 사회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지 않게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억선지, 서구 사회가 가장 진보한 사회임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 사회가 진보한 사회임을 전제로 하는 거 진화론의 중요한 전제 특징이고요. 니은의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일정한 방향성, 바로 진보와 발전. 단순화된 것에서 복잡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사회가 변동한다. 이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옳은 내용이고요. 디귿에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변동한다고 본다라고 하는 건 순환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리을에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의 영향력. 이때 인간의 영향력이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역동성, 그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 변동의 주체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동성,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소평가된다. 이것을 또 과소평가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 자, 이거 대표적인 순환론의 중요한 특징인 거죠. 그래서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의 자율성, 역동성, 능동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영향력보다 사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이 주기, 이것도 훨씬 더 지배적으로 사회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더 사회 변동에 영향을 지배적으로 미치는 게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 운명론적인 사이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인간이 사회 변동을 뭔가 바꿔나가려고 하고 일구어 나가려고 할때 인간이 미치는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다. 그쵸? 그 과소평가하는 인간의 영향력을 오히려 이제 순환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순환론을 바라볼 때그 순환론이 가지는 비판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답은요, 기역과 니은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리을선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선지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15번 가겠습니다. 23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6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시문 볼게요. 사회는 일반적으로 군사형 사회에서 산업형 사회로 발전해 간다. 군사형 사회는 강제적인 협동을 바탕으로 조직된 사회로 전제적인 중앙 집권적 사회이다. 반면 산업형 사회는 자발적인 협동을 기반으로 조직된 사회로 개인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

체제가 한정된 민주적 정부를 가지며 군사형 사회에 비해 더 분화되고 더 다원화된 사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형 사회에서 산업형 사회로 발전해 갔다라고 말하고요. 또 군사형 사회보다 또이 산업형 사회가 더 분화되고 더 다원화되어졌다라고 말하니까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기억선지. 사회는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한다. 단선적인 방향으로 진보와 발전한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니은의 사회는 쇠퇴와 멸망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자, 이거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디귿의 사회는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동한다. 자,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리을의 사회 변동은 동일한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바로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연결시킨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갈게요. 23학년도 수능 1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곳은 제시문. 인간은 자신이 획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한 세대에서 축적된 지식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기존 지식을 기초로 여러 갈래의 신생 분야가 등장하는데요. 이처럼 사회에서는 과거로부터 전해진 지식과 새로 탄생한 지식이 연속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이러한 양상은 정치, 경제, 예술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요. 인류의 미약한 첫 발걸음부터 문명의 이상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는 지식의 생산, 전달, 결합, 이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며 확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사회가 진보와 발전, 성장, 단순한 것에서 더 복잡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사회가 변동한다. 이 맥락에서 제시문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기역선지.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인 반복으로 본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주기적인 반복으로 설명한다. 순환론. 니은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요거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서구 사회가 비서구 사회보다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로 함으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어지는 비판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디귿의 사회 변동이 언제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쇠퇴하거나 소멸하거나 정체하는 사회변동의 방향성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은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즉, 진화론은 이렇게 항상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디귿 선택지, 진화론에 해당하지 않는 선택지입니다. 리을의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라고 보는 거, 또 진화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되기 때문에 16번의 니은과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갈게요.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변동이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다. 가를 읽어볼게요. 거대한 재난으로 사회 전반이 파멸되면 인구가 급감하지만 살아남은 이들이 아이를 낳으며 사회적 재생이 시작된다.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는 재난은 또 다른 파국을 야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대한 재난으로 사회 전반이 파멸이 되어져요.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하지만은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이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는 부정적인 재난은 또 다른 파국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이 됐다가 또 다시 또 부정적인 상황. 이런 식으로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 순환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바로 순환론에 해당하는 제시문이 되겠고요. 나는요, 생태계에서 개체들이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하듯 인간

사회도 생존을 위해 보다 고도화된 방향으로, 보다 더 고도화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사회는 단계적인 성장을 통해 이전보다 더 나은 형태로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 라고 보는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선택지, 가는 서구 중심의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다. 자, 이것은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가가 아니라 나다. 이번에 나는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과 동일시한다. 사회 변동은 사회 발전, 또 진보,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한다 라고 하는 진화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가는 나와 달리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용이하다. 순환론은 현재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역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의 나는 가와 달리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운명론적, 숙명론적 이 관점에서 사회 변동 설명하는 것은 바로 가와 달리가 아니라 가죠. 순환론인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고요. 5번의 가는 단기적 사회 변동을, 나는 장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 순환론은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었죠? 순환의 과정이 장기적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순환론에서는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봐서 자, 5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1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18번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변동이론,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진화론, 순환론 중 하나다. 제시문 읽어볼게요. 가, 인류의 역사는 발생, 성장, 정체, 해체의 과정을 거친다. 인류 문명의 발전에서 엘리트가 주도하는 혁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대중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는 분열하고 문명은 쇠퇴한다. 역사는 문명의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전개한다. 자, 흥망성쇠라는 키워드 못 잡아도 이렇게 발생, 성장, 정체, 해체의 과정, 즉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순환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는 인류의 역사는 생산 방식의 발전을 통해 사회의 궁극적 이상에 다가가는 과정이다. 발전을 통해. 낡은 생산 방식은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대체되고, 이러한 전환은 점진적인 시대의 발전을 이끌며 역사를 구성한다. 역사는 생산 방식의 진보와 문명의 발전이 누적된 결과이다. 라고 하는 진화론에 해당하는 힌트가 아주 많습니다. 네, 진화론인 거알수 있고요. 자, 기억에 가는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죠? 순환론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선지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니은의 나는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자, 요 내용도 또 대표적인 진화론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선택지죠. 따라서 기역, 니은 모두 다 옳습니다. 디귿에 가는 나와 달리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을 갖는다고 본다. 진보와 발전이라는 일정한 방향을 갖는 것은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따라서 나와 달리가 아니라 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리을의 나는 가와 달리 사회 변동이 동일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고 본다. 자, 이거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따라서 가와 달리가 아니라 순환론인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어서 디귿 리을은 오답이고요. 정답은 기역 니은 연결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3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제시문입니다. 운명의 변동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모든 현상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의해 산출된다고 보는 신학적 단계이며, 2단계는 자연적, 추상적 법칙들이 현상의 설명 도구가 되는 형이상학적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추론과 관찰을 통한 과학적 탐구가 강조되는 실증적 단계이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회는 합리성을 토대로 산업과 과학의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신학적 단계에서 또 그다음에 형이상학적 단계로, 형이상학적 단계에서 실증적 단계로 사회가 발전하는 양상을 띤다.

0: 한다라고 하는 진화론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억에. 자, 운명론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 건 순환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니은의 사회변동 곧 진보를 의미한다. 네,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디귿의 사회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을 반복한다고 본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리을의 사회는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본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어서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갈게요. 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순환론과 진화론 중 하나다. 제시문에서 표는 갑과 을이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A와 B 중 제시된 진술에 부합하는 이론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것인데, 갑은 두 진술에 대해서만 옳게 표시하였다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진술, 모든 사회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해 간다. 라고 하는 거. 자,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회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요거는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은 두 진술에 대해서만 옳게 표시했기 때문에 A가 진화론이 돼야 되고 B는 순환론이 돼야지 이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화론, 그 다음에 순환론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1번에 을은 세 진술에 대하여 모두 옳게 표시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A가 진화론, B가 순환론이기 때문에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인데, 벌써 첫 번째에서 잘못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두 번째 순환론인데 얘는 순환론 맞게 했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세 진술에 대해서 모두 옳게 표시했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것인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지금 잘못 표시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A는 사회변동이 곧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니죠. 진화론은 사회변동은 곧 발전이다. 진보다. 성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B는 서구 사회가 가장 진보한 사회임을 전제로 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거 진화론이 받는 비판이죠. B는 순환론이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A는 B와 달리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따라서 B와 달리가 아니라 B에 해당하는 내용인 걸알수 있어서 오답입니다. 5번에 가해, 모든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동해 간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쵸? 요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은 요 내용을 넣게 되면은 갑이 지금 또 옳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갑은 두 진술에 대해서만 옳게 표시하였다라는 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옳은 내용이 되어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다. 이 조건을 동시에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정답은 5번이다. 21번 볼게요. 자, 22학년도 수능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변동 이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진화론, 순환론 중에 하나이다. 제시문 갑니다. 문명은 인간처럼 생애 주기가 있어 발생과 성장 단계를 거쳐 쇠락하고 몰락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된다. 그쵸? 문명의 생애 주기에 나타나는 몰락 징후로는 전쟁과 변란, 가치 갈등 등이 있다. 생애 주기가 있고 발생과 성장, 쇠락, 몰락. 다시 말해서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는 사회는 항상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단순한 단계에서 복잡한 단계로 변동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덜 거보지 않아도 진화론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에 가는 모든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고 본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오답이고요. 2번에 나는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고 본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오답입니다. 3번의 가는 나와 달리 사회변동에 작용한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아니죠. 자율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요. 4번에 오히려 이제 더 자율성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이죠. 4번에 나는 가와 달리 서구 중심적인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특징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에 가는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나는 장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순환론은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서술형 평가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서술형 평가 각각 세 가지씩 제시하고 있어요. A 보시면은요, 3점이래요. 다 옳게 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흥망성쇠를 거듭한 사회의 사례를 설명하는 데 용이하는 거. 순환론이죠. 미래 사회의 변동을 예측해서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 이것 또한 순환론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순환론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 오면 됩니다. 순환론이고요. 다음 여기는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다. 자,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본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자, 진화론으로서 두개 해서 2점이고 여기는 진화론에 해당하지 않는 옳지 않은 내용이 오면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에 A는 사회 변동이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본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오답이고요. 이번에 B는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라고 비판을 받는 거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요거 A가 되겠습니다. 3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 변동을 문명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 B와 달리라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4번에 B는 A와 달리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동한다고 본다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번에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요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가가 아닌 나에 들어갈 수 있다. 가가 아닌 게 아니라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5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볼게요.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표는 질문을 통해 사회 변동 이론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질문에 사회가 퇴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말한 거 여기가 순환론이고요. 여기가 진화론이 되는 거죠. 1번에 A는 단기적 사회 변동보다 장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그렇죠? 정답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B는 사회 변동의 방향이 사회마다 다르다? 아니죠. 모두 다 진보와 발전으로 동일하다. 3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화한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따라서 B와 달리가 아니라 B에 해당하는 설명. 4번에 가에는요.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은 순환론은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5번에 나에는요,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고 보는가?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근데 순환론이 지금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2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볼게요. 21학년도 10월학력 평가 16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교사가 A와 구분되는 B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해 보라고 하고 있어요. 자, B의 의의는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라는 것이고 한계는 가하다. 근데 교사가 B의 의의와 달리 한계는 잘못 설명했대요. 근데 의의는 맞게 설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B가 여러분 순환론이 되겠고요. A는 진화론이 되겠네요. 한계는 지금 잘못 설명했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기억에 A는 모든 사회의 변동 방향이 동일하다라고 본다. 진화론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니은의 B는 과거보다 미래의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순환론은 오히려 과거, 현재에서 과거의 특정 지점에 해당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게더 용이한 것이고 반대로 미래를 설명하는 게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답이고요. 디귿에 A는 B와 달리 사회 변동이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본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옳은 선택지가 되겠고요. 리을에 가에 서구 중심적인 이론이라는 점. 요 내용은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지금 순환론의 의의와 한계를 말하는데 한계를 잘못 설명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답이어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연결시킨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21학년도 3월 학력 평가 6번 문항입니다. 표는 질문을 통해 사회 변동이론 A, B를 구분한 건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와 B는 순환론과 진화론 중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요. 사회 변동이 곧 발전이라고 보는가? 라고 그랬을 때, 예라고 말하는 B가 진화론이고요. 아니오라고 말한 A가 순환론이 되는데요. 자, 1번에 A는 운명론적 입장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이해한다. 그렇죠.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1번이고요. 2번에 B는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고 본다. 자, 이 내용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B가 아니라 A가 되겠습니다. 3번에 A는 B와 달리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자, 이거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B와 달리가 아니라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켜 줘야 하고요. 4번에 B는 A와 달리 사회의 쇠퇴와 소멸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쇠퇴와 소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은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순환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와 달리가 아니라 A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5번에 가에다가 서구 사회가 가장 발전한 사회라고 보는가? 라고 그랬을 때 지금 기역은 예, 니은은 아니오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진화론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근데 지금 진화론 니은에 아니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에 지금 예라고 하는 내용이 와야 되기 때문에 5번 선지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오늘 27번까지 풀기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오늘은 25번까지만 풀고 26번부터 26, 27, 오늘 하기로 했었던 두 문항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는요. 강의 계획 참고하셔가지고 강의 전에 미리 공부하시고 저와 함께 하면서 기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회문화는 럭키복.
1: Lucky.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너무 귀엽다고 말씀하셔서 아,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귀엽지 이러다가 인사할 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약간 이런 상황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아니, 원래는 어렸을 때는 이게 진짜 그 어른들의 이야기인데 내가 맨날 그러고 있잖아. 나는 어렸을 때 있잖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진짜 아니 그거보다 좀 더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에는 되게 더 심하게 멀티가 잘 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특징이 돼 있는 거야. 난 학교에서 조별로 앉으면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조별로 앉잖아요. 그럼 옆에 친구랑 엄청 이야기 많이 막 하는 거야. 계속 속속속. 선생님이 너 정유빈 계속 떠들었지? 너 일어나봐.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그럼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귀는 열려있고 떠드는 그러니까 내 친구만 혼나? 그런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 유난히 내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말하다 보면 자꾸 내가 어렸을 때 내성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랬거든요. 나도 원래 멀티가 되게 잘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말하고 있어도 주변 시야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 막 이랬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안 돼. 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못하는 것 뿐더러 누가 옆에서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것조차도 이게 신경 쓰여. 내가 생각하는데

마지막 내용을 다루는 파트입니다. 오늘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디어 확통 교재가 내용 전체가 끝나는 건데, 물론 끝내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아직 무서운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오늘 전부 다 끝내지 못하고 문제들도 남기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가면서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소원을 보면은 다들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공부를 해나가면 뭔가 울적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거 물어봤었거든요. 뭘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잘 답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야지 기분이 말랑말랑해야 여러분 공부도 말랑말랑하게 잘 되는 거거든요. 뇌가 말랑말랑해야 잘 돌아가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 좋아하는 것을 찾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제가 좋아했던 것들, 좋아하는 것들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죠? 그 드라마에 그런 거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드라마를 쓰는 내용이었는데, 멜로가 체질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배우들을 섭외해야 된다. 그 섭외 담당자가 와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공유, 뭐 현빈,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진짜 막 당대 최고 뭐 정혜인 막 이런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감독이랑 그 사람들이 섭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러면 기운이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면 기운이 좋아지고 즐거워지는 거 아닐까? 저는 제가 좋아했던 것들 중에는 이 매점의 초콜릿이 되게 컸었어요. 학교, 우리 학교에만 파는 매점. 우리 학교 매점에만, 아니, 우리 학교에만 파는 매점이 말이 안 돼. 이상한 소리다. 우리 학교 매점에서 팔던 건인 건데, 지금은 안 팔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 약간 하늘색 빛에다가 초콜릿에 초코 한 요만해요. 사이즈도 딱딱 요만한데 그 초콜릿 안에 쿠키가 딱 깔려 있고 그 위에 마시멜로우가 들어 있어. 말만 해도 여러분 당폭발의 느낌이 나잖아. 딱 식후 우리는 매점이 식당에서 이렇게 돌아서 식판 버리고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매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형태로의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이걸 그 당시에 있잖아. 300원인가 그랬어요. 진짜 가격도 막 너무 저렴한 데에다가 매일 하나씩 사 먹을 거예요. 그걸 먹으면 너무 그냥 갑자기 행복해졌어. 그냥 당연하지. 당폭발이니까 당연히 행복해졌겠지. 근데 뿌악 이러면서 갑자기 온 세상이 행복으로 변해요. 온 세상이 갑자기 초콜릿에 마시멜로우인 거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살이 쪘어요. 슬픈 이야기로. 그냥 모든 게다 좋을 수 없어. 너무 행복한데, 와, 그거를 내가 수능 보기 한달 전에는 거의 매일 그냥 꾸준히 먹었거든요. 정말 꾸준히 먹었더니 꾸준히 살이 찌더라고요. 찌면 안 되는 수준이 있잖아, 여러분. 거기를 넘어설 수 있더라고. 와. 근데 체중이 딱 올라갔다가, 고장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고3 땐 개의치 않았지. 와우. 넘겼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어차피 수능 끝나고 빼면 되지, 막 이러면서 말았는데, 진짜 약간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선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걸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면서, 그거 이렇게 좋아했던 거지. 좋아하는 것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소원처럼 잘 입히세요. 이거 먹는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게 뭐 나한테 대단해?가 아니고, 오예. 기분 완전 좋아졌어. 이렇게 최면을 스스로가 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대단하지 않은 것을 대단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역할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도록 하세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즐겁게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가봅시다. 우리는 문제부터 나갈 거거든요. 그죠? 문제를 띄워놓고 여러분이 문제를 읽는 동안에 주섬주섬주섬 이제 올려놔야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가봅시다. 아, 오늘 머리를 살짝 이렇게 꼬아주셨는데, 티나지 않게 여러분. 다 풀리고 있어. 왜냐면 난막 이렇게 머리를 막 흔드니까. 자, 3번부터 볼 거예요. 141쪽에 있는 3번입니다. 제가 일부러 얘를 남겨놨어요. 3, 4번을. 왜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파트니까.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습니다. 피헷이 뭐예요? 계속 물어볼 거야. 피헷 뭐예요? 표본 비율이에요. 한글로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피헷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 라고 말하면, 내가 뽑은

보통은 대상의 크기가,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있겠죠. 그걸 N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속성을 가진 수, 사람 수, 뭐 대상의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를 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는 P햇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평균은 모비율과 같고요. 표본 비율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모비율과 같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얘를 유도하던 과정이 있었죠. 그걸 오늘 풀려고 제가 3번을 다시 냅둔 겁니다. 자, 솔루션 2 버전으로 갈게요. 이렇게 나왔던 이유. 이걸 가지고 푸는 풀이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누가 봐도 형태가 모비율과 표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정규분포 따르는 거다 보니까 그 풀이는 했는데 그거저거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봐요. P햇이란 뭐라고요? N분의 X입니다. 이거 하나 들고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표본의 크기가 얼마야? 400이야. 그러면 N자리에다 뭘 넣을까요? 400을 넣고 시작할게요. 맞아. 맞아. 그지? 그런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P햇이 따르는 정규분포에 대한 것인데 그렇게 가지 말고요. 이걸 바로 집어넣을게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확률입니다. 0.78 곱하기 0.78이고 P햇 자리에 뭘 집어넣을까요? 400분의 X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지. P햇 싫어? 그럼 400분의 X를 넣어도 돼. N분의 X가 P햇이라니까 내가 뽑는 표본의 크기분에 내가 원하는 속성을 갖는 수, 그걸 X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자체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정리해봐. 그럼 어떻게 돼? 4 곱하면 되는 거죠. 00 집어넣고 정리하니까 그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풀이가 뭐냐면 312부터 X가 336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X는 뭔데? 자, X는요. 내가 400명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 속성을 가질 모비율, 고정된 확률 0.8이에요. 뭐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예스! 이항분포를 따르거든요. 400이면 충분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스! 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둘이 곱하죠? NP니까 어떻게 돼요? 320이 평균이죠? 표준편차는 320에다가 10분의 1을 곱한 게 분산이고 거기다 루트를 씌우니까 8. 그럼 끝나요.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나는 X에 대한 범위로 찾아가는. 끝났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Z로 바꿔요. Z로 바꾸기 위해서는 X가 변수의 주인공입니다. X의 평균 빼시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세요. 336에서 X의 평균 빼시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세요.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16이니까 2까지. 이건 지난 시간에 똑같죠? 그래서 정답 똑같이 0.8185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얘가 더 쉬울걸, 계산이. 그치? 지난 시간보다 나쁘지 않아. 다만 굳이 X로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문제가 원하는 상황은 누가 봐도 어때요? 표본 비율이에요. 표본 비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모비율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표본 비율의 범위로 확률을 물어보다 보니까 문제가 의도한 풀이는 당연히 첫 번째 풀이지만 why not? P햇 자체가 N분의 X, 즉 400분의 X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괜찮아. 상관없어. 그죠? 요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도 그렇게 해볼게요. 알았죠? 4번은 방금 했던 풀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표본 비율에 대한 것을 이용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보세요. 읽어봐 일단.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은 얘들아 이거 표본 비율이야 이러고선 풀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수능 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풀고 이럴 때는요 그 범위 그 구분 자체가 흐릿해진 상태예요. 이 문제를 봤을 때는 그냥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죠? 그 전 단계는 여러분이 읽으면서 원하는 것을 찾아서 가셔야 되거든. 읽어볼게요. 20%가 자격증 A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1600명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는 이렇게 갈 거예요. 1600명 중에

그래서 A를 가진 직원의 수. A를 가진. 자격증 A를 가진 직원의 수를 X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건 뭘 따라요? Yes, 이항분포를 따라요. 1600명을 확인했고, 그러할 확률은 0.2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맞아. 그러면 X는 자연스럽게 1600명 명수가 많잖아. 정규분포도 따릅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니까. 자, 둘이 곱하시면은 평균이 320일 거고요. 표준 편차는 320한테 10분의 8 곱하신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16 곱하기 2 곱하기 8이니까 어때요? 어허, 16으로 나오면 되겠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규분포 따르는 흐름을 바로 발견을 하였지 뭐야. 그지? 오케이. 그 다음 보세요. 자, A를 가진 직원의 비율이 A% 이상이 될 확률입니다. 이게 뭘까? 직원의 수가 지금 흐름으로 따지면 그 직원의 수가 A% 이상, 즉 100분의 A 곱하기 1600 보다 X가 더 크거나 같을 확률인 거잖아.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래? 0.977이래. 해석의 힘이에요. 이러면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뭘로 간 거냐면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 흐름 타고 가는 문제로 바꾼 거예요. Why not? 이렇게 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자. 160A잖아. 아니, 16A잖아. 계산을 못하면 안 돼요. 문제를 분석했는데 100과 100을 약분을 못한다. 이건 안 되지. 근데 알아냈잖아, 바로. 16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래요. 여러분이 봐도 어떻게 해야 돼? 응, Z로 바꿔야 돼요. Z로 바꾸면서 써볼게요. X가 Z가 되기 위해서는 X의 평균을 빼세요. 그러면 16A한테서도 X의 평균 빼시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셔야 되겠죠? 그랬더니 0.9772가 되었다는 건 넓이가 0.9772가 되려면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슈르륵 가야 0.4772한테 0.5를 더한 형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겠죠? 그죠? 정리합시다. 16으로 나누니까 A 빼기 20. 2 이렇게 되는 거야. A는 얼마야? 18. 어때요?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를 타고 넘어오던 문제의 유형이 아직 익숙하시다면 안 익숙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야.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오던 그때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보시면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출제의 의도는 피헷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이렇게 가는데 문제가 있어. 전혀 없어. 완벽한 풀입니다. 솔루션 1이었어요. 자, 솔루션 2로 갑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제 표본 비율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자, 모비율. A를 가지고 있을 비율이 20%, 즉 P는 모비율은 0.2입니다. 맞죠? 여기서 1600명은 내가 말하는 그 N이에요. 표본의 크기. 그랬을 때 직원의 비율입니다. 1600명 중에서 A를 가진 직원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P햇이라고 하죠. 맞지? 표본에서 내가 원하는 속성을 가진 그 비율이 표본 비율이고, p햇이 표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p햇이 어떻게 된대? a% 이상. a% 이상. 그걸 어떻게 쓸까? yes, 100분의 a라고 쓰면 되죠. 이게 0.977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돼. 자, 그러면 p햇이 따르는 정규분포를 한번 써볼까요? p햇이 따르는 정규분포는? 평균은 모비율 그대로니까 0.2. 표준 편차는 뭐라고 쓰면 돼? 표본의 크기 1600분의 PQ 이거예요. 자, 얘만 계산을 좀 예쁘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뭐, 40으로 뺄까? 0.16이니까 0.4로 뺄까? 그럼 하나 지울 거 지우고 나누니까 0.01 되겠죠? 괜찮아.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Yes. Z로 바꿔주세요. P. P햇이 Z로 바뀌기 위해서는 P햇의 평균 빼시고 0.2, P햇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0.977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이 값이 정확히 얼마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어주면 되는 흐름은
똑같은 거죠.

얘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리해보자. 100분의 a 빼기 0.2가 마이너스 0.02와 같아요. 넘어가시면 얘가 얼마여야 됩니까? 0.18이요. 그래서 정답 a는 18.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이건 솔루션 2. 괜찮아? 둘다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 문제는 어떠한 것이 더 비중이 있는 의도로 나왔느냐? 그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항분포를 따르고 거기에서 어떻게 정규분포 따르는 흐름 타고 가는 문제로 봐도 전혀 무방하고요. 그래도 비율이니까 어쨌든 모비율과 표본 비율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가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두풀이가 다 가능은 하거든. 사실 3번은 그래도 여러분 누가 봐도 어때? 피햇이 들어있잖아. 출제 의도는 명확하잖아. 근데 얘는 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1, 2번 풀이를 솔루션 1과 2를 전부 다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의 바램은. 알았지?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재미가 있죠? 주입식 재미. 즐겁잖아. 그죠? 즐겁잖아. 힘들지 않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 뭐, 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힘들지 않지? 쉽잖아. 이렇게 자꾸 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여기에서, 진짜 어렵지? 이러면 여러분, 다 같이 되게 힘들어져요. 이게 여러분, 처음 보고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돼. 익숙해지면 괜찮아. 익숙해지는 방법은요. 제가 내 손으로 착착노트도 왜 적어놨겠어? 자꾸 써봐요. 어쨌든 간에 입 밖으로 내뱉어봐요. 모비율, 표본비율, 살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해봤는데 잘할 방법은 없어요. 뱉어봐. 뱉어야지 되는 이야기들이야. 알았지? 응. 갑니다. 갑니다. 여기만 덜 지운 거야? 신기하군. 다 지운 것 같았는데. 그죠? 응. 비교하고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거기에 비교, 그치? 봐봐. 아, 그 쌀떡이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아이도 있어. 눈은 어지러운데 이 회초리 매들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회초리가 아니겠지? 그 뭐라 그러죠? 약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칠 때 쓰는 그봉 있잖아. 지시봉이요. 아하하. 오늘 하나 배우고 가요, 여러분. 그걸 들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어쨌든 간에 똑똑한 걸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이 추정이라는 거 해왔거든요. 근데 모비율의 추정이 또 등장을 해. 그러니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는 행동이 거의 비슷해요. 진짜야. 모평균의 추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X바를 내가 구했어요. 내가 구한 표본 평균으로.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모 평균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진 않아요.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무언가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모 평균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 그걸 모 평균의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얘랑 흐름을 같게 가져갈 거야. 그러면 모 비율을 추정하는 건 어떤 식으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비슷해요. 자. 모비율의 추정, 아니, 실내 구간이니까 여기다가 놓고 쭉 가야 되겠다. 비교하자. 좋다. 자, 여기서 생각해봐요. 모비율의 추정입니다, 오늘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랑 똑같아요. 내가 구한 표본 비율을 찾아요. 근데 이거 좀 재밌는 게, 이것도 단 1회 구한 표본 비율이겠죠? 그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표본 비율이 갖는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비율 그리고 루트 n분의 pq 이렇게 해가지고 정규분포를 따른다 할 때는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 비율을 다 구했을 때그 표본 비율이 어떤 분포를 갖느냐라는 거였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단 1회 내가 구한 표본을 가지고 그 성질을 갖고 있는 비율을 찾아서 피헷을 찾았어. 그럼 이 피헷을 가지고 어떻게? 피를 추정할 거야. 이걸 추정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골격은 어떻겠어요? 얘랑? 똑같지. 피헷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빼고 더할 거예요. 근데 이 빼고 더하는 것은
바뀌겠지? 계산해봐야 되겠지? 어쨌든 모양을 먼저 기억하자. 빼고 더할 거예요. 자, 저 별은 뭐였어요? 이때. 이날 이때. 별은 어떻게 구했어? 비교 한번 해보자. 복습이 뭐 별건가? 얘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자, 다시 가보면, 실내 구간을 찾았어. 이게 실내 구간이잖아요. 뭐 95%의 실내 구간 이러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z가 들어갈 때의 확률, 즉 넓이가 우리가 원하는 95%가 되었습니다. 그쵸? 0.95가 되었었다고. 그치? 그럼 얘를 우리가 실내 구간이라고 하고 그 z가 뭐였냐면 X바로부터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잖아요. 평균은 무평균과 같고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 요걸 집어넣어서 식정리를 한 거죠. 그 흐름 기억나? 그래서 제가 이 정리 과정은 내가 고생하면서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은 이 정리한 결과만 잘 기억해가지고 풀면 돼요. 문제 풀 때는 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아라는 두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겠어요, 여러분? 고 143쪽에 있는 내용부터 해가지고 144쪽에 있는 내용까지 쭈루룩 똑같이 갈 거예요. 저는 아예 144쪽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가도록 할게요. 실내도 95%. 얘랑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실내도 95%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그렇지, 마이너스 1.96부터 z가 1.96까지라는 건 똑같아요. 이러면 넓이가 얼마예요? 0.95일 거 아니야. 그치. 이래야만 넓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슉슉슉슉슉 1.96 마이너스 1.96 해가지고 슉슉슉슉 이렇게 해서 0.95가 되는 거잖아요. 주어진 것은 요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그치. 넓이를 확인해 줘야 돼. 자, z로 바꾸는 과정이 뭐였냐면 피엣이 따르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앞에 나오는 내용과 함께 피엣은 정규분포를 따랐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키우면 어때요? 평균은 모 비율과 같았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서 z를 써줄 때 어떻게 바꿨었냐면 피엣으로부터 평균 빼고 피엣의 평균이 p죠? 표준 편차인 로 나누어서 z를 바꿨어야 돼.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가 어려워. 이해를 해야 돼. 자, 잠깐 돌아가 보시면 여기는 결국 n만 남기기 위해서, 그치? n만 남기기 위해서 양변에 얘를 곱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그치? 그리고 어차피 표본의 크기인 n과 시그마는 문제 안에 주어져 있을 거고요. 내가 원하는 m을 추정하기에 딱 좋은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는 잘 봐요. 내가 뭐 추정하고 싶어? p를 추측하고 싶어. 분자에 p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데 분모에도 p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따로 증명하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143쪽에 별표를 쳐 주셔야 돼요. 뭐냐? p헷의 표준 편차에서 n이 충분히 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pq 대신에 표본 비율을 사용해도 된다. 여기에 표본 비율을 사용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추측하고 싶은 대상은 P예요. 근데 여기도 P가 있으면 식정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표본의 크기를 얘만 갖고 올게요.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키웠을 때 우리는 뭐라고? 여기다 정리해 놓을게. 팁. P헷은 원래 따르는 정규분포는 앞서서 문제 풀때 따르는 정규분포는 모 비율이 평균이고 n분의 pq의 루트를 씌운 형태를 표준 편차로 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n이 충분히 크면 문제 속에 나오는 건다 n이 충분히 크겠죠. n이 충분히 크면 얘 대신에 표준 편차를 n분의 p헷 q헷으로 루트 씌운 것으로 대체를 가능하게 한 거예요. 뭐랑 비슷하냐면, 잠깐 넘어왔을 때, 뭐랑 비슷하냐면, 요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내가 모평균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건좀 이상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내가 추측하고 싶은, 추정하고 싶은 P가 있는데, 그때

0: 표준 편차는 어떻게 P의 QS로 대체가 가능하다. 요렇게.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P의 QS을 집어넣을 거예요.
1: 어, 괜찮아.
0: 그 다음에 유도를 해 가볼게요. 유도를 해가볼게. 그럼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 P 해 QS에 집어넣으면서 갈 거예요. 여기다가 쓸게. N분의, 아이고, 아이고. P 해에서 P 해의 평균 빼고 P 해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데 N분의 PQ 대신에 N분의 P 해 QS을 쓰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추측하고 싶은 대상은 P예요. 요 생각하세요. 그럼 양변에다가 요 값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곱하면서 식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p 해 q 해시예요. 표본 비율이고 문제 속에 주어지는 1- 표본 비율이야. q 해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p 해 빼기 p. 그 다음에 1.96 루트 n분의 p 해 q 해시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얘잖아. 양변에 p 해 뺄게요. 양변에 p 해 뺄게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p 해될 거고요. 여기도 P햇 뺄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P햇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봐요. P햇 더하기 요 모양. 1.96 루트 N분의 P햇 Q햇. 그럼 여기 P가 남고요. 내가 원하는 모비율. 내가 추정하고 싶은 그 모비율이 남고 여기는 P햇에다가 아이고 빼기여야지. 여기가 빼기. 그것을 더하는 형태로 바뀌는 거야. N분의 P의 Q.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게 뭐예요? 이 네모에 들어갈 값이잖아. 그게 뭐라고? 얘요, 얘. 1.96 루트 N분의 P의 Q. 그러면 신뢰도가 95%가 아니면 신뢰도에 의해서 바뀌는 값이 있겠죠? K라고 쓸게요. K 루트 N분의 P의 Q이 되어주는 거야. K 루트 n분의 p 해 q 해시 되어준다고. 요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실론을 뜨고 보면 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풀었던 문제 앞에서 풀었던 유형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실내 구간을 지금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한번 적어볼게. 결국은 알고만 있으면 되거든. 알고만 있으면 되거든. 자, 어떻게 된다고? 일단 p 해을 내가 구해요. 내가 구한. 그렇지. 내가 뭐 n명을 뽑았어. 그럼 표본의 크기가 n이 나올 거 아니야. p햇이란 내가 구한 표본 크기에서 그 속성을 갖는 대상의 수. 속성을 갖는 대상의 수.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하면서 쓰면 헷갈린다고. 속상할 뻔했어요. 그죠? 갖는 대상수. 수인데 거기 문제 속에서 나오는 내가 한번 구한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그 P햇을 이용을 합니다. P햇으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해서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모비율을 추측하는 거. 가운데에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야 돼? 모비율이 들어와야 돼요. 모양을 먼저 잘 기억해 주세요. 그죠? 빼고 더하는 값은 뭐냐? K 루트 N분의 P햇 Q햇입니다. 요걸 빼고 더해. 그러니까 식 자체는 오히려 모평균을 추정하던 때보다 더 간단해졌을 수 있어요. 그렇죠? K 루트 N분의 P 햇 Q 햇입니다. 원래 PQ가 들어가야 했지만 P를 추정하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 내가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키우면 P 햇 Q 햇으로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데 요게 P 햇 Q 햇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K는 뭐라고요? 신뢰도에 의한 값입니다. 문제 속에 주어지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때? 너무 간단한 게 그냥 P햇을 기준으로 빼고 더했잖아. 그거 두 개잖아. 그러니까 이 신뢰도에 의한 가 루트 N분의 P햇 Q햇이 됩니다. 내 인생에 P가 무엇인지도 Q가 무엇인지도 이해를 잘 못했는데 갑자기 P 위에 모자를 씌우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얘네가 계속 싫고요. 자꾸 읽어서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자, 체크2에 있는 내용은요. 그냥 추가 내용으로 적어놨을 뿐인데 엄청 어렵거나 힘들거나 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

가 최대가 될수 있도록 하는 피해색 값에 대한 이야기거든. 사실 얘만 정리해 보면 이 k 루트 안에 n까지는 k랑 n은 문제에서 내가 n개를 뽑았어. 그럼 정해지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p햇 1-p햇이죠. q니까 q햇은. 그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잖아. 그럼 이렇게 돼. 이 k 루트 n 분의 p 햇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p 햇 되거든요. 여기서 요 알맹이 안쪽을 최대를 찾기 위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어쩌고 저쩌고잖아. 어쩌고 저쩌고는 내가 계산도 안 할게. 그치? 언제 최대예요? 꼭지점을 갖는 건 p 햇이 얼마일 때? 0.5일 때 최대를 가져.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제가 체크에다가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p햇도 2분의 1이면 q햇도 2분의 1이죠? 이럴 때가 최대가 되어줍니다. 2분의 1, 2분의 1 들어오니까 2k,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 4분의니까 밑으로 뺄까요? 4n분의 1에 루트 씌웠을 때 최대가 되는 거지. 길이가. 실내 공간의 길이가 언제 최대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한다. p햇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기는 외우는 건 아니고요. 흐름 타고 한번 체크 내용이잖아. 일단 이해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워서 낯선 거지. 어려운 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으아, 그렇지 않아요. 이랬을 거야, 아마. 그지? 잠깐 내용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전에 쉬었다가 갑시다. 왔다 갔다를 좀 할게요. 오늘의 그 쉬는 시간에 소원은 이렇게 잡아봤어요. 아직 되고 싶은 꿈이 없어요. 꿈을 가지고 싶어요. 가끔 이 압박을 느끼는 것 때문에 소원을 이렇게 비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도 아니고 뭔가의 꿈이 있어야지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입시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스토리가 형성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다 보면은 저는 근데 꿈이 없어요. 그 꿈이 없는 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근데 이 소원은 당연히 들어줄 거지만 한 종류의 꿈을 갖게 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되고 싶은 꿈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은 나는 싫고요. 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단 하나가 내가 완벽하게 딱 굳건한 꿈을 갖고 있는 것도 너무 대단하지. 근데 그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직업군이 있고 어떤 사람이 될수 있고 미래는 또 바뀌는데 내가 어떤 확고한 꿈을 갖고 있다? 직업군에 대한 생각이 있다? 여러분이 모르는 직업군이 얼마나 많겠어. 사실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꿈을 꾸는 것들은 난 오히려 좋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어릴 때니까 내가 꿈을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여러분, 나 사실 스케이트 배우고 싶거든요. 내가 지금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런 꿈을 못 꾸잖아요. 그치? 좀 슬프지. 그래, 맞아. 나는 이제 그렇게 꿈을 꿀 수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이를 먹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든 어쨌든 간에 이룰 수 있는 시간과 노력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거든요. 많은 것들을 꿈꾸세요. 그건 나쁘지 않아. 오늘은요, 제가 뭐가 되고 싶다가, 내일은요, 뭐가 되고 싶다가, 다 좋아요. 다양하게 긍정적인 꿈을 많이 꾸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언젠가는 확고하게 무언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꿈을 골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은 거잖아. 그걸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 언젠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는 무언가가 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 능력이 안 되어서 그걸 꿈을 이룰 수 없어지면 그건 슬프잖아요. 그죠? 꿈이 없는 거 괜찮아요. 다양한 걸 꿈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일단 성장을 해보자는 거지. 꿈이 없으니까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그치? 다양한 걸 꿈꿔보세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난 중학교 때까지 내가 법조인이 될줄 알았어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죠? 중학교 때까지. 근데 고1 때 갑자기 왠지 약간 이과 쪽으로 성향을 틀었어.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이 그런 거잖아.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법조인이 어울리긴 합니까?

다행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더라고. 아무튼 자, 1번으로 가볼게요. 가볼게요. 자, 1번 보세요. 자, 146쪽에 있는 1번입니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600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합니다. 신뢰도 95%인데 제가 연습서만 넣어놓은 거라서 이 내용을 안 넣었는데 여러분 우리 알죠? 꼭 들어가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지. P, 절대값 Z가 1.96 일 때 확률이 0.95다. 이런 걸 집어넣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치?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봐봐. 신뢰 구간이 이렇고, 신뢰 구간의 길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다 연습할게요. 연습 차원에서. 우리 신뢰 구간 그 자체도 한번 적어봐요. 표본 비율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집어넣어서 쓰는 건 어렵지 않거든? 표본 비율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합니다. 그래서, 모비율을 추측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빼고 더하는 값은 누구라 그랬지? K, 신뢰도에 의한 값이니까 1.96으로 쓸게요. 그리고 루트 N, 600. 분의, 이제 칸이 좁다는 슬픔이 있네. 다시 써볼게. 자, 루트 600. 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원래? 원래 PQ였는데 표본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표준 편차 자리에 P햇, Q햇을 집어넣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햇, Q햇, 요거를 집어넣어서 누구? 0.6으로부터 빼고 더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저 네모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두번 계산하기는 구창구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라면 B 빼기 A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600분의 0.6 곱하기 0.4만 하시면 됩니다. 자, 루트 밖으로 뺄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제곱이 되는 수는 빼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 6이 싫잖아. 얘랑 지워버려! 그러면 100은 루트 밖으로 10으로 나와주면 되고, 여긴 어때요? 0.04니까 루트 밖으로 나올 때 0.2로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0.02가 되어줍니다. 즉, 정리하시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0.0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6 곱하기 4한 다음에 소수점 아래에 4개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784 나오니까요. 0.0784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계산이 은근 많은 것 같아도요. 약간 거기서 거기예요. 신뢰 구간에 대한 것도. 그렇지 않아? 근데 이제 모비율에 대해서 이게 표현이 다른 거야. 모비율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 이런 식으로 모비율인지 모평균인지 이런 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신뢰 구간이 두 가지 유형으로 풀어 놓은 거니까요. 그죠? 요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볼래요? 이건 아까 봤어요. 넘어갈 거예요. 안 넘어가졌어? 다시 한번. 그죠? 제가 여러분 쉽사리 당황하지 않죠? 그게 기대치의 차이가 커서 그래. 나한테 여러분이 대단히 뭐 이렇게 뭐 이걸 눌렀을 때 완벽할 거라는 기대치가 없지. 기대치를 무너뜨려 놓으면 아주 편하네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고등학교 학생 중 190명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시간을 조사했더니 일단 196명입니다.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치?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예요. 50%가 6시 이전에 일어난대요. 자, 50%는 모비율입니까? 아니지. 내가 뽑은 196명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그 성질, 뭐 기상시간이 6시 이전에 일어나는 그 비율이 50%인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Yes, P햇이 0.5인 거야. 재밌는 건, 또 재밌는 건, X바로부터, 뭐 이런 거를 계산하던 시절에, 자, 95%라면, 그치? 이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 이런 거 물어보거나 하면, X바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치? 왜냐하면 X바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하는 형태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로 가면서 X바는, 즉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은 주어지지 않아도 돼. 이랬는데, 여기는요, 표본 비율이 없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왜? 형태 자체가 이거야, 여러분. 자꾸 써봐. P햇으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하는데, 신뢰도에 의한 값은 내가 K라고 쓸게요. 루트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뭐야? N분의 P햇 Q햇이에요. 애시당초 P햇, 즉 표본 비율이 없으면 문제

얘네들을 못 풉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표본 비율을 구하는 게 일단 1번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골격을 자꾸 써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 좀 친해져요. 자꾸. 그리고 설명을 해봐, 스스로. 설명이 잘안될 거야.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로 표현해보라고 하면 설명 진짜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설명해보세요. 그래야지 좀 친해지고 익숙해지고 입 밖으로 내뱉어야 얘네가 좀 편안해진다니까, 진짜로. 자, 일단 피해시 0.5인 겁니다. 이 다음에 갈게요. 신뢰 구간, 이제 피해에 대한 신뢰 구간을 95%로 추정을 하면 할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선생님 0.95가 없는데요라고 하겠지만, 알죠? 이거 두배 하면 0.95예요. 즉,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되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K 값이 1.96인 것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런 말은 최초로 들어요.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의 최댓값이라는 소리는. 우리는 뭘 알죠? 신뢰 구간을 알잖아. 그럼 신뢰 구간부터 쓰세요. p-hat으로부터 즉 다시 써봐. 빼고 더할 거야. k 신뢰도의 의향값이니까 1.96이죠. 루트 n분의 p-hat q-hat이 들어가야 돼. n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196이 들어가요. p-hat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0.5, 0.5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 자리에도 0.5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응. 그래서 여기에 P가 들어가는 거지. 내가 추정하는 모비율 자리에 들어가고요. 다시 그 0.5로부터 똑같은 값을 한번더 이번엔 더할 겁니다. 1.96 루트 196분의 0.5 곱하기 0.5. 괜찮아? 그럼 나는 P에 대한 범위만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이에요. 근데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 그러면 이걸 식으로 써봐. 모비율은 P죠? 표본 비율이면 P-hat이죠? 차. P와 P-hat의 최대 거리를 구하시오. 자, 얘네가 구하는 과정을 생각해봐요. 신뢰 구간이라는 걸 어떻게 찾았다 그랬죠? P-hat으로부터, 내가 구한 P-hat으로부터 네모를 빼고 더한 거잖아요. 네모만큼 빼고 더한 요 범위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P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지? 모 비율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 설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P-hat으로부터 P가 가장 멀리 있는 때가 어디겠어요? 이때잖아. 이 거리. 그러면 P와 P-hat의 최대 거리는 얼마겠어? 네모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네모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글로 적혀 있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우린 네모만 구하면 돼.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댓값은 뭐예요? 빼고 더하는 그 값이요. 즉, 여기다 쓸게요. 1.96 루트 밖으로 빼자. 14로 뺄게. 196은 루트 밖으로 뺄수 있잖아. 0.5의 제곱이니까 얘도 루트 밖으로 뺄게. 이렇게. 이게 낫죠? 얘랑 얘랑도 지울까요? 14니까 0.14로 뺄 수가 있겠죠? 0.5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0.07 되겠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값은 얼마다? 0.07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구간을 다 써도 아마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여러분들이 꽤나 당황을 했을 거야. 뭔 소린지를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신뢰 구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P로부터, 그러니까 P-hat으로부터, 지금 여기다 그려놨어요. P-hat으로부터 내가 구한 표본 비율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P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물어보는 건 P와, 즉, 모비율과 P-hat, 표본 비율의 차. P-hat으로부터 P가 가장 멀리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물어보면 양끝이죠, 뭐. 그럼 그 거리는 얼마야? 내가 빼고 더하는 그값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으면 돼? 이걸 찾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계산 과정이 막 대단히 복잡하지 않더라고. 루트 밖으로 뺄 수가 있다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근데 계산이 항상 안 복잡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형태 다시 한번 보세요. 결국은 P-hat 없이는 뭐든지 풀 수가 없어요. P-hat으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해서 P, 모비율을 추정합니다. 빼고 더하는 값은 신뢰도의 의향값 1.96이 될지는 문제의 상황마다 달라요. 문제에 주어지는 걸 보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얘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는 거야. 그럼 그값 집어넣고 루트, 표본의 크기 분의 P-hat, Q-hat이에요. P-hat, Q-hat. 식 싫어하지 말고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3, 4번은 다음 시간에 몸풀기로 풀고

0: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 힘들어했던 통계적 추정 한판 쓰기를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 비율을 추정하는 거예요. 즉, P를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어때요? P 해수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무언가를 더한 범위 안에 P가 들어있을 겁니다. 요 골격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P해시 무조건 주어져야 되는데 식이 어때요? 이 실내 구간이. P해 빼기. K 실내도의 의향과 루트 전체한테 씌우고 N 표본의 크기 분의 원래 PQ가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 P해, Q해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실내 구간에 대한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모양을 기억하셔야 뭐 실내 구간의 길이는 똑같이 빼고 더하는 거두 개가 된다 이런 거알 수가 있을 거고요. 알았죠? 그래서 실내 구간이 모 평균에 대한 거, 그다음 모 비율에 대한 거두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오늘 그것도 같이 봐두세요. 그래야지 정리가 좀될 테니까.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용은 모두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랑은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한판 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5: 내 꿈은 의사입니다.
6: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2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2단원은요, 헌법의 의와 기본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수능에서는 한 문제 나와. 근데 우리 지금 뭘 위해서 하고 있어? 내신을 위해서 하고 있지. 자, 내신에서 선생님이 여기서 예측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몇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냐면요, 이 단원에서만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술형 한 문제도 가능합니다. 요만큼 여기서는 내용은 어렵지 않아. 사실은 쉬워. 근데 꼼꼼히 공부하지 않으면은요, 한 문제만 맞추고 나머지는 틀리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은 꼼꼼하게 수능 특강에는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시험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맙시다. 왜냐면은 우리가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만큼을 준비했어. 근데 이 이만큼의 내용들 중에서는 몇 개만 나올 거야?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중에 아쉬워? 아, 이거 내가 이렇게나 했는데 왜 요건 몇 개만 나왔지? 아쉽지 않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안 나오겠지라고 내가 나름 내 쪽으로 내쳐. 아니, 내가 시험 문제 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알아서 막 공부를 안 해버리는 거야. 요만큼만 공부해.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그럼 그때는 아쉬워해? 안 아쉬워해? 아쉬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아, 그때 좀만 더할 걸, 좀만 더할 거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맥시멈으로 준비하는 게 내신에서는 가장 베스트인데요. 우리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준비할 만한 여유와 시간적인 틈이 부족하니까 제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이제부터 약한 47분의 시간 동안 시험에 나오는 것만 포인트만 집어서 딱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이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파트부터는요,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통치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얘들아, 요 표현도 같이 기억하자. 국가의 기본법이면서 국가에서 최고 규범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법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는 가장 상위에 오는 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헌법 의미의 변천.

넘어갈 건데, 얘들아, 헌법 의미의 변천 자체의 시험 문제 한 문제 그대로 출제됩니다. 객관식으로 하나 나올 거야. 나와.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크게 눈여겨보고 보셔야 돼요. 자, 헌법 의미의 변천은요,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1단원에서 같이 따라하던 친구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발문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빨리 연상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큰 흐름을 찝어줘. 그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색깔 펜으로 칠해봐. 물론 이게 필기하는 학생들마다 다 개인의 것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 색깔별로 여러 가지 펜을 갖고 있지만 뭐 패드에다가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 근데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교 앞에서 나눠준 펜 하나로 모든 걸다 처리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 심지어 컴스로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이렇게 잘 구해봐봐. 하나 정도 나와. 눈에 잘 보이는 펜으로 체크, 체크, 체크하는 연습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다시 가보자. 헌법 의미의 변천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에요. 세 번째는 현대 복지국가 헌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자, 고유한 의미 헌법은요, 진짜 말 그대로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예요. 자,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요, 조직을 짜는 거야. 총무부, 인사부, 재무부, 홍보부, 이런 식으로. 국가도 마찬가지야. 국가가 창설됐을 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국가의 조직을 짜는 거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처럼. 그래서 국가 통치기관을 구성, 조직하고 이들 간의 권한을 규정한 규범을 고유한 의미 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요, 일단 여기다가 체크해봐. 근대. 얘들아, 근대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중요한 사건 뭐냐면요,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은 이제 국가 권력이라든지 봉건제도, 귀족,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나좀 내버려둬 라고 하는 거였죠? 이거 그대로 기억해. 나 좀. 내버려둬. 그러니까 자유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 체크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을 우리는 바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그림 하나 그려줄게. 요 그림 가지고 이제부터 연상하는 거야. 결국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나의 삶의 영역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영역에 국가나 타인은 간섭하지 말아주겠니라고 하는 거야. 우리 요 그림 내가 이번에 한번 그리고 나서 다음 단원에서 한번더 그려줄 거야. 요거 여러분들 그림이랑 같이 연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현대복지국가헌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복지국가헌법은 사회권을 보장해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시기가 흐르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제 시장 경제 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발전이 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등장하게 돼요. 어떤 문제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냐면은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져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현대복지국가 헌법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봐. 현대복지국가헌법도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줄게.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내가 번거 내가 쓸수 있게는 되었지만 좀 내가 속상한 게 있어. 나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데 나는 보호받지 못해요. 지금 우리 주변이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는 나의 삶의 영역에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는 국가가 나의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나좀 행복하게 해줘. 나좀 인간답게 살도록 해줘.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줘라고 하는 걸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바로 현대복지국가헌법이라고 해요. 요 그림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연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고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마지막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의미의 변천을 공부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얘들아, 이거는 쓰지 마.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사라진 다음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등장하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등장을 한 다음에 얘가 사라지고 나서 현대복지국가 헌법이 등장을 하고,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되는 거야? 잘 봐. 고유한 의미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국가 헌법으로 정.

점차 축적되고 계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에서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입헌주의헌법은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 더 나아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근대 입헌주의헌법은 고유한 의미 헌법 받고 추가로 등장을 한 거야. 자, 이제 현대복지국가헌법 봐봐. 근대 입헌주의헌법에서 더 나아가. 그러니까 현대복지국가헌법은 고유한 의미 받아서, 근대 입헌주의헌법을 받아서 등장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 더 나아가서, 근대 입헌주의헌법에서 더 나아가서 현대복지국가헌법이 됐다라는 거. 점차 축적 계승된 개념이라는 걸꼭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틀릴래야 틀릴 내용이 이젠 없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요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체크 정도만 하고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헌법은 그러니까 다른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 만드는 근거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혹시 모르니까 밑에 자료 플러스에 요 내용 정도만 기억을 해볼까? 바로 요겁니다. 헌법은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야. 그 헌법보다 밑에 있는 법들로는 명령,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다라는 요 순서 정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요게 내용까지는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자, 이제 헌법의 기능 넘어갈 건데, 요거, 수능에선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내신에서는 나옵니다. 자, 우리 내신에서 나오는 헌법의 기능, 근데 어렵진 않고요. 선생님이랑 좀 이따가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제시문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 제시문과 관련되어 있는 헌법의 기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헌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내용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우리 헌법의 기능 제일 첫 번째 국가 창설의 토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헌법에는 국가 성립에 필요한 국민, 영토, 주권 등등이 나와 있어요. 국가를 만드는 토대가 되겠지. 자, 우리 두 번째는 조직 수권 규범이에요. 얘들아 여기다 체크할까? 숫자. 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주다, 상장, 수여식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권력을 주는 겁니다. 국가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또한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입법부가 해야 될 일, 행정부가 해야 될 일, 법원이 해야 될 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조직 수권 규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 제한 규범입니다. 서로서로 국가 권력 기관 간에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를 통해 서로 권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또한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두고 있다. 이거 우리는 3단원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자, 또한 정치생활 주도, 정치적 의사결정을 결정할 때 헌법이 그 기준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마지막, 사회통합 실현. 다원화된 이익을, 다양한 이익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민투표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제시문이 등장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본 다음에 제시문과 관련되어 있는 헌법의 기능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2번, 3번일 겁니다. 요거 조금만 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서술형까지 가능한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옆에다가 크게 숫자 하나만 적어놔. 헌법의 기본 원리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 6가지 먼저 체크하고 넘어갈 거야. 근데 넘어가기 전에 이 헌법의 기본 원리의 의미 꼭 기억하자. 나 이거 이번에 선지에 나올 것 같아. 수능에서도 물론 나올 것 같지만 내신에서도 꼭 나올 것 같아. 잘 봐. 헌법의 기본 원리 뜻이 뭐냐면요.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 원리예요. 야, 쉽게 설명하면은 학교마다 약간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잖아. 하다못해 우리가 뭐 신인 아이돌을 개발을 하더라도 아이돌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잖아. 기획 의도가 다르고 그걸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획사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아이돌을 추구합니다라고는 그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아이돌을 키워나가고 신인을 개발하는 거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의 기본 원리 역시 법률 제정이나 국가 정책 결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3번 복지국가의 원리, 4번 문화국가의 원리, 5번 국제평화주의, 6번 평화통일지향. 이렇게 6가지 헌법의 기본 원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걸 말씀드릴게요. 시험 문제는 결국에 뭐가 포인트가 될 거냐면요. 실현 방안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실현 방안을 기억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 내용은 객관식뿐만 아니라 서술형에서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들어갈게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국민주권주의는 이름이 일다 있어. 국가 이상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주권이라고 하는 표현 보이니? 얘들아, 주권은 쉽게 주인이 될수 있는 권리야. 이 주인이 될수 있는 권리를 바로 국민이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포인트 옆에다가 잘 써놔. 실현 방안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얘들아, 결국에 국민이 주인이야. 우리 주인이라면 뭐 해야 돼? 주인이라면 자기 것을 잘 지켜야 되죠. 그치, 맞아. 근데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만약에 우리 집에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만약에 어디 고장난 부분은 없는지, 우리 집에서 뭔가 망가진 데는 없는지, 우리 집이 깨끗한지 내가 계속 돌아다니고 신경 쓰고 참여해야 돼. 맞아? 내가 만약에 우리 집의 주인인데 집이 더러운지 어디가 망가졌는지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상태로 있는다면 나는 진정한 주인이 아니야. 진정한 주인이라면은 이게 부족하건 이게 망가졌건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겠군, 이렇게 인테리어를 바꿔볼까라고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이라면은 목소리를 내서 뭐 해야 돼? 참여해야 해. 얘들아, 여기 너무 중요해.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서 참여해야 된다. 요 표현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주의랑 관련돼서. 그러니까 실현 방안 바로 연결시켜 보는 거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합니다. 참정권이 뭐냐면은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민주적 선거제도, 뭐겠어? 그렇지,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거야.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참여한다라는 거겠지. 국민투표제는? 이거 우리 1단원에서 공부했는데 직접 민주제 요소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헌법을 고칠 때 헌법 개정안을 국민의 투표로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것도 국민이 목소리를 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겠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거는 내가 목소리를 내고 싶어. 근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자유로운 활동들을 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한다라고도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 거겠죠. 자, 물론 국민주권주의는 이뿐만이 아니라 복수 정당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니까 여러 개, 2개 이상의 정당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자유민주주의 끊어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합성어야.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다시 한번 끊어볼까?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자유주의. 이두 가지가 결합된 원리예요. 얘들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트를 어디다 잡아줘야 되는 거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실현 방안 그대로 봐봐. 자, 이건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만약에 실현 방안이 없었더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됐을까? 아니겠지. 그러니까 기본권을 명시해 둔 거야. 두 번째, 법치주의, 권력분립, 적법절차의 원리도 한번 생각해 봐.

치질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 통치야. 만약에 법에 따른 통치를 하지 않고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까? 아니겠지. 그래서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거야. 권력 분립도 마찬가지야. 권력이 뭉쳐져 있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권력을 분립시켜서 사고 견제와 균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또한 적법 절차의 원리도 마찬가지야. 적법 절차의 원리는 쉽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고 할때 법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아니, 그렇다면 적법 절차의 원리가 없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현 방안 이렇게 연결시키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보장보자. 얘들아, 복수정당제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내용을 바꿔서 해볼게.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볼래?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목적은 권력의 획득이야. 아니,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 하나만 있다면은요, 그 집단이 계속 권력을 갖고 가. 그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겠죠. 그렇게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정당을 두개 이상 만든다면 민주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흐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조금 감이 오시죠? 자, 이제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복지국가의 원리는요, 국가에게 이것을 부여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원리입니다. 얘들아, 우리 복지국가의 원리는 선생님이 그림으로 포인트 잡아줄게. 결국 이거예요. 이제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해.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국가가 나의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나를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도와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포인트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실현 방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 드릴게요. 지금은 실현 방안이 굉장히 하나만 나와 있죠. 아니, 두 개만 나와 있죠. 이두 개만 외우면 선생님이 얘만 시험에 나오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 결국에 실현 방안을 요 포인트랑 연결을 시켜주신다면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 내용이 더 추가로 나오더라도 풀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 예를 들면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는 노력들. 이런 걸 여기다 다쓸 수는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이 제시문에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하면?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를 기억을 해주신다면.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 및 사회권을 보장합니다. 사회권이라고 하는 게 기본권인데, 기본권 중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해요. 또한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거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하한선을 만들어 놓은 거지, 국가가 개입해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등등뿐만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들이 나왔다. 복지국가의 원리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그치, 우리 수능 특강 바로 옆에 페이지 봐봐. 어디에 나와 있어? 그려져 있어? 그렇죠. 바로 헌법 의미의 변천 중에서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다?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에서부터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시험에서는 요 내용이 선지로 등장을 했을 때의 헌법 의미의 변천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헌법의 기본 원리 6개 중에 3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헌법의 기본 원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국가의 원리입니다. 우리 문화국가의 원리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 기억을 해주세요. 국가가 개인의 문화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즉, 개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현 방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첫 번째, 우리한테는 유구한 역사, 전통 문화가 있죠? 이런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고 민족 문화의 창조와 발달에, 창달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봐봐. 결국에 문화를 내가 자율적으로 더 누리고 창조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런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돼. 그래서 종교, 학문, 예술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를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 의무교육제도 시행과 평생교육의 진흥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이게 왜죠? 왜 문화국가에 올리죠? 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떠올리자. 자. 우리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어. 이런 유구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널리 알리는 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뭐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가르치고 널리 널리 후대에 알리는 거야. 교육시키는 거야. 그것도 바로 문화국가의 원리에서 그래서 실현 방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서 널리 널리 알리자. 의무교육제도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의 진흥이 그래서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다섯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제평화주의입니다. 국제평화주의는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즉, 국가 한 국가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지내보자 라고 하는 걸 바로 국제평화주의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국제평화주의는요, 헌법의 내용을 조금 볼 겁니다. 선생님, 지금까지는 헌법의 내용 안 봤잖아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헌법의 내용을 안본 이유는 뭐냐면은, 시험에 나오면 어떡해요? 안 해도 풀수 있어.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요거 한 번만 보여줄게. 다시 올라가 볼게. 복지국가의 원리에서 헌법의 내용만 나온다라고 쳐. 여러분, 여기서 복지국가의 원리 뽑아내는 거? 할수 있어. 어렵지 않잖아.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즉, 국민 생활이 비슷비슷하게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뽑아낼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헌법의 내용은 보지 않고 실현 방안 위주로 본 거였는데, 우리 국제평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헌법 내용 자체에서 꼼꼼하게 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보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고 여기다 체크해봐.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체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은 그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는 거 체크.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봐. 침략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수능특강 날개 오른쪽 봐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국제법상 금지되는 위법한 전쟁을 의미하는 거야. 침략적 전쟁은 하면 안 돼.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면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이건 아니야. 왜냐면은 모든 전쟁이 아니라 정확히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얘들아,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적어줄게.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거야. 보이니? 보인다. 자, 우리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거야.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야. 왜냐면은 대표적으로 방어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허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인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나?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나와. 그럼 모든이라는 단어 잘못된 거야. 무엇만 부인한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얘들아, 조약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야.
국제법규야. 또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국내법이 의미하는 거는 헌법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 헌법보다 밑에 있는 규범들이 있었지? 이때 국내법은 예를 들면은 법률과 같이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 방안 봐봐.

침략적 전쟁의 부인. 어디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아야 되는지 알겠지?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아니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국제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국제법의 존중. 어떻게?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때 국내법, 헌법?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들을 의미하고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 얘들아, 외국인은 그 지위가 보장된대. 근데 어떻게 보장이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상호주의 여러분의 수능 특강 오른쪽 날개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상대국의 결정이나 행동에 동등한 가치를 갖도록 우리나라에서 행동이나 결정을 하는 거야. 즉,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나라 자국민들을 해외에서 보호해주고 대우해주는 것만큼 외국인들을 우리가 대우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도 국제평화주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평화통일지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지향은요, 평화적 통일해야 돼. 맞아. 근데 이 평화적 통일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야 돼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실현 방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결국에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근데 실현 방안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 자문 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 기구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추진 및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평화통일지향에 들어갈 수 있어서 실현 방안은 어렵지 않지만 시험에 나오는 선지를 내가 그냥 그대로 적어줄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선지 바로 요겁니다. 평화통일지향은요, 남북 분단의 현실을 반영한 우리 헌법 특유의 원리예요. 얘들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웠었던 국제평화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대부분의 민주국가의 헌법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평화 통일 지향은 애초에 통일을 지향한다는 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야? 분단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남북 분단의 현실을 반영한 우리 헌법 특유의 원리다라는 걸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요 선지 조금만 눈여겨보시면은요, 충분히 시험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에서 선생님이랑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쭉 정리했습니다. 헌법의 의의 정리했고, 헌법 의미의 변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지, 헌법의 기능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공부했어. 6가지를 가지고 한 문제만 내진 않을 거야. 아마 6가지를 가지고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고, 서술형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실험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기본 문제, 실전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선생님이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는 문제 많이 풀 겁니다. 왜냐면 다양한 제시문, 선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 지금 문제만 정확하게 나랑 같이 정리하고 나면은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는 사실은 따로 복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일부러 요 문제 갖고 왔어. 이거 사실은 내가 수능 특강 그냥 수업을 할 때에는 헌법의 기능 이렇게 단독으로 수능에 나온 적 없다라고 넘어갔어. 근데 내신에서는 단독으로 나와. 나올 수 있어. 아마 나올 거야. 높은 확률로. 봐봐.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헌법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헌법의 기능 6가지를 다 떠올리면 안 돼. 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볼까? 1번 봐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한다. 맞아. 헌법의 기능 맞잖아. 최고 규범으로서의, 맞아. 국가 통치기구에 대한 권한, 부여하잖아. 정보 제공에서 정치사회의 역할도, 일부 해.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에서 사회통합 유지해. 선생님, 다 헌법의 기능인데요? 라고 의문이 생길 거야. 중요한 건 요거야.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여기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이 글과 관련되어 있는 헌법의 기능을 찾는 거야.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다. 이 글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어야 돼. 나머지 다 헌법의 기능이야. 이 글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과 관련된 권한은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조금 감이 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삼권 분립. 그래서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라고 각각에 해당하는 권력을 존내 줄 수. 권력을 부여한다. 조직, 수권, 규범이 되는 거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겠지. 국가 통치기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조직, 수권, 규범. 줄, 수. 됐죠? 이렇게 해서 헌법의 기능 찾는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시문과 관련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3번은요, 근대 입헌주의헌법, 현대복지국가 헌법이라고 애초에 발문에 나와 있네. 요런 거 먼저 체크하는 연습 계속 해줘야 돼. 그치? 근대 시민국가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나왔네. 근대. 게다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게다가 권력 분립, 권력의 남용 억제.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되는 거겠네. 자, 이제 B는 그 기초 위에 사회권을 보장해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그러면은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 되는 거겠지. 됐어요? 라고 풀면 안 돼, 얘들아. 선생님, 이게 문말이에요. 이거 다 써놨잖아요. 지워야 되잖아요. 미안해. 근데 나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일부러 가지고 온 거야. 잘 봐.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기억하라고. 주술관계 잘 봐.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내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잘 봐. 내손잘 봐. 내가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해줄게, 아예. 헷갈리겠다. 잘 봐. A는, 여기서부터 하자. A는 근대 시민국가를 배경으로 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권력 분립에 의해서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비의 기초 위에. 그럼 얘들아, A는 사회권을 보장해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렇게 읽히는 거야. 됐어. A는 이 파란색에 해당했던 B의 기초 위에 사회권을 보장해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이다.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꼭 한번 풀어주고 싶었어. 내신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나 이거 그대로 나올 것 같아, 내신에서. A랑 B 순서만 바꿔서도 나올 수 있어. 됐어? 이거 주술관계 꼭 기억하자. 결국에 A는 뭐가 되는 거야? 사회권을 보장해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거야. 무엇 위에? B의 기초 위에다가. B가 뭐였는데? 이거였어. 됐어? 그럼 B가 뭐가 해당이 되는 거야? 그렇지. 바로 B에 해당이 되는 게 근대 입헌주의헌법이고 A에 해당하는 게 현대복지국가 헌법이야. 되셨죠? 아니, A랑 B만 지우면 되잖아. 됐지? 자, 이제부터 풀어보자. 요거 조심하라고 일부러 갖고 온 거야. 자,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 유지해야 된다. 아니, A는 현대복지국가헌법인데 현대복지국가헌법은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였잖아. 맞지 않은 거죠?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통치기관을 조직 구성하는 내용 명시가 되어 있죠? 어디에? 근대 입헌주의헌법에. 왜? 이거 우리 공부했던 거. 근대 입헌주의헌법은 결국에 무엇을 토대로 해? 고유한 의미 헌법. 아니, 얘가 고유한 의미 헌법이잖아. 고유한 의미 헌법 위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 위에 현대복지국가 헌법. 우리 봤었던 내용이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건 현대복지국가 헌법.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 돼.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건 현대복지국가 헌법. 따라서 정답 4번. 마지막 5번. 공공복리를 위해서, 얘들아, 5번 선지 잘 봐. 공공복리,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재산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무슨 표현이냐면은 권리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거야. 이제 개인이 가진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도 제한 가능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권리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현대 복지국가헌법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A와 B 모두가 아니라 현대 복지국가헌법인 A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3번의 정답 4번이었고요. 주술관계 찾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다음 기본 문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7번 문제 보자. 이제부터는 헌법의 기본 원리 한번 계속 연습을 해보자. 관련 헌법 조항이 있어서 내가 일부러 가지고 와봤어. 자, 관련 헌법 조항 간은 아직 모르겠어. 근데 실현 방안을 살펴보니까 국제법을 존중하고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래.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국제평화주의가 되는 거야. 자, B의 관련 헌법 조항 봐봐. 요거는 어렵지 않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민주적 선거를 실시한대.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거니까 국민주권주의겠지? 자, 바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거는 국제평화주의였지. 1번. 옳은 설명. 정답. 끝. 나머지 내용도 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끝까지 읽어야 돼. 평화통일을 추구하자라는 건
평화통일 지향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3번 선지 기억하자.

국가가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에 대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결국에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는 복지국가의 원리겠죠? A, B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복지국가의 원리야. 아니, 가는 국제평화주의랑 관련된 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없어. 마지막 5번. 침략적 전쟁의 부인은 국제평화주의랑 관련된 건데, 나는 국민주권주의랑 관련된 거잖아.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없어.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에 넘어가서 실전 문제 중에 같이 한번 풀어볼 만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제는 내가 고유한 의미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국가 헌법을 아예 세트 문항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 보자. 일단 제일 첫 번째, A는 국가의 통치 기관을 조직 구성한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는 무엇을 의미한대? 계몽사상 및 천부인권사상. 이거는 어디에서의 사상적 배경?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었지. 한 법. 바탕으로 한 헌법을 의미하며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대의제, 법치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대. 일단 계몽사상 및 천부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에서 조금 감이 와. 자, 그다음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B의 내용과 형식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즉 B를 이어받은 다음에 C의 경우에는 사회권 보장을 통해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일단 A는 뭐가 되겠어? 고유한 의미 헌법. B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 C는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겠죠? 이렇게 찾은 다음에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한 헌법은 뭐가 되는 거야?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되는 거고, 고유한 의미 헌법은 국가 창설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자유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 그림 하나 기억하면 되겠지? 개인의 삶의 영역에 국가나 타인이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럼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대 입헌주의 헌법 정답 2번 끝. 3번. 재산권의 불가침성. 얘들아, 요거 내가 일부러 가지고 온게 우리 앞에 있었던 문제 중에서 야, 바로 연결시키자. 요 선지 뭐야? 요거? 여기 나와 있었던 선지? 여기.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기본 문제 3번.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권리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런데 요편 봐봐. 여기 재산권의 불가침성. 불가침성이 뭐냐면은 침범 불가능한 거야. 즉 나의 재산의 영역 침범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라고 하는 거야. 국가도 간섭하지 마라고 한다라는 거는 무엇과 연결되는 거야? 그렇지. 근대 입헌주의헌법과 연결되는 거겠죠. 그림 떠올려봐. 나의 재산권 건들지 마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근대 입헌주의헌법이니까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거는 바로 현대복지국가헌법이랑 연결되는 건데 A, B 모두 상관없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건 현대복지국가헌법인데 C와 달리라고 잘못된 설명. 따라서 1번의 정답 2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푸는 거 시험 문제 그대로 아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2번 문제예요. 얘들아, 지금 A, B, C는 각각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다라고 단서 조항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제시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A를 실현하기 위해서 힌트가 되는 내용만 찾아봐. 국가 권력을 다른 국가 기관에 분배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해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대. 오케이. 그렇다면은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국가 기관에 분배한다? 권력 분립. 국민의 자유 보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A는 뭐가 되는 거야? 자유민주주의에 해당이 되는 거겠네. 자, 그다음에 B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알겠다. 국제법 존중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면은 국제평화주의는 B에 해당이 되는 거겠네. 자, 그다음 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보장한다. 누가? 국가가. 오케이. 그러면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는 C랑 연결이 되는 거겠죠.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 규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거야?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랑 연결이 되는 거겠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평화주의에 따라서 얘들아, 이거 시험 문제에서 선지 바꿀 것 같아. 뭐라고?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라고 이렇게 나온 틀린 선지야. 그런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나온다면은 요때는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지? 정답 2번. 이거 내가 선지 어떻게 바꾸는 것까지 다 알려.

드렸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주의. 상관없었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복지국가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는? 그렇지. 복지국가의 원리겠지. 시와 달리라니. 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얘들아, 마지막 5번. 지금 가에 들어갈 거는 복지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현 방안이 들어가야 돼. 아니, 근데 지금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보장은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잖아.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요, 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 2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실전 문제 중에 선생님이 일부러 요 문제를 가지고 와봤어. 요 문제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조금 어려워할까봐 같이 연습하기 위해서 들고 와 보았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 나오잖아? 채점 결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거야. 채점 결과가 1점이야. 관련 헌법조항을 살펴보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얘가 써야 되는 건 뭐였냐면은 바로 실현 방안을 썼어야 돼. 그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는 일단 복지국가 원리랑 관련된 거였어. 그 다음 옆에 봐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평화통일 지향과 연결되는 거였어, B는. 실현 방안을 적어야 되는데, 이제 한번 채점해보자.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다라고 했었어. 그러면 얘는 맞았어? 복지국가 원리랑 아닌데? 근데 1점 받으려면은 가에는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돼. 뭐랑 관련되어 있는? 복지국가 원리랑 관련되어 있는. 자, 옆에 봐봐. 평화통일 지향. 평화통일을 위해서 남북 간 문화교정협력? 요거 옳은 설명이야. 그럼 나에는? 1점이 되려면은 평화통일 지향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문제를 가지고 와본 겁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따라서, 어잉? 침략적 전쟁의 부인은 국제평화주의인데, 그러니까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아니, 이거는 국제평화주의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따라서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입헌주의헌법에서도 강조된 권리이다? 아니, 복지국가의 원리는 대표적으로 현대복지국가헌법이었잖아.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 복지국가 원리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마지막 5번 보자. 지금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평화통일지향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문화국가의 원리야. 지금 여기는 평화통일지향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 들어갈 수 있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 헷갈리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돼? 평화통일지향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야 돼. 이제 이게 맞나 보자. 요거는 평화통일지향이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볼때 헷갈리지 않게 풀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일부러 제시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갖고 왔어요. 제시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바로 힌트가 되는 내용을 찾아보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더라도 힌트가 되는 내용은 분명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바로 구현하는 형태래. 오케이, 좀 감이 와. 근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 예를 들면은 1인 독재 및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아, 복수정당제겠네. 또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 법치국가적 통치 질서. 또 구체적으로 인권 존중, 권력 분립,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보장, 사법권의 독립, 모두 다 무엇을 위한 거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인트랑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인트랑 연결이 되는 건 뭐였어? 그렇지. 바로 A는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대표적으로 요 문제를 들고 왔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힌트가 되는 내용을 찾는 연습. 그리고 앞에서 내가 일부러 주술관계 헷갈리는 문제 가지고 와봤다. 주술관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험에서 내신에서 분명히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시간에 걸리는 문제를 낼 거면은 앞에서 봤었던 요런 4번 문제 같은 스타일 혹은 주술관계 헷갈리는 스타일을 낼 거예요. 혹은 제시문 스타일이나 제시문 스타일에서 힌트가 되는 내용 찾는 거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경제적 규제 근거가 된다. 복지국가의 원리죠? 2번, 분단국가라는 상황을 전제로 이런 식으로 등장하잖아. 평화통일 지향입니다. 3번,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자. 바로 국제평화주의였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위한 조건을 만들자. 문화국가의 원리. 마지막,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자. 정답 바로 5번이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끝내기 전에 선생님이 여기까지 들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보너스 트랙 하나 알려드립니다. 6번에서 서술형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형 나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구체적으로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에다가 몇개 이렇게 빈칸 이렇게 쳐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실험 방안을 쓰세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힌트 하나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두 번째 단원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이제 다음 강 넘어가서 3단원으로 선생님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23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우리 벌써 2강에 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2단원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2단원의 약간 맛을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본격적인 2단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좀 암기할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배속 높이면 이번 시간 안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튕겨져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런 강의 속도가 좀 빠른 편이니까 좀 천천히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1.3이나 4 정도를 최대치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2단원의 출제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에서는 여기서도 크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외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원 총 주제는 이제 사람의 물질 대사인데, 거기에서 크게 두 가지의 중단원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생명활동과 에너지, 그 다음에 물질 대사와 건강.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대사성 질환과 에너지 균형은 이 물질 대사와 건강 뒷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은 바로 이 물질 대사. 물질 대사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이렇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하게 되는데, 그걸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래서 물질 대사의 종류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그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세포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보통 세포호흡이나 광합성 이런 종류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예시로 뽑게 되는데, 오늘은 세포호흡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호흡 부분에서 효모가 이렇게 에너지 얻는,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 얻는 것에 대한 실험이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생명과학 1의 앞부분, 1학기 분량 부분 중에서 좀 실험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효모 실험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면 여기서 수행이라든지 어떤 그 정기시험 내용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세포 공부하고 나면 꼭 언급이 되는 것이 바로 이 ATP라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ATP가 무엇인지, 우리 세포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물질 대사와 건강 쪽에서는 일단 수능에서는 좀 큼직큼직하게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위주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범위가 좁은 내신 시험이다 보니까 기관계, 그러니까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계 각각에서의 어떤 암기해야 될 내용, 작용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참 잘 들어야 한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업을 하시는지를 꼭 잘 듣고 그 내용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별로 편차가 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질 대사부터 봅시다. 물질 대사가 뭐였더라? 두 가지 주요 키워드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생물체 밖에서 일어나는 거는 아무리 요란해도 물질 대사가 아니다. 그래서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 물질 대사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 중에 그냥 물질의 종류는 변하지 않으면서 형태나 그 다음에 상태만 변하는 그런 물리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물질의 종류가 바뀌어야 돼요. 화학적으로. 그래서 종류가 변화를 꼭 해야 한다.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로 바뀌었다. 우리 세포 안에서. 그럼 물질 대사겠죠? 근데 B라는 물질이 또 C라는 물질로 바뀌었다. 이것도 세포, 아니 물질 대사인 거고. 이런 식으로 물질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세포 안에는 수많은 효소라는 애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효소는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생체 촉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촉매. 촉매가 뭐지? 촉매는 어떤 반응을 도와주는, 이런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들을 촉매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세포 안에 있어서 생체 촉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체 촉매인 효소의 주성분은 뭐냐면 단백질 성분이에요. 단백질 성분인 효소가 이 물질 대사 과정에 각 단계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 대사는 효소가 도와줘서 우리 체온 범위, 우리 체온 범위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얻고 싶어. 근데 외부에서 이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얻으려면 얘를 태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소. 연소시키면 여기에서 노폐물이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연소시키는 거는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냥 밖에서 태우는 거잖아요. 이건 일단 물질 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포 안에서도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 얻는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응은 우리의 체온 범위,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원활히. 그러려면 이 과정에서 효소라는 애들이 각 단계별로 이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물질 대사는 효소가 관여해서 일어난다. 효소가 도와준다 하는 것들을 꼭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단백질 성분이다 보니까 단백질은 열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체온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또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같이 연결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 대사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나옵니다.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물질의 종류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이 더 큰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분해돼서 더 작게 쪼개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나오는 일이 생긴다라는 내용인데 그거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출입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물질 대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지금 동화작용의 동자는 모이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아리나 동호회처럼 모여서 더 큰 집단이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동화작용은 쉽게 말하면 합성이에요. 합성, 더 큰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작은 분자들, 그걸 저분자라고 하는데 저분자들이 모여서 더 큰 고분자가 되는 반응입니다. 근데 금가루가 모여서 금덩어리가 되는 거랑은 달라요. 그건 물질의 종류가 변하지 않잖아요. 요거는 더 큰 분자가 되면서 물질의 종류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성질도 변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그럼 이화작용의 이는 이별할 때 이자를 생각하세요. 헤어지는 느낌으로. 그러면 요거는 분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해. 분해면 더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로 바뀐다는 거죠.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이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반드시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항상 효소가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나오는 거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서 서로 반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각각 집에서 놀고 있던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동호회, 동아리를 운영하려면 에너지가 들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전화도 해야 되고 너 언제 모여? 어디까지 와? 막 어디 막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분자들을 합쳐서 새로운 결합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그만큼 밖에서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결합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을 해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작용에서는 외부에서 그 새로운 결합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돼요. 에너지 흡수.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바로 동화작용입니다. 그러면 이화작용은 반대잖아요. 이미 이런 결합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 결합을 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합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더 이상 있을 데가 없으니까 밖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합을 끊는 이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것이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의 방향,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그 다음에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건지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비교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아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한 문항 정도. 논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을 법하다. 그죠? 이거를 물론 뭐 객관식 문항으로 이렇게 뭐 1, 2, 3, 4, 5 또는 기역, 니은, 디귿형으로 출제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그래프를 주고 이걸 비워놓는 거죠. 가와 나로. 그래서 가와 나는 각각 동화작용인지 이화작용인지 고르고 그죠?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런 형의 문항으로도 숙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 동화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는 반응물과 생성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반응물은 어떤 이런 화학반응, 물질대사에 참여하는 참가자. 참가자에 해당하는 게 반응물이고 이 화학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생성물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용어를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축을 보면 이거는 그냥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반응의 진행, 물질 대사의 진행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세로 축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래프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인 반응물은 이만큼 높이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응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생성물은 요만큼 높이를 갖고 있다. 그럼 에너지가 더 많아진 거죠. 지금 높이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려면 그만큼 외부에서 흡수를 해야만 그런 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결합 만드는데 그만큼 에너지 흡수해서 새로운 결합으로 여기다 저장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 에너지가 흡수되는 동화작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다. 아 동화작용 그래프구나 그냥 바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화작용은 반대죠. 반응이 진행될수록 반응물이 원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반응 끝나고 만들어진 생성물이 이만큼밖에 에너지가 없네.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 갔지? 밖으로 그냥 방출돼 버렸다. 반응이 일어나면서 결합이 깨어지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진 에너지들이 밖으로 방출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는 동화작용이고 나는 이화작용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응물에 비해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한 동화작용이 그래프이고 요거는 반응물에 비해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줄어들었으므로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 그래프의 형태여서 이화작용으로 볼 수 있다. 뭐 요런 식의 어떤 서술을 해볼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논술형 예상 문제를 써주고 답도 써주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근데 논술형은 특히나 주의해야 되는 게 어떤 조건들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정답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써준 비슷한 맥락이라고 그 답을 달달 외워서 썼는데 감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출제가 가능하다 정도만 선생님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 생명과학 원 전체를 쭉 이어서 연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세포호흡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름만 봤을 때는 세포에서 하는 호흡 뭐 이런 느낌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정의는 우리 교재에 있는 정의인데 영양소를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뭔가 이제 문장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자, 정신을 차리시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각 세포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요구하거든요.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해. 우리는 그걸 기초대사량이라는 명칭으로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냥 살아있기만 할래도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선생님처럼 지금 더 말을 하거나 서 있거나 이런 추가적인 활동을 하려면 더 에너지가 필요해. 아무튼 살아있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얻어야 돼요. 모든 생명체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지? 어디서 얻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충전기 이렇게 꽂아서 얻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양소로부터 얻습니다. 밥 먹죠. 밥을 먹어요. 그 안에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양소를 흡수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갖고 있다가 영양소를 분해하면 우리가 어떤 물질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결합을 끊으면 에너지가 갈 데가 없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영양소에 저장이 돼 있었어. 근데 결합을 끊어요. 그러면 갈데 없는 에너지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거 생명활동에 쓰겠다. 그게 세포호흡입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 있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뭘로부터 얻겠다? 영양소 분해해서 얻겠다. 끝. 자, 그래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반응인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든 생물의 공통 어떤 사항이다. 광합성은 좀 다르거든요. 광합성은 우리는 못해요. 할수 있는 친구, 그건 거짓말이에요.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하는데, 광합성이라는 물질 대사는 못하는 종류의 생물이 있지만,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모든 생물이 해야만 해요. 안 하면 죽거든요. 안 하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그런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 그 생물을 이루는 모든 세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반응이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은 대장균부터 뭐 식물, 동물, 뭐 곰팡이 뭐다 필요, 다 해당되는, 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물질 대사의 종류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세포호흡이 뭐라고? 영양소를 분해해서 내가 필요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다. 요렇게. 아마 세포호흡의 정의를 쓰세요.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채점하는 사람이 더 힘들거든요. 온갖 이상한 답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세포호흡의 정의는 이해한 상태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묻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세포호흡이라는 것이 세포에서 일어나는 건데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속이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우리가 세포가 있으면 핵이 있고 핵 바깥 부분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 세포질에 이런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둥둥둥 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이 세포질에서도 일부 일어나고, 조금 포도당 쪼갠 다음에 좀 적당한 사이즈가 되면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소기관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마저 다 쪼개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포호흡의 장소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세포질에서도 일부 일어나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부분은 생명과학 2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생명과학 1에서는 그냥 주로 미토콘드리아이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될 거고.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물이 들어가고 생성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반응물이 누구인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응물이 일단 누구여야 돼? 세포호흡은 뭘 분해한다고? 영양소를 분해하죠? 그죠? 그럼 영양소가 들어가줘야 될 텐데, 대표적인 형태의 우리 세포가 가장 선호하는 영양소는 포도당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도 분해할 수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도당을 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당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산소도 있어야만, 산소도 충분히 공급이 돼야만 끝까지 다 분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포도당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포도당에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결합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결합을 하나만 끊는 게 많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줄수 있겠어요? 두개다 끊는 게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겠어요. 결합을 더 많이 끊을수록 더갈데 없어진 에너지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결합을 많이 끊어야 돼. 근데 만약에 산소가 없다. 그럼 포도당이 조금 분해되다 말아요.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자체도 적단 얘기지. 근데 산소가 공급이 된다? 끝까지 다 분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을 안 쉬잖아요? 그럼 세포호흡이 끝까지 진행이 안 돼서 죽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먹을 것을 공급이 안 돼도 우리가 생명이 위험하

하지만 산소 공급이 안 돼도 요거는 금방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포 호흡에 공급되는 반응물로 이 두 가지 포도당과 산소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포산짝꿍이라고 불러요.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줘야 된다. 자, 그러면 나오는 거는 일단 포도당이 얘는 뭐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은데 포도당의 분자식입니다. 보시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C6H12O6라는 어떤 식을 갖고 있는데 얘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개수로. 근데 걔가 분해가 싹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분해가 됐을 때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 CO2, 물 H2O 이렇게까지 분해되면 다 끝까지 분해된 상태예요. 물론 얘네들이 많이 나오겠지. 이거 자체가 분자가 좀 더 컸으니까 분해 다 되고 나면 얘네들이 뭐 몇 분자 몇 분자 있는데 우리는 그 분자 수까지는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면 기억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까지 나오면 끝이야. 그럼 얘네들은 노폐물입니다. 우리는 이걸 얻는 게 목표였어요? 아니죠. 이건 어쩔 수 없이 꽤 부수다 보면 생기는 그냥 결과물. 나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근데 꽤 부시고 나면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야. 그게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 그렇죠? 내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결과물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그냥 영영 빠져나가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반을 넘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출이 되는 것도 우리가 다 붙잡아서 저장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많은 부분은 그냥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되고 일부만 ATP라는 물질에 저장해놓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다른 물질의 결합에 또 집어넣어가지고 저장해놔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잘라가지고 쓰면 되지 왜 또 요거를 이렇게 저장을 다시 다른 데다가 해놓느냐. 이게 화폐 단위가 좀 다른 그런 느낌인데 얘가 만약에 100만원짜리 수표예요. 포도당이 100만원짜리 수표야. 근데 지금 ATP 같은 경우에는 1000원짜리 지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잔돈 쓸 일이 많잖아요. 뭐 음료수 사 먹거나 지우개 사거나 샤플 사거나 그런 거 할 때 100만 원짜리 쓰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거 중에서 수수료를 좀 제외하고 이렇게 환전 수수료를 좀 이제 지불하고 이런 잔돈으로 바꿔놓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ATP라는 물질에 그러면 이 물질의 결합에 저장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명칭은 종류는 화학 에너지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물질의 결합에 저장된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포도당이라는 이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는 뭘까? 이 물질에 또 결합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원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있었는데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던 이 화학 에너지가 결합이 깨지는 것 중에 일부는 열 에너지로 형태를 바꿔서 빠져나가는 거고 일부는 다른 물질의 화학 에너지로서 저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ATP라는 물질에 저장한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그 ATP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ATP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세부 명칭까지는 아마 몰라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데닌이라는 물질이랑 리보스라는 물질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물질이 된 거거든요. 그럼 얘네 둘의 이름을 섞어가지고 아데닌에다가 리보스가 섞였잖아요. 그래서 아데닌에 O랑 시옷을 대충 섞어줘.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명칭은 아데노신입니다. 아데노신의 인산기. 인산기가 영어로 포스페이트인데 그거 앞글자 따가지고 P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산기가 세 개 붙은 것. 그게 ATP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A가 아데노신이에요. 아데노신이고 P가 요 인산기입니다. 그러면 T는 뭐냐? 트라이앵글 할 때 트라이가 3이잖아요. 삼각. 트라이앵글. 그 트라이가 3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페이트가 3개 아데노신에 붙어 있다.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TP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인산기가 3개 붙어서 만들어진 그런 그 물질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ATP라는 물질에 굳이 저장하는 이유는 요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의 결합을 맺어줄 때 다른 결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서로 막 밀어내려고 아, 너 싫은데?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힘이 있어서 걔네들은 그걸 이겨내고 붙여놓으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여기다 많이 저장할 수 있어가지고

보조 배터리도 여러 번 이제 쓰고 충전하고 쓰고 충전하고 하는 것처럼 나중에 얘를 충전하고 싶어. 그럼 이거 다시 붙여주면 돼요. 붙일 때는 대신에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들어가야만 이렇게 동화작용, 붙이는 작용 할수 있잖아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얻느냐? 또 다른 포도당을 분해해서. 포도당 분해하면 나오는 그 에너지의 일부가 또 여기 들어가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세포 호흡을 하면 결과물로 이제 ATP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 자, 이 부분에서 실험 평가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 실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행으로도 볼수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실험의 내용이 우리 교재 21쪽, 수능특강 2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교과서마다 또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 8종 교과서 중에 일부 교과서에 있는 그 어떤 그 관을 이용한 이 발효관이라는 기구를 이용한 실험의 내용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실험의 목적만 잘 이해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목표는 이겁니다. 효모의 물질대사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비교할 수 있다. 그게 목표인데 효모는 생물이에요. 단세포 생물입니다. 근데 효모를 보통 이런 거 실험할 때 쓰는 이유가 얘 그냥 건조시켜 놓으면 생명활동 안 하고 있다가 따뜻한 물에 풀어주면 그때부터 막 생명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인데 이제 좀 이제 다루기가 좋아가지고 효모를 대상으로 많이 실험을 하는 편이다. 근데 얘도 생물이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있으려면 에너지를 얻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뭘 분해해야 되겠어? 영양소 분해하겠죠.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얼마나 열심히 분해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언제 열심히 분해하나, 어떨 때 많이 분해하나 이걸 보고 싶은데, 그럼 그런 방법은 이 영양소가 분해되는 양을 볼 수도 있지만 눈으로 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뭘 보냐? 이 영양소를 분해하고 나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특히나 여기서는 이제 좀 종류가 다른데 일단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이 뽀글뽀글 많이 생길수록 영양소 분해가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산화탄소가 적게 생길수록 분해가 덜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물,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보고 얘가 얼마나 영양소를 잘 뿌셔뿌셔 하고 있는지를 보겠다. 그런 실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실험마다 내용이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요 내용은 이래요. 포도당 용액을 준비합니다. 포도당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영양소가 들어있는 거죠. 이 용액에. 그런데 실험의 목적에 따라서 그 포도당의 농도를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가 더 적은 거랑 더 많은 거 중에 언제 더 뿌셔뿌셔가 잘 될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뿌실 재료가 더 많으면 뿌셔진 결과물도 더 많이 나오겠지. 뭐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는 증류수만 집어넣어요. 그럼 그냥 영양소랑 물이랑 섞으면 뭐 반응할까? 안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 생물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분해할 수 있는 생물이 들어가 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증류수 넣은 거는 생물이 안 들어가면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대조군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대조군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교 집단. 그리고 효모라는 생물이 들어가면 뽀글뽀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발효관이라는 거는 이런 실험을 할 때, 이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잘, 얼만큼 모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거든요. 사실 이 효모랑 뭐 이렇게 섞은 이런 용액들을 여기 끝까지 다 채워놓으면 여기는 그냥 끝에가 막혀 있어요.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찹니다. 그러면서 수면을 밀어내요. 그래서 여기 눈금이 다 써있기 때문에 이 눈금을 읽어주면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우리가 그냥 비교해 줄수 있는 그냥 그런 어떤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ABC 세 발효관에서 얼마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지를 2분 간격으로 잰 겁니다. 근데 A는 어때요? A는 당연히 생물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안 일어났겠지. 그 다음에 B와 C는 포도당이랑 생명체인 효모랑 만난 그런 용액들인데, 보면 발생량이 B가 대략 C의 한두배 정도. 그럼 결과물을 두배 정도 많이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 두배 정도 더 많이 뿌셔뿌셔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농도가 얘는 10% 포도당 용액이고 얘는 5% 포도당 용액이었거든요. 재료가 더 많아서 잘 열심히 뿌셨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실험이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얼마나
영양소를 활발하게 분해하고

하고 있는가를 결과물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보는 실험이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수업하시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관련된 문제를 간단히 한번 볼게요. 요게 23페이지 5번 적중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광합성이랑 세포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광합성과 세포호흡에서의 물질의 이동이다. 나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 중에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들어갈 거고, 기역과 니은 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가 들어간답니다. 선생님의 수업만 잘 들었어도 이거 빠르게 잘 넣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일단 선생님은 포도당이랑 누가 짝꿍이라 그랬어? 포산 짝꿍이라 그랬죠. 포도당 산소가 짝꿍입니다. 걔가 뭐에 필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분해해서 지금 노폐물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게 세포호흡이지. B가 세포호흡. 그래서 분해하고 나면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어진다고 했고, 근데 광합성은 완전 반대 과정입니다. 광합성은 대기 중에 물이랑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광합성은 그걸로 포도당이라는 영양소 합성하는 반응이 광합성이거든요. 반대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세개 붙은 애가 TP예요, DP예요. 트라이가 세 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ATP입니다. 그럼 얘는 여기 끊어진 거는 ADP인데, 이 D라는 거 자체도 다이여서 둘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거라서 인산기가 두개 붙어 있으면 다이. 그 다음에 세개 붙어 있으면 트라이 해서 ADP, ATP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엽록체에서 일어나느냐? 그래서 광합성의 장소는 엽록체다 하는 거는 예전에 많이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여기서 배우진 않았어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의 구성 원소에는 탄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에서 과정 동그라미 B가 일어나느냐? 지금 동그라미 B는 ATP가 합성되는 반응이거든요. 세포호흡에서 포도당 뿌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ATP라는 물질을 합성하면서 저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기역 디귿 옳은 내용 답은 3번입니다. 요런 거로 디귿. 디귿 보기 같은 거 중요한 내용이죠. 요런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12번은 방금 봤던 효모 실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 뒤에 24페이지 1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효모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비교하기 위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가에서 당 함량이 높은 음료수일수록 효모의 물질 대사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어때요? 뿌실 재료가 많을수록 뿌셔진 결과물도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타당한 어떤 흐름의 그런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설을 설정했고, 그래서 발효관 1, 2, 3에 용액을 이렇게 넣었대요. 그리고 나서 비교해보니까 이산화탄소의 발생량, 결과물이 나온 그런 양은 3, 2, 1 순이었다. 그럼 이 순서대로 많이 부셨다는 거죠. 포도당을. 뭐, 꽤 부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는 당 함량이 높은 음료수일수록 효모의 물질 대사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대. 그럼 당 함량도 3, 2, 1 순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간은 탐구 과정 중 가설 설정 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1단원 내용과 연계해서 충분히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효모액의 양은 조작변입니다. 지금 효모액은 세 개의 발효관에서 다 동일하죠. 동일해. 그런 건 우리가 조작변인이 아니고 통제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해준 변인은. 그래서 틀렸고. 그럼 디귿. 당 함량은 A가 B보다 높다. 그럼 지금 B가 A보다 농도 높아야 되잖아요. 그쵸? 요 순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디귿 맞는데요. 기역 디귿 답은 높다. 높다니까. B가 더 높아야 돼서 A는 틀렸고. 그죠? 풀이는 잘 됐는데. 그래서 B가 더 높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디귿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기역만 맞고 답은 1번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2단원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뭐 학교별로 굉장히 편차가 클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고, 그래서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저기 뒤에 있는 내용 먼저 할 거거든요. 뒷부분에 이 그림이 어디 있는 그림이냐? 저기 31페이지에. 그래서 31페이지에 이 내용을 주로 보시면 됩니다. 방금 했던 내용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주인공은 이 조직세포라고 볼수 있는데, 조직세포는 그냥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일반적인 세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세포들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될 거고, 그러면 계속 해줘야 되는 작업이 뭐라 그랬어? 세포, 호흡이란 걸 해줘야 된다고 했죠? 이 세포들은 살아있으려면 계속해서 세포 호흡을 해줘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해? 포산. 영양소 대표적으로 포도당 있겠죠? 포산이 계속 필요해. 그러니까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가 계속 나오겠어? 부신, 결과물,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것들, 노폐물들 그 외에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그거를 이거 필요한 거는 계속 공급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 공급을 맡는 게 누구냐면 산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영양소는 소화계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노폐물들은 잘 갖다 버려줘야 돼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또 호흡계를 통해서, 이런 물이나 이런 노폐물들은 오줌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순환계는 다 날라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세포들이 이런 세포호흡을 계속해서 하려면 소화순환호흡 배설계가 필요한 거 날라주고, 노폐물 버려주고 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만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기관계의 통합적인 작용이 중요하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주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각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그 앞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세포호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양소잖아요. 그걸 분해하는 거니까. 그럼 영양소는 어떻게 공급을 해주느냐? 영양소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영양소로 사용이 될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먹으면 너무 사이즈가 커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크기의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걸 우리가 소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화를 거쳐서 흡수가 쏙쏙 되면 이제 세포에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각 영양소의 소화 산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수능에서는 탄수화물은 포도당 같은 한 개짜리 당류로 분해되면 흡수 가능이다.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갈락토스나 과당이나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이런 것들도 암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기본 단위로 쪼개지면 이제 흡수가 되는 거고, 지방은 얘가 몸통에 다리가 세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지방이거든요. 근데 지방이 분해돼서 흡수가 되려면 다리를 두개 떼내야 돼요. 그래서 몸통에 다리 하나 붙어 있는 건 이름이 모노글리세리드고, 다리 하나짜리 각각이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소화된 결과는 모노글리세리드 하나와 지방산 두 분자. 이렇게 되면은 흡수가 되는 그런 사이즈다. 이런 거는 지금 내신 시험이니까 혹시 모를 그런 서술형에 대비해서 이름은 좀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소화계인데, 이거는 가끔 뭐는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소화관으로 소화액을 분비하는 것도 다 소화계. 그래서 보면은 간이나 쓸개, 그 다음에 이자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잘 물어보는 것은 간, 특히 뭐 이따가도 나올 거니까 간은 소화계입니다. 100번 반복 이거 꼭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소화가 됐으면 소장에 세포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이거 구분해서 알려줬다, 뭐 지용성 영양소, 수용성 영양소 알려줬다, 그러면 공부해야 돼요. 근데 보통 수능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보시고, 그다음에 산소랑 이산화탄소, 산소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는 배출해야 되잖아요. 어딜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걔네들이 기체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들은 이 호흡기에 해당이 되는데, 뭐 코, 기관, 뭐 기관지, 그다음에 폐,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온 공기가 이렇게 쭉 타고, 이 관을 타고 오면 그 끝에는 이렇게 이제 몽실몽실한 막 구조가 끝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풍선처럼 그걸 우리가 폐포라고 하는데, 그쪽에 도달하게 되면 그 폐포 밖에 아주 간단한 모세혈관들이 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과 이 공기가 섞이는 건 아닌데, 원체 가깝게 천천히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폐포 안에 공기가 이 혈액으로 확산되는 것도 가능하고, 이 혈액 안에 있는 그 기체가 폐포로 확산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체 교환이죠. 그렇게 일어날 때, 지금 그거를 이제 간단히 그려놓은 건데, 폐포 주변에 모세혈관이 감싸고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단면으로 그림을 보면
이 혈액이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폐포 쪽으로 집어넣고요. 확산되고요. 그 다음에 요 폐포 안에 있던 산소는 혈액으로 확산돼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세포를 거쳐오면서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을 많이 받아왔다. 그럼 여기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세포로 산소를 지금 보충해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산소 채워서 가는 거고. 이거는 기가 막히게 농도 차이가 그런 방향으로 일어나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 안 쓰고 확산됩니다. 원래 혈액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을 수밖에 없고 바깥 공기는 이산화탄소 적거든요. 많은 데서 적은 대로. 그 다음에 산소는 바깥 공기에는 풍부한데 우리 혈액은 계속 써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자연스럽게 확산이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순환계입니다. 근데 순환계를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이런 뭐 대동맥, 폐동맥 명칭도 다 외우고 폐순환 경로, 체순환 경로 하면서 다 외웠을 텐데 생명과학 1에서 수능에서는 그 정도 수준을 원하지 않고 그냥 뭐 요 혈관 기역과 요 혈관 니은의 뭐 농도를 비교하라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학교에 따라서 명칭을 다 공부했다면 외워줘야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중요한 내용.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 따라서 뭐 다르고 이런 게 없고 잘 공부를 해야만 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 세포 호흡을 했을 때 노폐물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도당을 분해하면 이산화탄소랑 물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포도당만 세포 호흡에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문제다. 그래서 다른 거 분해됐을 때 다른 노폐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소화가 돼서 흡수되는 형태는 포도당과 지방산 플러스 모노글리세리드와 그다음에 아미노산. 이건 조금 전에 정리했죠. 소화계에서. 근데 걔네들이 각각 어떤 종류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CHO는 다 기본 탑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미노산이 질소를 추가로 갖고 있다는 점. 그럼 만약에 CHO로만 이루어진 애들이 분해되면 CHO로만 구성된 노폐물들이 나올 텐데요. 질소를 추가로 갖고 있다? 그러면 노폐물 중에서도 질소를 가진 노폐물들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CHO로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어요. 얘네들. CHO로만 구성된. 이거는 그냥 세 가지에서 공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노폐물입니다. 그런데 질소를 가진 아미노산만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추가로 만들어진다. 근데 문제는 얘가 굉장히 독성이 있어서 문제다. 그래서 어차피 밖으로 내보내긴 할 건데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해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로 보내냐면요. 간으로 보내요. 그래서 요소라는 또 다른 질소 노폐물. 하지만 독성이 좀 덜한. 독성이 덜. 요소의 이 식은 안 외워도 됩니다. 그건 이게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얘도 질소를 가지고 있다를 보여드리는 거고. 암모니아가 NH3라는 거 정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NH3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라는 또 다른 질소 노폐물로 바뀐다. 근데 간은 아까 무슨 게? 간은 소화계다. 이거 꼭 물어볼 거야, 꼭.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는 일이 어디서 생기냐? 간인데 그게 소화계다라는 걸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세 가지 종류의 노폐물이 어디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지는가? 이산화탄소는 기체니까 폐로만 나갈 거고. 근데 물은 수증기라는 기체 상태로 폐로 나가는 것도 일부 있고 대부분은 오줌으로 콩팥을 통해서 배설기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소라는 이 질소 노폐물도 오줌에 섞여서 콩팥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 이렇게 요거는 반드시 전체 과정을 암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꼭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요소 분해 실험인데 이것도 모든 교과서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실험이지만 실제로 수행 평가로 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준비물에 오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하긴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좀 전에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는 과정이 있는 거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이것도 물질 대사죠. 물질의 종류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효소에 의해서 일어날 텐데 반대 과정도 있어요. 이 요소가 암모니아로 바뀌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거에 관여하는 효소는 얘랑 다른 또 다른 효소. 어떤 특정 효소가 있는데 걔가 작용을 하면 요소가 암모니아로도 될수 있다. 분해가 될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요소 용액에도 요소가 들어 있을 거고 오줌에도 요소라는 노폐물이 들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생콩즙은 뭐냐면 그 콩즙에 이 효소가 많이 들어 있어요.
요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생콩즙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소를 얻는 방법으로 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BC 시험관에 각각 증류수, 요소용액, 오줌을 넣고 DEF에는 거기 ABC랑 똑같은데 거기다가 생콩즙을 넣은 거예요. 그럼 생콩즙을 안 넣으면 그냥 그 용액 자체겠고, 생콩즙을 넣었을 때 만약에 반응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 뭘로 보는 거냐면, 지금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BTB 용액을 사용해서 용액의 액성 변화로 보는 건데, 이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의 색깔을 보인다라는 건 그냥 기본 전제 조건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증류수나 요소나 오줌 각각은 그냥 초록색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 중성이었단 얘기지. 중성인데 거기다가 생콩즙을 넣었을 때 증류수에 생콩즙 넣으면 그냥 생콩즙 물이잖아요. 그럼 색깔을 봤더니 노란색이야. 그럼 생콩즙 자체는 산성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생콩즙은 산성인데, 근데 요소랑 오줌은 중성이었잖아요. 얘네를 봤을 때. 근데 거기다가 산성인 생콩즙을 넣었더니 파란색이 됐어. 파란색은 뭐지? 염기성이에요. 완전 반대로 바뀌었어. 이 파란색으로 변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소에다가 생콩즙 넣어주면 그 효소가 이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로 바꾸거든요. 근데 암모니아로 바뀌면 얘가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염기성으로 변하는 이 색깔 변화로, 아, 요소가 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서 암모니아가 됐구나. 그냥 이거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과학적인 지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 사실 실험 자체는 그냥 확인 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인 걸 통해서 생콩즙 용액의 액성 알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섞어가지고 그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통해서, 아, 이 효소에 의해서 염기성인 암모니아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결과를 분석하는 실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수능 테스트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의 내용이 출제가 된다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36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항에서는 딱히 혈관에 그림을 주지 않고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해서 얘네들의 뭐 단위 부피당 산소의 양을 비교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혈당량. 혈당량은 여러분들이 뒤에까지 좀 공부하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간을 거치면서 혈당량 조절이 한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나가고 나면 여기에는 뭐 포도당이 많았다가 요게 지나고 나면 좀 조절이 돼서 포도당의 양이 적어져서 좀 감소해서 나온다든지 그런 혈당량 조절이 일어난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을 물어보는 걸 요런 식으로, 지금 디귿이랑 미음을 물어봐서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 어려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어봐야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낮은 난도로 요게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랑 나오는 혈액을 기준으로 물어보면, 콩팥이라는 거는 요소를 걸러서 버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많고 지나고 나면 버려가지고 적어져서 나오게 된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양도 그 버리러 가는 그 기관을 거쳤을 때 어떻게 농도가 변화하는가, 그런 거를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를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이건 나중에 체크해 놓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요거는 2점 테스트 3번 33페이지에 이거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와 물질의 대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 A와 B는 각각 지방과 단백질 중에 하나고,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물, 요소, 암모니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은 지방과 단백질 중에 하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단백질은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 그런 영양소죠. 그럼 지금 이렇게 어떤 영양소가 두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는 질소 노폐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지는 형태가 암모니아겠고, 그 다음이 요소, 그리고 남은 하나는 물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게 질소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일 거고, 질소 안 만들어지는 게 지방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내는 문제들. 그래서 기역 A는 지방이다 아니고, 그다음에 니은, 폐에서 니은과 디귿이 모두 배출되느냐. 그래서 니은은 요소니까 오줌으로 나가죠. 폐랑은 관계가 없다. 그다음에 디귿, B와 동그라미 기역의 구성 원소에 모두 수소가 포함이 되느냐. B가 지방인데 지방은 C, H, O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역에도 수소가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디귿 맞고 답은 2번인, 요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방금 봤던 오줌 속에 요소 분해하는 실험 있잖아요. 그게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험보다는. 그래서 그거는 요

0: 3번 문항이 그거에 관련돼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교재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2단원의 내용도 우리가 마무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3단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오를 좀 다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2: 너 대박치기!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너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내미하니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영어 전시 치킨이 가자!
3: 응?

반갑습니다. 통합사회 첫 수능. 따라가다 보면 고득점이 되는 통합사회 알고리즘.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동체주의적 정의 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지난 시간에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으로 롤스와 노직을 만나봤거든요. 그 내용을 소화한 여러분들이라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도 재미있게 잘 소화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그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겨냥한 문제도 잘 맞추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개념 펼쳐줌. 우린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라고 하는 걸 어떤 흐름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가? 사회 정의와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단원에서 다양한 정의관을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이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함, 보호받고 보장받는 것을 강조함, 국가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을 강조함이었어요. 그러한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의 대표학자는 미국의 존 롤스, 로버트 노직이라는 대표 두 학자가 있었고, 이 두 학자의 각각의 특성과 비교 분석, 선지는 문항에서 잘 출제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차원이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전체가 추구하는 선, 공동선을 중시하는 입장. 그래서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 건 물론 내가 누려야 되는 뭐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다. 나라는 개인은 그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됐다, 분리된다라고 할 수 없다.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그러니 내가 추구하는 바는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 그 전체의 방향성 안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공동체주의적인 정의관을 이야기할 때는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선의 지향점을 갖고 있고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맥킨타이어, 마이클 샌델, 그리고 마이클 왈처라는 역시 미국의 정치철학자예요. 미국의 정치철학자 할 때 롤스, 노직, 왈저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요. 이 왈저를 공동체주의적인 정의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현해 가고자 하는가 그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네, 맥킨타이어, 샌델, 그리고 왈처 나온다. 이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이런 얘기가 어떻게 문항화가 되는지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205쪽에 있는 문항 보면서 미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발문에 가나 사상이라고 했으니까 가, 나 제시문이 어떤 사상으로 분류되는지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럼 먼저 핵심만 짚어볼게요. 오늘 강의의 핵심이기도 해서요. 미리 짚어보면 가에서는 공동체의 전통 가치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야. 공동체의 이익은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증가할 수 있어. 그럼 이 단어를 똑같이 넣으면서도 방향점이 다른 거예요. 개인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 각자는 공동체가 발전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 그러니 나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실현하는 것 안에서 나 역시 행복을 실현할 수 있어. 라고 보는 입장. 딱 아시겠죠? 개인, 자유주의적 입장이라고 해서 자유주의적인 입장만의 단어를 쓰거나 공동체주의라고 해서 공동체주의만의 입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단어를 두더라도 그 단어 중에서 이걸 어떤 맥락으로 풀어내느냐, 어떤 지향점을 두느냐 해서 개인의 자유 권리에 지향점을 두면 나, 가.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관점. 자유주의적이라고 쓸게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관점. 반면, 나번은 개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거기에 기억권, 자유와 권리 보장. 공동체가 개인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까? 반면, 나의 경우에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책임, 책무 강조한다. 또, 가와 나는 모두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이 항상 배타적일까요? 이러한 얘기를 오늘 내용 속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내용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문항에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심화 개념도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까지 했고요. 우리 이런 문제를 클리어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개념 묶어 좀 가보겠습니다. 교재 펴주시고, 펜이나 메모지 같은 것들도 있으면 챙겨 주시면 좋겠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동체주의를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전통과 목적을 바탕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라고 하는 입장. 그 핵심적인 여러 요소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당연 공동체가 지향해 왔었던 전통이나 목적을 바탕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정의 내리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공동체주의라고 해서 개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길래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역할이나 책임을 강조하느냐 이 부분이 방점이거든요. 개인은요,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고 공동체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해요. 예를 들어, 일단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기본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해 있는 단위들 중에서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 우리 집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중시했었던 뭐 가풍과 가치들. 그거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면서 중시해 오셨던 것들. 그런 것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뭐 문화적 자본이라 한번 표현해 볼까요? 문화적인 자본이나 가치관이나 교육받았던 것들의 영향을 나는 받게 되죠. 나는 그러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손으로서 부모님의 자녀로서 그 공동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라는 존재 역시 무엇을 중시하고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 옳은 것이 되고
어떨 때

옳지 못한 것이 되는가라는 가치 판단과 행동과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 사회, 국가는요? 역시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 국가가 전통적으로 강조해 왔었던 가치관, 문화 등에 있다면 그런 것들 속에서 나 역시 그런 것들이 소중한 것이라고 전수받고 교육받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내가 추구하는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라는 존재는, 개인이라는 존재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그 지향점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 안에서 나 역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선되는 가치는 바로 공동선을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앞에 만났었던 자유주의적인 관점은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보장이 중요했었고,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보장,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주는 역할이 국가였었죠. 만약에 국가나 이 공동체가 나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수단적인 역할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앞에 있었던 자유주의적 입장이라면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 연대적. 그리고 그 관계성. 그리고 연고적 자아. 뭐 마이클 샌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연고적 자아라고 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 부여와 역할과 책임의 부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이런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선을 실현하는 것은 그 속에 속해 있는 나라는 존재가 지향하는 바와도 다를 수 없겠죠. 분리될 수 없을 거예요. 대표 사상가로는 마이클 샌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킨타이어가 있고요. 우리 이제 문항에서 이야기되는 거는 맥킨타이어이거나 왈저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겠고, 샌델, 맥킨타이어 모두 넓게는 그들의 관점이 제시문으로 만들어져서 아, 이건 공동체에 대한 지향점이 있다. 그냥 공동체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좀 보편적인 관점으로 문항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왔던 것들인데, 그러면 이들에게서 핵심적인 개념을 얘기해 보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적 자아. 그 속에서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 그러다 보니 그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내가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있어요. 도덕적인 책임을 좀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공동선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부여되는가, 어디로부터 이어지는가라고 하면 이 공동체가 이어온 네, 역사와 전통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느냐.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고 있느냐, 뭐 우선성을 두고 있느냐라는 점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공동체주의를 봤을 때는 어떤 비판적인 관점이 있겠느냐 이런 문항들이 성립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권리와 의무가 조화되어야 되고 사익과 공익이 조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지향점 안에서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라면 물론 가치들이 다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겠지만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유 권리 문제. 그래서 개인의 선의 우선성을 두고 있다면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그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나의 의무, 역할, 책임 등에 대한 강조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개념 묶어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교재에 요 정도 내용을 넣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앞에 우리가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봤었던 문항을 얼추 푸실 수가 있어요.

진짜요. 근데 그 정도의 문항이 지금까지 학력평가에서도 나왔고, 제가 학교에서도 내신 문항으로 보면 그 정도의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문항은 이제 계속 출제를 하시는 지금 교육과정 속에서의 테스트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평가원 수준의 문항으로 좀 문항의 고도화가 된다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제가 참고사항을 옆에다가 함께 쓰면서 조금 더 부가사항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더 노트를 할수 있을 만한 빈 공간 혹은 백지 노트, 메모지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었던 맥킨타이어 샌델 있었는데요. 이 중에 문항으로 잘 나오는 맥킨타이어 그리고 마이클 왈저라는 두 사람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맥킨타이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맥킨타이어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덕윤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의 철학적인 입장을 분리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면 맥킨타이어라는 사상가가 이러한 공동체와 덕윤리적인 관점을 주장하게 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맥킨타이어는요, 현대 윤리학자예요. 이 현대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윤리적인 난제들과 쟁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점을 제안할 때, 그 이전 시점에 갖고 있었던 윤리학들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현대적인 그의 새로운 답을 내놓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표로 크게 하나 적었고요. 배경이 되는 거에 근대의 윤리,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현대의 덕윤리,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 맥킨타이어가 이것을 이론화시켰었던 현대사회에 비해서 서양의 근대사회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사회에 비해서 근대사회는 그 이전에 비해서예요. 도시의 규모가 커지죠. 인구가 많아지죠. 그러면서 산업도 다양해지게 됩니다. 이때 그 이전 사회에 있었던 가치관이 흔들리고 새로운 가치관들, 계몽주의적이고 또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인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도덕적 난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 이전에 비해서 근대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점의 기준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럼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근대 사회, 그 이전 사회에 비해서 그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었던 당시의 핵심적인 해법이나 이론들은 무엇이 있었던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통합사에서도 지금 몇 번째 언급을 했는데요. 1. 영국의 해법이 하나 있어요. 벤담이에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고 하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서의 공리주의적인 원칙이에요. 그럼 말했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면서 이전 사회와는 다른 도덕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라고 고민이 된다면,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되게 문제 해결합시다. 이게 기준이 될수 있겠어요? 라고 제안할 수 있었던 꽤 매력적인 해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두 번째, 독일로 가볼까요? 독일에, 이 역시 우리가 통합사에서 몇번 언급했었던, 네, 임마누엘 칸트. 그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정언명령 형식의 도덕 법칙을 세워서 그 도덕 법칙을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인간의
존엄성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도덕 법칙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걸 정언명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정언명령 자체라기보다는 정언명령 형식의 form, 형식을 갖춘 도덕 법칙이라는 이 수식 관계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도덕 법칙이라고 썼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예전에 없었는데 이렇게 문제 될 때는 우리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라고 한다면 칸트라면 독일의 칸트라면 이런 도덕 법칙, 보편 타당한 도덕 법칙을 세워서 자신한테 적용해서 그걸 따르도록 해요. 결과 자체는 그 도덕 법칙을 따랐다라고 하는 동기와 의무가 중요해요. 와 같은 것을 강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여기서요, 공의주의와 독일의 칸트의 도덕 법칙이 강조하는 것이 뭐 어떻게 다르냐, 어떤 특성이 있냐, 그 이론을 열거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도 없어요. 그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그게 공리주의가 됐던 칸트의 도덕 법칙이 됐던 결국 이들이 강조하는 건 이걸 제안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야, 예전에 없었던 문제인데 어떡하죠? 라고 한다면, 그때 이 원리를 따라 보는 게 어때요? 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와 원칙을 제안한다. 그러다 보면 이 보편적인 원리와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바꿔 설명해 보면 어때요? 추상적이라는 말은요, 가치 부여해서 나쁘다라고 볼 것만은 아닌 것이 여러 가지 개별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에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하려면 좀더 높은 차원, 또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보편적인 원리와 원칙을 제안했다 함은 다소 추상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하세요. 그 자체가 목적인 정언명령 형식의 도덕 법칙을 세워서 행동하세요. 라고 제안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성을 가졌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죠. 물론 여기에서 영국의 공리주의는 뭐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 법칙에 비하자면 좀더 구체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차이나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의 의미 전달의 그 농도는 좀 다를 수 있어도 이들의 원칙 자체가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근대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추상적인 원리와 원칙을 행위자가 그 원칙을 따르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최대 다수 최대 이익이 되게 행동했나? 내가 정언명령 형식의 도덕 법칙을 따랐나? 그래서 그 행위자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할때그 원리와 원칙을 따른 행위였느냐? 이 원칙을 따른 행위인가요? 이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인가요? 이걸 따져요. 이게 근대 시대 때에는 꽤 설득력 있는 이론이었던 거예요. 이게 시대가 지났다라고 해서 새로운 평가가 된다고 해서 아, 그게 예전의 것이다. 이미 구식의 시대의 것이다. 라고 덮어놓고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고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등장했고 어떤 역할을 해줬는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줘야죠. 그게 근대 사회의 윤리인데요. 그거에 비해서 현대 사회에 오게 되면요, 근대에 비해서는요 더 복잡해졌죠. 더 많은 사람들의 근대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또 다른 도덕적 난제와 딜레마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 이러한 현대적인 다양한 문제 속, 예를 들어서 의료 윤리,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난제들,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에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되게 해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보편적인 정언명령의 형식을 따른 도덕 법칙을 따르도록 해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진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행위의 기준점과 제한점을

해줄 수 있는 원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원리에 대한 혹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지향점을 갖게 돼요. 그럼 이때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속에서 행위자들의 실천, 사회적인 행위를 습득할 때좀더 유용한 품성으로 정의를 내려봐요, 여기 전에. 혹은 성품. 다시 한번, 사회적인 행위, 실천을 습득할 때좀더 유용한 품성이나 성품. 그걸 덕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그런 덕을 갖춘 사람을 만들어서, 덕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 품성과 성품을 갖춘 사람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품성과 성품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위해도 도덕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라고 또 하나의 해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때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품성과 성품을 갖춘 사람이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자연스러운 동기와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행동하더라도 올바른 행동, 덕 있는 행동을 할수 있게끔 만들자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앞에 있는 보편율을 보게 보자면, 예를 들어, 아, 내가 지금 도덕적인 행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사실 굉장히 망설여지는데, 나 그렇게 하면 나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라고 내 내면의 동기? 감정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그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나 추상적인 원리에 의했을 때, 아, 아니야. 정언 명령을 따라야 돼. 정언 명령을 따라야 돼. 하고 내 자연스러운 동기, 내 내면에 있는 감정을 꾹 누른 채그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앞에 있는 근대 윤리예요. 그렇게 돼야 이 도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 나를 꾹 눌러야 되죠. 법칙을 따라야 되죠. 그러니 현대 덕윤리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행위, 사회적인 실천을 하는데 유용한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자연스러운 동기와 감정을 따르더라도 그 사람은 도덕적인 품성을 갖춘 거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옳은 것이 된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 상황과 맥락을 무시하지 않는 도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혹은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따라 나와야 돼요. 어? 그러면 그런 상황과 맥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도덕적인 성품이고 품성이라고 판단해? 라고 하면 그건 단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공동선, 공동체가 추구하는 옳음의 가치, 또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전통과 역사 속에서 강조했던 것들. 만약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역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충성심, 도덕적인 의리, 절개를 갖고 애국심을 발휘한 행위, 이런 행위가 우리의 역사상 얼마나 소중했고 그렇게 행위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었나라는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봤을 때,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은 어떠했다, 독립운동을 했던 누구누구는 어떠했다와 같이 우리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아, 저런 인물들의 저런 품성과 저런 행동은 참 우리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다 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그 사회 구성원에게 품성으로, 성품으로 교육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게 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맥킨타이어라는 현대 덕윤리 학자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걸 결론으로 쓸게요. 이게 특성이에요. 이 안에서
공동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배경과 함께 맞물려서 특성을 결론점으로 귀결시키게 되면 마치 세트처럼 쫙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 맥킨타이어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소중해하는 공동선의 가치를 가진 품성과 성품을 갖추게 하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이때 우리 행복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덕 있는 행위, 중용 이야기했었어요. 그거라면서 옳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습관화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었단 말이에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고대 덕윤리라고 표현해요. 옳은 행위의 지속적인 실천, 습관화. 이걸 강조하면서 품성적인 덕을 갖추려면 이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이 내용을 맥킨타이어 입장에서 현대적으로 계승해서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올바른 품성과 성품을 갖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지속적인 실천과 습관화 역시 중요하다라는 계승점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구도까지도 앞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한, 왜? 우리 이미 앞 단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학습했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맥킨타이어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엮어서 서로 다른 두 단원의 성취 기준을 갖고 있는 문항이 출제된다고 해도 새로우면서도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이론적인 근거와 지향점을 갖고 있는 구도가 되겠다 해서 요 세팅까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이게 맥킨타이어예요. 다음.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왈처로 가보겠습니다. 마이클 왈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분배하는 분배 대상은 사회적 가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특수성이 반영된 산물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회적 가치들을 분배하고 그 분배하는 기준을 정할 때 어떠한 뭐 추상적인 원리 하나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들이 중시하는 다양한 특수성, 그 맥락들, 이 반영된 기준들이 설정되어서 그 분배 대상들의 기준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안전과 복지라는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는 어떻게 할까? 기본 교육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는 어떻게 할까? 혹은 공직과 같은 기회를 부여할 때는, 분배할 때는 어떻게 할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한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취득과 이전의 원리에 따라와 같은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특히는 이제 롤스를 이야기해요. 정의의 원칙,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분배하면 됩니다. 와 같은 그런 어떤 보편적이고 추상적 그런 하나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배 대상을 그 사회 구성원들의 특수한 맥락들, 공동체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요. 분배 기준을 나눠요. 그래서 안전복지, 기본교육, 공직과 같이 혹은 뭐 어떤 사회적인 자유시장에서의 교환할 수 있는 품목들과 같이 다양한 것들을 나눠요. 나눈 상태에서 안전과 복지라고 하는 건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특성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게 분배해야 되겠어.
기본교육, 기초교육은 그야말로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교육이니까 이건 평등하게 분배돼야 되겠어.

영역이. 분배 기준에 세분화된 영역이 설정되게 되고요. 그 영역의 기준에 공동체 특수성이 반영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그 영역의 기준 있죠. 이 기준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기본 교육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공직은 민주주의 토론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분배 기준의 영역 간에 기준점 있죠. 이 선이 있죠. 이 선이 잘 지켜져야 돼요. 뭐냐면 이 선이 지켜지지 않아서 예를 들어 고위 공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민주주의와 토론의 절차에 거쳐서 그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러한 공직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기준이 기본교육에 적용되어서 그러한 공직, 고위공직을 가진 사람이 기본교육의 가치를 더 쉽게 쟁취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과 선이 잘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경계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경계가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이 경계가 지켜주는 게 정의예요. 근데 만약에 경계가 지켜지지 못했어요? 이게 깨졌어요? 그러면 그걸 전제라고 표현해요. 그럼 예를 들어, 자유시장 경제에서 교환되는 가치들, 그래서 만약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화폐적인 가치를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이유로 해서 그 선을 넘어가서 고위 공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도 선을 넘어간 거죠. 그러면 분배 기준의 세분화된 영역에 기준과 경계가 지켜지지 못해서 전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와이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공동체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된다와 함께 그것이 반영된 이 기준들이 정의를 이루려면 복합적으로 다양한 기준들이 다 그 정의를 실현시켜야 돼요. 그리고 와이처에게서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라고 해요. 이게 왈저 입장이에요. 중요한 기준, 영역, 선, 경계, 이게 지켜져야 된다. 공동체의 특수성이 반영된다는 건 기본. 그래서 공동체의 주위에 들어가면서도 왈저에게서 이야기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고난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는 이런 말과 왈저의 자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엮어 좀 가보겠습니다. 두 부분에 제가 여기 한번 지우고 얘기할게요. 마이클 왈저가 어떤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가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선 안 된다. X, Y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 이런 논리적인 글이 훨씬 더, 와, 재밌더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딱안 맞았는데? 라고 하신다면, 두 번째 거 보시고 여기로 한번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안전, 의료 혜택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분배하고, 화폐라는 가치는 자유 혹은 자유교환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분배하고, 기본 교육, 기초 교육은 평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분배하고, 고등 교육은 시장과 공적에 의해서, 정치적인 권력은 설득력과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적인 토론의 과정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해 하고 그 분배의 영역이 세분화되어서 나눠지게 됐죠. 이런 식으로 세분화됐어요.

세분화되면서 그 영역이 분리되면서도 그 안에 기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기준이 하나의 경계를 만들었어요. 이 경계가 지켜져야 정의로운 거야. 근데 만약 이 기준이 깨져서 공직이라는 X의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X를 가졌다는 이유로 Y라는 가치를 쉽게 분배받게 된다면 그건 문제 있다는 거야. X는 X를 분배받는 이유에 의해서만 분배돼야 되고, Y는 Y를 분배하는 이유에 의해서만 분배돼야 되는 거야. 그들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선을 넘으면 전제라고 해서 비판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사회적 가치 X가 X라의 분배 기준과 경계가 지켜지면서 분배됐으면 문제 없거든요. 근데 그 X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소유한 사람한테 X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다른 영역을 쉽게 취득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 경계가 넘어가지게 됐다. 그럼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 하나의 가치가 다른 영역을 지배하는 것. 하나의 가치가 다른 영역을 지배해버리는 거. 이걸 전제라고 보고, 돈을 가졌다는 이유로 권력 등 다른 영역까지 지배하게 되는 사회는 전제적이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적인 권력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으로도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사회적인 가치에 많은 것들을 막 독점할 수 있었던 그런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상당히 복합적으로 기준이 세워졌고, 복합적인 평등의 복합적인 정의 기준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전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왈저의 이런 논의는 공동체의 역사, 문화적인 맥락에 따른 다양한 정의 기준 인정한다. 사회적 가치들의 특수한 의미에 따라 분배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라고 봤다는 점.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마이클 왈저의 입장에서 이런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롤스 류의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을 썼다는 건 기억나세요? 나의 특수한 상황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정의 원칙을 합의해야 되죠. 그 모른다라는 가정. 그것이 마이클 왈저가 말하는 지금 이 내용,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들을 반영한 특수성을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왈저가 이 롤스의 이 지점을 비판하는 구도는 또 꽤나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복합평등이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어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한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음. 만약 시민 X가 공직에서 시민 Y보다 더 우선해서 선택될 수도 있다. 이때 두 사람은 공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분배됐다면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하죠. 누구는 그 관직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누구는 그 권력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게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배됐으면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그 공직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X에게 우선적인 의료 혜택도 자녀 취학의 우선권도 취업의 기회권도 주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면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건 아닌데, 만약 그것이 선을 넘어가서 지배가 되고 전제가 되게 된다면, 그때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보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얘기한다. 이게 마이클 왈저 입장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얘기, 그 부분을 떼어낸 부분이고요. 그거 원래 있는 내용을 정의와 다원적 평등에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공동체주의에 대한
마이클 왈처 그리고 맥킨타이어 두 사람의 입장을 오늘 심화 개념으로 정리했어요.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정답 맞춰 좀 가보겠습니다. 학력평가 문항인데요. 가나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 가, 나의 진술을 보시면서 각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인간관을 갖고 있다, 정의관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도출해내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유, 공동선,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는가, 각각의 관점에서. 그럼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중시한다.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공동선의 추구 안에서 개인의 행복, 실현도 중시한다 라고 하는 관점이 나뉘게 되겠죠. 그 내용을 토대로 개념 정리가 보겠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입장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다 보니 국가는 그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 그들에게서 공동체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전통이나 가치 자체보다는 그것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지향하는 개인의 선, 지향점, 자유와 권리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더 커요. 자유주의는. 그에 비해서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은 공동체 가치, 공동선을 중시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나의 정체성 역시도 공동체의 전통과 가치 속에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 분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연고적인 자아라고도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들에게서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더 중시될 수 있고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공동선이 더 중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선성의 측면에서 정의를 내려본 상태에 가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유지하는 나는 공동체로부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체의 발전이 곧 개인의 행복인 각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인데 기억번 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중시한다. 그렇죠. 자유주의적인 입장의 핵심을 잘 진술하고 있어서 맞는 진술. 니은번 가는 공동체가 개인의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고 본다.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요. 공동체 혹은 공동체의 역사, 전통, 가치로부터 좀 더 독립적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이익과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짧고 강렬하게 표현해 보자면 만약 공동체가 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니은 번은 맞지 않는 진술이 되겠죠. 디귿번, 나,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개인의 책무를 강조한다. 그렇죠. 공동선의 지향점 안에서 나 역시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어떤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강조하는 연대의식과 연고적인 자아를 중시하기 때문이에요. 디귿번, 맞는 진술. 를번, 가와 나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항상 배타적이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이 각각 무엇에 더 우선성을 두느냐의 특성이 보이긴 하지만요.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해보고자 하는 단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결정적으로 이 선지의 정오 판단을 할수 있는 근거는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는 특히나 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의 조화 방안, 그 속에서 나의 책임, 그 속에서의 우리의 연대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 더더욱 리을번은 정오 판단에서는 X라고 판단할 근거가 명확하다, 깔끔하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골라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유가 학력평가 수준의 문항이고 앞으로 얼마든지 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비해 본 열공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꼭 우리 득점하기예요.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드디어 두 번째 단원의 시작입니다. 너무 축하해요. 1단원이 끝났어요. 이제는 조금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은 주변의 원자들은 무엇으로 되었는가? 이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다음에 현대 원자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원자의 구조, 총 2차 시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요, 원자의 구조를 발견한 과학자들의 실험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톰슨의 음극선 실험, 그리고 나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실험이 있어요. 그두 가지를 살펴본 다음에요, 원자의 구조는 현대에 와서 우리는 원자일까 전자로 이루어졌어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거를 설명하면서 동위 원소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요, 동위 원소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위 원소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두 가지의 원자 구조를 가지고 설명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면 좋겠죠. 그래서 바로 현대적 원자 모형의 등장을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단은 어떠한 실험을 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큰 그림을 먼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큰 그림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모든 거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 다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부터요, 앞으로 현대적 원자 모형까지 계속 보게 될 거거든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게요. 원자라는 걸 과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딱 얘는 이 안에 무엇을 구성되어 있어?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쪼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그두 가지 생각 모두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더 이상 원자는 쪼개지지 않아 라고 주장했던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돌턴입니다. 이 돌턴은요, 원자설을 제안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현대에 와서는 이 안에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존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 과학자 누구예요? 바로 톰슨이라는 과학자가요,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발견한 이 전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자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를 넣어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시험을 하던 바로 러더퍼드가요, 원자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이 원자핵을 발견한 거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그 다음에요, 사실은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요, 수소 원자는 선 스펙트럼에 나타내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실패합니다. 원자 모형의 안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에요. 그럼 이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아, 다 모든 게 설명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수소 원자는 완벽하게 설명이 됐어요. 하지만, 수소 원자는 전자 하나인데, 전자가 두개 이상의 원자들, 다전자 원자라고 하는데요. 그 다전자 원자는 설명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원래는 전자는 딱이 일정한 궤도에서 움직이고 있어,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게, 전자가 거기 있는 건 우린 확실하게 알수 없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로 표현해야 돼. 라고 해서 오비탈이라는 전자 분포 확률에 대해서 딱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들었던 설명을요, 현대적 원자 모형이 끝나고 나서 한번더 보시면 이제 이해가 더잘될 겁니다. 자, 이거 큰 그림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다 기억한다는 전제 하에요. 첫 번째 실험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실험, 과연 뭐라고요? 톰슨의 음극선 실험입니다. 자, 음극선이라는 게그 당시에 따단 등장하게 돼요. 이 톰슨이라는

한 과학자는요, 이게 뭘까? 뭐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질을 알아보고자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응극성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응극성이라는 것은요, 여기 지금 진공관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진공관이랑 이관 안에 공기를 제거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빛의 흐름을 볼 건데, 공기가 있게 되면 산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관 내에서 이 응극판과 이 양극판, 마이너스과 플러스, 그게 이 금속판 보이나요? 여기에서요, 딱 연결해줬을 때 전원장치를 켜게 되면 이 높은 전압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빛의 흐름이 있더래요. 이것이 음극에서 나왔다 해서 음극선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톰슨이 궁금한 거야. 이 음극에서 나오는 이 선, 바로 이 음극선은 무엇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건, 혹시 직진을 하는 건가? 아니면 전하를 뛸까? 아니면 질량은 가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실험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 사실은 음극관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형광물질이 묻혀 있기 때문에 여기 방출되었을 때 우리가 음극선의 경로와 그리고 지금 위치에 대해서 눈으로 볼수 있게 된 겁니다. 세 가지 실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음극선 진로에 바로 장애물을 설치해놔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빛의 흐름이잖아요. 만약에 이 장애물을 통과를 한다면 이 장애물 모양대로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통과를 못했을 때는 바로 이 장애물 모양으로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장애물을 설치했어요. 그림자가 생겼어요. 오! 그럼 이 음극선 뭘 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통과를 못하네. 다시 말해서 직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극선 직진을 해이 장애물만큼 생긴 그림자가 생겼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기 바람개비를 설치를 합니다. 바람개비를 설치했을 때 우리가 문을 밀수 있는 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다라는 건 바로 질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만약에 음극선이 이 바람개비를 친다면 질량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개비를 설치했어요. 바람개비가 회전을 했대요. 이 음극선 뭐가 있다? 질량 가진다. 질량 가진 입자의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직진을 하는데 여기서 질량 가진 입자예요. 그럼 하나만 더. 전하를 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극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얘는 음전하를 띌까, 양전하를 띌까? 우리가 반발력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같은 전하에서 밀어내는 힘이고요. 인력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전하에서 잡아당기려는 힘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휘어진다면 얘는 반대 전하를 띠기 때문에 휘어졌을 거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인력 때문에 얘네가 이쪽으로 휘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볼게요. 음극선의 진로가 플러스 극 쪽으로 휘었어요. 그러면 얘네가 인력이 플러스 극 쪽으로 작용했네? 얘네 지금 무슨 전하 띄어야 돼요? 그 반대인 음전하를 띠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질량을 가졌고, 그리고 직진을 할수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네 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다시 톰슨은 음극선에 대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직진하면서도 질량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야 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럼 음극판을 바꿔봐요. 다른 금속판으로도 바꿨을 때 사용한 금속의 종류에 관계없이요, 음극선이 같은 특성을 보여요. 계속 얘는 직진하지, 질량 가졌지, 그리고 음전하를 띄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처음에 뭐였어요? 원자의 구성 입자를 알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금속을 바꿔도 있네? 아, 그러면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를 구성한 입자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극선의 구성 입자가 모든 물질의 공통적인 입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과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전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톰슨은 직진하면서도 질량을 갖는 음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야라고 했고, 이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전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이미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요, 원자라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야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왔어요. 그러면 톰슨이 난 분명 마이너스 전해리팅 입자를 발견했는데, 근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해야 돼?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미 플러스가 전하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돼요.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공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무질서하게 콕콕콕 박혀 있는 모양으로 원자의 구조를 재현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사실 옛날에 영국에서 먹던 디저트 중에 플럼푸딩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플럼이라는 건 건포도를 말린 건데요. 그 푸딩은 케이크 같은 건데 건포도가 콕콕콕콕콕 박혀 있다 해서 톰슨이 이거를 플럼푸딩 모델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공에 마이너스 전자를 콕콕콕콕콕 박아뒀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 톰슨의 원자 모형에는요. 마이너스가 콕콕콕콕콕 박혀 있는 모형으로 딱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정말로 맞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른 과학자들은 궁금증을 가졌겠죠? 그래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다음 과학자의 실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크 루트 교재 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음극선에 대한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을 보니까요, 음극선 진로에 장애물을 설치했더니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 그림자를 생긴 걸 토대로 우린 무엇을 알수 있다? 아, 이 입자는 아마도 직진하는 성질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림자가 생겼겠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 나에서는요, 진로에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니 회전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알수 있는 건, 아, 얘네가 회전이 되었어? 그렇다라는 건 뭐지? 아, 질량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번, 이 실험으로요, 음극선은 직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린 가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었고요. 2번, 이 실험으로 전하를 띄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아니요, 이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그리고 아마 음극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하를 띄지 않을까라는 정도는 알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가 이제 음전하를 띈다라는 건 전기장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이 실험으로요,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질량을 가졌다라는 건 바람개비가 회전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O, X, O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두 번째 과학자는요, 톰슨의 제자입니다. 바로 러더퍼드예요. 이 러더퍼드는요, 사실은 방사선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파선과 뭐 베타선, 감마선 이런 게 방사선 물질인데요. 이 알파 입자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왜냐하면 베타보다 무겁고 전자보다도 무겁고 플러스 2 전하를 띠고 있었어요. 특징이에요. 플러스 2 전하를 띠고 있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헬륨 원자에게 흐름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서는 러더퍼드는 무슨 실험을 하게 되냐면 알파 입자를 쏘아 주었을 때이 금박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입자라는 건 어디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봤을 때 전자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박을 가져왔을 때 여기에 아마도 전자가 콕콕콕 박혀 있을 텐데 알파 입자를 쏘아 주면 이 전자 정도는 이 알파 입자가 뚫고 지나가겠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얇은 종이가 있을 때 대포를 쏘아준 것처럼 풍 지나갈 거야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예측한 거는 슝 쏴줬어.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통과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떠한 실험 결과가 있었는지 과정부터 시작해 볼게요. 금박 주위에 원형 형광 스크린 장치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알파 입자가 충돌하게 되면요, 여기 형광 물질이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형광 스크린 장치를 설치하고 알파 입자를 금박에 충돌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측한 건 톰슨의 원자 모형이 옳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이 그대로 통과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크게 휘어진 알파 입자도 있고요. 아예 튕겨져 나온 알파 입자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예측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톰슨 원자 모형이 옳다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대로 통과할 거고 일부의 알파 입자는 약간 힐 겁니다. 입자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두번 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은 집어주시면 돼요. 알파 입자는 약간 힐 거야. 왜냐면 여기도 지금 플러스가 있으니까 약간의

지금 쉴수 있겠지. 하지만 얘는 지름이 무거운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 지나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결과 어떻게 되었나 볼까요? 실험 결과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대로 통과를 했대요. 근데 이 그대로 통과했다라는 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 올바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통과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대로 통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는 경로가 크게 휘거나 튕겨져서 나왔던 이두 가지가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게 뭐냐면 원자의 중심에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의 중심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얘네가 극히 일부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크기가 매우 작은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근데 걔가요, 튕겨서 나왔기 때문에 아, 반발에 의해서 튕겨서 나왔구나.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알파 입자는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뚫고 지나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못 지나갔어요. 그래서 알수 있는 게 원자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무언가가 중심에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입자였던 알파 입자를 반발에 의해서 튕겨 나오게 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자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는요, 톰슨이 발견한 이 전자도 반영을 해야 되고 본인이 이제 생각한 차자는 바로 원자핵을 원자 모형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중심에는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매우 작은 크기의 원자에, 매우 작다라는 거는 아까 극히 1분만 튕겨서 나갔기 때문에 원자핵이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원자의 구조를 제안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요, 원자핵의 가운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보이죠? 근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꼬리 모양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원자핵 주위를 태양계처럼 마치 전자들이 원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바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전자의 원운동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전자기파, 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결국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충돌하게 되어서 이 수소 원자는 소멸되게 되거든요. 원자 소멸돼 1초도 안 돼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 이걸로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자마자 러더퍼드 거다라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선 가운데 원자핵, 그리고 여기 전자가 열심히 원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봐주시면 돼요. 아까 톰슨과 차이 보이시나요? 원자핵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실험으로 찾아낸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사실은 다음 시간에는요, 동위원소 관련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여러분들과 러더퍼드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수소 원자에 대한 선 스펙트럼 설명하기에서 보어 원자 모형 설명하고 현대적 원자 모형으로 가기 때문에요, 일단은 보어 가기 전까지 톰슨과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꼭꼭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톰슨이 찾았던 거에 대해서 러더퍼드가 실험을 해서 원자핵까지 발견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문제 좀 풀어볼까요? 금박 주위에 원형 형광 스크린 장치하고요, 알파 입자를 금박에 충돌시킵니다. 그럴 때 산란된 알파 입자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 대부분은 빈 공간이지만 그 가운데에 원자의 질량과 플러스 전하가 밀집되어 있는 무언가 아주 작지만 작은 공간이 있어라는 걸 찾아냈겠죠. 1번.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은요. 그대로 통과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2번. 알파 입자를 산란시킨 음전하를 띠고 있다. 알파 입자를 산란시킨 입자는 음전하를 띄었다. 알파 입자를 산란시켰다. 튕기게 하였다라는 것은요. 같은 전하를 띄기 때문에 그 반발로 튕겨나갔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라는 건 틀렸죠. 3번. 원자 내부에는 원자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자가 존재해
그것을 우리는 원자핵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자핵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쿵! 옹! 튕겨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자, 원자핵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럼 현재 원자의 구조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배웠나요? 원자핵과 전자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원자핵과 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조를 보니까요. 바로 원자핵과 전자로 제가 나타냈는데요. 사실은 원자핵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중성자와 양성자인데요. 이 중성자, 양성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로 원자핵이 존재하는데요. 왜 플러스 전하를 띠냐면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봐주시면요. 여기 원자핵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로 중성자라서 전하를 띠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양성자, 중성자 있는 거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자핵에서는요. 사실 양성자가 결정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주기율표를 배우진 않았죠. 하지만 주기율표에서 현대의 주기율표는 어떤 순서대로 나열한다?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한다. 그 원자번호는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양성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원소의 원자는 양성자 수가 같아요. 원자를 구성한 양성자 수가 그 원소의 원자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화학식량과 몰에서 제가 원자량을 기준으로 잡는 애는 12인 탄소예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잡았던 이유는요. 바로 질량수가요. 10이었는데요. 그 질량수가 10이다라는 뜻은 양성자 수가 6이었고요. 그리고 중성자 수도 6이었습니다. 그 뜻은 다시 말해서 탄소라는 건 양성자 수가 모두 6은 맞는데 중성자 수는 6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다양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량수가 10 이내로 정의를 내린 이유는 너무 다양한 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같은 원소라도 이 같은 원소의 원자라도 중성자 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기준으로 원자량을 정의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핵에서는요. 바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값을 질량수다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이 질량수에 대한 표현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에 대한 합이고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포인트가요. 원자량이다 라는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보통 문제에서는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은 표현을 계속해줘요. 예를 들어 12인 탄소예요 라고 했으면 얘의 원자량은 그냥 12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구나라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냥 문제 풀기 쉽도록 거기에서 설정한 가정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같진 않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핵이다 라고 하면은 빠르게 양성자, 중성자로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더해준 걸 질량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전자라는 건요. 우리가 사실은 양성자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예요. 그래서 원자핵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데요. 사실은 원자핵,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이 합한 질량에 비해서 거의 질량이 지금 없습니다.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0에 가까워 그냥 무시를 하죠. 그게 바로 전자예요. 이 전자는요. 양성자와 전하량이에요. 질량이 아니라 전하량의 크기가 같고요. 부호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양성자 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표현하고 그리고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가지고 질량 수를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자에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우선은 원소 기호를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여러분들과 한번더 이야기를 할 거지만 1번에서 20번의 이 원소 기호들을 친숙하게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기율표 들어가기

전까지 1번, 20번 한번 봐주시고요. 각각이 몇 번인가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원자번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자의 수기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달라짐으로요. 원자 번호는 바로 양성자 수를 정합니다. 정기적으로 만약 얘가 중성이야라고 하는 건요. 다시 말해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야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양성자 수가 예를 들어서 6이래요.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전자 수도 몇이어야 된다? 6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의미해요. 그런데 만약에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면 원자의 전자 수랑도 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만약에 양성자 수가 8이래요.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이 원자는 전자 수도 여전히 8일 거다. 그래서 원자란 힌트가 있으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라는 걸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량수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양성자 수와 여기에서 중성자 수를 합한 값을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편하게 나타내고 싶어. 그럴 때는요. 바로 원소 기호를 써주시고요. 왼쪽에다가 하단은요. 원자 번호를 써주고 거기 위에다가는 질량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하단에다가요. 원자 번호 써주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양성자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만약에 전자 수가 주어지지 않고 얘가 지금 원자라고 되어 있다면 양성자 수가 6이야? 이거는 원자의 전자 수도 의미해 주는 거다라는 거를 찾아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요. 질량수다라고 하는 건이 양성자 수 6에다가 그리고 중성자 수 6이야? 그럼 10 이내에 왼쪽 상단에다가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빠르게 우리가 만약에 중성자 수 구하고 싶어? 그럼 질량수에다가 양성자 수 빼주면 그 차이 6이 바로 뭐다? 중성자 수일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예시를 제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우측에 지금 제가 써놨던 예시인데요. 자, 여기 지금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이요. 위에는 23, 하단은 11로 되어 있죠? 거기에서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전자 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나트륨이라는 건 사실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일 것 같아요? 외운 친구들은 빠르게 대답할 수 있지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11이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게 뭐다? 양성자 수구나라는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양성자 수를 찾았어요. 그럼 왼쪽 상단에 있는 건 뭐다? 바로 질량수다라고 표현을 했죠. 질량수라는 건 바로 양성자 수 11에다가 여기 23이 되려면 몇을 더해줘야 돼? 12. 이게 바로 뭐다? 중성자 수를 더해준 값이다. 그래서요, 양성자 수는 11, 중성자 수12, 그리고 얘네는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 수도 몇이라 나타내주면 돼요? 11이다라고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그 밑에는 제가 쓰기 전 여러분들이 먼저 써봐야 돼요. 자, 리튬입니다. 리튬은요, 여기 하단에 3, 그 위에 6, 그리고 우측 상단에 플러스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얘네들과 지금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좀 뭔가 다르네. 조심하셔야 돼요.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원자번호 외워서 푸는 거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는 3을 보자마자 뭘할수 있다? 얘가 바로 양성자 수입니다. 그럼 양성자 수 찾았으니까요. 질량수에서 빼주면, 얘네 차이가 몇이야? 3. 이게 바로 뭐다? 중성자 수입니다. 그럼 얘네도 원자이니까 전자 수 3인가요? 아니요, 원자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여기 플러스. 다시 말해서 이온이다라는 것을 알려줬고요. 양이온은 전자를 얻은 거 잃은 거예요?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잃음. 전자를 잃었어요. 얼만큼? 하나요. 그럼 원래 원자였으면 몇 개여야 돼? 원래 원자였으면 양성자 수랑 똑같이 3개여야 돼요. 근데 하나를 잃었네요. 그래서 전자는 몇 개다? 2개다라고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한번 우리 가볼까요? 자, 마지막은요, 마그네슘으로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그네슘에서는 얘네가 지금 12번이고요, 24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우니까 여기 2 플러스까지 제가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성자 수

지금 몇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양성자 수가 12요. 그래서 양성자 수 제가 P라고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질량수가 양성자 수 P, 중성자 수 N이라고 나타내면 둘이 더한 게 24. 그래서 중성자 수 몇이다? 12다라는 걸 찾아냈고요. 원래 원자였다면 얘네들은 전자수가 몇이어야 돼요? 12여야 돼요. 전자수가 원래는 12여야 되는데 얘가 지금 플러스다라는 건 전자 두 개를 어떻게 했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해주면 실제 지금 있는 전자는 10개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측에 있는 거를요, 제가 사실 하나를 빼고 다 했거든요. 근데 추가로 이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온을 하나밖에 안 와서 아쉽더라고요. 마지막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염소입니다. 자, 염소는요, 여기 지금 17, 그 위에 35라고 써져 있죠. 빠르게 한번 양성자 수와 그리고 중성자 수 찾아보도록 할게요. 얘가 바로 양성자 수예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질량수가 35니까요. 얘네들은 17 더하기 몇을 해줘야 35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18을 더해주면은 35가 되니까 이게 바로 뭐다? 중성자 수다. 근데 얘는 지금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전자 수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래서 17일 것이다. 라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약간 아쉬워요. 그러면 염화 이온으로 가볼까요? 그럼 전자 수가요. 현재는 원래는 17이었는데 얘는 1가 음이오니까요. 하나 더 더해주면은 현재는 18개입니다. 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음이온일 때예요. 됐나요? 자, 좋아요. 그렇게 해서 원자 표시가 주어지면 여러분들한테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전자 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유니크 기출 풀이를 통해서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남아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 수는 같은 원소의 원자라면 같을 거예요. 하지만 중성자 수 무조건 같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동위원소입니다. 동위원소는 사실상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 가볍게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주 출제되는 표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동위원소라는 건 양성자 수는 같아요. 다시 말해서 원자 번호가 같기 때문에 혹시나 어떠한 X가 나왔습니다. 얘네들 17이고요. 얘가 35래요. 자, 그리고 여기 X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가 17이고요. 얘는 지금 여기에서 37이래요. 라고 주어졌을 때, 원자 번호는 지금 같은 애. 그럼 사실은 원소는 같을 거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얘네들의 질량수가 다르네? 다시 말해서 양성자 수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건뭐 때문이다? 바로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을 동위원소입니다. 라고 해요. 자, 이 동위원소는요, 화학적 성질은 거의 같습니다.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같으나 사실은 질량이 다르죠?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 다르게 조금씩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질이 다른 거를 물어보기보다는 이 안에서 이제 전자수, 중성자수, 그리고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존재 비율이 다른 거를 이용하여서요, 평균 원자량, 평균 분자량을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평균 원자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예를 들어 국어가 80점, 수학이 100점이에요. 그럼 우리 평균은 몇 점이라고 했어요? 80과 100점 더한 180점. 두 과목이니까 나누기 2를 해서 90점이요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오니까 시수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국어는 30수. 만약에 수학은 40수야? 그럼 사실은 반영되는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다 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애 원자량은 37, 어떤 애는 35래요. 얘네들이 무조건 1대1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면 안 되고, 각각이 존재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 원자량을 결정 지어줘야 돼 라는 것을 동위원소에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다 라고 하는 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과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을 곱한 값을 더하여 나타낸 원자량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17인, 여기도 17인,

애가 있어요. 그때 질량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35인 X와 그리고 37인 X가 있는데요. 존재비는요, 둘이 자연계에 딱두 개만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75% 존재하고요, 얘는 25%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100%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퍼센트를 찾도록 할 때도 있어요. 존재 비율은 전체 다 더하면 100개야. 그 중에 75개는 35인 X, 그리고 25개는 바로 37인 X야 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존재 비율을 고려한 평균 원자량은요, 얘네가 사실 원자량이 질량수랑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자량 드릴게요. 35인 X에 대한 원자량은 35, 37인 X의 원자량은 37로요, 좀 편안하게 드려볼게요. 그러면 존재 비율이다 라고 하는 건 35인 애가요, 100개 중에서 몇개 있다고요? 75개요. 그럼 여기에서 37인 애는요, 100개 중에서 몇개 있다고요? 25개요. 요거를 더해준 값이 뭐다? 평균 원자량이다. 그래서 얘네 계산해주니까 35.5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평균 원자량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르게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나타내준 값은요,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 위치를 결정 지은 거거든요. 그럼 다시 결국에는 가장 작은 원자량은 35고요. 그리고 가장 큰 원자량은 37입니다. 만약에 얘네가 1대1로 존재했다면 여기 36에 존재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누가 더 많대요? 35인 X가 더 많대요. 그러면 36, 1대1로 존재했을 때36 기준으로요, 조금 더 35에 가깝게 평균 원자량이 존재할 거예요. 존재 비율을 고려한다면. 그럼 그때 35인 X와 37인 X가 존재하는 이 비율을 반영해줘도 되는 내분점으로 풀수 있겠다. 자, 내분점 한번 활용해볼까요? 그럼 75와 25는요, 사실은 몇대 몇인 거예요? 얘네들 비율은 3대 1. 그럼 35인 X가 3만큼이나 많이 있다는 뜻이고, 20, 여기서 37인 X는 1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비율을 우리가 따질 때, 가까운 쪽이 더 거리가 짧아야 되니까 여기가 1, 여긴 더 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3,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기체의 분자량 측정할 때, 그리고 혼합 용액의 농도를 측정할 때 모두 다 내분점 활용했는데요. 양이 많은 애가 더 가까워야 되니까 항상 반대로 와줘야 된다라는 거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35에 가깝게 1, 37에 조금 멀게 3. 이 위치가 평균 원자량이야. 근데 실제에 대한 차이는 35와 37이니까 얘네 몇이에요? 2입니다. 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위치를 이제 결정 지어볼까요? 얘 위치는요, 바로 실제는 2인데, 이 칸은 네 칸으로 나눴죠? 이네칸 중에서 얘는 한 칸에 대한 거야. 그러면 4분의 1에서 한 칸에 대한 거고, 실제 비율을 곱해주면 이 하나에는 2분의 1이에요. 란 뜻이에요. 그럼 기준점이 35였죠? 35에서 2분의 1만큼 떨어졌으니까 얘는 35.5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하. 그럼 우리 반대로 가도 35.5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반대로 갔을 때는 이번에 세 칸에 해당한 애들이죠? 그러면 4분의 3에서 세 칸이니까요. 4분의 3에서 세 칸. 그래서 얘네 실제 비율은 2. 시작점이 37입니다. 그래서 37에서 얘네를 빼주게 되면, 아, 2분의 3. 다시 말해서 1.5를 빼주면 35.5가 나오게 되니까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평균 원자량 구해야 돼? 존재 비율을 고려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눈에 잘 띈다면 이 내분점을 활용해서 접근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저는 아직 헷갈려 하는 친구들은요. 100개 중에서 75개, 그럼 100개 중에서 25개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75%랑 25%는 3대 1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도 그냥 100분의 75보다는요, 얘네들 3대 1이야? 그럼 4개 중에서 3개 할애하는 애네, 여기는 그럼 4개 중에서 하나를 차지하는 애네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이 퍼센트가 75로 정확히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비율로 주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얘네를 해석할 땐 아, 4개 중에서 3개, 나중에 100%를 표현할 때는 25배 해주면 돼 라고 되기 때문에 빠르게 약분해서 얼만큼 차지하는가를 판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균 원자량 가볼까요? 평균 원자량은요, 평균 원자량에서 분자량으로 파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35인 X가 있다라고 했고요. 37인 X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얘네들로 이루어진 분자를 만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염소 분자인데, 이 염소 분자는 바로 이원자 분자예요. 그럼 가능한 애들이 뭐가 있나 보면은, 35인 X가 두번 나오면 되고요. 또는 35인 X가 나오고, 37인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37인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35인 X가 나오고, 37인 X가 나오고, 37인 X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총 사실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평균 분자량 구할 건데요. 얘네 모두 다 양성자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양성자수는요, 사실은 17번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17이 내가요, 이원자 분자니까 두 개가 있어요. 34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수는 34, 그대로 더해 주되, 중성자수는요, 35인에는 사실은 17 빼주면 18, 자, 여기에서 37인에 17 빼주면 20이죠? 그래서 18과 20에 대한 평균 중성자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더해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 구해볼까요? 만약에 평균 중성자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는 18, 하나는 20. 무조건 이 사이 평균값일 텐데, 많이 차지하는 애는 바로 18 이내가 75%, 20 이내는 25%죠? 그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19가 딱 1대1일 때 기준이라면, 사실 더 많은 쪽에서 평균 원자량 위치가 결정될 거야. 그럼 얘와 얘에 대한 비율은 3대 1. 가까운 애가 1, 먼 애가 3. 그럼 이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실제 차이는 2이고요. 얘네들 칸수는 몇 칸이에요? 네 칸이에요. 그럼 네 칸이다라는 건 여기 위치에서 2 곱하기 네칸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애의 그럼 2분의 1만큼이 바로 요 칸을 의미합니다. 그럼 18에서 0.5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서 여기 평균 원자량 몇이다? 18.5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자 하나에 해당하는 평균 중성자수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몇이에요? 분자량이죠? 그래서 18.5를 두배 해주게 되면 37이 됩니다. 그래서 37 더해주면 얘네들은 평균 분자량이 71이 나오게 돼요. 근데 사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미 우리가 아까 얘네들에 대한 평균 원자량 몇을 치라고 했어요? 35.5라고 했죠. 그럼 얘가 이원자 분자니까 두배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의 합이 바로 뭐다? 평균 분자량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한테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에 동위 원소가 세 가지일 때, 자연계에서 분자량이 서로 다른 X축의 가짓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 요걸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제가 옆에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 이걸 나열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은 35, 35 더한 거와 그리고 37, 37은요 하나씩 존재하는데 35와 37, 37과 35는요 중복돼요. 그래서 분자량이 서로 다른 건몇 가지라고 해줘야 돼요? 사실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긴 한데 여기에서 뽑을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얘네들에 대해서는 네개 중에서 3개, 사실은 3개나 차지한다. 그래서 확률이 75%였죠? 그래서 각각이 확률이 4분의 3, 4분의 3에 대한 확률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4개 중에서 하나만 차지한다 해서 우리가 25%라고 했죠? 4분의 1인 게 사실은 두번 반복되었을 때 확률인 거고요. 여기 처음에 4분의 3일 때, 그 다음에 4분의 1일 때, 여기는 4분의 1일 때, 4분의 3일 때, 그래서 여기 분자량은 겹치지만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두 배를 해줘야 돼요. 이 하나의 값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 각각에 대해서 구해줘서 더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존재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얘네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건 분자량이 일단 서로 다른 값만 찾아주면 되고, 우리가 뽑을 때의 확률은 35 먼저 뽑고, 나중에 37 뽑고, 37 뽑고, 그다음 35 뽑고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만 주의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에서는 궁금한 게, 그래서 분자량이 서로 다른 X축에 대한 가짓수는 몇 갠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가장 작은 애가요, N 플러스

0: 사실은 1, 2, 3에서요. 이 숫자 총 몇 개라고 하면 처음에서 나중 빼면 2인데요. 하나 더 세줘야 되죠. 그래서 2 플러스 1을 해줘요. 여기도 똑같이 하나 더 더해줘야 되니까 4 플러스 1에서 5까지요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n 플러스 m에 대한 거 있고 그리고 2n 플러스 그리고 4가 있고요. 그럼 m과 n 플러스 1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n 플러스 n 플러스 2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가 있을 거예요. 그럼 확인하면요. 여기에서 얘는 2n 플러스 1, 여기에서 얘는 2n 플러스 2, 여기에서 얘는 2n 플러스 3이니까요. 2n 플러스 1 플러스 1, 2 플러스 1, 3 플러스 1, 4. 그래서 사실 1 간격으로 5가지 있다. 그래서 1 간격으로 얘네 몇 가지가 있는지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평균 원자량, 평균 분자량까지 끝내보았고요. 한번 오른쪽에 있는 예시 보도록 할게요. 45쪽에 있는 유니크 루트입니다. 10인 붕소, 11인 붕소, 양성자 수는 서로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 양성자 수가 같다라고 해서 제가 똑같이 55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중성자 수는요. 여기 질량수에서 빼주면 되죠? 몇이에요? 5. 여기 질량수 11이니까 빼주면 여기는 6. 그럼 중성자 수 다르네. 질량수 다른 거 맞네. 전자수는 원자죠? 양성자 수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5, 여기도 5. 그럼 질량수는 여기 앞에 있는 게 바로 질량수죠? 왼쪽에 위, 그래서 10. 그리고 여긴 11. 만약에 어렵다 하는 친구는 양성자수, 중성자수 더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 원자량은 10과 11일 때 존재 비율을 우리한테 줬을 때 한번 평균 원자량 구해보자. 작은 애가 10, 큰 애가 11이고요. 존재 비율은 몇 대면? 1대 4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원래는 10.5라는 평균 원자량이 1대로 존재할 때 조기 위치할 텐데 얘는 지금 1대 1이 아니야. 1대 4야. 그러면 지금 11인 애가 더 많네? 이쪽에서 위치하겠다. 그럼 여기가 바로 1, 여기가 4. 실제 값은 1이죠? 1이요. 5칸으로 이루어졌을 때 반대로 가볼까요? 한 칸에 대한 건 0.2입니다. 그러면 11에서 0.2 빼주면 반대로 10.8을 갈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평균 원자량 몇이다? 10.8 이렇게 가지시면 돼요. 자, 마지막 우리 한번 밑에 있는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평균 분자량까지 45쪽 해결하고 끝내볼까요?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입니다. X의 동의 원소는 79인 X, 81인 X와 Y의 동의 원소는 M인 Y, M 플러스 2인 Y가 있고요. 원자량은 사실은 요 위에 나타낸 거와 같도록 주어졌어요. 그럼 그때 자연계의 분자량이 서로 다른 X, Y는 몇 가지인가요? 우리 아까 했죠. 가장 최소값 79와 M값 79 더하기 M 그리고 가장 최대값 81 더하기 그리고 최대값 M 플러스 2입니다. 얘네들 차이가 몇이 지금 나고 있나요? 아, 차이가 딱 4가 나네요.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2 차이 나고 2 차이 난 애들이죠. 그럼 얘네들은 사실 2 차이 난 애들이니까 두 가지 가능하고 하나 빼먹었으니까 1 더해주면 총 세 가지가 가능한 애들이다 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가운데 가능한 거 79와 n 플러스 2, 81 더하기 n이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동의원소까지 배워보았는데요. 유니크 블룸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서 배웠던 음극성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원자의 구조까지 일단은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동의원소 조금 더 심화됐을 때 다시 유니크 블룸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세상에 있어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혁사 완성자 인사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9강째고요. 여러분 교재로는 73, 74, 7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중앙집권 강화, 왕권 강화의 내용, 르네상스, 종교개혁, 종교전쟁, 아메리카 문명, 신학로 개척, 그거에 따른 포르투갈, 에스파냐의 지원, 마지막에 절대 왕정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많은 게 이 한 시간에 됩니까? 됩니다. 기다려보세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에 있는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세시대 때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왕권, 황제권에 비해서 황제권이 교황권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 등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쇠퇴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왕권이 좀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왕권 강화가 각국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패턴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건 영주 세력은 약화됐고요. 교황권의 쇠퇴, 도시 상공업자들의 성장 등으로 인해서 국왕권이 성장하게 되는 일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건 각국의 패턴들을 봐주셔야 됩니다. 먼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국가 순서부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국 같은 경우는요, 존 왕의 대헌장 승인이 있었어요. 요게 이제 13세기에 벌어졌습니다. 존 왕이 실정, 정치를 막 제대로 못하니까 귀족들이 존 왕에게, 아, 우리 귀족들의 특권 이렇게 인정해 주시오, 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걸 대헌장이라고 그래요. 예, 원어로는 마그나트 카르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다가 요 100년 전쟁, 참고로 여러분 여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100년 전쟁의 존재입니다. 100년 전쟁은 누구랑 붙은 겁니까? 영국과 프랑스랑 붙었던 게 100년 전쟁이에요. 정확히 100년 내내 싸웠던 건 아니고 뭐 싸우다 말다 하긴 했는데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은 굳이 따지자면 100년이 좀 넘습니다. 요거 기억합니다. 1337년부터 1453년 요 기간이라는 것도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장미전쟁, 중앙집권, 국가로의 발전, 뭐 요런 내용들도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게 요 파트로 나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에스파냐라고 해서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필리프 2세라는 인물이 왕권 강화를 취하게 되었었고요. 그러다가 100년 전쟁에서 원래는 영국이 초반에 좀 유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해요? 그렇죠. 영국이 지고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중앙집권 국가로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프랑스는 100년 전쟁 이후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고 영국은 한 단계 더 있었다. 영국은 뭐 있었다? 100년 전쟁 이후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일종의 영국 내 내전이죠. 예, 귀족 가문들끼리의 30여 년간의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종종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표적 개념 요런 거 물어볼 때 100년 전쟁 이후에 영국 내에서는 장미 전쟁이 있었다. 1455년부터 85년까지 있었던 거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독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왕권이 매우 좀 취약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명목상의 통치에 그쳤었고요. 각 지역마다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도 비슷했습니다. 뭐 하나에 대한 힘으로 뭉치지 못했었고요. 교황령은 교황령대로 각 상인들이 아주 발달했었던 베네치아라든가 피렌체 등등의 도시국가로 나름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이탈리아였습니다. 뭐 나폴리 왕국 등으로 분열돼 있었고요. 이베리아 반도는 다른 서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뭐가 있었죠? 이슬람의 상당한 기간 동안의 지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다시 크리스트교 세력이 권력을 되찾아오는 일련의 과정, 이것을 우리는 재정복 운동이라고 합니다. 레콘키스타 뭐 이렇게도 부르죠. 자, 이 재정복 과정에서 아라곤과 카스티아 같은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15세기 후반에 이들이 합쳐지면서 에스파냐 왕국으로 탄생했었고요. 특히 이슬람의 마지막 근거지였었던 어디 그라나다를 정복하면서 완전히 이제 그 강력한 왕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카스티리아로부터

독립했던 포르투갈의 성장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요거 여러분 보시면 제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거 보시면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 이러면서 여기 이 백년 전쟁의 그런 모습들 잘 말씀드렸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제후에 힘이 워낙에 셌었다. 그래서 한동안 황제가 없던 시대도 있었어요. 우린 이것을 대공위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명의 주요 제후들에 의해서 황제가 선출되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황금문서라고 한다. 그리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재정복 운동 있었고, 그리고 에스파냐 왕국으로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지도상으로 보자면, 여기 반도가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인데, 에스파냐라는 것은 이쪽에 있는 카스티아와 이쪽에 있는 아라곤이 통합하면서 등장했던 것이 에스파냐 왕국이고, 그리고 요 그라나다, 이슬람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데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요 남쪽에 해당되는 요 그라나다 지역을 이들이 장악하면서 최종적으로 왕국의 본격적인 모습이 등장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르네상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라는 건 크게 두 가지의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르네상스, 이건 우린 이탈리아 르네상스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탈리아라는 땅은 어디? 옛 그리스 로마, 특히 로마 제국의 가장 본토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기본적인 그런 문화적 토양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부유한 상인들, 뭐 베네치아라든가 피렌체라든가 밀라노라든가 이런 상인들의 후원에 의해서 좀 예술적인 측면이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알프스 산맥이죠. 알프스 이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기적으로 따지면 14호세기에 유행했던 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라면 15,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알프스 이북으로 넘어가게 돼요. 예, 지금의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이라든가 영국의 런던 일대에서 있었던 것이 바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르네상스라는 것은 14에서 16세기에 전개된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의 부흥 운동이고요. 이 르네상스라는 뜻 자체가 부활과 재생을 뜻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이며 고전 문화의 전통이 잔존해 있었고요. 그리고 14세기, 5세기 넘어갈 때쯤 이 비잔티움 제국이 이때 완전 거의 끝나가는 말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중해 무역으로 부유해진 상인, 군주들이 문예 활동을 장려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문화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자, 특징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 작품 연구에 인문주의 및 예술 분야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문주의자는 페트라르카의 서정시, 뭐 보카체오의 데카메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등등도 있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요 미술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나비드상,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등등도 있고, 뭐 건축으로는 뭐 열주 쭉 열이 이어지는 열주와 돔 강조, 성 베드로 성당 등이 있는데, 그냥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 아마 지금까지 알려진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모나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지금에 어디에 있냐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예, 가서 보시면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림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도 이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냥 현장에 갔을 때만 해도 수백 명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낙에 거리를 많이 떨어뜨려서 보기 때문에 제대로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바로 뭡니까? 최후의 만찬. 요건 밀라노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실제 요 길이가 높이가 한 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 미켈란젤로의 최고의 작품은 바로 피에타. 아주 거룩한 슬픔, 위대한 슬픔이라고 하는 바로 이 피에타가 있고요. 이렇게 조각만 잘하는 줄 알았었는데 미켈란젤로는 또이 그림으로도 천재였습니다. 예, 그래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과
그림이 워낙에 유명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이 뭐 천지창조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라파엘로는 상상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진짜로 뛰어난 철학자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으면 어떤 분위기일까? 혼자 상상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 다음에 수학으로 유명한 피타고라스 뭐 이런 사람들 한 곳에 다 모아놓고요. 여기 한 곳엔 자기도 그려 넣어놨어요. 그런 아주 위트가 있는 작품이 바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비너스의 탄생, 뭐 보티첼리의 작품으로 워낙 유명하죠. 자, 이랬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어떻게 넘어갑니까? 알프스 이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특히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은요, 현실 사회와 교회의 비판, 초기 크리스트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종교교육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문주의자로는 에라스무스는 우신 예찬이라는 책에서,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그런 책을 저술 했었고요, 미술로는 반 에이크 형제의 유아기법이라든가 브리헐 이라는 사람이 아주 서민들의 소탈한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유명했었고, 특히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서는 어떤 게 나타났다? 국민문학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자국어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에스파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같은 작품이 있고요,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누가 있습니까? 셰익스피어의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리어왕, 맥베스 뭐 이러한 작품으로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있죠.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이러한 르네상스 시기에, 르네상스 시대의 관찰과 탐구 정신이 중국에서 전래된 과학기술이 개량이 되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약이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화약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봉건기사계급. 왜 봉건기사계급은요? 갑옷 입고 투구 쓰고 긴 창으로 해서 따그닥따그 해서 사람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따그닥따그닥 타고 오는데 저기서 빵! 한 방 쏘는 거예요. 이게 기사계급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다가 나침반. 자, 나침반이 나오게 되면서 과거에도요, 뭐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찾거나 그런 게 있었지만, 아, 그러면 별자리가 안 보이는 흐린 날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먼 바다로 나가는 거에 대한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언제나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바로 이 나침반이 등장하게 되면서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지게 되었었고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등장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으로, 그 전까지는 지식인 계급, 소위 성직자 계급에게 지식이 읽고 쓰고 그들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소수에게만 있었는데, 이러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등장하게 되면서 지식이 보편화되었었고, 그것이 바로 그렇죠, 종교개혁의 확산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움직임감을 최초로 터뜨렸던 인물이 바로 루터가 되겠습니다. 이 루터는요,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중축 비용을 마련을 위해서 무엇을 판매했대요? 면벌부를 판매했대요. 너네 벌 받아야 되는데 돈 내면 뭐 해줄게? 벌을 면하게 해주는 장부에 네 이름 써줄게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루터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서에 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팩트 체크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과 신의 은총에 의한 구원, 신앙의 근거는 오직 뭐에 있다? 성서에 있다. 그런데 이런 면벌부 판매 이런 건 내가 아는 한, 루터가 아는 한 성서에는 없다. 그러니 나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 교회 간의 대립이 있었고요, 요거 체크,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별거 아니거든요. 아우크스부르크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이 엄청난 대립이 있었고, 독일 내에서 막 전쟁이 있고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고 하니까 약속을 맺은 거예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약속을 맺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삽니까, 여러분? 남양주 살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학교 근무도 남양주에 있고 하니까, 그냥 남양주에서
싸우던 세력이 약속을 맺었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정할까요? 남양주 약속 이렇게 정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약간 유럽말로 해놓고 독일말로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렵게 느껴져서 별거 아니에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약속 맺었대요. 그게 이른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예요. 자, 이거의 핵심은 뭡니까? 알았어. 독일 지역 내에선 루터파 인정해 줄게. 라는 것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입니다. 요거는 연도로도 많이 나옵니다. 1555년 155. 뭐라고요? 155.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인물 뱅뱅뱅 칼뱅이 있습니다. 칼뱅은 돈을 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해야만 벌을 멸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정돼 있어. 이게 이른바 예정설이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금연하고 검소한 직업을 생활을 강조했었어요. 특히 이것은 상공업자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받게 됩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상공업자, 특히 금융과 관련된 사람들은요, 되게 약간 불경하게 여겼었어요. 크리스트교 문화상. 그런데 그런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는 모두 다 직업은 각각의 신께서 맡기신 소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오히려 신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흥 상공업자들의 큰 호응을 받게 되었었고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지로 전파되면서 세력을 확대해 갔던 게 바로 칼뱅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루터, 독일입니다. 교황 레오 10세의 면벌부 판매에 반발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웠습니다. 근거는 바로 성서였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교회 권위를 부정했었고요. 작센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피신해서 여기서 했던 게 바로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루터가 등장하기 전에 그렇죠. 활판 인쇄술의 발달이 이미 메이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번역되었었던 독일어 성서는 전 유럽에 특히 독일어권에 있는 지역에 확산되었었고 그래서 루터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 교회 간의 대립이 있었고 그 대립을 정리했던 것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1555년 루터파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루터의 내용이고요. 칼뱅 보겠습니다. 칼뱅 같은 경우는 역시 칼뱅과 루터의 공통점은 성서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칼뱅이 썼던 책이 크리스트교 강요고요. 여기에서 예정설, 직업소명설 등을 주장했었고요. 이 직업소명설은 그렇죠.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면서 자본주의 발전, 특히 상공업자들에게 엄청난 큰 호응을 받았었고 이러한 칼뱅파는 잉글랜드, 영국에서는 이들을 청교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주로 북쪽에 있는 이들이 스코틀랜드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장로파, 네덜란드에서는 칼뱅파를 고이센,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이렇게 각각 부른다는 거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랑스에서는 칼뱅파를 위그노, 네덜란드에서의 칼뱅파를 고이센, 잉글랜드에서의 칼뱅파를 청교도, 스코틀랜드의 칼뱅파를 장로파라고 부른다라는 거 꼭 체크. 자, 이러한 와중에 영국의 종교개혁 살펴보셔야 되겠죠. 특히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 문제를 계기로 교황과 대립하게 돼요. 자기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자 헨리 8세는 바로 무엇을 선포합니까? 수장법. 아, 영국 교회, 나 영국 왕이지. 그럼 영국 교회의 수장은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했었고요. 사실 이것은 본인의 개인사도 개인사지만 사실은 재정적으로 이게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수도원이 해산되었었고요. 교회의 토지와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헨리 8세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또 무엇을 주장합니까? 통일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 연도는 여러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수장법 선포 연도 1534년, 통일법은 1559년. 이 엘리자베스 1세의 통일법으로 인해서 그렇죠. 영국 국교회가 확립이 되었었는데 여러분 요거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제 수능 끝나시고 아니면 지금 수능 준비하면서도 우리 뭐 하셔야 됩니까? 헬수 하셔야 됩니다. 헬수 하시면 뭐가 나올까요? L통이 나오겠죠? 헬수하면 L통이 나온다. 헨리 8세는 수장법,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법. 네, 헬수하면 L통 나온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조금 여유가 되면 여기 연도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퍼펙트.
이겁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요, 헨리 8세의 이혼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장령 1534년, 영국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이걸로 인해서 영국의 수도원 해산했었고요. 수도원이 갖고 있었던 토지와 재산을 몰수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령, 영국 국교에 확립되었었고요. 그래서 헬수하면 엘통 나온다. 꼭 기억. 그러면서 이 영국 국교회를 종종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예, 의식. 스타일은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이지만 교리는 신교 교리를 따랐었다라는 게 바로 영국 국교회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와중에 이러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구교, 특히 루터 칼뱅은 신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기존에 있었던 크리스티교 세력을 로마 가톨릭이라고 한다면 이들 간에 계속 대립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한 와중에 로마 가톨릭교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뭐라고요? 트리엔트 공의회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트가 재확인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트가 처음 시작했다가 재확인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트리엔트 공의회로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재확인되었었고요. 폐단 시정 노력했었고 교회 내부의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요 트리엔트 공의회가 나오면 종종 요 선지 많이 나옵니다. 종교재판소 설치, 그 다음에 금서 목록 작성 등이 있었고,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회입니다. 에스파냐의 로욜라라는 인물이 설립을 했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로 시작되는 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개발지 종교적으로,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예수회. 라는 거 같이 체크. 그래서 가톨릭의 대응 보시겠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요, 교황과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재확인, 뭔가 트가 재확인 받고 있죠. 신교 확산 방지와 이단의 탄압 등등이 있었고, 예수의 설립 꼭 기억합니다. 인물까지 욜라 로욜라. 아시아 아프리카, 여기에다 뭐 아메리카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예수의 선교사로는 명나라의 때 들어왔었던 대표적인 선교사 마테오리치가 바로 예수의 선교사고요.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 때에는 전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교류가 끊기게 되죠. 자, 종교 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내에서 구교와 신교 간의 전쟁을 종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교 대 구교 간의 대립이었었고요.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워낙에 상업으로 유명했던 게 네덜란드잖아요. 그래서 칼뱅파, 즉 고이센 등이 중심으로 에스파냐와의 전쟁. 원래 이 네덜란드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에스파냐와의 전쟁 끝에 독립을 달성해요.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조약으로 달성하냐면 1648년도에 있었던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달성합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위그노 전쟁. 프랑스 안에서의 신교도 대 구교도 간의 전쟁을 위그노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종식시켰던 것이 낭트 칙령입니다. 이거 체크해 두세요. 나옵니다. 1598년이었고요.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것이 바로 이 프랑스에서의 종교적인 합의, 즉 낭트 칙령이었었고요. 이 낭트 칙령 밑에다가 앙리 4세라고 하나 써놓으실래요? 앙리 4세가 이걸 수용했습니다. 자,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1618년부터 48년, 정확히 30년이죠. 30년 전쟁이라고 하고요. 국제전으로 확산되었어요. 그 주변으로. 자, 그러다가 요 조약으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서 전 유럽 내에서 칼뱅파를 인정해 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독립이 승인되었던 것이 바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었다라는 거. 꼭꼭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필경로트로 보자면 신교 구교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이 있었는데 무슨 칙령? 낭트 칙령. 체크해 두세요. 나옵니다. 1598년 위그노의 신앙의 자유 인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는 독립전쟁 있었습니다. 특히 에스파냐의 투구 누구요? 펠리페 2세가 가톨릭 강화 정책을 펼치거든요. 뭐 강요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저항이 있었고요. 그 저항으로 인해서 독립전쟁이 본격화되었었는데 최종적으로 뭘로 끝났다? 그렇죠.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끝나면서 네덜란드가 독립했다.
이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요, 네덜란드의 독립도 독립이지만 사실은 독일의 30년 전쟁을 끝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칼뱅파와 루토파가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되었었고 프랑스가 알자스 로렌을 차지하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독일의 30년 전쟁의 끝맺음을 주었었던 맞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종교 파트만 한번 제가 따로 정리해 봤더니 이 교회에 대해 분열식이 있었죠. 교황이 두 명 있었던. 그것을 끝냈던 게 콘스탄치 공의회입니다. 그렇죠?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었었고 후스와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루터와 칼뱅의 종교 개혁의 시작이 있었을 것이고 특히 요 루터파를 공인해 주었었던 것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자, 이렇게 신교도가 커지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 교리가 맞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징인 교황이 맞나? 라고 하는 트리엔트 공의회. 그렇죠. 교황의 권위를 재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재확인하는 트리엔트 공의회. 트가 재확인받고 있죠. 낭트 칙령은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프랑스에서의 신교도, 특히 위그노의 신앙의 자유 인정. 그리고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루터파와 칼뱅파가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되었었고요. 네덜란드가 독립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아메리카 문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문명은 먼저 두 문명이 있습니다.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이 있습니다. 아스테카 문명은 지금의 그 멕시코 일대에, 그 다음에 잉카 문명은 지금의 뭐 페루, 안데스 산지 일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테카 문명은 멕시코 고원 일대. 수도는 테노치테틀란이었었고요. 그림 문자 피라미드식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둘 다 에스파냐입니다, 여러분. 아스테카 문명도 에스파냐고 잉카 문명도 에스파냐입니다. 그런데 하나 봐 두셔야 되는 건 아코. 그거 기억나세요? 제 조카들 만날 때 아코 이 피나 요거 기억해 달라고. 그렇죠. 아스테카 문명은 코르테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파괴되었었고요. 잉카 문명은 피사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었었다. 잉카 문명은 피사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코 이 피나 요거 꼭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메리카의 변화, 수탈 및 전염병 등으로 원주민의 수가 급감했고요. 유럽인의 대농장 운영이 있었습니다. 사탕, 수수와 담배 등의 재배가 있었고요. 원주민의 강제 노동 및 아메리카인의 뭐 노예 노동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요거 제도상으로 보자면 여기 이게 아스테카 문명, 여기가 잉카 문명이 되겠습니다. 아코, 잉, 아코, 잉, 피나. 아스테카 문명은 코르테스에 의해서, 잉, 피나. 잉카 문명은 피사로에 의해서 파괴되었었다라는 거 꼭 체크. 특히 잉카 문명 하면 유명한 게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키프죠. 이걸 이제 결승 문자라고도 하는데, 새끼줄 매듭이라든가 매듭의 간격 이런 것을 보고 뭐 의사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거 보면 밥 먹었어? 맛있던데?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런 것을 우리는 잉카 문명의 키프라고 한다라는 것도 체크. 특히 이 아메리카 문명을 파괴했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에스파냐 아닙니까? 특히 이 에스파냐가 주도했던 것이 신항로 개척이었었는데 요 신항로 개척 요 파트에서는요 이렇게 나와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라는 두 나라가 있는데 각각 특정 인물이 나오게 되면 그 인물이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았나 포르투갈의 그 지원을 받았나를 물어봅니다. 요거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신항로 개척의 배경, 동방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동방 견문록에서 유럽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었고요. 특히 동방 산물, 그 중에서도 뭐 향신료. 인도 및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이 향신료가 당시에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대한 욕구가 증대됐었고요. 오스만 제국이 무역을 주도하면서 동방과 직거래를 위한 새로운 무역로가 필요했어요. 당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선. 그러면서 조선술과 항해술 등이 발달하면서 원양 항해가 가능해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 반드시 기억해 두십니다. 여기선 포바바. 여러분 반장 선거 같은 거 할 때 그 후보자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 뽑아봐. 아마 더 좋은 반이 될 거야. 포바바. 그래서 포르투갈은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를 후원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콜럼버스라든가 마젤란 같은 인물들을 후원했다. 그래서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두 국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을 주도했는데, 신항봉까지 갔던 거

포르투갈이 후원했었던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그리고 희망봉을 돌아 인도 항로를 최초로 뚫었던 인물이 다 가구만다의 바스코 다가마. 그 다음에 요 콜럼버스라는 인물은 요쪽에, 예, 지금의 서인도 제도. 바하마나 쿠바 일대에, 그 일대까지 갔다 왔던 인물이 콜럼버스가 되겠고요. 최초의 세계 일주를 했던 인물이 마젤란 그 일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는 요 지도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을 주도했습니다. 자, 포르투갈이 지원했던 인물, 포바바. 그렇죠.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에 도착했었고요.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 항로를 최초로 유럽 사람들 중에서 열었습니다. 자, 에스파냐가 후원했던 인물로는 콜럼버스. 그 다음에 마젤란과 그 일행이 세계 일주를 성공하는데 후원했던 나라가 바로 이 에스파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상으로도 포바바 기억하시고 콜럼버스 마젤란은 에스파냐가 후원했었다. 체크. 그래서 요거 제 필기노트를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예, 포르투갈의 지원. 그래서 포바바. 포르투갈은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 그 외에도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고아. 인도에 있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물라카.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죠. 그다음에 마카오. 마카오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호르무즈.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호르무즈가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죠. 최근에 미국 이란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이 호르무즈. 호르무즈를 초기에 한때 점령했던 나라가 바로 이 포르투갈이라는 것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었지만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었다라는 것도 꼭 체크. 그리고 이쪽이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이들이 이제 새로운 항로를 막 개척하다 보니까 그럼 라인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여기 토르데시아스에서 이 라인을 정하고 요쪽 이 토르데시아스의 서쪽 기준으로는 누가 차지하고 에스파냐가 차지하고 이 토르데시아스 경계선의 동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한다. 이건 사실은 그 당시에서의 느낌은요. 아메리카는 에스파냐가, 아시아는 포르투갈이 가져가는 거 어때? 라고 해서 이들끼리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른바 토르데시아스 경계선인데 사실은 이 경계선을 라인을 그을 때만 해도 요 밑에 이렇게 큰 땅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쭉 긋다 보니까 여기 땅이 있네? 요건 포르투갈이잖아. 그래서 이 포르투갈, 요게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브라질이 되는 것인데 이 라인 때문에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었다라는 것도 꼭 체크. 자,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는 누구예요? 콜럼버스, 마젤란. 최초의 세계 일주. 그러니까 마젤란은 사실은 그 필리핀 일대에서 죽고요. 그 나머지 일행이 세계 일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 구형설을 입증했었죠. 자, 이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 중에선 아시아에선 대표적으로 필리핀. 기억하시고요. 이 필리핀은 원래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가 또 어디로 넘어가죠? 예, 미국으로 넘어가죠. 자, 아메리카는요.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는 사실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습니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등이 다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그것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어쨌든 이런 유럽 사람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수는 급감하게 됩니다. 멕시코 고원 일대는 약한 2,500만 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100년 정도 지나서 봤더니 4%만 남았습니다. 한 107만 명 정도만 남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안데스권도 사실 얼추 비슷합니다. 887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 인구가 불과 한 100여 년 정도 지나서 그렇죠. 67만 명. 7.5% 정도만 남았었다라는. 자, 그거의 사실은 원인은 뭐이 멕시코의 엄습한 아메리카의 엄습한 천연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천연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실 그 당시에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보면요. 정말로 가혹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실제 죽인 경우도 많았고, 또이 유럽인들이 오게 되면서 거기 안에서의 또 부족 간의 다툼이나 이런 것을 조장해서 더 전쟁이 좀 많아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수가 이렇게 급감하다 보니까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강제로 이동시킵니다. 이게 바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동시켰던 노예선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차곡차곡. 선생님, 이거 살아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빼곡하게 채워서 여교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동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러면 죽지 않을까요? 네, 죽었대요. 한 보통 기록에 따르면 뭐 그 배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15에서 20% 정도는 죽었답니다. 예, 죽게 되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말도 안 되는 참고. 그런데 그렇게 15% 20% 죽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게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당시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됐던 그런 상황이 처해졌었던 것이고요. 자, 교육망의 확대 보겠습니다. 지중해에서 점차 대서양으로 확대했었고요. 세계적 교육망의 형성, 삼각무역을 중심으로 대서양 교육이 발달했었다.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죠. 자, 유럽에서 아프리카에 뭐 총이라든가 직물 같은 걸 주면서 흑인 노예들을 이렇게 모으게 되고요. 그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마어마한 가혹한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걸 다시 유럽에 오게 되는 이게 약간 뭐 어떤 형태입니까? 삼각 형태죠. 그래서 이 삼각 무역 형태가 나타났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금, 은 등의 귀금속이 유럽에 유입되면서 유럽의 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우린 걸 가격 혁명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유럽의 경제 성장이 나오게 되는 모습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아메리카의 대규모의 은이 이쪽 대서양을 지나 유럽에 들어오면서 유럽의 물가가 상승하기도 했지만 당시 유럽에서는 아시아의 여러 물품들을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그 수입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주었냐면 이 아카풀코 항에서 태평양을 건너 마닐라를 지나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대량의 은이 유입되게 돼요. 자, 이걸로 인해서 명나라 때 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금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린 걸 일조 편법이라고 하고요. 청나라의 지, 정, 은, 제 다 은으로 세금 걷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명나라의 일조 편법과 청나라의 지정은제가 다 이 당시 아메리카에서 들어왔던 대부분의 은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가 가능했다라는 것도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토시 은광입니다. 약 200여 년간 은 4만 천 톤이 채굴되어 에스파냐로 넘어갔는데요. 이는 전 세계에서 생산된 은의 절반이 넘는 양이 바로 이 한 광산, 특히 이 포토시 광산에서 생산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식민 지배로 인해서 문명은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문명? 아스테카 문명, 잉카 문명. 광산, 특히 포토시 은광산에서 어마어마한 은이 생산되었었고요. 이것이 에스파냐로 가기도 했었고 특히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중국으로 들어갈 때 그 배가 갈레온이라는 배 스타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역 형태를 갈레온 무역이라고도 합니다. 크리스트교가 포교되었었고요. 아메리카 지역에.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자, 플랜테이션을 운영했는데 원주민과 흑인들의 노예를 이용한 대규모의 농업일 우리는 플랜테이션이라고 하고요. 혼혈인이 급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유럽은 어떤 결과가 있었냐?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했었고요. 삼각무역, 막대한 양의 금, 은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유럽은 가격혁명이 있었습니다. 상공 시민계층이 성장했었고요. 대자본이 축적되면서 상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길드 해체가 있었고요. 신작물이 전래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신작물이 유럽과 아시아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감자, 고구마, 담배, 옥수수 등등이 유럽 및 중국에 들어가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절대왕정입니다. 절대왕정은 16에서 18세기에 유럽 각국의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 체제 발전 과정에 등장했던 것을 절대왕정이라고 하고요. 국왕을 중심으로 관료제와 상비군 정비, 왕권 신수성을 유행했었고 중상주의 정책 실시 등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유럽의 절대왕정과 동유럽의 절대왕정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요. 서유럽의 절대왕정으로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는요,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적함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에게 무적함대가 패배했었고 가톨릭 강요 정책으로 인해서 네덜란드 독립을 초래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펠리페 2세라는 거 꼭 체크. 엘리자베스 1세는 할 수 하면 엘통 나온다. 아,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령 요것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영국 국교에 확립했었고요. 그리고 에스파냐의 무적함대 격파 요것도 은근히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 동인도 회사 설립 요거 체크해 두세요. 1600년 영국 국교에 확립할 때 법이 무슨 법이죠? 통일법 내지는 통일령이죠. 요게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1559년이거든요. 그리고 40여 년 뒤에 발표했던 게 동인도 회사 설립이에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엘리자베스 1세 재임 초기 때 발표했던 것이고 동인도 회사 설립은 엘리자베스 1세 재위 거의 후반부 때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연도가 두 개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루이 14세 태양왕을 자처했었고 중상주의 정책 실시했으며 콜베르 등용 요거 형광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콜베르 등용하면서 중상주의 정책 펼쳤었고요. 그 다음에 베르사유 궁전 건축했었고요. 무리한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난이 심화되었으며 요거 기억 낭트 칙령 폐지합니다. 낭트 칙령 인정해 주었던 것은 앙리 4세 폐지는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위그노들의 해외 망명이 증가했었고요. 국내 산업이 위축되는 결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제 필기노트로 보자면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펠리페 2세 무적함대 오스만 제국과의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 한때 포르투갈을 병합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영국에 패배하게 되면서 국내 상공업 발달이 미진했었고 극단적인 가톨릭 강요에 의해서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령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 설립 요 두 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에스파냐의 무적함대 격파도 선생님 그러면 엘리자베스 1세랑 펠리페 2세랑 동시대 인물인가요? 당연합니다. 자, 프랑스는 앙리 4세가 낭트 칙령 있었고요. 루이 14세 지미국 국가 태양왕으로 자처 있었던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 콜베르 등용하면서 중상주의 정책 낭트 칙령 폐지에 따른 위그노 이탈로 인해서 국가 재정은 더 어려워졌고요.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에스파냐의 지배에다가 독립전쟁이 있었고요. 베스트 팔렌 조약으로 독립하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해외로 진출하는 모습 있었습니다. 자, 동유럽의 절대왕정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프로이센과 러시아인데요. 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국가제일의 공복. 이거 정말 너무 많이 나오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끝에 슐레지엔 차지. 이것도 꼭 체크. 그리고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 분할 점정. 최근에 이것도 선지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꼭 체크해 두세요. 자, 폴란드를 분할 점정했던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 요것도 꼭 기억. 그 다음에 상수시 궁전.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이 있다면 프리드리 2세에게는 상수시 궁전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표트르 대제. 서유럽화 정책 추진했고요. 북방전쟁 승리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했습니다. 건설하여 수도로 삼았고요.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하면서 국경선 문제를 마무리했던 인물이 바로 이 표트르 대제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러시아의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이 예카테리나 2세입니다. 계몽 전제군주를 자처하며 내정개혁을 추진했었고요. 특히 여기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있었던 예카테리나 2세와 프리드리 2세가 동시대 인물입니다. 왜? 요 내용 있잖아요. 같죠? 예, 그에 비해서 표트르 대제는 폴란드 분할 점령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라는 거. 이게 인물별로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 때는 이런 형태로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꼭 같이 체크해 두시고요. 자,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그 서유럽의 절대왕정보다 약 한 세기 정도 좀 늦었었고요. 농노제가 좀 지속돼 있었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표트르 대제, 서유럽화 정책, 뭐 면도로 대표되죠.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했고 천도했었고요. 청나라 당시에 강의제와 네르친스크 조약 맺었다. 예카테리나 2세는 폴란드 분할 점령. 요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는 국가제일의 공복, 볼테르와 교류했었다. 상수시 궁전에다가 반 마키아벨리론,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슐리지엔 차지했다. 요거 꼭 체크해 두시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요제프 2세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요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오늘 공부했던 거, 제 필기노트 24강에 있는 르네상스 25강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27강에 절대 왕정의 성립 있으니까 꼭꼭꼭 여러분들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문제 두 문제만 풀고 맞출게요. 77페이지 대표 기출문제 확인하기입니다. 25학년도 수능이에요. 밑줄 친 종교적 타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요.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성직자, 누굽니까? 루터죠. 지지한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보호자를 자처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와 대립했대요. 아,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 간의 대립이 있었고요. 이후 황제는 이 종교적 갈등을 해결하고 당면한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제국 의회를 소집했고요. 20여 년 정도의 긴 논의 끝에 황제는 결국 제국 의회에서 종교적 타협을 이루었다. 즉, 루터파를 인정해 주었다. 이거 뭐죠? 아우크스부르크 파의 아닙니까? 연도상으로 따지면 1555년. 그쵸? 낭트 칙령 발표했다? 관계 없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은 이거보다 약한 100여 년 뒤에서입니다. 예, 베스트팔렌 조약은 칼뱅파 가치 인정, 뭐 네덜란드 독립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나와야 됩니다. 루터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아닙니까? 정답 3번이고요. 로욜라가 설립한 예수회를 인가하였다? 이 예수회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그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구교회의 대응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콘스탄츠 공회는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등장했던 것이 콘스탄트 공회라는 것도 꼭 체크. 자, 우리 닮은꼴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77페이지 닮은꼴 문제입니다. 가 인물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바르크부르크 성에서 가가 숨어 지내고 있을 때 동료들은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대요. 사제에 의해 라틴어로 행해지던 예배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독일어로 진행되었고요. 성만찬에서 빵만 먹을 수 있었던 평신도들은 이제 사제만 마시던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대요. 자, 이게 핵심이겠죠?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하였던 곳인 비텐베르크로 다시 돌아온 가는 3년 뒤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직면하게 되었다. 이가 누구예요? 터터터? 루터죠. 그렇죠? 95개조 반박문. 이게 연도상으로는 1517년인데, 이 연도 자체의 문제보단 95개조 반박문, 비텐베르크, 뭐, 이런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실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비뇽 유수 시기에 발표되었다. 아비뇽 유수 여러분 언제죠? 1309년부터 1377년까지입니다.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죠? 크리스교 강요를 통해 알려졌던 것은 칼뱅. 성상파괴령 발표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성상파괴령은 여러분, 726년. 이거 누가 내렸죠?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예요. 레오 3세가 두 명이 나온다고 했었죠? 800년, 카를로스 대제에게 대관식을 해주었던 레오 3세는 교황 레오 3세고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는 성상파괴령을 내렸던 인물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죠.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거죠, 뭐, 루터파. 신학 대전을 통해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했던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9강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10강에서는요,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혁명 삼형제, 영국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우리 6강까지 김유경 선생님과 함께 모의고사를 풀고 7강으로 넘어왔을 텐데요. 오늘부터는요,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시간까지 물리학 문제들을 모두 다 4회분에 걸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파이널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죠. 여러분들이 물리학 1 수능을 보기 위해서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좋은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연구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바로 보겠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와 관련되어 있는 1번 문항인데요. 자, 문제 같이 보죠. 자,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 학생 A, B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부터 C까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어떤 내용이 옳은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가는요, 전구에 불이 켜졌어요. 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것은 회로에 무엇이 흘렀다? 그렇죠. 전류가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는요,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불이 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회로에 전류가 흘렀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방향? 그렇죠. 순방향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뜻이겠고, 나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 역방향 연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A부터요. 자, X는 P형 반도체다. 순방향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의 플러스 극과 P형 반도체가 연결,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N형 반도체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X는 무슨 반도체이다? P형 반도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학생 B를 볼게요. 나에서 다이오드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립니다. 왜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B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학생 C를 볼게요.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하는 전기소자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그런 특징을 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 A, B, C가 모두 다 맞으므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해 볼수 있었죠? 자, 우리 이어서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별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에 대한 실험이래요. 자, 본문을 볼게요. 별에서는 가벼운 원자핵들이 결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되는 기역 반응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가와 나는 별에서 일어나는 기역 반응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역은 바로 여러분들, 그렇죠. 핵융합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래서 기역에서 동그라미 기역은 핵융합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중성자 수는 이것이 디귿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핵 반응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였어요? 질량수 보존과 전하량 보존. 그치? 요두 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의 반응부터 살펴볼게요. 가의 반응에서는 반응 전에 질량수는 니은과 2를 더한 것인데, 이후가 3이에요, 3.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1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하량 보존을 보면 반응 후가 2니까 반응 전에는 1 더하기 1 해서 니은의 전하량은 1이 되어야 된다. 양성자 수가 1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니은은 수소 원자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니은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 디귿을 찾아볼게요. 니은은 수소 원자핵임을 알아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동그라미 디귿도 한번 찾아보면, 자, 질량수 3 더하기 3에서 6. 그러면 반응 후에도 6이어야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하량 보존 2 더하기 2는 4니까 반응 후에도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디귿에서의 중성자 수라고 하는 것은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뺀 거니까 2거든요, 2.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중성자 수가 1이기 때문에 디귿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그렇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질량 결손을 반드시 이제 물어보게 되어 있을 텐데, 이 질량 결손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그렇죠, 바로 이 에너지의 값입니다. 에너지의 방출이 더 크다.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자, 0에서부터 3t 제로까지 A,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A는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치가 D에서 3D, 즉 플러스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등속도 운동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A의 운동 방향은 일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수평면상에서 그림으로 따져보면은 처음 위치가 D였고, 그 다음은 ED, 그 다음은 3D, 이렇게 물체가 쭉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플러스 X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요. 자, 그 다음 B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그렇죠. 속도였죠. 이 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 않고, 변하긴 하는데 일정하죠. 속도가 일정합니다. 위치가 변하는데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가 일정한 값, 즉 기울기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디귿 볼게요. t0일 때 속력은 a가 b의 두 배이다. 자, t0일 때를 이렇게 찍으시고요. t0에서 a와 b의 무엇을 비교해야 되겠다? 그렇지.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울기를 비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기울기 비교해보자. B는 3t0분의 D니까 숫자만 쓰면 3분의 1. 그지? A 볼게요. A는 숫자만 보면 3t0분의 2D니까 3분의 2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3분의 1은 3분의 2의 두 배인 게 맞으니까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그래프에서는 반드시 기울기 아니면 면적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면적은 의미 없어요. 기울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에서 파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2초 간격으로 물결파를 발생시키는 물결파 발생 실험 장치예요. 자, 나는 가의 A 영역에서 발생한 물결파가 B 영역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A, B 사이에 이웃한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은 각각 4cm, 8cm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웃한 파면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 그렇지. 파장을 뜻하는구나. 그러니까 영역 A와 영역 B에서의 파장을 알려준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A에서가 8cm였고요. B가 4cm였으니까 A에서가 더 길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자, 니은 볼게요. A에서 진행 속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얘들아, 파동의 진행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파동의 진행 속력. 파동의 진행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구하면 되죠. 아니면 문제 상황에 따라서 진동수분의 파장.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요. 자, 이 식은 기본식입니다. 당연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파동 문제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진행 속력은 이렇게 구하는데, 문제의 조건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자, 몇초 간격으로 발생을 시켰대요. 2초 간격으로 발생을 시켰대. 그러면 주기가 2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파장은 몇 센티미터예요? A에서. 그렇지. 8cm이기 때문에 파동의 진행 속력은 4cm per sec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갈게요.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진동수하고 그다음에 주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역수 관계죠? 진동수는 동일한 파원에서 발생된 파동이라고 한다면 매질이 변해도 그 진동수와 주기는 그렇죠.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누가 누구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아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정답은 기역니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를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우리 물리학 1에서 제일 뒷단원에 있는 내용이죠. 현미경, 전자현미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전자현미경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땡땡 연구팀은
A로 관찰

특별한 식물 사진전을 개최를 했대요. 식물의 섬세한 구조와 아름다움을 관람객들에게 제공을 했고, A는 전자의 이것을 이용하여서 시료를 관찰하는 장치래요. 자, 여러분들 이미 학습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기억에 정답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무엇이죠? 맞습니다. 이 동그라미 기억은 바로 전자의 파동성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전자를 이용하여서 시료 표면의 3차원적 구조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차원적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주사 전자 현미경과 투과 전자 현미경 중에서 그렇죠. 주사 전자 현미경. 일명 쌤이라고 하죠. 줄여서 이렇게 파악을 할수 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보자. A는 주사 전자 현미경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죠? 자, D은 파동성은 동그라미 기억으로 적절하다. 자, 전자의 파동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전자의 현미경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맞는 설명이고요. 자, 디귿. 분해 능은 A가 광학 현미경보다 좋다. 자, A라고 하는 거는 전자 현미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주사 전자 현미경, 정확하게는. 근데 분해 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분해 능. 두 물체가 있거나 아니면 뭐두 점이 있으면 그두 점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인데, 분해 능이 안 좋은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두 점이어도 얘를 하나처럼 볼 거고, 분해 능이 좋은 현미경은 얘를 명확하게 두 개의 점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더 확대되어서 자세한 상을 확인해 볼수 있는 이 주사 전자 현미경이 당연히 광학 현미경보다 훨씬 더 분해 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참고로 분해 능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려면, 분해 능이 좋아지려면 또 연관지어서 많이 물어보는 물리량이 하나 있죠. 분해 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파장이 어때야 됩니까? 그렇죠. 파장이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파장을 짧게 하여서 분해 능을 좋게 하는 그게 바로 전자현미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분해 능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은 이제 역학과 관련된 문항인데, A하고 B가 초기에 P하고 Q점에 있는데 4m 간격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출발을 했어. 출발을 해서 R 지점에 동시에 도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은 T equal 0일 때 물체 A가 점 P를 3m per sec의 속력으로, 그리고 B는 점 Q를 2m per sec의 속력으로 지난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초일 때 R에서 만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A하고 B가 똑같대요. 똑같고,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의 가속도의 크기를 A라고 한번 두고, A의 가속도의 크기를 EA라고 둬볼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P와 Q 사이의 거리는 4m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하고 B가 처음에 가속도가 다른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R이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A하고 B가 각각 R에 도착을 했을 때 물체의 속력이 있을 텐데 그 속력은 우리가 등가속도, 그렇지, 1번식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네. 나중속도라고 하는 거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의 변화량을, 그렇죠,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A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속력 3에다가 가속도는 EA인데 몇 초가 걸렸대요? 맞아요. 2초가 걸렸대요. 2초.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4A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B의 속력은 처음 속력이 2였고요. 그다음에 가속도가 A인데 2초가 지났으니까 EA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하고 B의 R에서의 속력에 대한 정보를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건 뭐냐면, Q하고 R 사이의 요 거리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A의 처음 위치 P에서 R까지 하나 기준 잡고, B의 처음 위치 Q에서 R까지 기준을 잡았을 때, A하고 B가 각각 처음 시작점에서 R까지 도착할 때, 각각이 이동한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거리에 대한 차이, 그 차이 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 4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 식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파워풀한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맞아요. 평균 속도. 평균 속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S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A하고 B의 각각의 이동 거리 SA, 그다음에 SB 이것의 차이가 4m가 나오면 되는 거고 그 차이는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한 번에 써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2초 걸렸으니까 시간 2로 묶을게요. 자, 그러면 A의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얼마예요? 처음 속도 3. 나중 속도는? 그렇지. 3 더하기 4A. 3 더하기 4A. 요게 바로 A의 평균 속도. 빼기. B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얼마? 2 더하기 나중 속도는? 2 더하기 2a.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요 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 4가 나오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정리가 될 거고, 위의 식을 정리하면, 6 더하기 4a. 여기는 4 더하기 2a. 빼면 얼마예요? 2 더하기 2a. 그 값이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얼마? a는 1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A가 1이야? 그러면 VA는 7, VB는 4인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문제에서 SA 빼기 SB를 이제 물어봤으니까, Q와 R 사이를 물어봤으니까, 요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B가 2에서 4m/s가 될 때까지의 이동 거리를 또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게 사실 요거죠, 요거. 자, 여기에서 요게 바로 B의 평균 속도였기 때문에 얘를 활용을 한번 해본다면 2분의 4 더하기 2A1이니까 6 곱하기 2초 이 일을 해주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한 X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몇 미터? 그렇지, 6m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을 이용해서 나중 속도를 표현을 하고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두 물체의 이동 거리에 대한 차이를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서 정답은 5번, 6m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은 이제 연력학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래프가 복잡하게 다섯 개나 나와 있어요. 이 상황을 잘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그림 가는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상 기체에 열량 Q를 공급을 했어요. 열량 Q를 공급했죠? 자, 나는 가에서 고정핀을 제거했더니 기체가 체크해야죠. 단열 팽창이 돼요. 단열 팽창. 그 다음에 단열된 피스톤이 정지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열역학 관련된 문항을 풀때 필요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 도구가 열역학 제1법칙도 있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도 있습니다. 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PV가 T에 비례한다라는 식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이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보세요. 고정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이 공간의 크기, 즉 부피가 어떻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부피가 일정하네?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압력과, 그렇지, 온도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가에는 누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야? 열량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 내부의 온도가, 그렇지, 올라간다라는 거겠지.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온도에 비례한 요 압력도 같이, 그렇지, 올라간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잠시 우리 뒤로 넘어가면 이런 그래프들이 이제 있는데,

압력이 증가하는 그래프는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지금 4번, 5번은 압력이 가해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 2, 3번 중에서 하나를 우리 찾아야 돼요. 그쵸?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나를 분석해 볼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무슨 팽창이라 그랬어? 그렇지. 단열 팽창. 단열 팽창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의 그열 공급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써가지고 외부에 일을 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뭐가 감소하게 되냐면 온도가 감소하게 돼요. 온도가 감소해야 돼. 그치? 그러면 그래프 중에서 온도가 감소하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면 다시 넘겨서 여기 보시면요. 일단 1, 2, 3번 중에서 봐야 되는데 온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온도가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의 값이 곱해진 값을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온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나 같은 경우에도 PV 곱한 값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단열 팽창에서 바로 1번에 해당되는 그래프이겠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 요 그래프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그래프가 무엇인지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가장 적절한 것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관계만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 문항은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가 이제 있는데 처음 속도가 1m per sec예요. 자, 그런데 x는 0에서 4m까지 플러스 x 방향으로 자, 체크해 보세요. 힘을 받아서 직선 운동을 한대요. 이 물체가 힘을 받아요, 힘. 그럼 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물체에 작용하는 그렇죠. R자 힘이에요, R자 힘. 이힘 말고 그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 물체의 운동에 관여하는 힘은 요 F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X는 0, 4m에서 물체의 속력은 각각 1m per sec, 4m per sec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나를 한번 보세요. F의 크기를 물체의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아, 그렇구나. 그랬을 때 F0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떤 개념, 어떤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될지를 이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문제는요. R자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물체를 특정한 거리만큼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쵸? 그랬더니 속력이 증가해 버렸네. 아, 그러면 요 개념을 생각을 해야지. 누가 해준 일은? R자 힘이 해준 일은 물체의 무엇과 같다. 그렇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죠. 문제 풀때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R자 힘이 해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보고 알아야지. 자, 보세요. F의 크기. 그리고 X. FX. 즉, 이 면적이 바로 R자 힘이 해준 일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면적을 구해보면, 자, 중간으로 해볼까요? 2분의 3F0 곱하기 4를 하게 되니까 면적은 6F0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자 힘이 해준 일 6F0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체의, 그렇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 거예요. 여기선 정확하게는 증가량이겠죠? 왜냐면 속력이 1에서 4로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 한번 써볼게요. 자, 2분의 1mv 제곱인데 2분의 1의 질량 2kg이 공통이니까 얘로 묶어서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으로 바로 써볼게요. 자, 나중 속력의 제곱 얼마? 4의 제곱. 바로 계산해서 써볼까? 16. 빼기. 처음 속력은 1. 제곱하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5가 나오게 되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F0라고 하는 것은 2분의 5N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요겁니다. 알짜임이 해준 일이 바로 그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거. 물체가 수평면상에서 직선 운동을 하는데 힘이 제시되어 있고 이동한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요거를 한번 써볼까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좀 거부감이 생기는 그 용수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용수철이 나와 있기는 한데 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하는 거. 그 힘들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것.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그 상황을 우리가 이두 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 A가 체크해야죠. 정지해 있는 모습입니다. 정지. 일단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얘들아? 정지. 그렇지. 알짜임이 0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mg일 거고. 그렇지? 그리고 문제에서 A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거는 물체를 매달아서 용수철이 아래로 내려간 상황에서 정지해 있는 거니까 원래 길이에서부터 늘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용수철이 A를 이렇게 위쪽으로 당기는 무슨 힘이 있다? 그렇지. 탄성력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는 탄성력이 결국에는 중력과 같은 상황이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기억 볼게요.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왜? 정지해 있었으니까. 바로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니은 볼게요. 나에서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를 받치는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이다를 물어봤는데, 자, 그럼 일단 나에서 AB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힘을 표시를 할 때, 그 힘들이 작용하는 그 작용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선에다가 모든 힘들을 표시하면은, 한눈에 보기가 편해요. 자, 일단은, mg, A의 무게, 그리고 B의 무게, emg. 요렇게 하나 표시해 볼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잘 됐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 조건 한번 보자. AB의 질량은 M하고 EM인데, 용수철이 A의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용수철이 A의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래. 가에서 얼마였지? F였어, F. 그러면 나에서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3F. 그러니까 3F니까 얼마예요? 3. mg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 a하고 b는 서로 접촉해 있어요. 그쵸? 접촉해 있어.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이 있을 거고, b도 a를 위로 떠받치는 힘이 있겠죠. 즉, 수직항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힘을 b가 a를 떠받치는 힘, 반대로 a가 b를 이렇게 아래로 미는 힘 표현을 해볼게요. 자, 또 하나. B라고 하는 건또 누구와 맞닿아 있어요? 수평면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수평면이 B를 또 위로 떠받치는 힘도 있겠지. 그 힘을 N,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나 같은 경우에도 알짜임이 0인 상태이기 때문에 요 N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이 바로 결정이 되겠네. 왜냐하면 A 기준에서 아래 방향의 힘 3mg, mg, 그렇지, 총 4mg가 위쪽 방향 힘 N 프라임인 4mg하고 같으면 되니까. 그지? M'이 4mg고요. 나에서 보면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 즉, 얼마냐면 3mg예요, 3mg. 3mg. 힘과 B가 A를 받치는 힘. B가 A를 받치는 힘은 요거죠? M'. 4mg예요. 일단, 요렇게 크기를 비교해서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도 있고, 더 작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과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서 작용 반작용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B가 A를 받치는 힘의 반작용으로서 A가 B를 이렇게 누르는 힘, 이 작용 반작용의 결과이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A와 B의 힘이 작용하는 그 작용점들을 하나의 그냥 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그 작용선 상에서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들을 표현해 보면 간단합니다.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위아래밖에 없어요. 뭐 양옆에서 힘을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만 표시 잘할수 있으면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할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니에는 일단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면이 B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6mg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평면이 B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N이에요, N. 그치? 자, 그런데 N'은 4mg였기 때문에 B에서도 힘의 평형관계, 즉 R'이 0인 것이 만족이 되려면 N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여야 돼, 얘들아? 그렇지, 6mg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평면이 B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6mg가 맞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기역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마 이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힘을 표현하는 그 방법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면, 연습이 잘안 되어 있다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네,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연습을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우리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 문제에서는 전기 전도도와 관련된 문항인데, AB의 전기 전도도가 서로 이제 다른데, 물질이 무엇인지, A는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 간격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기 전도도가 A는 얼마입니다, B는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누가 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인지를 파악해 볼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걸 통해서 D 간격까지도 대소 비교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예요. 알겠죠? 자, 문제가 길고 글이 많고 그림이 뭐 크게 있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료 조사 결과입니다. AB는 반도체 절연체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 A는 전기 전도도가 2.0이에요. 하지만 B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누가 더큰 거예요? 맞아요. A가 더큰 거예요. 그럼 반도체하고 절연체 중에서 누가, 그렇지, 반도체가 전기 전도도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다음에 B는 절연체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D 간격은 반도체와 절연체 중에서 누가 더 D 간격이 커야 돼? 그렇죠. 절연체가 D 간격이 훨씬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기역은, 즉 절연체의 D 간격은 반도체의 D 간격인 0.67보다는 커야 한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동그라미 기역 보세요. 아, 기역 보세요. 보기 기역. A는 반도체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은 0.67보다 크다. 우리가 절연체와 반도체의 D 간격을 통해서 대소 비교 완료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마지막 디귿 볼게요. 상온에서 단위 부피당 전도 D에 있는 전자의 수, 즉 자유전자의 수를 물어보는 거겠죠. 자유전자의 수는 A가 B보다 많다. A하고 B의 전기 전도도를 비교해 보면 반도체가 전기 전도도가 절연체보다 크기 때문에 자유전자의 수는 당연히 A가 더 많아야 할 거예요. 그렇죠?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물질 크게 절연체, 반도체, 도체 이렇게 세 가지 배웠었잖아요. 그세 가지의 특징을 뭐 전기 전도도에 대한 특징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와 연결지어서 D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자가 D와 전도 D 사이의 그 간격, D 간격 통해서 전기 전도도를 당연히 한 번에 아셔야 되고, 또 하나, 디귿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자가 D에서 전도 D로

전자가 전위를 했을 때, 이 전자는 자유전자로서, 이 자유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렇지, 전류가 잘 흐른다, 전기전도성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물질이겠죠. 자, 구분지어서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항 들어가 볼게요. 자, 11번은 특수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볼게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전피와 검출기가 정지해 있고,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피와 검출기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의 관성계에서요, B가 탄 우주선이 P를 지나는 순간, 여기를 땅 하고 지나는 그 순간, B가 탄 우주선에서 방출된 빛이 있는데, 그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T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T0이다. 누구의 관성계에서? A의 관성계 기준에서 빛이 P에서 검출기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 T0래요. 그쵸?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진행 속력이 있을 거고, 그 속력과 시간 T0를 곱하게 되면 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기억 볼게요. B가 탄 우주선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자,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빛의 속력 관계없이 어때야 돼? 그렇지,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니은 볼게요. B의 관성계에서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CT0보다 작다. 자, 누구 관성계? B의 관성계. A의 관성계에서는 P하고 Q 사이, 검출기 사이가 CT0예요. 그런데 B 입장에서는 이 간격이 수축되잖아요. 길이 수축. 그렇기 때문에 B 관성계에서는 CT0보다 작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쵸? 자, 디귿. B의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주선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T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A 관성계에서 T0만큼 걸렸습니다. 그쵸? B가 탄 우주선에서 방출된 빛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 수축도 길이 수축인데 B의 운동 방향과 검출기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T0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없고 작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모의고사 4회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 문항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12번 역학 문항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입니다. 자, 수평면에 두 물체가 나와 있는데, 이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렇지, 충돌을 할것 같아요. 아, 충돌과 관련된 문항이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AB가 x이퀄 0과 4D를 동시에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동시에요, 동시. 자, 그런데 AB의 운동량이 저러한데 그림 나에서 3D에서 충돌을 한 다음에, 각각 등속도 운동에서 A가 ED를 지나는 순간, A가 요렇게 ED를 그 지나는 순간에, 순간이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B도 4D를 지난대요. 그러면 A하고 B가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거리만큼 간 거죠? 그러니까 충돌 이후에 AB의 속력은 같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자, 이 방법을 가에서도 한번더할수 있어요. 자, 어떻게? A는 0이고 B는 4D였는데, 얘네가 어디에서 충돌했다고? 3D에서 충돌을 했다고. 그러면 A가 3D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B는 D만큼 이동을 한 거겠지. 그치? 그러면 A하고 B는 속력의 B가 맞아요. 3대 1임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식을 써서 보여줄게요. t라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충돌할 때까지가 t분의 a는 3d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고, b는 t분의 d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대 1임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3대 1입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P는, 운동량 P는 MV라는 식을 써볼게요. 자, 문제에서 기억 보시면 질량이 A, B 중에서 누가 더 큰가요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충돌 전에 운동량의 B가 A 대 B는 몇대 몇임을 알고 있냐면 3대 2임을 알수 있어요. 그럼 3대 2. 바로 써야지, 3대 2. 그리고 속도의 B는, 그러니까 속력의 B는 3대 1. A 대 B가 3대 1. 그럼 질량 B가 바로 나와야죠? 얼마로 나와야 돼요? 맞아요. 질량 B는 1대 2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은 A가 B보다, 맞아요, 작아야 한다. 기억은 틀렸어요. 그죠? 자, 니은 볼게요. 나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P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에서는요, 여러분들, 충돌 이후에 물체의 속력이 서로 똑같아요. 그럼 A, B의 충돌 이후 속력은 똑같으니까 1대1, 1로 놓고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그런데 A의 질량과 B의 질량비가 몇대 몇이었어요? 여기 있잖아. 1대 2. 1대 2였기 때문에 충돌 이후의 운동량의 B도 1대 2가 나와야 해요. 그죠? 선생님, 근데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B가 t라는 특정 시간 동안에 3D만큼, 아, 3D가 아니죠? 4D에서 3D로 D만큼 운동을 하고, 충돌 이후에도 이렇게 4D만큼, 3D에서 4D로 D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죠? 충돌 이후에 B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충돌 전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돌 이후에 B의 운동량은 EP0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EP0일 때 2야? 그러면 1일 때는 P0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나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P0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D급 볼게요.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단골 질문이죠. 충격량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얼마인가요를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자, 처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왼쪽으로 얼마였어요? EP0였어요. 그런데 충돌 이후에는 오른쪽으로 EP0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변해야 마이너스 EP0에서, 마이너스 그냥 써볼까요? 방향이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 EP0에서 EP0로 바뀔 수가 있을까? 요만큼 바뀌어야 되겠죠? 4P0만큼 운동량이 변해야, 그래야 EP0가 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4P0이고, 그게 곧 충격량의 크기니까 4P0이다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우리 그러면 그 다음 13번 파동 문항이네요. 파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진폭이 몇 센티미터래요? 1c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진동수와 진행 속력이 같은 파동 PQ가 있다고 합니다. 진동수하고 그다음에 진행 속력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이때 PQ가 각각 플러스 X,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여서 중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0과 4초인 순간에 중첩된 파동의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는 시간이 0일 때, 오른쪽 그래프는 4초일 때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문제의 마지막 조건 중요합니다. 자, x는 2cm에서 t equal 4인 순간 처음으로 변이가 0이 된대요. 자, 2m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에서, 아, 2m가 아니죠? 2cm. 2cm인 지점에서 4초일 때 처음 변이가 0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두 파동의 합성파의 변이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2cm인 지점에서 처음으로 변이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거든요. 그쵸? 그때가 몇 초가 걸린대? 4초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이 진동이 위로 쭉 올라갔다가 최대 변위까지 갔다가 다시 중심까지 왔다가 최소 변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까지 오는 데에는 이 4초가 몇번 반복된 거예요? 네번 반복된 거니까 주기가 몇 초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렇지. 주기가 16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이해됐죠?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의 파장은 4cm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진행 속력을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진 않네요. 진행 속력이 그냥 같다라고만 알려주고 있고, 그 진행 속력을 구해야 돼요. 자, 진행 속력은 T분의 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진행 속력에서 주기는 몇 초예요, 여러분들? 16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16초. 그리고 파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동하는데 4cm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 속력은 0.25cm/s라고 볼 수가 있고 P의 파장은 4cm. 기억 바로 해결이 되죠? Q의 진행 속력은 0.25cm/s니까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D급 볼게요. T equal 2초일 때 2cm와 6cm에서 y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2cm와 6cm에서는 여러분들 위상이 어때요? 지금 보니까. 위상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보강 간섭이 일어난 상황이고, 위상이 같으므로 결국에는 2초일 때는 위상이 같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하겠죠. 0초일 때 위상이 같음을 확인했으니까 2초일 때도 위상이 같겠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T급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14번입니다. 자, 14번 봅시다. 그림 가는 물체 ABC를 실 PQ로 연결한 후에 C를 잡아당겨서 정지시켰대요. 자,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정지. 정지는 땡큐 조건이에요. 정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반가워하셔야 됩니다. 왜? 정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알짜임이 0입니다라는 거예요. 알짜임이 0. 그렇기 때문에 A, B가 지금 경사면에 놓여져 있는데 A, B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A하고 B는 질량이 1kg, 2kg이기 때문에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비가, 그렇죠. 1대2예요, 1대2. 그러니까 A가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했을 때, B 같은 경우에는 EF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지? 여기에서 C를 잡아당기고 있는 그 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FC라고 두었을 때, 이 FC까지 고려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FC라고 하는 것을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는 뭐 힘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서 다 합쳤을 때 알짜임이 0이 만들어질 거예요. 요거 하나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 C를 또 끊어버려요. 어디를 끊냐면 P를 끊습니다. 자, P를 끊었을 때 가속도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그래프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문제 보세요. 2초일 때 P가 끊어졌고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초일 때가 4초일 때의 5분의 6배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가속도 한번 구해볼까? 왜냐하면 B의 속력과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B의 속력이 점점점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그 증가함을 가지고서 가속도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기울기 얼마예요? 2분의 4니까? 그치, 2. 그러니까 전 가속도, 끊어지기 전 가속도는 2m/s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우리 끊어진 후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끊어진 후에는 2에서 4니까, 6이니까 4분의 5. 해서 4분의 5m/s 제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통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할 건데, 끊어지기 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끊어지기 전에는
F 더하기 2F. F 더하기 2F죠? 그러니까 3F에서 FC를 뺀 것이 R자임이 될 텐데, 전체 질량합은 3 더하기 M이 될 거고, 그때의 가속도는 2가 될 거예요. 자, 얘를 한 번에 3F라고 한번 해봅시다. 3F. 됐죠? 자, 그 다음 끊어진 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끊어진 후는 3F가 아니죠?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B하고 C 사이의 운동을 살펴봐야 되는데, B는 처음에 오른쪽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A랑 B랑 연결되어 있는 실 Q를 P를 끊는다고 해도 B는 오른쪽 아래로 다시 왼쪽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F라고 하는 힘이 더 클 겁니다. FC라고 하는 힘보다. 자, 그 힘으로 전체 질량 2 더하기 M,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5를 곱하면 되겠지. 그치? 자, 여기에서 이제 이 F를 없애볼 거예요. 자, F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숫자를 6으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를 곱해볼까요? 그러면 6F, 2F,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되겠네요. 숫자만 보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6F, 3FC, 숫자를 곱하면 4분의 15,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빼봅시다. 위에서 아래를 뺄 거예요. 자, 그러면 F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12 더하기 4M이고요. 얘는 4분의 30 더하기 2분의 15죠? 2분의 15. 2분의 15 더하기 4분의 15M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식을 빼게 되면은 2분의 24에서 2분의 15를 빼면 얼마예요? 2분의 9. 4M에서 4분의 15M을 빼면은 4분의 1M. 요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돼요. FC하고 M 사이의 관계식.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의 조건을 잘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초일 때가 4초일 때의 5분의 6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PQ가 B를 당기는 요 힘의 크기는 장력이잖아요. 이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C를 당기는 힘의 크기인 장력과 같아요. 즉, 여기도 T고 여기도 T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C에 작용하는 R자임이라고 하는 거는 장력에서 FC를, 그렇죠, 빼면 돼요.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장력에서, 여기다 써볼게요. 장력에서 FC를 뺀 것이 바로 C에 작용하는 R자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T는 FC와 라지 FC와 스몰 FC를 더한 값으로 장력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1초일 때가 4초일 때 몇 분의 몇 배래요? 그렇죠. 5분의 6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비교해서 써볼게요. 언제? 1초일 때하고 4초일 때하고. 1초일 때가 4초일 때의 5분의 6이었나요? 5분의 6배. 요걸 이제 써보자 라는 뜻이에요. 자, 1초일 때는요, C의 R자임, 질량이 M이고 가속도가 2니까 2M 더하기 FC는 얼마예요? C의 R자임은 FC, 그대로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요 값이 5분의 6배인데 4초일 때의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C의 R자임 4분의 5에다가 질량 M을 곱하니까 4분의 5M 더하기 다음에 F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요식을 정리를 해보면 2분의 3M 더하기 5분의 6 FC가 될 거고요. 자, 좌변을 보시면 2M 더하기 FC, 우변은 2분의 3M 더하기 5분의 6 FC. 정리를 해볼게요. 자, FC를 넘겨봅시다. 그러면 5분의 1 FC는 2M 빼기 2분의 3M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1
m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FC라고 하는 것이 2분의 그렇죠? OM이 되는 거고, 이 FC를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요 값이 2분의 OM인 거니까, 그죠? 그러면 m을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9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면 4분의 넘어가면 2분의 4분의 10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9가 될 거고, 따라서 m이라고 하는 것은 2kg.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지금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일단은 처음에 물체가 뭐에 있었다? 그렇죠.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알짜임이 0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조건을 쓰셔야 되는 거고, 문제의 조건에서 그래프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누구의 속력? B의 속력. B의 속력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꼭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어요? 맞아요. 가속도였잖아요. 그래서 끊어지기 전과 끊어진 후에 대한 가속도 두 개가 나왔으면 그두 개를 이용해서 각각에 관련되어 있는 운동 방정식 하나, 전, 후, 운동 방정식을 하나하나씩 써야 돼. 그리고 그 방정식을 이제 쓰고 나면 새로운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게 바로 요거였어요. FC에 관련된 관계식. 그지? 그럼 이 관계식이 나오면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구할 수 없게끔 뭔가 새로운 물리량이, 그러니까 새로운 물리량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구하고자 하는 물리량, 변수가 하나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추가적인 관계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관계식을 우리가 얻어낼 때, 뭐를 이제 보통 활용을 하냐면, 문제의 조건을 활용하는 거죠. 그 조건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실이 B를 당기는 그 힘의 크기가, 가에서가, 끊어지기 전이, 끊어진 후에 5분의 6배이다. 이런 조건이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의 구조가 이해가 되죠? 그럼 이 조건을 줬다라는 건 뭐예요? 얘를 풀어내기 위해서 관계식을 너네가 하나 써야 되니까 잘 찾아서 한번 써봐.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조건을 잘 파악해서 관계식을 하나 더 추가로 찾아낸 다음에 원래의 찾아냈던 식에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파이널 모의고사 4회 1번부터 14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5번부터 20번 문항까지 풀어볼 건데, 다음 시간에 풀어볼 문항들은 조금 어렵고 계산이 복잡합니다. 자, 오늘 풀었던 문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제4회 실전 모의고사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1회, 2, 3회 충분히 복습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럼 어떠한 핵심 개념이 있는지 같이 유니크한 개념 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개념은요. 5번에 구조식을요, 나타내긴 했어요. 하지만 그냥 선 하나. 다시 말해서 모두 다 단일결합이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을 구분없이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결합일 수도, 삼중결합일 수도, 단일결합일 수도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내는가? 우리 연습 많이 했었죠. 옆에 있는 이 분자, 옆에 있는 분자 사이에서 이 원소는 어떤 애일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 공유전자성을 몇개 하는 애다?

그럼 여기서 얘네가 몇개 하겠다. 이런 서로 유추하면서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에서는요, 6번인데요. 우리한테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요, NF3다 4개, N2F2도 4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로 동일한데 계속 갇혀 있게 되는 건 중심 원자가 하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할것 같은데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개로 같기 때문에 중심 원자가 하나일 수도 있고 더 확장하여서 중심 원자가 2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이것도 그려보고 저것도 그려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자를 찾아보는 연습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개념은 우리 분자식 제대로 그려보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가진 힌트를 통해서 중심 원자가 한 개인에 뿐만 아니라 두 개인에도 같이 생각하면서 그려보자. 자, 마지막은요, 8번입니다. 이건 제가 2회 실전 모의고사와 3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실린더나 강철 용기에서 반응하는 물질이 사라졌어요. 반응 전에 분명히 있었는데 반응 후에 사라졌어요. 그럼 걔는 한계 반응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한계 반응물을 가지고 반응 몰비와 반응 개수비가 같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실린더와 강철 용기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응 전과 후에서 비교했을 때 반응 물질 사라진 애가 있어요. 그럼 걔는 한계 반응물이네요. 걔로 인해서 반응 몰비가 결정될 거고 반응 개수비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저랑 같이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화학의 유용성을 항상 나타내고 있는 문제죠. 거기다가 4단 안에서 열핵 추리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이 발문 읽어볼게요. 그림은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수업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뷰테인, 나는 아세트산으로요. 실생과 관련된 물질로 휴대용 가스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휴대용 가스다라는 순간 여러분들이 음식을 조리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열이 필요했을 때 사용하는 거구나라는 게 바로 보이고요. 식초다? 식초에 이제 성분으로서 아세트산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기억합니다. 가가 연소할 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이 뷰테인은 휴대용 가스로 우리한테 지금 힌트가 주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캠핑 갔을 때도 우리가 어떠한 가스에 대한 예시가 많이 나왔었죠. 그럴 때 어떨 때 사용했어요? 음식을 조리할 때. 그럼 이 연소한다라는 건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한다가 아니라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라고 가져야 했죠. 다시 한번 더 발열 반응이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니은, 나의 수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다시 한번 더,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은요, 물 속에서 무엇을 내놓는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수소 이온을 하나 내놓는다라고 해서요, 액성이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수소 이온 내놨으니까 산성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 디귿갑니다. 가와 나는 모두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에 대한 정의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와 산소와 같은 것들이 공유 결합함으로써 화합물을 형성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탄소, 수소, 탄소 있습니다. 자, 탄소, 수소, 산소, 탄소가 있어요. 모두 다 탄수화물이 맞습니다. 디귿선지가 맞구나. 답은 디귿만 가서요. 2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우리는 탄수화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탄소라는 것을 항상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탄수화물 결정짓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앞뒤 상황을 판단해서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판단하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에서는 전자 배치 규칙을 잘 알고 있는가?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가? 바닥 상태다라고 하는 건 싸움 원리도 잘 지키고, 파울리 베타 원리도 잘 지키고, 훈트 규칙도 잘 지켜야지 우리가 바닥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들뜬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파울리 베타는 절대로 어긋나선 안 돼요. 위배해선 안 됩니다. 다만, 싸움 원리나 훈트 규칙 중, 뭐 무엇을 이제 위배했을 때 우리는 들뜬 상태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학생 A가 그린 산소 원자의 전자 배치, 가에서 다를 나타냈는데요. 기억. 가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다.

자, 그럼 이 모든 걸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다 라고 표현하고요. 니은 갑니다. 나는 파울리 베타월이 만족한다 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 있어요? ES에서 스핀자기 양자수가 서로 같은 방향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있고요. 디귿. 사머리를 만족한다 라고 했으면 1S 다 채웠어요? ES 가서 채워주고 EP로 가줘야 되는데 ES에서 다 채우지 않고 EP로 갔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답은 기억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 맞으니까 1번, 여러분들이 이걸 푸실 때 스핀자기 양자수는요, 딱 멀리서도 눈에 띄죠? 그래서 이거 잘 확인해 보시면 니은 선제 어렵지 않게 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싸움원리는 순서대로 잘 가고 있는가, 에너지 순위가 낮은 것부터 잘 채우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려움 없었을 것 같고요.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3번은 제가 항상 풀때이 원소를 굳이 찾아야 되는가? 그냥 우리는 얘네들의 전자 배치, 이 화학 결합 모형으로만 보고서는 빠르게 풀면 어떤가? 라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화합물 AB와 CD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냈고요. 여기서 보는 거와 같이 A라는 건 전자 두 개가 바깥에 있었는데, 지금 버려서 양이온이 된 거죠. 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었고요. 반면에 여기에선 비금속의 원자가 어떻게 했어? 전자를 얻었는데 몇 개? 두 개를 얻었다. 그럼 두개 원래 얘거 아니네. 그럼 이제 C와 D는요, 전자쌍을 하나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는 C 거, 하나는 D 거. 그럼 모두 다 전자 하나가 부족한 애들이었다. 그러면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고요. 기억 갑니다. AD2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D2가 이 안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줘야 되는데 A라는 건 전자를 두개 있는 이가 양이온이고요. D라는 건 전자 하나를 얻어감으로써 1가 음이온이 되는 애겠죠. 그렇기 때문에 A 하나 양이온에 D 음이온이 두 개가 오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태 꼭 확인, 바로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있다! 라고 가져야겠죠? 그래서 있습니다. 니은 갑니다. C2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고 되었는데요. C2B, C라는 거는 전자 하나가 부족한 애였고, B라는 애가 두 개가 부족한 애였기 때문에요. B 하나에 C가 두 개가 옴으로써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 결합 물질이 형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는 건 공유 결합 물질이다라고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B라는 건 전자 두개 부족하고 C라는 거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C2B다라는 화학식은 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공유 결합 물질이다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디귿 갑니다. A에서 D 중 원자가 전자수는 D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굳이 찾지 않아도 얜 가장 바깥에 두 개, 얜두개 지금 없어야 되니까 여섯 개, 여기선 하나, 여기 하나 부족하는 일곱 개라는 게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다시 찾아보면 얘네 지금 두 개라는 원자가 전자, 여기 여섯 개라는 거, 여기 하나라는 거, 여기 일곱 개라는 거.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는요, D가 가장 큰게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찾고 싶다면 얘는 마그네슘. 얘는 산소, 얘는 수소, 얘는 플로린이다. 그래서 만약에 찾는 게 본인은 더 빠르고 눈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기 때문에 써서 하는 게더 좋다 하시면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거 써놓지 않아도 충분히 풀수 있었는데 제가 천천히 해설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쓰지 않고 하는 거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으로 갑니다. 4번 가볼까요? 4번은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개념을 했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혹시 한번 틀렸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계속 맞추려는 이 집착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발문에 대한 포인트는요.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용기입니다. 부피가 크다라고 하는 건요, 물에서 수증기가 될때 증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부피가 크다라고 하는 건 동적형 상태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

넓다라는 건이 넓은 부피, 이 공간을 우리가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접형 상태에 도달한 시간이 다르면 남아있는 이 물의 질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물의 질량을 보고 우리는 사실은 누가 더 크다, 작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에서는요, 이 물의 질량과 그리고 수증기의 질량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제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탐구활동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앞에서 다시 복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랑 발문 읽고 들어가 볼게요. 표는 25도에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용기 가와 나에 물 A g을 각각 넣었습니다. 서로 동일한 물의 질량을 넣어주었고요. 처음에 물이 있었고, 이 물이라는 게 수증기로 증발을 하고요. 수증기가 생기며 이 수증기들이 다시 응축이 됩니다.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가에서는 언제 T3일 때, 나에서는 언제 T2일 때, 물과 수증기가요, 동접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도달한 시점을 보니까요, 가와 나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동접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물의 양도 일정하고 수증기 양도 일정하겠죠? 하지만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난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 속도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가에선 C의 양으로 일정할 거고, 나에서는 B의 양으로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X 값이 B일 거예요. 자, 그럼 기억 갑니다. 그러면 X와 C를 비교하세요를 우리가 B와 C를 비교하세요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혹시 이거 발견하셨나요? 가의 B를 갖고 있었던 시점이 있긴 해요. 다시 말해서 이 가라는 건 동접형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이 물이라는 건 수증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접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이 수증기의 양은요, 나에 비해서는 많을 것이고 처음 시점에 물의 질량 같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물의 질량 어떻게 될 것이다? 감소할 겁니다. 자, 그래서 B에서 쭉 가서 C 가면 어떻게 된다? 감소를 했겠죠?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X가 B이기 때문에 B랑 C 비교하면 B가 더 크다. 라고 가주면 돼요. 그래서 X라는 건 B라는 것이고 C보다 B가 더 큽니다. 니은 갑니다. 가에서 이 물의 증발 속도와 수증기의 응축 속도에 대한 비율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동접형 시점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다. 라고 했고요. 그럼 이제 질문 자체는 우리한테 가에서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T3일 때는 이미 동접형 상태에 도달했고요. 그러면 이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어떻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눠준 값은 1이다. 하지만 T1일 때를 가져볼까요? T1일 때는 아직 동접형 상태에 도달 전이에요. 그럼 증발과 응축 중에 무엇이 더 클까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클 겁니다. 그러면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증발분의 응축을 물어봤어요. 그럼 증발분의 응축 속도 이 비율 자체에서는 증발이 더 크기 때문에 얘네가 1보다 작은 비율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T3일 땐 1이고 T2일 때는 1보다 작은 비율이니까 T3일 때가 T1일 때보다 더클 것이다. 라고 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요. 이 시점, 동접형의 시점과 도달 전의 시점을 많이 비교해서 누가 더 크니? 라는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 따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 가볼까요? 이번에는 가와 나를 같이 물어볼 건데요. T2일 때 수증기와 물에 대한 질량비가 나와 가 중에 누가 더 크니? 라는 질문인데요. 나와 가에서 이 T2일 때 물에 대한 질량 누가 지금 더큰 거예요? 우리가 기역선제에서 안 거는 계속 물의 질량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B보다는 물의 질량이 작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가를 비교했을 때 나라는 것이 물의 질량이 더 크고 그럼 수증기의 질량은 반대로 가가 더 크겠지만 우리 연습했던 거 있습니다. 원쇄주기성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작은 거에서 큰거 나눠주면 어떤 비율이 더 크다라고 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나눠준 애가 더 크다.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는 것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역님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문제는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비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속도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질량에 대한 비율 비교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5번에서는요, 아까 제가 유니크한 개념 청해회에서 구조식은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서로 이 분자들을 비교하면서 유추해 가세요라고 했거든요. 여기 W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나와 다에서 지금 중복될 수 있는 애가 있을까? 그럼 X랑 Z랑 Y를 찾으면 남은 애겠다. 그럼 여기에서 X라는 건 공유전자 상수 몇개 되는 애, 여기서 확정지면 X라는 특징 얘, 그럼 Z라는 특징 확정. 그래서 가의 W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서로 분자들의 영향을 받게 돼요. 왜냐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딱 얘만 있고 얘 중에 하나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푸실 때는 무조건 가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가로 시작했을 때 모르겠으면 나와 다를 보면서 빠르게 해결해 가시는 연습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발문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수소와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의 구조식을 단위 결합과 다중 결합에 구분 없이 나타냈고요. W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모두 오택 규칙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요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공유전자 상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라고 했던 기억나죠? 탄소라는 건 4개 가능하고 질소 3개, 산소 2개, 플로린 1. 이게 왜 힌트가 되는가? 한번 보면은 수소라는 게 양쪽에 와서요. 여기는 무조건 단일 결합 하나만 가능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W는 누가 가능하다? 바로 그렇죠. 얘는 공유전자상 두 개만 가능한 애 산소. 이렇게 바로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 양쪽에 있는 애가 가려져 있었을 때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우면 얘가 산소인지 탄소인지 구분이 안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와 다로부터 나머지 하나를 저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나와 다도 찾아볼까요? 나에서는 공유전자상 3개가 가능한 애니까 얘가 질소. 그래서 Y라고 하는 애는 공유전자상 하나만 가능한 애 바로 플로린입니다. 자, 바로 제가 질소다라고 했었던 이유는 여기에서 Y라는 애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공유전자 상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3개 말고 만약에 2개씩 온다면 6개인데 6개 되는 애가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질소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 다에서는 X, Z, Y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누구예요? 바로 질소. 질소라는 거 공유전자상 3개 가능한 애. 그러면 여기에서 Y라는 거 플로린이었고, 공유전자상 하나 가능하고, 가운데는 공유전자상 4 가능한 탄소가 오게 됩니다. 그럼 기억부터 가볼까요? 가는 무극성 분자에다 마치 직선형처럼 오해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은 산소고 비공유전자상 2개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쳐져 있는 바로 구분형 구조라서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아니라 극성 분자다라고 가져야 됩니다. 니은 갑니다. 결합각은요, 나와 다를 비교했을 때 다라는 건 중심 원자에 비공전자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직선형이에요. 직선형과 여기에서는 질소가 비공전자성이 하나 있기 때문에 삼각불형이에요. 그럼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결합각이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바로 다가 더 크다. 그래서 다라는 건 직선형이기 때문에 결합각이 180도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결합각과 비교했던 연습 충분히 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직선형이었죠. 그래서 직선이 나왔을 때는 삼각불형 안 되죠. 다가 더 크다. 디귿. 다에는 삼중결합이 있을까요? 그래서 네, 여기 삼중결합이 하나 껴있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이 숨어 있기 때문에 공유전자상 가능한 애를 찾아줬어야 됐다. 답은 2번, 디귿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처럼 우리가 지금 수소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공유전자상 두 개가 보였지만 만약에 가가 잘안 보여요. 탄소인지 산소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미 우리가 나와 다에서
결정할 수 있는 타 속하고 나면 산소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 우주 구조식에 단위결합과 다중결합 구분 없이 나타낸 게 있어요. 이제 손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얘네들이 각각 공유전자 상수 가능한 게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도요, 우리가 방금 5번에서 푼 것처럼 어떤 분자가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주는 건데, 공유전자 상수와 그리고 비공유전자 상수를 가지고서는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분자당 구성 원자수인데요. 이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2다라고 하면은, 일단 2원자 분자인데, 구성원소가 하나야? 그럼 동일한 X와 X가 나와 있겠다. 그럼 X와 X가 나와 있는데, 단일인지 이중인지 삼중인지를 이제 요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 탄소는 탄소, 탄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를 소거해주는데 하나의 힌트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발문에서 어떤 원소들에 대한 건지 힌트 보고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X에서 Z는 질소, 산소, 플로린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가에서 다에서 모든 원자는 오택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를 빠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아까 5번과 동일하게 공유전자 상수와 비공유전자 상수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공유는 질소는 3개, 산소는 2개, 플로린 1. 모두 다 2원자 분자를 만들 수 있는 애고요. 여기서 비공유전자 상수는 1, 2개, 3개입니다. 자, 그런데 매혹적인 숫자다. 6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분자가 6이 실제 값이라면 분모는 1일 겁니다. 그럼 공유전자 상수가 하나일 때 비공유전자 상수가 6인데요. 안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원자 분자니까 당연히 비공유전자 상수는 2배를 시켜줘야겠죠? 그럼 6과 1이니까 빠르게 X는 누구다? 플로린이다. 그럼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나서, 그럼 2분의 12인 비율은요, 없어요. 왜냐면 비공유전자 상수가 가장 큰게 플로린이기 때문에 플로린이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X가 누구다? 플로린이다라는 걸 빠르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X 플로린이다라는 걸 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다 찾아냈어요. 너무 쉽다, 그쵸?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유니크한 개념청에 의해서 언급한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긴장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기 나에서 보니까 분자당 구성원자수가 3개예요. 근데 플로린은 공유전자 상수 하나밖에 안 되는 애예요. 그러면 플로린은 지금 중심원자가 될수 없겠고, 그럼 Y라는 애가 왔을 때 양쪽에 지금 플로린, 바로 Y라는 애, 공유전자상 2개 가능한 누구다? 산소겠다. 그래서 얘가 산소고요. 그래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 3개. 자, 그럼 이제 공유분해 비공유전자상 수가 2X인데 저걸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산소라는 거 공유전자상 수 2개에다가요. 플로린 양쪽에 3개씩 있죠. 비공유전자상이 6개. 근데 산소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8, 나눠준 값 4. 근데 2x는 4예요. x가 4가 아니고 2x는 4이기 때문에 x 값은 몇이다? 2다라고 가져야 돼요. 그럼 이 x 값은 2다라고 해서요, 이제 달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이제 달을 맞춰볼 건데, 아까 제가 유니크한 개념 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4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바로 나에서 제가 Y라는 거 중심 원자로 플로린 양쪽에 두개 있을 거와 같이 Z라는 거 있고요. 그럼 얘가 플로린이 3개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개가 됩니다. 그럼 얘겠어요 라고 하지만 이게 성립하는지 보세요. 공유전자 상수가 3개에다가 비공유는요, 여기 지금 3개, 3개, 3개에서 9개. 그 질소가 만약에 여기 딱 하나 있다면 얘네들 다 더했을 때 10개 돼요. 그럼 3분의 10이기 때문에 2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럼 얘 성립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더 이제 생각해내야 돼요. 무조건 우리한테 X, Y, Z는 얘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Z는 질소는 확실해요. 그럼 또 가능한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 중심원자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한 거는, 아, 질소가 있고, 또 질소가 있고,
양옆에 플로링이 온다면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4개가 될수 있고, 다만 질소라는 건 공유전자상 3개이기 때문에 가운데 다중결합을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공유전자상 수가 하나, 둘, 셋, 4개고요. 여기서 비공유가 3개, 3개 플로린 가지고 있죠. 6개에다가 질소 하나하나,

두 개, 총 여덟 개 나눠준 건 몇이다? 2가 되기 때문에 x가 2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분자가 무엇이었다? N2F2예요. 그래서 아까 유니크한 개념 청해어에서 제가 중심원자에 대한 힌트가 지금 없기 때문에 딱 우리한테 중심원자 한 개고라고 해서 묶어놓는 게 없기 때문에 중심원자의 개수를 좀 열어놓고 생각을 했어야지 분자당 구성원자 수 4에서 또 가능한 애를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건 플로린 두개 있다, F2. 나라는 거는 OF2. 다라는 건 N2F2로 가주며 기억 갑니다. X라는 건 E다라는 거 찾아냈고요. 그래서 틀렸다. 니은. 나에서 Y는 부분적인 양전하리 뛴다? 이거 질문 자체가 전기음성도 비교해라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나라는 건 산소와 플로린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음성도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커지니까 플로린이 크다. Y라는 건 산소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Y 산소라는 건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D급 갑니다. 다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자, 다에서 보니까 극성 공유결합이 있나요? 우리 이걸로 봐줄까요?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들 사이에서 공유결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산소가 아니라 질소죠? 플로린과 질소, 질소와 플로린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극성 공유결합도 있는 건 맞지만 무극성 공유결합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뿐만 아니라 극성 공유결합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항상 구조식을 그리면서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앞에 실전 모의고사에서 했던 유형과 비슷하게 어떠한 원소를 주었을 때그 안에 가능한 오비탈이 다양하겠죠? 그거를 해결하는데 자기 양자 수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다. 왜냐하면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차이는 s 오비탈은 부양자 수가 0이었고 그럼 p 오비탈은 부양자 수 1이었고 그때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 0, 1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양자 수는 꼭 조심하자라고 했었습니다. 발음을 읽고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는 바닥 상태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럼 최소는 1s에서 최대는 3s까지 가능한 경우고요. 여기에서 주양자 수, 부양자 수, 자기 양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오비탈 찾고 보기로 가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가와 나에 대한 관계를 보니까 2가 차이 납니다. 근데 그 2가 차이 나는 건 주양자 수, 부양자 수 합한 값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최소 값은 1s니까 얘네들 값은 1, 최대 값은 3s 또는 2p죠? 걔네들은 몇이에요? 3 더하기 0 또는 2 더하기 1이니까 바로 3이다. 그럼 얘네들 차이가 얼만큼 나요? 2만큼. 이미 나트륨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최소와 최대, 에너지 준이 낮은 오비탈과 에너지 준이 가장 높은 오비탈을 비교했던 이 차이 나기 때문에, 아, 얘가 몇이야? 1이야. 그럼 얘네는 몇이야? 모두 다 3이야. 라는 걸 찾아냈고, 그렇다라는 건 얘네가 3s나 2p 중 이제 하나일 거다. 근데 2p가 또 중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만약에 얘네가 s오비탈이라면, 자기 양자 수는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3일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얘네가 1대 2에 대한 비율을 2배가 커야 돼요. 2배가 커야 되는데 3이라는 숫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알수 있는 건 모두 다 2p구나. 아, 그러면 나라는 것도 2p, 다라는 것도 2p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 더하기 1은 모두 다 3이 될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y와 2y? 그러면 2p에서 최소값은요, 주양자 수 2일 때 자기 양자 수가 마이너스 1이면 1이죠. 그래서 1과, 그리고 최대값은 주양자 수 2일 때 자기 양자 수가 1이면 돼요. 3이에요. 그럼 얘네가 두 배만큼 차이 날수 있는 숫자는 바로 1과 그 1에서 두 배야 2입니다. 그래서 1이 나오기 위해선 주양자 수 2고, 그때 자기 양자 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네 1 나왔으니까 2p 오비탈에서 자기 양자 수가 마이너스 1이네. 제가 우측 하단으로 나타내 봤고요. 이번에 다에서는 2p 오비탈인데 얘네가 주양자 수 2일 때 무엇을 더했더니 2가 돼요? 0이요. 그래서 2p일 때 자기 양자 수가 0인 오비탈.

자, 가에서는 1s였고요. 나에선 2p인데 자기향자수 마이너스 1, 다에선 2p인데 자기향자수 0인 경우입니다. 기억 갑니다. 가는 1s다라는 거 맞고요. 니은 x가 1, y는 1 더해주면 2.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디귿 자기향자수는 나에서 마이너스 1이고요. 가에서는 0이라고 했으니까요. 다에서가 더 크다. 그럼 기억 선진만 맞으니까 1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기 때문에요. 최소와 최대값을 써주고 여기에서 가능한 애들에 대한 후보를 빠르게 골라주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넣어주는 것보다 가능한 애들을 골라주는 게더 빠르겠죠? 자기 향자수가 나왔다? 동일하게 2p 오비탈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자기 향자수가 다른 거를 잘 찾아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페이지에서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유니크한 개념 청해회에서 제가 마지막 개념으로 뭘 가져왔었냐면요. 강철 용기나 실린더에서 항계 반응물을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반응 몰비와 반응 개수비를 의미하게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반응물이 지금 A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얘가 뭐야? 항계 반응물이야. 그걸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발음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를 만드는데 그림의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실린더에 존재하는 물질이 나타났어요. 그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이 X, 그리고 A와 B. 반응 전과 후에 반응물 누가 없어요? A가 없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요? 항계 반응물이라고요. 이 항계 반응물에 의해서 반응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뭘할수 있냐면 A와 C를 보니까 반응 개수가 같아요. 그러면 A가 X만큼 반응했으면 C는 X만큼 생성이 되는데 3불만큼 생성됐대요. 우리 A 항계 반응물이야.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A와 C에 대한 양 어때요? 같아요. 얘가 몇이다? 3몰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때 B라는 애를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 건데 2몰에서 0.5로요. 얘가 지금 얼만큼 반응한 거예요? 1.5몰만큼 반응에 참여한 거예요. 그럼 A라는 거는 3몰 반응할 때 B라는 거 1.5몰만큼 참여했고 C라는 거 3몰만큼 생성되었기 때문에 반응 개수비가 2대 1대 2다. 그래서 X라는 건 몇이다? 2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반응 전과 후에 대해서 A도 찾아내는데 B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실린더 속 기체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분자수를 무엇으로 봐주면 돼요? 이 부피비와 비례 한다. 그러면 분자수가요, 이 3과 2를 더해주면 5에 해당한다. 여기 분자수는 0.5와 3을 더해주면 3.5에 해당하는데, 얘네들 관계가 지금 몇이에요? 두배한 거. 분자수의 두배한 게, 얘네들 부피구나. 두 배에서 10V구나. 그래서 B는 몇이야? 10이요. 그래서 A라는 거 3, B라는 거 10. 거기다가 X 2를 나눠주게 되면 15구나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반응 전과 후에 우리한테 반응물이 A와 B로 주어졌지만 A라는 게 사라졌고요. 여기에서 A와 C에 대한 반응 개수가 같았기 때문에 A가 사라진 만큼 C가 그대로 생성되네. 그래서 몰이 같다라고 가졌습니다. 근데 B라는 거 반응에 참여한 만큼, A도 참여한 만큼, C가 생성된 만큼이 바로 이 반응 개수비를 의미했고요. 얘네들이 지금 부피비와 분자수비가 비례한다라는 걸 활용해서 각각의 분자수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여기서 부피비만 우리가 고려해서 B라는 값을 구해줬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강철 용기나 실린더에서 자주 출제된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항상 화학 반응식 두 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손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식을 따로 쓰지 않고 이 그림 위에서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는 것도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원자가 누구인가, 이 원소를 찾는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원소를 찾는 연습에서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짝을 이룬 게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나머지에는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 다 치우고 다시 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홀 선자수는요, 없을 수도 있고요. 제일 많으면 3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3과 2에 대한 숫자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했던 거는 이게 상대값, 분수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실제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2배를 하기도, 3배를 하기도 하는데, 홀 전자수는 최대 3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실제 값이다. 라고 하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찾는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표는 2, 3, 6이 14에서 16쪽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더 2, 3, 6에다가 14에서 16쪽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그럼 나는 2, 3, 6에 14에서 16쪽을 다 쓰고 이 분수를 표현하는 게 나을지,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판단하는 게더 빠를지, 자, 한번 같이 해보면서 어느 게 나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홀 전자수가 3개고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2개래요. 그럼 1s, 2s 다 채웠고, 2p에서 얘네가 몇개 있다는 뜻이에요? 3개 있다는 뜻이에요. 끝!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1s, 2s, 2p에서 지금 짝을 이룬 게 있다. 그럼 거기에서 홀 전자수 2개.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1s, 2s 다 채웠고요. 2p에서는 짝을 이룬 게 지금 있는 거고, 나머지 일단 하나씩은 있으니까 홀 전자수가 2개, 2p4입니다. 이제 y를 조심해야 되는데, 얘네가 홀 전자수가 1일 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3개야. 1s, 2s 다 채우고 2p에서 하나를 채웠는데 홀 전자수가 1인 경우 가능해요? 절대 안 되죠. 짝을 이룬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나머지 2p 오비탈에 지금 홀 전자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니까 두 배를 해볼게요. 그럼 2분의 6. 그러면 일단은 2p까지 모두 다 채웠고 3s까지 전자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때 두 개의 홀 전자수는 2p에서 3p죠. 3p에서 전자 몇개 있으면 돼요? 짝을 이루지 않았으니까 홀 전자가 하나, 두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누구야? 3p2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홀 전자가 최대 3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분의 3, 2분의 6, 우리가 실제 값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선 이미 충분히 얘네가 최대값 3과 2, 2에서 4가 될수 없죠. 두비 했을 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려해주면 된다. 마지막 Z입니다. Z에서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7이래요. 그럼 3s 채웠고 3p에서 짝을 이룬 거야. 그런데 홀 전자수 두 개네? 3p4요. 아까 누구랑 똑같아요? X에서 짝을 이룬 애 있고 홀 전자수 두개 있는 애다. 그럼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이 오비탈 우리가 고려했을 때 당연히 2p4와 3p4는 어때요? 지금 s 오비탈의 전자 두 개, p에서 네 개니까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자마자 에너지 준이 높은 애를 써줬을 때, 같은 애들이네? 원자과 전자 같네? 같은 족이겠다. 바로 보이겠죠? 기억 갑니다. 원자과 전자 수는요, 누가 가장 큰가요? 라고 했을 때, 모두 다 p 오비탈이기 때문에 p 오비탈에서 전자 수가 많은 애가 크겠죠? 그러면 x와 z네요. y가 아니고요. x와 z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니은 갑니다.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입니다. y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아니고요. 2p 이미 전자가 다 채워졌죠? 6개에다가 두개 더해서 8개. w다라고 하는 건 2p에만 3개 있다. 그래서 3. 그럼 얘네들은 3분의 8배네요. 그래서 틀렸다. 이게 항상 우리가 에너지 준이 높은 것만 써놓다 보니까 2p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p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디귿 가볼까요? 디귿에서 X와 Z는 같은 족 원소이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X와 Z는 우리가 딱 끝에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에너지 중심 높은 애만 봐도.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부터 차곡차곡 올라와서 똑같은 상태로 지금 도달한 거야. p오비탈이 4개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16쪽으로 같은 족 원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몇 족인지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오비탈만 봐도, 이 전자 배치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디귿만 가능하니까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실제로 2, 3주기에서 14에서 16쪽 애들이 쓰는 것보다 이 숫자를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문제에서는 10번, 바로 용액의 농도 문제입니다. 이 용액의 농도 문제에서요,
어느 정도 비교하면

비가 주어졌는데요. 이 몰농도비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몰비는 아니에요. 그럼 뭘 곱해줘야 될까요? 여기다가 부피를 곱해줘야지 우리한테 몰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농도비를 막 쓰면 큰일 나니까 부피가 항상 제대로 곱할 수 있는지, 그럼 이 원이다란 거 50ml, 50ml, 100ml, 50ml, 50ml, 100ml 부피 같네? 그럼 몰농도비가 몰비다 라고 활용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부피가 다르면 곱해주고 몰비로 적용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건데요. 저는 용질의 양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몰비로 구할 거고요. 혹시나 몰농도의 관점으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걸 그대로 살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에 A, 곧 물에 대한 A 수용을 만드는 실험인데요. 물이 아니라 다음은 A 수용액을 만든 실험인데요. A의 화학식량 60입니다. A와 W를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W, 그리고 A다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있습니다. 같이 구하러 시작해 볼까요? 물에 A 고체 W g을 녹여서 0.1 몰농도 A 수용액 50ml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W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구하라고 했던 거는 질량이죠? 그럼 0.1 몰농도에다가 50ml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뭘로 바꿔줘? 10의 마이너스 세제고. 그럼 여기까지 몰이고 우리한테는 질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화학식량 60을 곱해주면 바로 뭐가 나온다? 질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A라는 걸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계속 쭉 가볼까요?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만든 애들에 대한 이 밀리몰, 용질의 양은 5밀리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든 50ml 그냥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5에다가 여기에서 A 몰농도 50ml, 50A 밀리몰을 뭐 해준 거예요? 혼합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50ml, 50과 50에서 여긴 원래 100ml였는데 이 100ml에서 50ml만 우리가 취해줄 거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5 더하기 50A에다가 얘네들 추가로 A 곱하기 50ml이죠? 50A 밀리몰을 넣어주었더니 수용액 2가 되었대요. 얘네들 몰비가 몇 대면? 4대 5. 그래서 이제 식사 볼까요? 4대 5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이 4대 5는 얘네가 5 더하기 50A 대 우리 그냥 바로 얘를 지금 1로 바꿔주고 5 약분시켜 볼까요?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10A 더하기 10A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럼 요거 바로 풀어줬더니 5 더하기 50A는 4 곱해줬더니 얘네들이 2 더하기 20A 여기에 4 곱해줬더니 40A가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60A와 50A니까 10A는 3이다? A는 몇이에요? 10분의 3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A는 10분의 3이요라고 나왔고요. 여기도 우리 한번 곱해줬더니 50과 60 곱했더니 얘네가 지금 300이 됐죠? 그러면 얘네가 사실 3000이네요. 3000인데 0.1이 있다. 그래서 얘네가 0.3이 된다. 그럼 0.3분의 0.3 나눠주면 1. 너무 쉬웠다. 그래서 1다몇 번이에요?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용질의 양으로 갈 건지 몰농도로 갈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시되 저는 용질의 양으로 갔기 때문에 이 몰농도를 뭐로 바꿔줬어요? 바로 부피를 곱해줘서 몰비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부피라는 게 100ml, 100ml 같았기 때문에 그냥 몰비 4대 5가 몰비구나. 몰농도비 4대 5가 몰피구나 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11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1번 문제 어땠나요?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요? 이거는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모의고사 작년에 왜 제가 까다롭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던 게 중화적정 원래 수산화 나트륨과 아세트산 적정시키면 바로 붉은색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붉게 변한 순간이 나타나지 않았더라. 그래서 우리한테 까다롭게 느껴진 거죠. 어떡하지? 한번더 적정해야지. 한번더 적정을 했을 때 됐더라. 근데 이미 여기서 수소이온 썼어요. 그럼 여기서 수소이온 썼고요. 그래서 이 둘의 수산화 이온의 합친 값이 우리가 적정을 하고자 했던 여기 20ml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양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 같아서요.

저랑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일단은 용질의 양, 바로 수소이온과 수소나이온이 같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몰농도의 관점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발문 가볼까요? 다음은 중화적정이고요. 묻고자 하는 건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 일단 주어진 자료는 아세트산의 분자량 60이고요. 식초 A에 대한 밀도는 d g/ml입니다. 실험 과정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식초 A 10ml, 그리고 X 몰농도 수산화 나트륨 20, EX 몰농도 수산화 칼륨 20ml를 준비했고요. 가이식초 10ml 물을 넣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몰농도로 갈 거면 몰농도가 달라지지만 지금 용질의 양이니까 똑같아요. 자, 10ml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질문은 1g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밀도가 몇이었냐면 밀도는 d g/ml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10d g으로 봐주면 돼요. 그럼 다 구한다,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50ml 만든 다음에요. 중요한 거 나갑니다. 취했어요. 20만큼요. 그래서 얘네가 5분의 2배가 된 거예요. 수소 이온의 양이. 그 수소 이온의 양으로 이제 적정을 했을 때요. 바로 X 몰농도 수산화 나트륨 20ml 했는데 실패. 그럼 이만큼 일단 20X 수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은 반응은 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EX 몰농도에다가 10ml니까 얘도 뭐예요? 20X 수산화 이온의 양. 그래서 얘가 실제로 지금 같이 적정한 거는 40X 수산화 이온인데 우리가 취했어. 5분의 2만큼. 원래 양은 2분의 5로 가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밀리몰이죠? 근데 우리한테 아세트산 질량이니까 10에 마이너스 세제곱, 거기다 분자량 60이고요. 근데 궁금한 거는 1g이기 때문에 전체는 10d g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눠준 값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래서 요거 일단 10 제가 없애봤고요. 요 약분 하면 20X. 곱해주면 100이다. 그래서 얘네가 10분의 6인데 D와 X를 갖고 가볼까요? 5D분의 3X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용질의 양이 입장이에요. 용질의 양에서 내가 취했어요. 이거 취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2분의 5를 해줬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몰농도를 한번 가볼 건데 20ml다라고 하는 수용액에는요. 사실 얘네가 40X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이고, 그럼 20ml다라고 하는 수용액에 얼만큼의 몰농도인가는 우리가 이미 이 수산화 이온의 양과 수소 이온의 양이 같으니까 몰농도랑 부피를 곱한 값이 요 값이 돼줘야 돼요. 그럼 얘에 대한 농도는 몇이 돼줘야 돼요? 2X야. 그럼 중요한 건 얘가 지금 2X예요. 2X 몰농도. 그럼 얘가 지금 50ml에서 내가 취했을 때 몰농도는 안 변해. 얘가 바로 EX 몰농도예요. 언제 변했냐면 물을 넣어서 변한 거예요. 그럼 물을 넣었을 때 얘네가 5분의 1배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얘네가 5배를 해준 몇이에요? 10X 몰농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주면 얘가 10ml에 10X 몰농도고, 그럼 밀림을 구한 거니까 10에 마이너스 세제곱, 여기다가 분자량 60 해준 게 바로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인데 언제일 때? 10t g일 때. 그래서 이걸 다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10 없어지네. 그럼 얘네들이 다시 한번더 10d분의 6x다. 그래서 5d분의 3x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5d분의 3x 단몇 번이에요?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용질의 양에서 취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구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이 MV 기억나죠? MV는 몰농도랑 부피 곱한 값은 용질의 양. 그래서 이게 바로 수산화 이온의 양, 수소 이온 같아야 돼. 그래서 이때 20ml 이때 몰농도를 구해줬고요. 다만 물을 넣어줬기 때문에 원래대로 5배 해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친숙할 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거라서. 근데 이제 몰농도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어떤 힌트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다양한 풀이를 해보면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요것도 식이 굉장히 간편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 마지막 문제에서는
이 화학결합 모형으로 종종 출제되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또는 여러분들한테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구성이온의 몰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은 이 XRY가 몇대 몇으로 안정화 화합물을 만드나요? 라는 문구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조금 더 친숙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어떨 때 얘네들이 몇대 몇으로 있을 때 안정화 화합물이 되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이온 결합 화합물 가완화에 대한 자료고요. X에서 Z에 대해서 각각 줬는데 산소와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다. 얘네들 모두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고요. B가 A보다 크대요. 이제 전화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얘네가 누군지는 일단 찾고 기억님 뒤에 가봐야겠죠. X와 Z 이온에 대해서 1대로 있대요. 그대로 오른쪽. Z 이온 똑같이 갔는데 2대1이 됐어. 누가 2고 누가 1인지 모르겠지만 뭔알수 있냐면 A와 C에 대해서 X와 Z에 대해서 1대1이라는 건 A와 C에 대해서 전하에 대한 크기는, 전하량 크기는 같다. 그럼 오른쪽. 그럼 얘가 사실은 A에 대한 거랑 같은 거잖아, 수치가. 그쵸? 그러면 얘가 같을 때 지금 B가 A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얘가 전하가 크면 이온수는 누가 많아야 돼요? 작은 애가 많아야 돼요. 그럼 이온수가 2대1이다? 다시 말해서 얘가 1대2에 대한 차이가 난다? 그럼 전하가 2 플러스와 1 마이너스 차이 난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가능한 전하만 찾아볼까? 산소는 2가 음이온, 플로린 1가 음이온, 나트륨 1가 양이온, 마그네슘 2가 양이온. 그래서, 아, 얘네가 차이 날수 있는 건 1대2, 1대2야, 이 개수가. 그럼 전하는 2대1, 그럼 우리가 가능한 건 마그네슘과 플로린이구나. 그래서 얘네가 딱 누구당 누구다라고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Y는 마그네슘, 바로 2가 양이온, Z라는 건 플로린, 1가 음이온 이렇게 찾아냈고요. 여기선 얘네가 플로리나 이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선 나트륨 이온입니다라고 갈수 있습니다. 기억 갑니다. B와 C는 같다. B와 C는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A와 C가 같고요. B는 C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니은 갑니다. Y다라고 하는 건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맞고요. 디귿. 나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은 얘네가 안정한 화합물의 화학식은요. 마그네슘 이온 하나 있을 때 플로리나 이온은 두 개가 와줘야 되는 상황이죠. 2가 양이온과 1가 음이온이니까요. 근데 모두 다 얘네가 이온 상태일 땐 네온의 전자 배치다. 네온에 대한 전자 수는 10개죠. 그래서 마그네슘 전자 2개라서 10개, 플로린 하나 얻어서 10개. 그런데 플로린은 2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전체 전자 양은 30몰입니다.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0이죠. 그래서 안정화 화합물을 찾을 수 있는가? 여기선 나트륨 이온과 플로린 이온 1대1이고, 여기선 마그네슘과 플로린이 1대2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 전자양은 30이다라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우리가 니은, 바로 마그네슘은 맞다, 2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은요, 자주 출제되었던 문구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저랑 같이 유니크한 복습 청해회에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제가 몰 농도를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몰 농도에서 몰비로 봤어요. 그냥 봐도 되는 건 아니었고요.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준 값이 몰비였는데요. 우리가 이몰 농도 B로 줬기 때문에 몰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너무 고마운 게 여기서는 부피가 어땠다? 모두 지금 같았기 때문에 몰 농도 B와 몰비를 같게 봐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몰 농도가 나와줬을 때는 부피를 고려해서 몰비를 해석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중화적정에서 어려웠던 표현이죠. 실제로 이거는 작년에 2026학년도 9월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붉게 변하는 순간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수선화 이온과 수소 이온 양이 같지 않았다. 그럼 다시 한번더 적정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소모에 썼던 수소 이온의 양이
아직은 지금 그때 소모하고 나서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반응시키겠다는 이 적정했던 수소 이온의 양은 처음에 적정했던 수산화 이온 양과 나중에 또 적정할 때 사용했던 수산화 이온 합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를 활용해 줬어야 됐고요. 제가 사실은 이 풀이에서는 용질의 양, 이 이온의 양, 바로 수소 이온의 양, 수산화 이온의 양이 관점으로도 했지만 이 몰 농도 관점에서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화 적정에선 다양한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수용기가 하나일 때 또는 두 개일 때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라면 여기선 이제 붉게 변한 순간 나타나지 않아서 첫 번째 적정, 두 번째 적정 수산화 이온의 양을 다 더해줘 라고 갔기 때문에 이 문제 한번더꼭 풀어보는 거 해보세요. 자, 12번입니다.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구성 이온의 몰비를 우리한테 그림으로 주어졌었어요. 예를 들어 1대1이야? 이렇게. 아니면 얘네가 지금 2대1이야? 이런 식으로 줬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이 사실은 그림으로 주어지지만 원래 기역리은 디귿 선제에서 기출에 많이 나왔던 건 X와 Y는 1대1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X 하나일 때 Y 몇 개와 두 개와 XY2야 라는 것을 우리는 글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안정화 합물을 나타낼 때는 몇가 음인지, 몇가 양이온인지, 전자를 서로 몇개 주고받는지를 한번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제4회 실전 모의고사 12번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3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복습 충분히 해보시고 오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네, 반갑습니다. 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이제 거의 고지가 눈앞에 와가지고 그죠?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담 없이 여기까지 지금 쭉 달려오고 있는데요. 문제를 두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문항들 간에 또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려면 제 이야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본질에 맞게끔 문제 한 번 설명할 거 두 번 설명하고 그렇게 제가 시간들을 좀 의미 있게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12번까지 풀었고 113번 연결해서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두 가지 반응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바로 아마 밑에서부터 전개하려고 했겠죠. 그죠? 그래서 가와 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를 푸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를 여기다 쓰고 나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분수 표현을 이렇게 놓고 그럼 요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거를 쓰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잠깐 보죠. 자, 반응물에서 X와 생성물 X. 그러니까 다 X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반응물 여기 보란 얘기죠.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전체가 마 3이 되려면 뿔 3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플러스 3. 그 다음에 생성물 여기서 보란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8. 그럼 얘는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5가 되면 됩니다. 여기까지. 왼쪽은 끝났어요. 자, 이제 오른쪽 볼게요. 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응물 여기 보란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6. 그럼 여기는 플러스 6이 돼야 되니까 하나당은 플러스 3이에요. 그래서 나에서는 여기가 플러스 3이 되면 되겠고, 그럼 여기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5가 되면 상황이겠네요. 그럼 어디 있냐면

그러면은 여기 있어요. 그럼 얘가 하나당 얼마를 가지면 되는 거냐면 플러스 5를 가지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10인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요 m이 자연스럽게 5라는 것을 캐치하면 됩니다. 끝났네요. 그래서 기억. 그래서 일단은 기억니은 디귿은 아니고 이제 분모 분자 중에서 m이 끝났어요. m이 얼마라는 걸 찾았냐면 5라는 걸 찾았다. 예, 그다음부터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가에서 산화수 중에 가장 큰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퍼즐을 풀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보면 하나하나 산화수를 구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2였고요. 그럼 여기 마 6인 거니까 얘는 하나당 플러스 3. 그렇게 나왔었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런 거니까 얘는 하나당 플러스 5가 되면 돼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5. 그다음 여기는 산화수가 그냥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가장 큰 것은 플러스 5가 되겠네요. 5. 그럼 A는 5가 되겠네요. 얘가 5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디가 해결되냐면 여기도 해결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미지수를 없애는 게 좋아요. H는 여기 있으니까 H가 EC죠, EC. 아, 요 자리가 EC.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뭐 최선을 다한 것 같으면은, 그렇죠. 원자수 보존 먼저 쓸게요. 흩어져 있는 원자를 모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산소는 얼마큼이냐면 3515에다가 4416이죠? 4416은, 자, 오른쪽은 얼마냐면 525이니까 여기 25가 되겠고요. 더하기 C가 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1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C는 6이 되겠네요. 그죠? 이 자리는 6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더 이상 할건 끝났네요. 그럼 여기가 C가 6인 거니까, 여기 값은 12가 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전화보존 쓰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마 4, 예, 뿔 12. 합치면 얼마 될 거냐면,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좌변의 전하의 총합은 플러스 8이 되겠고, 그럼 여기는 4n이 되겠네, 4n. 그럼 n은 얼마라는 걸 찾냐면 2라는 걸 찾아요. 그래서 n은 2라는 것도 찾습니다. 다 찾았네요. 그럼 n은 2였고, 아까 전에 b는 12였으니까 계산을 하면 12분의 10, 6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에 막힌. 그렇게 하시면은 깔끔합니다. 시험지 뭐 요만큼만 쓰시면 될것 같고, 다음. 114번은 굉장히 유명했던 문제예요. 별표. 별표 잘 해주시고, 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게요. 자, 문제는 이제 뭐 테이블 스킬을 걸어가면서 푸셔도 상관없고요. 자, 문제는 보니까 첫 번째 실험은 이온수가 증가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십중팔구 이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온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써볼게요. 차수는 작은 게 밀려 들어온다는 뜻이고요. 이온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차수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큰게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둘다 A예요. A. A. 그러면은 시험에는 플러스 1가, 2가, 3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A 입장에서 봤을 때첫 번째 실험은 얘가 차수가 작다고 느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얘가 차수가 어떻다고 느껴야 되는 거냐면 크다고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죠. 그러면 얘를 가운데 값을 설정하는 게 좋겠네요. A를 플러스 2라고 설정해 놓고 시작하면 뭐 이거는 정말 빠르게 풀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면 차수가 얘에 비해서 작은 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1가라는 뜻이고요. 그럼 얘는 얘보다 차수가 큰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요. 2가에 비해서 큰 거는 3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들은 이런 거죠. 이거. 아, 요 테이블 스퀘어에서 나오는 차수는 1, 2, 3가 중에 하나이다라는 얘기고요. 문제에서 물론 다 줍니다. 3 이하의 정수라고 주지만 그걸 읽을 시간조차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고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3만큼 있었다. 무엇이 3만큼 있었다는 거냐면 2가짜리가 3만큼 있었다는 거니까 전하로 따지면 6전하만큼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1가짜리가 6전하 들어오려면 결국에는 6개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요 지점에서 실험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지점이 6으로 끝난다는 뜻이 되겠고 6전하를 같은 만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6전하를 얘가 모두 대체하려면 2개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실험이 끝났을 때 완벽하게 바뀌려면 이제 2만큼 있어야 됩니다. n은 보정하시고 x는 2n이라는 걸 채점. 자, 니은 정답. 자, 기억. 자, 나에서 A, A 플러스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얘는 지금 계속 바깥으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환원되죠. 남을 산화시킨 거니까 산화제 정답. 자, B하고 C를 물어봤어요. 지금 보니까 B는 요 스몰 B였죠. 이제 여기는 1이었고요. 그다음에 C는 얼마였냐면 3이었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어요.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에 마킹.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잘 해두십시오. 네.

반응물에서의 M. 그럼 풀 4가 됩니다. 풀 4. 요 값이 플러스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물에서의 M. 이거 안 주네요. 이거 안 줍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X예요.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요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2x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2x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생성물에서의 m이 얼마가 되냐면 2x 빼기 1. 근데 요 비율이 몇대 몇인 거냐면 7대 2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보니까 분자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분모 값이 2대 7이면 되겠네요. 2대 7. 빨랐어요? 다시. 요 비율이 7대 2예요. 7대 2. 근데 지금 분자 값이 동일한 거니까 분모 값은 2대 7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돼야 되냐면 7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x 값은 얼마라는 걸 찾냐면 4라는 것을 건조하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4. 그러니까 지금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지금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b하고 d를 갖다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또좀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긴 보니까 미지수를 최소화시켜 보려면 요게 2a죠. 그럼 여기 값이 얼마 되냐면 여기는 이제 2a가 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최대한 다한것 같고 방금 전에 x가 얼마라고 찾았냐면은 여기까지 4라고 찾았습니다. 그럼 일단 1단계. 첫 번째는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모은다. 원자를 모을게요. 지금 산소가 막 뿔뿔이 흩어져 있네요. 그럼 산소를 다 모아보면 좌변은 얼마냐면 4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변에서는 얼마냐면은 저기 보니까 8 더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c가 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c. 자, 두 번째는 전하 유지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양쪽에 전하가 유지되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우변에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가짜리 만큼 있는 거니까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럼 지금 보니까 벌써 미지수가 3개 나왔으니까 식 하나를 더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h가 여기가 지금 보니까 원자수 보존을 한번 더 써볼게요. h는 지금 보면 b, 그러니까 왼쪽은 b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h가 여기밖에 없네요. 여기는 ec가 됩니다. 아유, 바로 풀리네요. 그래서 b는 ec라는 관계식이 나오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자리가 b가 ec네요. 그럼 여기가 ec. 그럼 대입하면 c는 4가 되겠다. c는 4가 되겠고요. 그럼 b는 얼마가 되냐면 8이 되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d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a도 한번 계산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8.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그럼 A 값은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3이라는 걸 찾으면 끝나죠. 그럼 A가 3이기 때문에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6이 돼요. 여기까지. 자, 문제는 B 더하기 D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B는 아까 전에 얼마라고 했냐면 8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D는 얼마라고 했냐면 6이라고 했죠. 더하면 14가 되겠죠. 그럼 14를 4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X가 4였으니까 답은 얼마냐면 2분의 7. 답은 2번에 막힌. 그렇게 하시면 끝. 다음, 116번. 뭐, 테이블 쓰시면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금속에 이온에 있고, 비를 넣고, 반응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이온을 다 쓰면 돼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플러스 몇 가라고 주나요? 안 주는군요. 그러면 하면 됩니다. B는 N 플러스라고 쓰면서, 이온수의 합, 전하량의 총합, 갖다 쓰면 될것 같고, 자, 처음에 몇개 있었대요? 다섯 개 있었대. 다섯 개. 얘는 없었대요. 이렇게. 그럼 여기 5가 되는 거고, 전하의 총합은 15가 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B가 들어와요. 얼만큼 들어왔냐면 3만큼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왔다고 했지, 반응했다고는 안 했어요. 다 반응했다고 안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에서 아직까지 석출된 금속도 있고, 존재하는 양이온에 대한 얘기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다 녹아서 반응했다로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 집어넣은 게 지금 몇 개를 좀 집어넣었냐면, 세 개를 넣었어요. 그럼 이 자리가 3,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3만큼쯤 들어온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전하의 총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이제 문제에서, 기역과 니은에서 둘 중에 하나는 석출된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 녹은 것이 3이라고 한다면, 요게 이온의 개수로 한다면, 요게 B라는 N 플러스라고 한다면 얘는 바깥에 쫓겨난 A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A가 둘만큼 석출됐다라는 것은 남아있는 이온은 3만큼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여기 값은 이제 6이 될 거고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3, 3은 9가 되겠죠? 3, 3은 9 더하기 3N. 그럼 요게 이퀄인

거니까 무난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값이 n이 얼마라는 걸 찾냐면 2라는 걸 찾으면 끝납니다. 끝났죠? 그래서 디귿 n 구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n은 2다라고 해야 되니까 디귿은 틀렸고. 자, 미운도 거꾸로 풀어볼까요? 그래서 기억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무엇이 3만큼 있는 거냐면 b라는 이온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니는 정답이 되겠고. 자, 기억 a를 보아라 라는 뜻이네요. 얘는 바깥으로 지금 쫓겨나고 있는 환원되고 있고 석출되니까 남을 산화시켰으니까 산화제죠. 그죠? 그 답은 2번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117번. 자, 다음에 대한 식을 뭐 문제에서 좀 주고 있고요. 일단은, 모든 것이 미지수라면, 그렇죠. A에다 1을 넣고 문제를 푸는 것이 제일 깔끔하죠. 그러면 여기다 1이라 넣으세요. 1. 1이라 한다면 이 자리도 1이 되겠죠. 같은 M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미지수를 최소화시켜 볼게요. 그럼 여기가 EC죠. H가 EC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를 EC라고 넣을 수 있다. 여기까지 놓으면 됩니다. 자, 벽에 좀 부딪힌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좀 드시죠? 그러면 원자수 보존을 좀 쓸게요. 흩어져 있는 산소를 다 모아볼게요. 그럼 산소는 얼마냐면 좌변에서 4B 더하기 C가 될 거고, 그다음에 우변에서는 얼마큼이냐면 1만큼이네요. 아, 해결이 안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뭐 H도 한번 모아볼까요? 뭐 H도 아까 다 모아놨고, 그럼 이제 전하 균형 한번 해볼게요. 좌변은 3 더하기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 좋고. 그 다음 여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D 더하기 E 더하기 얼마냐면 EC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넣을 수 있냐면 3-B에서 여기가 D인 거니까 미지수를 뭐 바로 하나는 없앨 수 있겠네요. 그럼 CL이 여기가 B라면 CL은 여기도 무조건 B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B하고 D가 같은 거니까 이 자리를 그냥 마이너스 B라고 놓아도 되겠네요. 그럼 퍼즐은 바로 풀리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보니까 이게 없어지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게 없어질 거니까 요게 이렇게 넘어가면 요 C값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요게 2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C가 어디 있냐면은 지금 보니까 여기 있죠? 그럼 EC라고 하는 것은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C가 2분의 1인 거니까 여기는 2분의 1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얘기들을 좀 풀어갈까요? 여기다가 C를 2분의 1을 넣는다는 건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8분의 1이 되면 되겠네요. 8분의 1. 그래서 B는 8분의 1. 8분의 1. 여기도 8분의 1.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구하셔도 되고, 양변에 8을 곱하는 것도 뭐 깔끔한 계산법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8을 곱하면 여기는 8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값은 1이 될 거고, 그럼 여기 값은 4가 돼요. 여기 값은 1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값은 8이 되고요. 8을 곱하면 여기는 8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면은 뭐 8, 1, 4,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A와 C를 갖다 더해봐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럼 A하고 C를 더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분모값은 12가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D하고 F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 D는 여기 있어요. 그 D와 그다음에 F를 더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F는 여기 있죠. 그죠? 두 개를 더하면 9가 되겠네요. 정답은 12분의 9. 약분을 하면 3으로 약분이 되죠. 4분의 3이니까 답은 2번에 맞게. 그렇게 하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118번. 자, 역시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것이 모두 미지수라면 A에 1을 넣고 시작하는 것이 제일 깔끔해요. 여기다 1. 그러면 얘 오롯이 여기로 온 거니까 여기도 1.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할수 없다면 미지수를 최소시키세요. 그럼 H가 2D죠. 그죠? 그럼 여기는 2D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벽에 부딪혔나요? 아, 그러면 일단은 흩어져 있는 원자를 다 더하시면 됩니다. 아, 싹 모아볼게요. 그럼 산소는 얼마가 될 거냐면 4B가 되겠고, 우변에서는 요게 D가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산소는 4B, 여기선 D가 되는 거니까 D는 몇 B가 되냐면 4B가 되겠다. 여기는 4B가 되겠고요. 그럼 여긴 2D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몇 B가 돼야 되냐면 8B가 됩니다. 그럼 뭐 미지수가 뭐 거의 없어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또 벽이 부딪혔나요? 그럼 전하 유지 그거 쓰면 됩니다. 그럼 2가짜리 하나인 거니까 좌변의 전하는 2가 되겠고 마이너스 B가 되겠고 더하기 8B가 되겠죠. 그럼 얘 우변은 얼마가 될 거냐면 4 더하기 2B가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쓱 지워지면서 7B가 될 거고요. 얘가 쓱 지워지면 여기가 5B가 되겠다. 그럼 5B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겁먹지 마세요. 그럼 B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2가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2가 되면 됩니다. 그럼 여기 값은 얼마 되겠어요? 5분의 여기는 16이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4B였죠? 4B는 5분의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는 5분의 8이 되면 됩니다. 여기는 얼마였어요? 5분의 2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5를 양변에 다 곱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 빨간 펜. 자, 5를 한번 곱해보죠. 뭐 5를 곱하면 여기는 5가 될 거고요. 5를 곱하면 2. 여기는 얼마냐면 16이 되죠. 16. 여기는 5가 되겠고, 여기는 2가 되죠. 여기는 8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면 이렇고요. A 더하기 C가 얼마냐? 물어보면 분모값은 21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B하고 D를 더해보자. B, D 더하면 요거는 10이 되겠죠. 답은 21분의 10.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좀 독특한 숫자인데 답은 있네요. 답은 4번의 마킹.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119번 별표할게요. 요거는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잘 해주세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비커의 수를 파악하셔야 돼요. 비커 몇 개죠? 한 개입니다. 그럼 표몇번 그려요? 한 번.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양이온을 다 쓰면 돼요. 첫 번째는 별표 잘 해두세요. 자, 얘는 뭐냐면 BB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C는 E 플러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는 이온수의 합. 전하량의 총합을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긴 첫 번째 가예요. 실험한 나구. 실험한 답니다. 여기까지. 자, 첫 번째 1과 1이 있대요. 이거 갖다 넣으면 돼요. 1과 1이 있었고, 얘는 없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나에서는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는데, 뭔가 C를 넣죠? 그랬더니 A는 모두 쫓겨났다라고 지금 주고 있네요. B하고 C만 있다라는 건 A는 모두 사라졌다라는 뜻이죠. 여기 0 쓰면 되겠고요. 여긴 C만 있다라는 것은 여기는 0, 여기는 없다는 뜻이에요. 얘만 있다는 뜻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깥에 금속을 왜 줬을까? A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만 쫓겨났다라는 건 B는 쫓겨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B가 만약에 B가 일부 쫓겨났다면 B도 이렇게 있을 건데 B가 없다라는 건 얘는 꿈쩍도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 숫자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B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요게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별표. 이것도 테이블 그리지 않으면 뭐 읽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그려도 읽힐까 말까기 때문에, 말이 어려웠네요. 읽힐까 말까기 때문에 이거 테이블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요런 유형들은. 요렇게 좀 전개를 하셔야 되겠고, 요 숫자가 왜 동일한지는 반드시 돌려보셔야 됩니다. 좋아요.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요 숫자를 요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럼 요 숫자는 이제 2가 되겠고, 전하는 얼마냐면 1과 요게 B가 되겠죠. 그럼 요 값은 1 더하기 B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W만큼 지금 집어넣었어. 요게 이제 W라서 쓰시면 안 돼요. 저건 질량이고 여긴 개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니까 얼만큼이 사라지냐면 전하가 1전하 사라졌어요. 그럼 여기는 1전하만큼 들어와야 되겠죠? 얘는 변동 없으니까. 전하로 따지면 1전하가 사라지면 1전하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2분의 1입니다. 요게 난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왜 2분의 1이 됐는지도 반드시 꼭 돌려보시고. 그러면 요 숫자와 요 숫자를 또로록 더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1.5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C는 W g 당, 체크. W g 당 2분의 1만큼 있대요. 근데 거기다가 EW를 지금 집어넣었답니다. EW라는 것은 1만큼을 더 집어넣겠다는 뜻이죠. W당 2분의 1이면 EW라는 건 1을 더 넣겠다는 뜻인데, 문제가 뭐냐면, 역시 또 그림에서. C가 남지 않았던 뜻이에요. 그러니까 C가 여기 없다라는 것은 집어넣은 게 다반응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그럼 EW를 집어넣은 게 다반응했다는 뜻인 거니까 여기는 누적량이 돼야 됩니다. 1.5가 되겠죠. 그죠? 요 값은 1.5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전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전하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3전하, 그럼 여기도 3전하, 여기도 3전하. 그럼 B 값은 2라는 걸 찾는다.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보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니은이 어렵거든요. 니을 먼저 풀었어요. 그래서 비는 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고. 자, 기억. 자, 나에서. 여기 보란 얘기죠. 그죠? 그럼 신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신은 계속 녹아들고 있어요. 산화되고 있다는 건 남을 환원시킨 거니까 환원제죠. 기억 정답. 비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는 아까 전에 얼마라고 찾았냐면 2라고 찾았어요. 정답. 자, 다의 과정. 여기 보란 얘기예요. C. 그럼 여기 보란 뜻이죠. 그죠? 정답은 1.5. N은 보정하시면 되겠고. 정답.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5번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두 번의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약하고 풀었으면 큰일 나는 거고. 지금 뭐 시험장에서는 좀 비약하셔도 돼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막 숫자를 넣어가면서 푸셔도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있는데 왜 비약합니까? 지금은 논리에 맞게끔 최대한 놓고 두 번에 비약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만져드렸으니까 반드시 꼭 복기하시면서 푸십시오. 좋아. 다음. 120번. 예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2023년도만 해도 문제 이 정도였고 3번이었어. 3번. 3번이라는 거는 되게 앞페이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점점 지금 이제는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여기 보니까 전화 유지로 풀면 되겠죠? 이 전화가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M가짜리가 하나인 거예요. 여기 이 전화면 M은 2죠. 그죠? 정답. 자, B는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럼 B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산화되고 있죠? 남을 환원시킨 거니까 환원제 틀렸고. 디귿. 자, B가 1이 모두 반응할 때 생성. 아, 얘와. 그때 생성, 얘를 보아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럼 몇대 몇이냐면은 지금 이제 요런 관계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몰이 모두 반응한대요. 그럼 얘는 얼만큼 나와야 되냐면, 1대 2인 거니까 이제 2몰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2몰이 나와야 되는데, A는 원자량이 A예요. 근데 거의 다 곱하기 A 하면 질량은 2A g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짓이 되겠죠? 답은 기역. 답은 1번. 이렇게 막힌. 다음. 이제 조금 어렵죠. 네, 이렇게 나오면 주어져 있는 것이 모두 미지수면 그렇죠. A에다 1을 넣고 시작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 1이라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쿨이 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 1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미지수가 H가 2D잖아요. 그죠? 이 자리를 2D라고 넣고 이제 시작을 또 하면 됐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흩어져 있는 원자를 다 모으세요. 산소는 3B. 여기 모으면 얘는 B가 되겠고,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D가 된다. 여기까지 첫 번째 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니까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전하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가짜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여기가 2D가 되겠고, 얘는 오른쪽은 얼마냐면 2가 돼요. 프리는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들을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 지워지니까 여기 값은 2B가 돼요. 그러면 D는 2B. D는 2B, 그러면 ED는 4B, 합치면 3B가 2가 돼요. 그럼 B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B는 얼마냐면 3분의 2가 되면 되고, 그럼 여기도 3분의 2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라고 넣을 수 있을까요? B가 3분의 2인 거니까 얘를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면 3분의 8이 되겠네요. 그럼 D는 3분의 4가 되겠다. 그럼 2D인 거니까 여기는 3분의 8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 D는 얼마냐면 3분의 4가 되면 되죠. 양변의 3다 곱하시면 돼요. 양변의 3을 다 곱하면 여기 값은 3이 되겠고, 여기 값은 2가 되죠. 그럼 여기 값은 8이 되겠고, 여기 값은 3, 여기 값은 2가 되겠고, 여기 값은 4입니다. 프린 끝났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A 더하기 C가 몇이냐? 11분의. 그 다음에 이제 B 더하기 D가 얼마냐? B와 D를 더하면 6이 되겠죠? 답은 좀 독특한 숫자가 나옵니다. 11분의 6. 답은 1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검산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3대 2대 8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대 2대 4. 좋아요. 그래서 답은 1번. 잘하고 있습니다. 122번. 자, 테이블 스킬 쓰셔야죠. 제일 먼저 뭐 하시죠? 그러니까 비커의 개수를 세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비커가 하나죠. 뭔가 하나의 비커에 계속 넣고 있으니까 표는 한 번씩만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자, A 플러스가 눈에 보였고 B
B는 N 플러스라 보입니다. C는 E 플러스라 보입니다.

2점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좋고. 그럼 여기는 이온수의 합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전하량의 총합. 좋아요. 그럼 가, 나, 시험지는 요만큼만 봤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A만 있었죠? 3, 0, 0이 돼요. 그럼 여긴 3이 될 거고, 6. 자, 거기다 충분. 동그라미. 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넣었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거를 다 쫓을 만큼 충분히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말만 있어도 기존에 있던 거는 모두 내쫓았다는 뜻입니다. 얘는 아직 뭐 넣지도 않았고요. 그랬더니 얘가 두 개가 만들어졌답니다. 여기 뭐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전하는 2m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m이 노출이 일어나죠? m은 3이다. 3. 거기다 또 충분히 넣었대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충분히 넣었다는 건또 기존에 있던 아이들을 다 쫓아냈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원래 0이었던 거고요. 기존에 있던 건 0이 됩니다. 완벽하게 스위치가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얼마냐? X라고. 좋아요. 그럼 여기도 전하가 6이 돼야 될 거니까 2가짜리가 3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 3입니다. 3이. 풀이는 끝났어요. 자, 기억부터. M은 3이다. 기억은 M은 1이라고 했으니까 M은 3이에요. 기억은 거짓이고. X는 얼마냐? 이거 다 해놨어요. X는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니은 3이다. 니은 정답. 다에서 여기 보란 얘기고. 거기서 C는 어떻게 되고 있냐? 여기서 다는 이렇게 C가 지금 이렇게 산화되고 있죠. 막 침투하고 있잖아요. 그죠? 남을 환원시킨 거니까 환원제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은 2번에 마킹하시면은 배우. 그죠? 다음. 123번. 좋고 어렵죠? 별표 잘 해두시고. 자,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몇대 몇인지를 이때 당시만 해도 줬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요 밑줄, 요게 3만큼 반응할 때, 그때 생성되는 요 비율이 1이다. 그러니까 올 쓰는 게 훨씬 어렵죠. 이걸 안 주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얘를 3이라고 설정하면 얘는 1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X는 오롯이 여기서 온 거니까, 그럼 요 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놓으면 될것 같고요. Y는 오롯이 여기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3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지금 보면은 H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미지수를 최소시키려고 이렇게 놓으면 되고 여기까지.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반응물에서 여기만 보란 얘기죠, 그죠? 생성물에서 여기만 보란 얘기예요. 반응물에서 여기만 보란 뜻입니다. 자, Y의 산화수는 그냥 요거 갖다 읽으면 됩니다. 얼마 될 거냐면 n-1이 되겠고, 그다음에 X의 산화수는 얼마냐? 요 자리가 요건 확대 한 번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까 확대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우리. 자, 이 자리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m이에요. 마이너스 2m.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m하고 반응해서 마이너스 2만 남아야 되니까 얘는 2m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마이너스 2m 되면서 요것만 남죠. 그럼 X2가 이만큼인 거니까 산화수는 하나당의 값이니까 이걸 또 반으로 쳐야 돼요. 그럼 n-1이 됩니다. 이쪽 잠깐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반토막 쳐야겠다 생각들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은 n-1입니다. 그걸 좀잘 해두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요 비율이 3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주고 있네요. 그럼 얘가 3이라는 건 분모값의 3배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3n-3이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식 하나가 쓱 나오는 그런 기적들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갖다 계산해 보면 m-3n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요거 1번. 자, 2번. 자, 미지수 두 개니까 이제 찾아내야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식을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안 되면 그렇죠. 양쪽의 전하 균형 그거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짜리가 2분의 1만큼 있는 거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n 마이너스 3 더하기 얼마가 될 거냐면 요게 2 이렇게 되겠죠? 우변이 얼마가 되냐면 n 더하기 3n인 거니까 여기가 4n이 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또 미지수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를 좀 원자수 보존을 한번 써야 될것 같아요. 3번. 자, 흩어져 있는 산소를 지금 다 모아볼게요. 그럼 산소는 좌변에 얼만큼 있냐면 2분의 1m에다가 우변에는 어디만큼 있냐면 여기에만 있네요. 그죠?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2를 갖다가 M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값은 2분의 1m이다. 그러면 2, 2, 여기 있죠. 2라는 건요 자리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m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네요. 그럼 이제 여기와 여기에서 미지수 역산해서 풀어보면 되겠네요. 살짝 가봅시다. 그럼 m은 4n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n이 되겠고요. 그럼 저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4가 됩니다. 그럼 요두 개는 바로 연립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연립하면 한번 빼볼게요. 계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두 개를 빼보면 얼마가 될 거냐면 요 값은 마이너스 2n이 값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럼 n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3이라는 걸 찾죠. 그러면 요 m이라는 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7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돼요. 여기는 3이고 여기 7입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무엇을 묻고 있나요? 이제 확인해 보자. 자, m 더하기 n이 얼마인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군요. 그럼 m 더하기 n은 2를 더하면 10. 그렇게 하면 되겠어. 답은 3번의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꼭 돌려보시고 아주 좋은 문제니까. 자, 넘어갈게요. 124번.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이제 주어져 있는 값들을 물어보면 벽에 부딪힌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미지수를 최대한 줄여야 돼. 두 번째는 양쪽에 흩어져 있는 원자수 보존. 두 번째는 그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전하량 보존. 그러니까 3단계까지 안 가기를 바라지만 요즘 문제는 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3단계까지 가는 게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124번. 자, B컵 몇 개죠? 4개요. 그러면 안 됩니다. B컵 2개죠. 하나의 B컵에서 전과 후, 또 다른 B컵에서 전과 후. 그럼 표는 몇번 그리죠? 2번 그리시면 돼요. 다 그렇게 이제 일관되게 풀게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까짜리가 3개만큼 있으면 6전하만큼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완벽하게 스위치가 일어난 거니까 여기는 3만큼 있어야 6전하로 유지가 되겠죠. 그죠? A는 뭐 3이다. 정답이 되겠고.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지금 보니까 요두개 곱하면 얼마 되겠어요? 유통에선 3m이 되겠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m 더하기. 요거 여러분 다 1이라고 놓고 푸셔야 돼요. 요거는 3이라고 놓고 푸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6전하가 되죠. 6전하. 여기까지. 자, 그럼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m이 6이면 m은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m은 얼마가 되냐면 요 자리가 3이라는 걸 확인. m은 1이라고 했으니까 요 이제 거짓이 되는 거고요. 가와 나에서 z는 밑으로 들어가는 거 산화되고 있으니까 남을 환원시켰겠죠? 환원제로 작용합니다. 여기는 거짓인 선지입니다. 답은 기억이니까 답은 1번에 마킹.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 125번. 자, 기역리은 디귿에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일단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일단은 요 H는 산화수가 변하지 않은 거니까 산화된 것도 아니고 환원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둘 중에 누가 누군지만 찾아내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얘는 M은 주지 않으니까 못 풀겠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얘는 하나당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소는 얼마냐면 하나당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산화수가 감소됐다는 건 환원된 거고 얘가 산화제네요. 그럼 산화제가 2대 1 반응인 거니까 그럼 요게 2가 된다는 뜻이고 여기가 1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베스트입니다. 시험지는 요만큼만 운영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요게가 이제 오롯이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이제 2가 되겠죠. 그럼 지금 보니까 H가 2D예요. 2D. 그럼 요 자리가 2D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나요? 그럼 이제 원자를 다 모아봅시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산소를 다 모아보면 얼마가 되냐면 좌변에선 6이 되겠고, 그럼 우변에선 24 더하기 D가, 아유, 풀렸네요. 그럼 D 값은 2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D 값은 2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나요? 그러면 이제 전하보존 쓰시면 돼요. 자, 좌변의 전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얼마가 될 거냐면 2D. 자, 우변의 전하를 지금 보니까 얼마냐면 x 전하 더 끝. 요걸로 끝나네요. 자, 근데 지금 미지수가 역시 뭐또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또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것 같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을 주냐면 얘가 밑줄, 그러니까 요게 1 반응할 때 H2O가 Y만큼 생긴대요. 그럼 보면 알겠지만 얘하고 얘는 몇대 몇이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충분히 알수 있죠. 그럼 1대1 반응인 거니까 요게 1몰만큼 반응하면 얘는 얼만큼 나와야 되는 거냐면 여기는 1. 1대1인 거니까. 그래서 y 값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은 y 값에서는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Y가 1이네요. 그러면 Y가 1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자, 여기 값에서 여기 1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2대1인 것까지도 찾아냈고, 그러면 전화까지도 뭐 찾아낸 상황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그 다음에 요 값이 아까 전에 얼마라고 지금 줬냐면은 요 값이 이제 2라고 났으니까, 그럼 여기 값도 바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뒷값이 2인 거니까, 그럼 여기 값은 우리가 얼마라고 찾을 수 있냐면 4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 전화가 바로 노출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자, 문제에서 요게 1대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2였으면 요게 1대 1이었으니까, 요게 2였으면 여기 값이 2였으니까. 그러면은 H가 4. 그럼 여기 값이 4. 그럼 이거 생각보다 좀 빨리 풀려버리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면 좌변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4가 될 거고. 그리고 우변의 값은 얼마냐면 X가 되겠네요. 그럼 X 값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2라는 걸 찾으면 되겠네. 자, 문제는 X하고 Y를 그냥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면 그냥 3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의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4번이었고,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제 평가 문제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1만큼 들어있는 것에다가 지금 충분히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기존 것은 이제 완벽하게 없애겠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요만큼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 이제 뭐 바로 테이블 그려가면서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자, 눈에 보이는 거 M 플러스라고 이제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이는 양 이온만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첫 번째는 이온수의 합, 전하량의 총합. 그럼 여기가 반응하기 전, 반응한 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1만큼 있었대요. 그럼 얘가 1인 거고, 얘가 0인 거고, 충분히 넣었다라는 건 완벽하게 스위치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0이 되면서 여기가 2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 문장이 안 읽혀요. 약간 그 문해력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안 읽힙니다. 그러니까 요 표를 만들면 읽히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더하면 돼요. 요 값은 이제 1이 될 거고, 요 값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M이 될 거고, 여긴 2가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풀려요. M은 2가 되니까 디귿이 제일 어렵거든요. 디귿 정답이 되겠고. 자, 기억에서 X의 산화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 M은 얼마냐면 이제 2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2가 플러스였는데 이렇게 석출되고 있다는 건, 제로, 호돈소. 그러니까 금속 원자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뭐 따로 금속이란 말 주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주고 있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금속이란 말 주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플러스 2가였는데 0이 되고 있다는 건 산화수가 감소한다고 얘기했죠. 기억은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Y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집어넣을 때는 Y인데 들어갈 때 이렇게 쭉 치고서 이렇게 안으로 침투하고 있는 거니까 산화되고 있으니까 남을 환원시켰죠. 니은 정답. M은 아까 전에 제일 어렵다고 했어요. 정답.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의 마킹.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127번이에요. 자, 유열 평가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얘와 동그라미, 요 물질과 누구를 지금 딴거 보지 말고 얘만, 요두 개만 보란 뜻이에요. 좋아요. 절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요두 가지만 딱 보라는 것들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나머진 보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얘와 누구를 보란 뜻이냐면 얘를 보란 뜻인데 비율이 1대2인이래요. 근데 요거 2라고 맞춰놨으니까 2가 반응할 때는 얼만큼이냐면 4n만큼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요 값이 얼마냐면 4n이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럼 h가 얼마냐면 8n이에요. 함부로 여기에 8n 쓰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h가 양쪽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8n이라고 해서 여기다 함부로 8n 쓰면 안 되죠. 여기와 합쳐서 8n인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면서 풀었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지수를 좀 최소화 시켜볼게요. 지금 보면 C는 여기 2A만큼 있어요. 근데 C는 오롯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2A로 바꾸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좀더 좋을 것 같고. 뭐좀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럼 이제 써야죠. 흩어져 있는 애싹 모읍시다. 산소를 모아보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산소는 좌변에 8, 더하기 얼마가 될 거냐면 4A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놓고, 그럼 여기서 몇 A냐면은 4A. 더하기 얼마냐면 4n이다. 이렇게 끝났네요. 자, 그래서 n이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 될 거니까 그러면 4n이 8이면 n은 2가 되겠지, 그죠? n은 9했습니다. n은 2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문제는 지금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a하고 b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니까 다 맞춰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0: 양쪽에 벌어져 있는 H를 한번 모아볼게요. 그럼 H는 얼마 될 거냐면, 요 2A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그럼 H는 여기 있네요. 8N. 8N. 아까 전에 4N이 8이었죠. 그죠? 그럼 8N은 두 배인 거니까 16이 되겠어요. 요 값은 16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뭐 그거 써야겠네요. 그러니까 전하가 똑같다는 거 씁시다. 좌변의 전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여기 B가 될 것이고, 자, 우변의 전하는 4가 될 거예요. 아, 여기서 풀리네요.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냐면 여기에 6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6인 거니까 여기가 10이 되겠죠? 그럼 여기 값은 5라는 것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5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얼마냐면 6인 거니까 둘을 더하면 11. 답은 1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문제가, 사실은 좀 사후적인 거죠. 그러니까, 뭘 먼저 풀어야 될 건지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스무고개 같기 때문에, 내는 사람 입장에서 쉽죠. 근데 이거 풀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스무고개 해봤나요? 이건가요? 저건가요? 어디부터 해야 될지는 다 몰라요. 끝나고 나면, 아, 그냥 입는 거부터 해볼까? 아, 먹는 거부터 해볼걸. 이러는 거지. 다 사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미지수를 가급적 줄여야겠다는 생각들을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는 얘와 얘만 보라는 뜻이죠. 그게 다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아, 안 되겠다 싶으면 흩어져 있는 원자들을 모아보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이제 양쪽의 전하가 똑같다라는 걸 써보는 거지, 사실은 여기서부터 풀릴지, 여기서부터 풀릴지는 모르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연결해서 일관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요렇게 해서 식을 상당수를 주고 있고, 여기도 다 주, 아, 여기는 안 주는군요. N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전하가 어떻게 되냐. 요 왼쪽에 전하는 0이 되겠고, 여기도 0을 맞춰야 되는데, 마 6인 거니까, 이제 뿔 6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N은 3이라는 걸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 니은은 뭐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은 찾는 게좀 어려운데, 이제, 양쪽에 전하 균형. 식을 다 줬으면, 이제 그걸 바로 쓸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좀제뭐 사적인 얘기인데, 이 n하고 이 n이 같다라는 것이 좀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같은 미지수를 준다는 것은 그걸 써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이게 그냥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미지수를 이렇게 물고 있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독특한 특성이니까 그렇게 가시면은 이제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 있는 이제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산소들을 좀 최대한 쭉 맞춰주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산소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를 뭐 A, B, C 다 미지수네요. 그럼 이 앞에다가 그냥 계속 1을 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크롬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비율상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산소가 7인 거니까 여기다 7을 써주면 H를 14인 거니까 여기는 14. 최선은 다 아셨죠? 그죠? 그럼 이제 탁 양쪽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산소는 얼마냐면 7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산소 7. 딱 맞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더 이상 맞출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양쪽에 전하 균형, 그거 갖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더하기 2B가 되겠고요. 더하기 14. 요게 이제 왼쪽에 전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전하는 얼마가 될 거냐면, 3에 6에다가 더하기 여기가 3B가 되면 됩니다. 아, 이거 풀리네요. 이쪽에서. 자, 그래서 요게 2B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여기 이제 B만 남게 되겠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가 되는 거니까 6이 없어지면 이제 6이 됩니다. 그래서 B는 6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네요. 여기는 6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여기는 이제 6이라는 것도 찾으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B, C를 다 더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얼마 될 거냐면 21이 돼요. 21. 21. 그 다음에 D하고 1 갖다 더해봅시다. D하고 1을 더하면 여기 값은 이제 9가 되는 상황이에요. 아주 미묘하게 틀렸네요. 문제는 뭐냐면 21분의 9인데 20분의 9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죠, 그죠? 디귿은 틀렸어요. 자, 기어. 그럼 이제 가만 보란 뜻이죠. 이제 가에서 Cl2는 어떻게 되고 있냐? 호돈소니까 0가가였는데요. 여기 마이너스 1가가 된다는 건 산화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감소되고 있어요. 그럼 산화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환원된다는 거고, 그럼 남을 산화시킨다는 뜻이죠. 산화제. 정답입니다. 답은 기역 니은이니까 답은 3번에 마킹. 그렇게 쭉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떻게 풀었나? 요거는 좀 복기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좀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 어떤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그동안의 문제는 나처럼 나왔어. 나. 예, 나처럼. 그러니까 개수를 하나도 주지 않을 때 그렇게 줬는데,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개수를 지금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하시는 분은 딴 거. 딴거 묻는 거예요, 딴 거. 그럼 양쪽에 전하를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여기 전하는 0이 되는 거고, 여기 0 맞춰주려면 n은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의 독특성인데, 같은 n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시험장에서 보지 못한 학생들이 당시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별개 두 번째 실험이 아니라, 요 n과 n은 동일한 n인 거니까, 요걸 다시 한번 물면서 시작한다. 요런 것들이 사실 초시계를 대면 이게 딱 구현하기 힘든 거니까, 그런 것들 좀잘 체크할게요. 만약에 제가 학생이라면, 여기 n과 여기 n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두 개를 딱 묶어 놓으면, 아, 요게 이제 이 문제 포인트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인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들까지 제가 다 마무리 해봤습니다. 원래 이제 사나운 파트가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파트로 좀 넘어가면 좀 깔끔한데요. 문제의 개수가 좀 많아서 좀 설명할 것들이 또좀 있어서, 그 이야기들은 제가 뒷강에다가 연결해서 시작하고 다음 테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 이제 다음 강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유세이 공간, 유세이 투영 공간, 공간. 부끄러워라.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공간도형이 시작됐습니다. 공간도형이라고 하는 이 단원을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시험지는 2차원 종이에요. 근데 여기다 3차원을 그려놓습니다. 시험지가 왜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보는 이렇게 팝업북처럼 이렇게 시험지를 딱 펼치면 이렇게 입체도형이 쫙 올라오는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2차원 종이에다가 3차원을 그려놓고 얘를 상상해야 되니까 이거를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선생님이 앞으로 공간도형 끝날 때까지 수능 날까지 계속해서 정말 많이 진짜 막 귀가 따가울 정도 얘기할 게 있어요.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서 잘라내서 이쪽에서 바라봐서 그 평면도형 문제의 여러 번으로 넘어가는 게 공간도형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그것만 잘해준다면은 공간도형 3차원 문제, 와 3차원 문제를 어떻게 하지? 그냥 2차원 문제를 여러 번 하는 거야. 이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면은 공간도형 문제 넘지 못할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자신감, 자부심.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공간도형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보다 자신감이다. 문제가 그래요. 뭐 올해 수능 갑자기 그래 올해 마지막이니까 공간도형 문제를 진짜 어렵게 내야지 라고 뭐 출제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벡터보다 최근에는 벡터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올해는 공간도형을 진짜 어렵게 내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못 풀면 다른 애들도 다 못 풀어라는 그런 마인드를 시험에 임하시면은 멘탈 붕괴가 안 와요. 차분하게 보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가지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공부했던 것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공간도형입니다. 오늘의 하는 그 이 두 개의 개념들을 얘기할 건데 첫 번째 72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그렇구나 한번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냥 그림만 따라 그려보시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좀 가벼워요.

요 부분은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부터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는 여러 어떤 공간 도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눈으로 보시면 돼요. 평면의 결정 조건.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평면 위에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으면 얘네들을 포함하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하겠네.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예, 여담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각대, 카메라 삼각대, 뭐 화학 시간에 하는 뭐 이렇게 알콜 램프 그 받침 뭐 삼발 이런 거, 그런 어떤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다리를 세 개로 만듭니다. 그래야지 한 평면을 결정을 하게 되면서 얘가 흔들림이 없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여담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게 뭐 수능에 나오진 않겠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결정 조건, 한 직선과 직선 밖에 한 점을 지나는 평면은 유일합니다. 그러겠죠. 직선 있고 이 밖에 한 점이 있어. 얘네들을 포함하는 평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나는, 서로 만나는 두 직선 역시 한 평면을 결정합니다. 서로 만난 두 직선, 얘네들을 포함하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럴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하나를 결정합니다. 서로 평행한 직선이 있어. 얘네를 포함하는 평면은 유일하겠죠. 그럴 거예요. 그러겠지. 그럼 됐다고요. 여기서는. 이거가 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육과정은. 그냥 이 그림을 보고 느낌을 보고서 그러겠네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관계, 공간상의 직선 두 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직선 두 개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만난다는 것은 한 평면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과 아니 서로 다른 두 직선 위치관계, 평행한 직선,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행한 두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존재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2차원 평면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2차원 평면에서는 평행하거나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직선 두 개가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공간상에다 평면을 놓습니다. 그럼 공간상에서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직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선 하나가 이거야. 이거. 또 다른 직선 하나가 요거야. 이렇게 있으면 얘랑 얘는 만나지 않잖아. 그치? 만나지 않는데 이걸 평행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없잖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면에 있지 않고요. 한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또 다른 직선은 얘랑 만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평행하지 않은 이런 직선. 이럴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서로 두 직선이 서로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여기서 얘네들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한 평면 위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직선과 평면은요. 직선, 평면. 평면과 직선이 이렇게 직선의 평면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평면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는 이렇게 평행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평면은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을 하고요. 직선은 L, M, N, 소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 문자로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과 직선이 평행한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을 때 평행기호 써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평면의 위치관계, 평면과 평면은 만나기도 하고요. 평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만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평면 두 개가 만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평면 두 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가 생기느냐? 두 평면이 만나는 이 공통 부분에 선이 하나 생겨요. 그럼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두 평면의 교선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평면 알파랑 평면 베타가 만나는 그 부분에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부르고, 교선은 이제 평면을 하나씩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각형인 평면이 다가 아니에요. 직선은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평면도 끝없이 뻗어나가는 건데 시각적으로 보이려고 그냥 이렇게 네모 느낌으로 그린 것 뿐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교선이 생기게 되는 거고, 요 교선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이제 공간도형 문제에서 많이 해야 될 일이 생김, 많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두 개가 만날 때는 뭐를 교선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저 교선을 찾아주는 게 우리가 많이 해줘야 돼요. 이 교선을 그럼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선이라는 것은 직선이잖아요. 직선. 직선은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거든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평면과 이 평면의 교점 하나 찾고, 이 평면, 이 평면에 또 다른 교점 하나 찾으면 걔네 둘을 잇는 게 교선이다. 즉, 교선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교선이 여기 있네요. 눈에 보이면 괜찮아. 근데 눈에 안 보이고 정말 어려운 문제야. 막 그림도 되게 복잡해. 그럴 때는 교선 눈에 안볼수 있거든요. 그때 교선을 찾는 아이디어는 교점 두 개를 찾아버리는 거예요. 교점이라는 건 뭐야? 이 평면이 있고 이 평면이 있고 이 평면이 있고 이 평면이 있고 이런 교점이잖아. 그거 두 개를 찾으면 걔네들을 잇는 게 교선이다. 좀 많이 어려운 문제에서 사용되는 아이디어예요.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 아, 그렇구나 느낌 정도만 그림 그려놓고 메모하시면 충분합니다. 해서 이 교선을 찾는 게 요리고 뒤에서 이면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면각.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의 크기, 걔를 구할 때 얘가 많이 중요하게,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해서 얘를 찾아주는 거. 그 다음, 평면 두 개가 평행하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 두 개가 평행할 때에도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우리가 평행하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해서 지금 이 수능 특강 72쪽에 나오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그냥 요 정도 느낌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그림이 있죠? 있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한번 정도 그림은 그려보시고, 그 정도로 얘기하고, 아, 이런 관계가 있겠군. 하고 넘어가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기본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간 도형을 해석할 때, 뭐, 만난다거나, 안 만난다거나, 교선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할 거냐? 그 72쪽. 아래에 있는 봐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평행이라고 돼서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5번까지 있어요. 보이죠? 수능 특강에. 그럼 얘를 말로 하면, 이 기하라는 과목은 말로 하면은 몰라요. 그려보셔야 됩니다. 1번부터 보자고요. 두 직선 L, M이 서로 평행할 때. 그럼 생각해봐. 직선 L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직선 M 이렇게 있어. 직선 L을 포함하고, 너를 포함하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럼 이 평면은 얘랑 평행하지 않겠어요? 직관적으로 봐서 그렇잖아요. 얘랑 얘가 평행해. 근데 얘가 이렇게 둘이 평행해. 근데 얘를 포함하고, 얘를 포함하지 않는 이런 평면이 있어. 그럼 이 평면은 얘랑 안 만날 거 아니야. 평행하겠지. 그럴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간 속에 가지고 가면 충분해요. 얘를 텍스트로 외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두 번째도 보자고요. 두 평면 알파랑 베타가 서로 평행할 때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평행합니다. 그 알파에 있는 모든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은 얘랑 안 만나겠죠? 평행할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럼 그게 다예요. 왜? 그 다음 세 번째,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서로 평행할 때,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과 평면 알파가 만나. L을 포함하는 평면이랑 평면 알파가 이렇게 만나. 그럼 여기에 교선이 이렇게 생겨버리겠죠? 그럼 교선을 M이라고 불러주면 너랑 넌 어떨까? 평행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럴 거예요. 그림을 봐요. 그렇겠지. 네 번째, 하나 넘어가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서로 평행할 때 알파랑 베타가 서로 평행하되 베타가 서로 평행하되 평행할 때두 평면 알파 베타가 또 다른 평면 감마가 있어. 감마가 있어. 그럼 얘랑 만나는 교선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그럼 이 교선을 L이라고 불러주고 M이라고 불러주면은 얘랑 얘는 평행하지 않을까? 평행한 평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를 또 다른 평면 이렇게 잘랐어. 여기 선이 두개 생기잖아. 얘네들은 평행하겠지. 그럴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LM이에요. 지금 직선 두 개가 LM이 한 직선에서 이렇게 만나. L과 M. 그러면은 각각 이 직선 두 개가 평면 알파랑 평행하대. 근데 아까 만나는 두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며. 그럼 이 평면은 베타는 알파랑 평행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여기서 이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에 평행한 직선이 있어. 그리고 이 평면에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있어. 얘네들이 만나. 그럼 이 얘네로 만든 이 평면은 얘랑 평행하겠지. 그럴 거예요. 그럼 된다고요. 진짜 그러면 돼요? 얘를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증명해 봐라. 라고 한다면은 너무 어려워요. 얘를 봐요. 얘 4번 한번 증명해 볼까요? 알파랑 베타랑 평행할 때예요. 알파랑 베타랑 평행하다라는 것은 알파랑 베타는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런 느낌으로 써볼게요. 알파랑 베타는 만나지 않는다 말로 쓰면 너무 길니까. 근데 알파랑 베타랑 평행하니까 만나지 않는데 여기서 지금 감마랑 생기는 교선이 L, 감마랑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 M이라고 불러줬거든요. 그러면은 L이라고 하는 녀석은 교선이니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알파 속에 있어. 부분집합으로 그냥 표현을 할게요. 말로 쓰면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M이라는 녀석은 베타 속에 있어. 근데 알파랑 베타랑 안 만나잖아. 근데 각각 속에 있잖아. 우리나라 땅이랑 미국이랑 땅이 만나질 않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나랑 미국 땅에 내 친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각각 속에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L과 M은 만나지가 않아요. L과 M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번에는 교선이라고 했는데 교선은 감마랑 만나 생기는 교선이니까 L은 기본적으로 감마 속에도 들어가고 M도 기본적으로 감마 속에 들어가요. 그럼 L과 M은 동일한 평면상에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꼬여 있거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나지 않고 한 평면 위에 있는 거는 얘네들은 안 만나죠? 얘네들은 한 평면 위에 있죠? 만나지 않고 한 평면 위에 있는 건 뭐야? 평행이잖아. 그래서 L과 M이 평행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얘를 증명하라고 해봐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없어? 못해.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응?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다행히도 우리에게 교육과정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너네가 증명해봐. 우리에게 이렇게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 직선 L이랑 평면이랑 평행에 이거를 포함하는 평면을 그렸어. 교선이 생기겠지? 너랑 너는 안 만날 거야. 그냥 그 정도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돼요. 얘도 증명해보라고 하면은 뭐 열심히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 교선이라고 했으니까 M은 어디에 포함돼? 요 평면 베타에 포함돼. 그럼 L도 베타에 포함돼. L과 M은 베타에 모두 포함되는 한 평면 위에 있는 거야. 그치? 근데 L과 알파가 안 만났는데 알파 속에 M이 있으니까 L과 M은 만날 수가 없어. 그럼 L과 M은 안 만나고 한 평면 있어. 평행이야. 이거를 똑같은 형태로 증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원의 내용을 내가 증명하려고 뭔가 힘을 쓰고 시간을 오래 투자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정도 그려보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문제 풀때 어떤 식으로 아 그래서 얘네들이 평행일 거야. 얘네들이 평행일 거야. 얘네 평면과 이 평면이 평행일 거야라는 것을 그냥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 우리에게 요구하진 않는다라는 거 감사하게도 그래서 요 정도만 그냥 느낌을 한번 정도는 여러분 손으로 그려보시고 어떤 평행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된다. 결국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건 그래서 평행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요 그림을 내 손으로 그려봐야지. 지금 선생님이 이걸 그려가는 과정에서 그렇군, 그렇군, 맞아요, 잘 그렸어요. 아, 선생님 잘했어요. 그러고 넘어가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 내 손으로 자꾸 그려보면서 이 입체 도형을 우리가 읽어내는 감각을 좀 살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예제 문제를 풀면서 유제 문제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수능 특강 73쪽에 있는 예제, 유제 1번, 2번 요세 문제. 요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수능에서는 종종을 감춘 지 오래되기는 했어요. 뭐 서로 꼬인 위치에 있는 거의 개수를 세라, 서로 평행인 거의 개수를 세라, 이런 것들 우리가 안 나온 지 오래돼서 기하가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기하에서 8문제를 해야 돼. 8문제를 해야 되는데 앞에 2차 곡선도 있고, 저기 뭐냐, 벡터도 있어. 그러면은 공간 도형 문제는 2개 아니면 3문제거든요. 근데 2개 아니면 2문제 아니면 3문제에서 얘 스타일을 우리 73쪽에 나와 있는 뭐 서로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에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더 많거든. 공간 좌표에 대한 것도 해줘야 되고 공간 도형에서 어려운 문제도 얘기해줘야 되고 뒤에서 배우는 이면각, 정사형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충분합니다.
1: 풀어볼게요.
0: 이게 제일 번역. 그림과 같이 정팔면체의 모든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 그러니까 선분이 아니고 연장한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 중에서 A를 지나고 D, E, F와 평행한 직선. A를 지나고 D, E, F랑 평행한 직선의 개수. 그리고 A를 지나고 D, E와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해달랍니다. 그럼 A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A를 지나고 D, E, F의 평행한 직선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정팔면체거든. 정팔면체니까 요 평면과 마주보는 요 평면은 뭐 하냐면은 평행이에요. 평행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평행한 상태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평행한 상태에서 지금 A를 지나고 여기에 평행한 평면은 얘를 지나면서 이렇게, 얘를 지나면서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평면이 있고 밖에 여기에 평행한 애가 있어. 여기를 지나는 직선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은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평행하겠지. 그래서 평행한 평면은 평행한 직선은 AB랑 그리고 AC 두 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의 값은 2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그림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A를 지나고 DE와 꼬인 위치에요. 꼬인 위치. A를 지나고 이번에는 DE랑 꼬인다라는 것은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 그 A를 지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몇개 있어? 4개 있어요. 4개 있는데 얘가 정팔면체니까 요게 뭐냐면 정사각형이거든요. 너랑 너는 평행이야. 그래서 너는 탈락이야. 그리고 AD는 DE랑 만나. 너도 탈락이야. 즉 평행한 것 탈락, 만나는 것 탈락. 그래서 나머지 꼬인 위치에 있는 건 누구다? AB랑 그리고 AF랑 두 개가 된다라는 거죠. 직선이니까 이렇게 뺄게요. 이 표시를. 그래서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해서 A랑 B를 더해주면 4가 된다라는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선생님 어떻게 풀었냐면은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호호호호호호호호 안 만나고 평행하지도 않네. 오,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네? 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어떻게 풀었지? 평행한 거 탈락! 만나는 거 탈락! 했어요. 그러니까, 꼬인 위치에 있는 걸 찾으라고 하면은, 눈으로 봐서, 평행한 거,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 않은 거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꼬인 위치는 평행한 것도 아니고 만나는 것도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걸 세다가 내가 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 그래서 그게 헷갈리겠다, 자신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전체에서 평행한 거, 그리고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을 빼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위치관 뒤에는 평행하거나 만나거나 꼬여있는 케이스 세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걸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한번더 연습해 보시면은 유제 1번이요. 그림과 같이 정육각기둥 ABCDEF, GFH, GHIJKL의 모든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과 모든 면을 연장한 평면에 대해서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 평행한 평면의 개수를 세달래. 일단 평행한 평면의 개수는 세기가 쉬워. AB랑 평행한, 그럼 평행한 직선을 찾아서 얘를 포함하는 요 평면이 눈에 보이죠. AB랑 평행한 직선을 찾아서 얘를 포함하는 평면을 생각해 주면 요 평면이 AB랑, 요 평면이 AB랑 평행하고 나머지 평면은 연장하면은 평면이라고 하는 것을 쭉 뻗어 나가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평면은 쭉 뻗어 나가면 AB랑 만날 거거든. 해서 만족하는 평행한 평면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꼬인 위치 있는 거 세봅시다. A를 계산하기 위해서 AB랑 꼬인 위치에 있는 거를 세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찾으면 오, 꼬인 거 하나, 둘, 그다음 셋, 그다음 넷. 얘네가 얘랑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아, 위에 평면에 있는 건 얘네들은 이거 안 만나는데요, 선생님? 연장하면 만나잖아. 같은 평면에 있으니까. 연장하면 얘는 연장하면 만난다고요. 얘는 얘랑 평행하죠. 그 아래 평면 보시면 얘는 얘랑 평행해. 보면 얘는 연장해도 얘랑 안 만나고 평행하지도 않지. 얘도. 얘도. 얘도. 근데 얘는 얘랑 평행하지. 그래서 아래 4개, 세로 4개 해서 8개가 된다라고 우리가 A를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8 더하기 2는 10이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꼬인 위치에 있는 걸 찾는 게 지금은 내가 운이 좋아서 잘 맞았고, 괜찮은데 내가 좀 복잡한 동.

카페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거나 혹시나 이런 걸 세다가 이거 하나를 내가 놓칠 수도 있거든. 개수 세는 게 그렇잖아. 내가 잘 샜다고 샜지만 내가 완벽하지가 않잖아. 내가 이런 거두 개를 놓칠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혹은 검산하는 방법을 할수 있는 거는 전체 개수를 세요. 모서리 전체 개수는 6개, 6개, 6개, 18개거든요. 그럼 여기서 AB라고 하는 녀석의 자기 자신이 한 개예요. 그 다음에 평행한 거. 왜냐면은 꼬인 위치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으니까 눈에 잘안 들어오는데 평행은 눈에 좀잘 들어오거든. 얘를 가지고 이렇게 쓱 긁으면 돼. 쓱쓱 긁으면 돼. 그럼 평행한 게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왔지. 그세 개를 빼. 그 다음에 만나는 거. 만나는 것도 여기서 AB랑 만나는 거, 한 평면 위에 있는 거, 너 만나겠지? 둘, 셋. 일단 한 평면 위에 있으면 만나잖아. 평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여기도 한 평면 위에 있으니까 만나겠지. 하나, 둘, 셋, 넷다, 여, 여섯 개야. 그럼 얘가 토탈 몇 개야? 열 개야. 그럼 그 나머지가 뭐이겠어? 꼬인 위치겠지. 18에서 10을 빼주면은 8이 되겠구나. 해서 A의 값을 8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B를 더해서 10을 답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해서 꼬인 위치에 있는 걸셀때 그냥 세주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지만, 꼬인 위치는 아무래도 이게 뒤틀려 있으니까 이걸 셀때 내가 한두 개를 놓치는 실수를 하기가 쉬워. 그럴 때 우리가 전체에서 자기 자신, 평행, 만남,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덜 헷갈리다 보니까 걔네들을 빼는 게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도형이 간단할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꼬인 위치 있는 걸 찾는 게 간단한데, 쉬운데, 좀 도형이 복잡해지고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차 검토를 해서 접근하는 게 괜찮을 수 있습니다. 유제 2번 볼게요. 약간 좀 일반화시킨 느낌인데, 유제 1번의 문제를 밑면이 3번 AB인 한 변, 밑면이 3분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 N각형이에요. 옆면이 모두 정사각형입니다. N각 기둥이 있는 거지. 모든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 중에서 AB랑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좀 전에 유제 1번 얘기했을 때요 문제에 좀더 일반화된 이야기예요. 그때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의 개수가 19개일 때 값, 그리고 20개일 때 값을 N1, N2라고 해서 더해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꼬인 위치를 세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유제 1번을 풀면서 느낌을 느꼈던 게 AB에 대해서 꼬인 위치는 위쪽 평면에 있는 거는 꼬인 위치가 단 하나도 없어요. 한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 요 세로 라인들은 얘네 둘은 AB랑 만나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죄다 어때? AB랑 안 만나고 평행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 세로 라인들에 있는 것들이 죄다 몇 개야? 저 세로 라인에 있는 세로 라인에 있는 게정 N각 기둥이기 때문에 거기서 두 개의 세로 라인을 뺀 N-2개가 꼬인 위치에 있는 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래쪽 평면을 생각해 보면 요 AB가 있지 않은 요 아래쪽 평면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꼬인 위치는 좀 전에 얘기했죠? 만나는 건 없고요. 평행한 거 빼주시면 돼요. 평행한 거. 근데 얘가 정 N각형이잖아. N각형이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오각형, 그리고 육각형 해서 보시다시피 짝수일 때는 얘랑 마주 보는 평행하는 게 하나씩 있는데 홀수일 때는 얘랑 평행한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팔각형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기분 탓이에요? 얘랑 이런 식으로 해서 N이 홀수일 때는 여기에 평행한 저쪽에 있는 애가 없고 짝수일 때는 이쪽에 평행한 애가 또 하나 등장한단 말이지. 그래서 케이스가 나눠지죠. 우리 N이 누가 됐을 때 홀수일 때랑 우리 N이 뭐가 됐을 때 짝수일 때로 나누어서 저 아랫면에 있는 꼬인 위치 있는 게 홀수일 때는 N개 중에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 N-1개가 됩니다. 짝수일 때는 여기서 꼬인 위치 있는 게 N개 중에서 두 개를 빼준 N-2개가 될 거예요. 너랑 이쪽에 평행한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은 N의 값이 홀수일 때는 N의 값이 홀수일 때는 이거에다 이거를 더해준 몇 개? EN-3개가 될 것이고, N의 값이 짝수일 때는 이거랑 이거를 더해준 EN-4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이 19가 되도록 하는 게 N1이고, 20이 되도록 하는 게 N2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N에다 두 배를 하면 짝수, 홀수를 빼주면 얘가 홀수예요. N에다 1을 곱하면 짝수, 4를 빼주면 얘도 짝수예요. 얘는 짝수예요. 그럼 여기서 19가 될때 N1, 19라는 홀수의 값은 너가 19가 되는 거고, 그때 N을 N1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20은 짝수기 때문에 20 짝수가 되도록 하는 그때 N을 N2라고 불러주자. 게임 오버입니다. 그럼 2N1은 22이기 때문에 N1은 뭐가 될까요?

것이고 11이 될 것이고 EN2는 24기 때문에 N2는 12가 될 것이고 N1과 N2를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정답은 얼마가 될 것이고 23이 될 것이고 해서 유제 1번 문제에 약간 뭐 일반화된 느낌으로 접근을 해준 거고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제 2번, 23번으로 정답을 해결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뭐랄까 이제 공간 도형을 이제 읽어내는 어떤 기본적인 느낌, 위치 관계를 그림에서 보는 그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가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관계, 여기부터 이제 우리에게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한번 개념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평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나거나 평행하거나예요. 만날 때는요. 각이 너랑 네 개의 각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아요. 그럼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요. 이종의 작거나 같은 요각을 우리가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공간에서는 만날 수도 있고요. 평행하면은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0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가 있었어? 꼬인 위치가 있을 수 있었어. 두 직선이 꼬여 있으면은 야, 안 만나는데 각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라고 한다면은 안 만나면 만나게 하면 되죠. 어떻게? 너랑 평행하면서 너를 만나는 또 다른 직선을 찾아줘요. 혹은 얘를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때에 생기는 요 두 직선 이루는 요 각을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둘 중에 작거나 같은 쪽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요 직선 L과 이 직선 M이 이루는 각이다. 각의 크기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서로 만나지 않아? 야, 그럼 만나게 하면 되지. 어떻게? 얘랑 평행하게 해서 평행한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우리는 공간에서 꼬여있는 위치에 여기에 있는 직선 두 개가 이루는 각을 구하라는 문제가 등장하면은 메모해야 되겠죠? 한 직선에 평행하고 다른 직선과 만나는 직선을 그려준다. 이게 첫 번째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 각을 우리가 그려내고 이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값, 사인값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의 기본 포맷은 뭐예요? 삼각형을 적당히 찾아줘가지고 길이 알고 길이 알고 길이 알면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는 거고 운이 좋아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코사인 법칙까지 아니고 이것뿐에 이걸 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얘랑 평행하고 얘랑 만나는 걸 찾아서 그 각에 대해서 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적당한 삼각형을 찾아서 코사인 법칙 운이 좋으면 직각삼각형 찾아서 저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한 직선을 평행하면서 다른 직선과 만나는 직선을 그려내자. 그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가 있어요. 정육면체가 있어요. 정육면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요 대각선과 요 대각선 서로 몇 도의 각을 이루냐? 얘랑 평행하면서 얘랑 만나는 걸 찾아. 그럼 직각이지? 그럼 얘네 둘이 직각이니까 얘랑 얘는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해서 공간에서도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너가 L이고 너가 M이면은 서로 수직인 경우는 서로 90도인 경우는 이 직각 표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세타는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90도보다 작거나 같은 쪽으로 불러줄 거고요. 문제에서도 뭐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명확하게 예각이네 이런 말을 불러주긴 할 겁니다. 즉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한쪽 직선을 평행하면서 다른 직선과 만나는 직선을 찾아주는 게 그 첫 스타트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정사면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서 요 녀석 저 뒤에 있는 녀석 그리고 여기 마주보는 요 녀석 얘네 둘이 서로 수직이 수직이네 그게 아니라 지금 공간이잖아 입체동이잖아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지 얘를 다시 한번 얘를 요렇게 하면은 얘랑 얘가 서로 수직이라고 얘랑 얘가 서로 수직이에요. 얘도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근데 아까 얘는 얘랑 평행하면서 얘랑 만나는 직선을 찾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얘랑 평행하면서 얘랑 만나는 직선을 찾아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뚝 그려. 이 직각이 그림이 눈에 느낌이 잘 안 와. 그치? 아, 물론 올 수도 있어. 좀 감각이 좋으면. 근데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직각을 찾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결국 직각이 되거든요. 얘네들이 그거 어떻게 찾냐?

직각을 찾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직각을 찾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직각이라는 정보는 되게 좋은 정보죠. 왜? 수직이야.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형님 있잖아. 누구? 피타고라스 정리. 쓰기도 좋죠. 직각 삼각형이면 삼각비를 쓰기도 좋아요. 직각이라는 조건? 우리가 공간 도형이지만 벡터 단위에서는 수직, 내적이형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죠. 정말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직각을 찾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공간 도형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스킬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럼 우리가 직선과 평면의 수직, 우리가 이제 직선과 직선의 수직은 얘기를 했단 말이지.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 칠판이 평면이에요. 그 직선이 있습니다. 수직을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이렇게 칠판을 뚫고 뚜 이렇게 생기면 요거를 칠판의 수직이 직선이라고 얘기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평면이 있고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느낌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느낌적인 느낌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평면이는 모든 직선과 에브리바디 모든 직선과 이 직선 L이 수직이면 그때 직선 L과 직선 알파가 수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직선 중에 꼬인 위치인 직선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랑 평행하면서 얘랑 만나는 직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직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들이 다 얘랑 수직이고 수직이고 수직이고 수직이고 수직이고 수직이면은 그때 이때 직선과 평면은 수직이다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평면이 직선은 무수히 많거든. 그럼 직선과 평면이 서로 수직임을 얘기하려면은 이 평면에 있는 모든 무한한 직선과 다 서로 수직임을 확인해야 돼? 그거는 현실적으로 무리잖아요. 그래서 이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텍스트를 한번 보시면은 평면 알파가 있어. 평면 알파가 있어. 한점 O에서 만나는 직선 L이 있어. 근데 직선 L이 점 O에서 만나는 평면 중에서 평면 알파 위에 서로 다른 2. Only two. 딱두 개. Just two. 두 개만 골라서 걔네들이랑 수직이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수직의 정의가 여기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된다 그랬는데 그냥 두 개랑만 수직이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야, 적당히 너 있어? 야, 너 수직이야? 오케이. 그리고 또 봤더니 너랑 수직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 직선은 이 평면과 수직이래. 얘를 확인을 해보자. 얘의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지금부터 하는 증명은 혹시나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수능 개념 강의를 통해서 이 증명 한번 꼼꼼하게 해봤다 하시는 친구들 조금 빠른 속도로 스킵을 하셔도 괜찮아요. 처음이에요? 하시는 친구는 꼭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라이프에서 수학 공부하는 그 인생에서 한 번은 따라 써보셔야 돼요. 왜 필요한지는 다 하고 나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믿고 따라오라구. 자, 여기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크게 그리고요. 요렇게 그려주고요. 직선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직선 L에 대해서, 여기 만나는 교점 O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냐? L 위에 점두 개, P와 P'을 잡을 거예요. 그럼 P와 P'을 어떻게 잡을 거냐? O에서 P'까지, O에서 P까지의 거리가 같도록 되는 OP의 길이랑 OP'의 길이랑 같도록 하는 P와 P'을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뭐냐? 평면에는 두 개의 직선이랑 얘가 수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의 직선을 내가 적당히 그려줄 겁니다. 두 개의 직선을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수직이래. 그리고 또 하나의 직선을 내가 한 요런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요랑 얘랑 수직이래. 그럼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두점 A와 B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A와 B를 가지고 먼저 첫 번째, AP 프라임을 이렇게 이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PAO와 삼각형 AOP를 쓸게요. AOP랑 AOP 프라임은 삼각형 AOP 프라임은 합동이에요. 왜? 얘는 공유하고 있어요. 얘랑 얘는 길이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얘네가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직각이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너랑 직각으로 같아요. 변 각, 변, 같은 SAS 합동이죠. 그럼 요 평면에서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뭐할수 있느냐? AP랑 AP 프라임이랑 같습니다. AP랑 AP 프라임이랑 같아요. 너랑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BP를 이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BP 프라임을 이어주세요. 그럼 또 여기서 보시면

삼각형 BOP랑 그리고 삼각형 BOP'이랑 똑같동이야. BOP랑 BOP'은 변환하 공유, 90도, 90도, 너랑 같으니까 역시나 SAS 합동이야.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되는 변 B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똑같아요. 예.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한걸 보면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 같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랑 같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지금 가정이 이 직선이 얘랑 수직, 이 직선이 얘랑 수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준 거야. 그럼 얘가 이 직선이 평면과 평행하다라는 게 결론이 되려면은 평면 위에 있는 아무런 모든 임의의 직선, 그 얘가 수직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임의의 직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이 직선 L과 수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너를 내가 직선 M이라고 불러준다면은 어떻게 저걸 보일 거냐? 여기 있는 AB를 지나게끔 내가 이렇게 선분, 직선을 이렇게 살짝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삼각형 PAB와 P'AB는 길이 같죠? 길이 같죠? AB는 공유하죠? 그러면 삼각형 PAB와 삼각형 P'AB는 합동이야. 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스스스 합동. 합동이야? 그래.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끼인 요만큼의 각이랑 요만큼의 각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누구? PAB랑 각 P'AB랑 같아. 너랑 같아. 너랑 같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요 직선이 얘랑 수직임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PAO, P'AO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P랑 여기서 요게 만나는 요 라인을 잡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럼 요 지점을 내가 적당히 Q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삼각형 PAQ와 P'AQ는 변 길이 같고 각 같고 AQ를 공유해요. 그래서 삼각형 PAQ와 삼각형 P'AQ는 합동이야. 뭐? 변, 각, 변이 같아. 그럼 변 합동이 되기 때문에 누구랑 같아? PQ랑 P'Q랑 또 같아.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 삼각형 POQ랑 P'OQ를 들여다보면 얘는 공유했죠? 그 다음 PO랑 P'O랑 같죠? 그 다음 PQ랑 P'Q 같아요. 그러면은 삼각형 POQ랑 삼각형 P'OQ랑 이번에는 SSS 합동이에요. 합동이 되니까 대응되는 각두 개가 같아요. 누구랑 같으냐? 각 POQ랑 그리고 각 P'OQ랑 같아. 여기랑 같은데 얘가 직선이니까 각 POQ랑 그리고 각 P'OQ랑 더해주면은 그게 180도야. 끝났어요. 둘이 같은데 둘이 더해서 180도라는 것은 각 POQ는 각 P'OQ는 몇 도? 90도가 된다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주어진 가정이 직선 L이 평면이 있는 얘랑 수직, 평면이 있는 얘랑 수직, 수직인 두 개를 찾았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얘네 둘이 아닌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직선 L이 POQ가 수직이라는 것은 L과 M이 수직이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임의의 M과 L이 수직이라는 것은 L은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L은 평면 알파랑 수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정도 써보라고 한 것은 그냥 뭐 기록용으로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쓴 거고, 그림만 눈으로 따라가 봅시다. 그림만 눈으로. 그럼 여기서 얘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PAO와 P'AO가 변, 각, 변으로 합동이라서 같아. 이쪽에서도 POB랑 P'OB가 합동이라 SAS로 같아서 너네 둘이 같아. 너네 둘이 같고 너네 둘이 같고 너 공유하니까 너네 둘이 삼각형이 합동이야. SSS. 합동이니까 각이 같아. 그럼 임의의 직선을 그렸을 때이 교점 Q에 대해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야. 합동이니까 또 너네 둘이 같아. 그럼 너네 둘이 같으니까 요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야. 너네 둘이 각이 같은데 둘이 더해서 180도야? 90도야. 그래서 직각이야. 직각이니까 L은 이 평면을 임의의 직선과 수직이야. 그래서 L은 평면과 수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한번 정도는 해보라고 했느냐? 얘를 가지고 수능에서 야 이거 증명해봐라고 해서 빈칸 채우기 이게 나올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게 돼요. 선생님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었죠. 이 공간 도형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필요한 평면들을 조각조각 뜯어내서 입체에 대한 이야기를 평면 도형의 문제로 자꾸 풀어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합동이다. 이 평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평면 도형에서. 얘네들이 합동이다. 이 평면 도형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을 평면 도형 문제들의 연속으로 계속 끌고 나가다 보면은 해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증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공간 도형 강의할 때 항상 한 번은 얘기를 합니다. 개념 강의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해 나가면서 입체에 대한 이야기를 평면 도형의 문제 연속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얘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었던 이두 가지가 이제 호환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말을 해버렸잖아? 그럼 나는 이 평면에 있는 아무런 직선을 그려서 얘랑 얘가 수직이라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막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거를 기록해두고, 메모해두고 기억하시라고요. 아, 직선과 평면이 서로 수직이라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나는 이 직선은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구나. 직선과 직선의 수직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구나. 그리고 예. 직선이 이 직선과 직선이 이 직선과 평면 위에 직선과 직선의 수직 두 개를 찾으면 그 평면과 수직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얘로 돌아와서 평면이 있는 아무거나 직선을 그려서 얘도 수직이 되는 거나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실전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걸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선이 평면이는 두 직선과 수직이야. 평면이는 또 다른 직선과 수직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정사면체를 보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정사면체를 보면 얘랑 수직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중점에 떨어지잖아. 정사면체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 중점에 떨어지잖아. 정삼각형이니까. 그럼 봐요. 지금 이 직선은 얘랑 수직이고, 이 직선은 얘랑 수직이야. 그럼 이 직선은 얘네 둘을 포함하는 요 평면과 수직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직선이 이 평면과 수직이 된 거예요. 뭘 이용한 거지? 이걸 이용한 거지. 직선이 두 직선과 수직이면은 이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과 수직. 평면과 수직과 평면이 있는 임의의 직선, 얘랑도 수직이 된다는 거죠. 얘네들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많이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직을 잘 찾아내야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많다라는 거. 그 수직을 찾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74쪽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나서 약간 좀김 빠지게 헤, 뭐 없네 싶은데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 이루는가? 공간상에 직선 평면 있어요. 직선 있습니다. 요렇게. 그럼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여러분이 수학자예요. 세계 수학자 대회가 있어가지고 모임에 갔습니다. 우리 수학자들은 지금부터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관계를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가요? 어떻게 정의하고 싶어요?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교점에 대해서 얘를 우리가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으로 정의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해서 문제에서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을 구하라는 문제가 등장한다고 하면은 그 직선이 한 점, 이 교점이 아니 한 점에서 이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교점과 그 점을 이어서 이 삼각형을 만들어 준 다음에 요 각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해서 저 각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고 뭐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면 바로 뭐저 세타에 대한 뭐 코사인 값이든 사인 값이든 이런 걸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문제에서 그런 상황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줘가지고 코사인 법칙 같은 걸 통해서 세타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얻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 와중에 특이하게 수직이면 아까 얘기했던 수직이면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떨어지니까 이런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냥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의 세타는 뭐다? 90도다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다음에 평행한 경우에는 저 교점이 없잖아요. 평행한 경우는 교점이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 세타는 뭐다? 0도다. 요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불러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뭐 직관적이잖아요. 해서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 이룬 각이 구해라라는 문제가 등장한다고 하면은 요 그림을 떠올리면서 그 직선이의 점에서 평면에 대는 수선의 발을 찾아주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해서

오늘 74쪽에 있는 공간도형에서 공간의 두 직선이 이루는가? 직선과 평면의 수직관계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제 수능에서 접하게 될 이야기들의 스타트예요. 본격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공간도형 한번 깨 나가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불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 특강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파동의 성질과 활용 2점 테스트 14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굴절과 전반사까지 굴절의 법칙 많이 이용하는 문제들 대거 출연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15번 전자기파에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학생이 전자기파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무엇이 진행방향의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진행하느냐? 바로 전기장과 가번에는 자기장이죠. 자, 전자기파의 분류, 감마선, X선, 땡땡땡,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파장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보기 제시문 가볼까요? 기억, 전자기파는 횡파이고요. 가는 중력장이 아니라 자기장이 적절하고 진공에서의 파장은 X선이 마이크로파보다 짧습니다. 디귿 옳은 문장, 기억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고요. 이 전자기파의 종류에 대한 특성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암기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 파장에 관련된 전자기파의 종류, 누가 파장이 기냐, 짧으냐, 진동수가 크냐, 작냐 다 암기하셔야만 됩니다. 16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의 분류를 나타낸 것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집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기준을 가시광선을 한번 보세요. 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왼쪽으로 짧아져요. 그럼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것은 자외선, X선, 그리고 감마선이고 가시광선의 붉은 빛보다 파장이 길어요. C, 적외선. 적외선보다 파장이 길면 마이크로파, 더 파장이 길면 라디오파 이렇게 되겠죠. 자, 기억, 진동수,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니까 A가 D보다 진동수는 크고 B는 자외선이죠. 열화상 카메라, 열작용하는 것은 자외선이 아니라 누구이다?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파장이 다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하죠. 진공에서의 속력은 모든 전자기파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만 옳은 문장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은 의료기구나 식기를 살균하는 데 사용하는 전자기파 A라고 합니다. 자, 살균작용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될까요? 바로 자외선을 떠올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자외선을 활용해서 지폐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지폐의 형광물질이 A, 자외선을 흡수하면 전자기파 B를 방출하는데 이 전자기파 B를 방출하기 때문에 지폐의 진위를 맨눈으로 구별할 수 있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B라고 하는 전자기파는 바로 가시광선임을 알수 있어요.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 자외선, 맨눈으로 못 봐요. 맨눈으로 볼수 있는 건 가시광선밖에 없습니다. 자, B는 가시광선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B, 가시광선이 A, 자외선보다 피부에 해롭냐? 아니죠. 피부에 해로운 것은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해롭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자기파 P를 분석해서 온도를 표시하는 열화상 카메라, 또 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P라고 하는 것은 적외선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그 다음에 또 우리 체온을 재는 것, 이 모두가 적외선을 이용을 합니다. 자, A, B 부분은 각각 섭씨 38도 그리고 36.2도로 측정이 되었다고 해요. 보기 기억 번, P는 가시광선 아니고 적외선이고요. P, 적외선은 자외선보다 살균 작용이 강하다? 아니죠. 살균 작용이 자외선이 적외선보다 강하죠.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디귿, A와 B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이 체온에 해당하는 온도, 이 범위에서 적외선이 방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B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의 파장에 따른 세기 분포가 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디귿만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전자기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문제를 18번으로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부터는 파동의 중첩 그리고 간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림은 파장, 진폭, 진동수가 같대요. 그럼 여러분들, 파동의 진행 속력은 T분의 람다 혹은 F람다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파장도 같고 진동수도 같대. 그러면 두 파의 무엇도 같은 걸까? 속력도 같다라는 거알수 있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가 A, B가 있고, 각각 플러스 X 방향, 플러스, 아이고, 죄송해요. 플러스 X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마이너스 3cm에서 3cm 사이 영역에서 AB의 중첩이 일어난 후그 사이에서 진폭이 2cm. 그럼 현재 각각 파동의 진폭이 1cm인데 진폭이 2cm가 된다는 얘기는 보강 간섭한다는 거죠.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A 파동의 맨 앞에 연두색 좀 리본으로 표시를 하고, B 파동의 맨 앞에 주황색 리본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 B 파동이 왼쪽으로 두칸 이동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주황색으로 그릴게요. 자, 그러면 파동이 요렇게 위치해 있겠죠, 요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속력이 똑같으니까 B가 왼쪽으로 두칸 이동할 동안 A도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하겠죠. 그러면서 파동이 이동할 때이 모습은 절대로 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리본 밑에서 이렇게 골이 그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쭉 이제 파동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아직 이두 파동이 중첩되지 않았죠. 아직 안 만났어. 그래서 이 B 파동을 왼쪽으로 두칸더 보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와 있겠지. 그러면서 얘는 리본 위에 마루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헷갈리니까 좀 지울게. 여기 있던 파가 왼쪽으로 두칸 이동해서 요 모양이 될 거야.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자, 그러면 이 연두색 리본을 단 A 파동도 두칸더 오른쪽으로 진행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리본이 여기서 두칸 더, 아이고, 진폭이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던 리본, 자, 이쪽으로 두칸더 이동했어요. 자, 그러면서 리본 밑에 골이 위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때? 무슨 간섭이 일어나죠? A하고 B가 서로, 그쵸, 동일한 위상이 만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로마로 만났으니까 높은 마로, 골골 만났으니까 깊은 골. 그리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두 파동이 중첩한다면 마로마로, 골골, 마로마로. 자, 이쪽으로 마로마로니까 골골, 마로마로, 골골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3cm에서 3cm 사이에 진폭이 2cm인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중첩이 될 때는 속력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위치만큼 이동시켜서 그려보면 되겠어요. 자,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에는 X축상에 마이너스 3L, 그리고 3L에 스피커 AB를 놓고 파장이 2L. 음파를 같은 위상, 같은 세기로 발생시켰대요. 같은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스피커 A에서 음파는 종파니까 밀로 음파가 발생한다면 스피커 B에서도 같은 시간에 밀로 소리 음파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같은 세기라고 하는 것은 파동에서 세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폭도 같은 음파이고요. 그리고 이 음파가 진행하는 이 공간, 이 경우에는 이제 공기가 음파를 진동시키면서 음파를 진행하게 해줄 텐데, 공기 같은 경우는 온도의 변함이 없으면 음파의 속력도 일정해요. 그러니까 스피커 A에서 나오는 소리와 스피커 B에서 나오는 소리의 진행 속력이 그치, 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X축상에서 0.5L인 지점, 그게 바로 P네요. P에서 소리의 세기가 최소래요. 그러니까 소리의 세기, 소리의 크기가 최소, 아주 약하다. 무슨 얘기겠어? 바로 이 P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이 O 지점에서는 무슨 간섭이 일어날까? O 지점에서는? 자, A로부터의 거리, B로부터 거리가 똑같아.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A의 파장이 또 2L이다? 그러면 여기가 밀이야, 음파의 파장이? 그러면, 아니, 음파의 파장이란다. 음파의 위상이 밀이에요? 그럼 파장이 2L이니까 2L인 곳에 밀이어야죠. 그러면 얘로부터는 L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반파장이잖아. 그럼 뭘로 도착해, 소리가? A 스피커로부터 소로 도착해. B 스피커로부터 파장이 역시 2L이야. 그러면은 요 지점이 밀이야. 그럼 어떻게 돼? 2L만큼 떨어진 곳에 밀일 거고. 그럼 반파장만큼 떨어진 곳은 소일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A하고 B에서 동일 위상으로 음파가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는 A, B로부터 동일 위상의 음파가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리가 같은 지점인 이 O에서는 무슨 간섭이 일어나야 돼?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기 가볼게요. X축상에 X equal 0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옳은 문장이고. P에서는 상세 간섭이죠? 상세 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A에서 발생한 음파와 B에서 발생한 음파가 같은 위상이 아니라 반대 위상으로 중첩해야죠. 니은은 틀린 문장. 디귿,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보다 소리의 세기가 크다. 보강 간섭이 일어난 곳에서는 큰 소리, 상세 간섭이 일어난 곳에서는 작은 소리가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디귿 옳은 문장, 기역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스피커 A, B에서 발생한 주기가 T인 음파. 의 시간 t equal 0일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음파의 밀한 곳, 소한 곳의 중심이고 수평면상에서 소음 측정기로 소리의 세기를 측정한다고 해요. 자, 이 그림 우리 개념 수업할 때
물결파에서의 간섭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물결파는 횡파니까 실선이 마루, 점선이 골. 그런데 음파는 종파니까 실선을 밀, 그리고 점선을 소한 곳의 중심으로 표기했다고 해요. 자, 그래도 다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바로 보기, 기억으로 가볼게요. 소리의 세기는 P하고 Q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P를 보니까 실선이 만났어. 즉, 뭡니까? 밀과 밀이 만났지. 동일 위상이네. 무슨 간섭이에요? 보강 간섭. 자, Q는 실선과 점선이 만났어요. 그 얘기는 밀과 소가 만났어. 반대 위상이잖아. 그럼 무슨 간섭? 상세 간섭. 따라서 소리의 크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 P에서가 상세 간섭이 일어난 Q에서보다 큽니다.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능동형 소음 제거 헤드폰은, 능동형은 그냥 여러분들, 안 봐도 괜찮아. 소음 제거 헤드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음 제거 헤드폰은 바로 뭐죠? 외부에서 소음이 들리면 그 소음을 파형으로 분석하고 그 소음과 반대 위상의 파를 만들어서 상세 간섭을 시켜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소음의 소리를 굉장히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헤드폰이 능동적으로 반대 위상의 음파를 만든다 해서 능동형 이름이 붙은 거고, 이 능동형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소음 제거 헤드폰은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 상세 간섭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상세 간섭은 P는 보강 간섭이죠. 큰 소리가 나는 곳이고, 상세 간섭은 밀과 소가 만난 Q에서 일어나는 간섭을 이용하는 거죠. 니는 틀린 문장이고요. 디귿, 선분 PR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얼마이냐? 자, 그러면 일단 A하고 B 그 사이에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 보니까 점선, 점선, 실선, 실선, 점선, 점선. 자, 요 지점은 다 보강 간섭. 물결파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 다음 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실선, 실선, 점선, 점선, 실선, 실선. 자, 여기가 보강 간섭. 자, 그리고 또 실선, 실선, 점선, 점선, 점선, 점선. 그러니까 이거 쭉 이으면 여기가 또 보강 간섭. 그리고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대칭형으로 보강 간섭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고요. 자, 그러면 보강 간섭과 보강 간섭 사이에 보니까 실선과 점선이 만난 뭐가 있을까요? 그치. 상세 간섭이 있네. 그리고 또 보강 간섭과 보강 간섭 사이에 실선과 점선이 만난 상세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두 대를 나란히 놓고 이 스피커 앞을 쫙 걸어보면 보강 상세가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에 큰 소리, 작은 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들리게 되죠. 다시 디귿으로 와서 선분 PR이라고 해요. P하고 R을 직선으로 쭉 그려보세요. 자, 이랬을 때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연두색으로 표시된 게 상세 간섭이거든요.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디귿은 틀린 문장.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2번은 가나는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렌즈와 되어 있지 않은 렌즈로 만든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사람의 눈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또렷하게 보인대요. 사실 렌즈는 유리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렌즈에 입사하게 되면 일부 반사하고 된 나머지만 투과해 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반사한 광선 나머지 빛이 들어오죠. 근데 무반사 코팅 렌즈는 일반 렌즈 위에 굴절률이 다른 렌즈로 한번더 코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코팅된 렌즈로 빛이 진행하면서 반사, 일부 반사, 그리고 일부 투과해. 그러면서 다시 이제 코팅 렌즈와 진짜 렌즈 사이의 경계면에서 또 일부 반사, 투과가 이루어져. 그럼 반사 광선이 두 개인데, 이 반사 광선 두 개를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코팅 렌즈의 두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렌즈로 입사한 광선 중에 상세 간섭으로 인해서 반사되는 광선이 없으니까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될까? 그대로 투과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 빛창이 많아지죠. 그래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번이 바로 무반사 코팅 렌즈를 이용한 거죠.
보기 기억번. 가는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렌즈로 만든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다. 니은 빛이

이 렌즈를 투과하는 비율이 바로 무반사 코팅 렌즈에서가 그냥 렌즈 하나에서보다 더 높습니다. 니은 모른 문장. 무반사 코팅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반사 강선의 상세 간섭을 이용하는 거죠. 지긋은 틀린 문장.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가볼게요. 자, 23번은 시간 t equal 0일 때 직선 막대를 진동시켜 만든 주기가 t, 그리고 파장이 람다인 물결파 AB의 마루를 실선, 고를 점선으로 나타낸 것이고, PQR은 표면상에 고정된 점이라고 합니다. 자, 수저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구슬로 통통통통 튕기면 원형 모양의 물결파가 전파되어 가는데, 이렇게 막대 자 같은 걸로 팅팅팅팅 하면 일자 모양의 평면파가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왼쪽 직선 막대로부터 파동 A가 아래에 있는 직선 막대로부터는 파동 B가 전파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T권 0일 때이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보기로 한번 바로 가볼까요? 기억. T equal 2분의 1T일 때 P에서 무슨 간섭이 일어날 거냐? 지금 P는 마루와 마루가 만났어. T equal 0일 때. 자, 그러면 2분의 1 죽이면 마루가 뭐가 되지? 골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파동 2분의 1 죽이 후에 골될 거고, 또 B 파동도 2분의 1 주기 후에는 골될 거야. 무슨 간섭이에요? 보강 간섭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P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루마루 높지만 보강 간섭은 큰 폭으로 진동하니까 나중에는 골골 마루마루 골골 계속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기역 상세 간섭 아니고 보강 간섭이고요. 기역은 틀린 문장. 자, 니은. 역시 2분의 1t일 때 수면의 높이 p하고 r하고 비교하라고 해요. 그럼 p는 지금 금방 했잖아요. t equal 0일 때는 마루마루 만났지만 2분의 1 주기가 지나면 마루가 골로 바뀌기 때문에 골골 만나서 깊은 골이 될 거예요. r은, 자, r은 여기 있습니다. 자, r은 지금 현재 t equal 0일 때 a로부터는 점선이니까 골이고, 그리고 A로부터가 아니라 A 파동은 T equal 0일 때 골이고, B 파동은 T equal 0일 때 실선이니까 마루예요. 그런데 얘가 2분의 1 주기가 지나. 그러면 골은 뭘로 바뀌어야 돼? 마루로 바뀌고, 그리고 마루는 뭘로 바뀌어야 돼? 골로 바뀌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R은 T equal 0일 때 무슨 간섭이야? 마루하고 골이 만난 상세 간섭이죠.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은 영원히 진동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상세 간섭이야. 2분의 1t이건 4분의 1t이건 4분의 3t이건 상관없이. 자, 그래도 또한번 돌다리를 두드려 본다는 그 입장에서 2분의 1t일 때 아래서의 위상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골골 만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수면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자, 마루하고 골이 만나면 이거는 원래 수조에다가 담아놨던 그 물의 높이, 수면의 높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는 P에서가 R에서보다 낮습니다. 니은은 옳은 문장이네요. 자, 디귿번. 자, 요 보기 제시문 디귿이 참 재밌고 참신해요. 아직까지 이런 제시문은 선생님 기억의 평가원에서 출제한 제시문은 보지 못했거든요. P와 Q를 연결한 선분상에서 P하고 Q를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 봤을 때, 자, 지금 P는 마루마루 만난 보강 간섭, 자, 여기는 골골 만난 보강 간섭, 또 Q는 마루마루 만난 보강 간섭이니까 보강 간섭과 보강 간섭 사이에 상세 간섭이 있을 거다라고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반복 연습으로 그렇게 한 친구들은, 두건 맞네 하고 오하겠죠? 아니에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두 개의 전파원이 나란히 있을 때. 그때는 보강상세, 보강상세가 번갈아 나타났지만, 얘는 직선맞대. 즉, 파동을 만드는 그 직선맞대가 수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봐. 자, 이 직선맞대 파원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자, 왼쪽 막대, 밑에 있는 막대, P까지 거리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때
같은 거리

허벅지만큼 떨어졌는데 보강 간섭이야. 그러면 이 막대에서 발생하는 파동의 위상도 같은 위상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왼쪽 막대, 아래쪽 막대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요 점도 보강이야. 그러면 요 거리와 이 거리도 같잖아. 보강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왼쪽 막대와 아래쪽 막대로부터 보강과 보강 사이에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의 거리는 얘도 똑같아요. 그럼 무슨 간섭이야? 보강 간섭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PQ 선분상에 있는 모든 지점은 왼쪽에 있는 막대와 아래쪽에 있는 막대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그래서 신기하게도 PQ는 모두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없습니다. 자, 틀리긴 했지만 우리가 수능에서 틀리면 진짜 슬픈 일인데 수능 전에 틀렸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틀리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보강 간섭과 보강 간섭 사이에 상세 간섭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파원이 수직으로 있을 때는 그러한 그 어떤 보강과 보강 사이에 상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 전파원이나 파원이 나란히 있을 경우와 수직의 경우를 꼭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2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매우 시끄러운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소음 제거 헤드폰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소음 제거 헤드폰은 소리의 상세 간섭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죠. 전류, 전기 에너지로 바꿔줘요. 그러면 스피커가 이 전기 에너지를 다시 소리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 스피커. 따라서 마이크에서는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소음 제거 회로를 통해 발생한 음파는 외부 소음과 상세 간섭을 일으키려면 반대 위상으로 중첩해야죠. 디귿은 틀린 문자,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점 테스트 1번부터 24번까지 풀었습니다. 이 전자기파나 간섭은 크게 어려움이 없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굴절과 전반사. 그리고 또 파동의 진행, 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렵게 느낄수록 반복해야만 익숙해지고 또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심호흡 한번 하시고, 3점 테스트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t 이퀄 0일 때, X축에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나는 매질 위의 점 P의 변이 Y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X는 위치고 T는 시간이니까 가본으로부터는 파장을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한 파장이 다 표현되어 있지 않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려니까 뭔가 애매해. 그런데 보면 반파장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반파장의 길이, 선생님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반파장의 길이는 또 무엇이 반파장의 길이기도 할까? 골에서부터 마루까지. 따라서 요 길이가 반파장의 길이기도 하죠. 그럼 반파장이 3x0네. 그럼 파장은 그두 배인 6x0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나번은 x축이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기를 알수 있죠. 그럼 주기라고 하는 것은 마루에서 마루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근데 마루가 없어요. 고리에서 고리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도 안 돼. 그런데 보니까 진동의 중심이 마루 됐다가 다시 진동의 중심. 골 됐다가 다시 진동의 중심. 여기까지면 한 주기. 그런데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진동의 중심. 여기까지면 2분의 1 주기. 그럼 2분의 1 주기가 4t0니까 주기는 그두 배인 8t0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보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구했고요. 보기 가보도록 할게요. 기역번, 파동은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하겠느냐? 자, 얘는 무엇을 가지고 따져줘야 돼? 바로 P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따져줘야 돼요. 자, 지금 T equal 0일 때 P가 진동의 중심이에요. 근데 잠시 뒤에 이 매질 P가 어떻게 되지? 위로 올라가요. 요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다. 그러면 잠시 뒤에 이 P의

T0분의 3X0, 니은 오른 문장. 자, 디귿. 3T0일 때 P의 운동 방향이 어디겠느냐? 자, 그럼 여러분들, 나번이 P에 대한 정보야, 얘들아. 그러면 3T0면 여기잖아, 여기. 자, 이때 P의 운동 방향은 그러면 3T0는 2T0와 4T0의 사이이고요. 2T0일 때 P가 어떤 상태지? 마루잖아. 2T0일 때. 자, 그럼 마루에서부터는 이제 이 P가 운동하는 방향은 그렇지, 골이 되려고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봐봐. 2T0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P는 점점 어떻게 해? 내려오죠. 그래서 4T0일 때 어디까지 내려와? 진동의 중심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3T0이면 이게 2T0, 그리고 P가 진동의 중심일 때 4T0. 그럼 그 사이인 3T0일 때이 매질 P의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디귿은 틀렸네요.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굵은 줄과 얇은 줄을 서로 연결해서 A의 한쪽 끝을 Y축에 나란하게 일정한 진동수로 흔들어 발생시킨 파동의 시간 T equal 0일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 파동은 진행 방향이 주어져 있네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 파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길며 점 P는 B에 고정된 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파장이 B에서가 A에서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단서가 없어도 A에서의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그리고 B에서의 파장 역시 마루에서 마루까지. 자, 이렇게 눈으로도 B의 파장이 A에서의 파장보다 더 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무엇을 물어볼지 보기 볼게요. 기역, 진동수는 줄의 굵기가 달라지게 되면 이게 매질이 달라진 거거든요. 매질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지? 속력이 달라져요. 파동의 진행 속력. 하지만 진동수나 주기는 매질이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동수는 누가 결정하느냐? 이 문제에서는 그치, 사람이 결정을 해요. 사람이 1초 동안에 10번 흔들어. 그러면 굵은 줄이든 얇은 줄이든 1초에 10번? 그렇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진동수는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니은, 파동의 진행 속력은 V는 F람다죠. 근데 진동수가 안 달라져. 근데 파장이 A에서보다 B에서가 더 크대. 그렇다면 이 파동의 진행 속력 역시 A에서보다 B에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T equal 0일 때 P의 운동 방향은, 자, 지금 P가 진동의 중심이에요, 거의. 이게 T equal 0일 때야. 자, 그러면 이 시각에서 잠시 시간이 더 흘렀어. 그러면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니까 뭐가 올까, 얘들아?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 y의 변이를 갖고 있는 파동이 오겠지. 그러니까 이 p 지점은 어떻게 돼야 돼? 맞았어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p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동의 중심일 때가 t equal 0인데 그 이전에는 그더 위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루에서부터 이렇게 골로 P가 운동하고 있는 그 사이에 T equal 0일 때의 모습이니까요. P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횡파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3번으로 가는데, 자, 이 3번 문제가 사실 물리학 원 교육 과정에서는 종파를 횡파로 표현하는 것을 다루고 있진 않아요.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고 또 교육 과정에서도 이 종파를 분석한다라는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까지 평가원의 기출 문제로도 종파의 횡파 표현이 출제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수능 특강이 연계 교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출제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파의 횡파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익혀 두시는데 3번 문제와 그리고 5번

문제가 바로 이 종파를 횡파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횡파라고 하는 것은 물, 아이고, 죄송해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X축을 진행 방향으로 하고 Y축을 매질의 진동 방향으로 하고 그러면 표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음파 같은 경우는 종파잖아요. 그러니까 음파가 X축으로 진행을 할때이 공기, 이 매질도 X축 방향으로 나란하게 진동하기 때문에 얘를 한꺼번에 그래프로 표현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횡파의 표현을 빌려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밀이에요. 자, 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질을 공기라고 할때 공기 입자들이 양쪽에서 운동을 해서 여기에 공기 입자들이 많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밀한 부분의 중심. 자, 그리고 얘는 소예요. 화살표를 좀 짧게 그려야겠다. 자, 소는 어떻게 돼? 소를 생각하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밀을 생각해도 좋아요. 여기도 공기가 빽빽하게 모여 있네. 즉 왼쪽에 있는 공기가 오른쪽, 그리고 이 위치로부터 왼쪽에 있는 공기는 아니고 이 위치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공기는 왼쪽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밀, 밀그 사이에는 공기 입자가 별로 없는 소가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매질의 운동 방향 혹은 매질의 변이 플러스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매질의 운동 방향 혹은 그 변이를 마이너스로 잡아요. 왼쪽은 마이너스. 자, 오른쪽은 뭐라고요?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종파를 나번처럼 표현을 했어요. 나번은 시간 0일 때 공기 입자의 변이 델타 X를 진동 중심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 음파는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고, 또 진동수도 주어져 있네요. F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밀하고 소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바로 이렇게 변이가 0인 곳. 이게 밀 아니면 소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얘는 요 위치를 중심으로 왼쪽의 변이가 플러스, 오른쪽의 변이가 마이너스야. 누굴까?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그렇지. 밀의 중심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OX0인 곳은 OX0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의 변이가 플러스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야. 누굽니까? OX0는, 그렇죠. 지금 T equal 0일 때 소의 위치예요. 자, 그럼 밀, 소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9x0 역시 밀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요 내용이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했지만 쉬운 건 아니죠. 왜냐면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꼭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드시고. 자, 이제 니은 가볼게요. T equal 0일 때 x equal 7x0. 마치 이 횡파의 마루가 밀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다. 이건 엄연한 종파를 횡파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밀은 X0, 그리고 9X0가 밀한 부분의 중심이고, 디귿 T equal 4F분의 1. 자, F분의 1이면 진동수의 역수니까 주기. 그런데 4F분의 1이니까 얘는 결국 4분의 1 주기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때 3X0에서 매질의 운동 방향이 어느 방향이 될 거냐? 자, 여기죠, 여기. 저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쉽지 않아도 해야 돼. 자, 그럼 봐봐. 3x0일 때 t equal 0에서 매질의 변이가 마이너스로 최고의 크기가 커. 그 얘기는 뭐예요? 3x0일 때 매질이 가장 왼쪽에 존재할 수 있는 그 가장 왼쪽에 떨어진 최대 거리에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어디예요? t equal 0이야. 자, 그리고 시간이 점점점점 흐르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시간이 점점점점 흐르면 얘가 요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뭐예요? 여전히 변이는 마이너스인데 그 변이의 크기가 점점점점 어떻게 될까, 얘들아? 얘가 요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마치 횡파처럼 해석을 하면 변이는 마이너스 방향이 돼 변이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니까 점점점점 3x0 쪽으로 변이가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3x0일 때 얘가 바로 얼마냐? 4분의 1주.

주기일 때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 주기, 횡파로 표현하면 골에서 4분의 1 주기, 4분의 2 주기 마로 됐다가 다시 진동의 중심 됐다가 골대. 이게 바로 한 주기잖아. 이것을 종파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 4분의 1 주기. 자, 그다음 어떻게 돼야 돼? 횡파면 마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얘는 플러스 변이는 오른쪽을 의미하는 거니까 4분의 1 주기부터 4분의 2 주기까지 오른쪽으로 매질이 운동해. 그래서 4분의 2 주기일 때 최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운동한 다음에 다시 4분의 3 주기일 때 진동의 중심, 그러고 다시 한 주기가 되면 원래의 위치 왼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 이 매질이 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종파를 횡파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4분의 1 주기일 때, 4분의 1 주기라고 하면 바로 요 때예요. 그럼 이때 매질의 운동 방향은 0부터 4분의 2t까지는 플러스 x 방향으로 매질이 운동한다. 따라서 디귿은 옳은 문자, 기역 디귿 옳은 문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3번 문제는 별표 해놓고 익숙하지 않은 것만큼 반복해서 꼭 익숙하게 만드시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진동수가 4Hz. 진동수가 주어져 있고요. 파동의 파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우리가 보통 굴절 현상을 분석할 때는 파동의 진행 경로가 화살표로 주어져 있죠. 근데 얘는 이상한 모습이에요. 자, 파면이 나와 있대. 파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위상의 점들을 선으로 혹은 면으로 이은 것이 파면이야. 그러니까 요 파면이 예를 들어서 마루를 이은 거다. 그러면 이 파면 역시 마루를 이은 선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루와 이웃한 마루 사이의 간격, 이것을 뭐라고 하죠? 파장이라고 하고, 바로 A 매질에서의 파장이 2cm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A 매질에서 B 매질로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의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굴절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굴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이 필요해. 각은 우리가 두 매질의 경계면에 일단 무엇을 그리죠? 수직으로 법선을 그려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뭘까? 바로 이 파동의 진행 경로를 그려야 돼. 왜냐면 우리가 입사각, 굴절각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진행 경로와 법선이 이루는 각이거든요. 그럼 파동의 진행 경로는 항상 파면의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파면의 수직으로 이 파동의 진행 경로를 그려주시고, 그리고 굴절하는 파동도 마찬가지로 매질 B에 있는 파면의 수직으로 진행 경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익숙한 굴절에 관련된 그림이죠. 그러니까 파면이 문제가 나오면, 아, 파면의 수직으로 파동의 진행 경로를 그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입사각, 굴절각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거 직각이에요. 직각인데 얘가 45도예요. 그러면 얘도 45도겠네? 그리고 파면과 파동의 진행 경로도 90도니까 얘가 45도면, 아, 이 각도 45도. 법선과 입사파가 이루는 각, 바로 입사각이죠. 입사각이 45도라는 거알수 있고. 자, 그러면 요각, 굴절각은 얼마가 될 거냐?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 90도. 그러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얘가 30도예요. 그러면 요 각이 60도. 아, 그러면 요 각이 굴절각인데 굴절각은 몇 도이다? 30도이다라는 거알수 있네요. 자, 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파동의 굴절각은 30도이다. 옳은 문장이고. 니은, B에서 파동의 파장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파동의 파장을 구하려면 A 매질에 있는 파장, 요것만 알아가지고는 불가능해. 그런데 보니까 입사각하고 굴절각을 우리한테 줬단 말이야? 입사각하고 굴절각을 알면 내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느냐?
굴절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죠. 굴절의 법칙은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

0: 입사각인데 중요한 것은 굴절각이 어느 매질에 있어? B 매질에. 입사각은 A 매질에 있어요. 자, 그러면 굴절각과 입사각의 사인비가 무엇하고 똑같아? B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력과 A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력 B. 그리고 V라고 하는 건 F람다인데 F는 바뀌는 게 아니죠. 매질 AB에서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VB분의 VA는 람다 B분의 람다 A와 같고 이것이 또두 매질의 굴절률의 비인데 이 굴절률만큼은 분모 분자에 있는 매질의 종류가 반대로 바뀐다. 자, 그럼 내가 알수 있는 거. sin r분의 sin i 값을 알수 있죠. 왜냐면 각이 다 나와 있잖아. sin r, sin 30도 2분의 1, 그 다음에 sin i, sin 45도 2분의 루트 2. 계산하면 분모 2 약분에서 루트 2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 일단 A에서의 파장 나와 있네. A에서의 파장이 얼마예요? 2cm. 그러면 이것을 성립하게 하는 B 파동에서의 파장은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cm. 따라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 B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을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요 값이 루트 2라는 걸 알아? B에서의 속력을 구하려면 A 매질에서의 속력을 내가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A 매질에서의 속력은 구할 수 있지. 왜? V는 F 람다인데 문제에서 F가 4Hz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A 매질에서의 파장 2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 이 파동의 진행 속력은 A에서 8cm per sec이구나. 파장의 단위가 cm니까 속력의 단위도 cm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VA 값을 내가 8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VB는 이항하고 루트의 분모로 이항하면 B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4 루트 2 센티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 파동의 진행 방향, 진행 경로 대신에 파면이 나오더라도 파면의 수직으로 파동의 진행 방향을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입사각과 굴절각이 각도로 주어져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주어져 있다. 이것은 출제자 선생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이용하라고 하는 거다? 굴절의 법칙을 이용하라고 하는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내가 어떠한 개념, 어떠한 공식을 이용하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각도가 주어져 있으면 굴절의 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로 가서요. 이 5번 문제는 3번 문제하고 아주 유사하죠. 3번은 음파, 종파였어요. 자, 이번에는 음파 대신에 용수철을 흔들어서 발생한 파동이 플러스 X 방향으로 그 속력은 V로 이동하는데 용수철의 모양이 넘실넘실 파도 모양이 아니고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종파죠. 자, 종파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파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종파를 횡파의 모습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해서 종파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5번 문제. 사실 3번 문제와 맥락이 비슷하면서 이 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풀이를 듣고 3번 문제, 아, 어떻게 종파를 해석하는지 알았다면 5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 선생님과 5번부터 문제 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KBS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 개,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 개,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2027학년도 1강 시작합니다. 1강은 특별하게 특강으로 시작됩니다. 좀 밀도가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뭘 배우는지를 살펴보면, 수능특강 교재 준비하셨죠? 네, 교재 보면 1강, 2강, 3강에 수능 포인트라는 게 두 페이지씩 있습니다. 그 두 페이지씩이 이제 20강까지니까 수능특강 교재 자체가 총 40페이지 조금 더 돼요. 네, 몇 때에 따라서는 뭐 4페이지짜리 강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되게 엄청 밀도가 높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조금 해결을 해야, 그래야 조금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도 마찬가지로 교재 1강, 2강, 3강의 수능 포인트의 6페이지를 한꺼번에 좀 보자 했어요. 그럼 뭘 보냐? 그러면 일본어 문자예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능 포인트의 발음, 문자, 가족 코칭 나와 있는 교재 2강 보시면 됩니다. 자, 발음은 뭐 이 글자가 어떻게 발음되는지라는 것도 있지만, 뭐 장음이라든지 타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고요. 숫자 아시죠? 가족 코칭, 어떻게 가족을, 뭐 아빠를 어떻게 부르는지, 남의 아빠를 어떻게 부르는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명사, 어휘, 조수사입니다. 뭐 집합명사라고 하죠. 탈 것, 뭐 마실 것, 먹을 것, 이런 집합명사들 나오고, 조수사는 뭐예요? 숫자에다가 그 단위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몇 마리, 몇 켤레, 뭐 이런 것들, 켤레나 마리 같은 게 조수사잖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야? 어휘예요, 어휘. 어휘를 공부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교재 1강의 수능 포인트에 보시면 페이지 4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4페이지 한번 펴볼 테니까 여러분 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일본어 문자가 쫙 나옵니다. 한 페이지에 박스가 쫙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선생님 좀 잘라왔어요, 화면상. 자, 일본어 주요 문자는 뭐예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적인 문자는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 이렇게 되는데, 뭐 로마자나 아라비아 알파벳이나 뭐 사실 영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웨어처럼 이런 표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 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인데,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마치 영어의 그 대문자 소문자처럼 그렇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히라가나가 한자나 뒤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주 나오고요. 가타카나는 외래어 표기에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자, 먼저 청음부터 봅니다. 청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땡땡이라든가 아니면 반탁점 같은 게 안 붙는 친구들이 청음이에요. 그냥 맨몸으로 나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청음인 건데, 아이우에오부터 보면요. 아이우에오 보면 아이우에오 이렇게 읽는다. 이라는 거는 뭐 사실 우리가 영어를 알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각기 국계 다 아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시치츠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좀 숨을 돌리면서 조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입력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발음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에다가 이 자판에 있는 이 키 있잖아요. 이렇게 톡 누르는 거예요. 아면 이렇게 R을 틱 누르면 이 아이가 탁 입력이 되는 거지. 네. R라는 이 키보드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탁 나오는 게 입력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그러는 거야. 그럼 발음은 뭐야? 발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입술을 그리는

드릴게요, 선생님이. 입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소리를 내는 거야. 이 입술이 소리를 내는 게 발음인 거야. 응? 그럼 이거는 지금 이 문자라고 하는 거는 발음 기호가 아니라 그냥 이 약간 이 아를 쳐서 이 아라는 히라가나 글자를 출력시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수능에서는 발음을 잘안 물어봐요. 이 발음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뭘 물어보냐면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묻고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 시험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내느냐? 가끔 나와요. 모의고사 때나 이럴 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너무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건 일본어를 공부하는 자세죠. 예,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결해 보고 가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 가로에 있는 것은 일본어를 로마자로 입력, 발음 아니에요? 입력할 때에 표기를 추가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기라는 건 나타내는 거잖아. 어떻게 입력하는 걸 나타내느냐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좀? 자, 그러시면 뭐 나머지 건다 심플하니까 나머지 가는데 이 복수로 되어 있는 얘네들만 좀 살펴볼게요. C 같은 경우에는 SHI를 쓰면 쉬라는 식으로 발음이 되겠지만 사실 그런 음성학적으로 발음 내지 않고 그냥 SHI를 치면 입력을 SHI 이렇게 키보드를 SHI를 딱 치면은 얘가 톡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C가 톡 나온다는 거야. 글자가.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SI를 쳐도 나와요. 그치? 여기 보면 여러분 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SI 딱 나와 있죠? SI를 쳐도 나와요. 그러면 약간 영어로 발음하면 얘는 쉬가 되겠고요. C 뭐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발음에 대한 이, 그, 여러분의 판단은 여기서는 좀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입력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칠때 생각을 해봐. 자판을 한 개라도 안 치는 게더 경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보통 SHI를 안 치고 SI를 치고 그냥 넘어갑니다. 두개 치는 게세개 치는 것보다 경제적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SHI도 칠수 있고 SI도 칠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입력한 뭐가 나와? 히라가나 사행의 이단인 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타치츠테토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치 같은 경우에는 이 치라는 발음인데 이렇게 하면 치가 되겠죠. 치. 그런데 TI를 치면 발음은 뭐야? 티라 이걸 절대로 T라고 발음하진 않잖아. 치카테츠, 지하철. 티카테츠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치예요, 치. 발음은 치이긴 하지만 입력은 두 개가 다 된다. 그 얘기예요. T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U가 되는 거야. 이 친구는 쯔입니다. 쯔. 그러나 투. TU라고 치고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음은 TU로 발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음은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 이거는 뭐만 돼? 입력만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가로는 입력할 때 추가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히라가나 10행의 5단이라고 하죠. 10행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와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와 딱 10개잖아. 10행의 5단 뭐예요? 아이우에오 5단이에요. 5단이면 자 한번 볼게요. 카행의 2단은 누구야? 따라오면 카행의 2단은 누구야? 키. 그러면 5단인데 얘가 타행이야. 그러면 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개념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 그 한글에서도 아카사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렇게 그 모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나다라 마바사 있는 것처럼 이 순서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사전 찾을 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단의 개념은 여러분 나중에 활용할 때, 그치? 우리 많이 배웠어요. 동사에 활용할 때 어떻게 몇 단에다가 바꾸냐, 뭐 이런 것들 중요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나머지 다섯 개행 한번 볼게요. 하 마야라와 봅니다. 여기서도 하히후회포 마미무메오 야유요 라리루레로 와 응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 셀에 음향 처리되어 있는 것만 좀 살펴볼게요. 나머지 건 그냥 읽으면 알잖아. 솔직히 이걸 뭐 무를 이걸 얘가 무니까 무다 이렇게 선생님 설명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이 후를 한번 볼게요. 후를 보면 FU라고 써서 뭐 예를 들면 마운틴 후지 후지산 후지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HU도 돼. HU도 돼. 뭐가? 입력이. 입력이. 발음 아니고 입력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좀 중요한데요. 오 한번 볼게요. 오. 오를 보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을르를 나타냅니다. 음성을 보면 오라고 발음이 됩니다. 발음. 발음은 오라고 해. 하지만 입력은 어떻게 해줘야 돼? 입력은 W, O를 입력해줘야 돼. 다시.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입력하면 출력값은 어떻게 돼? 얘가 되지. 얘가 되잖아.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얘는 발음이고요. 입력은 어떻게? WO를 쳐줘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응 갑니다. 응. 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쉽게 설명하면, 물론 우리나라 개념과 다르지만, 일본어 약간 받침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삼뽀 하면은, 삼 하면서 응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M이나, N이나 ING나 이렇게 이런 발음 기호들을 가지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수렴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발음은 사실 지금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발음은 이런 정도로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야? 입력. 자, 그럼 입력은 N도 되고 N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 N만 입력하면 되지 뭐하러 비경제적이게 두 번을 N을 입력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N만 하나만 입력할 수 있는 거는 조건이 있어요. 뒤에 자음이 올 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삼뽀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자음이 오잖아. 그러면 S, A, N, P, O 이렇게 써도 되고요. S, A, N, N, P, O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얘 써도 되고 얘 써도 되면 여러분 어떤 거쓸 거야? 그치? 이게 낫잖아. 훨씬 한 개만 쓰면 되니까. 두개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두 개를 딱 치면 얘가 딱 하고 커서가 끝나.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포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선생님은 그냥 웬만하면 칩니다. 이렇게 N으로.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신분. 보자. 신문이야. 그럼 이 친구는 뒤에 자음이 있잖아요. 분이라는 자음이 있잖아. 자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N을 써도 되고 또는 NN을 입력해도 돼. 그러나 이 친구는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뭘 써줘야 된다고요? 그쵸. 이것만 써줘야 된다는 거야. 얘는 쓰면 안 돼. 얘는 언제 쓸수 있다고? 뒤에 자음이 올 때만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설명할 게 있는데,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렇게만 알고, 이번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타금이 나왔어요. 타금이 땡땡이 붙은 거예요. 카사타하 행이 가자다바 행으로 바뀌는 게딱네 가지의 행, 4, 5, 20, 20개의 글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요음에도 타금이 붙긴 하죠. 자, 근데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음영 처리된 것만 볼게요. 가기구개고 자지지제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입력기 있고요. 여기다 쓸게요. 발음이 있어요. 우리 지를 한번 볼게요. 지는 그러면 입력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지, 지. 이렇게 해도 돼. 두 개가 다 돼. 그지? 발음도 사실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이렇게 발음해도 되지 뭐. 근데 이건 사실 발음은 시험은 잘안 나와. 물어보진 않고 입력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자, 이걸 한번 가볼게요. 따지즈대도. 얘는 발음은 이거야. 그지? 발음은 이거죠? 근데 입력을 이걸로 해줘야 되느냐? 입력은 얘로 하면 안 돼요. 입력은 그럼 뭘로 해야 돼? 다 D라고 해요. DI로 입력해야 얘가 돼요. 그럼 얘는 소리를 내봐. D가 되는 거지. 근데 D라고 발음하진 않아요. 얘를 G라고 발음하지. 응? 그래서 입력은 D, 발음은 G. 헷갈리지? 뭐 헷갈려? 다 아는 단어인데. 그죠? 얘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 때는 어떻게 돼요? 스웨덴 때는 ㄹ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나, 그치? DU로 두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즈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이세 가지의 어떤 게 발음이고 어떤 게 입력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지는 두 가지가 다 되는 입력. 얘는 D로 해야 되고 얘는 두로 해야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나머지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으시면 되니까. 반타금은 P예요. F 아닙니다. F 아니에요. F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파 하면은 약간 이런 글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예, 그래서 F가 아니라 P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넘어갑니다. 자, 여기 샤슈쇼, 차추초에만 지금 음영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요음이야. 여러분, 요음이 뭐였어요? 2단에다가 작은 야유요 붙이는 게 요음이었잖아요. 응? 아, 1강부터 너무 입력 갖고 이러니까 재미없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그 영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읽을 수가 있잖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본어 입력에 대비하는 거, 이렇게 대응시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봐봐. 2단에다가 야유를 붙이면 무조건 야유요는 따라 나오게 돼 있어. 그치? 얘도 그냥 야유요 써볼게요. 야유요. 야유요가 따라 나오게 되는 요 앞에 어떤 자음이 오느냐의 문제야. 선생님 지금 시간상 야유요를 다안 썼어요. 여러분 지금 교재에 보면 4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야유요 쫙다 써있지. 그죠? 근데 그 앞에 어떤 자음을 취해서 소리를 내느냐만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얘는 캬큐큐가 되는 거고, 갸규교 G를 넣으면 되지. 그 다음에 자주조 Z를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냐뉴뇨는 뭘 써? 니은. 그치? 네, N을 넣으면 되는 거네. 냐뉴뇨 넣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게 쭉쭉쭉 나오면 B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M 넣으면 되고, 막 그렇잖아. P 넣으면 되고, 막 이렇잖아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샤쇼쇼 한번 봅니다. 샤쇼쇼. 볼게요. 샤슈쇼하고 차추초를 한번 볼게요. 샤슈쇼하고 차추초를 한번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야유요 썼어. 그다음에 아우오도 써볼게. 아우오 무슨 일을 벌일지는 여러분이 4페이지를 보면 알수 있겠지만 그래도 딱 차별성을 갖고 착 알아듣기 쉽게 뭐 넣어야 돼? 그치. S 넣어야 돼. S. 샤, 슈, 쇼. 그러면 S, Y, A가 아니라 A만 나오는 경우에는 뭘 넣어야 돼? 샤, 슈, 쇼니까. 그렇죠. S, H. 이렇게 넣으면 돼. 어렵지 않죠? 예. 네. 여기는 뭘 넣어야 돼? 캬, 튜, 쇼. 이거는 발음은 이렇게 안 돼. 얘는 입력만이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입력하고 있어. 입력. 오케이? 발음 아님, 입력하고 있음, 입력, 발음 아님, 입력하고 있음. 오케이. 잠깐만, 이게 제 애들이 계속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입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머리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대? 키보드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소리가 이렇게 안 나는데? 이렇게 안 나는데 계속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 자, 볼게. 여기는 뭐 써야 돼? 그렇지, CH를 쓰면 됩니다. 자, 추초. SH, CH. 끝! 없죠, 별거?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시켜버려도 될것 같아요. 네. 요음 끝났습니다. 그치? 두 개씩 나오는 거는? 얘도 한번 해볼까? 얘? 얘도 지금 좀 중요한 것 같아. 얘도. 자주조 한번 가볼게요. 얘도 입력이야. 자, 주, 조. 얘만 좀 가볼게요. 얘. 이 친구만 하나 더 추가해서 가볼게요. 하나씩 더 있잖아. 그치? 자, 볼게요. 자주조. 야유요 써. 그 다음에 야유요 써. 아우 썼어. 자, 그럼 여기는 뭘 넣어야 돼? 여기 뭐 넣어야 돼? Z야, J야? 여기 Z예요. 자주조. 여기가 J야. 그래서 자주조가 되는 거야. 오호, 여기는 SH, CH 두 글자 아니고 한 글자만 넣으면 돼요. 근데 선생님, 자지주제조. 뭔가 여기서는 이렇게 치면은 자가 나오고, 이렇게 치면 지가 나오고, 이렇게 치면 주가 나오고, 이렇게 치면 조가 나오네요? 네, 이거 배웠네요. ZI도 되고, GI도 됐잖아. 그지? 아이고, 영어하고 일본어의 콜라보. 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얘는 사실 그 수능 기본어에 이 글자가 나오는 게 없어요. 뭐냐면 뭐 마징가 제또 할때 제가 되는 겁니다. 지에 이런 글자 안 봤잖아. 그치? 이건 수능에 안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얘는 사실 뭐 입력할 일이 없네. 자,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우리가 히라가나 예, 가타카나도 똑같아요. 음력은. 근데 뭘 누르면 되냐면 이거는 이제 그 수능 특강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 입력을 한 다음에 히라가나로 F7키를 탁 누르면 변환이 돼요. 근데 그때그때 변환해도 되는 거지만 뭐 일단은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일단 요렇게 뭐 변환시키면 되겠구나. 이건 이제 컴퓨터에서 실생활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히라가나로 치시고 뭐 가타카나로 변환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우리는 뭘 해야 돼? 이 글자가 어떻게 입력되는가에 대한 거를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동하기 쉬운 가타카나 볼게요. 우리 가타카나도 똑같이 히라가나 마처럼 10행 5단이 있는 거야. 자, 혼동하기 쉽대요. 안 혼동하면 돼요. 네, 당연한 건데 뭘 이렇게 혼동하기 쉬울까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차이죠. 좀 비슷하지만 아 또는 마. 그 다음에 글자가 요 위에까지 오면은 스가 누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점을 찍으면 얘가 우가 되는 거. 약간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되게 헷갈리게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진짜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탁시라고 하는 택시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 택시. 근데 이걸 어떻게 내는 줄 알아? 이렇게. 쿠다시라고 낸 거예요. 그럼, 이 뭐야? 찾아봐, 있다니까? 옛날에 뭐 수능 완성형인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나, 이걸 이렇게 내면, 딱 보면 그냥 우리가 그림처럼 딱 보잖아요, 글자를.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읽지 않잖아요, 자세히? 그걸 노려가지고, 있잖아. 틀려가지고 좀 아까웠어요. 난 많이 틀리는 게, 이런. 시하고 치하고 구별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근데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이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생긴 거지. 점점점. 그래서 이걸 이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나이키. 글자처럼. 시. 이렇게 된다고. 이으면 시가 되는 거야. 히라가나 시가. 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어떻게 생겼어? 여기 있잖아. 근데 얘도 이렇게 이어봐. 이렇게 이으면 시가 되는, 쯔가 되는 거야, 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소도 마찬가지야. 소도 한번 볼게, 얘도. 소도 이렇게 생겼지. 이거 히라가나 소하고 다른데요, 선생님? 네, 이 소는요, 히라가나 이 위에만, 이 히라가나 소가 이렇게 생겼잖아. 요를 이렇게 위에만 톡 뜯어가지고 Y자 위에만 이렇게 갖다가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응인 거지. 자, 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글이 이 점이 앞에 세로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이 점이 이 가로에 있는지 즉 이렇게 잡히는지 이렇게 잡히는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렇게 잡히면 소, 이렇게 잡히면 응. 이렇게는 안 잡히잖아. 그쵸? 그래서 뭔가 이거 어떻게 구별하는 거야? 똑같이 생겼어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글자의 차별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기본 어휘로 제시된 가타카나 어휘를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61개가 나옵니다. 쭉 보면 아이스크림부터 해서 사카 까라 노토 마데. 그다음에 파티 까라 레스토랑 마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61개가 딱 출제의 범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우리 다음 강의 수능 특강 1강을 해설해 주면서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좀 다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요. 이거는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게 61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매번 늘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1번에 나옵니다. 1점짜리 문제. 그러니까 요거를 61개를 외우면 일단 수능은 무조건 빵점은 아니고 1점인 거야. 아니 뭐 그리고 솔직히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뭘 어떻게 외우면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음이 있나 없나? 타금이 있나? 그다음에 촉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코피 코히랑 이런 거 헷갈리지 말고, 15번, 18번 헷갈리지 말고, 뭐, 요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다지 보고서, 뭐, 이게 뭐지? 할 만한 건 아니다. 자, 61개는 꼭 외워야 수능 1번을 푸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5페이지에 61개 쫙 나와 있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을 하긴 하는데 단어장도 여러분이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조금 정성만 있으면 61개 금방 씁니다. 쉬는 시간에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61개 써가지고 1점 한번 맞아보자.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를 할때 이거 딴 얘기이긴 하지만 국영수와 그 탐구 과목에 밀려가지고 제외국어까지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친구가 얼마나 될까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내신은 다른 얘기지만 수능을 봤을 때는 뭐 내신을 수능 특강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열심히 해야겠지. 근데 이제 수능을 제외국어를 한 과목을 더 늘어서 여러분이 더 추가로 보게 된다 할 경우에는 시간이 별로 없죠.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셔야 되는 게 제외국어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라 이름과 도시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고유 명사도 기본 어휘예요, 이거. 좀 억울하긴 하지만 고유 명사도 그냥 툭 나오면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우리가 아메리카, 이기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도이츠 어딘지 다 알겠지. 도이츠 어디야? 독일이지 뭐. 도이칠랜드, 그죠? 캐나다 어딘지 알잖아. 러시아, 인도, 타이, 타일랜드, 그죠? 베트남은 베트남? 이걸 모르진 않겠죠? 자, 서울, 베킹. 베킹이 어디지? 베킹이 어디야? 베이징, 그죠? 여긴 북경이야. 이게 조금 어렵나? 파리, 런던, 하와이. 여기서 모르는 게, 여기는 어디야? 도대체 지구에 어디 있는 거야?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신 문제 같은 거낼때 약간 헷갈리게 낼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봤던 거, 후란, 뭐, 스가 아니라 후란 누라고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헷갈리기 쉬운, 혼동하기 쉬운 가타카나를 섞을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자, 이제 1강 끝났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선생님 1강에서 한게 뭐야, 거의? 입력만 했니, 입력만. 10행 5단에 입력을 했고요. 발음이 아니다, 입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즈 같은 경우는 두루 입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막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갑니다. 수능 포인트에 발음 숫자 가족 호칭이에요. 얼른 볼게요. 2강. 발음부터 봅니다. 발음. 첫 번째가 장음이 나오네. 장음이 뭐야? 소리를 길게 내는 게 장음이야. 소리를 길게 어떻게 내는 거야? 아, 아, 아, 이, 이, 이, 우. 타그 아그이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장음을 내려면 자음에선 장음을 낼 수가 없고 모음에서 장음을 내기 때문에 모음은 일본어에 5개잖아요. 그래서 5개밖에 없는 거야. 아장음, 이장음, 우장음, 애장음, 오장음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아장음도 볼게요. 우리가 스타카토를 꺾어서 있잖아. 오카아상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냥 오카아상 이렇게 있는 거죠. 오바아상. 자, 이걸 한번 써보면 입력으로 한번 써볼게요. 오바아사음 이렇게 쓰겠지. 입력으로 쓰면 이게 N이 2개 나오겠지. 뒤에 자음이 없으니까. 그죠? 자, 바아 이게 2개가 겹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아장음이 된다는 거지. 아 오바아상 있어. 오바아사음 이렇게 안 하고 오바아상 오카아상 아가 2개가 있을 때아 플러스 아일 때2 플러스 2일 때, 5 플러스 5일 때, 플러스 A일 때, 5 플러스 5일 때, 이렇게 두 개씩 겹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오니 이상, 오지 이상, 유, 우. 이두 개잖아, 그지? 스, 으. 여기 자음을 안 썼는데, 스, 으. 그 다음, 큐. 이거 한번 장면 볼까요? 큐 어떻게 돼? K에다가, 이렇게 된게 큐죠. 큐. 이게 큐잖아. 우. 두 개가 겹치지. 큐, 우. 두 개, 이런 식으로. 에, 네, 에, 오, 오, 토, 오. 자, 그러면 이제 음향 처리된 게 이게 중요한 거지. 특별한 자음이에요. 우리가 선생님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센세이, 센세이, 이렇게 안 하죠? 센세, 길게 늘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각세이라고 하지 않고, 세, 에이고라고 하지 않고, 에고라고 하는 것처럼, 에단 플러스 이에요. 에이. 에이는 어떻게 발음이네? 지워볼게요. 에, 이는, 에 플러스 이는요, 에가 된다는 거, 앞에 거 따라가. 에, 센세, 센세 이 아니고, 센세, 이렇게. 자, 오 플러스 우도 마찬가지예요. 토, 우, 이 오, 우가 오또상이 되는 거예요. 오또상, 써보면, 오토우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가 어떻게 된다고? 오 플러스 우가 뭐가 된다고?

오장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두 가지가 뭐야? 특별한 장르라고. 어렵지 않죠? 다 아는 거야. 자, 키노 마찬가지입니다. 키노우라고 하지 않고 키노 노. 쿄, 쿄, 쿄도 한번 볼까요? 쿄. 입력해 보자. 쿄, 쿄, 우. 오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 오우가 어떻게 된다고? 오장음이 된다고. 쿄가 된다고요. 쿄우가 아니라 쿄. 사카, 코히 이렇게 이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장음이다. 아시겠습니까? 가타카나에서. 자, 이렇게 장음 봤어요. 두 번째 요음입니다. 자, 요음은 2단의 글자 뒤에 작은 글자 야유요가 합쳐져 만든 글자입니다. 글자는 예, 두 글자가 요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요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애 손잡고 있는 것처럼 생겼죠? 자, 이렇게. 얘는 좀 작게 쓴다는 거야. 애기니까. 이게 두 글자가 요음이에요. 그리고 이두 글자가 지금 박 나오지? 두 글자가 요음은 두 글자이지만 한 박이 다 되어 있죠? 얘가 한 박이야. 차 이렇게 발음해줘. 치야 이렇게 발음 안 해주고 차 한꺼번에 소리를 내야 되는 거야. 한 박. 자, 오차 카이샤 슈미 이런 게다차슈쇼 이렇게. 하, 갑자기 시간도 없는데 선생님 갑자기 욕심이 나는데 이거 한번 써봐봐. 입력 어떻게 되더라? 두 개잖아. 그치? TYA. 빨리빨리. 뭐 있어? 그치? CHA. 아,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지? 얘도 두 개잖아. 뭐였지? SYA. 그 다음에 SHA. 그렇지. 마찬가지로 SYU, SHU.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바꿉니다. 한자, 한 글자를 모두 다한 박으로 발음해요. 이렇게 작은 초금도 응처럼 생긴 받침 같은 것도 일본어에서는 한 박으로 발음한다. 가타카나 장음도 한 박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키이쁘 이렇게 읽어줘야 돼. 우리나라처럼 키이쁘 이렇게 읽어줘야 돼. 키이쁘 세 박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키쁘 이렇게 읽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스타일로 읽으려면 이 코리안 스타일, K 스타일, 재패니스 스타일, 키이쁘 키쁘 노우 키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치켓도 마찬가지예요. 네 박이에요. 자가도 한박 합니다. 직감, 직감, 찍어줘야 돼. 직감, 직강 아니에요. 직감,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는 두 글자가 한 박. 죽여. 콘사토, 콘사토, 콘사토, 콘사토.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글자가 다한 박이지만 요음은 두 글자가 한 박이야. 얘가 한 박이야. 자,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방문제는 한 경년에 한 번씩 한 3번 정도에 위치돼서 나옵니다.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돼. 중요한 건 뭐야? 모든 글자 다한 박이지만 요음은 두 글자 한 박. 자, 숫자 갑니다. 숫자. 자, 숫자는 사실 뭐 이진이 산시 고 로크 시자 이건 좀 솔직히 일본어 안 해도 좀 알지 않나? 이진이 산시 고 정도까지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붙여보는 거예요. 일본의 시간은 시하고 분만 나옵니다. 자, 시는 지, 그 다음에 훈은 그러니까 초 이런 거안 나온다고. 훈이 나오는 거야. 기본형이 훈이야. 얘가 분인데 우리나라 말로 기본형이 훈이야. 훈, 훈으로 시작해. 그런데 뭐가 앞에 숫자가 윽 하고 막혀. 막히는 거는 윽이나 응을 하면 막히는 거야. 막히잖아. 응, 막히잖아. 이렇게 앞에 약간 받침처럼 막혀버리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 훈이 뿡으로 바뀌어. 막히니까. 훈! 이렇게 못하니까. 뿡, 뿡! 이렇게. 뿡! 하고 터지는 거야. 그러면 분은 있느냐? 이 분이 있기 때문에 마치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글자는 없어요. 분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분에서는 얘를 안 쓴다고. 오케이? 자, 그럼 갈게요. 이지지, 니지, 산지. 얘 어떻게 읽어?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요지야. 욘지 아니야. 시지 아니야. 요지. 고지, 로쿠지. 얘 어떻게 읽어줘요? 나나지 아니고 시지지, 쿠지. 자, 그래서

79가 되게 중요한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4시 뭐? 요지. 7시 뭐? 시지지. 9시 뭐? 쿠지. 큐지 아니에요? 쿠지. 자, 분 갑니다. 분. 아까 뭐라 그래서? 막히면 뿡 하고 터진다 그랬죠? 그래서 뿡 하고 터집니다. 니훈. 삼. 뿡 하고 터져요. 용. 뿡 하고 터지고. 고훈. 록. 뿡 하고 터지고. 나나훈. 핫. 뿡이라고 터져도 되고 그냥 핫지훈이라고 써도 됩니다. 큐훈. 줍. 뿡 하고 터져야 되고요. 쥬. 여기 1분이죠. 쥬. 뿡 하고 터지고. 몇 분은? 난. 뿡. 몇 시는? 난지가 되겠지. 오, 되게 뿡이 많다. 그지? 아니, 선생님, 근데, 뭐, 삼뿡, 연뿡 알겠어요. 근데, 육분은요, 로크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록이라고 돼요? 이제 나중에 조수사할 때 나오는데, 1, 6, 8,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말이에요. 얘네가 바뀌어. 록, 핫, 쥬 이렇게 앞에 바뀌어버려요. 우리도 왜, 뭐, 셋이 됐다가 세가 됐다가 이러잖아요. 삼도 이렇게 막 자꾸 바뀌잖아요. 넷이 됐다가 네가 됐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도 앞에 숫자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치? 자, 주의해야 하는 숫자 읽기. 479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게 뭐야? 어떻게 읽었지? 요지, 시지지, 쿠지. 자, 그런데 월을 한번 읽어봅시다. 월. 4월 어떻게 읽지? 시가츠. 얘는 히지가츠. 얘는 쿠가츠. 호호. 얘도 7일 어떻게 읽어요? 나노카라고 읽는데 여기는 며칠을 읽는 거야. 17일, 19일 이런 식으로. 17일, 19일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읽어져요? 주 시진이지? 주 쿤이지? 이런 식으로 구나 시지라고 읽는, 시지라고 읽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7일은 나노카, 9일은 코코노카이지만 17일, 27일 이렇게 나올, 29일 이렇게 나올 때. 자, 그럼 얘는 뭐야? 다 요로 읽히는 거예요. 네 가지. 요로 읽히는 거는 네 가지. 얘는 그냥 외우자. 오지선다 할때딱 나오기, 특히 내신 하는 친구들 나오기 좋잖아, 이런 거. 요지, 요넨, 요닌, 요엔. 요지, 요넨, 요닌, 요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안 외워진다 그러면, 아, 요, 요, 요, 요, 요. 어떻게 외울까 싶으면, 뭐, 네 명이 4년마다 4시에 만나서 무슨 짓을 해? 4회씩 나눠가죠. 이랬, 이랬,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너무 안 헤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아, 이어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헷갈려요, 사실. 암기도 뭐, 한두 개여야 말이지. 자, 이제 번호 읽기로 갑니다. 일본어에서 전화번호, 우편번호, 자동차 번호는 하나하나 따로 읽어져요. 그런데, 니고, 이런 식으로 얘는 장음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니고, 이렇게 짧게 안 읽고, 쓸 때는 그냥 니라고 쓰고, 고라고 쓰지만, 그러니까 읽을 때 얘기하는 거야. 자, 요나나큐 레 하고 제로 이렇게 읽는 게 0입니다. 자, 그러면 03에 2345에 6789를 교재에는 히라가나로나 이제 가타카나로 한번 표기해 봤어요. 제로 3얘 어떻게 읽어? 노. 여기 어떻게 읽어? 노. 제로 3 노. 니 이렇게 장음으로 읽는 거잖아. 니상용고 이렇게. 이렇게 읽어 준다고요. 읽어준다고. 잠깐만요. 선생님도 이 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네, 책장을 안 넘겼어. 보시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13페이지네. 네. 근데, 제로산노, 니상용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고,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표기를 이렇게 한다기보다 이렇게 길게 늘려서 상대방한테 발음해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숫자 25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읽어줄 수 있다. 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숫자일게요. 자, 우리가 뭐 숫자는 이미 뭐 2지부터 Q까지 하고 10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의 단위. 그 다음에 90 가면 100. 100 가면 이제 900에서 1000으로 넘어가고 1000에서 만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이 음영 표시를 해놓은 것들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지, 니상, 이온도 되고, 나나도 되고, 큐도 되고, 그죠? 시지, 쿠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씩 읽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과, 쥬, 니쥬, 산쥬, 욘쥬, 고쥬, 로쿠쥬, 나나쥬, 하쥬쥬, 큐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0으로 가죠. 100. 100, 200, 산, 100가 아니라 100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영100, 고100, 록, 뺏그가 되는 거. 나나혁그, 합, 뺏그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몇백은 난뺏그가 돼요. 자, 요것만 조금 기억해가지고 나머지는 혁그에다 붙이면 되는 거지. 센, 니센, 산, 젠. 삼천이. 연센, 고센, 로크센, 로쿠쿠센, 나나센, 핫센. 물론 핫지센 돼도 되지만. 그 다음에 큐센, 그 다음에 난젠. 아, 그 다음에 이게 만을 잇지망이라고 해주는 게 중요했다. 요런 내용이죠. 그래서 숫자를 읽을 때 1부터 만까지, 이게 만의 단위까지 쭉 나오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보면, 여기 선생님 블랭크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사실 뭐다 아는 내용들일 거고, 이렇게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명확하게 아시면 숫자 읽기 어렵지 않다.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접속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3강, 2강 수능 포인트 할 때, 그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접속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이거 조수사랑도 연결되는 거니까. 아, 카사타하 행의 숫자 어떤 것이 붙을 때, 카사타빠가 되는지, 가자다바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그때 가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고유 숫자 읽기입니다. 고유어는 뭐예요? 히토츠. 2つ, 3つ, 4つ、5つ、6つ、7つ、8つ、9つ、と、いく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지? 1日、2日、3日、4日、5日、6日、7日、8日、9日、10日、いつ。 갑자기 여기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 막 혼란스럽기 시작한 친구들 있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고유어 숫자 읽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13페이지에 나와 있을 때는 숫자만 나와 있어요. 날짜는 안 나와 있단 말이야. 날짜는 뒤에 나오는데 4강에 나온단 말이죠. 같이 엮어서 보면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것. 자, 가족 코칭은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신의 가족을 남한테 말할 때.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근데 나의 가족을 남한테 말할 때. 남의 가족을 말할 때. 이거는 스미스상의 오라버니, 누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가족을 직접 부를 때.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종류가 세 가지가 나뉘어져 있어요. 요거를 3강 할 때, 예, 선생님이 한번 예, 2강 수능 포인트를 해설해 드리면서, 예, 강의 3강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명사 어휘와 조수사를 다루고 있는 3강 수능 포인트로 넘어가 봅시다. 자, 2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20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이제 명사 어휘 위치 및 방향과 신체 어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뭘 써놨냐면요. 한자를 써놨어요. 한 글자짜리 한자를 써놨습니다. 자, 명사 1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수능 포인트 4강에서 이렇게 한 글자짜리를 다루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카테고리에 있냐면 이한 글자짜리가 위치 및 방향에 있거나 신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특히 뭐 히가시, 니시, 미나미, 기다. 얘는 뭐야? 미기, 히다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좌우 정도도 한자로 헷갈려 한다. 그럼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한자는 거의 쓸 줄도 알 만큼 아셔야 된다. 신체 뭐야? 아따마, 카오, 머리, 카미, 머리카락, 메, 하나, 미미,
입 굳지

0: 치아, 하, 노도, 목, 그 다음에 태, 손, 유비, 손가락, 아시, 다리나 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주제별 어휘라고 하는 건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집합 명사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에 이게 쫙 나와 있을 거야. 그럼 여기를 한번 가려봐. 이렇게 착 가려. 이렇게 탁 종이로 가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쓸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면, 아, 내가 이 글자를,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는구나를 알수 있어요. 이것도, 명사 어휘 할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뭐 이런, 이게, 이, 뭐 이런 게 뭘까요? 슈미가 되겠지, 슈미, 취미. 이건 뭐야? 天気, 날씨가 될것 같잖아. 이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조수사는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예, 할때 같이 하도록 할게요. 이 얘랑 얘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아라비아 숫자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을 세는 단위 개, 인원 인, 몇 살의 새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붙어서 바뀌는지는 예, 좀 패턴이 있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표에 근거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조수사. 수량을 나타낼 때 숫자 뒤에 붙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자,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가늘고 긴 거는 혼, 두꺼운 건 사츠, 건물의 층수는 카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포인트 다룰 때 하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그 밖에 조수사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월, 시, 분, 이거 했잖아, 금방 앞에서. 그 다음에 학년을 재는 거, 그 다음에 횟수를 재는 거, 등위를 재는 거, 뭐, 사람을 세는 거, 돈을 세는 단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무엇을 세고 어떻게 읽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타 조수사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장들까지 예, 쓰는 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것들이 3강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쭉 봤어요. 선생님이 집중해서 보여드린 건 뭐냐면, 아, 가타카나의 입력과 그 밖에 여러 가지 명사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교재 1강과 2강, 3강에 나와 있는 수능 포인트만 다뤘는데요. 교재 1강에는 가타카나가 61개가 나왔고요. 교재 4강에는, 여러분 한번 교재 4강 수능 포인트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316개의 한자가 나옵니다. 명사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교재 5강 한번 볼까요? 교재 5강, 교재 5강, 교재 5강 한자 2라고 해서 동사, 형용사, 부사, 접두사, 접미사, 뭐, 그 다음 날짜,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좀더 나와요. 날짜 뭐 이런 거. 273개예요. 이걸 다 더했더니 몇 개가 나와? 650개가 나오더라. 316개. 이게 다 합쳐가지고 316개인데. 예. 316개잖아. 이게 한자 1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 보시면 한자 2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자 2는 어디? 여기 나와 있는 거. 동사, 형용사, 나형용사, 부사, 접두사, 접미어, 그 다음에 요일,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똑같은 표예요. 똑같이 1강, 4강, 5강에 나와 있는 수능 포인트의 어휘들을 합쳐봤더니 총몇 개더라. 어휘 수가 650개더라. 수능 출제 기본 어휘는 약 900개예요. 수능 출제 기본 어휘는 불혹이라고 수능 특강 맨 뒤에 나와 있어요. 내가 봤더니 사실은 선생님 하나하나 셌어요. 그랬더니 934개야. 이게 69.6%거든? 즉 70%라는 거지. 이게 1강, 4강, 5강. 얼마나 단어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뭐야? 활용도 좋고, 어휘 표현도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문자나 발음, 숫자, 가져온 것이 명사, 어휘, 조수사에 나와 있는 이 단어부터 빨리 출발해서 외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자, 언어는 암기입니다. 자, 다 같이 암기할 범위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1강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皆さん, 고고로사마데시다. 자, 맞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상업경제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우리 오리엔테이션에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클로징 멘트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1강을 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1강 시작에 앞서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원래 1강 딱 틀었을 때 가장 의지랑 열정이랑 파이팅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 열정을 30강 끝까지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바로 덮지 말고 선생님이 했던 거를 한번 다시 복습하는 거를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시고 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눈에 보는 프리뷰로 먼저 보고 기출 문제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눈에 보는 프리뷰입니다. 우리가 경제활동 상업이 크게 교재로는 1강, 2강, 3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1강 경제활동의 요소가 바로 우리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강이 상업의 중요성, 3강이 경제발전과 환경 파트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 파트를 보면요. 우리가 5개념 기출분석을 했을 때 그 작년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출제되는 편이었고 전체적으로 영역을 본다면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 한 계속 출제되는 걸 볼 수 있죠, 안정적으로. 그래서 경제활동의 요소에서는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먼저 한눈에 보는 프리뷰 목차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1강이에요. 경제활동의 요소는 교재 기준 1강입니다. 강의 기준 똑같지만. 자, 경제활동, 합리적 선택, 수요와 공급 총 3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머릿속에 여러분이 넣어야 되는 건 이 3가지 키워드예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경제활동. 일단 경제활동이 뭘까?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 배울 거고요. 그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는 누굴까? 그리고 경제활동을 도대체 어떤 대상물들로 경제활동을 하는 걸까? 그게 바로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 해야 되죠.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왜 해야 되냐면 너무 인간의 욕구는 너무너무 큰데 그거에 대해서 자원은 한정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상업경제 이 과목을 인강을 튼 것도 사실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 해야 될 거를 다 기회비용을 따져서 선택을 한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경제학적인 원리에서 기회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합리 선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요와 공급을 배울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좀 약간 색깔로 표시를 했죠. 주체와 객체 기회비용 표시를 했잖아요. 그 표시한 거는 이 위에 기준에 선생님 아까 봤던 그 수능 기출문제 분석했을 때 출제된 내용을 좀 포인트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부분만 공부 내용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다 공부를 해야 되지만 수능에 출제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까먹지 않고 복습을 여러 번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좀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경제활동이 뭔지 어떤 유형인지 누가 하고 어떤 걸로 하는지 배워야겠죠. 그래서 경제활동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경제활동의 의미는요,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 이 재화나 용역은요, 제가 앞으로 생산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생산물,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생산, 분배, 소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 순환을 한대요. 여러분, 순환이 뭐죠? 순환, 서로 돌고 돌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위에 이미 힌트가 있어요. 경제활동의 유형 세 가지가 이미 의미에 담겨져 있거든요. 뭘까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생산, 분배, 소비가 각각 칸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면서 매칭시켜 볼게요. 첫 번째, 재화나 용역. 뭐라 그랬죠? 생산물이라고 했죠? 이 생산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 뭘까요? 그렇죠. 얘는 생산. 에 유형에 해당합니다. 생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다가 뭐 쉬는 시간에 매점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학원 갔다가 편의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편의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먹을 것들, 음료수, 먹을 것들이 막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생산되어 있는 재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지출해야 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비라고 합니다. 소비.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것 자체도 소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경제활동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활동을 할까요? 우린 소비활동을 주로 합니다. 소비활동. 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분배겠죠, 분배.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이 생산과 소비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편한데 이 분배라는 개념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주고받는 걸 분배라고 한대요. 일단 말이 어렵습니다. 생산 요소. 생산 요소는 뭘까요? 우리 앞으로 계속 등장할 단어거든요. 생산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뭔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뭔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뭐냐면 선생님이 생산 요소를 여기다가 적을게요. 기본적으로 노동, 우리 노동 필요하죠. 생산하려면 사람들의 이런 노동력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토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 자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 토지, 자본을 대표적인 생산 요소라고 배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럼 생산 요소를 제공해요. 기업에게 우리가 노동력도 제공하고 토지도 제공하고 뭐 이런 자본 투자도 하고 이런 걸 제공해요. 그럼 열심히 그걸 활용해서 열심히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만들겠죠. 그럼 그거를 그냥 무상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요? 줘야 되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활동을 분배라고 하는데 그 주고받는 대가를 뭐라 그러냐면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토지의 대가는 지대라고 표현하고요. 자본의 대가는 이자나 배당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산 요소를 이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에 대한 대가는 임금 지대 이자 형태로 우리가 분배가 된다. 그 서로 주고받는 활동을 분배라고 한다라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 잘 머릿속에 넣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활동 유형을 배웠어요. 그럼 경제활동이 생산 소비 분배가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도대체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주체입니다. 주체. 어떤 주체들이 하는지 볼게요. 총몇 가지 주체가 있죠? 네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게, 두 번째 기업, 세 번째 정부, 네 번째 외국입니다. 일단 우리 이네 가지 주체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가게에 속합니다. 가게. 보통 가게는 어떤 활동을 많이 하냐면요. 소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 경제라고 불립니다. 소비 경제. 여러분 소비 왜 하죠? 우리 아까 편의점 예시도 들었지만 거기 가서 뭘사 먹는 거왜 하죠? 어떤 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소비를 합니다. 이 효용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만족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배부르고 싶을 때 만족감 먹고 싶어서 아니면 지나가다가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요? 그럼 옷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 만족감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소비는 왜 한다? 목적의 효용,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배웠습니다. 그럼 기업은요, 어떤 걸 하냐면요, 생산을 해요. 주로 생산.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생산활동을 합니다. 근데 생산활동 왜 할까요? 무상으로 하지 않죠. 뭐를 위해서 하냐면 기업은 이윤, 돈을 벌기 위해서 해요. 이윤의 극대화. 우리 무상으로 생산해서 막 제공하고 이런 거 아니죠. 다 판매 수입을 얻기 위해서 생산하는 거거든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을 하는 경제는 기업이다. 자, 세 번째 정부. 정부는요, 다 해요. 생산도 하고요, 소비도 합니다. 물론 이제 기업들이 만들어낸 생산물 소비도 하고요, 생산도 하거든요. 어떤 걸 생산할까? 어떤 건 제공할까요? 보통 사회 간접자본, 공공재 이런 것들을 제공하거든요. 우리가 뭐 집에 가다가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하고 난 다음에 길을 가면 어둡지 않고 가로등도 켜져 있고 막 신호등도 막 유지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뭔가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안전 장비들을 제공해주는 정부 역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생산 활동입니다. 공공이익의 극대화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외국. 외국은요,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 이익을 추구해요. 그래서 국제 경제라고 부른다. 선생님이 근데 이렇게 빈칸을 여러분 뚫어놨어요. 빈칸은 선생님이 중요한 키워드를 쓰잖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만 선생님이 빈칸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이 형광펜이나 색깔 있는 펜으로 여러 번 강조해서 키워드를 잘 머릿속에 넣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용어를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어떤 용어를 배울 거냐면 가게랑 기업을 우리는 합쳐서 민간 경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책에 다 있지만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민간 경제. 민간 경제 주체가 두 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되는 거죠? 가게랑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부는요, 사실 정부 단독으로 공공경제란 용어를 써요. 그런데 민간 경제와 우리가 정부까지, 공공경제까지 같이 해서는 국민경제라는 용어를 또 씁니다. 국민경제. 자, 그럼 외국까지 들어오면요, 좀더 커지겠죠? 국제경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간 경제, 그리고 국민경제 용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뒤에서 이따 기출을 풀어볼 건데 기출에서 분명히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웠어요. 자, 그럼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깊게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경제활동의 주체는 순환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순환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막 돌고 돌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민간경제 주체 두 주체 있다고 했어요. 누구? 가게랑 기업. 그대로 나오죠. 가게는 소비를 주체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생산을 주체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어떤 거죠? 노동, 토지, 자본, 노토자 뭐라고 했죠? 생산 요소라고 했죠. 생산에 필요한. 그거를 기업에게 제공을 하면 기업은 우리에게 뭘 주죠? 임금, 지대, 이자라는 걸 주죠. 선생님이 아까 이 활동

사용을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하는 이 노동토지 자본을 서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걸 무슨 활동? 우리는 분배 활동이라고 배웠어요. 분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에서. 자,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는 판매 수입을 얻어요. 물건을 생산해서 그걸 판매 수입을 얻잖아요. 그거를 재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이러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정부한테. 근데 우리도 세금 내요. 그쵸? 우리도 이런 소득의 임금, 지대, 이자 이런 걸 받으면 이 중에 일부분을 또 세금으로 내고, 정부는 이걸 가지고 또 열심히 운용하면서 아까 말했던 공공재나 아니면 사회간접자본을 생산하기도 하고 제공하기도 합니다. 서로 영향을 엄청 주고받는다. 서로 순환하고 있다. 어디 한쪽이 딱 막히면 제대로 순환되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우린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도 소비 주체로서 사실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활동이 잘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국제경제까지 가게 되면 외국이 같이 들어가요. 수출과 수입, 아까 말했던 무역을 통한 국제 이익을 추구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순환 과정인데, 우리는 이 민간 경제를 한번더 확대해서 볼 거예요. 이 확대 그림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확대 그림, 민간 경제. 자, 경제활동의 주체 순환 과정 안에 민간 경제 면에서 확대해서 갖고 온 그림이에요. 이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거거든요. 이렇게 뒤, 두 개로. 자, 위에는요, 생산물 시장이에요. 생산물. 생산물이 주인공이 되는 시장,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 두 번째는요,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생산 요소 계속 나오죠. 뭐라고 했죠? 생산에 필요한 것들,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거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이 밑에 시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위에부터 볼 거예요. 생산물 시장. 근데 생산물 선생님이 아까 뭐가 있다 그랬냐면 재화나 용역 서비스 있다고 했어요. 그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일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편의점에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들, 음료수 이런 걸 생산해서 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누구냐? 기업이에요. 그럼 기업이 이 생산물을 공급하는 사람일까요? 필요로 하는 수요자일까요? 그렇죠. 공급자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은요, 생산물 공급자가 됩니다. 공급자. 이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자. 공급을 해줘요. 누구한테? 가게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실물의 흐름이 이렇게 가죠. 생산물 시장에. 이걸 누가 구입하죠? 가게가 구입해요. 배고프니까 사 먹잖아요. 이쁘니까 옷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산물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요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상으로 얻지 않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기 때문에 이 화폐의 흐름, 이 점선 표시가 대가에 대한 판매 수입이 기업에게 가는 흐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산물 시장 말고 여러분, 이제 주인공은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 아까 말했지만 가게가 노동력 같은 거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 요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거 생산하려면 이 노동력 필요해, 자본 필요해 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기업이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생산 요소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됩니다. 수요자.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입장이 우리는 생산 요소? 그렇죠.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공급자. 자, 이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각각의 입장, 역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용어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민간 경제 주체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된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배웠던 경제 활동들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생산. 뭔가 새롭게 물건을 만들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건데, 여기 생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대요. 얘는 생산입니다. 지금 생산 활동에 대한 그림이 선생님이 빨간색 표시했고요. 그럼 이걸 소비해야죠. 누가 소비하죠? 가게가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재화나 용역을 수요, 소비하는 거, 얘가 바로 소비. 자, 마지막 분배 남았습니다. 분배 어디 있죠? 분배는 생산 요소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분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생산, 소비, 분배가 이 그림 안에서 다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 서로 밀접한 관련을 주고받기 때문에 경제활동 주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경제활동이 잘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활동의 순환 과정 우리 그림으로 봤고요. 경제활동의 주체는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이 용어 중심으로 반드시 끝나고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될까요? 객체를 봐야겠죠. 우리 경제활동을 누가 하는지 배웠어요. 이제 누가 하는지. 이제는 경제활동 하는 그 대상이 도대체 뭘까를 배울 겁니다. 이 객체라는 말은 좀 말이 표현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물,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걸 가지고 경제활동을

활동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교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 재화, 두 번째 용역. 이두 가지 묶어서 선생님 아까 생산물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재화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또 종류가 나뉩니다. 여러분이 이 기준에 따라서 나뉘는 걸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부터 볼게요. 자, 희소성 유무에 희소성은 굉장히 경제학에서 중요한 용어죠. 희소하다. 희소하다는 거 뭐예요? 그만큼 되게 값지다. 이런 느낌이 들죠. 용어의 풀이대로 본다면 사람의 욕구는 너무 무한한데 그에 비해서 뭐야? 자원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희소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주고 얻어야 되는 재화는 경제재라고 하고요.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자유재는 희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가를 주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자유재입니다. 그래서 경제재, 여러분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경제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수 있는 것들, 옷, 뭐 먹을 거 이런 건 당연히 경제재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눈앞에 보이는 게쭉 둘러봤을 때 보이는 물건들 있죠? 거의 다 경제재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대가를 주고 받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지금 들고 있는 리모컨이나 이런 분필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어떤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재에 해당합니다. 모든 물건들 거의. 그러면 이 자유재는요, 희소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정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공기 많이 마신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공기. 그다음에 우리 나가면 햇볕 쬐수 있죠? 그런 햇빛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자유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희소성 기준으로는 경제재와 자유재로 나뉘는구나. 이렇게 하나 배웠고요. 두 번째, 사용 목적이에요. 내가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만약에 만족을 위해서 소비를 목적으로 쓰는 재화야, 그럼 소비재가 되는 거고요. 아니야, 난 이거를 새롭게 생산할 거야. 예를 들어 이거 사서 뭐 새로 제조한다던가, 가공한다던가, 재판매를 한다던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생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대표적으로 커피 머신 예로 들면, 선생님 집에 있다가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커피 머신을 샀어요. 그건 선생님의 만족감을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소비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 소비재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커피 머신을 카페 사장님이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카페 사장님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커피도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증대시킬 만한 서비스나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는 생산재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똑같은 재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소비 목적인지 생산 목적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 재화 간의 관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관계요. 이 관계는 혼자서 맺을 수 있나요? 혼자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서 관계 맺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A, B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두 가지의 관계를 보는 게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재화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동일한 효용이에요. 이 효용이 뭐라 그랬죠, 아까? 만족감. 내가 만족감은 똑같은데 경쟁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라이벌 관계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목마를 때 콜라 먹고 싶어요. 마트 갔는데 콜라 다 떨어졌대요. 재고가 없대요. 그럼 우리 대신 뭐 사죠? 비슷한 탄산감, 비슷한 시원함을 줄수 있는 사이다를 사잖아요. 그 콜라와 사이다가 대표적인 뭘까요? 대체재입니다. 대체재. 자, 대체재는요, 서로 없으면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대체재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 라이벌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콜라와 사이다를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지만, 뭐 교재에는 버터와 마가린, 아니면은 뭐 돼지고기와 소고기 이런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반대예요. 얘는 라이벌이 아니에요. 짝꿍이에요. 같이 있는 친구 같은 관계예요. 같이 소비할 때 효용, 만족감이 더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실 때 디저트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우리가 고기 먹을 때쌈싸 먹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보완재죠. 아, 보완재. 선생님 답을 말해버렸네요. 보완재. 서로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보완재라고 합니다. 같이 사용할 때 만족이 증가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는 조금 반대되는 느낌이 있죠. 대체재와 보완재는. 자, 근데 세 번째는요. 사용상 서로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서로 너무 떨어져 있어서 같이 사용하나 따로 사용하나 만족감에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분필이랑 햄버거. 약간 이런 관계죠. 딱 들었을 때, 무슨 관계지? 약간 물음표가 떠오르는 그런 관계 있죠? 그런 게 바로 독립재입니다. 독립재. 서로 너무 독립되어 있어요. 같이 사용하나 따로 사용하나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게 독립재. 자, 마지막. 불가분의 관계. 불가분이라는 건 여러분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결속력 있게 딱 묶인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결합재. 결합되어 있어. 결합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타이어 바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타이어와 자동차 결합제고요. 그다음에 뭐 핸드폰 같은 거, 여러분 핸드폰 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충전기 필요하잖아요. 그 충전기와 핸드폰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결합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재화는요,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체재랑 보완재는 특히 오늘 뒷부분에서 배울 수요와 공급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념을 잘 잡아놔야 수요와 공급에서 여러분이 아, 그때 배웠지라고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개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용역. 용역은 서비스예요, 여러분.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인데 직접 용역과 간접 용역으로 나뉩니다. 우리 이 상업 경제에서 직접과 간접이란 용어는 계속 나올 거예요. 금융에서도 나오고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정리해 두시면 뒤에서 아, 그때 직접 용역, 간접 용역 비슷하네라고 좀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직접은요. 중간에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뭐가 중간에 끼는 게 없이. 하지만 이 간접 용역은 중간에 매개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선생님이 칠판 설명하면 바로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 상호작용이 바로바로 되죠. 선생님이 이 교육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바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바로 직접 용역에 해당이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이 EBS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이 녹화가 되고 여러분 탑재가 돼서 여러분이 보잖아요. 중간 매개체가 있죠. 간접 용역입니다. 그 중간 매개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뉘고 여러분 교재에는 뭐 보관이나 운송 이런 걸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중간 매개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활동의 객체였어요. 여러분 경제활동의 객체. 우리 경제활동의 의미가 뭔지, 유형이 뭔지, 그리고 누가 주체가 누군지, 그 대상이 뭔지, 객체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우리 합리적 선택 있었어요. 두 번째 키워드 기억나시죠? 세 번째 키워드 뭐였죠? 수요와 공급이었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은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매 순간 하고 있는 게 사실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용어로 좀 정리하는 게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배우기 앞서서 선생님 아까 설명했던 희소성이라는 게 등장해요.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왜 하냐면요, 희소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아까 표현했었지만 사람의 욕구 너무 큰데 그거에 비해서 뭐가 한정적이라는 거죠? 자원이 너무 한정적이라서 희소한 가치가 생기는 거, 희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의 후회를 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기회비용, 두 번째는 편익입니다. 느낌이 오죠, 이미 여러분? 기회비용은 뭔가 비용 같은 거고, 편익은 뭔가 만족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 기회비용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뭔가 하나를 선택하죠.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면 그 포기해야 되는 수많은 가치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할 때 기회비용은 줄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한 걸 기회비용이라고 배웁니다. 이 명시적, 자, 명시적. 이게 명시라는 뜻은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비용이 지출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선택을 딱 하면 바로 내 지갑,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명시적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암묵적 비용 여러분 어때요? 암묵적이야.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죠? 암묵적 비용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비용으로 환산한 거죠. 포기해야 되는 가치 중에 가장 큰 거를 우리가 비용을 표현을 해서 화폐적 가치를 표현을 해서 암묵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비용을 산출할 때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거를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편익은요? 편익은요, 쉽게 말해서 만족감 있죠. 우리가 어떤 걸뭐 소비하고 선택한 만족감을 얻잖아요. 그거를 화폐적 가치로 표현한 걸 편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돼요. 당연히 기회비용은 최소화로 하고 편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최대로 해야 되죠? 이 최대로 해야 되는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순편익이라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순편익. 편익이긴 편익인데, 앞에 순자가 붙어요. 공식이 편익에서 뭘 빼냐면요. 기회비용을 뺍니다. 자, 만족감에서 내가 포기한 가치, 가장 큰 가치 기회비용을 빼요. 그럼 얘가 순편익이 양의 값, 플러스 값, 양의 값이 나오면, 아, 나 합리 선택 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의 값이 나오면, 기회비용이 더 크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합리 선택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편익이 크고 기회비용이 작은 거를 좀 어렵게 공식화 표현한 게 순편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의 값이 나와야 된다. 자, 이거 말고 하나 더 고려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경제 원칙 세 가지입니다. 자, 최소 비용의 원칙 뭘까요? 당연히 비용을 최소화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거 다 하고 있을걸요? 여러분 옷이나 뭐 신발이나 원하는 브랜드 많잖아요. 그런 거 사고 싶을 때다 물건이 똑같은데 사이트가 달라요. 근데 할인 쿠폰을 많이 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거기서
구매하겠죠? 당연히 다

정품이고 똑같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최소 비용의 원칙은 효과가 다 똑같을 때, 내가 만족감이 똑같을 때, 효용이 똑같을 때 최소 비용으로 하는 거 선택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 자, 그럼 최대 효과는 뭘까요? 얘는 다 비용이 똑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효과가 높은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뭐 2만 원짜리 마라탕을 먹으러 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A 가게, B 가게가 있을 때 A 가게랑 B 가게 똑같이 2만 원이고 비슷하지만 A 가게는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친절해요. 그리고 B 가게는 똑같은 2만 원 주고 먹지만 맛도 비슷하지만 뭔가 위생적이지 않고 불친절해요. 그럼 여러분 이왕이면 다 비슷하다면, 효과가 비슷하다면, 아니 비용이 똑같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A로 가겠죠. 당연히 서비스 좋고 그런 친절한 데로 갈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최대 효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다 이미 최소 비용이랑 최대 효과 원칙은 이미 여러분이 삶에서 적용하고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최대 잉여는요. 효과도 다르고 비용도 다를 때예요. 둘다 달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최대 잉여, 제일 많이 남는 거를 하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효과에서 비용을 뺐을 때 그런 편이 남는 것들 있죠. 그게 가장 높은 데를 가자. 그런 높은 데 선택하자라고 보는 게 최대 잉여의 원칙입니다. 두 가지 기준이 다 다를 때 우리는 세 번째 최대 잉여의 원칙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높이고 경제 원칙 세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합리적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페이지로 합리적 선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수요와 공급으로 가면 첫 번째 우리 1강의 개념이 모두 끝납니다. 자, 세 번째 수요와 공급이에요. 이 수요와 공급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수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5개년, 6개년을 봤을 때는 단독으로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6월, 9월 모의고사는 굉장히 꾸준하게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가 중요한 이유는 뒷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운 금융이랑 무역을 배울 건데요. 그 금융 파트 배울 때 환율의 개념이 나와요. 환율의 개념에서 이 수요와 공급 그래프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환율 나갔을 때, 환율에서 배웠을 때, 아, 그때 배웠 라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 첫 번째 수요. 수요의 개념을 먼저 볼 거예요. 수요는요, 소비자가 어떤 재화된 용역을 모하고자 하는 욕구,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사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그 수요가 높아. 이건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고 싶어해. 구매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요의 법칙과 수요 곡선을 배울 거예요. 상품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수요 법칙이고요. 수요의 법칙을 그래프로 만든 게 이런 수요 곡선입니다. 자, 수요 곡선의 점의 이동을 나타낸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치킨을 예시로 들 거예요. 우리는 치킨을 먹고 싶어 하는 수요자 입장입니다. 우린 치킨을 먹는 사람이에요. 치킨이 보통 2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이쪽 P, 여기가 수량이에요. Q. 만약에 2만 원일 때, 보통 2만 원일 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0개 정도 먹고 싶어 한다고 우리가 수량을 가정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치킨이 갑자기 4만 원으로 늘었어요. 두 배가 됐어요. 한 마리에. 그럼 여러분, 물론 치킨이 너무 먹고 싶으면 그걸 먹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치킨 그냥 옛날에 이거 두 마리 값인데 그냥 피잖아. 뭐 다른 거 먹자. 그 사람들이 다른 거를 수요를 하려고 가거든요. 치킨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예를 들면 뭐 100개, 절반으로만 떨어진다면 100개, 이런 식으로 수요량이 떨어집니다. 수요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특정한 가격에 원하는 그런 균형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P에 따라서 이 수량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수학에서는 이 X 요인에 따라서 Y 값이 나오잖아요, 결과값이. 그런데 우리 경제학에서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에서는 가격에 따라서 이 수량이 달라진다는 것만 조심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쭉 연결해, 점을 연결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더라. 이거 무슨 모양이죠? 반비례 그래프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떨어지더라 라는 그림이 완성된다고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림, 이 곡선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요. 중요한 건 밑에 부분이에요. 만약에 가격이 상승했어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안사 먹죠? 내가 구매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감소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치킨 값이 만약에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똑같은 치킨이. 그럼 사람들이 치킨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죠. 더 많이 먹죠. 수요량이 늘어나요. 그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화살표 모양이 어때요?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반비례, 역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되는 걸 바로 디곡선, 수요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공급곡선은 그럼 반대겠죠?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격이 변할 때 이렇게 점의
구매 이동으로 나오는데요. 이번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할 때도 수요 곡선이 이동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자, 수요의 변동이라고 해요. 수요량의 변동이 아니고 수요의 변동입니다. 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가 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요량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요. 이선 자체가 이동해요. 그냥 그대로.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요량이 는다던가,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요량이 떨어진다던가. 그래서 D2는 수요가 지금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D1은 수요가 반대로 가는 상황이죠. 감소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 보기에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증가하는 것만 한번 해볼 거고, 감소하는 건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혼자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요가 증가해요. 인구 수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증가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치킨값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많이 먹겠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인구 수가 증가.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그만큼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아지겠죠. 사람들이 치킨의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선호도가 상승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치킨을 되게 먹고 싶어요. 뭐 매체나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그럼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세 가지거든요. 그 선생님 세 가지를 따로 밑으로 정리했어요. 자, 대체재, 보완재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우리 재화에 아까 기준 나눌 때 관계에 따라서 종류 네 가지 배웠잖아요. 그 중에 두 가지 나왔습니다. 대체재는 아까 라이벌 관계라고 얘기했고요. 보완재는 아까 짝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같이 쓰면 효용이 높아가는 짝꿍 같은 관계. 자, 대체재 가격 여기 어떨 때이 치킨, 선생님 치킨이라고 해서 예시를 들게요. 이 치킨의 수요가 올라갈까요? 이 치킨의 수요가 올라간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킨을 많이 사람들이 먹으려면요. 이 반대되는 대체재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피자 해볼까요? 피자? 그럼 피자가 대체재예요. 라이벌 관계라고 해볼게요. 그럼 피자의 수요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피자의 수요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반대로 우리가 치킨의 수요가 올라가죠. 그럼 피자의 수요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재 가격, 이 피자의 가격이 올라가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피자를 안사 먹고 대신 치킨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보완재 볼게요, 여러분. 보완재는요, 짝꿍이라 그랬죠? 얘는 아까 화살표가 수요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요. 보완재는 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같이 움직여요. 왜냐면 짝꿍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만약 치킨에 짝꿍이라고 해볼게요. 뭐 짝꿍이 같이 먹으면 좋을 만한 짝꿍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콜라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콜라라고 했을 때 콜라의 수요가 증가하려면 콜라의 가격이 하락해야 사람들이 콜라도 많이 먹고 뭐 같이 먹을 만한 뭐 치킨도 먹고 이렇게 하겠죠? 이 화살표 방향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그좀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체재 보완재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 소비자가 미래의 상품 가격이 어떻게 예상했을 때. 치킨이 다음 달부터 갑자기 4만 원이 된대. 이런 뭔가 소문이 들려요. 그럼 여러분 어떡해요? 4만 원 되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똑같은 치킨이라면.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대라고 예상할 때 사람들이 갑자기 수요가 확 올라갑니다. 지금 빨리 먹어야 되니까 구매 욕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미래 상품 가격이 예상했을 때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는 수요가 감소하는 거다 반대죠, 여러분. 반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교재 기준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수요 봤고요. 이제 공급 봐야 돼요. 공급, 공급. 자, 공급 반대입니다. 공급은요, 어떤 재화나 용액을 일정한 가격으로 구매가 아니고, 이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판매하는 입장, 여러분이. 아까는 우리가 치킨을 사 먹는 수요자 입장이었잖아요. 이제는 치킨을 파는 사장님 입장이 돼야 돼요. 입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이 치킨 소재로 가져갈게요. 자, 그러면 공급 곡선과 공급의 법칙 볼게요. 상품의 가격 변동이 있으면, 치킨의 가격 변동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공급량도 변동한다. 그래서 얘도 점의 이동 나타나고, 점의 이동을 연결하니까 이런 선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아까랑 다른 모양이죠. 우리가 똑같이 2만 원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 정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거에 대한 거래량이 100개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치킨값이 내가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4만 원으로 팔린대요. 그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판매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더 많이 팔고 싶지 않나요?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량이 200개로 늘어납니다. 그럼 만약 6만 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점들을 쭉 연결했더니 어떤 모양이 되더라? 이렇게 우상향하는 X곡선, 비례곡선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공급곡선입니다. 그래서 공급곡선은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공급법칙은 뭐냐? 가격에 따라서 이 공급량이 변하는 건데 이것도 화살표 모양을 볼게요.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량 증가해요. 더 많이 팔고 싶어요, 사장님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치킨 가격이 떨어진대요. 그럼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내 노동력은 또 똑같은데 가격을 더 적게 받아야 돼요. 이익이 덜 남잖아요. 공급량

감소해요. 팔기 싫어요. 판매하기 싫어요. 이 화살표 모양이 어때요, 여러분?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얘는 반비례가 아니라 서로 비례 관계다. 그래서 점점점 우상향하는 그래프, 이걸 바로 S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곡선, S곡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해지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 모양들과. 선생님이 아까 가격 이외의 조건을 봤잖아요. 수요 법칙에서. 그래서 이 공급도 가격 이외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선의 이동으로 볼 거예요. 자, 공급의 변동. 아까는 공급량의 변동이었잖아요. 이제는 공급 자체의 변동이에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공급이 변경되는 거를 지금 보는 겁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해요. 아까도 점의 이동이 아니라 자체.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이 기준이라면 공급이 증가한다면 S2, 공급이 감소한다면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S1의 그림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이 볼게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만 보겠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어떤 요인들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급자 수가 증가해요. 만약에 주변에 치킨 가게들이 엄청 많아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과 상관없이 그냥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생산 기술이 어떻게 될 때? 높게 될때 내가 더 많은 공급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기술이 발달되고 좋아지면. 자, 생산 요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생산소 또 나왔어요. 생산 요소. 우리 아까 배웠죠. 노동, 토지, 자본 가치, 생산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생산 요소 가격이 어떻게 됐을 때? 하락했을 때 하락하면 내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럼 더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공급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 더 많이 하나요? 아니죠. 완화됐을 때더 많이 하죠. 정책적 지원이 확대됐을 때더 많이 하죠. 공급이 증가하죠. 자, 마지막. 이 공급에선 여러분이 이 정도만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공급자가 미래의 상품 가격이 어떻게 예상했을 때 공급이 증가할까요? 만약에 치킨을 내가 기대로 2만 원에 팔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다음 달부터 만 원으로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떡해요? 나는 지금 똑같은 노동력과 똑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만큼 판매 가격을 낮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팔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는 내가 상품 가격이 하락을 예상했을 때 지금 빨리 팔기 위해서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 사장님 치킨집의 사장님 입장이 돼보면 빨리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급 이외에 따라서 선이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여러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만나는 거를 볼 거예요.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그래프입니다. 일치. D곡선과 S곡선이 일치해요. 일치하는 지점은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균형점. 이 둘이 만나는 점이 여러분이 지금 사 먹거나 뭔가 구매하고 있는 시장 가격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가장 적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균형점이 바로 시장 가격이라고 하고 이게 균형 거래량이란 표현을 쓰는데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했던 것과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합쳐진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치킨이 그대로 2만 원이었는데 만약에 4만 원으로 올랐어. 그럼 균형 거래량이 이만큼 있었는데 치킨값 오르면 사람들이 수요 안 하죠. 우리 안사 먹고 싶거든요. 그 수요가 떨어져요. 그리고 공급은 늘어나요. 그러면 이만큼 어떻게 돼요? 초과 공급이 됩니다. 공급자들이 더 재고가 많이 남아요, 치킨이. 그럼 어떻게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초과 공급을 빨리 팔려고 막 경쟁합니다. 그러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다시 가격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균형점으로 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 사 먹고 싶어 하겠죠? 그 수요가 늘어납니다. 수요가 쭉 늘어나요. 근데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기가 싫어요. 안 팔아요. 그래서 이만큼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자들, 치킨을 만 원에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막 경쟁해요. 그럼 서로 경쟁하면 어떻게 될까? 자연적으로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다? 균형점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는 바로 이 내용이고요. 다시 정리해보면,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경우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공급자 간끼리 판매 경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하락해서 균형점으로 온다. 이거 똑같아요. 서로 수요자끼리 초과 수요일 때막 경쟁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결국은 피점으로 온다. 일치하는 시장 가격에 맞춰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시장 가격 결정. 우리가 시장 가격, 우리가 지금 사 먹고 구매하고 이런 것들 다 이런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경제학적 원리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우리 한눈에 보는 파이널 볼게요. 오늘 우리 세 가지 키워드 배웠어요. 우리 되게 한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경제 활동이 뭔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세 가지 배웠습니다. 경제 활동 유형 생산, 소비, 분배 우리 배웠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분배. 우리가 생산 요소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그래서 그 분배 활동이라고 했고요. 주체, 객체 중요하죠. 우리가 주체 누가 하느냐? 가게, 기업, 정부, 외국이 있다. 근데 우리 하나 더 배웠죠. 가게나 기업은 민간 경제, 정부까지 하면 국민 경제, 외국까지 하면 그렇죠. 국제 경제. 이렇게 용어가

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체들이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지 배웠어요. 가게는 소비를 해서 효용을 목적으로 하고, 소유가 극대화를 위해서 하고,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뭘 하죠? 생산을 하고,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뭔지, 어떤 활동을 주체적으로 하는지 반드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 순환 과정 서로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받죠. 그래서 우리 큰 그림 두 개로 봤습니다. 그래서 생산 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에서 민간 경제가 공급자 수요자 역할이 달라진다까지 배웠죠. 그 그림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객체 배웠어요. 재활용 역인데, 재활은 특히나 종류가 많았습니다. 기억하시죠? 희소성 기준에 따라서 경제재, 자유재,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소비재, 생산재, 마지막 관계, 두 개의 관계에 따라서 라이벌이면 대체재, 같이 쓰면 보완재, 아예 서로 관련이 없으면 독립제, 무조건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결합제, 불가분의 관계.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이에요. 합리적 선택은요, 우리 삶에 늘 있는 상황, 기회비용. 그래서 기회비용의 경우, 우리는 뭐랑 비교해야 된다? 얘랑 편익을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더 커야 된다? 편익이 훨씬 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본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원칙 세 가지 배웠고요. 결국 이거를 다 고려해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 수요와 공급. 수요 곡선, 우리 공급 곡선 배웠어요. 그래서 수요 법칙에 따라서 점을 쭉 이동했더니 여기가 가격, 여기가 양, 공급량, 이런 모양, 뒤곡선이 됐고요. 반비례. 수요, 공급 곡선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수량도 올라요. 비례 곡선이, 비례 그래프죠? 그래서 둘이 일치하는 이 지점이 바로 시장 가격이다. 그래서 여기는 초과 공급, 여기는 초과 수요에 따라 결과적으로 어쨌든 일치하는 지점으로 시장 가격이 만들어진다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3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머릿속 복잡할 수 있어요. 너무 1시간 안에 3가지 영역을 배우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복습해 보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거와 관련된 기출 두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풀이를 보기 전에 먼저 잠깐 화면을 멈춰놓고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풀이를 듣는 게이 강의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만 따라보지 마시고 반드시 멈춰서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풀이 들어보세요. 자, 이건 2023년 수능 1번이에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공기를 통해 알수 있는 재화의 성격 변화래요. 재화. 경제활동의 객체, 우리 재화 배웠잖아요. 기준 막 나눠서 배웠던 거. 그 중에 어떤 건지 우리가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선지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재화 종류 나온 게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그쵸? 일단 제시문을 읽어볼게요. 영국의 세모세모 기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향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기를 담았대요. 여러분, 공기. 원래 공기 선생님 아까 예시 들었잖아요. 아무리 마셔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죠. 이거 자유재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기억하시죠? 공기를 병에 담은 상품을 출시했는데 이 공기는 500ml 용량의 병에 담겨 병당 25파운드에 판매되고 있대요. 25파운드. 원래 이거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공기인데 이거를 실제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던 공기가 환경 같은 이런 요인 때문에 재화의 성격이 바뀔 수 있음 보여준다. 우리가 선생님 아까 예시를 뭐 공기, 햇빛 이런 걸 예시 들었지만 진짜 이런 시대 올수 있거든요. 나중에 공기 귀한, 이렇게 깨끗한 공기가 귀해지면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사서 마시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재화의 성격이 변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자유롭게 쓸수 있는 재화에서 이제는 경제적인 뭐 대가를 치러야 되는 재화의 성격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희소성 유무에서 자유재에서, 그렇죠, 경제재로 바뀐 예시입니다. 선지를 찾아볼게요. 선지에서 자유재, 5번이죠? 자유재에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제재, 희소성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선지죠. 1번 문제였어요. 2023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제시문 속에서 키워드를 가져와서 매치하는 게, 매칭시키는 게 보통 수능에서 요구하는 이제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풀다 보면 더 익숙해질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2025년도 이제 수능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여러분 연계 문제라서 사실 여러분이 멈춰놓고 잠깐 풀어도 선지 디귿 이유를 못풀수 있어요.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수능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연계 문제를 물어봐요. 이렇게 한 단원에서만 풀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1단어, 예를 들어 뭐 1강, 그 다음 뒤에서 나오는 금융, 뭐 유통, 이렇게 연계돼서 나오는데 이 문제는 지금 배운 경제 주체와 이 전자상거래 유형 뒤에 판매에서 배울 거예요. 이제
15단, 15강, 16강 이 정도에서 배우는 이제 판매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 나와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을 연계해 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기역 니은 정도 풀수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 설명 들어보세요. 자, 일단 그림에서 A는 효용의 극대화를, 효용의 극대화. 느낌이 오죠? 이 경제 주체 중에 어디죠? A? 그렇죠. 가계잖아요.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소비하고 구매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윤의 극대화. B는 이윤의 극대화래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뭘 하죠? 생산하는 주체. 그렇죠.

0: 지엔 기업입니다. 기는 기업. 자, C는 공공이 이게 극대화래요. 그럼 어디죠? 아, 누구죠? 얘는 정부예요. 그럼 A, B, C를 첫 번째 문장,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찾아내야만 풀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저거를 모르면 바로 주체 못 찾겠죠, 우리. 그 다음에 가, 나는 경제 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유형이다. 이 가와 나는 디귿, 리를, 선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B와 C는 민간 경제를 구성한다. 자, 민간 경제 또 배웠어요. 뭐였죠? 가게랑 기업이었잖아요. 가게랑 기업 보니까 A랑 B인데 B와 C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생산물 시장에서 A는 생산물을 소비하고 B는 생산물을 공급한다. 여러분, 생산물 시장, 아까 선생님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던 그 그림 기억나시죠? 위에 그림. 그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을 소비하는 건 누구죠? 가게고, 생산물을 공급해서 계속 만들어내는 주체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가게, 얘는 기업이어야 되는데, 맞죠? A는 가게, B는 기업. 맞는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선지입니다.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제안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디귿. 이제 디귿, 리을은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운 전자상거래 유형. 가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이렇게 블라블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 참고, 어차피 배워야 되니까 설명을 하면, 전자상거래 유형은 경제 주체 간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C가 등장해 커스터머. 커스터머는 이제 개인을 의미하고요. 가게, 기업은 비즈니스 B라고 표시하고요. 정부는 가버먼트라고 해서 G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뭐 B2C, B2G 이런 식으로 두 경계 주체를 연결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사례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C는 얘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C는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고 정부 24 사이트는 정부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부예요. 통해 토지 대장을 발급받았다. 그럼 개인과 정부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가는 지금 가게랑 기업을 얘기하고 있죠. 서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고요. 자, 나에 해당하는 사례는 세모세모 기업이, 얘는 기업이에요. 비즈니스. 그리고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도 정부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이랑 정부 간의 관계 유형을 물어보는 건데, 나는 기업이랑 정부 간의 관계 물어보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맞아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경제 주체랑 전자상거래 유형 연계된 문제, 수능 실전 문제 뒷부분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해 보시면, 아, 조금 나중에 판매 배울 때 그때 배웠었지라고 조금 감이 더 확실하게 올 겁니다. 자, 오늘 1강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배워봤습니다. 선생님이 초반에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1강이 가장 파이팅이 넘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책 덮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 이어가야 2강, 3강, 4강, 5강 이어가 갔을 때 여러분이 공부에 탄력이 붙어서 계속 복습하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복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항상 이제 개념 강의 끝나면 끝날 때 이제 명언,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을 얘기하면서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1강의 첫 번째 명언은요, 첫걸음을 떼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다입니다. 여러분 이미 1강 스타트 했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즐기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뗐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이미 변화가 시작됐을 겁니다. 직업탐구라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같이 병행하지만 이 상업경제라는 과목의 학습의 재미를 느껴보면서 여러분이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2강 두 번째 이제 경제 활동의 이해 끝났기 때문에 요소 끝났기 때문에 상업의 중요성, 상업이 뭔지 배워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마음과 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일을 더 배가시키는 그런 기능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마인드맵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강의 한눈에 보기 교재 3강입니다. 오늘 3강에서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감사와 사과 표현을 학습할 겁니다. 우리 감사 표현하면 시에시에, 사과 표현하면 뚜에부치 이런 표현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오늘 그 표현에서 확장해서 다양한 감사 표현, 사과 표현들을 함께 학습해 볼게요. 그리고 다이어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 다이어들 의미와 함께 한번더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어법으로 의문문과 부정문이 등장합니다. 네, 의문문은 여러 가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말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의문 대사를 사용하는 것, 선택 의문문, 정반 의문문, 그리고 뚜어 형용사 의문문, 이렇게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정문을 만들 때 뿌와 메이를 쓴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건데요. 언제 뿌를 쓰는지, 언제 메이를 쓰는지 비교해서 기억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 포인트로도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하실게요. 이따 설명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수능 실전 문제 역시 11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강의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유형학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학습은 감사 표현과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해 있어요. 감사표현 본문 함께 보도록 할게요. 我的东西太多了，你能帮我拿一下吗？ 내 물건이 너무 많아서 네가 나를 도와서 좀 들어줄 수 있어? 太了 용법이 나왔는데요. 太는 너무라는 뜻을 갖는 정도 부사입니다. 뒤에 더와 함께 짝꿍이 지어서 같이 많이 쓰입니다. 没问题, 문제 없어. 这些书我来拿吧。 이 책들은 내가 들게. 자, 여기서 시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시에 뒤에는 명사가 주로 나와서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명사의 수량이 확정적이지 않거나 적은 수량임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这些水果是我妈妈买来的。 이 과일들은 엄마가 사오신 것이다. 이렇게 과일들하고 표현할 때 확정적이지 않은 불특정한 적은 수량을 말할 때 시에를 써서 말할 수 있어요. 这些书 여기서도 그래서 책들이라고 해석하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감사한 상황이 되어서 A가 대답으로 시에 시에라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不客气죠. 시에 시에, 不客气. 두 가지 표현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두 가지 같이 짝꿍 지어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 본문입니다. 外边下雨了, 밖에 비가 내린다. 我没带伞, 근데 내가 우산을 안 갖고 왔대요. 我有两把伞，这把可以借给你。 내가 우산이 두 자루가 있대요. 자, 우산이 새는 양사가 나왔어요. 이 반은 대부분이 뭐뭐을를 나타내는 전치사의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여기서의 반은 양사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있는 물건을 셀때이 바로 셀수 있거든요. 앞에 손수변 역시 들어가 있잖아요. 손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손잡이가 있는 물건을 새는 양사를 마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우산 두 자루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두 개의 우산이니까 수사, 양사, 명사의 형태로 어순도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량바산이라고 써야 한다. 这把可以借给你. 이건 너에게 빌려줄 수 있어. 太感谢你了. 너한테 정말 고맙다라고 표현할 때 太感谢你了 쓸수 있죠. 시에시에만 말하시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여러 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我们是朋友，不用客气。 우린 친구잖아. 그리고 예의 차릴 필요 없어. 谢谢，不客气，不用客气。 다 같이 쓸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사과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우선 눈에 띄는 단어가 있네요. 뚜이부치, 미안합니다. 사과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没关系 쓸수 있었습니다. 小王，我的书你带来了吗？ 내책 네가 가져왔니? 아야, 对不起, 我忘带了. 아유, 미안해. 내가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 没关系, 괜찮아. 那你星期五前还给我好吗？ 그러면 너가 星期五 하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전에 여기 하이라고 읽지 않고 환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죠. 환给我, 나에게 돌려줘. 어때? 好的, 좋아. 我明天一定带来. 내일은 꼭 가져올게. 이렇게 미안해, 괜찮아, 对不起, 没关系 역시 짝꿍이니까 같이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사과 본문입니다. 请问, 말씀 좀 물을게요. 某某商店怎么走? 이 땡땡 상점은 어떻게 갑니까? 네, 怎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怎么는 의문 대명사였어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라는 뜻의 방법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왜라는 뜻의 이유를 묻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둘다 많이 쓰여요. 这个字怎么念? 이 글자는 어떻게 읽나요? 어떻게 읽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他怎么不吃饭? 그는 어째서 밥을 안 먹는 거니? 왜 그런 거니? 라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둘다 물을 수 있다는 거죠. 怎么는 방법적인 것과 이유적인 것, 둘다 물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뭘까요? 이 상점은 어떻게 갑니까?니까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겠죠. 不好意思, 죄송해요. 我也不太清楚,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没事, 괜찮아요. 我再问问别人. 자, 이렇게 길을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화입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不好意思, 没事. 이렇게 이것도 짝꿍이니까 같이 밑줄 친 부분 봐두시고요. 네, 이렇게 사과, 감사와 사과 표현 한번 확장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어로 넘어갈 건데요. 다이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다이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학습하기 어려웠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이어는 꾸준히 쌓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거라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다 외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 한번 의미를 연상하신 후에, 그리고 문장 속에서 그걸 해석해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화라는 단어를 좀 볼게요. 이 화는 꽃 화자죠. 꽃이란 뜻이 기본 의미예요. 学生们送给老师一束花. 학생들은 선생님께 꽃을 한 다발 드렸다. 예, 수라는 양사는 여기서 한 다발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화 꽃이죠. 근데 이 화가 꽃은 돈을 내고 소비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다, 소비하다라는 동사로 파생이 되어서 쓰입니다. 我花了很多钱买了这个新手机. 나는 아주 많은 돈을 사서 새 휴대전화를 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쓰다, 소비하다. 여기선 화钱, 이게 짝꿍입니다. 최소한의 덩어리로 외우시라고 했어요. 돈을 쓰다, 화钱. 네, 다음은 꽃을 오래 보고 있으면 너무 화려하니까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그래서 침침하다라는 뜻으로도 파생이 되어서 쓰입니다. 我今天一直看电脑，眼睛有些花. 나는 오늘 계속 컴퓨터를 봐서 눈이 좀 침침하다라는 뜻입니다. 眼睛花, 눈이 침침하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꽃은 알록달록하게 예쁘죠. 알록달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他穿着很花的衣服. 그는 穿 입다죠. 穿 衣服, 옷을 입은 건데요.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 화려하다 혹은 알록달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같은 한 가지 한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바로 중국어의 또 매력입니다. 이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한 가지 한자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따로따로 한자를 안 외워도 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반대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화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예, 화이도 나쁘다, 고장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먼저 나쁘다라는 의미를 좀 보도록 할게요. 他给别的学生带来了坏影响. 그가 다른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라는 뜻이에요. 坏影响, 坏, 나쁜 영향인 거죠. 예, 坏,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말 좋다는 好겠죠. 다음 두 번째 의미는 고장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那个照相机坏了，拍不了照. 그 사진기가 고장나서 사진을 찍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坏了, 고장나다. 뭔가 전자제품 같은 것들 혹은 물품이 고장나다 할 때 화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뭐뭐해서 죽겠다라는 뜻도 있어요. 今天真是累坏了. 오늘 정말 피곤해 죽겠어서 想快点回家睡觉. 얼른 집에 가서 자고 싶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累坏了 혹은 뭐 우리 뒤에 쓰러 이렇게 붙여서 많이 표현하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뭐 이런 표현할 때 으쓰러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뒤에 화이가 쓰인 표현입니다. 나쁘다, 고장나다, 뭐뭐하여 죽겠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 함께 정리해 보았어요. 세 번째는 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최근에 좀 중요하게 이제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먼저 얻다라는 뜻이 있어요. 他取得了让人满意的成绩. 그는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두었다는데요. 取得 할 때 얘는 데이가 아니라 더라고 읽힙니다. 그래서 성적을 얻다,

취득, 정지 이렇게 짝꿍인 거죠. 고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你从那些书里取一本你喜欢的，그 책들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한 권을 골라라라고 쓸수 있습니다. 取 고르다. 그리고 取 名字라고도 쓰이는데요. 얘도 같이 기억할게요. 이름을 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他们给孩子取了中文名字. 그들은 아이에게 중국어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뜻이에요. 取名字 이름을 지어주다. 자, 얻다, 고르다, 짓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쥐입니다. 다음은 찌어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왔죠. 복잡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찌어는 이미 한번 했어요. 네 이름이 뭐니라고 물을 때니 쩌오샤마 밍즈라고 할수 있었잖아요. 그때 찌어는 뭐뭐라고 부르다라는 동사적인 의미를 가져요. 我们叫他金老师. 우리는 그를 김 선생님이라고 부른다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부르다 찾다라는 동사적 의미도 있는데요. 我叫了他几次，可他都没听见. 내가 그를 여러 번 진짜 소리 내서 목소리 내서 불렀지만 그가 듣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뭐뭐 하게 하다라는 사역의 의미도 있습니다. 妈妈叫我去买香蕉. 엄마가 나에게 바나나를 사오라고 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동의 의미도 있는데요.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죠. 我的自行车已经叫他骑走了. 내 자전거는 그가 이미 타고 가버렸다. 내 자전거가 이미 그에 의해서 타고 감을 당했다. 이건 거니까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라는 피동의 의미도 쩌어 있다. 쩌어에 아주 많은 의미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이어이기도 하지만 어법에서 이 쩌어의 의미를 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꼭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뒤에 사역이나 피동에서 쩌어도 또 중요한 동사로 등장합니다. 자, 이제는 미라는 단어를 좀 볼게요. 이 미는 재밌는 단어예요. 우리 미로라는 단어 기억 아시죠? 뭔가 미로를 찾다, 뭐 그런 얘기를 할때 쓰이는데요. 헤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 그래서 길을 잃다라고 말할 때, 我 미로了, 나는 길을 잃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딘가에 빠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열중하다, 빠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我们都 迷上了看书. 우리들은 모두 책 읽기에 푹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팬이라는 의미도 있죠. 我是一个足球迷. 뒤에 미를 붙여서 뭐뭐에 빠진 사람, 푹 빠진 사람이란 뜻으로 팬, 광, 애호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足球迷 하면 축구 팬이고요. 뭐 影迷라고 쓸 수도 있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영화 팬, 그리고 歌迷,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팬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미라는 단어 팬이라는 의미였다. 자, 다음은 카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야, 지금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서 이거 언제 다 외워?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단어도 우리가 수능 실전 문제에서 한번 풀이를 했었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다이어에서 이미 한번 전체적으로 봤던 내용이어서 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문제에서 답으로 찾았었거든요. 우선 카이가 学校为学生们开了英语课开课예요. 수업을 열다. 그래서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수업을 개설했다라는 뜻입니다. 열다, 개설하다, 열다. 진짜로 문을 여는 거. 카이먼, 뭐 문을 열다. 이런 것도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이크 하면 수업을 개설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꽃이 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过几天就3月了. 며칠만 지나면 3월이어서 花很快就会开的. 꽃들이 곧필 것이다. 그리고 운전하다란 뜻이 있죠. 카이처라고 하는데요. 운전하다, 차를 운전하다라는 기본 단어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那个地方离这儿很远. 그곳이 여기서 너무 멀어서 我得开车去. 나는 차를 운전해서 가야 한다. 그리고 카이쉐, 요것도 문제에서 봤었습니다. 感冒的时候应该多喝开水. 감기에 걸렸을 때 끓인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카이药 하면 약을 처방하다라는 뜻이고요. 大夫给我开药了. 이 표현도 하나 추가로 기억해두세요. 카이의 여러 의미가 있지만 최소 단위로 묶어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다. 카이크 수업을 열다. 그리고 꽃이 피다. 카이처 차를 운전하다. 카이쉐 끓인 물. 그리고 카이药 약을 처방하다. 이렇게 최소 단위로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는 라로 가볼까요? 라는 끌다, 당기다란 뜻이 있어요. 자, 요 단어 좀 볼게요. 먼저 앞에 손수변이 있는 걸 봐주셔야 돼요. 이 손수변이 있다라는 건 역시 뭔가 손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고,

라는 끌다, 당기다 라는 기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她拉着我的衣服, 不让我走. 그녀가 내 옷을 잡아당겨서 나를 못 가게 했다라는 뜻이고요. 밑에는 돕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내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돕다라는 의미로 파생이 되어서 쓰입니다. 她现在有困难,我们应该拉她一把. 자, 요 라타이바라는 표현은 아예 통째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우리가 한번 도와줘야 된다라는 뜻이고, 이 바가 한번이라는 양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를 한번 돕다라고 말할 때 라타이바 쓸수 있어요. 자, 이어서 살펴볼 어법 부분 좀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다이어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어법은 의문문과 부정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들 때 의문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부정문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걸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자, 우선 의문문 만드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죠. 지금 책에 나온 건 다섯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의문문 기본적으로 중국어에서 만들 때 말을 붙인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我是中国人. 만약에 했어요. 나는 중국인이다. 그럼 너는 중국인이니? 라고 물어보려면, 你是中国人吗? 이렇게 끝에, 문장 끝에 마만 붙이면 의문문이 된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상황이죠. 자, 그래서 평서문에 말을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你是中国人吗? 자, 그리고 또두 번째로 의문문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은 의문 대명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명사를 배울 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인칭 대명사, 또 의문 대명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의문 대명사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도 배웠었습니다. 반문의 의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칭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기본 의미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나타내는 의문 대명사를 넣어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의문대명사 의문문에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묻고자 하는 부분에 그에 상응하는 의문대명사를 넣는 거죠. 你叫什么名字?였어요. 너의 이름은 뭐니? 자, 이렇게 무엇이라는 什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문대명사로 넣어서 의문문을 만드는 거죠. 중요한 점은 여기에 你叫什么名字?마 하고 말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자, 두 번째 의문대명사 의문문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인 선택의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문문은 A 또는 B라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요. 还是이라는 아니면이란 뜻을 사용합니다. 이 还是를 쓴 선택의문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나는 쓰지 않아요. 이것도 표시해 주세요. 你跟我去还是跟他去? 너는 나랑 갈래? 아니면 그랑 갈래? 그 얘기죠. 그래서 이둘 중, 그 나랑 가는 거랑 그랑 가는 거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더러 선택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혹은 B 해서 A 还是 B. 이때는 마 없이 의문문이 된다. 자, 그리고 정반 의문문이 나와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사용한 형식인데요. 有, 没有, 有 있다고요? 没有, 없답니다. 你有没有伞? 너 우산이 있니 없니? 우산이 있니라고 니오산 마 하고 물어봐도 되지만 니有没有伞? 하고 물어봐도 상관없다는 거죠. 정반 의문문 형식이고요. 마찬가지로 정반 의문문이 나왔을 때도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뚜어 형용사 의문문을 보도록 할게요. 뚜어 뒤에 정도를 묻는 형용사를 써서 묻는 표현이에요. 타진옌 多大年纪? 그녀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多大年纪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이 多 뒤에 형용사 다를 넣어서 얼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도 많은 쓰지 않죠. 자, 이렇게 의문문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또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기본적인 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을 쓰는 의문문 그리고 말을 쓰지 않는 의문문이 있다. 말을 쓰는 의문문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고, 의문대명사가 쓰였을 때, 선택의문문, 정반의문문, 또 형용사일 때, 그러니까 나머지, 말을 쓰는 나머지 경우 외에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문으로 가볼게요. 의문문에서는 끝에 말을 붙이고, 부정문에서는 동사나 형용사 수로 앞에 뿌나 메이를 붙인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뿌

메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메이는 과거, 뿌는 현재나 미래, 그냥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단순한 시제로만 구별되는 게 아니어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설명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먼저 뿌부터 볼게요. 뿌는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바람과 의지를 나타내는 상황에 부정에 사용됩니다. 밑줄을 그어주시겠어요? 주관적인 바람, 의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나의 의지, 이런 걸 나타낼 때는 뿌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나 미래의 동작을 부정하거나 부정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거죠. 하지만 과거라고 쓰일 수 없냐? 그건 아니에요. 과거에 뿌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나 현재 미래로 뿌와 메이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我不吃早饭. 나는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자, 아침밥을 먹지 않는 거는 나의 습관이자 의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뿌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 메이를 볼게요. 똑같이 我没吃早饭 하는 문장도 있어요. 이두 문장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메이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서술을 부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 앞서서 주관적인 거에 선생님이 밑줄 그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객관적인 거라는 거에 동그라미를 또 치셔야겠죠.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서술에 부정을 사용하고,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인 사실이다 보니까 이미 발생한 일들에 많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과거 사실 부정에 쓰이게 되는 거고, 특히, 요, 메이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메이로 부정하죠. 그런 경우는 소유나 존재 표현의 부정에 사용할 때는 메이를 무조건 쓴다. 요 얘기죠. 그래서, 我没吃早饭 하면 내가 그냥 밥을 아침에 안 먹었다라는 그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문장인 거고, 我不吃早饭 하면 내가 안 먹는다라는 나의 의지까지도 같이 표현하고 있는 문장인 거고, 요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익히셨어요. 뿌는 주관적이고, 현재나 미래의 동작에 주로 사용하고, 메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할 때 쓰이고, 그리고 과거 사실을 주로 부정한다. 그러면 언제 뿌를 쓰고 언제 메이를 쓰느냐 이 사례들을 정리해 볼게요. 이 사례를 정리하면서 큰 틀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뿌 볼게요. 뿌를 사용해서 부정하는 경우. 자, 아까 뿌는 주관적인 거고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이거나 습관적인 동작을 부정할 때 뿌로 씁니다. 我不喝咖啡.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이게 내 습관인 거예요. 그럴 때는 不喝咖啡 쓰는 거죠. 근데 나 오늘 아침에 커피를 안 마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没喝咖啡 쓸수 있겠죠. 그리고 판단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어요. 얘네는 무조건 뿌를 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是, 想, 知道, 认识 이런 것들. 아니다, 不是. 想은 뭐 마치 뭐뭐 같다잖아요. 不想. 그리고 알다, 모르다는 不知道. 认识, 알다, 서로 아는 사이다 할때그 알다죠, 얘는. 그럼 얘는 不认识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메이로 쓰지 않고 무조건 뿌로 쓰는 아이다. 我不是中国人,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할 때, 我没是中国人 할수 없는 거고요. 我不认识这个字, 나는 이 글자를 모른다 할 때, 我没认识这个字 할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심리 동사예요.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쭉 나와요. 중국어에서는 심리를 나타내는 것도 동사에 넣어서 쓴다고 했었죠. 좋아하다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이제 喜欢, 爱, 希望, 放心, 怕, 相信, 关心 이런 것들이에요. 喜欢 좋아하는 거고, 爱 사랑하는 거고, 希望 바라고, 放心 안심하는 거고, 怕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고, 걱정하는 거고, 相信 나 믿다, 나 关心은 관심 있다가 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 뭔가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동사들은 모두 다 뿌로 부정한다. 他不喜欢踢足球. 그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我不相信他的话.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럴 때다 뿌를 쓰죠. 그리고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뿌로 부정합니다. 这个孩子不聪明. 이 아이는 총명하지 않다. 이럴 때 형용사도 뿌로 부정한다. 그리고 또 주로 뿌로 부정하는 경우가 바로 조동사예요. 여기 추가적으로 좀 작성해 놓으세요. 하나 더. 대부분의 조동사는 다 뿌로 부정합니다. 일부 조동사가 메이로 부정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조동사는 다 뿌로 부정한다. 두 번째, 메이요우를 사용해서 부정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요메이요우는 무조건 메이요우로 부정한다고 했어요.

에이오망, 우리 집에 고양이가 없다. 그리고 경험한 사실, 이미 발생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메이는, 꾸어는 메이로 부정합니다.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꾸어는 메이로 부정한다. 오 메이 취고 쫑구어. 나는 중국에 가본 적이 없다. 자, 진행 지속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일이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메이로 부정합니다. 오 메이요 짜이 칸디엔시. 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완성이 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실현이 되지 않았다라는 실현 완성의 동작일 때도 메이를 씁니다. 我还没做完作业. 나는 숙제를 다 마치는 게 완성인데 거기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我还没做完作业 쓸수 있다는 거죠. 성질이나 상태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水还没开, 물이 아직 끓지 않았다. 끓어야 되는 임계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 상태가 그렇게 변화하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그때도 메이를 씁니다. 자, 이제는 이중부정 한번 봐볼게요. 부정을 두번 하면 강한 긍정의 의미가 된다. 영어나 우리말이나 똑같습니다. 我不是不想去, 나는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这件事他不可能不做. 이 일은 그가 하지 않을 리가 없어. 할 거야. 이 얘기인 거죠. 자, OX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역시 미리 한번 사전에 앞서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한번 풀어보신 후에 답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1번이에요. 니먼 메이 커이 쩌양쪼.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커이라는 단어 볼까요? 네, 커이는 조동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허가의 부정을 얘기할 때는 뿌를 씁니다. 대부분의 조동사는 뿌로 부정한다고 아까 추가적인 설명 드렸었죠. 그래서 얘는 님은 不可以 这样做 이렇게 바꿔 써주셔야 맞는 문장입니다. 조동사는 뿌로 부정한다. 我今天不想去图书馆. 나는 오늘 도서관에 가고 싶지 않다. 역시 뭐뭐 하고 싶다. 想이잖아요. 그래서 不想 쓰는 게 맞겠죠. 자, 3번. 我每天晚上每喝咖啡. 나는 매일 저녁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자, 매일 저녁이라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매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일지라도 뿌로 부정하는 게 맞겠죠. 我每天晚上不喝咖啡. 이렇게 매일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뿌로 부정한다. 4번. 我还不看完那部电影. 나는 그 영화를 다 보지 않았다. 자, 이미 다 보다, 아직 다본게 목표치인데 거기까지 실현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럴 땐 하이부가 아니라 하이메이를 써줘야 맞습니다. 뭐 하이메이 칸 완나부 디엔에이. 자, 하이메이 요거는 아예 같이 이렇게 짝꿍 지어서 많이 쓰입니다. 어떤 일이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XOXX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제 어법 문제 역시 먼저 풀어볼 겁니다. 9번에 해당하는 어법 문제의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수능 실전 문제 9번으로 가보죠. 빙고어 할부홍 비에츠. 사과가 아직 안 익었다. 먹지 말아라. 자, 어떠한 도달점이 있어요. 임계점이 가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아직 안 이뤘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할부홍이 아니라 그럴 때는 하이메이홍이라고 써야 한다고요. 그래서 빙고 하이메이홍 비에츠 이렇게 메이로 바꿔줘야 되고요. 我没看过他们的表演. 나는 그들의 공연을 본 적이 없다. 자,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내는 꾸어는 이미 발생한 일이 사실이 된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메이로 부정한다. 我每天早上都没吃早饭. 아까 나온 거 그대로 나왔죠? 나는 매일 아침밥을 안 먹는다라는 건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으니까 매출이 아니라 不吃早饭 쓰셔야겠죠. 그래서 얘도 아니고 얘 맞고 얘도 아닙니다. 자, D 갈게요. 老师说的我还不是不明白. 아, 还是不明白네요. 老师说的我还是不明白. 还是는 여전히 아직도란 뜻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明白에는 不를 써야죠. 자, 그래서 정답은 B와 D가 맞는 문장이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 표현 옳은 거, 어법 내용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이제는 10번으로 가보죠. 10번 문항은 어떤 문항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역시 뭘 물어보고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쭉 볼까요? 지금 의문문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문장이 다 끝나는 의문문인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번 과에서 의문문하고 부정문 주로 보고 있잖아요. 앞선 문제에서는 부정문에 대해서

물었고 지금 10번 문제에서는 의문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那座山有多高吗? 그 산은 높이가 얼마나 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했어요. 마가 있는 의문문, 그리고 마가 없는 의문문들, 나머지 많은 것들. 근데 여기 지금 약간 의문문의 형태 중에 do어 뒤에 형용사 오는 그 의문문 형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을 없이 써주셔야 맞는 문장입니다. 그 산은 얼마나 높아? 높이가 어때? 라고 말할 때, 那座山有多高? 이렇게 써주셔야 맞는 거죠. 2번이에요. 你们学校几点下课? 너희 학교는 몇 시에 수업이 끝나니? 자, 몇 시, 몇이라는 의문 대명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안 쓰고 의문문 만들 수 있었죠. 3번, 你喜欢吃炸酱面吗? 炸酱面, 짜장면이죠. 너 짜장면 먹는 거 좋아해? 자, 你喜欢吗? 너 이거 좋아하니? 이거를인 거죠. 목적어, 吃炸酱面이 목적어 되는 겁니다. 你明天跟谁一起去呢? 너 내일 누구와 함께 가? 자, 谁, 누구라는 의문 대명사 들어가서 마 없죠. 근데 의문문에서 이렇게 의문대사 들어갔을 때 의문문의 끝에 너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의문의 조사로. 이것도 봐두시고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빼고 말해도 똑같아요. 말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5번. 你想不想看这部电影? 너이 영화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정반 의문문 만드는 거예요. 想不想看? 자, 뭐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가 나오는데요.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 부분을 정반 의문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你想看不看这部电影? 아니라 你想不想看这部电影?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니까 답은 1번인 것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어법 내용이 어렵기는 하지만 기초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쌓으시고 문제에 적용해 보시면 또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양이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법 개념 차근차근 쌓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같은 것끼리 연결된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요번은 또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어요. 항상 발음 문제가 좀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는데, 고정적인 유형 말고 새로운 유형이 또 나왔네요. 이번에는 단어 두개 중에 어느 하나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두 개가 같은 발음인 걸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어렵죠. 왜냐면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비슷한 발음들을 한데 묶어놨기 때문에 아주 헷갈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자, A번. 世界, 그리고 教室이죠. 이렇게 선생님이 성조를 미리 적어놨어요. 世界, 세계고요. 教室 하면 교실이에요. 是, 같은 발음입니다. SH 발음. 그래서 얘는 맞고요. 다음 B번. B번은 지에모하고 介绍가 나와 있어요. 지에모, 介绍. 네, 지에모 하면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지에샤오 하면 앞서서도 살펴봤죠? 소개하다 할 때, 지에샤오 이샤, 요거 봤잖아요? 소개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성조가 달라요. 앞에 거는 이성이고, 그리고 뒤에 거는 사성입니다. C예요. 싱푸, 까오싱. 예, 싱푸, 행복하다 할때 행자 사성이고요. 그리고 까오싱 할때 싱자도 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A와 C, 2번이 정답인 거 우선 확인했고요. 그럼 D는 왜 틀린지 보죠. 안징이에요. 자, 안징은 성조도 중요하고 한자도 중요하고 둘다다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 조용하다라는 거 떠올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푸를 청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푸르는 아주 조용한 넓은 들판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푸를 청자 들어간 안징이고요. 그리고 징자 사성입니다. 그리고 이징 할때 징은 일성으로 이미 벌써란 뜻입니다. 얘는 사성, 일성. 그래서 서로 성조가 또 다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또 2번에서도 사성과 일성 한국인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성조로 약간 장난쳐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음을 외우실 때큰 소리로 읽으면서 아주 과장되게 외우셔서 정확하게 성조를 기억하시는 게 이런 문제 풀이할 때는 중요하겠죠. 단순히 한자만 손으로 막 써가면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읽고 그리고 한자도 보고 의미 지어서 연관 지어서 외우고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정답 A, C인 거 확인했고요.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로 가볼게요. 2번 문제는 한자 문제가 또 등장했네요. 한자 문제 이제 어떻게 푸는지 좀 아실 것 같죠? 모르는 게 지금은 너무 당연합니다. 아직 한자에 대한 기초가 많지 않고 어려운 분들일수록 이런
특히 이런 틀리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헷갈리기 쉬워요.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뭐

뭐가 오답으로 나왔는지 천천히 정리해 가세요. 그리고 그 노트를 나만의 노트, 비법 노트로 생각하시고 수능 전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겁니다. 항상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초를 안 다지고 하나하나 A부터 Z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좀 범위를 좁혀 드리자면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문제에서 나온 한자들을 쭉 정리하자. 你最近身体怎么样?너 최근에 건강이 어때? 자, 건강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신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요. 예, 身体 할때 T가 뭔가 잘못된 게 보이실 겁니다. 얘는 시우시 할때 시우거든요. 휴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身体 할때 T는 여기 이렇게, 여기 옆에, 여기 들어가야 되죠. 지금 짝대기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우시 할때 시우다. 이렇게 뭔가 헷갈리는 단어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용법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춘지에 是非常美丽的季节。아, 춘지가 아니고 춘天이네요. 춘天 是非常美丽的季节。봄은 대단히 아름다운 계절이래요. 자, 얘도 얼핏 보면 맞은 것 같죠? 근데 얘도 아닙니다. 季节 할 때는요, 위에 벼화자가 들어가요. 네, 계절은 벼가 있는 게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벼화자 부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季节 할 때는 이건 성씨 리자죠, 그쵸? 行李 할때 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잘못했다. 이렇게 바꿔 써주시고요. 자, C. 你别批评他. 너 그를 비난하지 마. 질책하지 마. 他已经知道错了. 그는 이미 잘못한 걸 알아. 자, 이 批评도 한자, 한오병은 다 문제가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批评 한자 중요한데요. 앞에 비, 손수변이고, 빙할땐 말이잖아요. 말씀 어쩌잖아요. 예, 뭔가 비평하고 질책할 때는 손으로 막 가리키면서 질책하기도 하고 말로 막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 겁니다. 你怎么每天都在房间里玩游戏呢?너 어째서 매일 방에서 게임을 하는 거야? 요시 할때 요시도 참 많이 나와요.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게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정답 A, B가 틀렸으니까 C와 D, 5번이 맞겠네요. 이렇게 한자 문제 풀어봤습니다. 노트 정리하실 준비 하셔야겠죠?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 유의어 문제가 나왔네요. 지난 시간엔 다이어가 나왔고, 이번엔 유의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유의어 문제 나왔을 때 문제 풀이하는 순서는 먼저 선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른실과 찔다오를 비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까지요. 그리고 B번에서는 벌라이와 위엔라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你说的内容我当然 A，네가 말하는 내용은 난 당연히 알지 이거예요. 자, 근데 认识하고 知道의 가장 큰 차이는 认识는 认识你 很高兴할때 认识이잖아요. 사람을 알다, 인식하다란 뜻이고요. 이 知道는 그냥 보통 보편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때 知道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내용을 아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는 거니까 知道를 써야겠죠. 그리고 B는 더 명확합니다. 是你呀, 我以为是小李呢. 너 너구나, 나는 시어리인 줄 알았네. 자, 여기서 너인 줄 알았는데라고 말할 때 벌라이와 위엘라이의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요거 좀 살펴볼게요. 요거 우리 뒤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유의어에서 배울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먼저 나와서 선생님이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앞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은 이 위엘라이의 용법 하나만 기억하고 가실게요. 나머지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위엘라인은 일의 진상이 밝혀져서 뭔가 알게 된 경우, 아, 알고 보니 그런 거였구나. 이런 의미일 때 위엘라이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벌라이에 없는 의미예요. 위엘라이에만 있는 의미예요. 과거의 진실이나 원래 상태를 깨달았을 때쓸수 있다. 니 위엘라이 쭈자이 베이징아. 아, 너 원래 베이징 살았구나. 아, 알고 보니 너 베이징 살았구나. 위엘라이 쉬니야. 아, 알고 보니 몰랐는데 너였구나. 이럴 때 위엘라이가 쓰여요. 我一直以为他是中国人. 나는 계속 그가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아, 原来他是韩国人. 알고 보니 걔가 한국인이었구나. 이럴 때요. 이럴 때 위엘라이가 쓰입니다. 이건 위엘라이에만 있는 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知道와 위엘라이가 되겠죠. 아, 알고 보니 너였구나. 나는 샤올린 줄 알았는데. 이런 용법은 위엘라이에밖에 없다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가볼게요. 한어병은 문제 나왔어요. 你知道 리밍의 电话号码吗? 너 리밍의 전화번호 알아? 知道 알아. 你为什么要跟他联系? 너왜 그랑 연락하려고 하는데? 听说 리밍 丢了照相机. 듣자니까 리밍이 사진기를 잃어버렸다.

照相机 사진기죠. 可能是他的, 아마도 그일 것 같아. 原来是这样, 알고 보니 그런 거구나. 나 原来도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런 거구나. 알고 보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他很喜欢拍照. 그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我想送他照相机. 내가 그에게 사진기를 선물하고 싶다. 我朋友说发现了一台. 내 친구가 한 대를 발견했대요. 그게 아마도 그의 것인 것 같아서 이 표현이 더 자연스럽겠죠? 3번 맞고요. 他说要送我一张照片. 그가 말했대요. 送我 선물 나에게 사진 한 장을 선물해 주려고 한다고 말했대요. 我借给他的照相机坏了. 내가 그에게 빌려준 사진기가 고장이 났다. 坏, 아까 고장 나다라고 다이어에서 살펴봤던 단어입니다. 망가졌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니 코라마 너 울었어? 무슨 일이 있어? 나요 며칠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아직 좋지가 않아. 还是 요렇게 밑에 한 단어예요. 니 밑줄 我相信这样你就会得到好成绩的. 나는 네가 이렇게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相信 믿어. 자, 어떻게 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每天复习学过的内容. 매일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한대요.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每天去图书馆聊天. 매일 도서관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되죠. 공부해야죠. B 아니고요. C번, 이후 早点 开始 준비 考试. 나중에 좀더 빨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맞고요. D번, 每天只说考试难,自己不努力. 매일 시험이 어렵다고만 말하고 스스로 노력은 하지 않는데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한 태도가 아니니까 정답은 A와 C, 2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풀이해봤습니다. 이번에 6번으로 가볼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喂, 你好.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这里是地铁站办公室. 여기는 지하철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不小心把我的伞, 제 우산을 忘在地铁里了. 지하철 안에 놓고 내렸어요. 不知道有没有人捡到. 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我们这儿现在有几把伞. 우리 이쪽에는 지금 우산이 몇개 있습니다. 您的伞是什么样的? 우산이 어떤 모양인가요? 白色的, 흰색이고요. 上面画着一只非常大的狗脸. 그 위에는 아주 큰 강아지 얼굴이 그려져 있대요. 그리고 아래에 还写着我的名字, 제 이름도 써 있습니다 하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B 不想找自己的伞. B는 자신의 우산을 찾고 싶지 않다. 办公室里没有 A的伞. 사무실에는 A의 우산이 없다. A在地铁站办公室工作. A는 지하철 사무실에서 일한다. A가 지금 지하철 사무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 걸알수 있겠죠. A 批评 B 不小心忘了伞. A는 B가 조심하지 않아서 우산을 잃어버린 것을 질책한다. B는 不知道怎么说明伞的样子. 우산의 모양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른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7번 가볼게요.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아올리고요. 중국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의 모모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저는 한국에 온지 3개월이 됐어요. 저의 한국어 수준은 아직 차, 부족하다, 모자라다란 뜻입니다. 为了提高我的水韩语水平, 저의 한국어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친구를 찾아서 언어 교환을 진행하고 싶어요.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한국 친구가 있나요? 없나요?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샤오리는 지금 중국에 있나요? 한국 대학에 있습니다. 샤올리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 아주 오래되었나요? 단지 3개월만 되었죠. 그리고 샤올리는 디가 그의 한국어 수준을 높이고 싶다. 디가오 쉐이핑. 지금 위에서 나와 있는 이 표현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샤올리는 자신의 한국어가 굉장히 유창하다라고 생각한다.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还很差 했으니까요. 小丽正在找可以教汉语的中国人.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중국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한국인을 찾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8번 갈게요. 你看那边那个商店每天都有很多人排队，排队 줄 서다란 뜻이에요. 저쪽을 봐봐. 저 상점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저기에 面包很有名, 빵이 아주 유명해. 为了吃到那家的面包, 저 집의 빵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은 从早上 아침부터就开始排队, 줄을 서.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우리 지금 가서 사자. 지금 가면 뭐뭐더화하면 가정의 의미예요. 지금 가면 可能要等两三个小时, 두세 시간은 기다려야 돼. 그래서 밑줄이라고 제안하고 那样不会等太久, 그러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야. 자, 오래 기다리지 또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밑줄 친 부분에서 설명해 줘야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 우리 내일 이 开门 就 来 봐. 이지오 용법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내일 문을 열자마자 바로 오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야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9번, 11번 가볼게요. 11번 후차에 대한 마지막 문화 문제예요. 후차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你吃过후차吗? 당신은 후차를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후시 상하이의 뜻. 이 후라는 것은 상하이를 뜻하는 의미합니다. 상하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후차이가 바로 상하이 요리입니다. 요叫 하이파이차이, 하이파이차이라고도 불러요. 후차이는 일반적으로 또회放糖和酱油, 설탕과 간장을 넣습니다. 吃起来有甜甜咸咸的味道. 그 먹으면 달기도 하고 또 시기도 한 달고 그 짠, 咸 짜다죠? 달고 짠맛이 납니다. 而且上海离海很近. 게다가 상하이는 바다에서 아주 가까워서 그래서 상해 요리는 자주 海鲜을 사용한대요. 해산물을 사용합니다. 有名的沪菜有小笼包, 유명한 후차이에는 小笼包하고 红烧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후차이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죠. 맛 나왔죠? 별칭도 나왔어요. 그리고 요우지아오 하고 뭐라고 부른다라고 나왔고 사용 재료들도 나왔습니다. 빵, 당, 허장요, 그리고 하이시엔 뭐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요리로 샤오롱바와 홍샤오로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소개했죠. 주 조리법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문장 해석해봤고요. 네, 교재 3강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 이런 내용 학습했었어요. 쭉 오늘 했던 다이어들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오늘 어법사항 중에 의문문, 부정문 구별하는 거 정말 중요했습니다. 두 가지 꼭 다시 한번 예문과 함께 정리하시고요. 수능 실전 문제에서도 혹시라도 틀린 문제가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왜 틀렸는지, 어떤 단어 모르시는 건지 그것들을 복습 바로바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강에서 선생님 뵙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再见。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자,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1강부터 30강까지 저와 함께 수능 특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예정인데요. 자, 1강부터 30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재는 20강까지로 형성되어 있죠. 근데 30강까지냐? 왜? 내용과 그다음 문제 풀이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강에서는 내용하고 일부 문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예를 들면 1강, 2강, 3강은 그대로 나갈

거예요. 1강에서 배운 내용과 문제풀이. 근데 문제풀이에서 다는 못풀 거다. 시간 관계상. 그 2강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1강, 2강, 3강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을 모아서 4강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뭐 예를 들면 5번까지 물고 풀고 그다음 6번부터는 아 다음 시간에 모아서 한꺼번에 풀겠습니다라고 얘가 얘기할 테니까요.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모아서 한꺼번에 풀어준다. 왜 이거 나머지 걸안 풀어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작년에도 수능 특강과 완성 시간에 제 강의를 잘 들어라. 그리고 강의 중간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그 부분을 체크해서 더 집중적으로 본 학생들, 예. 작년에 저한테 감사하다 편지도 오고 고맙다고 편지도 오고 만점 받은 학생 그리고 1등급 받은 학생들이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수능에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은 강조할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듣다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강의가 끝날 때쯤에 제가 이번 강의에서 수능 출제 좀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어디다라고 다시 한번 또 짚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반은 성공한 거예요. 예. 나머지 반은 저와 함께 같이 끝까지 완강하면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이제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할때 거리가 가장 긴 거리가 어딘지 아세요? 방에서요, 현관까지예요. 예. 이 추운 겨울날 방에서 현관까지 나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현관 나가면 뛰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또 우리 끝까지 가야잖아요. 작년에 수능 특강 완강률을 봤더니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이 수강자 중에 10%가 채안된 학생만이 완강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거꼭 잊지 마시고 끝까지 완강하는 거, 예, 아셨죠? 완강합시다. 알죠?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간단하게 보자면 크게 세 가지예요. 일과 직업, 그다음에 직업의 가치와 가치관, 직업 생활의 의미와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1강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요 근무의 유형. 그 중에서도 뭐 선택적이다, 뭐 탄력적이다, 이 근무용.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나오는 근로기준법과 연계해서 같이 꼭 봐야 되고 굉장히 수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직업 가치와 가치관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두 부분이 가장 이 일강에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두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한번더 반복해서 볼수 있도록 하고, 문제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를 우리가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일강에서 어려운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제시문을 잘 읽고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특강 문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이란 뭐냐?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모두 총칭해서 우리가 일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활동을 우리가 일이라고 할수 있다. 자, 그중에서 직업이라는 건 뭐냐?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계 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종사하면서 뭘 받아? 보수를 얻는 일을 우리가 직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에는 요건 네 가지가 있어요.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이 있어야만이 직업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업의 요건 네 가지는 여러분이 좀 공부해 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많은 일 중에서도 직업이 속하는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어 있는 것들이 직업이다. 그래서 일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더큰 범위고 직업은 일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직업의 특징으로 보면은 윤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직업을 갖게 되는 것도 맞죠. 그다음에 개성의 발휘라든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되는 거고, 그다음 노동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분담된 역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계속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축약해서 직업의 요건 네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 이네 가지의 직업적 요건이 있다. 직업의 요건이 있다라는 거. 계속성이라는 것은 매일, 매주, 매월 등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하면 그건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경제성.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보상이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보상으로 인한 경제적 거래가 우리가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써요?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에 의거해서 뭐 월급이 어떻다라든, 뭐 시간급이 어떻다라든,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 사회성.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의미 있는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직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도둑질하는 거, 이건 뭐는, 이런 거는 직업이라 할수 없는 거죠. 자, 윤리성.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활동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걸 도박을 전문적으로 해서나 한다. 이건 직업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총칭해서 우리가 직업으로 분류하지 않는 활동들이 있죠.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활동들. 예를 들면 이자라든가 뭐 주식 배당, 임대료 이런 것들로 통해서 자산의 수입을 얻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직업이라고 보기 힘들다.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그 주식 투자에서 배당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직업으로 분류되지 못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연금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서 우리 연금 같은 거 가입하게 됐죠. 그 나중에 연금을 받잖아요. 이러한 연금에 의한 수입 이런 것들은 이제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경마, 경륜, 복권 이런 걸 통해서 받는 이제 배당금이라든가 주식 투자의 어떤 시세 차익. 내가 뭐, A라는 회사에 뭐만원 주고 주식 샀는데 2만 원이 돼가지고 그만 원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어서 주식 투자해서 벌어들였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업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 뭐 예적금 인출, 보험 수취, 뭐 이런 것들, 금융자산의 매각으로 통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적금에 가입했고 만기가 돼가지고 찾았어. 이게 직업이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자기 집에서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거. 자기 집에서 가사가 아닌 집이 사업장일 수는 있어요. 사업자 등록할 때 집을 이제 사업장으로 해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별개로 그냥 가사 활동,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걸로 전념하는 것은 직업이라고 분류하기 힘들다라는 거. 그다음 교육기관에서 재학하면서 학습, 대학원을 다닌다든지 대학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직업으로 분류하기 힘들다. 그다음에 기타 뭐 봉사, 무급으로 봉사하는 일. 그다음에 법률 위반 행위라든가 법률에 의해 강제 노동 이런 것들. 그다음 특히 이제 우리는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죠. 그 사병으로 군대 가거나 혹은 그 사병으로 가는 대신에 뭐 단기 부사관으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선생님 직업군인이 있잖아요. 그쵸? 직업군이 있죠. 근데 그 의무 복무 기간이라는 게 끝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아예 내가 직업으로서의 군인으로서 택했을 때는 그땐 직업이 될수 있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는 것들. 예를 들면 사병으로 갈수 있지만은 뭐 대학에서 뭐 ROTC 장교라든가 그러면 이제 보통 뭐 2년 반 동안 가서 장교 생활하고 오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직업이라고 말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의무복무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내가 장기적으로 나중에 이제 군 장교로 생활한다. 그 장기 신청을 통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이제 군인으로서 성장해 나간다면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불법 도박 이런 것들, 사기, 밀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활동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가끔씩 이제 요거를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제시문을 주어지고 제시문에서 이제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다음 제시의 조건에 맞는 직업에 해당하는 뭐 사례를 찾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 가능성은 있어요. 그다음 직업의 가치와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직업 가치라는 것은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우리가 직업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직업 및 진로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직업 가치와 일치 여부에 따라서 삶과 직업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표시 여기는 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가치관 검사. 그럼 그에 따라서 관련된 직업들이 이렇다라고 제시까지 되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 참고야, 참고. 우리가 공부할 거는 요게 아니라, 요건 이제 참고사항. 아,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직업이구나. 물론 이 다른 것에서도 우리가 뭐 느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소방관에서 성취를 또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냥, 아, 이렇구나, 라 정도만 이해되고, 중요한 건 요거야,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자, 어떻게 출제되냐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 가치 설명과 관련되어 있는 사례가 제시가 되고, 그 사례 속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찾는 문항 형태로 출제 가능해요. 그렇게 낸다는 거야, 출제를. 그래서 요 내용. 사회공헌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한 설명, 어떤 내용인가, 성취란 무엇인가, 경제적 보상이란 어떤 건가, 이 개념, 여기서 요 부분을 여러분이 좀잘 봐라. 근데 요 가치 요인 제목만 봐도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짐작이 되잖아. 굳이 이걸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아, 사회공헌이라는 것은 뭐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시하는구나.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 단어 안에 이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9가지 정도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올해도 여러분이 이거 충분히 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 9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직업 가치의 종류야. 9가지. 그쵸? 직업 가치의 종류인데 요거랑 함께 같이 살펴봐야 될게 바로 뭐냐? 직업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직업 가치와 직업 가치관이 같이 나와. 문제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총칭해서 다음 제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가치관과 가치를 별개로 외우기보다는 같이 혼합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건 뭐야? 행동의 어떤 목표 및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외재적이고 내재적인 개념을 의미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업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직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자신만의 뭐야? 믿음이라든가 신념 체계를 우리가 직업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때 그에 맞게끔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직업 가치에서는 경제적 보상이겠죠. 그에 맞는 직업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가치관의 유형을 좀더 세분해서 본다면은 직업과 관련한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내재적 직업관이냐, 외재적 직업관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가끔씩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는 다 출제돼. 요거는 다 출제돼요. 요거. 다 출제되니까 한꺼번에 같이 보되 요것만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직업 가치들이 이 안에 포함돼서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내재적 직업관이라는 것은 일을 하면서 개인이 얻게 되는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가치라는 거야. 뭐 어떤 성취라든가 그다음 보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적 직업관에 해당하겠죠. 외재적 직업관은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보상이겠지. 급여를 많이 줘서나 거기 그러한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외재적 직업관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직업 위치에 따라서 생계지향이냐, 소명지향이냐, 사회적 지위로서의 직업관이냐, 아니면 자아실현 수단으로서의 직업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죠. 생계지향이라는 건 뭐야? 생계의 수단으로. 직업을 하나의 생계의 수단으로 보고 우리가 인식하는 직업관을 말한다. 라는 거. 두 번째, 소명은 신의 어떤 소명. 하늘이 내려준 것처럼 그 직업을 내가 갖는, 그러한 것들, 직업관을 갖는 것들이 소명지향이다. 라는 거. 다음, 사회적 지위로서의 직업관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직업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신분을 넘지 못한다고 보는 직업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가 어떤 이 정도의 수준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라면 요 정도에서의 직업, 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인식을 하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로서의 직업관을 가져버리는 거지. 그치? 이런 건좀 탈피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아실현 수단으로서의 직업관. 이거는 직업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질을 발현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
스스로의

대해서 어떤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직업관을 우리가 자아실현적 수단으로서의 직업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냐면 여기에 제시문에 이 내용들이 제시문 안에 녹아서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직업과인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문항으로 출제된다라는 거. 자, 추가적으로 본다면 인간관계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 중심적이냐, 집단 중심적이냐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 중심적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역할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하고 혼자 하는 일을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중심적 직업관이라고 한다면, 집단 중심적 직업관이라는 것은 집단 안에 들어가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거기서 일을 하는 그 형태의 직업을 내가 원한다면은 집단 중심적 직업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업 목표에 따라서 결과지향이냐, 과정지향이냐라고 할수 있는데, 결과지향이라는 것은 직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설정하고 그 목표를 통해서 뭐야, 얼마만큼 도달해왔는지를 중시하는, 목표 도달에 굉장히 중시하는 직업관이 결과지향적 직업관이고, 과정지향적인 것은 어떤 목표의 성취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만큼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를 어떤 행복도 느낄 수 있고 정당한가, 그거에 과연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직업관이 과정지향적 직업관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적주의적 직업관과 귀속주의적 직업관이 있는데, 업적주의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취도가 직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동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업적주의적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게 업적주의적 직업관이라고 할수 있고, 귀속주의적 직업관이라는 것은 성별이라든가 부모의 어떤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 즉 개인의 어떤 선천적인 조건에 따라서 직업에 선택하는 기준으로 잡는 것을 우리가 귀속주의적 직업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부모님이 할아버지 때부터 빵집을 계속 해왔어. 그럼 자동스럽게 나는 그냥 아그 빵집을 이어받아야 되나, 가업승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에 이제 좀 깊이 뿌리 박혀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직업을 선택했다면은 귀속주의적 직업관이 되겠지. 그럼 남자니까 여자니까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직업관이 바로 귀속주의적 직업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직업생활의 의미, 직업생활의 중요성을 보게 되면 개인 차원에서의 중요성,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스스로 여러분 생각했을 때 뭐예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생계유지, 그죠? 생계유지. 그다음에 어떤 스스로에 대한 가치 실현, 그다음에 개인 위치에 대한 어떤 결정, 자아 실현, 소속감 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반면에 사회적 차원에서의 중요성 보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분담한다든가 사회 유지 발전에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직업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직업을 갖고 그다음에 활동하고 살아가는 게그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아마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보조단에 잘 나와 있는데, 매슬로우 하게 되면은 욕구 이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죠.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욕구는 크게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제 매슬로우가 제시돼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가장 하위의 욕구, 가장 상위의 욕구거든요. 가장 하위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야.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매슬로우의 이론에서 보게 되면은 하위 단계가 충족돼야만이 상위 단계로 간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꼭 하위 단계가 꼭 만족해야만이, 충족돼야만이 그 상위 단계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꼭 단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욕구라는 게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여기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해서 한 학자가 이제 알더퍼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알더퍼가 제시한 ERG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욕구를 좀 군집화해 가지고 야 그건 이 욕구부터 생길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

5단계인데, 그래서 가장 하위 욕구가 생리적 욕구라는 거, 가장 상위 욕구가 자아실현 욕구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만 여러분이 구분하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 기존의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자아실현 욕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요게 직업 가치와 연계시켜서 출제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론을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아, 이런 이론이 있구나라는 것은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용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좀몇 가지 나오는데, 이 용어는 중심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뒷부분 가면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관련되면은 요 관련된 내용을 더 구체화시켜서 살펴볼 거예요. 그냥 여기는 용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거. 자, 직무라는 것은 직업이 유사한 업무들의 하나의 단위라고 보면 돼요. 하나의 단위다. 유사한 업무의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직무라고 한다라는 거. 주로 이제 직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질 업무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직능하게 되면은 사전적 용어로 본다면 직능하게 되면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직능이라 그래요. 그럼 직능 수준 이러면은 직무 수행하는 능력의 높고 낮음을 우리가 직능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딱 직능 유형이라는데 이때 사용하는 직능은 조금 다른 거야. 수행하는 일에 대한 어떤 유형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수행하는 일에 대한 유형을 우리가 직능 유형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용어에서 보면은 조금 같은 단어라도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NCS 부분에 가가지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그때 학습할 때 나오는 용어들이 더 중요해.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여기 너무 집착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직업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분류가 이루어져요. 하나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고용 직업 분류가 있어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뭐냐면 국내 산업 및 직업의 구조의 변화 추세 및 직무와 직무 능력을 고려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다섯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야. 이렇게 분류한다. 그래서 국내 산업 전반과 직업 구조의 변화 추이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직업 분류가 한국 표준 직업 분류다. 자, 우리가 뭐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 다음 아까 NCS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NCS의 분류 체계의 어떤 토대가 된게 바로 이 한국 고용 직업 분류예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한 즉 NCS를 개발하는 기초 자료가 된게 바로 한국 고용 직업 분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분류되어 있고 이 대중소세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NCS 분류 체계가 나왔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NCS 분류 체계에 가서 이거 구체적으로 더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아, 그냥 요 정도만. 아, 요 NCS라는 것은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기초가 돼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요게 만들어졌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요거 세세분류까지 뭐다 알아야 돼.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고용 직업 분류는 NCS를 개발하는 데 어떤 기초 토대가 된 직업 분류구나라는 거. 그럼 NCS는 뒷부분에 가서 하나의 단원으로서 깊게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 부분이 수능 출제에 굉장히 많이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다음은 직업 생활의 의미와 다양성 중에서 홀랜드의 직업, 여섯 가지 직업 유형. 아마 여러분 1학년 때 이제 홀랜드 검사를 했을 거예요. 중학교 때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 대부분이 1학년 때 이제 홀랜드 검사를 많이 하죠. 이 홀랜드 검사에 의해서 직업 유형을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어디에 내가 더, 가까운가? 이 크기의 빈도가 나오겠죠. 육각 모형이 어느 부분에? 뭐, 예를 들면, 아, 이쪽에 더 내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이쪽은 낮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관습형도 뭐 낮게 나왔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할수 있죠. 아, 그럼
나는 현실형에 가장 가까운 유형이고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홀랜드의 6가지 직업 유형이고 아마 여러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중학교 때 이거를 검사했었다라는 거, 기억 안 나요? 했어요.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다 하기 때문에. 자, 홀랜드의 직업 유형에 따른 어떤 일과 성격 관련된 직업들을 같이 보게 되면은 먼저 현실형. 현실형이라는 것은 이곳 들어가기 전에 이 홀랜드의 유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능에서 출제가 거의 안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능 출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에서 의해서 개발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그 교과서들이 예를 들면 12종의 교과가 있다. 과목이 12종류의 그 출판사에서 출간한다 하면은 최소 60, 50%, 40, 50% 이상이 다뤄져야만이 그걸 출제로서 이제 많이 그렇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수능과 연계하기 때문에 특강에서 제시된 것은 출제할 수 있어요. 그간에 이제 많은 빈도가 약해서 출제가 많이 안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이제 출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라 그 말인 거예요. 자, 현실형. 현실형은 기계나 도구, 사물을 조작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일을 많이 하고 사물을 다루고 실행하는 일을 주로 하는 것을 이제 현실형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몸을 움직이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에 내가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난 현실형에 가까운 거죠. 그와 관련된 직업들은 뭐 응급구조사라든가 통신장비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탐구형이에요. 탐구형. 탐구형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분석하는 일을 많이 하고 특히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일을 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직업에는 창업 컨설턴트, 그 다음에 뭐 로봇공학 기술자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탐구형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다음 예술형. 예술형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어떤 작업을 통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일, 뭐 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 만화가, 미용사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과 관련된 직업이 바로 예술형이다라는 거. 사회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면서 타인의 문제라든가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일을 주로 하는 일을 사회형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객실 승무원이라든가 스포츠 트레이너 그다음에 뭐 다문화 언어 지도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형에 가깝다는 거죠. 자, 진취형 같은 경우는 타인을 설득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과 그다음에 과제나 목표를 설정해주면 주어진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주로 하는 게 바로 진취형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광고 및 홍보 사무원이라든가 증권 중개인,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진취형. 애널리스트는 뭐 탐구형에도 좀 가까울 수 있겠네. 증권 중개해 주는 사람들 이런 것들, 스포츠 마케터 이런 사람들이 진취형에 가깝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영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업직. 영업직들이 보면은 진취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관습형. 관습형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 즉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한 일을 많이 해요. 자료나 정보를 다루는 활동들을 주로 한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공무원들 보게 되면 관습형에 좀 가깝죠. 그쵸? 그다음 행정 사무원이라든가 보험 계리사 이런 사람들이 관습형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여섯 가지 유형. 그간에 이제 수능 출제에서는 좀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유형에 따라서 일의 성격. 이 일의 성격이지만 사실은 좀 이거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일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은 뭐 충분히 여섯 가지만 공부하고 있으면은 어떠한 형태로 출제되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능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거. 매년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다양한 근무 형태예요. 자, 하나씩 보게 되면 시간제 근무라는 것은 풀타임보다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제 근무라고 할수 있고 재택근무, 어디서 일하는 거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재택근무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원격근무, 원격근무용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혹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일을 하는 형태의 근무가 바로 원격 근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 유형의 다양한 명칭들이 있죠.

그 여러분 특강 교재 보면은 왼쪽에 보면 또 사이드에 보면 또 다양한 형태의 근무 유형들이 있어요. 그것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다라는 거예요. 이건 근로기준법에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출제에서도 굉장히 빈도가 높은 게 바로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인 어떤 유연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탄력적이냐, 선택적이냐, 우리가 구분할 때, 기업이 중심이 되느냐, 혹은 근로자가 중심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신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업무의 시각과 종료 시각, 일일 근로시간을 자율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바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러니까 이건 누구야? 근로자 중심이지. 그치? 반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얘는 주로 어떤 특정 시기에 생산량을 집중해서 증가시킨다든가 특정 시기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 3월 2일날 계약을 하죠. 그러면은 문구류 막 노트라든가 연필이라든가 뭐 볼펜이라든가 언제 많이 사? 2월달에 많이 사잖아. 방학 때 우리 많이 사죠. 그죠? 3월 초까지 이렇게 많이 사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판매하는 기업에서 언제 생산이 이루어져야 돼?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생산량, 판매 많이 할걸 예측해가지고 엄청 많이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그 시간 동안은 우리가 하루 8시간이 아닌 그거보다 좀더더 늘려서 시간을 늘려가지고 그 시기만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반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누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설명한 내용만 잘 기억해도 제시문에 나왔을 때, 아, 이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 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인지를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책에다 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령이에요. 법령의 내용을 여기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잘 실어놨어요, 책에. 작년에 이게 교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추가로 만들어가지고 설명했었거든요. 자,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주 단위의 탄력 근로. 그 다음에 3개월 단위 탄력 근로, 그 다음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 근로, 요세 가지로 구분해서 법령에 근로기준법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2주 단위 탄력 근로 같은 경우는 취업 규칙에 따라 특정 주의 법정 근로 시간, 주 40시간이죠.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지만 어떤 주는 요거야. 48시간은 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주든지 간에 48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반면, 그 다음, 3개월 단위 탄력 근로 같은 경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더 길게, 3개월까지 평균해서 법정 근로 시간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3개월까지 더긴 기간 동안 평균해서 법정 근로 시간을 맞추면 되는 거야. 이때, 특정 주, 일하는 특정 주 있지. 그 주에 최대 52시간, 특정 날엔 1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뭐야?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이야. 그 다음 초과 근무로 연장해서 근로할 수 있는 게 12시간이거든. 그두개 합하면은 뭐야? 52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특정 날, 내가 뭐 수요일이다. 수요일이면 12시간까지, 그것까지 일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합해가지고 우리가 일주에 52시간까지 가능한데 그걸 평균해서 법정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야? 40시간이야.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은 맞춰야 된다는 거야. 그럼 6개월, 3개월 초과 6개월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내용은 똑같아. 똑같아. 그럼 여기서 차이 나는 건 뭐야? 요거지, 요거. 요거. 어떤 주든지 간에 48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거. 이건 2주 단위 탄력 근로고. 3개월 그 이상부터는 52시간, 특정 날에 12시간.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두 가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수능에서 된다면, 요건 낼수 있을 것 같아. 적용 제외. 이거. 만 15세에서 18세 미만과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거 적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꼭 암기해놔 또. 탄력적이든 선택적이든 15세에서 18세 미만, 그 다음에 임신 중인 어떤, 요거는 해당 없죠, 임신은. 15세에서 18세 미만 근로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충분히 수능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스스로 정한다는 거, 요거, 요게 중요한 거지. 기본 원칙. 기본 원칙. 자, 그런데 여기 교재에 없는데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시간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일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라 그랬어.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일일 8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 없는데 일주에 40시간을 넘기면 뭘 줘야 되냐면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 근로에 대해서 우리가 임금을 줘야 되는 거야. 연장근로 가산금을 가산수당을 줘야 된다라는 거. 가산수당을 줘야 된다는 거.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또 하나 추가하게 되면은 하루 내가 일했으면 그날 특히 월요일 날좀어 길게 일했어. 그랬으면은 그 다음 날까지 일할 까지의 이 간격 인터벌이 11시간 이상 확보돼야 돼. 11시간 이상 확보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녁 8시까지 일했으면은 그 다음날 즉 11시간이 확보된 다음에 그 다음 출근해야 되는 거야. 요두 가지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여러분이 메모해 놔두면은 좀 도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근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또 이제 근로기준법 가게 되면 요와 비슷한 것도 많이 나오다 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까 지금 법정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근로시간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근로기준법에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이해 안 되더라도 괜찮아. 그냥 넘어가도 돼. 넘어가고, 나중에 문항으로 나오거나,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 배울 때더 추가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볼게요. 교재로는 6페이지가 되겠네요. 1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일과 직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A씨는 청소년 시절부터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무급으로네. 자원봉사자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수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A씨는 대학의 수의학과에 진학하여 전문 지식을 쌓았습니다. 자, 졸업 후에 동물원에 취업한 A씨는 수의사로서 아픈 동물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며 지내고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매달 월급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수의사로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주말에는 유기견 입양을 위한 상담 활동도 적극 참여하여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봉사활동은 금전적인 보상이 없으므로 일이 될수 없다? 일은 맞아. 뭐가 될수 없는 거야? 금전적인 봉사가 없기 때문에 직업이 안 되는 거지. 일은 될수 있지, 당연히. 그래서 기억은 틀린 답이고. 그 다음에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 지식을 쌓을 때는 대학생이라는 직업으로, 아니지, 대학생 자체는 직업할 수 없다. 학업을 하는 도중에는 이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학업을 위해서 내가 대학원을 다닌다든가 대학을 다닌다든가 이런 건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틀린 답이다라는 거. 수의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함으로 직업이 되지 당연히. 그치? 경제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그치? 이렇잖아. 그치? 그것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 니을 유기견 입양을 위한 상담 활동인 경우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므로 일 되지. 요거는 직업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일은 되잖아. 그지? 그래서 니을도 맞는 답이다. 그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5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총칭해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직업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 요건 네 가지 있었죠. 계속성, 그 다음에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정답은 5번이었다.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진로계획 발표에서 찾을 수 있는 학생 A의 직업 가치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응했어요. 저는 용접 기술을 배우며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접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더욱 깊이 익혀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젊은 기능인들이 최고 기술을 겨루는 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후 용접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뿌리 산업의 발전을 기하고 싶습니다. 용접은 국가 핵심 산업의 필수 기술이며 저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재심을 나타나 있는 직업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뭔가 이루고자 하는 뭐 성취가 나와 있죠. 그쵸? 이거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가서 내가 대회 나가서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싶어 하는 이런 성취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 스스로 개발하고 있지. 더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즉 자기 개발이 나와 있다는 거지. 직업 안정, 어떤 직업의 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 이런 맥락의 어떤 문장은 없죠. 그 다음에 급여를 많이 받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런 맥락의 제시문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요거는 제시문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시문만 우리가 잘 파악해도 직업 가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3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직업의 요건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답변이다. 답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자, 직업의 요건 봤더니 여기 나와 있네. 아예 개념으로 다 제시가 됐어. 이네 가지 요건, 즉 직업으로 볼수 있는 사례는 몇 번이냐? 이게 그 문제야, 그죠? 경제성, 계속성, 사회성, 윤리성이 포함해서 우리는 직업의 요건이라고 다할수 있는데, 1번, 자, 주식 투자로 시세 차익을 얻는 생활, 이거 아니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한다, 이건 직업이라고 할수 없다.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활동이지, 이게, 그지? 자, 2번,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일시불로 수령한다. 이것도 직업이라고 할수 없다. 앞에서 우리가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에 나와 있었죠. 3번, 계약에 따라 타인의 집에 방문하여 가사를 돕는다. 계약에 따라. 자, 가사라는 일을 하기 위한 계약이니까 이 계약은 근로계약이겠지. 그러니까 결국 근로계약에 의거해서 타인의 집에 방문해서 가사를 도와. 그럼 뭘 받아? 근로계약에 의거해서 우리가 급여를 받게 되고, 그치? 이런 거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야. 가장 적절한 사례는 바로 3번인 거지. 4번, 5번 볼게요. 직장에서 정년퇴임 후 연금을 수령한대. 연금 수령 아니라 그랬죠. 직업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 대학 재학 중에 입영하여 군 복무.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서 군 복무를 한다? 이거는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활동이라고 했죠. 결국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A씨의 직업 가치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해서요. 직업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라고 직업 상담가가 이제 이야기하였는데, 자, A씨가 이제 이렇게 답변하죠. 저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보수와 같은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닌 풍요로운 삶과 사회적 지위에 필요한 지위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보수로 가장 대표되고 있는 이 외부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외적 가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외적 직업 가치관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 이거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외적 직업 가치관, 외재적 직업 가치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반대되는 게 뭐예요? 내적이죠, 당연히. 내적 직업 가치관이 상대적 개념인 거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일 자체에서 성취감을 얻는다? 이건 어디에 해당돼? 내적 직업 가치관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 2번, 직업 활동으로 자아실현을 추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적 직업 가치관에 해당하겠죠. 그다음 3번,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발전한다.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발전하는 것도 어떤 능력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적 직업 가치관에 해당하는 거죠. 4번,

자신의 성과나 능력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라는 거. 즉,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해당돼? 외적 직업 가치관에 우리가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급여와 수당보다는 업무에 대한 즐거움. 그 업무 자체에 즐겁거나 보람이 있다라고 중요시 여기는 거죠. 이거 역시 뭐야? 내적 직업 가치관에 해당한다.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직업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 심리적 가치를 의미하고, 뭐 대표적으로 보면 즐거움, 보람, 그 다음에 성취감, 자아실현, 능력 발휘,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 직업 가치관의 핵심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외적 직업 가치관이라는 것은 수단적인 어떤 가치다라는 거예요. 수단적인 가치. 그다음 보수, 명예, 지위라든가, 그다음에 뭐 직업 안정,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적 직업 가치관에 해당한다. 그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이제 풀어보고, 이 단원에서 1강에서 주로 출제되는 부분 한다면은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문제 풀어봤던 직업 가치와 직업 가치관. 우리 앞에서 살펴볼 때그어 여섯 가지, 아홉 가지 하고 그다음 직업 가치관에 표로 나와 있는 그 부분 잘 봐놔두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근무 유형. 근무 유형 중에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 부분은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사람의 유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점 테스트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못 맞췄을 겁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계속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은 못 푸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낙담 금지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씩 단서를 풀이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단서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그 형태를 익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3점 테스트 1번부터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식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그다음에 나는 대림 유전자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둘 중에 하나는 X염색체 있다. 요 조건에 의해서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각각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다라는 단서가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가계도가 나왔는데 구성원 동그라미 A와 B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명에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2번, 3번은 가나가 모두 발현된, 그 다음에 5번은 가만 발현된 사람입니다. 갑툭튀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게 생겼고요. 그럴 때는 이런 추가 단서가 존재하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내용은 뭐냐면 1번, 3번 저두 명의 A, B, 저 사람들이 기억이라는 유전자랑 스몰 B를 얼마큼씩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낸 건데 이 기억은 라지 A랑 스몰 A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선생님 별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연습형으로 굉장히 좋은 문제긴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이제 난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지금 처음이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그런 부분이 뭐냐면 3번이 스몰 B를 두개 갖는다는 걸 시원하게 알려준 부분부터 그렇습니다. 그럼 3번이 스몰 B를 두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가 발현이 됐다. 그러면 저 스몰 B라는 열성 유전자가 나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고, 남자인 3번이 두개한쌍 갖는다는 것은 요게 상염색체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그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얘가 상염색체면 가는 X염색체에 존재하는구나를 바로 요렇게 연결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A는 기억이라는 유전자도 두개한 쌍, B라는 유전자도 두개한쌍 갖거든요. 그럼 요 X염색체에 있는 것도 두개한쌍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일단 동그라미 A가 여자겠네요. 그래서 여자라는 사실을 저 개수를 통해서 알수 있고 이 밑에서 자손이 태어날 예정이니까 B는 남자가 되겠죠. 이렇게 될수 있겠다. 자, 그러면 3번은 지금 이 기억이라는 유전자가 둘 중에 뭔진 모르겠는데 그 유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표현형이 뭔지 봤더니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만 갖고 있어요. 그럼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로만 갖고 있는데 그게 요 기억 유전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 말고 가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A는 이 가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로 두개한쌍 간다는 얘기죠. 그죠? 가 발현하지 않고 정상 유전자로만 두개한쌍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요 유전자들은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왔을 텐데 그러면 2번도 가에 대해서 정상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표현형은 가가 발현됐으니까 뭐겠다? 이형 접합이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형 접합일 때 발현되는 게 우성이니까요. 가가 발현되는 게 우성, 발현되지 않는 게 열성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와보면 가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고 발현되지 않는 것이 열성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지금 이 유전자, 3번이 갖지 않은 가를 발현하지 않는 유전자, 그게 스몰 A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스몰 A겠구나.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발현하게 한다, 발현하지 않게 한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그럼 유전자형을 필요한 부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염색체에 있는 B부터 한번 올려볼게요. 나가 발현된 사람은 스몰 B, 스몰 B. 그 다음에 나가 발현이 안된 사람들은 다 라지 B를 하나씩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5번에 라지 B가 있는데 2번으로부터 스몰 B를 하나 받을 수밖에 없겠고, 근데 1번은 스몰 B를 한개 갖는다고 이 표에 돼 있으니까 이렇게 유전자형이 완성이 된다. 4번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얘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는 스몰 B를 하나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자리는 라지 B로 채워줘야죠. 상염색체 있으면 두개한 쌍을 채워줘야 한다. 이 스몰 B, 스몰 B는 3번 거고 이쪽에다 옮겨서 써보겠습니다. 스몰 B, 스몰 B. 그 다음에 동그라미 A가 스몰 B 두개 갖는다는 것도 여기 써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몰 A에 대해서 1번은 스몰 A 하나 갖고 있고, 그게 끝은 남자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스몰 A가 없고, 라지 A로만 갖고 있는 남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에 대해서 열성 형질이잖아요. 그럼 스몰 A, 스몰 A일 거고. 그러면 B는, 동그라미 B는 그 스몰 A를 하나 받은 아들이 될 거고. 그래서 그 스몰 A를 하나 가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A는 그 스몰 A를 두개 가지고 있는. 그럼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조합이겠고, 아까 우리가 밝혔다시피 2번은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갖는 그런 이형 접합이겠죠. 5번 같은 경우는 2번으로부터 라지 A 하나 받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전자형 완성을 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만약에 난도를 조금 높이고자 하면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요. 첫 번째 단서에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둘 중에 하나는 액수염색체, 그걸 빼고 그냥 독립되어 있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이렇게만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걸 통해서 나가 상염색체에 있는 걸 밝혔어. 근데 간은 독립되어 있다고만 했으니까 이게 다른 상염색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액수염색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두 가지로 이제 상황이 늘어난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통해서 알아보는 거냐면 1번이 남자인데 스몰 A라는 열성 유전자를 하나만 가졌는데 그 열성 표현력이 나타났다를 통해서 이게 액수염색체에 있다는 걸 찾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게 상염색체에 있으면 열성 유전자를 두개 가져야 열성 표현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로만 발현되는 경우는 그 유전자가 액수염색체 있고 그 사람이 남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 문제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스몰 A이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는 여자이다. 이것도 요거 두개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아냈죠.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간은 발현되지 않고 간은 발현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는 발현될 확률입니다. 그럼 가가 발현되지 않으려면 스몰 A로만 받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스몰 A만 갖고 있어서 이건 무조건 발현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나가 발현이 되려면 스몰 B로만 가져야 되는데, 그럼 동그라미 B로부터 스몰 B 받을 확률 2분의 1이 되겠죠. 동시에 만족하려면 곱해줘서 최종 확률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4분의 1이다. 잘못된 보기고, 기역 니은 맞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용 볼게요. 가는 4쌍의 대립 유전자 A, B, D, E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인자 유전이죠?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라서 다인자 유전에 그런 일반적인 문구 들어가 있습니다. 대문자 수에 의해서 표현형 결정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자, 그 다음에 그림은 남자 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두개한 쌍씩 염색체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일단 다 상염색체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여기 보면 라지 B 건너편이랑 스몰 E 건너편이랑 스몰 A, 스몰 D 건너편에 있는 유전자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처리가 돼 있고요. 여기에 대문자가 들어가냐, 소문자가 들어가냐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와 유전자형이 다 소문자면서 라지 스몰이 로만 이렇게 끝에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여자 Q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난대요. 그러면 Q의 것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자 Q. 여자 Q의 유전자는 B가 지금 요 염색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몰 B, 스몰 B.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염색체에는 E가 있어야 되는데 라지 E, 스몰 E.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요 길쭉이 염색체에는 A와 D가 연관돼 있어야 되는데 다 소문자로 구성이 돼 있죠. 지금 저 여자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A, 스몰 D, 스몰 D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짓수가 6가지를 만족할 수 있도록 요 빈칸을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전자형이 아니고 대문자 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요 각각의 가닥에 대해서 대문자 하나도 없고, 대문자 1개, 0개, 대문자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만들 수 있는 Q의 생식세포에는 대문자가 하나도 없거나, 대문자가 최대 1개 있는 거, 이둘 중에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확률은 둘 중에 뭘 받느냐, 반반. 2분의 1의 비율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자 Q고, Q 거고, 이 남자 P가 만들어내는 그런 생식세포. 예, 대문자가 몇개 들어가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냥 이거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내는 건데요. 많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피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에, 예를 들어서 대문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들어간다고 그냥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수정돼서 태어나는 자손들은 얘네 둘이 만나서 그 총합의 대문자 수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문자 한 개, 두 개, 세 개. 얘가 만약에 수정됐다? 그러면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런데 요거에서 대문자 수가 같으면 같은 표현형으로 묶이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인자 유전의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서로 다른 표현형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0개짜리 대문자가 수정됐을 때 각각이 만들어지는 거에다가 마지막에 이 끝에 하나만 더 추가되는 그런 개수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가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차이가 하나밖에 안 나는데 각각이 만들어져도 서로 다른 것이 수정이 됐지만 대문자 수가 같으면 같은 표현형으로 묶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들어질 수가 없고, 여기 위에 있는 요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0개, 1개, 2개, 3개, 4개. 얘 대문자를 가져야 그걸 최대로 종합을 해봤을 때, PQ의 수정을 통해서, PQ의 생식세포 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은 대문자 0개부터 2, 3, 4, 5. 대문자 5개까지 다 합쳐서 6가지의 서로 다른 대문자 수. 표현형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읽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구나. 그러면 대문자 수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들려면요, 다 이형 접합이어야만 가능해요. 라지 B 스몰 B, 라지 E 스몰 E,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D여야 대문자 하나도 안 갖는 생식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고, 대문자를 4개 다 갖는 생식세포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이 가짓수를 만들려면 이런 조합이어야만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나중에 많이 풀다 보면 감을 잡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한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니은은 스몰 p여야만 해요. 그래야 저 가짓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 가는 다인자 유전을 따르는 형질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a의 가의 표현형이 q와 같은 확률. 그러니까 이 자손에서 q가 대문자 한 개란 말이에요. 대문자 한 개가 태어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나 요거 둘다 가능하고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면 최종 확률이 나와요. 그럼 지금 요거는 다 2분의 1씩이고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확률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두 가닥 중에 한 가닥, 두 가닥 중에 한 가닥,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씩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전체는 분모는 8분의입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라서 그러면 8분의 여기는 다 깔려 있는 거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느냐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대문자 하나도 안 들어가는 조합은 스몰로만 받는 딱한 조합밖에 없고 대문자 4개 받는 조합은 대문자로만 받는 딱한 조합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문자 한개 있는 거는 그걸 라지 B로 받느냐 라지 E로 받느냐 둘 중에 하나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고 대문자 두개 받는 조합도 BE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AD 요 가닥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 다음에 대문자 3개 받는 것도 AD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지만 나머지 하나가 B냐 E냐 얘 서로 다른 조합이 가능해요. 그두 가지. 그러면 지금 요한 개의 요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8분의 2. 그냥 약분 안 하고 써볼게요. 16분의 2고. 그 다음에 요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16분의 1입니다. 두개더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16분의 3이라는 그런 확률이 나오게 되고, 디귿 보기가 맞는 것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고 답은 5번이고, 이 다인자 유전을 연습해 볼수 있는. 앞으로 이렇게 유전자형을 묻거나 유추해 보거나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런 확률적인 계산을 해서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그 상황을 찾아주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좋은 연습형 문항이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도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분수형 단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를 연습할 수 있는 문항이라서 별표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보면은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나는 대림 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얘네들이 각각 다 대문자가 우성이고 그리고 둘다 모두 X 염색체 있대요. 그래서 X 염색체 연관이다. 선생님이 이 문항을 2.15번 풀때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2.15번 풀때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 이거 X 염색체 연관이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 이 사람 둘다 정상이야? 그럼 둘다 정상 유전자 갖는 X 염색체, Y 염색체. 이렇게 썼었는데 근데 이 문항에서는 유전자형을 살려서 적어 볼 겁니다. 왜 그런지는 문제의 조건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가계도가 나왔어요. 가계도에서 1번은 가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 그 다음에 3번은 나만 발현된 사람, 4번은 가만 발현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툭튀는 지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나서 조건이 요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이 뒤에 붙어 있는 요 문장이 굉장히 좀 쉽게 만들어줍니다. 동그라미 기역은 스몰 A를 갖지 않는 남자래요. 그러면 일단 남자이다.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스몰 A를 안 가지면 뭘 가져야 될것 같아요? 라지 A를 가져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 X염색체에 있는데 남자니까 요거 하나 갖고 끝이겠죠? 밑에 뭐가 이제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B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Y염색체일 거예요. 그럼 이 X염색체는 누구로부터 받았을까? Y가 아빠로부터 왔으니까 A는 엄마로부터 와야 되겠죠? 이 X염색체는. 그럼 엄마도 라지 A를 갖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표현형이 가가 발현이 됐다.

우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게 확실한데 가가 발현됐다? 가가 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라는 것을 요 조건을 통해서 그냥 찾아줄 수 있다. 그럼 가가 발현된 사람들은 다 라지 A를 적어도 하나 갖는데 1번은 남자니까 그거 하나 갖고 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2번은 열성. 스몰 A, 스몰 A 갖는 여자야 되겠죠? 여자는 두개 항상 가져요. XM 색채를. 자, 그 다음에 3번은 엄마로부터 스몰 A 받은 남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5번도 스몰 A 가진 남자구나. 이렇게. 요거는 올려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분수 단서를 보는 건데, 1, 2, 3, 3명의 라지 B 총합 분의 1번, 4번 2명의 라지 A 총합은 2라는 숫자가 나온대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1번, 4번이 가지고 있는 라지 A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4개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두 개가 아마 최대치일 겁니다. 어차피 이 4번의 나머지 한 자리만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최대치는 두 개일 거고, 그 다음에 1, 2, 3의 라지 B의 상대량 총합은 요 숫자를 만족을 시키려면 전체 다 해서 분모는 1이 나와야 되죠. 2분의 4는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최대 3개인데, 4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1분의 2일 거고, 그러면 1, 2, 3이 가지고 있는 라지 B의 합은 1개밖에 없을 거다. 그럼 한 명만 1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1번, 2번, 3번의 표현형을 비교를 해봅시다. 1번은 나 발현, 3번도 나 발현, 2번은 나 발현 안 됐죠. 그러면 한 명만 표현형이 달라야 되는데, 그게 바로 2번이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 라지 B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번과 3번은 그거 안 가지고 스몰 B만 가져서 얘네 둘은 표현형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의 이 XM 색채 조합을 엄마인 2번으로부터 받았을 거예요. 이런 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에 대한 표현형도 그 우열 관계도 알아냈다. 나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죠. 발현이 안 되는 게 우성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그런 유전자형을 좀 얹어줄 건데, 그러면 4번은 아빠로부터 XM 색채 받은 딸이니까 라지 A 스몰 B 조합으로 가실 거고, 그러면 4번은 엄마로부터 뭘 받아도 스몰 A가 있겠죠? 스몰 A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가 발현이 안 됐기 때문에 나를 발현하지 않게 만드는 우성 유전자 라지 B를 하나는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억은 엄마로부터 스몰 B를 물려받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나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 B 하나 갖고 있겠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보기 기억에 스몰 A는 가 발현 유전자이다. 스몰 A는 가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인 거를 요 기억이랑 4번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스몰 B를 갖는다. 라지 A 밑에 이제 같이 연관돼서 따라온 거를 추적을 해봤더니 스몰 B가 따라와야 되겠더라. 이렇게 니은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동그라미 기억. 그러니까 라지 A랑 스몰 B로 가질 확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라지 A를 일단 가져야 되니까 엄마로부터는 요 X염 색채 받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빠로부터 라지 B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Y염 색채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럼 전체 4개 조합 중에 한 조합만 가능하기 때문에 4분의 1이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런 단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서 나머지를 유출해 볼 것인가를 연습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는 4번 문제. 4번은 별표가 붙었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형태가 좀 특징적이어서 우리가 같이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지 가나 정록 생명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나는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다가 아니고 정록생명이죠, 이번에는. 정록생명은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다. 근데 우리가 정록생명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형질이죠. 이거 XM 색채 유전이고. 그 다음에 정상이 생명에 대해서, 정록생명에 대해서 우성인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형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가나 중 하나는 정록생명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 있대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보통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풀때 하나만 연관될 때 이렇게 해주면 다른 하나는 연관이 안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XM수치 연관돼 있다면 나머지 하나는 상염색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누가 연관이 돼 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발현 여부를 기역, 니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기역린에 각각 O나 X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작을 좀 해봅시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정록생명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도 괜찮거든요. 정록생명이 발현이 된 여자다. 정록생명이 열성 형질이죠. 여자에서 발현되려면 그 열성 유전자로 동형접합이어야만 발현될 수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았고, 둘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을 텐데, 아빠는 그거 하나 있는 게 다죠. X염체체 유전이기 때문에. 그럼 아빠는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정록생명이 발현이 됐을 겁니다. 그럼 니은에 동그라미가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바로 찾아버렸다. 이렇게. 그럼 기역에 X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OX를 바로 찾아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OX를 모르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눈에 딱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표가 있을 때도 갑툭튀를 찾을 수 있는 눈을 좀 길러야 되거든요. 어디에 갑툭튀가 있냐? 나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둘다 기역의 표현형인데, 니은의 표현형을 보이는 딸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 OX 못 찾았어도, 엄마, 아빠가 둘다 기역인데, 딸이 니은이다?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이 있잖아요. 다른 표현형이니까. 이런 거 그냥 갑툭튀로 찾아주면 돼요. 심지어 갑툭튀 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의 형질은 X염 색채 있을 수밖에 없다. 갑툭튀 딸이니까. 그래서 부모가 보여주는 표현형, 뭐, 동그라미 기억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는 정록생명을 통해서 그게 발현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발현되지 않는 게 우성, 그다음에 나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랑 정록생명이 연관이 돼 있겠죠. 가가 X염색체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관관계를 한번 옆에다 그려볼 건데, 아버지는 그러니까 가와 정록생명만 보는 거예요. 연관돼 있는 거. 이번에는 유전자형으로 표기를 안 하고 그냥 X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이렇게 얹어볼 겁니다. 아빠는 아버지 둘다 발현이 됐어요. 그럼 둘다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는 X염색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녀 1 같은 경우에는 여자잖아요. 딸이잖아요. 자녀 1. 그러면 일단 아버지로부터 이 X염색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일단 그거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자녀 2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X염색체 한 개만 가질 텐데 나머지 하나는 Y염색체일 거고 지금 조합이 가는 발현이 안 되고 생명 발현이 됐다. 가는 발현이 안 되고 생명 발현이 됐다. 그러면 이 X염색체는 출처가 어디죠? 엄마죠. 어머니. 어머니는 저 조합의 X염색체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엄마는 정록생명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록생명을 발현하지 않게 하는 정상 유전자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딸은 지금 정록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엄마로부터 정록생명 유전자가 있는 그 X염색체를 받아야 돼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지금 요렇게 이형 접합이 됐을 때 뭐가 발현되는지를 보면 우열관계를 알수 있는데, 가에 대해서 이형 접합일 때 가가 발현이 됐으니까, 자녀 1에서 됐으니까, 그럼 가가 발현되는 것이 우성이구나. 그럼 세 가지 형질 중에서는 가만 우성 형질인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고, 어머니는 가가 발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있으면 가가 발현됐을 텐데, 발현 안 되려면 열성 유전자로만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현이 안 되는 유전자로만 동형접합으로 갖고 있겠다. 이렇게 모든 유전자형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왜냐면 나가, 나를 상염색체 썼는데 X염색체 썼네요. 상염색체고. 나가 상염색체에 있는 거를 갑툭튀 딸을 통해서 찾았고, 그러고 나니까 가가 X염색체에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역은 O이다. X가 들어가는 거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면서 정록생명의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부모가 모두 이형접, 나에 대해서는 이형접합인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또 갑툭튀가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가 발현된다는 거는. 그럼 나가 발현이 된다는 거는 이 부모로부터 갑툭튀가 또 태어날 확률. 그러면 4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가랑 정록생명이 모두 발현이 되는 확률을 우리가 따져주면 됩니다. 그럼 부모로부터 일단 정록생명이 태어나려면 엄마로부터 정상 유전자 받으면 안 돼요. 밑에 있는 게 지금 정록생명 유전자를 의미하고 있는 건데 엄마로부터 요 가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가 발현되려면 가를 발현하게 하는 우성 유전자 아빠로부터 받으면 돼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 받는 건 전체 4개 조합 중에 1개 조합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이

겁니다. 그래서 나가 마련될 확률 4분의 1, 가와 정록생명, 요거는 연관돼 있으니까 같이 보는 건데, 가와 정록생명이 발현될 확률 4분의 1, 두개 같이 고려해주면 16분의 1이 된다. 근데 여기서는 8분의 4, 3이냐고 물어봤으니까, 8분의 3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잘못됐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요거를 잠깐 잘못 표기를 했었는데, 문제의 흐름에서는 잘 얘기를 해놓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은 형태만 봐서는 약간 어려운 문제일 줄 알았는데요. 요 문항도 굉장히 단서를 시원하게 주면서 문제를 좀 쉽게 풀어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지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옆에다 정리를 해보면, 가는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나는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각각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염색체 있대요. 그러면 상상일 수도 있고, 뭐상 X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게 둔 구성원 1부터 8에서 가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색칠되어 있는 사람은 가나 모두 발현된 사람. 여기까지만 써놔도 갑툭튀 없는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가만 발현됐고, 그 다음 8번도, 그 다음에 7번은 나만 발현돼. 이렇게. 그래서 갑툭튀는 없게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가 하나 제시가 되어 있는데, 구성원 5, 6, 7, 8에서 대문자, 라지 A와 라지 B의 상대량을 더한 값이 얼마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각각 0, 1, 2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근데 이 문제의 독특한 점은 보통 이런 단서가 들어가 있으면 얘를 이용해서 어디 있는지 찾거나 요거를 풀다 보면 우열 관계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얘를 안 써도 저거 다 풀리는 상황이다. 다 풀어놓고 그냥 마지막에 그냥 카운팅만 하면 되는 그런 문항으로 조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어떤 힌트는 요 밑에 문장이 다 주고 있는데 잘 보세요. 1과 2는 각각 라지 B, 스몰 B 중에 한 종류만 갖는다. 어때요? 3, 4도 각각 라지 A와 스몰 A 중한 종류만 갖는다. 일단 둘다 냄새를 풍기는 문장이죠. 무슨 냄새? X 염색체로 문제 내고 싶을 때 이런 문장 쓴다고 했는데 X 염색체일 수 있는 냄새를 풍기는 문장입니다. 일단.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가계도 문서 얘기를 할 때. 우열 관계 알수 있는 그런 문장 단서 중에서 그때도 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부모가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립민자를 갖고 있을 때 거기서 태어나는 딸은 무조건 이형 접합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3, 4 사이에서 라지 A, 스몰 A 각각이 서로 다른 걸 갖고 있다면 이 밑에서 태어나는 딸은 무조건 라지 A, 스몰 A입니다. 그러면 우열 관계를 알수 있겠죠. 그들을 보면 일단 1번, 2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6번입니다. 6번이 라지 B 스몰 B란 얘기예요. 근데 뭐가 발현됐어? 나에 대해서. 지금 이건 B는 나에 대한 유전자잖아요. 나가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럼 정상 표현형이란 얘기예요. 우성이 정상이다. 나가 발현되는 것이 열성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라지 A 스몰 A를 갖는 3과 4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8번입니다. 8번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란 얘기죠. 이형 접합일 때 가가 발현이 됐어요. 그러면 가가 발현되는 것이 우성이다. 가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다 하는 우열 관계를 알아냈습니다. 자, 일단 우열 관계는 찾았고 이제 냄새 난거 검증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냄새 난거 검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지금 이거는 가족 유형의 냄새가 난 건데 그럴 때 아들과 딸의 표현형이 다른 걸 보면 된다. 다른 걸 보면 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3, 4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 7, 8번에 가에 대한, 이거 A니까 지금 가에 대해서 봐야 돼요. 가에 대한 표현형이 다릅니다. 확인이 됐어요. 얘는 가가 발현되고, 얘는 가가 발현이 안 됐어. 그럴 수 있는 건 이게 X 염색체 있을 때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지금 X 염색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아니, 가가, A 유전자가 X 염색체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는 독립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서로 다른 염색체 있다. 그럼 나는 상염색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지금 B에 대해서 냄새를 풍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 어떻게? 아들과 딸의 표현형이 다른 걸로 확인하라 그랬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나에 대해서 표현형이 같아요. 확인할 수가 없다.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여기에서 얘를 통해서 우열 관계 알아냈잖아요. 나가 발현되는 게, 나가 발현이 안 되는 게 우성이고 발현되는 게 열성이다를 알아냈기 때문에 엄마가 스몰 B, 스몰 B인 거를 사실은 6번을 통해서 알아낸 거거든요. 그러면 5번은 엄마로부터 스몰 B 하나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가 나가 발현이 안 되고 나의 이런 스몰 B가 발현이 안 되고

우상 편향인 정상 편향이 발현됐다는 거는 정상 유전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놓고 보면 얘가 상염 색체일 수밖에 없죠. 남자에서 두개 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기선 단서를 두 개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로 얘가 상염색체에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추적을 해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또알수 있기도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보기 조건에 따라서 요 앞반을 라집이 라집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8번의 표현형이 우성인데 이런 가족 유형의 X염색체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아빠랑 딸의 표현형이 우성일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될 수밖에 없다. 구조상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빠도 라지 A, Y의 그런 유전자 형일 거고, 엄마가 스몰 A, 그다음에 7번이 스몰 A, Y.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가가 발현된 라지 A를 갖고 있는데, 6번이 지금 가가 발현돼서 라지 A를 하나 받았고, 그다음에 1번은 라지 A가 없죠? 스몰 A, Y입니다. 정상 남자니까. 그 다음에 5번도 지금 정상 남자니까 스몰 A, Y예요. 그럼 이 스몰 A는 엄마로부터 받았겠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6번도 아빠로부터 이 X염색체, 스몰 A가 있는 X염색체를 받아야만 태어날 수 있는 딸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되는 거는 스몰 B 조합입니다. 그래서 아빠 스몰 B. 4번은 라지 B가 하나 있을 텐데, 7번이 지금 나가 발현됐으니까 스몰 B여야 되고, 그럼 4번도 스몰 B 하나 줄수 있어야 될 거고, 8번은 표현형을 봤을 때 나가 발현 안 됐으니까 라집이 받았는데 3번으로부터 스몰 B를 하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모든 유전자 형이 완성이 됐다. 그럼 요 표를 한번 채워봅시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를 몇개 가져요? 한 개. 5번은 한 개. 6번은 대문자 두 개. 라지 A, 라지 B. 그럼 8번도 두 개여야 되겠죠? 봤더니 맞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대문자 없어야 될 텐데 맞네요. 이렇게 완성이 됐다. 그럼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서 3, 4는 라지 A, 스몰 A만 갖고 있다고 둘 중에 하나만 갖는다고 냄새를 풍기고 아들과 딸에서 표현형이 다른 걸로 여기서 확인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X염색체에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 3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은 더한 값. 3은 스몰 B로만 두개 같죠? 그두개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서 동그라미 니은도 두 개에 해당이 되니까 2라는 값이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디귿 6번과 7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그러면 가가 발현이 되려면 라지 A 있어야 돼요. 라지 A는 6번이 줄 확률 2분의 1, 가가 발현될 확률 2분의 1. 그다음에 나가 발현이 되려면 스몰 B로만 받아야 되는데 요것도 6번이 스몰 B 줘야만 하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전체 4분의 1. 근데 8분의 1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잘못됐죠?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좀 연습해 볼수 있는 좋은 문항이었고, 그 다음에 6번도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면서 연습이 되는 그런 문항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요. 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는 대림 유전자 A와 A별에 의해서, 가는 A와 A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는 B와 B별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리고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고 줬어. 누가 완전 우성이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 그럼 우리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열 찾아야 되고, 상염색체, 성염색체 중에 어디 있는지 위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호까지 찾아줘야 한다. 3단.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호를 찾고 싶으면, 동형접합인 사람, 유전자가 한 가지 종류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람을 공략해야 되고, 만약에 우열 관계를 알고 싶으면 이형접합인 사람을 공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번에 조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 자, 내용 볼게요. 표는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가나의 발현 여부, 체세포 한 개당 A와 B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독립돼 있네, 뭐 어디 있네 이런 얘기는 일체 없죠. 그냥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자, 일단 A부터 한번 봤을 때 보면 뭐가 보여요? 가툭튀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가가 발현이 안 됐는데 가가 발현이 된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가툭튀죠. 요것도 이렇게 표로도 볼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이게 좀 헷갈리는 그런 표 구성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좀 유의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제에서. 여기서는 일단 가툭튀가 보인다. 그래서 가가 발현이 안 되는 게 우성이고,
갑자기 튀어나온 가가 발현된다는 것이, 아, 여기다 올리면 안 되죠. 아직 기호를 모르니까. 발현이 안 되는 게 우성이고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다까지는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가가 발현 안된 아버지가 A를 하나도 안 갔습니다. 그럼 이 아버지는 뭘로 가져야 돼? A 별이라는 유전자로만 구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A 별만 가지고 있을 때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A 별이 발현 안 되게 하는 유전자고 A가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라는 거를 이한 종류로만 구성된 아버지를 통해서 찾아낸 거죠. 그죠? 이거는 사실 뭐이 자녀 1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1은 심지어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유전자를 적어줘도 되거든요. A 하나도 없어. 그럼 A별, A별이겠지. 여자는 무조건 두개한 쌍인 게 확실하니까. 뭐 이렇게. 여자 1, 자녀 1을 통해서도 요걸 알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갑툭튀를 통해서 찾아낸 걸 여기다가 제시를 해보자면 이렇게 A별이 우성인 유전자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A는 요 열성 유전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앞으로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자녀 2가 열성 표현형을 보이는 갑툭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열성 유전자를 몇개 가지고 있어? 한 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발현이 됐어요.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에 있었으면 A 동양접합으로, 열성 동양접합으로 가져야 발현이 됐을 텐데 하나만 갖고 있는데 발현됐다? 요거는 X염색체에 있어야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가를 발현하게 하는 이 유전자 AA별은 X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거를 확신을 할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유전자형을 적어보자면 아빠는 그러면 A별 하나 갖고 끝이죠? X염색체 있으니까 A별 Y. 그 다음에 자녀 2는 AY. 자녀 3인 아들은 A별 Y. 그러면 자녀 1이 태어나려면 엄마도 A별이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표현형상으로도 A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 2가 A를 갖는데 A를 줄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빠는 안 되니까 엄마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인자면서 하나를 줄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습니다. 아버지가 B별을 두개 갖는데요. B별을 두개 갖는다. 뭘까? 일단 기호 알수 있겠죠? B별만 갖고 있을 때 나가 발현이 안 됐어. 그러면 B별이 나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 기호고, 그럼 B가 나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 기호겠죠? 동양접합인 사람 거 보면 기호 매치해 줄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어. 근데 아빠는 남잔데 두개한 쌍이야. 그럼 어디 있단 얘기예요? 요거 상염색체에 있단 얘기죠. 그래서 위치까지 알아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열관계 알고 싶어. 지금 우열관계 빼고 다 알았잖아요. 우열관계 알고 싶으면 누구 봐야 된다고 했어? 이형 접합인 사람. 이형 접합인 사람. 이게 두개한 쌍이어야 되는데 비별 하나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비란 얘기죠. 비 하나, 비별 하나. 자녀 3도 마찬가지. 비 하나, 비별 하나. 그 다음에 자녀 2는 비별로 두 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비는 누가 줬겠어? 아빠가 못 주니까 엄마가 줬겠죠? 그 다음에, 비별이 또 태어나려면 엄마도 비별이 하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봤더니 이렇게 이형 접합일 때 나가 발현이 됐으니까 요거 나는 우성 유전자다. 우성 형질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럼 엄마도 B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도 나 발현이 됐겠죠. 요렇게 풀이가 됐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그래서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는 거를 이 남자가 열성 유전자 하나 가진 게 바로 발현된 걸 통해서 찾았습니다. 앞으로 요런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어머니에게서 나가 발현이 되었다. 그렇죠. B라는 나를 발현하게 하는 우성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나가 발현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 가족 구성원에서 A별과 B를 모두 갖는 사람은 두 명이다. A별 B 갖는 사람이 엄마, 그 다음에 자녀 1, 그 다음에 자녀 3. 이렇게 세 명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문제입니다. 7번도 이거 좀 쉽고 재밌는 문제인데, 다음은 사람의 유전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래요. 서로 다른 염색체, 독립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되면 가의 표현형은 세 가지다. 요거 이제 표현형이 세 가지인 것만 봐도, 아,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구나.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 모두 다르구나 하는 거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한 쌍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대신에 대림 유전자는 DEF 세 종류가 있다. 그래서 복대림 유전인데요. D는 E에 대해서, E는 F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랍니다. 그 다음에 2와 4 사이에서 A가 태어나는 거에 대한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남자 1, 2, 3, 4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사람들의 체세포,
체세포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럼 그냥 유전자 형태

최종 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남자 원은 A도 하나, A 별도 하나 가지고 있어. 뭘알수 있죠? 상염색체 있구나. 남자에서 두개한 쌍이니까. 그 다음에 남자 원은 기역도 있고 디귿도 있어요. 이 기역과 디귿은 각각 D, E, F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아무튼 두개한 쌍이잖아요? 요것도 상염색체지. 모두가 상염색체 있다. 네, 독립돼 있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A로만 두 개. 그 다음에 니은 디귿. 그 다음에 3번은 AA별. 그 다음에 기역 니은. 그 다음에 4번은 A별로만 두 개. A별, A별. 그 다음에 니은만 있으니까 니은, 니은. 이겠다. 근데 지금 이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D, E, F랑 매치가 될 예정인데, 여기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기역은 E는 아니래요. E는 아니래. 그럼 D거나 F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이렇게 될 예정이다까지. 자, 문제 상황입니다. 2와 4 사이에서, 이 남자 2랑 여자 4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대요. 근데 이 자녀가 유전자형이 AA별 FF인 사람이랑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랍니다. 근데 보니까 2번이랑 4번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일단은 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AA별이 태어나요. 그럼 얘가 태어날 확률은 일단 1이지. 1이고. 그리고 F가 발현될. 지금 여기서 FF 유전자형이면 F가 발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가 발현될 확률이 얼마가 나와야? 2분의 1이 나와야 곱했을 때저 확률 2분의 1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AA별이 나오는 거는 일단 확실해.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러면 이 니은 디귿과 니은 니은 사이에서 F라는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니은 디귿과 니은 니은 사이에서는 니은 니은이 태어나거나 니은 디귿이 태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조합할 수 있는 것도 이둘 중에 하나지. 이게 같은 표현형이면 안 되죠. 다른 표현형으로 나와서 반반의 확률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얘는 니은이 발현될 거고 얘는 뭐가 발현돼야 돼? 디귿이 발현돼줘야 표현형이 달라진다. 그럼 디귿이 니은에 비해서 우성인 그런 유전자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건 우성 표현형으로 발현될 건데 F는 제일 열성 유전자란 말이에요. 그럼 니은이 열성이어야지. 니은이 F여야지. 얘가 F고 디귿은 뭐 D나 E나 요거보다는 우성인 그런 유전자여야 되겠다. 그럼 니은이 F로 확정. 그러면 얘는 F가 될순 없죠? 이미 F는 끝났고, 그렇다면 D가 되겠네요. 기역은. 기역은 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나머지 하나 E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요 어떤 단서는 이 기역 니은 디귿을 매치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까지 일단 풀이를 했고,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니은은 E다. 동그라미 니은이 F로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2분의 1이다 하는 단서를 통해서 니은 디귿이랑 니은 니은이랑 같은 표현형이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낸 거고요. 그걸 통해서 조합을 해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기역 니은 디귿도 알아냈으니까 요것도 저기에 맞춰서 한번 적어볼게요. 알아낸 거에 맞춰서. 그러면 남자 1은 D가 발현되겠죠. 그 다음에 남자 2는 F인데 E가 발현될 겁니다. 그럼 E부터 쓸게요. 발현되는 거 먼저. EF, 우성인 거 먼저. 그 다음에 여자 3은 DF, D가 발현될 거고. 그 다음에 여자 4는 FF로 F가 발현됐을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보기 기역은 지금 잘못된 내용이죠. 기역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나의 유전은 복대림 유전이냐. 그래서 지금 다한 쌍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둘다 단일인자 유전인데, 근데 얘는 그 선택지가 두개 넘어서는 세 가지 이상이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복대림 유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한번 강조를 할 것은 복대림 유전이랑 다인자 유전이랑 구분해야 된다. 지금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일인자 유전인데 거기 올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종류다. 그거는 복대림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데요. 그 다음에 디귿. 1과 3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2와 같을 확률. 자, 그럼 이제는 이 1, 3, 2를 조합을 해줄 건데, 얘네 둘. 요렇게. 요렇게죠. 조합을 해서 누구랑 똑같은 표현형이 나올 확률을 볼 거냐면, 2와 같은 표현형이 나오게 볼 거예요. 그럼 2는 유전자형이 AA란 말이에요. 그래서 AA 유전자형이 나와야 표현형도 같을 거고, 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얘가 E가 발현됐습니다. E가 발현됐어. EF니까 E가 발현됐어. 요두 가지 표현형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1은 AA별, 그 다음에 3도 AA별이에요. 둘다 이형 접합이죠. 거기에서 동형 접합인 AA가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DE와 DF 사이에서 E가 발현되는 조합은 딱한 조합밖에 없어요. 일단 D를 받으면 안 됩니다. D가 가장 우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E랑 F를 받는 단한 개의 조합만 E가 발현되는 사람이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네개 조합 중에 딱한 조합이니까 이것도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서로 다 독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동시에 만족하려면 곱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16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게 되겠다. 근데 여기서 16분의 1잘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맞고 답은 4번에 문제까지 같이 해결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문제들 중에서 이런 형태의 문항이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에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훨씬 더 조금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상황을 제시를 할 거고, 대신에 이 표를 보고 유전자형을 어떻게 읽어줄 수 있는지, 우열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지를 단서 해석하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연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8번 문제부터 같이 해서 해결을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사람의 유전의 마지막 8, 9, 10번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병 개념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수능특강 러시아어 1강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강부터 20강은 교재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갈 건데, 20강 언제 다 하지? 이런 마음보다는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걸어가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강에서 배울 것들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강에서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알파벳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같고요. 이어서 수능에서 두 문항이 출제되는 발음 영역에 모음의 발음 법칙과 자음의 발음 법칙의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는 의사소통에서 인사와 관련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 만나보고 관련된 대화문의 세 가지를 같이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에서는 러시아 개관 가장 기본적인 것들 짚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33개인데 한꺼번에 쭉 하면 너무 버겁게 다가올 수가 있으니까 3분의 1씩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알파벳은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위에 제목을 보시면 인쇄체라고 적혀 있어요. 러시아는 인쇄체와 필기체가 있는데 인쇄체는 이렇게 쓰여진 형태고 필기체는 예를 들어서 아의 필기체는 이렇게 하고 소문자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구부려지고 이렇게 누워진 모습으로 생긴 게 필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필기체는 인쇄체를 다한 다음에 금방 습득할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수능은 또 인쇄체로 나오니까 인쇄체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쓸때 영어에 A랑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명칭은 아예요. 명칭이라는 것은 이 알파벳의 이름입니다. 아라고 읽고 실제 발음도 얘는 모음이니까 아입니다. 그래서 아가 들어간 아이.

라는 단어를 읽어보면 마마라고 하죠. 러시아어에는 하나의 강세가 있는데 그 강세는 길고 강하게 읽으니까 앞에 거를 길게 해서 마마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지붕이 얹혀져 있을 때는 지붕을 맨 처음 그려주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막아주시면 되고요. 소문자가 모양이 다르게 생겼네요. 자, 계란을 그리고 계란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매고요. 매. 발음은 ㅂ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형제 러시아로 하면 brat라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영어의 B랑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 명칭은 ㄹ입니다. ㄹ. 그리고 실제 발음은 ㄹ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윗 아래 입술을 다물었다가 터트리는 ㅂ, ㅂ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는 윗니로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발음하시면 돼요. ㄹ, ㄹ. 그래서 발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유념하시고 의사를 vrach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읍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얘는 지붕, 기둥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개이고요. 발음은 그입니다. 그 기읍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문 읽어보면 가지에타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쓸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 둘 하고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문자는 작게 쓰시면 되고요. 알파벳 명칭은 네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발음은 드. D급 발음과 비슷한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yes라고 하는 말을 러시아로 나 이렇게 하죠. D급 발음에다가 이게 아 발음이니까 나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영어랑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발음이 요입니다. 요. 아, 예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읽으면 이게 니은 발음이고 이게 예니까 니엣, 니엣, no, 아니요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아이가 방금 쓴 예에다가 점두개 올려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그리고 발음이 요예요. 요, 요. 얘는 예, 여기는 요. 그래서 전나무를 러시아로 요일까라고 합니다. 요일까. 그리고 러시아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 알파벳을 쓸 때는 왼쪽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오른쪽 똑같이 대칭으로 막아주시면 데칼코마니처럼. 자, 이 아이는 쥐고요. 알파벳의 발음은 쥐입니다. 쥐. 잡지, 러시아로 쥬르나우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삼자처럼 혹은 귀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쟤요, 쟤. 실제 발음은 즈. 겨울, 지마. 이렇게 했죠. 그 다음, 영어의 N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쓸때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E입니다. E. 그래서 이름 러시아로 E가 들어가 있는데 E냐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짧은 E. 러시아로 이크라트거라고 하는데요. 방금 쓴 E를 먼저 쓰신 다음에 위에다가 반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짧게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마시는 차를 러시아로 try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알파벳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어랑 닮은 아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K랑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칭은 까, 그리고 발음은 끄입니다. 끄. 고양이 읽어볼까요? 꼬슈까, 꼬슈까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역시 지붕이 있으니까 지붕을 먼저 얹어주시고, 왼쪽 구부려주시고, 오른쪽은 직선으로 내려주시고. 네. 요거의 명칭은 L입니다. 그리고 발음은 르, 그래서 램프, 람빠라고 읽죠. 그리고 MN. 똑같이 영어랑 순서가 같은데 이 아이는 M처럼 쓰시면 되고요. 영어의 M 발음도 M입니다. M 미음 발음 난다는 거죠. 그래서 놈이라고 읽습니다. 집. 네에다가 오에다가 M이니까 놈이라고 읽겠죠. 자, 그다음에 영어의 H가 러시아에서는 M 발음이 납니다. 알파벳 명칭 N. 실제 발음은 N. 니은 발음. 그래서 니은 발음에다가 오니까 노. 그다음에 얘는 쌍시옷 발음이니까 노스. 코를 가리킬 때 러시아로 노스라고 해요. 자, 그리고 가장 쉬운 아이죠? 쓸 때도 영어랑 똑같고, 발음도 똑같고. 자, 오에다가 니은 발음이니까 온이라고 있고요. 영어에서 히와 똑같은 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차이는 위에 지붕은 이제 이렇게 얹혀지는 거 똑같은데, 요 사이가 좀더 벌어져야 돼요. 그리고 둘다 직선으로 쭉 러시아 자작나무처럼 아래로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알파벳 명칭은 빼이고요. 실제 이제 발음은 뿌입니다. 뿌. 쌍비읍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빠는 빠빠라고 했죠. 역시 강세가 있으니까 앞에 빠가 훨씬 더 길게 발음되겠죠. 빠빠. 자, 그 다음에 영어의 P와 똑같이 생긴 이 아이는 러시아에서 굉장히 독특한 발음이죠. 구르는 리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명칭은 에르, 에르, 르 구르죠. 그리고 실제 발음은 르 되겠습니다. 르.
케이크,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디저트인데, 러시아어로 도르트라고 합니다. 르르 또르할때 굴러야 됩니다. 그거 연습 많이 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예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어요. 작년, 재작년 계속 말씀드린 건데, 요르 발음이 원래 자기의 혀의 구조상 바로 쉽게 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심지어 여섯 달까지 연습해야지 그때 르 발음이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고 해서, 어떡하지? 나르 발음 안 되면 러시아어 좀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절대 하실 필요 없고요. 포기하지 않고 하면 한 학기 내는 분명히 정복하실 수 있는 발음입니다. 도르트. 자, 그 다음에 영어의 시처럼 속가 치시면 되고요. 알파벳 명칭은 S 그리고 S 발음 납니다. 쌍시옷 발음, 쏙, 주스. 그 다음 T랑 똑같이 쓰시면 되고 때이고요. 뜨입니다. 저기에라는 장소 부사, 땀이라고 있죠. 땀 마마, 저기에 엄마가 계세요. 땀 빠빠, 저기에 아빠가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우예요. 우. 입술을 동그랗게 앞으로 내밀면서 하는 발음인데 모음에 해당되겠죠? 자, 우가 들어간 거 보시면 아침이란 단어인데요. 우드라. 우드라.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세 번째 알파벳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가장 러시아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자, 맨 앞에 이 아이는 쓸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역시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대칭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 아이의 명칭은 F입니다. F. 그리고 실제 발음은 프, 프. 우리 아까 앞에서 요거 발음할 때 똑같은 원칙이에요. 얘는 브, 얘는 프, 브, 프.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러시아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리프트. 아래에 나와 있는 아이는 X처럼 써주시면 되고요. X 발음은 당연히 아니고 명칭은 하, 실제 발음은 흐입니다. 흐. 성당, 사원. 여러분, 그 러시아 교과서에 앞에 표지를 장식하는 성 바실리 사원. 그때 그 사원을 나타내는 게 러시아어로 이거거든요. 흐람, 흐람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그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비커를 하나 그린 다음에 그 다음 꼬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알파벳 명칭은 쯔고요. 쯔, 실제 발음은 쯔예요. 그래서 얼굴 리쪼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알파벳 배울 때 요거 두 개를 학생들이 제일 많이 발음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쓸때 역시 위에 요런 거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니라는 한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초문자는 작게, 이 아이의 명칭은 최, 실제 발음은 취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할때 러시아로 차스라고 합니다. 차스. 그리고 이 친구는 포크처럼 생겼는데, 일자를 세 개를 그려주신 다음에 아래를 막아주시면 되고요. 샤. 실제 발음은 슈. 그래서 학교라는 말을 슈콜라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슈콜라. 그리고 이 아이는요, 방금 쓴 거에다가 꼬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명칭은 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입을 옆으로 약간 조금 벌리면서 시아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양배추 수분 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요세개 중에 이제 두 개가 부호인데, 부호에 대한 설명은 이제 추후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이세 아이의 공통점을 보시면 대문자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소문자만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는 경음보, 러시아어로 드뷰르디즈낙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음가가 없어요. 발음이 없어. 그래서 어떤 기능만 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러시아에서 이제 단어가 있으면 철자가 이렇게 연달아 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만났을 때 어떤 발음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저 경음부호가 와서 이렇게 오게 되면, 너네 원래 같이 오면은 어떤 발음 법칙이 적용되는데 내가 왔으니까 너네 따로따로 읽어. 분리해서 읽어라고 분리기호라고도 많이 하죠.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는 의 발음이에요. 의, 의, 의. 그래서 우리, 의라고 있죠. 인칭대명사에 요 의가 많이 들어가는데, 뜨이도 있고요, 의도 있고요. 의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음부호는 영어의 소문자 비처럼 쓰시면 되고, 요것도 역시 음가가 없는 부호인데, 이따가 자음의 발음 법칙 할 때, 구개음화 다룰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음만 세개 주로 남았는데, 얘는 에입니다. 에.
그래서

것, 이분, 이 사람 할때 러시아로 지시대명사 에다라고 하죠. 에다. 그 다음에 유라고 있습니다. 유. 그래서 요거는 문장을 가져왔는데 나는 알아요 할 때, yes, now 할 때, 요게 유 발음이 나죠. 나는 알아요. 마지막을 장식한 알파벳은 알이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얘는 이제 기둥을 먼저 세우시고 왼쪽을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은 야예요. 그래서 가져갈 때 스미야라고 있죠. 야 발음. 그래서 이렇게 33개 알파벳을 다뤄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모음의 발음 법칙을 배울 시간입니다. 모음의 발음 법칙은 수능에서 한 문항이 등장하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거. 단어는 하나의 강세를 가진다. 그래서 여기에 강세가 있으니까 강세는 길고 강하게. 가방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숨가라고 읽는다. 그리고 요는 항상 강세를 자기가 가지고 온다. 강세를 가지는 모음의 발음은 자기 발음을 유지하겠죠. 강세가 자기 머리에 콕 찍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음가를 소리내는데 위에 강세가 없어요. 모음 위에 강세가 없으면 약간의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길이가 변화하는 양적 변화는 시험에 등장하지 않고요. 질적 변화, 즉 소리 자체가 바뀌는 것이 네 개에 해당하는 건데 그 모음이 뭐냐? 아, 오, 예, 야. 이런 아이들은 강세를 가지지 않을 때 원래 음과 다르게 발음된다. 그래서 요게 돌아가면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보면 자기의 소리가 약하게 나서 모음이 약하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오, 아, 예, 야네 가지만 알고 계시면 발음 문제 하나는 충분히 맞히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개 중에 오만 강세가 없을 때아 발음이 나고 아와 예와 야는 모두 이 발음으로 동일한 발음으로 바뀌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이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5회 아까 볼게요. 5가 단어의 맨 앞이나 강세 바로 앞에 왔는데 강세가 없어요. 그러면 짧고 약한 아처럼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발음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교재에 이게 나와 있죠. 길. 자, 요게 강세가 없네요. 강세 앞에 왔는데 5의 강세가 없어서 노가 아니라 나. 그래서 나로가라고 읽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그냥 한번 연습 삼아서 읽어보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물. 여기도 강세가 없으니까 바다. 큰. 발쇼이. 마스크바를 대표하는 극장이 발쇼이 지아트라. 볼쇼이 극장이잖아요. 그럴 때 볼쇼이가 아니라 발쇼이라고 읽습니다. 러시아도 라시아라고 읽고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도 모스크바가 아니라 마스크바라고 있죠. 왜냐하면 오의 강세가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아의 역할은 요거 자음 뒤에서 강세 없는 아가 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각화해 보면 어떤 거냐면 요렇게 오거나 그다음에 요렇게 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아의 강세가 없어요. 그러면 아가 바로 이 발음이 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왔는데 아의 강세가 없으니까 이 발음에서 시계는 치씨라고 있고요. 광장. 여기도 이렇게 왔는데 아예 강세가 없으니까 플로시츠라고 읽게 되겠죠. 그 다음 예 강세가 없으면 이 발음이 난다. 그래서 기로이 영웅, 그 다음에 자메 시스트라 지하철 미트로 강세 여기 있으니까 강세가 없으므로 이 발음이 되겠습니다. 야도 역시 강세가 없으면 이 발음이 나는데 언어 할때 야에 강세가 없네요. 그래서 이직라고 읽고요. 달걀 뒤에 강세가 있고 여기 없으니까 이쪼라고 읽게 되겠습니다. 모음의 발음 법칙 다뤄봤고요. 이제 자음의 발음 법칙 볼 텐데 자 그러면 러시아에서 유성자음과 무성자음이 이렇게 쌍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성자음 4개는 자기 파트너가 없이 이렇게 존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걸 쭉 가로로 외우시면 되는데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러시아어의 자음은 유성자음, 무성자음과 관련해서는 역행 동화를 한다는 거야. 역행 동화. 여러분, 어떤 발음의 법칙이나 문법의 개념의 어떤 이 나올 때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 타이틀이 그 개념을 고스란히 반영한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역행 동화, 뒤에서 앞으로 온다는 거네. 어떤 거냐면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이 오거나 무성음 플러스 유성음이 왔을 때 역행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성음이 여기로, 유성음이 무성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역행,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뒤에 오는 아이들이 힘이 센 거예요. 내가 무성음 뒤에 왔지? 그럼 앞에 넣어오는 유성음, 너도 무성음으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무성음화고요. 무성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유성음이 되었으니까 유성음이 힘이 세요. 그래서 앞에 아이를 이제, 나 유성음인데 너도 유성음으로 소리 내야지. 이래서 유성음으로 바뀌는 거. 이 무성음이 유성음으로 바뀌는 것이 유성음화 현상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성음화에서는 어말 무성음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말 무성음화. 이것도 말 그대로 풀었으면 쉽습니다. 무성음화, 무성음이 된다는 것은 맨 끝에 오는 거죠. 어말이 무성음이 된다는 것은 대상이 뭘까요? 유성음. 즉, 여기 위에 오는 여섯 개 유성음이 단어의 맨 끝에 위치할 때그 유성음은 대응하는 아무거나 막 이렇게 산만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그 아래에 있는 아이의 무성음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아이랑 바뀌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말했던 것들을 하나씩 예시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말 무성음화 했죠? 단어 끝에 위치한 유성자음을 대응하는 무성음으로 발음된다. 요 여섯 개가 단어의 끝에 왔을 때 요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리에프, 흘리에프, 맨 뒤에 왔네. 그럼 요 발음이 나겠죠? 흘리에프라고 이렇게 발음 나고요. 친구, 개죠? 얘도 유성음. 그러면 이렇게 발음 나겠네요. 맨 뒤에 왔으니까 누르크. 그다음에 층, 얘도 유성음이니까 맨 뒤에 왔으니까 여기로 에따쉬, 신발.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여러분, 얘 미야키스나. 연음부호는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맨 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맨 뒤에 위치한 이 아이는 유성음이네요. 유성음이니까 어말 무성음화 일어나서 왜 대항하는 게 푸니까 오브프라고 프로 발음으로 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무성음화. 무성음화니까 뒤에 오는 것이 무성음이 되겠죠. 이렇게 앞에 오는 유성음 넣어 무성음으로 모양 바꿔야지 이렇게 명령하는 것. 그래서 매가 유성음이고 크가 여기 있죠? 무성음이니까 왜가 대응하는 게 뭐예요? 빼죠. 그래서 유프가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유성음? 최는 여기 짝꿍 없는 무성음이에요. 어쨌건 얘가 바꿔야 되는데 왜 대응하는 거 푸니까 추라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유성음화예요. 유성음화니까 유성음이 뒤에 왔겠죠? 와그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크가 그 발음이 나는 게 어떤 연유에서 그런 거냐면, 자, 크는 어디 있습니까? 무성음이에요. 쟤는 여기 있죠. 유성음. 요 구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유성음이 되어야 되는데, 크에 대응하는 유성음은 그죠. 그래서 와그살이라고 발음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무성음 플러스 유성음이라서 이 아이가 대응하는 유성음으로 발음돼야 되는데, 스에 대응하는 것이 지라서 zdać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성자음 외의 발음은 뭐 딱히 외우실 건 없는데 이제 교재에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얘는 유성자음이잖아요. 유성자음인데, 유성자음하고 무성자음. 유성자음 외가 왔으면 이제 이 무성음이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를 바꾸겠죠. 얘 대응하는 것이 무성음이 푸니까 후쿠스나, 맛있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이 유성자음인 외가 뒤에 오고, 앞에 무성음이 왔어요. 그럼 얘가 이제 힘이 세니까, 앞에 오는 무성음을 유성음으로 발음을 시키는데, 자기가 어떤 힘을 가졌을 때는, 앞에 있는 아이를 건들지 않고, 그대로, 너의 모습 자체가 좋으니까 그대로 둘게, 하고,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바뀌지 않고, 그냥, 스바보다라고 발음이, 그대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배려의 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음 개의 발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은 아까 말했던 그 역행동화에서 문제가 나오던지 아니면 여기 자음 개에서 문제가 나오든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이 자음 개는 네 가지로 발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해당되는 어휘들을 찾기도 쉽고요. 자. 자음 개는 먼저 원래 음과가 개죠. 그래서 머리 하면 갈라바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도시 할 때도 역시 고라타고 자기 음과대로 소리가 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의 발음은 어말 무성음화와 관련된 거예요. 자음 개는 유성음이죠. 그래서 단어의 맨 끝에 위치할 때, 즉 어말에 올때 대응하는 무성음으로 발음된다. 그게 어말 무성음화 현상이잖아요. 개는 그래서 크로 발음돼요. 유크 남자친구 아까 했죠? 누로크 이렇게 발음되죠. 어말 무성음화 때문에. 그다음에 개의 세 번째 발음은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개는 외로 발음된다. 브로 발음이 되죠. 3인칭 대명사나 소유 대명사나 형용사나 수사 순서 수사의 생격 어미와 모든 생격 어미와 시보드냐 오늘이란 말할 때 이거를 배 발음을 바뀌어서 우리가 시고드냐라고 하지 않고 시보드냐라고 발음하죠. 그다음에 니치보 뭐 사과의 응답이나 안부를 물어봤을 때 그저 그래 하는 이 표현도 역시 개가 배 발음이 나서

마지막은요, 갠데 흐 발음이 나는 아이예요. 그 끄가 연달아 올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 자체로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 아이는 형용사 리호끼예요. 그래서 이때 이 그가 흐 발음이 납니다. 리호끼. 가벼운, 쉬운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아까 연음보에서 미야키스나 그 부드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요 아이인데 미야키. 이것도 역시 여기에 등장하는 그는 흐 발음이 나서 미야키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자음 개의 발음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대때의 발음인데 아까 제가 연음보 설명할 때 이따가 뒤에 말할게요 했던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 구개음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굿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구지라고 읽잖아요. 지긋이 지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러시아에도 동일한 현상이 존재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디귿 발음이 나는 대하고 쌍디귿 발음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거 다음에 예, 요, 야, 유, 이, 미야키스나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 디귿 발음은 지읒처럼 쌍디귿 발음은 쌍지읒처럼 발음되는 현상이 바로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할때대 다음에 야가 왔죠. 그러니까 지읒처럼 발음해야 되는 거니까 지야자라고 발음하면 되고요. 소파라는 발음을 할 때도 대 다음에 이가 왔네요. 그러니까 디가 아니라 지라고 읽어야 돼요. 지반, 아버지. 요거는 아찌츠인데요. 단어 바꿀게요. 아찌츠. 자, 때 다음에 얘가 왔어요. 때 다음에 얘가 왔으니까 쌍지처럼 발음이 돼야 돼서 아띠츠가 아니라 아찌츠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림이라는 거, 때 다음에 이가 왔네요. 그거에 해당하는 모음이 있죠. 이가. 그래서 까르띠나가 아니라 까르찌나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개음화 현상이 일부 외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에로 읽으시면 돼요. 아, 때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인터넷. 그다음에 테니스도 테니스. 그다음 샌드위치, 부테르브로트, 컴퓨터, 깜퓨테르. 때가 쌍디귿이 쌍짓으로 바뀌지 않고 원래 음가대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묵음 볼게요. 자음의 발음 규칙에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한 단어에서 자음이 3개 이상 쭈루루 나왔어요. 그럼 발음이 어때요? 되게 둔탁하겠죠?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교차돼서 나와야 발음이 연결이 자연스러운데 발음을 그래서 부드럽게 주기 위해서 하나의 발음, 자음을 생략하는 것, 묵음으로 만드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우후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세요. 자음, 세 개가 나왔죠. 근데 여기 발음을 보니까 때 발음이 묵음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후란은 그로스니라고 해서 때 발음을 묵음으로 처리합니다. 그다음 늦은이라는 말도 보시면 자음 세 개가 나란히 왔는데 가운데 대발음이 소리가 안 나요. 보스니라고 읽습니다. 그다음 태양이라는 단어는요. 손째라고 읽거든요. 어떤 발음이 묵음이냐면 첫 번째 자음인 L이 묵음이에요. 손째. 그다음 유명한 이즈비에스니. 자, SN 발음만 나죠. 때 발음이 안 나요. 그래서 이즈비에스니, 이즈비에스뜨니가 아니라 때가 묵음인 상태로 이즈비에스니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다음 행복한이라는 단어 보시면 자음 세 개가 여기 이렇게 나란히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발음에 때가 보이지 않아요. 때 발음이 묵음입니다. She's leave이라고 있죠. 자, 요 아이는 뒤에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발음에서 문제 낼게 정말 많이 숨어 있는 아이인데 첫 번째 방금 했던 것처럼 때 발음이 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요렇게 왔을 때 이제 곧 배우겠지만 이렇게 발음이 난다는 거두 개를 묶어서 그다음 아까 했죠 모음의 발음에서 이렇게 왔는데 아의 강세가 없을 때 아가 이 발음 나서 얘를 she's leave이라고 전체 발음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she's leave, she's leave 발음 하나 그다음에 이 발음 묵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녕 지드라스트위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자음이 묵음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는 자음이 4개가 연달아 사이좋게 나오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아이가 발음이 안 나는 걸 양보했어요. 그래서 자음이 3개가 발음 나고 맨 앞에 있는 외가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자, 기념일, 명절, 브라즈니크 역시 대발음이 소리가 나지 않고요. 브라즈니크. 심장, 그리고 마음이란 아이, 르째 발음 났어요.

있으니까 대 발음 소리 안 납니다. 세르지라고 발음합니다. 그다음에 느끼다라는 아이도 보시면 자음이 네 개가 연달아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맨 앞에 나오는 아이가 생략된 걸볼 수가 있어요. 츄스트바발츠 느끼다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는 동사고, 참고로 오바치 동사는 동사 변할 때 오바가 우로 바뀌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자음 중에서 무음과 관련된 발음 다뤄봤습니다. 이제 특수 발음인데 무엇이라고 러시아로 슈또라고 하잖아요. 칫도가 아니라 아까 알파벳에서 이것이 츄 발음 난다고 배웠는데 최가 샤 발음 나는 게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그래서 슈또라고 하고 뭐뭐 하기 위해 할 때도 슈또브이라고 하고 물론이지 샤이 많이 나오죠. 까니에 추노가 아니라 까니에 슈나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행복한 에서 짚었던 요거 에스처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발음이 나서 이거를 쉬슬리브이라고 발음한다. 그 다음에 행복도 역시 이거를 묶어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샤스지라고 읽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왔을 때도 동일한 발음이 소리 나서 남자라는 발음을 할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압축해서 무쉬나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 건데 앞으로 종종 여러분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러시아의 정자법 규칙이 있는데요. 자음 7개가 있습니다. 개, 까, 하, 쉐, 체, 샤, 씨야. 요거 다음에 의가 올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발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해볼까요? 그이, 끄이 발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계속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너무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니까 우리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요런 자음이 온 다음에 의가 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의를 쓰는 대신에 이를 쓰자라고 러시아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끄니가가 책입니다. 끄니가 책. 아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는 의인데 의인데 아를 끝나는 명사의 복수는 의예요. 지금 이게 얘를 복수를 만들고 싶은데 요렇게는 조합이 올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이를 넣는 거예요. 끈이기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칼이라는 단어를 이제 복수를 만들고 싶어요.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는 의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얘는 만날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이를 넣어서 나쉬라고 합니다. 연필 깔았다슈도 마찬가지로 복수로 만들고 싶으면 자음이니까 의를 붙여야 되지만 샤하고 의는 결합할 수가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를 넣어주면 돼요. 스트레쳐 이것도 마찬가지. 아로 끝난 명사의 복수는 의인데 최하고 의는 만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이를 넣은 거죠. 자,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 일곱 개 중에 뒤에 나와 있는 네 개, 쉐, 최, 샤, 씨야. 다음에는 유가 올 수가 없고요. 유가 올 자리에는 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중 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이 와야 되는 거고요. 야도 올 수가 없어요. 이 이중 모음 대신에 단모음 아가 와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수능에 필수 어휘와 동일하게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딱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의사소통 예시문과 관련된 의사소통 문항이 총 수능에서 16문항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은 이 기본 표현에서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잘 외우시면 되고, 문법적으로 너무 파고들어서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의미 자체로 소화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먼저 한 다음에 이 표현들이 들어간 대화문 세 개를 디알로그를 해석해 보면서 아, 여기에서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하고 좀 적용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인사 표현에서는 만났을 때 그리고 환영의 인사는 어떻게 하지? 오랜만에 만났을 때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 요세 가지로 구분해서 배워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만났을 때 안녕, 안녕하세요 해 볼게요. 드라스브이지. 드라스브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배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드라스브이, 드라스브이지. 그리고 친구끼리 하는 인사는 하나가 더 있어요. 프리비에트, 안녕, 만났을 때 하는 인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뭐냐면 영어에서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하는 것처럼 시간에 따른 인사가 있겠죠. 아침에 만났을 때, 점심에 만났을 때, 저녁에 만났을 때.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는 아침, 낮, 저녁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읽어볼게요. 먼저 아침은 우드라, 점심은 진,

저녁은 vecero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good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 dovrì가 형용사 변화된 상태로 나왔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한번더 미리 점검을 해보면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왔을 때이 러시아어 명사는 남성, 여성, 중성, 그리고 복수 이렇게 성수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형용사도 역시 남녀중복으로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근데 형용사 자체가 다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어미 부분만 살짝살짝 바뀌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기 나와 있는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노브리를 보면 이게 이제 기본 형태고요. 노브리. 여성형은 노브라이아, 중성형은 노브라이에, 복수는 노브로이에가 되겠습니다.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이면 노브리, 여성이면 노브라야, 중성이면 노브라에, 복수면 노브로이에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로 끝나는 명사는 중성 명사라서 노브라에가 된 거고요. 젠, 미약계산으로 끝나는 명사는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 강에서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미약계산이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수능에서 문법 네 문항 중에 한 문항에 그걸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쟤는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노브리가 온 거예요. 그다음에 위출은 자음으로 끝난 생각 남성 명사라서 노브리가 왔죠. 그래서 읽어보면 아침 인사 러시아로 노브라에 우트라, 노브라에 우트라. 점심 인사 노브리젠, 저녁 인사 노브리 위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환영의 표현 보도록 할게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안에가 이게 한국에 오신 것을 인것 같고 앞에 거가 환영합니다. 인데 다브로 파샬라바치라고 읽습니다. 자, 따라 해볼까요? 다브로 파샬라바치. 다브로 파샬라바치. 환영합니다. 근데 어디로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라고까지 표현하려면 공식이 꾸다를 써주시면 돼요. 꾸다. 어디로 라는 말인데 이 꾸다는 분나 나플러스 대격으로 표현하죠. 근데 한국이라는 이 명사는 부와 나중에서 부랑 항상 짝꿍이 나이기 때문에 부가 왔고 한국 원래 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인데 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대격은 보시는 것처럼 유로 바뀌기 때문에 후카레유 이런 표현이 된 겁니다. 선생님, 저는 표현은 많이 하는데 문법은 좀 약해서 방금 설명하신 부분이 좀 버거운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뒤에 다 나옵니다. 지금은 요 표현을 외우시는 게 메인이에요. 이 문법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실 때 이제 이해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그대로 물 흘러가듯이 넘어가시면 되고. 환영합니다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맨날 시험에 나옵니다. 자, 브리에스트. 이게 도착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도착이라는 명사를 전치사 스 영어로 하면 with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뭐와 함께. 그리고 전치사 쓰는 뒤에 족격을 원하는데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족격은 옴이옵니다. 선생님이 또 문법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려우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앞에 축하합니다라는 표현이 생략됐어요. 바스트라블리아유. 우리가 러시아어에서 누구를 축하한다, 뭐뭐를 축하한다고 할때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축하, 뭐 결혼, 입학, 졸업이라는 명사가 나오겠죠. 그 명사의 앞에 전치사 스를 넣어주고 그 명사를 족격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축하의 내용을 스 플러스 족격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축하라는, 축하함이라는 동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스 플러스 족격, 즉 축하의 내용만 남아서 축하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착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거 어려우면 다 모두 소거하시고 환영합니다만 읽어보시면 돼요. 스프리에스덤, 스프리에스덤. 환영합니다. 두 가지 표현 배워봤고요. 이제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스콜클리에타, 스콜클짐. 자, 요거는 리에타 이게 뭐냐? 여름입니다. 계절 중에. 그다음에 지마 하면 겨울이에요. 여름과 겨울이라는 명사가 있고 그 앞에 스콜까 이거는 얼만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스콜까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은 복수 생격이 오거든요. 여름 겨울 셀수 있죠. 셀수 있기 때문에 복수성격이 오는데 오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성격은 오가 탈락하고요. 아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성격 아가 탈락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보지 못한 지 얼만큼의 여름과 얼만큼의 겨울이 지났니? 정말 오랜만이야.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스콜클리엣, 스콜코짐.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같은 의미로 씁니다.

0: 오랜만에 만났을 때 davno ni vigilis 이게 보다라는 말이고 이게 낮에 해당하는 부정이고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보지 못했구나 같은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다니 이게 만남이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감탐으로 해서 얼마나 먼모한가. 그러니까 kaj strecha 이게 누구야?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구나 이런 의미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gavoya viju 자 요거는 이 viju가 vidit 보이다라는 동사의 야 변화 형태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뭐냐면 여러분 크또 아시죠? 크또 누구란 의미를 가진 의문사 그거의 대격입니다. 대격은 목적으로 쓸 때를 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를 이란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누구야? 정말 오랜만이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는 만났을 때 인사와 환영의 표현 두 개,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네 가지 표현을 접해 봤습니다. 자, 이제 대화문으로 넘어가서 지금 방금 했던 것들이 대화 속에서 어떻게 녹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즈라스비제, A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미니아 자붓 미나. 자, 제 이름은 미나입니다. 요거는 야. 인칭대명사 야의 무슨 격이냐? 대격입니다. 왜 대격을 쓰냐? 러시아어에서 이름의 주체는 대격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나를, 미니아, 자붓, 즈바치, 부르다 라는 명사의 안이 변화 형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불러요, 미나라고. 즉, 제 이름은 미나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야, 와샤, 사시에트카. 사시에트 하면 남자의 이웃이고요. 사시에트카 하면은 여자 이웃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와샤, 당신의. 자, 당신의 변화. 솔대명사 아직 교재에서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죠. 와쉬, 와샤, 와쉬, 와쉬. 그래서 뒤에 명사가 여성이니까 와샤가 온 겁니다. 저는 당신의 이웃인데요. 빠꼬 옴나찌. 자, 빠 플러스 꼼났다의 역격이 왔습니다. 빠 플러스 역격의 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관계 범주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인데 학교 여자친구라고 할때 빠드루가 빠슈골리 하는 것처럼 이것도 방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룸메이트라는 거죠. 빠 플러스 역격, 방 이웃, 룸메이트. 제가 당신의 룸메이트입니다. 오친 라다, 매우 기쁩니다. 주어가 남성일 때 라트, 여성일 때 라다, 복수일 때 라드이 하시면 돼요. 뭐가 기쁘냐? 빠스나 꼬미싸, 알게 돼요. 알게 돼요. 매우 기뻐요. 오친 프리아트나, 정말 반갑습니다. 미나, 미니아 자붓 안나, 나를 불러요 안나라고. 즉, 제 이름은 안나입니다. 모짐스 누르지아미. 자, 여러분 남 친구라는 말이 누룩이잖아요. 그거의 복수형이 누르지아예요. 누르지아. 좀 특이하죠. 복수가 누르지아. 근데 그거의 족격 형태입니다. 족격. 누르지아미는 왜냐하면 무지엠이 영어로 이제 will 미래 시제인데 which의 미래 시제는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인데 뒤에 명사가 와서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친구로 지내요 이런 말이 되겠죠. 까니에슈나 물론이죠. 오친, 매우, 나제이우스. 자, 이것 좀 어려운 단어가 1가부터 나와서 당황하셨죠. 나제이자, 나 플러스, 대격하면, 뭐뭐를 기대하다라는 말이에요. 뭐뭐를 기대하다. 자, 그래서 이 동사의 야 변화 형태고요. 기대한다. 나 플러스, 대격인데, 와샤, 뽀모쉬. 뽀모쉬는 여성 명사거든요. 미야키상 나올 때는 항상 명사가 성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하라고 했죠. 요거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와샤 뽀모쉬인데 대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아의 대격, 와샤의 대격, 와슈. 미야키상 여성 명사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므로 이런 형태가 그대로 온 겁니다. 사실 요거는 지금 수능특강 20강에 나온 건데 1강 대화문 처음에 나와서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려는 친구들한테는 러시아어 말로만 듣던 그 러시아어 정말 어렵구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쭉 우선 메모만 해놓으셨다가 대충 스케치 해놓으셨다가 하면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결국 20강에서 다시 한번 도장을 콱 찍듯이 설명을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어휘 중심으로 의미 중심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볼게요. 까이브 스트레이차 오랜만이야. 스콜코니 스콜코짐. 이것도 역시 오랜만이야. 드라스비 민수. 안녕, 민수. Davno mi stavoi ni vigilis. 자, 여기는 오랜만이야라는 말인데, muis 족격함은 나와 누구는, 그래서 나와 너는, stavoi는 띠의 족격이에요. 나와 너는 정말 오랜만인데, scacuicelio 어떤 목적으로, 젤이 목적이라는 말이고요. 스가 뭐뭐와 함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스크바에 왔니? 도착했니? 나는 도착했어. 수유다. 여기로 지금 모스크바로. 자, 연수받으러 왔어. 내가 어제 도착했어. 그리고 즉시 너에게 띠의 역격이에요. 너에게 빠스마닐 전화한 거야. 아틀리치노. 좋아. 매우 좋아. 자, 여기 보시면 필수어이 아닌 거라서 몰라주셔도 되는데 그리워하다. 내가 정말 너를 그리워했거든. 아까 그다우 집에서 오늘 우리면 너 언제 자유 시간 있어? 야빠까슈 빠까자치 보여주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역격 띠의 역격 집에 모스크바를 대격이니까 아예 대격 마스크 이렇게 왔죠. 내가 너에게 모스크바를 보여줄게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화 한번 보실게요. 나브로 파쇼알라바치, 환영합니다라는 말이죠. A가 나브로 파쇼알라바치,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꾸다가 오죠. 꾸다가 오는데 꾸다는 훈화 나플러스 대격이라고 했는데 여기 등장하는 명사가 가스니차입니다. 호텔이에요. 호텔은 부와 나중에 부랑 짝꿍이에요. 그래서 부나슈가 스니츠 원래 나샤 가스니차인데 대격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바뀐 거죠. 우리 호텔에 오신 거를 환영해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자브라니라바치, 예약하다. 필수어이 아닙니다. 이렇게 꼽혀된 거는 필수어이 아니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예약하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노메로, 이게 넘버라는 말인데, 번호. 호텔에서 번호는 호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실 예약하셨나요? 방 예약하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우바스, 당신에게 니엣? 없나요? 자, 없다. 존재부정 성격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성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성격 형태 형용사, 성격 형태 명사가 왔습니다. 모두 복수 형태예요. 우바스니아 스바보드니흐 나메로프. 자유로운 방들이 당신에게 없나요? 즉, 빈방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스,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바다 슈치파쇼스타. 제가 당신에게 빠마구. 자, 빠마구는 빠모치.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라는 명사로 역격을 지배하는 거라서 V의 역격인 맘이었어요. 아, 도와드릴게요. 객실 예약하는 거. 나스 골가츠라비에크. 나는 예정, 몇명 예정으로 예약하시려고 하는 거죠? 나드나보, 한 명이요. 그 다음에 나스 골크드니, 며칠 예정으로 당신은 또 필수 아닌 거또 나왔습니다. 머물다, 머물 생각이신가요? 아, 나 삐아치니. 역시 동일한 전치사 나가와서 예정으로 삐아치, 삐아치는 오니까 오 다음에 복수성격이잖아요. 젠이라는 명사의 복수성 형태가 드닝이라서 이렇게 왔죠. 5일 예정으로요. 가꼬이 노멜은 어떤 방을 위하지지 당신은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방이 첫 번째는 요런 방이고 또두 번째는 요런 방인데 형태가 위트 하면은 경치 조망, 나고라트 도시 쪽으로 이제 그 경치가 보인다는 거니까 도시 뷰가 있고요. 시티 뷰가 있고 오제라는 호수예요. 호수 뷰가 있습니다. 하추 원합니다. 오제라니까 호수 뷰를 선택을 했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남아있냐면 바샬리스타파카시제 문의에 와슈파스포르트 이나피시제. 그러면 좀 보여주세요. 저에게 당신의 여권 그리고 써주세요. 어디에 지스 여기에 뭐를 당신의 이름과 와슈 이미야 그리고 연락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What if you? 이제 다 되었습니다. Vot, Vash, Gluch. 여기에 당신의 열쇠가 있어요. 당신의 객실은 아지나차텀 에타쉐 11층에 있습니다. 층은 날을 써서 이렇게 전치격으로 왔고요. 줄라이밤 당신에게 기원합니다. 기원하는 대상은 역격. 기원하는 내용은 성격이라서 이게 지금 형용사 명사 성격이 됐죠. 유쾌한 휴식이 되시기를 당신에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 통용어는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영어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발레리나, 그 다음에 미술관, 갤리에리아, 디자이너, 디자이니어, 그 다음에 박사의사, 독터, 정보는 인포르마티아, 달력, 명사의 성 중요합니다. 카렌달, 음악원, 깐세르바토리아,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고요. 수학, 마치마티카,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는 아르키에스트라. 정치, 발리치카, SMS 그대로 SMS. 그다음에 전문가 스피치알리스트라고 있고요. 슈퍼마켓, 슈퍼마켓. 여기 예 지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테스트는 테스트. 그리고 관광객, 투리스트. 사진은 포토. 이걸 굳이 뜻이 없어도 딱 들으면 영어란 연상이 바로 되기 때문에 의미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요, 알고 것처럼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지고 있고요. 지구 총 육지 면적의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죠. 인구의 4분의 3이 유럽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24년 기준으로 인구는 1억 4만 4,40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는 모스크바고요. 러시아 국기는 3색기로요. 순서가 흰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를 키릴 문자라고 하는데, 그걸 러시아로 키릴 리자라고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날이 젠 로스카바이지카라고 하는데, 알렉산드르 세르게이비치 푸시킨, 러시아 국민문학의 아버지인 푸시킨의 생일을 기념해서 이 러시아의 날을 기념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1강이라서 알파벳까지 같이 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오늘 배운 거 차근차근 복습하시고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비다니아.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여섯 번째 만남이죠. 자,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교재는요. 5강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공업일반이 총 5개 단원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단원 선생님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단원 다 암기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원 시작이에요. 오늘 제품의 제조 과정 요 내용은요. 우리 1단원에서 선생님이랑 1강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라는 걸 한 것처럼 오늘 내용도 사실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모든 문항에 이제 하나 정도 보기 우리가 공업일반에 합답형 문항이 많잖아요. 격과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을 이 중에서 하나 정도 평가 요소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보시면 첫 번째 제품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보통 제품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는지들 나오고요. 자, 그다음 제품의 일반적인 제조 과정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기계 공구들 선생님과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계획 생산과 주문 생산, 그다음 생산 방식의 종류 요것들 생산 방식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생산 방식은 우리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두 과목 선택할 때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복된다. 자, 중복된다. 그래서 요거 공부하면 성공적인 직업 생활의 생산 방식을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의 의미에 대해서 볼게요. 보통 이렇게도 나와요. 소비자가 보는 제품의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얘는 어느 관점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도 좀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제품을 사용할 때 우리가 나는 이 기능이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기능, 그러니까 기능에 의해서 내가 제공되는 편리함이나 유익함, 이걸 우리는 기능적 관점이라 합니다. 그 기능이 너무 좋아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제품을 살 때 어떤 고급 상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뭔가 내가 좀 더 우월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쵸? 그걸 우리는 심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관점. 그 다음 세 번째야. 세 번째, 내가 뭔가 친환경 제품을 구입했을 때 나는 뭔가 우리 환경보호,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에 내가 기여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 그걸 우리는 사회적 관점이라 한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세 개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 그다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코틀러야. 자, 앞에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국어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한 겁니다. 국어적으로 우리 친구들 해석해서 다 그냥 풀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알아야만 우리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뭐냐면 코틀러의 제품 정의. 코틀러라는 사람이 제품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예를 들어 그 제품은 그 소비자가 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서비스나 편익을 주는 제품을 얘기했어요. 이걸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 이거야, 핵심 제품.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핵심 제품이라 합니다. 핵심 제품. 핵심 제품.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에어컨을 나는 살 거야. 그러면 자, 우리 친구 잘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은 우리가 왜 필요하지? 시원함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에어컨의 핵심은 뭐야? 시원함이다. 그래서 이 시원함 때문에 그게 바로 핵심 제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에어컨을 살 때 에어컨은 난 스탠드형이 좋더라, 아니면 나는 벽걸이형이 좋더라, 아니면 나는 색깔 같은 경우는 흰색이 좋더라, 검색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유형화되어 있어. 이렇게 보이는 거, 형태가 보이는 거. 소비자가 얻는 편익을 실제 형태로 유형화했다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유형 제품이라 합니다. 유형 제품. 유형 제품, 요거를 보면서도 소비를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도 볼까요? 세 번째, 에어컨을 사는데 예를 들어 A사를 살까? B사를 살까? 고민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소비자들은 요런 것들도 많이 고민해요. 와, 여기는 AS가 더 잘 된대. 그래서 A사를 선택하기도 하고, 아니야, 무상 보증기간이 5년을 주니까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하면서 B사를 선택하기도 해. 자, 그런 거예요. 유형 이 제품에서 다른 기업과 구별되는 추가적인 다양한 서비스가 부과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S,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야. AS라던가 아니면 무상 보증 기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추가적인 다양한 서비스, 이거를 뭐냐, 확장했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확장 제품이라 합니다. 확장 제품. 아시겠죠? 그래서 코틀러는 크게
핵심, 유형, 확장 제품으로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재는 없어요. 없지만 작년 또 교재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가지고 왔어요. 작년 교재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요거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코틀러가 봤을 때 핵심 제품은 이렇게 핵심 혜택인 거야. 자, 근데 유형 제품은 뭐냐? 포장 상태라던가 품질, 스타일, 특징, 상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확장된 거는 설치라던가 배달, 보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품을 불려볼게요. 우리 1단원에서 선생님이랑 무수히 많이 해봤어요. 자, 내구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내구성에 따라서 보통 내구라는 거는 여기에서 내구, 얘, 자, 얘는 견딜내야 한자어죠. 그다음 얘는 오래구야. 그래서 오래 견디는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고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 공업 일반에서는 보통 시험 문제에 가전제품, 그리고 승용차, 뭐 자동차. 오래 쓰잖아요. 우리 뭐 이거 1년만 쓰다가 버리진 않잖아. 그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기계라던가 이런 것들은 보통 내구재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다음 비내구재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식료품이라던가 식료품. 자, 그다음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사용 기간이 짧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의류라던가 의약품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내구재라 한다라는 거. 이렇게 내구성에 따라서 분류한다. 얘는 내구성에 따라서 비내구재다, 내구재다. 이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적에 따른 분류야. 자, 첫 번째 목적. 어떻게 하느냐, 목적. 첫 번째가 소비재야. 구매자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직접 소비하는 소비재냐 또는 산업재냐, 산업재. 소비재를 만들기 위한 부품이나 재료와 같은 중간재냐, 이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호프만으로 따졌을 때는 소비재냐, 생산재냐, 약간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소비재냐, 산업재냐. 그랬을 때 소비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소비하는 제품인데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쉽게 치약, 세제, 커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편의품이라고 합니다. 편의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편의점에서 살수 있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편의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 분석해서 구입하는 거. 비교 분석.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비교 분석한다. 가릴 선 살내. 가려서 산다. 비교해서 가려서 사는 거야. 그래서 얘를 선매품이라고 합니다. 선매품. 자, 그다음 세 번째. 전문성이 있어서 상표 등에 의해서 구분되는 제품을 그냥 전문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 요것도, 요거, 요거, 요게 나왔어, 요게. 요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야. 소비재를 만들기 위한 부품이나 재료가 중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재와 부품이 있고요. 소모품도 있고요. 그 다음 자본재가 있습니다. 이런 자본재, 이런 것들을 자본재라 합니다. 자본재, 산업재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품의 제조 과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품의 제조 과정입니다. 자, 일반적인 제조 과정이야. 꼭이 과정이랑 똑같나요? 그건 아니고 일반적인 제조 과정에서 요 제조 과정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일단 제품을 개발해야 돼. 내가 제품을 만들려면 이 제품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개발하는 거. 시장 및 요구와 수요 예측에 따라서 개발하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걸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시장 요구 및 수요를 예측을 하고 이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자, 도면 설계 및 제작이 2호기에 들어가. 도면 설계. 요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 시장 요구와 수요 예측. 제품 개발에 들어가죠. 도면 설계 및 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확보를 해요. 원자재 구입도 하고 원자재 검사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품을 가공하는 거야. 가공. 부품을 가공하는 거야. 가공 기술에는 주조 기술, 소성 기술, 절삭, 분말, 야금, 요런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어. 그 기술들이 많은 거 이제부터 이거 배울 거예요. 자, 이게 다 됐으면 뭐를 하냐면 네 번째가 부품 조립입니다. 조립을 하는 거야. 조립. 부품을 만들었어. 얘를 가지고 조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제품을 완성합니다. 완성 검사 품질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출하하는 거다. 출하 검사까지.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의 제조 과정 여섯 가지 단계가 있다. 여섯 가지 단계. 그중에서 자, 부품을 가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품을 가공하는 거, 원자재 확보한 다음에 가공하는 요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공 기술에 크게 세 가지 공정이 있다. 이게 시험 문제 또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모의고사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나올 거야. 가공 만드는 거에 아까 선생님 가공 기술에 뭐 주조도 있고 분말 야금도 있고 소성도 있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자, 요런 것들은 외형이 성형되는 거야. 외형. 그러니까 형태나 크기, 성질 등이 원하는 제품으로 바뀌는 거야. 외형이 성형되는 거야. 성형, 성형. 외형이 바뀌는 거야. 성형되는 거야. 그 기술에는 주조, 분말 야금, 소성 가공, 절삭 가공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외형이 성형되는 거야. 자, 그럼 외형 성형되는 공정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라 이거. 자, 외형이 성형되는 겁니다. 외형이 성형되는 거. 여기에서는, 아, 이거를 다 보면서 볼게요. 자, 외형이 성형되는 거, 바뀌는 거야. 자, 얘는 성질이 향상되는 거야. 성질이 향상. 그러니까, 열처리 공정과 같이, 형상은 변화시키지 않고요. 형상은 변화시키지 않아. 그런데, 이런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특성을 향상시키는 거야. 그래서 재료의 품질을 높이는 공정이다. 성질 향상됐다. 외형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외형이 변해. 근데 얘는 형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표면이야. 표면 공정이야. 재료의 부식 방지와 색채, 광택, 내열성, 내마모성. 이 내가 다 견디는 거야. 열에 견디고 마모되는 것도 견디는 거야. 이거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면에 정전, 코팅, 적층 등을 하는 공정이 표면 공정이다. 표면.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고 얘는 외형 성형 공정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건 틀린 보기지. 그죠? 자, 외형은 외형이 성형됐다. 성질은 외형은 바뀌지 않으나 성질이 향상됐다. 얘는 표면이 공정이 됐다. 표면을 하는 거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가공 기술의 활용 공정문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볼게. 자, 그럼 그런 것들이 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자, 이 구체적으로 EBS 플러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얘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 볼까요? 주는 부울주야. 그래서 보세요. 금속 재료를 이 주형 틀에 부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물건을 만드는 거. 그걸 주조라고 합니다. 주조. 그래서 부울주, 우리 주전자 생각해봐. 이 틀.

안에다가 넣는 거야. 부울추. 원하는 모양을 물건을 만든 거. 외형이 성형됐죠? 성형됐잖아. 외형이 바뀌잖아. 외형, 성형, 공정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분말, 야금입니다. 분말. 얘는 그대로 나와. 금속 분말을 재료로, 고압으로 가압하고 성형하는 소결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얻어내는 겁니다. 소결이 선생님이랑 철강 공업에서 했어요. 이 가루 형태를 덩어리 형태로 만드는 거야. 이걸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얻어내는 겁니다. 금속 분말. 분말이란 말이 나와. 그게 분말 야금이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소성 가공. 얘도 나와. 소성. 소성이 뭐냐? 이 소성. 얘는요. 외력을 가해서 영구 번영을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땅땅 두드려서 소성 가공. 외력을 가하는 거야. 얘는 틀에 넣는 거고 얘는 외력을 가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 절삭은 깎아내는 겁니다. 깎아내는 거. 적층은 두 가지 이상의 층을 쌓는 거. 층을 쌓는 거. 층. 적층형 3D 프린터에서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외형, 성형, 주조, 분말야금, 소성, 절삭. 외형이 성형되는 거 맞죠? 아시겠죠? 요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부품 조립 단계 들어가는 거야. 조립. 선생님이랑 가공했잖아. 일반적인 공정에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요거를 볼게. 일반적인 거. 개발해서 원자재 확보하고 이번에 부품 가공을 했어. 가공하는 거 선생님이랑 요거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는데 조립에 사용되는 게또 무엇이 있는지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부터 볼게요. 일시적인 결합 공정에서 조립을 하는데 나사와 볼트 우리 친구들 이건 다 알죠?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거야. 왜냐면 나사를 풀면 다시 해체되잖아. 그쵸? 일시적인 거 맞죠? 자, 그 다음. 영구적인 결합이 있습니다. 용접을 하거나 아니면 납땜을 하거나 접착법에 의해서 거의 영구적이지. 거의 영구적. 자, 그런데 여기서 반영구적 결합 공정 리벳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모를까 봐이 그림을 가져왔어. 이게 바로 리벳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게 리벳 공정이다. 반영구적인 결합 공정이다. 아시겠죠? 요거 그림 한번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품을 완성하고 출하하는 것들 중에서, 자, 제품을 완성하는 거는 품질이나 기능성을 평가하는 완성 검사로서 공정 검사에서 수행된 검사 결과와 최종 제품의 검사 결과를 파악해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출하시키는 거야. 출하. 자, 근데 이 출하 검사가 뭐가 있냐면 전수 검사가 있고요. 표본 검사가 있어. 근데 표본은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샘플링 검사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출하 검사, 그다음 전수검사, 표본검사 한번 볼게요. 자, 제품이 고객에게 납품되기 전에 고객의 요구 조건, 표준 검사 기준에 맞춰서 실시하는 검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출하 검사라고 그래. 출하 검사. 그 중에서도 전수 검사는 뭐냐면 전체를 검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를 검사한다. 전, 전, 전. 그래서 이거를 전수 검사. 어렵지 않아요? 출하되는 모든 제품을 검사하는 거야. 모든 제품. 자, 그러면 모든 제품이 다, 모든 걸다 검사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수검사의 예로는 이런 거야. 고가의 물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전수검사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인명에 영향이 있는 경우야.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산을 했어. 근데 그거를, 100개를 생산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해놓고, 아, 이거 A그룹 통과 하면 안 되잖아. 인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전수검사를 한다. 전체 수량을 검사한다. 이게 바로 전수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수검사를 하니까 당연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하는 게두 번째. 이게 무슨 검사냐면, 표본 검사. 또는, 샘플링 검사라고 합니다. 샘플링. 몇 개의 표본을 선정해서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제품 수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런 걸 합니다.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종이컵.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이컵 같은 경우는 정말 많잖아.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하나 일일이 검사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쵸? 종이컵보다. 간혹 우리가 종이컵 쓰다 보면은 종이컵들이 불량 제품들이 꽤 있어요. 그럼 표본 검사 안 해서 몇 개는 또 되고 이렇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검사 대상의 제품 수가 많은 경우 또는 검사 자체에 제품에 손상을 줄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표본 검사래.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캔 음료. 우리 친구들 캔 음료 잘 먹잖아요. 캔 음료를 일일이 거기에 대한 내구성을 검사한다. 내구성. 뭐 찌그러뜨려야 되는데 모든 캔 음료를 찌그러뜨리면 판매할 수 있는 캔 음료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품 자체에 손상을 줄수 있는 경우에는 표본 검사 샘플.

훈련 검사를 실시한다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EBS 플러스에 있어서 선생님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리드 타임이란 용어가 재작년 수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상품의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생산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리드 타임이라 한다. 리드 타임. 자, 그럼 리드 타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제시문에 안마 의자의 구성품을 모듈화해서 제품의 생산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소요되는 그 시간을 단축했다. 제시문에 막 이런 게 나와. 그리고 나서 여기 답지에 생산 설계 단체에서 단축하는 거는 리드 타임이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리드 타임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어요. 리드 타임 정의. 어때요? 리드 타임이다. 어때요? 이거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 형태만 보면 우리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거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 공구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선반 정말 많이 나와. 우리 기계과 친구들은 사실은 이쪽은 굉장히 수월하게 할수 있지만 기계과가 아닌 친구들은 이런 기계가 아마 생소할 거예요. 근데 우리 공업 일반에 제품을 제조하는 데는 사실 이런 기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선반이라는 게 있어. 선반.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선반. 요즘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선반이지만 지금 이제 이 선반, 옛날 그 선반, 이것도 최근에도 쓰기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재료의 회전, 공구의 선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재료가 회전된다 생각하면 돼. 여기다가 재료를 깎아. 재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재료가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원통형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를 우리는 선반이라 한다. 재료의 회전과 공구의 선운동. 요거. 이거 기억하세요. 선반. 자, 그다음. 이제. 드릴링 머신은 우리 지금도 알아. 드릴. 구멍 뚫는 기계. 요거 정도는 알것 같아. 드릴을 회전시켜서 측방향으로 이송해서 구멍을 뚫는 기계. 구멍 뚫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는 거. 이건 드릴링 머신이라 합니다. 이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헷갈릴 거야. 밀링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밀링 머신은 회전하는 공구의 재료를 이송해서 평면이나 곡면 등을 가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반은 공구가 여기 있는 이제 재료가 여기 볼까요? 재료가 회전하죠. 근데 얘는 공구가 회전하는 거야. 공구가 회전. 이게 바로 밀링 머신. 이런 식으로 생겼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쉐이퍼와 플레이너는 재료의 평면이나 홈을 가공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쉐이퍼는 소형물, 플레이너는 대형물 가공에 이용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연삭기라는 게 있어요. 연삭기. 연삭기도 이제 좀 종종 나와. 연삭기. 연삭기는요. 숫돌 바퀴를 회전해서 평면 원통 4명을 정밀하게 맨질맨질 다듬질하는 기계다. 연삭기. 아시겠죠? 맨질맨질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아병기도 많이 나와. 아병기. 이 아병기. 아병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1단원의 철갈 공업에서 배웠어요. 철강 공업에서. 그러니까 금속 재료를 회전하는 두개 이상의 롤 사이로 이렇게. 이게 아병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에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뽑아내는 거야. 뭐 뽑아내는 거. 그래서 길이를 늘려서 여러 가지 형태의 봉제, 형제, 판재를 만드는 기기를 압연기라 한다. 여기까지. 그다음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아 요런 게 있구나라만 보시면 될것 같아. 그다음 기계들. 왜냐면 그거는 교과서의 사종 이상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강의에서는 안 합니다. 자, 그다음 CNC 공작 기계라는 게 있어. 이거는 작년까지는 요 단원에서 이게 소개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랑 공장 자동화에서 한번 더 배울 거예요. 근데 한번 보면 더 좋으니까 선생님이 또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CNC 공작 기계라는 건 컴퓨터가 내장된 수치 제어 공작 기계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컴퓨터가 내장된 수치 제어 공작 기계. 그래서 컴퓨터 뉴메리컬 컨트롤이라고 해서 얘는 공장 자동화 이쪽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계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공구의 종류 등이 있습니다. 이거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공구의 종류들이야. 그냥 커터, 드릴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들어봤잖아요. 그죠? 얘는 커터나 드릴, 절삭 공구다. 그쵸? 그래서 커터 드릴 해놓고 얘는 절삭하는 건지, 연삭하는 건지, 다듬질 하는 건지, 요 정도 나왔다. 그 다음, 연삭 공구에는 맨들맨들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면을 갈아내는 공구. 그다음 다듬질, 줄, 정, 주조, 단조 제품을 손으로 다듬질할 때, 그다음 이런 것들. 이런 거 당연히 측정하는 거겠죠?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도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공구의 종류들은 또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이 이 말들이 EBS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 있는데 이 말들이 선생님 생각에는 요 말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4종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강도 같은 경우에는 강도. 자, 강도는요. 물체 강한 정도야. 이 정도 알아. 아, 얘는 물체 강도가 더 세네. 이건 알아. 우리 친구들. 그죠? 요건 알것 같은데, 인성. 자, 외력에 의해서 파괴되기 어렵고, 질기고 강한 충격에 잘 견디는 재료의 성질을 우리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오늘 선생님이 잘못 넣은 거야. 자, 인성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무는 인성이 높다라고 했어. 그 다음, 유리는 인성이 낮죠. 질기고 강한 충격에 잘 견디는 거야. 고무 같은 게잘 견디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연성이라는 경우는, 연성. 연성 같은 경우에는 금속 재료가 탄성 한도 이상의 인장력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야. 늘어나서 소성 변형을 일으키는 성질이야. 늘어나는 성질. 잘 늘어나는 성질.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금실. 잘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금실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연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탄성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 부피와 모양이 일정한 정도로 바뀌었다가, 그 힘이 없어지면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는 거, 탄성. 요 정도 날것 같아. 경도는 재료의 딱딱한 정도를 우리는 경도라고 합니다. 긁히는 정도. 그걸 우리는 경도라고 한다. 그래서 요 성질들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생산 방식 들어갈게요. 생산 방식입니다. 생산 방식. 자, 제품의 생산 방식이에요. 시장의 수요 형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요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계획 생산이냐, 주문 생산이냐, 너무 자주 나와. 그리고 근데 우리 한 번만 공부하면 우리 공업인들은 충분히 계속 더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 생산은 이런 거예요. 시장의 수요 등을 고려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느라 미리 제품을 만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거야. 어떤 땡땡 전자 회사에서 올해 너무 더울 것 같은 예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측을 하는 거야. 수요 예측을 하는 거야. 수요 예측을. 시장의 수요를 예측을 미리 하고 올해 많이 더울 것 같아. 그러면 에어컨을 미리 생산을 많이 해놔야 되잖아. 미리 제품을 대량 생산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에어컨만 만들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해.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그 설비를 그것만 만들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해. 그 설비. 에어컨만 전용으로 할수 있는 전용 설비가 필요한 거야. 전용 설비. 자, 그다음 얘는 뭐가 중요하냐?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겠죠. 수요 예측. 자, 네가 비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비가 많이 올것 같아서 되게 습하겠다. 그럼 제습기. 제습기를 대량 생산했어. 근데 비가 거의 안 왔어. 그럼 재고가 남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측과 뭐가 중요하냐? 재고 관리가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생산이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다. 그리고 품종은 아무래도 그것만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주문 생산은 뭐냐? 주문. 누군가가 주문을 하면 그때 생산하는 거야. 얘는 미리 생산하는 거야. 생산 계획에 따라서 미리 생산하는 거야. 얘는 누가 주문을 하면. 그래서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특정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주문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고객이 요구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그래서 그것만 전용으로 하는 설비를 하면 고객의 요구에 내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자, 얘는 범용 설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요, 고객이 주문하는 그 시장, 그러니까 지점까지 빨리 맞춰서 출하해서 갖다 줘야 돼. 그럼 뭐가 중요해? 납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량 생산 있고 품종은 얘는 다품종이 되겠죠. 다품종. 이해되시죠? 다품종.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표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딱 봤을 때 우리 친구들 선생님 얘기 듣고 이제 바로 알아야 돼. 자, 계획 생산이냐, 주문 생산이냐. 그 중에서 생산 설비는 그것만 수요 예측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니까 그것만 하는 전용 설비인 거야. 비교를 하자면. 그죠? 요 표로 비교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 더 머릿속에 남는다고 해서 선생님이 표로 가져왔어요.

줬어요. 주문 생산은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얘는 범용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얘는 뭐가 중요해? 얘는 수요 예측이 무지 중요하다. 재고 관리, 얘는 납기 관리.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얘는 대량 생산이다. 대량. 자, 얘는 다품종이다. 요게 포커스인 거야. 다품종. 다품종. 근데 또 쓰자면 소량이고 얘는 소품종이다. 자, 그다음 업종 같은 경우에 보통 자동차, 전자제품, 가정생활용품, 의류산업이 보통 계획 생산에 해당이 됩니다. 주문 생산은 항공기, 조선, 건축, 토목 이런 것도 선생님이랑 중공업에서 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규격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결정하자 하면 규격은 어떠한 규격? 내가 에어컨의 규격은 소비자가 만드는 게 아니죠. 생산자가 결정하죠. 그러나 얘 같은 경우는 보통 규격이 뭐 생산하는 사람이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소비자가 어느 정도 규격을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계획 생산이냐, 주문 생산이냐 두개 차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작업 처리 방식에 따른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또 많이 나온 거. 근데 우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반복적이지 않는 생산품을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업의 경험이나 기술력, 노하우 등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볼까요? 1회 대규모 공사일 땐 교량 고속도로. 아까 그 프로젝트 때문에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도시에 그 도시에 특화된 프로젝트를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라 합니다. 프로젝트. 그래서 요 말이 그대로 나와. 1회 대규모 공사일 땐 교량 고속도로 건설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우리 중화공업에 관련된 건 무슨 공업이다? 건설공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작업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게 맞춤, 의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는 개별 생산 방식이다. 근데 많이 나오는 건 얘다. 얘.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또 대량 생산 방식. 그러니까 연속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량 생산이 연속이랑 약간 비슷하다. 자, 계획 생산 이것도 비슷하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 많이 나온 게 이거. 리을. 이거는 로트 생산 방식. 이 로트라는 게요. 로트. 자, 로트. 이 로트가 덩어리, 한 묶음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회에 생산되는 특정 수의 제품 단위, 이걸 우리가 로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덩어리 묶어서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주문과 조립 생산 방식의 중간에 위치한 생산 방식. 그래서 말이 그냥 요 말이 그대로 나왔어. 일회에 생산되는 특정 수의 제품 단위에 따라 생산하는 방식이 무슨 생산 방식이냐? 로트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도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생산 흐름에 따라서 분류가 있어요. 생산 흐름. 단속 생산이냐, 또는 이거를 대량으로 연속적인 흐름에 따라서 하는 거냐, 이걸 우리는 연속 생산이냐, 이렇게 생산 흐름에 따른 분류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충자료 선생님과 함께 잠깐 볼게요. 보충자료 보면 컨베이어 생산 방식이 있어. 컨베이어 생산은 자동으로 이동하는 조립 라인이잖아요. 컨베이어 생산 같은. 여러 명의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공정을 분할한 단순 생산 방식이죠. 이게 컨베이어 생산 방식이라면 또 요즘에 또 요런 생산 방식도 있습니다. 세일 생산 방식. 아주 예전 기출에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했어요. 혹시 요즘에는 예전 기출 문제 있는 평가 요소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일 생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원 한 사람이 수십 개의 부품을 앞에 두고 혼자 이렇게 조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1인 생산부터 여기는 6인 생산이잖아요. 6인 생산.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 제품의 제조 과정에 있는 내용들 선생님과 함께 한번 봤고요. 자, 그럼 수능 실전 문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공장의 견학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공장의 견학 보고서에 따라서 기역과 니은 디귿을 조합하는 건데, 자, 기역 볼게요. 생산품은 생산품 볼까요? 전기차 배터리야. 배터리.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배터리니까 당연히 이거는 기계 관련된 거죠. 오래 쓰잖아요. 내구재에 해당한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결함 관리를 위해서 시행된 제품 검사 방법은 결함 관리 한번 볼까요? 배터리 내부 회로 결함 검사를 위해서 비파괴 검사 로봇

RFID를 활용해서 생산 이력을 추적하고 있다. 만년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리을의 조합인 4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다음 땡땡 반도체에서 도입한 품질 검사 방법에 적용해야 될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질 검사 방법. 여기 보면 땡땡 반도체는 웨이퍼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 기반 품질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자, 기존에는 이미 추출 검사를 진행했대. 그러니까 표본 검사를 주입했으나, 자, 어떤 거를 도입했냐면, 인공지능 적용으로 모든 제품의 전체 수량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를 봐야 돼. 기존엔 표본 검사인데, 전수 검사를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반도체의 성능과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전수 검사에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기억 볼까요? A 업체는 다양한 산업용 볼트와 너트를 대량 생산, 뭔가 대량 생산한다는 건 표본 검사 같죠? 자, 볼까요? 품질 관리를 위해서 선별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선별 표본 검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까요? B 업체는 크레인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생산하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밀한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자, 크레인의 브레이크 시스템. 사람의, 그러니까 인명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선생님 뭐라고 했어? 전수검사라고 했죠. 이게 전수검사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C 업체는 립스틱을 생산하며 일부 샘플을 선정해서 색상의 균일성을 검사한다. 이건 표본검사죠. 들린 보기,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다음 땡땡 기업의 생산 공정 개선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가공 기술 생산 방식입니다. 제시문 보면 땡땡 기업은 자동차 엔진 부품의 캠 샤프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금속 분말에 여기 써 있어 그대로 금속 분말에 열과 압력을 가해서 성형한 후 소결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변형해서 기존 가공 방식보다 이런 정밀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상시켰다. 그러면, 자, 금속 분말, 소결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만드는 방식, 분말야금에 해당이 되죠. 분말야금. 그죠? 자, 그럼 또한, 캠샤프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자, 1회에 생산되는 특정 수의 제품 단위에 따라 생산하는 방식, 이거 뭐였어요? 로트 생산 방식에 해당이 되겠죠? 로트 생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다음은 땡땡 공장의 제품 현황 조사 보고서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키보드야. 요즘 우리 친구들 보니까 이런 커스텀 키보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고객 요청에 따라서 맞춤 제작이야. 아, 얘는 그러면 주문 생산 방식이야. 그죠? 자, 그 다음 무선 마우스 수요 예치고 대량 생산이다. 얘는 계획 생산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한번 볼까요? 기억. 가의 품질 검사 방식은 표본 검사에 해당한다. 자, 표본 검사 뭘 보면 알수 있냐면, 품질 검사를 볼까요? 생산량이 7개인데 검사 비율이 100%야. 그럼 어때요? 100%니까 검사를 다 했다는 얘기잖아. 전수 검사죠. 자,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나 제품 생산의 설비는 나 계획 생산입니다. 얘는 범용 설비 보호다. 전용 설비가 적합하다. 전용. 얘만 전용으로 만드는 설비 필요하죠. 계획 생산은. 범용 설비는 얘에 해당이 된다. 그쵸?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 그다음 디귿 볼까요? 가 제품보다 나 제품의 생산 방식이 다양한 제품 생산에 적합하다. 자, 이거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니까 다양한 제품이 나오지만 얘는 요것만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죠. 그다음 리을. 가 제품의 주당 검사 수는 7개이고. 그쵸? 7개죠. 자, 그 다음, 나 제품의 주당 검사 수는 15개이다. 자, 150개 중에 10%니까 15개가 맞죠? 그래서 얘도 맞는 보기,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다음은 드론 프레임 제작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가와 다에 해당하는 기계 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게요. 회전하는 공구에 재료를 이송시켜서 곡면 복잡한 형상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방식, 회전하는 공구라고 되어 있어요. 재료의 회전이 아니라. 얘는 밀링 머신에 해당이 되겠죠. 밀링 머신. 자, 그 다음. 회전하는 절삭 공구를 축방으로 이송해서 구멍을 뚫는 기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드릴링 머신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숫돌바퀴를 회전해서
자, 얘를 내외면 등을 정밀하게 다듬질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거나 거친 면을 제거하는 거, 매끄럽게 하는 거, 연삭기였죠. 연삭기.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다음 땡땡 기업의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쓰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게이밍 기기를 생산하는 땡땡 기업은 기존 생산 제품에 대한 시장 매출이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며 수익 전체를 격자, 기능과 성능만으로 경쟁사와의 차별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소비자에게 타격과 구별되는 무료 AS를 5년간 제공해서 제품의 특성과 내구성에 따라서 맞춤형 보증 기간을 설정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출시된 시리즈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시켜 경쟁 회사보다 더욱 고급스러운, 더 고급스러운 브랜드라는 이미지, 이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씌워 매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기억 볼까요? 기존의 생산 제품은 제품의 수명 주기 중 도입기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제품의 수명 주기라는 게 있어. 이거는 선생님이랑 조금 더 가서 배우거든요. 자, 제품의 수명 주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때는 도입기야.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성장기가 있어. 이때는 성장기. 그리고 제품이 어느 순간 성장하다가 정체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성장한 다음에 성숙하잖아. 그리고 쇠퇴기. 이렇게 제품의 수명 주기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 추세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 추세로 가는 거는 도입기가 아니라 성숙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들림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까요? 니은. 제품은 사용자의 구매 목적에 따른 분류 중 산업재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쉽게 소비하잖아. 그래서 소비재에 해당이 되죠. 소비재. 그래서 얘는 들림보기. 그다음 디귿 볼까요? 코틀러의 제품 정의 중 확장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뭐, 무료 에이스를 5년간 제공하고 보증 기간을 설정한다. 이거 뭐, 유형 제품에서 더 확장된 개념이야. 다른 기업과 차별되는 거.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소비자가 보는 제품의 관점 중, 자, 세 가지 있었습니다. 기능적이냐, 심리적이냐, 그 다음. 사회적이냐. 근데 뭔가 고급 브랜드, 이거는 뭔가 우월감을 나타내는 심리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의 조합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실전 모의고사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럼 이거에 관련된 기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컨설팅 보고서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품 생산 방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 조합한 맞춤형 디자인을 실제로 구현한 휴대폰 케이스를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로 생산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기억 볼게요. 원인 분석을 위해 생산품을 샘플링 검사하였다. 샘플링 검사가 뭐랑 같은 거죠? 표본. 자, 그러면 원인 분석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했는지 볼까요? 원인 분석. 생산품 전체를 품질 검사한 결과. 뭐 이런 말들이 왔어. 전체를 했다. 그럼 얘는 뭐죠? 전수검사에 대한 내용이잖아. 전수검사.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들림보기. 그 다음, 니은 볼까요? 원료 공급 방식을 아웃소싱 방식으로 제안하였다. 아웃소싱은 요겁니다.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어떤, 잘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더 우수한 업체에다 맡기는 거야. 아웃소싱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원료의 공급 방식을 외부 전문화된 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게 이게 바로 아웃소싱에 해당이 됩니다.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선생님, 요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생산품은 코틀러의 제품 정의 중, 자, 생산품 볼까요? 이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색상, 스타일, 재질,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이런 것들. 유형화된 거잖아. 유형 제품. 확장 제품이 아닙니다. 유형 제품이죠. 자, 유형 제품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조합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땡땡 기업의 기술 적용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땡땡 기업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대로 금속 분말에 열감력을 가해서 성형한 후 소결 과정을 거쳐 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활용해서 제조했다. 이거 뭐야? 분말 야금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가공 기술이 그대로 소개가 정의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사업의 다변화를 위해서 세고 최고 수준의 고경도와 고밀도화 기술이 적용된 숫돌과 숫돌의 고속 회전으로 재료의 면을 갈아내는 공작 기계인 A 제품을 개발하였고,

0: 여기 봐봐. 숫돌과 숫돌이 고속회전으로 재료의 면을 맨들맨들 갈아내는 방식이다라고 됐어. 이거 연산기잖아요. 그쵸? 연산기 맞죠? 자, 그다음 A 제품의 생산 방식으로는 로트 생산 방식 그대로 로트가 나왔어. 로트. 로트. 자, 그럼 볼까요? 기억. A 제품은 연산기에 해당하는 공작 기계이다. 어때요? 이거. A 제품 연산기. 연산기에 해당되는 거 맞죠? 이게 연산기니까. 연산기.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다음 니은 볼까요? 땡땡 기업이 초경량 부품 제조에 활용한 방식은 이거 방식이야. 이거 분말 야금에 해당되는 방식이죠. 분말 야금에 해당한다. 그대로 정의 그대로 나오죠, 우리 친구들. 그죠? 자, 그다음 디귿 볼까요? A 제품이 채택한 생산 방식이 바로 로트 생산 방식이어서 로트 생산 방식은 이 정의 1회에 생산되는 특정 수의 제품 단위에 따라 생산하는 특징 1회. 1회. 그죠? 그 어떤 단위에 따라 생산한 특징, 이거 맞는 보기죠.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땡땡 기업의 현장 체험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쓰는 데를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요렇게 생긴 건데 매출 현황을 볼게요. 전동 킥보드는 높은 편의성과 5년 보증기간의 장점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가한 판매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가공 공정의 인력을 확충함. 가공 공정. 가공. 자, 그다음 인증 현황은 KC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을 볼게요. 생산품을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자, 이거 어때요? 전동 킥보드는 가전제품, 뭐, 그냥 우리 용품이잖아. 근데 적어도 많이 쓰잖아. 오래 쓰잖아. 오래 견디다 해서 내구재에 해당한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까요? 획득한 인증은 KC 인증이야. KC 인증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어떤 제품. 이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전에는요, 13개의 인증을 다 취득해야 됐어. 그러면, 이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내가 제품 하나 만들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얘를 하나로 통합하자. 그래서 여러 개의 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게 바로 KC 인증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국가 통합, 우리나라의 국가, 우리나라의 통합한 인증이다. 그래서 얘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정, 강제 인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KC 인증.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랑 표준화 단계에서 배워요. 자, 그다음 인력을 확충한 공정, 인력을 확충한 가공 공정입니다. 제품의 제조 과정 중이라고 돼 있어요. 제품의 제조 과정 우리 보통 보면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제품을 개발하는 1단계, 그다음 두 번째 원자재를 확보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부품을 가공하죠. 가공하죠. 조립하고. 그리고 나서 제품을 완성하고 얘를 출하합니다. 여섯 가지 단계 중에서 단계 중에서 가공 공정이었어. 그럼 3단계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제품 출하 단계에 해당한다. 어때요? 최출하. 그래서 이 제품의 제조 과정, 일반적인 6개의 과정을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에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야. 아시겠죠? 맞는 보기가, 아,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왜? 얘는 가공이지 출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제품의 제조 과정에 대한 문제, 사실 이거에 따른 기출 문제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수능 실전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풀어보고 선생님 강의를 접하셔야 돼요. 이론을 먼저 다 공부하고 문제 푸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그 2단원의 첫 번째에 있는 평가요소, 모든 평가요소에 들어가는 것들을 선생님이랑 다뤄봤어요. 이건 사실 공업일반은요, 정직한 문항이에요. 그 정의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얘를 응용하거나 꼬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제품의 표준화로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꼭 들어오세요. 안녕.
1: 불법 촬영 피해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불법 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하여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세요.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했다면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단서를 기억해 신고하세요.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 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에 연락하세요. 타인의 신체 촬영과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0: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문학의 주제는 생태입니다. 생태주의, 환경보호운동 할 때의 그 생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 책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무엇을 봐야 될지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다라고 이렇게 상담해온 학생들한테는 고전으로 돌아가라. 고전 맨 처음에 가장 기념비적이었던 작품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거든요. 생태라고 하는 주제에서 가장 처음에 읽어야 될 책은 레이첼 가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에요. 명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옛날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 당대를 풍미했던 작품, 그 당대를 변화시켰던 그 작품들 중에 아주 일부가 화석처럼 살아남은 게 고전 명작이거든요. 그러면 레이첼 가슨의 침묵의 봄은 그런 명작이 맞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작품이 나온 게 1962년도예요. 62년도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60년대 레이첼 가슨의 침묵의 봄을 모르면 이거는 조금 간첩이다. 지식인이 아니다. 라고 했던 거죠. 이 책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냈어요. 환경운동의 고전인데 이 작품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당시에 무방비로 쓰이던 살충제인 DDT.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고 처음으로 새롭게 아, DDT 그거 그렇게 막 써서 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살충제 DDT는 곤충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해충을 다 죽이는 거죠. 근데 DDT를 뿌렸더니 해충만 죽는 게 아니었어요. 익충도 죽었고요. 거기에 접한 모든 생명체, 작은 곤충류들은 다 죽었고, 그 곤충을 먹은 새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위로 올라갔을 때 상위 포식자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왔으면 새들이 막 찍찍찍찍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아, 봄이 왔구나. 자연이 깨어나는구나. 생동감이 넘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침묵의 봄이라는 책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시골의 풍경은 아주 흔하다라면서 레이첼 가슨이 써놨어요. 봄이 왔는데 새들이 지저귀지 않고, 새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나왔을 때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1: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
0: 그렇죠.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 하고 그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혹은 로비를 할수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국가 단위에서도 조금 껄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막 레이첼 가슨을 막 위협하기도 하고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막좀안 좋은 저항도 있었는데 결국은 10년 정도 지나서 미국 정부가 DDT를 아예 금지를 하게 됐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62년도에 나왔는데 72년도에 미국 정부가 DDT를 금지했단 말이죠. 아, 이렇게 대단한 책도 10년이 걸리는 일이었구나.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이첼 가슨 한 사람만의 힘은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름 없는 수많은 레이첼 가슨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이제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은 몇 가지 되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요. DDT는 살충제로 정의하면 안 돼. 그거는 살생제야. 충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거야. 라고 다른 시야를 갖게 해줬고요. 이거를 앞장서서 지식인이 나서서 행동을 해야 된다. 침묵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또 전달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식겁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읽다 보면 DDT를 이제 몸에 DDT가 들어가면 뇌 분비계를 교란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DDT를 섭취를 한것 같거든요. 혹시 방구차라고 알아요?
1: 네, 어릴 때 소독차 저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근데 약간 파란 포토차에 뒤에 달고 가스 이렇게 흰 가스 뿜으면서 이렇게 다니던 소독차.
0: 방구차를 안단
1: 알죠?
0: 말이에요.
1: 엄마가 그거 따라다니지 말라고.
0: 그걸 쫓아다니던 무지몽매한 인간이 저예요. 저는 79년생인데, 사실 너무 겁이 나서 찾아봤거든요. 79년도부터 내가 마셨던 그 방구차. 사실 방구차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그 정식 명칭은 가열 연무기. 아. 가열 연막기라고 아,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어디 가서 방구 차러 가지 말도록 해요. 근데 우리 때도 방구 차러 갔어요. 그리고 저는 저녁 먹을 시간, 해질녘쯤 항상 그 차가 부릉부릉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냅다 숟가락 내던지고 쫓아나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독려하셨어요.
1: 독려하셨다고요? 어.
0: 많이 마셔라. 네 폐를 소독시켜라.
1: 아, 몸에 있는 게
0: 없어. 가서 네. 많이 마시고 와라. 네. 라고 해서 동네 애들은 다 나왔었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그것 따라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뿌옇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너무 뭔가 환상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1: 되게 영화 주인공
0: 되고 드라마틱하고 너무 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갔다가 길 잃어 버린 애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저희 때는 인식의 차이인데 다행히도 제가 그 79년도에 그 연막차에 연막하열 연막기에 DDT가 금지됐대요. 제가 태어나는 걸 기념해서 금지한 것 같기도 해요. 네네. 79년생이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약제가 대체돼갖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모기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해충이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지자체에서 열심히 방역 작업 해주십니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네. 다만 그걸 우리가 꿀꺽꿀꺽 받아오시거나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들이마시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는 쉽게 말하면 건강이에요. 생태주의를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데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살리자의 차원이 아니라 우선 나를 좀 살려보자. 네.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봄이 이제 1962년도 작품이니까 벌써 50년, 반세기가 넘게 흘렀죠. 그러네요. 근데 그때 그 옛날에 그랬었지로 생각하고 끝내면 안 돼요.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도 역사 왜 배워야 돼? 과거를 왜 생각해야 돼? 알아야 돼?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 비슷한 사례가 지금 현실에서 이러다고 있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1: 아, 네. 뭐 바다에 버려진 거나
0: 중금속, 납, 카툰 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다. DDT의 이 누적, 생태계 상위 그 포식자로 갈수록 누적된 현상이 해양 생태계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DDT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고등어 구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걱정이 돼요. 참치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걱정이 돼요. 이거를 미래 세대는 더 이상 못 먹게 되면 어떡하지? 이 맛있는 걸?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레이첼 카슨이 우리한테 주었던

0: 저는 가장 큰 공적은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다라는 거예요. 이 오염의 모티브가 대중문화에서는 아주 많이 나와요. 저는 할리우드가 사랑하는 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이 상반된 거를 가지고 할리우드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무서워. 그럴 때는 꼭 자연재해가 나오는 뭐 댐이 터진다든가, 뭐
1: 맞아요.
0: 홍수가 온다든가, 쓰나미가 온다든가, 이런 영화가 나와요. 우리가 마지막 핵전쟁을 두려워할 때는 터미네이터 이런 작품이 나와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오염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오염 정말 무섭지 않니? 오염된 미래 무섭지 않니? 이렇게 또 두려운 부분을 건드리는 영화들이 한 줄기가 있어요.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진짜 실제 있었던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있는데 대형 글로벌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글로벌 기업이 물에다가 그냥 독한 약품을 다풀 거예요. 그냥 하고서는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완전히 다 병에 들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병자가 많이 나타났는데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어. 이때 그 무대뽀 아줌마인 에린 브로코비치가 나타나서 이 원인이 저 회사에서 뿌린 오염물질에 있어. 그다음에 너희들 아픈 것은 원인이 저기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다 싸우자 해가고서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태웠던 90년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실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이 어마어마해요.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침묵의 봄은 사실은 땅에 대한 이야기고 농작물에 대한 얘기고 곤충과 새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옛날 고전 명작을 보면 저는 대중적으로 이미 좀 인정을 받은 영화하고 매치를 시켜서 같이 짝꿍을 만들어서 이해하면은 훨씬 기억이 잘 되고 효과적으로 조금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태 관련해서는 소설이 굉장히 많진 않아요. 예를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생태는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건 해야 돼 라고 하는 윤리교과서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의 문제야. 너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야. 라고 침묵의 봄을 소화를 시키면 좋아요. 사실은 생태는 몸의 건강도 있지만 정신의 건강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어서 정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럴 때는 생태를 가까이 해라. 그 중에서도 잔잔한 에세이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월든이라고 한 작품이 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작품인 월든이라는 에세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에세이일지 수기일지 기록물일지. 근데 사실 에세이로 분류는 돼요. 근데 저는 에세이지만 어떤 수기 같은 본인이 직접 한 거를 적은 거예요. 수기와 닮아 있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되게 두툼하거든요. 들어는 봤어요? 월든?
1: 처음 들어봤어요.
0: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었어요. 월든을 저는 싫어했어요. 월든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 계셔갖고 아버지가 월든을 되게 종교처럼 좀 신봉하시는 분이었어요.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약간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권하시니까 청년,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반발이
1: 그렇죠.
0: 생겨갖고 난 절대 월든 따위는 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찾아서 읽어요. 현우 학생도 정신적으로 힘든 어떤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나면 월든을 읽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자,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1854년도에 나온 거예요. 벌써 몇
1: 오래된
0: 년이니까 거의 200년 전에 나온 거죠.
1: 예.
0: 200년 동안 살아남았다? 에세이가? 이건 대단한 거예요.
1: 이거는
0: 그런 이거는 지금도 계속 개정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월든이 무슨 이야기냐? 한번 맨첫 문단입니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 앞으로 소개할 이야기를 집필할 당시 나는 이웃들과 1.6km나 떨어진 매사추세츠주 콘코드의 월든 호숫가에 손수 지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곳에서 보낸 2년 2개월의 시간 동안 내 손으로 직접 의식주를 해결했다. 지금은 다시 문명사회로 돌아와 체류하고 있다.
0: 1845년부터 네. 2년 2개월 동안 혼자 집을 지어서 자급자족해서 살았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신화 같아요. 네.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선 초반부에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두막 집을 짓는 이야기가 몹시 흥미진진해요. 왜냐?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든요. 아. 부동산 민주 아닙니까, 우리? 부동산 얼마나 관심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와, 집을 짓는다고? 이거 굉장히 관심 있어요. 첫 번째 스텝, 도끼를 빌립니다. 혼자 소나무를 찍어요. 소나무를 구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요. 기초공사 네.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네. 땅을 팝니다. 땅 파기 힘들잖아요. 네. 자, 주변 사람들을 불러요. 근처 사는 사람들을. 네. 월등숙가 사람들을 쭉 불러놓고 땅 안 파봤지? 집 안 져봤지? 나랑 집 짓는 거 같이 하면서 집 짓는 거 너는 배울 수 있어. 얼마나 좋니? 같이 땅 좀 파자. 그래서 땅을 같이 팝니다. 돈 안 줬어요. 네. 그래서 땅을 파고요. 주인이 이사 가려고 어떤 곳에 낡은 오두막 집을 하나 내놨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헐값을 주고 널판지를 삽니다. 그래서 널판지를 본인이 가서 다 뜯어와요. 뜯어와서 이곳저곳 싸서 갖고 와서 자기 오두막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뭐지 찍어낸 소나무하고 헐값에 산 널판지하고 붙여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 하나 의자 세 개를 자기가 만듭니다. 근데 의자가 왜 세 개냐? 하나는 본인의 고독을 위해. 멋있어요? 하나는 친구를 위해. 또 하나는 교제를 위해. 친구 따라 또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집은 3인 이상 출입을 할 수가 없는
1: 못 들어가네요.
0: 집이에요. 네. 이래서 들었던 오두막 집의 제작 비용이 총 28달러, 12.5센트래요.
1: 28달러?
0: 28달러. 당시 환율을 생각을 해야겠죠. 예. 당시에 하버드대학교 그 기숙사의 1년 월세가 30달러. 기숙사 1년 월세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집 한 채. 그 안에 있는 굴뚝과 가재도구를 완성하는데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들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과연 이런 2년 2개월간의 목가적이고 독립적인 자급자족 생활을 왜 했는가?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월든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월든은 실컷 읽어볼 수 있어요.
2: 네. 네. 토지와 밭, 목장과 숲을 죽어라 끌고 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무게에 온몸이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며 인생의 길을 힘겹게 걷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 그런 불필요한 짐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조차도 자그마한 육신을 경작하기 위해서 등골이 빠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간의 고행은 그릇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 땅에 묻혀 한 줌의 거름으로 변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0: 이 구절, 이 문단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사실 마지막 문장이에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이 구절이 회자되는 구절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첫 문장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단어만 좀 바꿔볼게요. 토지와 밭, 목장과 숲을 죽어라 끌고 가면서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 네. 카드빚과 은행 대출금을 죽어라 갚아가면서 그 무게에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살아보지 않은 1800년대 중반에 대해서 약간의 로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 때는 자연적으로 그냥 생태주의가 실현이 됐겠지. 자연 친화적이겠지. 경쟁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겠지. 막 빚과 돈 때문에 고달프지 않았겠지. 근데 그 로망이 상상이 바삭 깨지는 거예요. 저 때도 똑같았구나. 다들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자, 이 사람은 집에 대한 이런 어떤 구축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자급자족을 실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땅을 빌려요. 그래서 되게 행운의 사나이예요. 우리 지금 땅 빌려서 내가 자급자족 하고 싶어도 그렇죠. 땅 빌리기 쉽지 않거든요. 네. 땅에 빌리고 솔직히 이 사람이 소나무를 베어냈던 그 산의 주인도 요즘 같으면 허락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2: 잡혀갔을
0: 예, 구치소 행위 따지기 네. 말해서 너맨 산

0: 가서 그렇게 막
1: 그렇죠.
0: 채취하고 그러면 안 되는
1: 네.
0: 거거든요. 근데 경작지를 빌립니다. 또 누가 흔쾌히 빌려줘요. 너무 많이 빌려줘갖고 본인 좀만 써요.
1: 아.
0: 거기다가 감자며 콩이며 옥수수를 심습니다. 또 농산물이 또잘 나왔어요. 본인이 먹고 일부는 팔아요. 판 돈으로는 우유도 사고 버터도 사고
1: 오,
0: 나름 괜찮은
1: 괜찮네요.
0: 생활을
1: 네.
0: 게다가 옷도 맞춰요 그걸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부러운데 이 사람은 뭔가 하늘이 좀 도와주는데
1: 네.
0: 이때 막 흉작이고 가뭄이고 그런 거 없었어요.
1: 오.
0: 그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넓은 지평선을 자유롭게 뛰노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 그 누구도 진정 행복하지 않다. 근데 본인은 2년 2개월을 그
1: 그렇게.
0: 행복 속에서 사는 거죠. 사실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으로도 가고, 교회로도 가고, 여행도 떠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서로는 그냥 일상이 그 행복이었던 거예요. 2년 2개월 내내. 이거는 현대인의 로망입니다.
1: 그렇죠.
0: 그쵸? 너무너무 하고 싶은 워너비. 이상적인
1: 네.
0: 어떤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지만 이 월든의 삶은 무릉도 같기도 해요. 그런
1: 네.
0: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든하고 되게 비슷한 영상물을 발견했거든요.
1: 네.
0: 그 제가 이제 구독해 놓은 것 중에 EBS 다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제일 즐겨 보는 게 건축 탐구 집이라는 거 하고 한국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1: 네.
0: 있어요. 이두 개를 합쳐 놓은 듯한 게 바로
1: 월든.
0: 월든이에요. 건축 탐구 집은 약간 이런 거예요. 평생 일만 하던 남편, 산속에 집 하나 지어줬더니, 거기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데, 뭐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
1: 네.
0: 이런 거고요. 한국 기행은 이런 겁니다. 첩첩산 중에 혼자 살고 있는 경순 씨. 이번에 폭설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약간 그러면 경순 씨네 또 집에 가서 막 고방을 살펴봤더니 본인이 가은에 추수해 놓은 막 먹거리가
1: 맞아요.
0: 쌓여 있어서 그거하고 이제 고양이하고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저런 분들이 현대판 월든이다. 나도 저기에 살고 싶다. 이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근데 월든이 조금 이상향에 가깝다면 2년 2개월짜리라면 이거를 평생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회학자이자 활동가인 스콧 니어링이라는 사람하고 그의 아내인 헬렌 니어링이 이런 삶을 20년 동안 실천을 해요. 그래서 그 20년을 담은 책이
1: 와우.
0: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참 특이한 게 원래 도시에서 대학 나와갖고 경제학 공부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도시의 염증을 느낀 거죠. 1930년대 이분들이 도시에 살때 미국을 대공황이
1: 아, 그랬죠. 네.
0: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해진 거예요. 생활비를 대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두 사람이 도시에서 이렇게 괴롭게 살기보다 우리 떠나자. 시골로 가자. 그래서 버몬트라고 하는 시골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역시 천운이 좀 도왔어요. 거기에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1: 네.
0: 놀린 게 단풍나무인 거예요. 그 캐나다 아시죠?
1: 네.
0: 캐나다에서 면세점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그 단풍나무 수액으로 만든
1: 네.
0: 사탕과 그런
1: 네,
0: 시럽이거든요.
1: 메이플 시럽.
0: 웨이플 시럽. 여기 미국인데 뉴욕에서 버몬트라는 시골로 왔더니 산에 단풍나무 그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한두 해는 조금 헤매다가 나중에는 이 수액을 채취를 해서 드럼통에 받아서 집에서 가공을 해서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시골의 삶을 되게 잘 즐기거든요. 근데 제가 니어링 했던 말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 문명 사회를 슬프고 야만스러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돈만 쫓는 욕망의 인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1: 네.
0: 본인들은 다시 자유로운 상태로 가자. 우린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역시 자연 친화적인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는 거죠. 도시에 있는 거는 이런 거래요. 복잡함이 있대요. 있죠?
1: 네.
0: 긴장감이 있대요.
1: 있죠.
0: 있죠?

0: 압박이 있대요.
1: 당연하죠.
0: 있죠. 많은 생활비가
1: 들죠.
0: 들죠. 이거를 이 속에서는 몸의 건강을 얻을 수 없고 정신의 건강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내가 지금 느끼는 바를 1930년대, 40년대에 이미 느끼고 실천한 사람이
1: 네.
0: 있었던 거죠. 건전한 사회를 여기서는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더 올바르고 더 조용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모르는 자기가 살아보지 않았던 지역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1932년부터 52년 동안 이 버몬트에서 잘 살아요. 잘 살고 여기가 이제 유명해져서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좀 나갔고, 왜 우리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 하러 가는 것처럼 여기에 이 자연주의 체험 생활을 해보려고 템플스테이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럼 방문객도 들어와 해갖고서는 같이 생활을 경험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필 20년 살다 보니까 여기에 관광단지가 개발이 된 거예요. 스키장이 생겨요. 스키장 생기려면 또 나무 베어야 되잖아요.
1: 그죠.
0: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다시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길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가요. 그 이후로는 뭐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가서 평생 같은 방식의 삶을 유지해요. 이분들은 끝까지 장수를 하셔갖고 천수를 다 누리다가 정말로 자연에서 자연주의식으로 건강한 삶을 본인들이 보여줬어요.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돈 버는데 많이 쓰지 않고 살았더니 오래 살더라. 일본의 장수 말 갖고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보면 돼요. 조화로운 삶 보면 돼요. 이렇게 살면 되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들의 삶을 정리하면 첫 번째, 채식주의를 지킵니다. 저는 이거 못할 짓이에요. 저한테는 안 돼요. 저한테는 안
1: 저도 좀
0: 되는데
1: 힘들어요.
0: 우선 채식주의를 지켜요. 자, 두 번째, 하루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요. 그래서 오전에만 일을 합니다. 내가 밥을 위한 일은 오전에만 하고요. 오후에는 더 이상 밥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1년의 절반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은 일하지 않습니다. 6개월을 일하다가도요, 올해 먹을 식량이 다 찼는데? 곳간이 이제 든든한데? 하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는 뭐 하나? 남는 시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명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매번 몸을 해요. 왜? 할머니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근데 계속 일하면서 내가 움직이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살게 세팅을 해준다면 하시겠어요? 살 거예요, 안살 거예요?
1: 채식주의만 하면 되니까.
0: 왜요? 저는 채식주의 때문에 못 살아요. 저 고기 먹어야 돼서. 근데 그거 하나만 빼면요. 지금 다
1: 살만하죠.
0: 저는 지금 보따리 싸들고 가죠. 너무 좋죠.
1: 맞아요.
0: 이거 안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부러운 삶인데 누군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면 지금 당장 떠나라. 너 놓고 너진거 가지고 있는 거다 놓고 그걸 떠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럴 용기가 없네요. 저는 이런 자연의 삶 역시 어떤 용기와 깨달음과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방구석에서 또 소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생태는요, 건강이고 삶인데 지속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 그 자체가 저는 생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태에도 작은 생태가 있고 큰 생태가 있어요. 작은 생태는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생태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블로거가 한분 계세요. 이분이 너무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염증을 느끼고 지쳐서 한 폐교 학교에 가서 살아요. 폐교를 입찰을 받아서 거기서 식물들을 키우면서 사시는 분이거든요. 마트에서 살수 있는 그 후추 있죠. 통후추를 물에 불려서 발화시켜서 나무로 만들고요. 마트에서 사온 망고를 씨, 이렇게 과육은 발라먹고 남은 씨를 심어갖고 망고 나무를 키우시고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식물이 천천히 자라잖아요. 식물이 천천히 자라는 걸 보면서 삶을 보채지 않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어디론가 떠날 순 없지만 식물을 좀 키워보고 싶다. 식물한테서 뭔가를 좀 배우고 싶다. 제가 아는 시인들은 식물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시인들이 엄청 많아요. 아, 저 사람들이 식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걸 하나 배웠어요. 이런 게 작은 생태예요. 나 자신의 네. 삶의 리듬감을 회복시켜주는 작은 생태. 큰 생태는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전 지구를 위한, 지구의 건강을 위한 한 태도, 한 스텝이 바로 큰 생태예요. 유발 하라리 아시죠?
1: 네.
0: 그분이 쓴 사피엔스란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아, 너는 호모 사피엔스지. 근데 네가 도착하는 대륙마다 대형 포유류가 멸종이 됐어. 너는 그 포유류들을 멸종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인간아, 너도 포유류잖아. 너는 멸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거든요. 맞네. 대형 포유류가 멸종되면 그 다음 대형은 우리네.
1: 네.
0: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 같이 살리자 라는 마음을 상기시킬 수 있는 게 생태다. 라고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살아야 사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0: 지금 우리 지금 생태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현우 학생이 여기서 잘 이렇게 해줘야 나도 같이 살고 선생님이 또 잘 해줘야 또 네. 현우 학생도 살고 네, 이런 게 윈윈하는 생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어때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1: 단순하게 그냥 환경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생태라는 단어를. 근데 이제 생태라는 단어가 내 자신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0: 맞아요.
1: 사회를 결성하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스텝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게 된다면 큰 생태까지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생태와 함께 할 거니까요.
1: 네.
0: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걸 준비해 올게요.
1: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과학 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0: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0: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0: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을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한 건 기회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 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눈하게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였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건강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 강의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서의 콜레스테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현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아마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혈관을 막는 주범, 낮추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요. 우리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물질은 안에 남기고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벽이 바로 세포막입니다. 이처럼 세포를 감싸는 세포막의 핵심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사랑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등의 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에도 콜레스테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1665년의 일이지만 혈액 안에서 콜레스테롤이 지단백 형태로 떠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1929년의 일이긴 합니다. 1939년 노르웨이의 칼 뮬러 내과 교수는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을 출판했는데요. 당시에 심장질환으로 조기 사망한 가족들 17개 가족에서 76명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관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당시에 보고됐던 황색 종증입니다. 영어로는 잔또마라고 부르는데요. 혈액 속에 지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혈관 벽을 통과해서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가게 되고 이 물질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피부 아래에 쌓여서 노란색으로 혹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혹이고요. 이처럼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황색 종증이 관찰되고 심장질환이 가족 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요즘은 이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1950년대 들어서입니다. 프레밍엄 하프스터디 같이 수준 높은 역학 연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효과적인 약이 많지 않아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식이요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콜레스테롤 약은 1970년에나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생화학자 엔도 아키라는 1970년대에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안도 박사는 페니실린처럼 혁신적인 항생제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곰팡이가 자기를 보호하는 기전이 있으니까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적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고요. 2년 동안 무려 6천 종이 넘는 곰팡이를 끈질기게 탐색했다고 합니다. 그런 집념 끝에 마침내 푸른 곰팡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컴팩틴이라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항생제로서는 효과가 썩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마침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콜레스테롤이 실은 간에서 생성된다. 간에서 어떤 기전을 통해서 생성되는지를 알게 됐고요. 컴팩틴이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단계인 HMG-CoA 환원효소를 차단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항생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컴팩틴 구조를 좀 바꿔서 더 효과적인 스타틴들이 개발이 되면서 고지혈증 관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다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들이고요. 실제로는 비슷한 개념인데 뜯어보면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다는 거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건데요.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성분들을 쪼개서 봤더니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하고 조금 다른 중성지방이라는 게 또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성분들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되는데 이런 게 낮은 것도 있으니까 안 좋은 구성 성분을 통틀어서 이상지질혈증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서두에 콜레스테롤이 우리한테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혈액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온몸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조가 있습니다. 지단백이라는 구조를 만들고요. 콜레스테롤은 기름 성분이다 보니 피 안에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을 같이 모아서
지단백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수송차를 통해서 혈액이 콜레스테롤을 말초 단계로 옮길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물질이고요. 로우 덴시티 지단백 라이포프로틴입니다. 이 이름처럼 덩어리가 크고 밀도가 낮고 안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많이 있는 그런 물질이고 간에서 만든 에너지를 온몸 구석구석 세포에 전달하기 위한 배달부 역할입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혈관 벽에 무단주차를 하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면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하이덴시티 라이포프로틴인데요. 하이덴시티라는 이름처럼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물질이고 조직 속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수거해서 다시 간으로 가져다주는 청소차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비상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방향으로 작고 단단하게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혈관 안쪽을 들여다볼까요? 혈액 속에 남아도는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혈관 벽 안에서는 염증 반응, 상하 반응 같은 굉장히 안 좋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잡아먹게 되고요. 그런데 면역 세포들이 너무 많은 기름 덩어리를 먹게 되면 이 세포들이 거품 세포가 되면서 점점 죽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쌓인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노란 기름 덩어리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죽상경화증, 죽종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기름 덩어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섬유화되기도 하고 석회화되기도 하고 켜켜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쌓이게 된 동맥경화는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시원하게 통하지 않으면 생기는 병이 협심증이고요. 이런 기름때가 뻥 터져서 혈관 안에 노출되면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는 병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최근에는 LDL 누적 노출량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생 동안 얼마나 높은 농도의 LDL에 노출되었는지가 심혈관 질환 발생에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LDL 수치가 125인 상태로 살게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1%가 되는 나이가 40세이고요. 64세쯤 되면 5% 정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125는 미국인 평균 LDL 콜레스테롤 수치고요. 64세는 미국 심근경색 환자의 평균 나이입니다. 40세 미만의 심근경색은 1% 미만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드문데 가끔 있습니다. 어떤 이유론가 인해서 LDL이 200인 채로 살아가게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1%에 도달하는 시점이 40세가 아니라 20세가 되고요. 평균 나이 30대 초반에 심근경색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젊었을 때부터 LDL 콜레스테롤을 120이 아니라 80 수준으로 잘 관리하게 되면 100세가 되어서야 평균 심근경색 발생 연령인 5%에 도달하게 됩니다. 1%에 도달하는 시점도 40세가 아니라 64세로 늦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누적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더 일찍 콜레스테롤에 관심을 가지고 낮추자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환자분들은 처음에 오시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제 삼겹살 먹지도 않았는데, 기름진 음식은 잘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오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슬픈 소식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아주 일부에 해당할 뿐입니다.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 중에 80%는 간, 위장관 순환을 통해서 재활용되고요. 불과 20%만 음식을 통해서 섭취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아무리 줄여도 수치가 썩 좋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작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해야 될 대상은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이고요. 붉은 고기에 있는 기름기, 버터 튀김에 많은 이런 트랜스지방의 경우는 우리 간의 콜레스테롤 생산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감자튀김, 치킨 같은 튀긴 음식, 그 다음에 빵, 쿠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트랜스지방은 최근에 콜레스테롤 관리의 주적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채소와 통곡물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영양 성분입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 정제된 백미나 밀가루보다는 통곡물이나 잡고기,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요법을 통한 콜레스테롤 관리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많이 떨어뜨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나마 식이습관, 생활습관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30분씩 유산소 운동하시면 HDL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HDL 콜레스테롤을 한 1, 2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구 결과 알려져 있고, 중성지방은 좀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4에서 12 떨어뜨리고, LDL 콜레스테롤은 한 3, 4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께는 약물요법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추천드립니다. 약물치료의 근간은 스타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처방된 약이기도 합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단계를 차단합니다. HMG-CoA 환원효소를 차단해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 이상으로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이미 생성된 동맥경화반을 안정화시키는 이른바 다면적 효과도 있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약제라는 점이 스타틴의 독보적인 장점입니다. 다만 근육통, 간수치 상승, 당뇨 발생 위험 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제티미브는 우리가 먹은 음식과 담즙산 속에 섞여 있는 콜레스테롤이 소장에서 다시 흡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는 스타틴보다 한참 뒤지기는 하는데요. 부작용이 워낙 적은 약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가, 단일 복합제가 많이 처방되고 있긴 합니다.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생산을 막아주고 에제티미브가 재활용을 막아주니까 이런 이 두 단계를 막아주는 효과 덕분에 더 강력한 LDL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PCSK9 억제제는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약제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나쁘잖아요.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LDL 수용체는 좋은 물질이고요. PCSK9은 LDL 수용체를 파괴하는 나쁜 물질이거든요. PCSK9 억제제는 나쁜 PCSK9을 억제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틴 못지않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는 효과적인데요. 아직 주사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단점, 그 다음에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아직은 널리 쓰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약제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다양한 신약들이 연구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치료 옵션이 확대되면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이상 지질 혈증을 더욱 안전하고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제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의 성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평생 먹어야 하나요? 우리 지난 고혈압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지혈증 약도 치료제가 아니라 관리를 해주는 약입니다. 안경 쓰면 잘 보이지만 벗으면 다시 흐릿해지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동안은 수치가 좋았다가 약을 중단하시면 다시 예전 수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을 잘 드시면서 수치가 정상화됐다는 것은 약이 효과가 좋고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병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니라서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철저하게 식단과 체중 감량 잘 하셔서 수치를 많이 떨어뜨리시면 역시 의존성이 있는 약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단해볼 수 있습니다.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용량을 낮춰보는 것도 가능하고 중단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한 경우에는 혈액 수치를 확인하셔서 수치가 충분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영양제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네, 오메가3 등등 여러 가지 약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영양제 드시면서 고지혈증 약을 좀 피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영양제들은 건강기능식품이고 보조에 불과합니다. 이미 혈관 위험이 높은 분들은 강력한 약제를 통해서 위험을 낮춰야 되고요. 이런 건강보조식품에 들어있는 오메가3 용량은 사실은 충분한 용량은 아니거든요. 용량을 조금 낮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을 통해서 수치를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과도하게 관리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정말 재밌는 질문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관리의 수준은 아니고요. 금식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완전히 식사를 못하게 하게 되면 금식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필요해서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면서 그 지방에서 에너지를 갖다 쓰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7일 동안 금식하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이 37 올라가게 되고 LDL 콜레스테롤은 66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모든 음식을 차단한 금식 상태라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열심히 관리하는 그런 수준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콜레스테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939년 기념비적인 칼 뮬러 박사의 연구 결과부터 곰팡이 속에서 찾아낸 스타틴, 그리고 최근의 첨단 치료제까지 인류가 콜레스테롤과 싸워온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소중한 재료지만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현대사회에서는 혈관의 위험으로 작용하는 그런 정직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짜게 먹는 습관과 심장 건강, 소금의 역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Excuse me, I'm looking for Sarah Lee.
2: What does she look like?
1: She is tall. She has long, straight hair and big eyes.
2: She's right there. She is wearing a pink dress.
0: 대화 잘 들었나요, 친구들?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슉슉 눈여겨봤죠? Excuse me, looking for straight eyes wearing.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 또는 표현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excuse me. Excuse me예요.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대화 시작할 때 excuse me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죠? Excuse는 용서하다 이런 뜻이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excuse me라고 하면 실례합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말을 걸거나 부탁을 하거나 길에서 뭐 물어보거나 언제든 실례합니다 할 때는 excuse me라고 하면 돼요. Look for, look for. Look은 친구들 알고 있잖아요. Look for 하면은 무언가를 향해서 보는 거니까 이렇게 찾다, 찾아보다 이런 뜻이 돼요. 잃어버린 물건 찾는 거 look fo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Straight, straight. 선생님 손이 뜻을 말해주고 있네. Straight는 이렇게 쭉 뻗은 거예요. 구불구불하지 않고 곧은 똑바른 할 때 straight. 그런데 글자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친구들. 요거 한 박자예요. straight 아니고요. straight. 친구들도 해봐요. straight. 좋아요. 곧은 똑바른 straight. I. I는 우리 몸 중에 눈을 뜻하고 눈 두 개니까 eyes라고 S 붙여서 쓰기도 해요. Where. 여기 이 AR은 air 소리 나요. W 앞에 첫 소리 W 만나서 where이 되겠죠. Where는 입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where이에요. 그냥 우리가 진짜로 옷을 걸치고 할 때는 put on 배웠죠. 그건 동작이고 입고 있는 상태는 where. 자, 그럼 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자아이가 Excuse me, 실례합니다. I'm looking for Sarah Lee. 저는 Sarah Lee, 이름 먼저 성 뒤에. 우리말로 쓰면 이 세라 또는 이 사라 이런 이름이 되겠죠. I'm looking for Sarah Lee. What does she look like? 어떻게 생겼는데요? 물어보는 말이 바로 What does she, 그녀는 look like, 무엇처럼 생겼나요? 즉, 어떻게 생겼는데요? She's tall. 세라는 키가 크고요. She has long straight hair. Long, 길고 쭉 뻗은 머리니까 파마하지 않은 머리. 그쵸? 길고 이렇게 딱 쭉 뻗은 머리 하고 있고요. And big eyes. 눈이 커요. She's right there. 저기, 바로 저기 있네요. She's wearing a pink dress. Wearing, 뭐 입고 있어요? A pink dress. 분홍색 원피스 입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 세라를 찾는 대화 함께 봤어요. 이제는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 대화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6에 959 들어가 볼게요. 잘 듣고 들리는 순서대로 단어 클릭해서 문장 만들기.
2: What does she look like?
0: 아하, What does she look like? What does she look like? 우리 대화에도 있었죠. 그녀는 어떻게 생겼나요?
2: He is tall.
0: 이번에는 he예요. He is tall. 그러니까 그는, 그 남자는 키가 커요.
2: He has short curly hair.
0: He has short

0: curly hair. 머리가 짧고 곱슬곱슬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1: She has big eyes.
0: 이번에는 she로 바뀌었어요. She has big eyes. 그녀는 눈이 커요.
1: She has long blonde hair.
0: 오, she has long. Oops. She has. She. Sorry. She has long blonde hair. 그녀는 길고 금발인 blonde가 금색이거든요. 금발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1: She has long straight hair.
0: 이번에는 she has long 길고 straight 쭉 뻗은 hair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완성했네요. Awesome. 자,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알아요. 그녀는 머리가 길어요. 그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Okay, 친구들, let's talk을 켜고 step 2, 에피소드 29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인사를. Hi, hello, hi, hello.
2: Hi.
0: Hi.
2: Do you know who Kate is?
0: 아하, 우리 케이트를 찾고 있어요. Do you know who Kate is? 루시가 있고 케이트가 있는데 우리의 대답은 네, 알아요예요. Do you 물어봤으니까 친구들도 해봐요. Yes, I do. 그렇지. Yes, I do.
2: That's nice. Let me
0: 찾아볼까?
2: ask something.
0: 펭수가 뭐 물어본대.
2: Does she have long hair?
0: Does she have long hair? 사진 봐요, 친구들. 케이트 머리 길어요? 길어요. 그러면 yes, she has 머리가 기니까 long hair. Yes, she has long hair.
2: What is she
0: 어렵지 않죠?
2: wearing?
0: 이번에는 what is she wearing? 무엇을 입고 있나요? 물어봤으니까 그녀는 분홍색 원피스 아까 사진에서 봤잖아요. She is wearing a 분홍색 드레스는 말할 수 있죠? She is wearing a pink dress.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죠?
2: Bye.
0: Bye. 우리가 펭수의 친구를 찾아줬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제는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내는 법을 물어보려고 해요. Hi, AI 니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표현하는 법 알려줄래? 무엇 무엇 하고 있는 중이다. MR is 동작 ing. I am looking for my dog. They're having dinner. She is dancing. 아, 이게 문장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친구들. Am, are, is. I am, you are, they are, we are. 이렇게 are 또는 he is, she is처럼 am, are, is 다음에 동작 뒤에 ing 붙여주면 그 문장의 주인공이 뭐뭐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네요. I am looking for my dog. 나는 내 개를 찾고 있어요. They're having dinner. 그들은 저녁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she is dancing. 그녀는 춤을 추고 있어요. 친구들도 잘 기억하고 사용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생김새, 입은 옷, 이런 거 표현하는 법 배워봤죠.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영어로 표현해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완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지금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전기짜기 파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배우는 내용들 꼭 여러분 걸로 복습해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전기짜기는 되게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눈에 보이는 것과 조금

조금 연결 지어 가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을 생각해 가면서, 아, 이런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이런 게 발명이 됐고 또 밝혀졌구나 하는 그런 배경 지식까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 꼭 여러분 걸로 잘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지막, 강의 마지막마다 퀴즈 여러분 쌤 제가 알려드리고 있다. 그쵸? 퀴즈 한번, 간단한 퀴즈인데 보면서, 아, 오늘 이런 거 배웠지? 한번 되새겨 보시고, 또 답변도 기억나신다면 바로바로 게시판 남겨주시면 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좋은, 재밌는 수업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축전기 파트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즉, 축전기를 완충시킨다고 했을 때, 이 완충시켰을 때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얼만큼이 되는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축전기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한번 점검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전류, 회로, 그죠? 회로와 축전기를 한 번에 이해하기 위해서 또 재미난 시로 한번 또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해서 우리 이 축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축전기 다룰 때 기억날 거예요. 축전기를 충전하는 과정은 다시 한번 갑니다. 여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은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원장치. 이렇게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극인데, 이 전원장치에 딱 연결되는 그 순간, 아, 스위치를 닫았다 할까요? 스위치. 자, 여기죠. 이렇게. 이렇게 스위치가 딱 닫히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전기장이 빡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전기장은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쫙 걸린다. 그쵸? 그럼 이때, 이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전자들이 뻘뻘뻘 열심히 움직이겠죠. 전자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금속판에는 이미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들이 쭉 가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가 상대적으로 플러스극이 강해지고, 전자가 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극이 강해져요. 그러다가, 이 건전지의 전이차 V랑, 축전기의 전이차 V랑 같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완충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 잘 봐요. 배터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 있는 전자들을, 자, 여기 위에 있는 금속판에 있는 전자들을 떼가지고 여기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전자를 새롭게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전자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요. 원래 있던 전자를 떼가지고 다시 반대편 극판에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옮겨주는 역할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배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펌프로 물을 퍼올려서 위에 있는 물탱크 옮겨두듯이 여기 그 위에 있는 극판에 있는 전자를 똑 떼가지고 아래 극판에다가 슉슉슉 보내주는 역할. 이게 배터리 역할이고 배터리가 일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때 배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전지에서 우리 지난번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산화환원이라는 반응을 통해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 화학에너지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전자들이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더좀더 쉬운 예로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열심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균형 있게 존재하는데 마치 견우와 직녀가 같이 막 놀다가 갑자기 강제적으로 떼가지고 반대편에 보내버렸어. 이 상황인 거죠. 맞죠? 원래 있던 걸 떼서 옮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축전기를 뗐어, 이제. 분리하더라도 이둘 사이에는 서로 어떻게 된다? 전기력이 작용하죠. 전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전기력이 작용해가지고 떼더라도 전하가 딱 모여있어요. 그러는 순간, 다른 저항에 연결하는 순간, 샥샥샥 움직이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존재하는, 여기 저장되는 전기에너지가 과연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이해를 위해서 쌤하고 간단한 비유를 한번 또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비유.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1kg의 물체가 있어요. 또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높이. 자, 요 높이를 편의상 1m라고 둘게요. 여기도 1m라고 둘게요. 여기는 지금 2kg의 물체가 있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높이가 1m인데 여기에 3kg의 물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뭘할 거냐면 이 공을 들어가지고 여기 위에 올릴 겁니다. 이렇게. 올리겠죠? 올릴 겁니다. 자, 3kg을 올리고 2kg을 올리고 1kg 올릴 건데 이세개 상황,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 중에 어떤 공이 가장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즉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큰 상황일까요?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mgh였다. 그렇죠? 즉 높이 갔네. g는 9.8로 10으로 갔네. 질량이 클수록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크구나. 맞습니까? 즉 질량이 큰 물체를 들어올릴수록, 같은 높이를 들어올리더라도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이 물체 안에 저장된 위치 에너지가 크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자, 이 사실 그대로 왼쪽으로 갑니다. 축전기로 가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이제 잘 봐요. 전하량 Q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 쌤, 이 전자를 떼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옮길 겁니다. 옮길 건데 이 전자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이 전하량이 커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 말은 옮겨지는 전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어떻게 다른 저항이 연결했을 때 전자가 그만큼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죠. 맞습니까? 즉 질량이 큰 물체를 위로 올렸을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커지듯이 축전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극판에서 떼내어가지고 전자를 하나씩 옮길 때이 전자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많은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겠죠. 맞습니까? 많은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될 때, 즉, 이렇게 플러스 Q, 마이너스 Q에서 이 Q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많은 전자가 있는 거겠지. 맞습니까? 그만큼 많은 전자가 있을수록 이 축전기를 다른 저항에다가 연결했을 때 그만큼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맞습니까? 그만큼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될때 많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죠. 따라서 첫 번째, 잘 보셔야 돼요. 축전기 양단에 걸린 전압이 일정할 때, 전압이 일정한 상황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클수록, 오케이, 클수록, 어떻게?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가 커집니다. 오케이? 뭐가 클수록? 전하량이 커질수록, 뭐가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는 것처럼, 전하량이 클수록 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야, 이거. 자, 전자들은 지금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전기장이 딱 걸리는 그 순간, 전기력을 받아가지고 슉 움직이죠. 맞죠? 즉, 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게 저장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건, 선생님, 그러면 전압이 일정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 그럼 전압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하나 알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전압이 바뀌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같이 한번 볼 건데, 한번 꼭잘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이제 또 한번 우리 비유적인 표현 가보도록 하죠. 이제 자, 1m 높이에서 올릴 건데 1kg의 공을 올릴 겁니다. 자, 이제 2m 높이로 올릴 겁니다. 2m. 근데 똑같이 질량은 1kg을 올릴 겁니다. 오케이?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올릴 건데 여기 이제 3m 높이로 올릴 겁니다. 얼마? 1kg을 올릴 거예요. 자, 이때 1kg의 공을 언덕에 올리는데 이 높이가 1m야. 이렇게. 얘는 얼마다? 2m야. 이렇게. 얘는 얼마야? 3m야. 이렇게. 자, 이세 경우 중 어떤 경우가 공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클까요? 그치. 질량이 똑같은 상황에서 gh, 즉 g는 중력 가속도니까 일정한 상황이고, h가 크면 클수록 뭐가 점점 커지냐면은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높이 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잘 봐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전기장 정의할 때 이거 정의했습니다. gh는 m이 1kg일 때, 즉 1kg의 물체가 갖는 바로 위치 에너지였습니다. 맞습니까? 똑같은 대응 관계로서 V는 1이라고 배운 게 있다. 그쵸? ED. 이때 V는 전위라고 불렀고, 이 전위는 뭐냐면은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갖는 뭐? 위치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얘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얘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즉, 똑같아요. 전하량이 플러스 1쿨롱일 때, V가 크면 클수록, 즉, 여기, GH가 크면 클수록 물체가 갖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듯이, V가 크면 클수록 플러스 1쿨롱,

불똥의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점점 커집니다. 이해되시죠? 높이가 커지는 것이죠. 자, 그럼 왼쪽 그림에 가서 잘 봐요. 여기서 V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커지는 거냐면은 ED가 커지는 거예요. ED. 오케이? 뭐에 대응되는 개념이냐면, 뭐에 대응되는 개념이냐면, 아까 봤지만 GH, 높이가 커지는 거랑 같아요. 얘는 플러스 1클롱이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1kg이 갖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즉, 높이가 커질수록 같은 질량의 물체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듯이 V가 크면 클수록 같은 전하량이라도 그만큼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커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위치를 딱 연결하는 순간 원래 중성 상태이던 금속판에서 전자를 똑 떼내가지고 반대편으로 붙여주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오케이? 어떻게? 마이너스 돼가지고 쭉 붙여. 그러니까 얘를 똑 떼내는 순간 이제 떼버려. 떼게 되는 그 순간 여기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이 되겠죠. 자, 이제 그때 배운 대로 얘를 이제 전원을 제거해버린다고 생각하고 얘를 또 다른 어떤 저항체에 연결했어.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전위가 높은 곳이고 전위가 낮은 곳이니 이 전자들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져가지고 슝 움직여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합니다. 이때 전기 에너지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냐? 이거를 딱 최종적으로 정리합시다. 자, 잘 봐요.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첫 번째. 자, 전하량이 클수록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커집니다. Q에 비례해. 오케이? 즉,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듯이 전하량이 클수록 즉 옮겨주는 전자 수가 많을수록 전기 에너지가 커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두 번째. 뭐냐? 봐봐요. GH, 즉 1kg이 갖는 물체, 1kg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GH이기 때문에 H가 커질수록 1kg에 갖는 위치 에너지가 커지듯이 V가 커질수록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커지겠죠. 따라서 이 전위차 V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즉 전하를 더 높이로 끌어올리는 거죠. 더 높이 끌어올리는 거야. 이 상황.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Q 곱하기 V. 따라서 이 축전기가 갖는 전기 에너지,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전하량 Q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전위차 V의 곱에 Q 곱하기 V, Q와 V의 곱에 비례하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해서 여기서 전압이 일정할 때만 적었지만은 실제로는 전압이 바뀌어도 아, V가 커질수록 전기 에너지가 증가하구나. 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하면은 여러분 문제 풀때 정말 편리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강의 때 정리했던 것, 전하량은 뭐에 비례하고 반비례한다? 그거까지 한번 적용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실제로 축전기에서 물리량이 바뀔 때 어떻게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와 전하량이 변하게 되는지 그 관계를 한번씩 우리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더 알기. 우리 그 코너에 있는 그림인데, 요 그림 가지고 알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그림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 전위차를 V0에서 EV0로 전위차를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 이걸 다루기 전에 한 가지만 딱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축전기 파트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자다가 찔러도 나올 만한 그 수식 관계를 하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요거는 자다가 찔러도 튀어나와야 돼. 자, 봐요. 첫 번째. 이 축전기에서 전하량 Q는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했냐? 자, 기억나야 돼요. D분의 축전기 극판 사이 간격을 D라 합시다. 면적을 S라고 해요. D분의 S에 비례하고 곱하기 V. 즉, 축전기 극판 사이 간격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면적과 이 전위차 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즉, D분의 S 곱하기 V에 비례하는 관계인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를 W로 합시다. 이 전기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냐? 자, 전기 에너지는 Q, 전하량과 전위차 V의 곱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걸 조금 더 이쁘게 써볼까요? 어떻게 쓸수 있냐? 잘 봐요.

Q가 지금 D분의 S 곱하기 V이기 때문에 Q 대신에 J를 대입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D분의 S 곱하기 V제곱이다. 그렇죠? 하,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와, 이거는 여러분 자다가 찔러도 여러분이 팍 뱉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측정기 문제에서 실수 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하량에 대한 이 비례관계식,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에너지에 대한 비례관계식, 이두 가지만 딱 기억해도 충분히 축전기 문제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전위차를 V0에서 EV0로 변화시켰을 때 물리량이 어떻게 변할 거냐? 자, 첫 번째 가봅니다. 전하량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보니까 V0일 때 전하량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저장된다네? 저장되죠. 자, 근데 전하량은 전위차에 비례한다, 그렇죠? 따라서 전위차가 두 배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전하량도 두 배가 되겠죠. 오케이? 따라 첫 번째 전위차가 V가 어떻게? 자, V가 증가하죠. V가 증가하니까는 Q도 증가하는 상황. 따라서 V가 두 배가 되니까는 Q도 두 배가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여기서는 두 배가 되네. 얘도 두 배가 되네.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갑니다. 자, 이제 전기장 갈게요. 전기장. 이 평행판 축전기, 평행한 축전기에서는 이 사이에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이렇게 전기장이 있겠죠. 우리 전위라는 걸 처음 배울 때 이런 공식을 배웠어. V는 ED, ED. 와, 너무 중요해. 이 V는 ED는 뭐였냐면 플러스 1쿨롱의 양전하가 갖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맞습니까? 그래서 자, 전위가 두 배가 되게 되면 D가 일정한 상황에서 얘가 두 배가 되게 되면 당연히 E도 두 배가 되겠지. 아하, V가 커지니까 뭐도 커진다? E도 커지네. 아, 얘가 두 배가 돼버리니 E가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되는구나 라고 지금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좋아. 세 번째 갑니다. Very, very, very important. 세 번째. 오케이. 자, 봐요. 전위가 두 배가 되었어. 전위가 두 배가 되니까 뭐가 어떻게 되냐? 자, 봐요. 두 배가 되었더니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 자, 전기 에너지는, 즉,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Q와 V, 즉, 전하량과 전위차의 곱에 비례하는데, 얘는 D분의 S와 V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즉, 전위차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위가 두 배가 되어버리니, 바로 뭐가 된다? 전기 에너지는 네 배가 되는 거죠. 네 배. 오케이. 제곱 관계. 그래서 요 그림에서 전위차가 V0일 때 전기에너지가 U0니까 전위차가 EV0가 돼버리니 전기에너지가 4U0로 4배가 돼버렸죠. 요 관계를 여러분이 정말 정말 잘 아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두 가지 공식. 전하량은 뭐에 비례하는지, 전기에너지는 또 뭐에 비례하는지. 요거 두 개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정리해둬도 정말 앞으로 축전기 문제 풀때 편해집니다. 오케이?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얼마 폈는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축전기에서는 꼭 중요한 포인트가 전하량, 두 번째는 전기 에너지. 다시 갑니다. 전하량은 면적 S에 비례하고, 그리고 뭐에 반비례한다? 축전기 사이의 극판에 반비례하고, 전위차 V에 비례한다. 두 번째, 전기 에너지는 전하량과 전위차 V의 곱에 비례하는데, 얘는 그럼 D분의 S 곱하기 V 제곱, V의 제곱이죠? 이 전위차의 제곱에 비례한다. 요 관계식을 잘 알면은 여러분이 문제풀이 정말 수월해집니다. 꼭 정리하시고요.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축전기에 대한 이야기였고, 축전기는 이제 이런 거죠. 외부 전원 장치, 배터리를 활용해가지고 그 극판에 있는 전하들을 인위적으로 위치 이동시켜서 분리를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분리시켜 놔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저장시킵니다. 그 저장시킨 거를 다른 곳에 가서 에너지로 활용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거기 때문에 우리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축전기가 어디에 주로 활용되냐? 첫 번째 봅시다. 에너지 저장 장치로 축전기를 활용한 사례, 즉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래요. 자,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W는 자, 뭐에 비례한다? W는 뭐에 비례한다? QV에 비례했고, 또 뭐에 비례하죠? D분의 S. 극판 사이 간격의 반비례 면적의 비례 곱하기 V제곱의 비례. 맞죠? 자, 이 전기 에너지 충전한 거를 어디 활용하냐?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 AED에 활용합니다. 기억나시죠? AED. 우리 그 외 심폐소생술 여러분 교육받아 보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 위급 환자가 생기면은 심폐소생술 하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 연결해 가지고 빡빡 전기에너지 가거든요. 자,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순간적으로 강한 전기에너지를 한 번에 확 방출해야 돼. 확 방출해야지만 뭐가 되냐면 심장에 이제 전기 자극을 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방전시켜 심장 부분에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이때 이걸 가지고 심장 기능을 회복시킬 수가 있죠.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선생님, 근데 그냥 굳이 축전기 말고 배터리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렇죠? 왜? 배터리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지다. 그렇죠? 건전지. 건전지도 결국은 전류를 흘려주는 건데 왜 굳이 얘를 써야 될까? 라는 질문을 가졌으면 너무 좋은 질문. 오케이? 자, 그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배터리는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건전지다. 그렇죠? 건전지. 건전지 같은 경우에 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어떻게 만드냐면 그 건전지 속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하를 분리해요. 반응이 일어나야 돼, 반응이. 그러니까 반응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전하를 분리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때 계속 천천히 공급하게 됩니다. 마치 물을 공급하는데 수돗물을 물줄기래 우리 수돗꼭지 기억나죠? 수돗꼭지 틀었을 때 물이 쫄쫄쫄쫄 나온 거 똑같아요. 근데 축전기는 이미 전하가 다 분리돼 있어. 분리돼 있던 그 전기에너지 한꺼번에 확 방출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경우냐? 물 탱크에서 물을 한 번에 확 트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 탱크를 트느냐, 수돗꼭지를 트느냐, 그 차이입니다. 해서 아주 차이가 크죠.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는 시간이 좀 길어요. 천천히 공급되고 축전기는 한꺼번에 확 공급돼요. 그 차이 때문에 이 심장에 가할 때는 한꺼번에 강한 전기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축전기를 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카메라 플래시. 우리 그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아마 기억날 겁니다. 사진 찍을 때 보시면은 카메라 찍을 때 갑자기 플래시가 번쩍하죠. 켜져 있다가 찍는 게 아니고 사진 찍는 순간 반짝합니다. 그때 또한 축전기에 저장된 뭘 쓴다? 전기 에너지.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시간 동안 짧은 시간 이 시간을 알아야 돼. 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짧은 시간 동안 방출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조금씩 흘러나간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진 찍을 때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빛을 확 방출해가지고 찍는데 그래서 이 시간 차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해요. 해서 이 축전기가 AED라는 것과 이 카메라 플래시에 잘 활용이 된다는 것 여러분 걸로 꼭 기억하시고요. 이 활용 방법들과 활용처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 왜 시험에 나오면은 한 번씩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축전기가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거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축전기가 활용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하고 갈게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고 이제는 두 번째, 축전기에서 자, 두 금속판의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킵니다. 거리 변화. 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전하량이 변해. 자, 전하량이 변하는 원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쓰냐? 바로 신호를 전달할 때 씁니다. 신호 전달. 우리 잘 아는 키보드, 마이크 또는 우리 태블릿이나 휴대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뭐다? 터치스크린. 그런 것들에서 신호를 전달할 때 주로 축전기의 원리를 많이 활용합니다. 어떤 원리? 이거죠. 전하량이 변하는 원리. 봅시다. 자, 키보드. 우리 여러분 이제 지금 아마 컴퓨터 모니터 보고 계시면 그 밑에 키보드를 봐봐요. 누르게 되면은 이 밑에 뭐가 있냐면 축전기가 있습니다. 축전기. 이쁘게 있다. 그렇죠? 축전기. 이 축전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판이 있고 이 고정판이 있어요. 그럼 이게 누를 때 이 판이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죠? 얘가 내려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축전기여서 판이 내려가는 순간 이 축전기 판 사이 간격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간격이 줄어드네? 그럼 축전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있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냐면은 극판 사이 간격에 반비례하고 극판의 면적이 비례해. 그리고 전이차 부위에 비례해. 그러면 얘 간격이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와 얘가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얘가 줄어들게 되면은 전하량이 변해버려. 얘가 줄어들면 전하량이 증가하겠죠. 오? 전하량이 변했네? 전하량이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가 신호가 가해졌다는 거야.
맞습니까? 그 전화량의 변화를 통해가

스피커가 있다면 이 스피커가 가만 손대 보세요. 소리가 나올 때 손대 보면 스피커 앞에 종이 같은 게 있는데 그쵸? 볼록 튀어나온 부분 만져 보면 손을 방방방 쳐요. 왜냐? 소리는 진동할 때 이렇게 진동하면서 나가는 파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동판을 떨게 만듭니다. 즉 말을 할때 마이크를 감싸고 있는 이 진동판이 이렇게 떨리면서 진동하기 때문에 이 진동판을 쭉쭉쭉쭉 흔들어 흔들어. 그럼 이 금속판과 이 금속판을 잘 보면은 여기 건전지가 있다, 그렇죠? 건전지가 있는데 요 하나의 여기 있는 전극은 이렇게 위에 금속판인 걸돼 있고 밑에 있는 금속판은 아래쪽에는 다른 전극인 걸돼 있어.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전극에 연결됐다는 것은 전지의 전압이 똑같다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 Q는 어떻게? 극판 D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고 전이차 V에 비례하는데 얘가 일정할 때 얘도 일정하겠지. 요 면적이 변하진 않겠죠. 그쵸? 그럼 얘가 변함에 따라서 자꾸 떨리네? 그럼 얘가 변함에 따라서 지금 계속 신호가 드는 겁니다. 신호가. 그럼 신호가 가네? 이 신호를 잘 분석해가지고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죠. 맞습니까? 바로 신호 전달 장치에 이 축전기가 활용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떻게? 전하량이 변하는 원리.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되면 주로 그런 거 물어봐요. 축전기에서 활용할 건데,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냐? 그리고 전하량이 변하는 원리를 활용하는 거냐? 그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근데 전하량을 활용하는 거는 전하량의 변화를 활용하는 거면은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 차이 기억하셔야 돼요. 전기 에너지 쓰는 거냐, 신호를 전달하는 거냐. 그두 개만 구분하면 축전기 활용 문제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두 키워드, 전기 에너지 쓸 거냐, 신호를 전달할 거냐. 오케이? 그겁니다. 우리 신호 전달하는 거잘 알지? 키보드 신호 전달, 마이크 목소리 신호 전달. 그쵸? 그거예요. 자, 그러면 또 신호 전달하는 게또 있지. 왜 없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또 한번 우리 책에 있는 것 예를 들어 봅시다. 혹시나 이거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탐구하고 싶으면 한번 너무 재밌어요. 이 축전기는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너무 잘 알고 있는 터치 스크린. 여러분 스마트폰 딱 보세요. 눌러봐. 잘 눌리지? 터치 스크린. 그리고 우리 태블릿 PC. 터치 스크린. 여기 이게 지금 터치 스크린이거든요. 여기 센서가 딱 연결돼 있고 요 화면에 어디를 누르는지를 지금 이 센서가 딱 분석해가지고 위치를 판단해 줍니다. 이게 바로 이 터치 스크린에 있는 바로 뭐다? 여기. 요 축전기 구조가 하는 역할인데 이 구조를 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잘 봐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 유리가 있는데 이 축전기, 터치 스크린이죠. 터치 스크린에 사용되는 이 유리는 특별한 유리여서 전도성 유리라 부릅니다. 전도성 유리. 자, 그 말이 뭐냐? 원래 유리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 즉 전기가 잘안 통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터치 스크린을 만들 때 사용한 유리는 특별한 공정을 거쳐가지고 전기가 잘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전도성 유리하고 아래에 있는 이 전도성 유리 사이에 뭘 집어넣냐? 잘 보시면 투명 전극, 투명한 전극이 있어. 이렇게 여기 보이죠? 투명한 전극. 그리고 또 밑에 투명 전극이 있어. 이 투명 전극 사이에 뭘 연결하냐면은 딱 미세한 전위차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둘 사이에 전위차가 생기겠죠. 즉,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전기장에 의해 가지고 이 전도성 유리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배치가 되게 돼요.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맞죠? 이렇게 또 유리에도 전하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뉘어 가지고 유리 표면에 전자가 배치가 되게 되거든요. 이때 손가락을 갖다 대. 자, 우리 손가락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라면 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정전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사람 몸도 딱 전자를 무한히 줄 수도 있고 무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딱 손가락을 대는 순간 이 전자가 우리 손으로 빨려 들어와 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터치 스크린 위의 뭐가 변한다? 뭐가 변한다? 전하량이 변해버려. 뭐가? 전하량이. 자, 이 순간적으로 전자가 빠져나감으로써 이 전하량이 변한 위치를 누가 찾느냐? 이 센서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요. 그래서 센서가 4개나 있죠. 그때 모서리 4개. 이 4개가 있어가지고 여기 딱 누르는 순간, 오! 여기 지금 전하량 변했네? 그럼 이 4개의 센서가 딱 위치를 판별해. 오, 여기 지금 변했습니다. 해서 여기 딱 눌렀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죠. 맞습니까? 해서 우리 태블릿 PC 쓸때 터치

피가 잘안 먹힐 때 터치스크린 보정하는 화면이 있다. 그렇죠? 딱 그거예요. 이 센서가 잘 작동하는지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해서 아, 이 터치스크린 화면에도 축전기, 즉 전하량이 변해가지고 신호가 전달되는 거를 활용하는구나.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또 있어. 네 번째.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 MEMS. 얘는 우리 주로 가속도 센서, 그리고 회전 센서. 자, 이런 센서가 있는데, 특히 우리 그 휴대폰 보면은 자이로 센서라고 들어봤다. 그쵸? 휴대폰을 기울이게 되면은 기울음을 느껴, 걔들이.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열심히 딱 이제 휴대폰 보다가 가로로 바꿔. 화면이 확 돌아가죠. 그 말은 얘 태블릿이 가로로 돌린 걸 인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회전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하냐? 자, 그 센서 속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미세한 금속판들이 존재해가지고 미세한 금속판, 작은 금속판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럼 기울이는 그 순간 요 금속판의 간격이 변해. 맞아요. 간격이 변할수록 뭐가 된다? 오, 지금 간격 변하네? 간격이 변하니까 Q가 변해. 왜? Q는 D분의 S 곱하기 V. 즉, 전위차에 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사이, 축전기 판 사이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당연히 면적은 일정하게 돼 있겠죠. 면적을 변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갑자기 회전시키고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요 극판 사이 간격이 미세하게 변화버리면서 Q가 변하네? Q가 변하니까는 뭐가 된다? 신호가 전달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축전기가 정말 많이 활용이 돼요. 우리 주변에서. 꼭 기억합시다. 자, 정리합니다. 축전기가 활용되는 곳에는, 활용이죠. 그쵸? 활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요거는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요. 첫 번째,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있다. 맞아요? 자,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는 도구에는 뭐가 있다? AED는 뭐였죠? 자동 심장 충격기, 빡빡빡, 맞죠? 이거를 가지고 활용했다. 그리고 어디에 활용했냐면은 카메라, 플래시 활용했고요. 플래시죠. 플래스가 아니고 플래시. 오케이. 두 번째, 이제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Q의 즉 전하량 변화를 통한 뭐다? 신호 전달. 이 신호 전달을 활용하는 게 있다. 그렇죠? 뭐가 있냐면은 키보드. 오케이. 신호 전달한 키보드. 그리고 마이크. 그다음 뭐다? 터치 스크린. 그다음 뭐가 있다? 이게 센서들. 여러 가지 센서들. 요것들이 지금 싹다 우리 축전기를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직접적으로 전기 에너지 쓰느냐? 아니면 전기, 이거죠. 이거. 전하량 변화를 통해서 신호 전달의 목적이냐? 목적성이 다릅니다. 목적성을 잘 구분하면 정말 수월해져요. 아시겠습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이 구분 잘 해놓고 가면 충분히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우리 이제 축전기 활용까지 정리했고요. 축전기에 관한 문제, 내신 기초 문제 풀고 이제 우리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가봅시다. 평행판 축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갑니다. 1번.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1번. 두 금속판에 충전된 서로 다른 종류의 전환을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통해 전기 에너지 저장한 장치다. 맞지요? 자, 이게 축전기가 있으면은 이둘 사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마마마 이둘 사이 전기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인력이 생기죠. 인력 때문에 딱 회로를 연결하는 순간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때문에 전자가 훅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적인 인력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맞고요. 2번. 충전은 축전기의 금속판의 전하를 모으는 과정이다. 그쵸? 원래라면 중성 상태로 존재할 건데, 이때 전자를 떼어내가지고 반대편에 각각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만 모으는 과정이죠. 오케이? 2번도 맞아요. 3번 갑시다. 방전은 축전기가 전하를 잃는 과정이다. 그쵸? 이렇게 나뉘어 놨던 전하들을 다시 어떻게 된다? 도선 연결해버리니까 이 전위차에 의한, 즉,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때문에 수속 전하가 움직여가지고 전하를 잃는 과정입니다. 맞아요. 4번. 자, 이제 중요합니다. 축전기에 걸린 전압이 일정할 때, 두 금속판의 간격을 멀게 할수록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가 있냐? 자, 전하량 Q. 뭐에 비례한다? D. 극판 간격분에. 이 반비례하죠. 면적 S에 비례해. 그리고

있고 전이차 VLP래. 자, 그러면 간격을 멀게 할수록 이게 커질수록 전하량은 작아지겠죠. 더 많은 전하를 모으는 게 아니라 더 작아집니다. 오케이, 4번 틀렸어. 5번 갑니다. 축전기에 걸린 전압이 일정할 때, 축전기에 걸린 전압이 일정할 때, 오케이, V가 일정하다네. 자, 금속판의 면적을 크게 할수록, 면적을 크게 할수록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 공식 꼭 이해하시고, 축전기 전기 에너지도 기억합시다. 뭐에 비례한다? QV. 여기까지 꼭 이해하면은 축전기 문제 틀릴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월하게 풀수 있다. 그쵸?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19번 문제인데, 축전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다. 가봅시다. 그림은 전압이 V인 전원장치. 아, 전원장치의 전압이 V래요, 지금. 그리고 축전기 스위치를 연결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스위치를 닫았을 때, 닫았습니다. 닫았을 때, 축전기의 위쪽 판에는 플러스 극, 양전하가, 그리고 축전기 아래쪽에는 음전하가 충전된답니다. 그리고 전원장치의 단자 AB는 여기 어딨냐? AB죠. AB는, 오케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여기가 지금 A이고, 여기가 B인 거다.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같이 보도록 하죠. 기억. A는 마이너스 극이냐? 물어봤다. 그쵸? 자, 봅시다. 지금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극. 플러스 전하가 있다는 것은 여기가 플러스 극이겠죠. 이렇게 연결한 그 순간, 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는 원래는 중성 상태였어. 그랬더니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전자가 이동해.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자를 똑 떼내가지고 여기를 갖다 붙여주는 과정. 이게 충전 과정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려면 전기장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냐면 이로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돼야지만 전기장의 방향,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힘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오케이. 따라서 결국은 기역 방향은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네. 그럼 전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기억 뽑아. A는 마이너스 극이냐? 맞는 말이죠. 맞아요. 니은 스위치를 닫으면 평행판 축전기에는 축전기 양쪽의 전압이 V가 될 때까지, 즉 전원장치와 똑같은 전위차를 가질 때까지 전하가 충전되냐? 맞죠. 똑같은 전위차를 가질 때까지 충전됩니다. 이유는 뭐였냐? 여기서 전자가 막 이동해. 그렇죠? 전하가 이동해. 그럼 이 배터리, 전원장치가 만드는 전기장과 그리고 축전기가 만드는 전기장, 이 같아질 때까지, 즉 같아지는 순간 전하 이동은 없어지고 멈추게 되는데, 그때 금속판의 전위차도 배터리와, 즉 전원장치와 똑같은 부위가 됐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디귿 갑니다. 축전기가 충전되는 동안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기억이냐? 아니죠. 기억은 전자의 이동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은 기억과 반대 방향이겠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즉 전기장의 방향이 지금 양전하 이동 방향이고 전류 방향입니다. 오케이,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기억 니만 맞는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월하게 재밌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축전기 요거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어려움 없습니다. 자, 이어서 20번 문제 한번 갑시다. 20번. 자, 다음은 축전기를 활용한 사례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볼까요? 기억. A는, 와, 계속 강조했다. 그렇죠?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활용할 거냐? 또는 축전기에서 신호 전달을 활용할 거냐? 그 둘의 차이를 구분하라고 했다. 그렇죠? 자, 갑니다. 기억. A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천천히 방전시키며 오랫동안 전류를 흐르게 합니까? 그러면 축전기 왜 써? 배터리 쓰면 되지. 맞습니까? A는 자동심장 충격기 AED인데, 얘는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천천히 방전이 아니고 아주 빠르게, 빠르게 방전시켜가지고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전류를 확 흐르게 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다. 이런 지엽적인 거는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갑니다. B는, 자, 키보드. 키보드는 뭐다? 축전, 그렇지. 전기 용량, 여기죠. 여기 이 극판 사이 간격을 줄여. 맞습니까? 줄게 만들어가지고 Q는 D분의 S 곱하기 V. 즉, 얘가 줄어드니까 전하량이 커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신호 전달을 하도록 만드는 부품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B는 글자판을 누르면 두 금속판의 간격이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충전할 수 있는 전하량이 변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전하량이 변하는 걸 활용해가지고 신호 전달을 합니다. 얘는 신호 전달. 좋아요. 오케이. 쉽다, 그쵸? 따라서 D는 맞네요. 자, D 봅시다. C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빛을 내냐? 그치. 자,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메라에 들어있는 플래시. 이 플래시는 여기에 보면 축전기가 있죠. 이 축전기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강한 빛을 한 번에 훅 내기 때문에 바로 축전기를 활용하는 거죠. 따라서 자, B 키보드만 지금 신호 전달의 목적이고 A하고 C는 전기 에너지 사용 목적입니다. 두 가지를 딱 구분하시고 접근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전기 내용 다 정리했고요. 이 축전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전기 회로 그리고 축전기 그두 가지가 되게 어렵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 하나의 스토리로 한번 더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또 한번 쌤이 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조금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목은 전류의 길 위에서. 아주 감성적이래, 그렇죠? 이제 물리를 감성적으로 한번 다가가 보자는 거지. 오케이, 봅시다. 자, 전류가 흘러가는데 한 줄로 이어진 길 위에서 전하들은 말없이 흐른다. 그치? 한 줄로 이어졌다는 것은 저항이 어떻게 됐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구나. 아, 요 1년, 얘들은 지금 직렬 연결을 말하는 거구나. 한번 생각할 수 있겠고, 그다음 봅시다. 저항이 늘어서 있으면, 오, 저항이 늘어서 있네. 직렬로, 그쵸? 멈추지 않고 지나가되 조금씩 조금씩 에너지를 잃는다. 그래서 이 전자들이 움직일 때는 계속 천천히 움직인다. 그쵸? 왜? 저항과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계속 어떻게 된다? 빛이라든지 열이라든지, 그렇게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 봐요. 누가 더 빠르게 가려고 해도 전자들이 움직이는데 더 빠르게 가고 더 느리게 가더라도 결국은 한 곳에 쌓이는 것이 아닌 천천히 속력이 맞춰져 가지고 결국은 같은 속도, 같은 전류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직렬 연결의 특징이죠. 직렬 연결에서는 이 저항,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류는 모든 전체 전류와 똑같았습니다. I3까지 해서 이런 질문을 했었다. 그렇죠? 오, 쌤. 전류가 흐르다가 갑자기 특정 지점에 갑자기 속력이 확 느려져가지고 1초 동안 통과하는 전하량이 달라지면 어떡해요? 그 순간 전기장이 달라져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훅 속력이 바뀐다고 했다. 그쵸? 그래서 흐름은 어떻게? 하나로 맞춰져가지고 결국은 모두 같은 속도,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게 우리는 또 한번 여러분, 참 기억하시면 좋은 게 드리프트 속도라는 속도로 간다고 했다. 그쵸? 물론 우리 물리학 과정은 아니지만 그냥 배경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흘러갑니다. 이때. 자, 직렬에서 특징은 이런 전류가 똑같았고, 직렬에서 또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전압 B는 뭐하고 된다? 전압 B와 소비 전력 B. 오, 전압 B와 이 소비 전력 B는 무슨 B하고 똑같냐면은 저항 B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직렬에서는 각 저항에 걸린 전압은 바로 소비 전력하고 이거는 저항 B에 따라 결정이 된다. 왜?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면 사연 갑니다. 이제 갈림길에 나타나면 전하들은 나뉘 흐른답니다. 바로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 넓은 길로는 더 많이, 좁은 길로는 더 작게. 아, 전류 I는 R 분의 V로서 병렬 연결에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는구나. 그 말이죠. 근데 서로 다른 길을 택했지만 다시 만나게 되면은 하나의 흐름이 되겠죠. 즉 병렬은 나뉘어 흘렀다가, 오케이, 흘렀다가 다시 합쳐지는 구조가 되겠다. 이게 병렬 연결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병렬 연결 특징 중 하나, 이거 꼭 기억합시다. 뭐냐면, 병렬 연결에서는 모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다 똑같았어요. 이 부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이 3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병렬 연결에서 이 전류비와 그 다음에 또뭐 있었죠, 여러분? 소비 전력이죠. 이 소비 전력. 이 소비 전력 B는 뭐에 반비례하냐면 저항 분의 1, 즉 저항에 반비례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합시다. 직렬하고 다른 특징이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조용히 축전기가 기다리고 있어. 전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를 떨어뜨려 놓은 채, 아, 여기 원래는 중상 상태로 둥글게 둥글게 하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떨어뜨려 놓았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긴장을 쌓아간답니다.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듯하지만 그 안에는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고요히 저장돼 있다. 이게 바로 전기력에 의한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지. 따라서 전하, 그쵸? 축전기에서 전하랑 Q는 뭐에 비례했냐면 D분의 S 곱하기 V에 비례했고, 전기 에너지 W는 뭐에 비례했다? QV에 비례했다. 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고요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죠. 흐르는 것과 나뉘는 것, 그리고 멈추어 쌓이는 것. 이것들은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전류가 흘러가는 세계는 언제나 같은 법칙으로서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같은 법칙으로 통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즉, 바로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가 결국은 저항을 통과하면서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이 되겠고, 맞습니까? 또그 소비 전력이 또 어떤 열이라든지 빛으로 방출되게 되고, 이렇게 에너지가 흘러가고 전류가 흘러간다는 거죠. 따라서 전류가 흘러가는 과정, 그리고 축전기에 전하가 쌓이는 과정, 이 과정들을 여러분이 꼭 한번 잘 기억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시를 가져왔고요. 한번 흐름으로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매번 중요한 단어들 끝날 때마다 쌤이 재밌는 시를 가져와서 스토리를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 이해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물알체 퀴즈 봅시다 한번. 조건. 전압이 일정할 때 축전기의 금속판의 간격이 감소하면 전해량 어떻게 되는지. 공식 빡 떠오르죠? 그게 그거. 금속판의 면적이 증가하면 전해량 어떻게 되는지 공식 떠오르죠? 찔러도 튀어나와야 돼. 두 번째, 자다가 찔러도 튀어나와야 돼요. 자,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뭐와 뭐의 곱에 비례한다?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나고 바로 알겠는 친구들은 게시판에 빠바박 남겨주시면 쌤이 같이 소통하면서 또 좋은 수업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여러분,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거꼭 복습하시고요. 그러면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질 것 같아요. 자,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 순간, 그날까지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신만점 수능특강 미적분의 남철입니다. 우리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 도함수의 활용이 다음 시간 내용이고 이번 시간이 여러 가지 미분법. 전 시간에 우리가 기본 내용에 대한 얘기 했었고 이번 시간 레벨 3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갈 텐데 남은 한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역함수 미분법. 네, 이 부분이 수능에도 정말 자주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 문제부터 심화까지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정리하고 레벨 3 이번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역함수의 미분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제가 유죄 9번 충분히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학교 시험에서 쉬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갖고 왔고요. 일단 우리 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가볍게 이 정도는 여러분이 바로바로 써머리가 돼야 돼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을 물론 이제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하적 의미를 알면서 가야 된다는 거. 네, 무슨 말이야? 우리가 y 꼴 x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 y 꼴 fx라고 하는 곡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가 a고 y좌표가 b야. a, b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는 f'a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친구를 그대로 뭐 하겠다? y 꼴 x에 대해서 대칭시키겠다. 그럼 얘를 여러분 한번 대칭시켜 봅시다. 대칭시켜 보면 여기가 a일 거고 자, B가 어딥니까? A, B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B, A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가 A겠네. 예, 여기가 B, 여기가 A가 되겠네. 이 점을 지나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요 사이를 지나가는 거네요.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얘가 Y 꼴 F 인버스 X가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고요. 문제는 이 노란색 접선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점에서의 접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F 인버스 프라임 B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바로 역함수 미분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자, 어떤 관계예요? Y꼴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관계입니다. 직선을 Y꼴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기울기가 역수로 바뀌죠. 따라서 우리가 F 인버스 프라임 B라고 하는 것은 F'A분의 1이 되는구나. 이게 역함수 미분법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걸 우리가 공식처럼 얘기를 하자면, 자, F 인버스, F, 역함수 관계입니다. 도함수, 도함수야. 근데 이 미분계수, 이 B와 A의 관계거든요. 얘가 바로 뭐야? B,A를 지나요. 얘는 A,B에서의 기울기, 얘는 B,A에서의 기울기. 다시 얘기해서 이 A가, B가, A로 가는 누구에 의해? F인버스에 의해 간다. 다시 얘기해서 F인버스 B가 뭐가 됩니까? A가 된다. 이런 관계 정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보통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의미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유지 9번처럼 바로 계산해내는 것들 이게 기본 유형이 될 거고요. 만에 하나 식이 살짝 복잡하거나 뭔가 역함수 관계가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치환을 요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으로부터 유도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F인버스에 FX가 X가 되니까 얘를 이제 합성함수 미분을 통해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다? F'X는 F인버스 프라임 다시 F인버스 프라임 FX분의 1이야. 얘네들이 역수관계야. 그리고 요 X와 F X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역함수 미분법의 의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바로 예측 9번 갑니다. 이제 내신이기 때문에 수능이면 얼마든지 조금 더 호흡이 길잖아요. 100분이니까. 근데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내신 시험은 보통 50분 정도 준단 말이죠. 학교마다 다르지만 50분 안에 풀려면은 시간이 많이 좀 쫓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바로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G'F0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딱 보고 G의 역함수가 F야. F와 G가 역함수 관계입니다. 여기 G'이 있으니까 여기 F'이 될 거고 문제는 뭐예요? 여기 누가 들어가냐는 거야. 여기 누가 들어가냐고. 자, 이 F0이 누구에 의해 가는 겁니까? 누구에 의해? G에 의해 가는 거예요. G에 의해. 그럼 G의 F0은 역함수 관계니까 얘가 0이 되겠구나. 다시 얘기해서 GX라고 하는 곡선이 있는데 F0, 0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X
의 0,F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역수관계입니다. 아까 이제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기하적 의미가 숨겨져 있다. 자, 좋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F 프라임 0. 자, 미분하겠습니다. 몫의 미분법 필요하겠네요. F 프라임 X. 분모 제곱. 1 더하기 2X 제곱의 전체 제곱. 분자 미분 1. 분모 그대로 1 더하기 2의 X 제곱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2의 X 제곱입니다. 자, 우리 정리할 필요 없이 어차피 미분 계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0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0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0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2, 빼기 0, 2가 되겠네.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역수 정답은 2가 됨을 알 수가 있다. 좋습니다. 이 정도는 바로 여러분이 이 노란색 부분 핵심이다. 꺼냈을 수 있어야 된다. 좋아요. 자, 역함수 민법 레벨 2의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시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라감수 fx의 역함수를 gx라 하자. 함수 hx를 fx분의 gx라 하자. 곡선 위의 점 2,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 h'2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개념 하나를 더 여기다 추가한 건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레벨 2의 7번이지만 뭐야? 뭐가 됐든 간에 앞에 걸 모르더라도 여기서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역함수 민법 개념을 써야 된다는 거야. 아, 2,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라는 걸 보고 일단은 fx는 2,2를 지나, 즉 f2가 2야. 그리고 f'2가 뭐야? 2분의 1이야 까지는 여러분이 써야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f와 g가 역함수 관계야. 그 여기서 역함수 민법 쓰는 거야. F2가 2이면 그렇죠. G2도 2야. 예. 그리고 우리 뭡니까?

G'E는, G'E는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 F'GE, 다시 얘기해서 F'2분의 1이 돼서 2가 돼 역수관계야. 이 노란색 줄을 읽고 바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캐치만 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된다. 왜? H'E를 물어봤으니까. 벌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함수로 H를 만들었어. 이 친구를 미분해서 2를 대입하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는 문제구나. 문항의 구조가 딱 한눈에 들어오는 전형적인 문항입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역시 우리 몫의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하겠습니다. H'X. 자, 분모 제곱 fx의 제곱 분자 미분 g'x 분모 그대로 fx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gx 분모 미분 f'x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e는요. f2의 제곱. 자, f2의 제곱 한번 대입하겠습니다. f2의 제곱 2의 제�ب 4고요. g'e 2고요. 자, f2 네, 2입니다. 마이너스 g의 2 2고요. 자, f'e 뭡니까? 2분의 1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뭐야? h'e 4 빼기 1. 4분의 3이라는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다. 사실 레벨 2 문제치고 상당히 쉬운 편이죠. 요 정도는 여러분이 읽어내야 된다. 좋아요. 자, 이어서 레벨 2의 8번입니다. 아마 레벨 2의 8번을 풀어본 친구라면 선생님이 이 레벨 2의 8번이 왜 역함수 미분법이야? 이거 그냥 합성함수 미분법인데 이거 왜 역함수 미분법에 레벨 2의 8번을 넣었지? 여러분 엄청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 거고요. 사실 이 문제하고 뭘 연결하면 좋냐면 우리 도함수의 활용의 레벨 3 1번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아주 유명한 기출문제 하나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 많이 수능 개념이나 뭐 많이 풀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2016 정말 이런 유형의 원조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 수능 21번 문제. 예, 2016 수능 21번. 요거는 제가 자료실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료실에다가. 우리 강의용 페이지 자료실에다가. 네. 송글씨 프리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점을 비교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제가 될 수 있다. 양수 T에 대하여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PQ라 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FT라 하자. F' 미래 값은.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모르겠지만 얘하고 Y 꼴 T가 만난대. Y 꼴 T가 만난대. 어디서 만난대? PQ에서 만난대.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다고 칩시다. 이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몰라. 뭐 이렇게 그려지든 저렇게 그려지든 뭐 모르겠는데 만난대. 그리고 원점이 어딘가 있을 거야. 왜? 어차피 PQ가 뭐야? 지금 Y 꼴 T라고 한 친구. 이 T가 양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원점 여기 X축보단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을 제가 뭐 이렇게 그릴지 저 뭐가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넓이를 함수 FT라 하자. 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높이가 일단 보이죠? 예, 여기가 지금 X축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친구의 높이는 당연히 T가 될 겁니다. 그럼 요 밑변의 길이 선분 PQ의 길이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렇죠? 따라서 뭐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난 2분의 1이라고 했구나.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레벨 2의 8번에서 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냐면 얘가 9에 져요. 얘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나 아니면 도함수 활용의 레벨 3, 1번 같은 경우는 구해지지 않습니다. 예. X좌표 뭐 이런 게 구해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성함수 민법의 아이디어. 그 중에서도 정의역을 잘라서 봤을 때 역함수 민법의 아이디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얘를 구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인 풀이 하나 보여드리고 만약에 못 구하면 어떻게 구하니? 이거 X좌표를 못 구하면 이거 어떻게 풀래? 이 친구의 풀이 예, 형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Y 꼴 T. 자, 보세요. 얘를 보니까 얘가 아주 아름답게 완전 제곱꼴이야. ln(x-1)의 제곱입니다. 얘가 t래. 그렇기 때문에 구해지는 거야. ln(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입니다. 그럼 ln(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예요. 그럼 x가 뭡니까? 무리수 2에 1 마이너스 루트 t 제곱 또는 무리수 2에 1 더하기 루트 t 제곱이 됩니다. 얘가 더 크겠죠? 여기가 x좌표가 2에 1 더하기 루트 t 제곱, 여기가 2에 1 마이너스 루트 t 제곱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 PQ의 길이는 2에 1 더하기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루트 t 제곱이 될 거예요. PQ의 길이가. 그럼 이제 다 끝났죠. FT라고 하는 친구. FT라고 하는 친구는 2분의 1의 높이가 t고요. 밑변이 이 친구가 된다더라. 예. 따라서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끝까지. F'1을 물어봤으니까. 자, F'T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1 더하기 루트 t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루트 t 제곱. 앞에 거 그대로 2분의 1t, 뒤에 거 미분 2에 1 더하기 루트 t. 자, 이거 합성하면서 미분입니다. 2루트 t분의 1. 2루트 t분의 1 어차피 여기 앞으로 가지고 올게요. 왜? 여기도 생기거든.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루트 t 마이너스 2루트 t분의 1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앞으로 묶어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같다. 자, 정리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계산 가겠습니다. 어차피 F'1을 물어본 거니까요. 자, 1을 대입하면 2분의 1에 1을 대입하면 2의 제곱,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더하기 1, 1, 4분의 1에 잘 따라하고 있죠? 자, 1을 집어넣으면 2의 제곱,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분의, 통분해 쓰죠. 4분의 2의 2의 제곱, 4분의 1의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3의 2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3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앞으로 가볼게요. 지금 생각보다 쉽게 푼 이유는 요거예요. 이게 구해졌어, 구해졌어. 이 방정식이 이렇게 구해졌다고, 구해졌다고. 그럼 만약에 선생님, 얘가 구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 풀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답만 제외하고 해볼게요. 답만 제외하고 이렇게 네, 답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함수식, 이 함수의 그래프, 얘를 hx라고 할게요. hx. 전 px 좌표를 알파, hα, 알파. 사실 이제 알파 t가 되겠죠. 알파 t, 작은 걸 얘기했으니까 hα t가 될 거고요. 자, 얘를 베타 t, hβ t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얘기해서 hα t는 뭐가 됩니까? t가 되는 거고요. hβ t 역시 t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작은 것을, 만나는 지점 중에 작은 것을, x좌표 중에 큰 것을 베타 t라고 하겠다. 그러면 hα t가 t이고 hβ t가 t이다. 얘를 이제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합성함수 미분법이지만 결국은 역함수 미분법의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FT라고 하는 친구가 2분의 T에, 자, 얘를 이제 T에 관한 함수로 뭐라고 합니까? PQ의 길이를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라고 설정이 가능한 거고요. 이 친구 미분하면, 자, 이 친구 미분하면 F'T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2분의 T에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고요. 더하기 2분의 t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베타 프라임 t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t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물어본 겁니까? 뭐 물어본 거예요? F'1을 물어봤어요. F'1. 어, 조그만 게 있어. 좋네. 1. 1. 자, F'1은 여기 1. 1.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 베타 t와 알파 t, t에 관한 함수로 계산이 안 돼. 이 문제는 계산이 되지만 이 수능 문제가 그랬다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얘네들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베타 1, 알파 1을 어떻게 구합니까? 얘가 1이 되는 값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얘가 1이 되는 값을. 그럼 여기 1, 1이 없어질 거고, 자, ln(x)에 ln(x-2가 0이니까 ln(x)가 0이거나 ln(x)가 2인 경우, ln(x)가 0인 경우 x가 1인 경우가 될 거고요. 네, f'1인 거니까 맞죠? 자, ln(x)가 2인 경우는 x는 2의 제곱이 됩니다. 아, 그 얘기는
이 1이라고 하는 친구가 결국 작은 친구니까 알파 1이 될 거고요. 알파 1이 1이라는 거고 베타 1이 2의 제곱이라는 걸 바로 찾은 겁니다. 알파 t와 베타 t는 못 구하지만 알파 1과 베타 1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수능 문제였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함수만 바꿔가지고 충분히 학교 시험에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베타 프라임 1과 알파 프라임 1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가 자, 하나 보여드리죠. 아까 h알파t가 t이고 h베타t가 t 정역을 잘랐다라고 본다면 결국 얘를 합성함수 미분을 통해 우리가 계산하는 거지만 그 아이디어는 결국 뭐라는 겁니까? 역함수 민법의 아이디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알파 프라임 1은 어떻게 구해요? h 프라임 알파 1분의 1인데 알파 1이 아까 뭐였습니까? 1이야. 따라서 h 프라임 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베타 프라임 1을 뭐겠어요? h 프라임 베타 1, h 프라임 2의 제곱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 hx라는 함수를 통해서 알파와 베타를, 알파 t와 베타 t를 t에 관한 식으로 계산을 못하지만 특정한 값에서는 계산이 되는구나. 이거 미분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미분하겠습니다. h 프라임 x는, 자, 여기다 쓸게요. 2배 ln x. 그리고 x분의 1. 마이너스 2L이 됐으니까 X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럼 H 프라임 1이 뭐야? H 프라임 1은 어차피 1 집어넣으면 0이고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H 프라임 2의 제곱은요. H 프라임 2의 제곱은. 2의 제곱 집어넣으면 4고요. 2의 제곱분의 4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2가 되니까 2의 제곱분의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한번 쭉 써볼게요. 2분의 1에 베타 1 빼기 알파 1,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2분의 1에 자 베타 프라임 1은 누구야? 이 친구의 역수야. 2분의 2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1은 h 프라임 1의 역수야. 이 친구의 역수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4분의 2의 제곱, 2분의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3, 2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어? 답은 이 친구 맞네요. 딱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이 두 번째 방법이 사실 이 문제라면 당연히 첫 번째 방법으로 쉽게 푸는 게 맞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많이 다뤄본 친구라면 아, 이 알파와 베타, 이 PQ와 PQ의 각각의 X좌표를 구하지 못하는 이 방정식을 풀지 못해, 구하지 못해.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충분히 가능하다. 역함수 민법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자. 이 문제와 풀이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자료실에 따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민법. 기본적인 유형들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살짝 심화까지 얘기를 했지만 네, 좋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심화 레벨 3를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레벨 3는 항상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이 렘마 문항과 본문항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아, 이런 아이디어가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단순히 여러분이 이 문제의 풀이만 달달달 외워서는 학교 시험에 대비가 안 된다. 그럼 이런 문제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느냐. 그 아이디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정말 재밌어요. 와, 문제가 되게 이 레벨 3 1번이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 같습니다. 이런 조건들 하나하나가. 레벨 3 1번의 큰 구조는 사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 F를 찾는 거예요. 네. 그 이 조건을 어떻게 찾지? 이 조건을 만족한 F를 어떻게 찾아?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친구를 위해서 제가 렘마로 거꾸로 함수를 준 겁니다. 2차 함수를 이번엔. 3차보다 2차 더 쉬우니까. 2차 함수를 주고 조건을 해석해보세요. 그러니까 조건을 계산하라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얘는 이 값을 알려줬어.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얘를 찾으래, F를. 근데 나는 F를 주고 이 값을 계산해봐. 이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 이 조건이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예,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렘마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참수 다음까지.

생겼어요. GX가 코사인 파이 FX 합성함수예요.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실수, 0 이상인 실수 A를 작은 수부터 수열을 만들었다. A1, A2, A3에서 A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부터 11까지 FAN 더하기 GAN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미분에서 0이 돼? 일단 미분해봐야죠. G'X는 자,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파이 FX. 자, 합성함수 미분 파이 F'X입니다. 그럼 G'A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친구가 0이거나 뒤에 있는 친구가 0이 되는 X값이 A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친구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려면 사인 파이 FA가 0이 돼야 돼. 그렇죠. FA가 정수가 돼야 됩니다. 아, FA가 정수가 되거나 정수 파이, 사인 정수 파이가 0이니까요. 그리고 또는 F'A가 0이 돼야 합니다.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근데 얘가 지금 2차 함수예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은 꼭지점의 x좌표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A값은. 그럼 일단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A를 어떻게 찾지? FX가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FX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미분에서 그릴 수 있겠지만 2차 함수니까 그냥 그려볼게요. 두 배 표준형 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꼭지점 이자피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Y절편이 3인 아래로 몰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 포물선 이 그려지겠죠. 그려보겠습니다. Y축이 있고요. 자,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고요. 여기가 3이야. 여기가 3이고. 자, 여기 뭐가 있다? X축이 있다. 자, 그리고 꼭지점에 X좌표가 뭐야? 2분의 3이고 꼭지점에 Y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FX가. 그럼 F'A가 0이 되도록 하는 A값은 사실 찾았어요. 앞에. F'A가 0이 되도록 하는 A값은 여기 있죠. 여기. 예, A가 2분의 3입니다. 그럼 얘가 몇 번째지? 그걸 찾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A가 자, 이 부분입니다. 이걸 해석하라는 얘기야.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FA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실수 A를 찾자. FA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실수. 그러니까 이쪽은 볼 필요가 없어. 의미 아닌 실수니까. 이쪽은 Y축 왼쪽은 볼 필요가 없어. 지워버리고. 자, FA가 정수가 돼야 된대요. 그런데 뭐야?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야. 가장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바로 뭡니까? 3입니다. Y꼴 3과 만나는 점. 첫 번째, 여기 0이 있네요. 이 0이 바로 뭐가 된다? A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A1. 그럼 여기 선생님 A값 생기네요. 맞죠? 하지만 여기 몇 번째인지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친구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그래프의 특징상, 그래프의 특성으로 Y꼴 2를 그려야 되겠죠. Y꼴 2를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 아, 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이 친구의 X좌표가 A2가 되겠다. 그 여기도 뭔가 있겠지만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따지라는 겁니다. 이게 다야 이 문제, 레벨 3 번에. 이게 조금 이 조건이 생소했던 거야. 그래요. 자, 그럼 이번에는 Y꼴 1을 그려보자. Y꼴 1을 그렸더니 자, 만나는 점 여기 있습니다. 얘가 A3야. 그럼 여기도 있겠네.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뭡니까? 정수. 또 Y는 0도 정수네요. 여기 만나는 점 얘가 A4야. 여기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Y는 마이너스 1이 있을 겁니다. Y는 마이너스 1. 자, 여기 만나는 점. 자, 여기 여러 번 해봐. 여기가 A의 5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얘는 밑으로 내려가네. 아, 없네. 만나는 점. 아, 그럼 2분의 3은 a의 6이었구나. 여섯 번째였구나 얘가. 그리고 여기가 a의 7이고 아 이제 다 됐다. 여기가 a의 8, a의 9, a의 10, a의 11이 되겠구나. 여기까지가.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라는 의도에서 낸 말을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 문제의 답이 있었죠. 뭐 물어봤습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11까지 FAN 더하기 GAN. 요거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FA1은 뭐야? 3이야. FA2는 뭐야? 2야. FA3는 뭐야? 1이야. FA4는 뭐야? 0이야.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FA1은 뭐였어? 3이었고, FA2는 2였고, 그 다음은 1이었고, 그 다음은 0이었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이었네. 뭐가? FA5가. 얘는 나중에 계산하고, 여기부터 봅시다, 여기부터. 그럼 FA7, FA8, FA9, FA10, FA11. 뭡니까? 이 친구 똑같은 게 나오니까 이 친구의 두 배가 되겠죠, 두 배. 두 배.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있는 친구 더해주면 되겠네. 아, FA6는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소거가 되고, 네. 10 빼기 2분의 3, 2분의 20에서 3을 뺐으니까 2분의 1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같은 방법으로 시그마에는 1부터 11까지 자 GAN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GAN은 뭐니? GAN은 FAN 나왔으니까 지금 GX가 뭐야?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함수가 코사인 파이 FX GX가 코사인 파이 FX야. 그럼 코사인 파이 FA1은 뭐니? 코사인 3파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파이, 코사인 0파이,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0파이, 코사인 파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3파이를 다 더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센스있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코사인 3파이는 써보자. 얘처럼 코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2파이는 1이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0파이는 1이고 그 다음 뭐였습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똑같은 게 여기 대칭 구조잖아.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야.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정확하게.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는 0이야. 그럼 얘가 정말 아름답게 따로따로 더할 필요 없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얘네들 더하게 되면 정답은 2분의 1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석하는 이 상황들. 네. 요게 레벨 3 1번의 아이디어였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 심화 주제 레벨 3 1번 가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0이 마이너스 2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를 다음과 같이라 하자. G'A가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의미 아닌 실수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 하자. 아까랑 똑같아. 여기까지 랩마랑. 자, 그런데 F를 알려준 게 아니고 F에 대한 조건만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에 대한 조건, 이거 추가적인 조건들 있죠. 얘를 만족하는 F를 찾아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일단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우리 했잖아요. 요거 미분하면 G'X는 마이너스 사인 네, 파이 FX 곱하기 네, 파이 F'X니까 얘가 0이 되려면 파이 FX FX가 정수이거나 F'이 0이 돼야 돼. 다시 얘기해서 그러한 친구 의미하는 실수를 A라고 했기 때문에 아, 우리 뭡니까? 파이 FA 그러니까 FA가 정수이거나 똑같아요. 아까랑 또는 F'A가 0이 되면 되겠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FX가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F'0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야. 그럼 이 친구가 나머지 3차 함수 어떻게 결정이 되지? 얘네들을 이용해서 결정하라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고차인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우리가 fx를 x3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f'x가 3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 f'0이 마이너스 2. 아, 1차인 개수 알려준 거구나. c가 마이너스 2입니다. c가 마이너스 2.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B하고 D만 결정하면 되는데 B하고 D를 자, 이 조건을 이용해서 결정하세요.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봐봐요. 일단 3X제곱 더하기 2BX 마이너스 2인데

얘가 지금 F의 개형이 3차 함수가 극대극수고 다 존재하는 건지 최고차선 1이니까 그냥 쭉 증가한 함수인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F가 극대극수고 다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판별식을 써가지고 대수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하적으로도 지금 최고차항에서가 양수이고 y절편이 음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F 프라임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F 프라임이 뭔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함수값이 음수인 점이 있는 거니까. 물론 이게 대칭축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는 나도 몰라. 대칭축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F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F를 한번 그려보자. 대략적으로 F를. 자, 극대 그리고 뭔가 극소 이렇게 가겠지. F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쵸? 예.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예. 대칭축이 뭐, 변곡점이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미분에서 0이 되는 음이 아닌 실수 A는 여기 하나 있을 겁니다. 얘가 알파라고 합시다. 여기가 X좌표가 알파야. 그리고 Y축이 어딘가 이렇게 잘려질 거고요. 예. 사실은 우리는 뭐만 필요한 거야? 음이 아닌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0 이상만 그려놓고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2차 함수만 지은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조건을 해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려놓고 앞으로 가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A1이 0이야. 이게 여러분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는 겁니다. A1이 G'A가 0이 되도록 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X좌표가 0이야. G'A가 0이 되도록 하는 것은 FA가 정수가 되거나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요 A값. 사실 요 A값은 알파잖아요. 지금 계산했잖아요. 이 중에 가장 작은 A값이 0이야. 음이 아닌 실수 중에 가장 작은 A값이 여기가 X좌표가 0이야. 그 얘기는 여기는 요 Y절편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정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Y는 지금 뭐야? Y절편이 D잖아요. 이 D가 정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FA가 정수이거나 F'A는 0이 되도록 하는 A값을 순서대로 나란 것이 수열 AN이니까. 아, A1이 0이라는 건 얘가 정수라는 걸 알려준 거구나. 이걸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자, 그럼 GA3가 0이래. 여기 A1 하나 찾았거든요. GA3가 0이야. GA3가 0이야? 그럼 GX가 코사인 파이 FX거든요. 자, 봐봐. 우리가 GA3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파이 FA3가 0이야? FA3가 정수라면 정수 파이니까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정수 파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FA3가 뭐라는 거야? FA3가 2분의 홀수 꼴이라는 거야, 2분의 홀수. 2분의 홀수 꼴. 정수가 아니야. 2분의 홀수 파이야. 그래, 0이야. A3가. FA3가. 정수가 아니라. FA3가 정수가 아니야? 그럼 뭐밖에 없어? A3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A3가. 왜? FA3가 정수가 된다면 GA3는 0이 될수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지. 코사인 정수 파이는. 아, 요 알파가 A3라는 걸 알려준 거구나. 이두 번째 조건이 그렇다고. GA3가 0이라는 거. 요것도 강력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파1, 알파3, 얘가 A1, 얘가 A3. 그럼 요 사이에 A2가 하나만 생겨야 되는 거야. 따라서 그 아래 정수가 있겠죠. 요 아래 정수가 D-1이 있을 거고, 요때 X좌표가 A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2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만나면 안 돼. 그리고 FA3가 정수가 아니니까 2분의 홀수가 되니까 이 밑에 D-가 있을 거고 D-2가 있을 거고 사실은 이때 Y값은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어? D-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분의 1만 내려와야 되겠지. FA3가 뭐니까? 2분의 홀수니까.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가 A1, A2, A3. 그 여기가 뭐야? A4. 그 여기가 뭐야? A의 5가 될 수밖에 없겠다. X좌표가. 이 상황을 찾았어야 됐다. 앞에 두 개를 읽어내고. 그럼 여기까지 찾았어. 오케이.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결정하는데?

O는 D. 똑같은 게몇 개야? 두 개야. 렘마 계산법 똑같습니다. FA3는 뭐예요? FA3는 D-2분의 3이야. 2분의 홀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얘를 계산했더니 4D 마이너스 2 플러스 D 마이너스 2분의 3 5D 마이너스 2분의 7이 될 거고요. 자, 이번에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G의 AN을 계산해 보자.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두 배. 왜두 배야? 두 개씩 묶어서 가겠다. 코사인 파이 FD. 코사인 파이 FD. D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잘 모르겠어. 코사인 파이 FD. D가 지금 정수입니다. 얘하고 더하기 코사인 파이 FD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쓸까요? 코사인 파이 F A1 다시 파이 FD가 아니죠. FA1이 D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잠깐 헷갈렸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쓸게요. 다시 파이 FD가 아니고 코사인 파이 D가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뭡니까? 파이의 D-1이 되겠네요. 이렇게 얘가 코사인 뭐가 됩니까? 파이 FA1 코사인 파이 FA2 코사인 파이 F 그 다음 뭐야? A4, A5야. A4, A5. 똑같은 거두 개. 그리고 뭐야? 남은 거 하나. 가운데 거. 코사인. 파이 FA3. 파이의 D-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일부러 이렇게 썼어? 왜? D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1이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은 소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0으로. 그리고 뭡니까? 코사인 2분의 홀수 파이예요. 코사인 2분의 홀수 파이 역시 0이 돼버리죠. 따라서 얘는 0이었던 거야. 따라서 2를 더하게 되면 5d-2분의 7이었던 거고 이 값이 뭐라고 알려준 거예요? 2분의 3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5분의 d가 2분의 10이니까 d는 5분의 d가 2분의 10, 5d가 2분의 10, 5d가 5, d는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찾았어요. 뭐라고? D가 1이야. 아, 얘가 1이야. 자, 이제 뭐만 찾으면 돼? 계산이 좀 계속 나오죠. B만 찾으면 돼. B는 또 어떻게 찾지? 사실 여기서 우리가 A3가 알파야. A3가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알파야. 그런데 D가 지금 1이야.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에서의 함수 값이 D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구나. 아, 그래서 F 프라임 알파는 0인데 F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하나 찾았어야 되는 거야. 왜? 이 미정계수 B를 결정하기 위해. 그래서 얘를 한번더 계산해야 됩니다. 만만치 않네요. 레벨3 1번이. 그죠? 네. 자, 그래서 F 프라임 알파가 0이야. 그럼 뭐가 됩니까, 여러분? 3알파 제곱. 우리 B를 결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2B알파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F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알파 집어넣어. 알파 3제곱. B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모르는 게 이제 B하고 알파입니다. 나는 이제 B를 소거시킬래. 그 밑에 거두배 할까요? 2알파 3제곱. EB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겠습니다. 안 빼지네. 알파를 곱했어야 되는구나. 자, 그럼 한번더 쓸까요? 3알파 3제곱. 알파를 곱할게요. 2b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 혹은 아래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뺄게요. 그럼 알파 3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자, 알파 구해집니까? 1 집어넣으면 되네요. 사실은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미분하면 3알파 제곱 플러스 2. 어차피 양수. 이게 1대1 갱이니까, 어차피 알파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알파가 1이네요. 알파 1을 대입했더니, 3 더하기 2b 마이너스 2가 0이야. 따라서 2b 더하기 1이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 했네.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끝!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정답 F2는요. 2 집어넣어 보세요. 세제곱입니다. 8이고요.

0: 8이고요. 자, 2,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4예요. 더하기 1, 8 빼기 6, 더하기 1, 정답은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참 걸렸죠. 예. 예. 한참 걸렸지만 상당히 이 아이디어가, 그죠. 랜마를 통해 비교해보니까 결국은 FA가 정수이거나, F'A가 0이 되도록 하는 점들을, 그 AN에 대한 정보를 요 세 조건을 통해서 찾아주세요라는 3차함수 추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좋아요.
0: 자, 이어서 레벨 3 2번 요거거든요. 예, 요 그림 여러분 잠깐 보고 계시고요. 예, 얘를 풀기 위한 랜마를 사실은 이제 요 아이디어가 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진 않았는데 왜 그림을 안 줬냐면 최근 수능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 수능의 트렌드가 그림을 잘 안 주죠. 그림을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0,0, 2,0, 1, 루트 3. 사실은 0,0, 2,0, 1, 루트 3을 보는 순간, 여러분 점을 찍는 순간 정삼각형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정삼각형이. 0,0, 2,0, 1, 루트 3. 예, 뭐가 그려진다고요? 정삼각형이 그려진다고요. 자, AB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AB 위에 점 P가 있고요. 직선 OP가 있어요. 직선 OP. X축이 양의 방인가 이런 각을 세타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 OP의 길이를, 이 역수를 F세타. 요 OP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 OP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겁니까? 네. 가장 여러분 편한 방법, 편하고 안, 불편하고를 떠나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방법은 사실, 네, 직선의 방식, 요 두 직선의 방식을 구해서 연립하는 겁니다. 이 파란색 직선이 Y는 탄젠트 세타 X고요. 자, 이 노란색 직선이, 직선 AB는 얘가 2,0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이제 60도 3분의 파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에 X 마이너스 2. 다시 쓰면 마이너스 루트 3, X 더하기 루트 3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뭐 하자? 그냥 연립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자,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고 이항을 하면 탄젠트 세타 플러스 루트 3의 X가 2루트 3입니다. 그럼 이 X좌표가 사실 구해져요. 탄젠트 세타 플러스 루트 3분의 2루트 3이 됩니다. 그 X좌표가 바로 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그럼 우리 OP를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다가 코사인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아, OP의 길이는, OP의 길이는 여기다가 코사인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리하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약분, 루트 3, 코사인 세타 분의 2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다시 역수, F세타는요, 2루트 3분의 1. 자,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한 거 답까지 쭉 가겠습니다. F'4분의 8을 물어봤으니까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2루트 3분의 1,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고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오케이. 자, F'4분의 8입니다. 자, 2루트 3분의 1, 자,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6이 됩니다. 자, 얘가 6분의 루트 3이니까 결국 12분의 루트 3, 루트 2,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18, 9이 18, 마이너스 3 루트 2. 정답, 1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3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계산은 둘째치고, 아이디어를 지금 어떻게 잡았냐면, 직선 두 개를 구해서 뭐 했습니까? 연립했습니다. 예. 요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 하나도 보여드리면, 얘가 3분의 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 요 각이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예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아! 사인 3분의 파이분의 OP는 사인 3분의 파이분의 OP의 길이는 자, 누굽니까? 사인 파이 빼기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인데 어차피 사인 파이 빼기 X는 사인 X랑 같기 때문에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써도 무방하겠죠. 이 친구 불의 뭡니까? 5의 길이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OP의 길이는, OP의 길이는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루트 3이 될 거고요. 예. 그 다음 뭘 써야 돼요? 더

쌤 정리를 써야 돼요. 사, 코, 코, 사.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 아,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죠. 더하기 코, 사.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분모분자에 2배 하게 되면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분의 2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뭐야? 역수취함. 어, 아까 지워졌네. 결국 같은 결과가 된다. 사인 법칙을 쓰든 두 직선을 연립하든 이 두 가지 방법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도형 문제는. 결국 이 아이디어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레벨 3 2번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벨 3 2번보다 사실 레벨 3 1번이 더 어려웠어요. 랜말을 이용해서 레벨 3 2번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 짠!
5: 안녕하세요. 김나리입니다. 그대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의 오늘의 타닷 확률 넌센스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순간 하나를 만날 확률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그대들 오늘 기분 좋게 하는 그 순간 하나를 만나셨는지요? 저는 언제 기분이 좋을까를 이제 생각해보면 매일 이제 그대들과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제가 수업을 할 때 막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농담을 섞어가면서 수업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수업을 하다가 막 어떠한 여러분들이 수학 얘기를 할 때 알겠다는 듯이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막 반짝반짝 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면 또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또 중간에 농담을 할 때 또 깔깔깔 하면서 재밌어 해주는데 아, 그것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보다 이쪽이 또 기분이 더 좋아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농담을 할 때가 또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쉬는 시간에 나가서 학교 친구들이랑 막 어깨동무하면서 떠들고 있으면 옆에서 선생님분들이 적성검사 다시 해보는 거 어때?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대들과 떠드는 순간들을 좀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어제는 말이야. 어제는요, 어떤 친구의 기분 좋은 순간을 봤는데, 그 야자 시간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와서 그 20분의 틈 동안에 정말 열심히 폰게임을 하더라고요. 그 참아왔던 2시간 동안에 그 서름을 폭발하듯이 막 정신없이 게임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의.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야자보다 그 쉬는 시간을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기분 좋게 하는 순간 하나를 오늘도 만나시길 바라면서 저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레벨 2부터 이어갈 거잖아요. 여기서도 캐치해 가면서 기분이 또한 괜찮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레벨 2의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긴 줄글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게 우리의 이제 첫 번째 단계겠죠. 주머니에 1부터 15까지, 1, 2, 3, 4, 5, 15까지에 대한 자연수가 적혀 있는 카드가 들어있대요. 이럴 때 임의어로 한 장을 꺼내는데 그때 적힌 수가 소수인 사건. 우리 소수는 누가 있죠? 1이 아닌 2, 3, 5, 7, 11, 13. 더 없지? 그래서 이렇게 6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꺼내는 사건을 A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A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총 15개 중에 지금 6개를 뽑는 그 경우를 각각 말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5분의 2라는 이 PA를 일단 구할 수가 있다. 이때 N 이하의 자연수인 사건을 또한 BN이라고 할 텐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부 확률을 만족할 때의 그 자연수 N들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레벨 2의 1번 문제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네요. 지금 BN 바 A 이렇게 등장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그대들 이제 자동 출력이 되어야겠죠. A가 일어난 그 확률에 대해서 그 A가 일어나며 또한 BN이 일어났으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적어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지금 저는 PA를 적어놔서 확률과 확률로 구해도 되는데요.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표본 공간이 15개고 15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것과 이제 같으니까 이 둘에 대한 사건이 결국은 A라는 집합에 대한 그 원소의 개수와 우리는 BN 교집합 A에 대한 그 원소의 개수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동일한 분모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지금 표본 공간의 원소가 지금 15개니까 이때의 6 있지. 이때의 6이 지금의 N, A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그때의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하러 가면 되는 건데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일단 소수 중에 하나가 뽑히는 거고요. 이때 n 이하를 뽑았더니 지금 3분의 2가 돼야 된대. 여기가 3분의 2가 돼야 된대요. 근데 방금 했던 그 NA 값은 6이었죠. 그러면 이미 여기에 대한 값이 나와 있는데 4가 돼야겠네요. 좋아. 그러면 동시에 만족시키는 개수가 4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를 끊어줄 수 있지. 즉, n이 이 사이에 들어가면서 정확히는 7보다는 크거나 같고, n의 값이, 그리고 11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여기 등호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여기가 여러분들이 등호를 딱 적어주게 되면 11까지 포함해서 5개가 돼버리니까 우리는 지금 4개가 되어야 되는데, 따라서 n, 11은 빼주시고, 이러한 범위에서의 자연수들을 생각해 줘야 된다. 괜찮습니까?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는 지금 7, 8, 9, 10 이렇게 4개라서요. 이들을 다 더해달라고 합니다. 더할게요. 그러면 여기 더하시면 15라, 이쪽까지 더하면 25고, 25에 9 더하니까 34. 이런 식으로 최종 답 구해주시면 되겠다. 좋아요. 아래에 지금 우리가 6분의 4라고 넘어왔는데, 이제 확률로 보자고 한다면 15분의 6이랑 15분의 4. 이렇게 들어간다고도 생각해 줄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조건부 확률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고, 동시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의 4개를 끊어주는 흐름으로 바라봤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7개의 문자가 있어. A, A, A, B 2개, 그리고 C 2개 해서 7개의 문자가 있는데, 5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거래요. 오케이, 나열함. 이 문자열에 대해서 바라볼 건데, 이때 임의로 택한 한 원소의 문자가, 한 원소가 문자 B를 2개 포함한 문자열일 때, 이러한 사건을 하나 두고 있고, 이때 그 원소가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아하,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A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살펴볼게. 5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래. 뭐 예를 들어서 AB, ABB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도 있을 테고, 또 ABC, CC 뭐 이런 식으로 또 5개를 나열할 수 있을 텐데, 이 전체를 다 생각했을 때를 우리가 집합 A다 라고 생각해 달라는 거고, 이때 지금처럼 문자 B를 2개 포함하는 이러한 사건을 제가 X다라고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괜찮니? 그럴 때 또한 이 원소와 같은 문자끼리는 나열하지 않도록 또 배열되는 그 경우를 우리가 그러면 사건 Y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그 확률은 뭘까요? 지금처럼 이러한 조건부 확률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구하러 가야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럼 아까처럼 그 집합에 대한 원소 개수로 한번 가볼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X에 대한 원소 개수에다가 X 교집합 Y에 대한 그 원소 개수로 우리는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우리는 집합 X의 원소 개수를 세워주기 위해서 일단은 X는 문자 B를 2개 포함해야 된대. 그러면 문자 B가 2개 포함되어지는 그 구성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 3개와 B 2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A가 2개면서 C 하나가 B 2개와 같이 있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는요, A 하나와 B 2개, C 2개. 이러한 구성도 마찬가지로 B 2개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X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를 나열을 해줘야 돼. 나열하는 것까지를 지금 생각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지금 A 3개, B 2개를 나열하는 것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떠올릴 수 있고, 즉, 5팩토리얼에 A는 3개, B는 2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나눠주면 5, 4, 20에 2로 나눠주는 거라. 아, 이때는 지금 10가지의 문자열이 생길 수 있구나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다음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개를 나열할 건데요. 중복되어지는 게 2개, 2개씩이니까, 우리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게 되지. 계산하게 되면, 위에는 5팩토리얼이니까 120이에요. 120을 4로 나눠주고 있는 거니까 30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아래도 마찬가지겠지. B 2개, C 2개니까 총 5개를 나열할 건데, 2개씩 중복되고 있어요 라고 계산해주면, 위와 같이 30에 대한 그 가짓수를 세워줄 수 있을 거고, 그럼 이때, 아, 10개, 30개, 30개를 다 더해준 이 70이라는 값은 뭐가 되겠니? 문자 B 2개를 포함해서 나열한 그 원소 개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X집합에 대한 원소 개수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아? 좋아. 이럴 때 우리는 이러면서 또한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하는 그 y까지 동시에 만족되도록 하는 그 경우의 수를 또한 찾아줘야 돼요.

이 친구들을 나열할 건데, 그 중에서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그 경우까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또다 데려가 볼게. 지금 구성이 왼쪽처럼 되어 있는데, 같은 친구들끼리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맨첫 번째 위에 구성에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안 보여요. 보여요. A와 B가 이렇게 각자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 서로 이웃하지 않겠지. A끼리 떨어지고 B끼리 떨어지고. 그래서 이때는 지금 한 가지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고. 그럼 아래로 넘어가 볼게. 이번에 구성은 A 두 개와 B 두 개와 C 하나야. 그런데 A끼리도 떨어져야 되고 B끼리도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웃하지 않게라는 것을 할 때는 어떠한 키워드를 떠올렸죠? 이 친구는 우리가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라는 그러한 키워드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BB를 어디다가 사이사이 끼고 싶은데 저 AA가 거슬려. 아 근데 일단 그러면 A와 C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친구부터 일단 세워보자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A와 C와 A를 이러한 포지션으로 일단 놓는 거야. 아, 그럼 일단 A와 A는 C 때문에 알아서 이웃하지 않게 됐어. 그럼 우리가 B만 생각해주면 되는 건데, B는 사이사이 이네 개의 공간 안에서 두개 선택해서 세워주면 알아서 이웃하지 않게 되지.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이 경우에는 결국은 네 개. 의 공간 중에서 두개 선택해서 B 넣어주는 경우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게 되면 우리 6개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A, C, A부터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A, A, C 이렇게 놓아질 수도 있겠지. 그럼 이때는 여기가 문제야. A, A 사이에도 우리가 이웃하지 않게 떨어뜨려 놔야 되거든. 그럼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B라는 친구를 여기에 딱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B 하나는 여기다 세웠어. 남은 B 하나가 문제네요. 이 친구는 그러면 남은 틈인 이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고,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겠죠. 이번에는 A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C보다 오른쪽에 다 있을 때에도 이 틈부터 일단 채워줘야겠죠. B로.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B를 이세 공간 중에 하나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때에도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된다. 해서 지금과 같은 두 번째의 구성에서는 총 12개의 경우를 생각해 줄수 있다가 되는 거겠죠. 마지막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아. 왜냐면 아까는 A 두 개, B 두 개였는데 지금은 B 두 개, C 두 개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과정이 똑같겠지. 그렇게 돼서 이때의 경우도 우리는 12개라고 데려올 수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때는 하나, 열둘, 열둘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다 더하면 25가 됩니다. 그러면 이 25라는 값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어느 집합의 원소겠어요? 비두 개를 포함해서 나열할 건데, 이때 이웃하지 않게 다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교집합에 대한 원소 개수가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X와 그 교집합에 대한 원소를 다 구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저 조건방률을 구해보게 되면, 저 왼쪽에 구해진 70분의 25구나라고 계산해 줄수 있다라는 거고, 5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14. B는 5가 되어서 14분의 5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완성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지금은 결국은 이제 그 같은 것이 있는 순회를 통해서 경우의 수를 진행을 한 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이때는 우리가 그 경우의 수에 맨 앞부터 하고 있는 이웃하지 않게의 조건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이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와, 이번에는 3번인데, 와, 길어. 한번 보자고. A 주머니에는 1112가 들어있는 4개의 공이 있고요. 1112. 이런 식의 4개가 있고,
B 주머니에는 11222가 있대요. 오케이. 여기서는 11222가 있대요. 이렇게 주머니가 각각 있어가지고 이어가보자. 그럴 때 이제 주사위를 던진다고 합니다. 3의 배수라면, 3의 배수라면 A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고, 두번 꺼내고 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지금 주사위를 던지는 건데,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이때는 B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고 두번 꺼내서 그 적힌 수를 확인한다고 해요. 괜찮니? 이럴 때첫 번째 꺼낸 공이랑 두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를 각각 10의 자리, 그리고 1의 자리라고 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릿수에 대한 그 값이 지금 20보다 클그 확률을 묻고 있어요. 다시 주사위를 던질 건데, 3의 배수가 나오면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넌 10의 자리, 넌 1의 자리 이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주사위가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이쪽에서 두개 꺼내서 마찬가지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20보다 커야 돼? 근데 들어올 수 있는 게 만약에 10의 자리가 1이 들어와 버리면 20보다 작아지죠. 그치? 그런데 이쪽에서 혹은 이쪽에서 우리가 2를 만약에 10의 자리로 채워주게 되면 뒤에 1의 자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까요? 여기 어차피 올수 있는 숫자는 1이거나 2인데 무조건 20보다 커진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것은 1의 자리는 사실 필요 없고 이 10의 자리에 2가 들어오는 것까지만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 괜찮니? 그래서 아, 2를 뽑아줘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맨 처음에 진행된 시행은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그 확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3의 배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3의 배수는 3, 6두 가지니까 6개 중에 두 가지라 3분의 1입니다. 2에 대한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러면 3의 배수가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A에서 두 개를 차례대로 뽑겠대요. 근데 뽑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뽑게 되는 그 10의 자리가 2이면 된다고.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하나 중에서 하나, 즉 2만 데려오는 그 경우만 되면 우리는 20보다 큰 숫자를 만들 수가 있다. 또는 3의 배수가 아니라면, 그 주사위 눈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일단 3분의 2라는 확률이 앞에 적혀져야 되고요. 이때는 B에서 뽑을 거잖아, 그치? B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5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이때는 이셋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3C1만 곱해주시면 충분하다라는 거지. 1의 자리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줄게요. 앞에서는요, 우리 12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서는 3분의 2에다가 5분의 3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60분의, 앞에서는 60분의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60분의 12 곱해주셔서 24 올라가니까, 최종적으로는 60분의 29, 이러한 확률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이거 조건부 확률이에요. 앞에서의 3의 배수가 나오는 그 사건을 A라고 한다면, 그 A가 발생한 확률에다가, 그 A가 발생했을 때, 이 A라는 주머니에서 2번의 공을 꺼내는 그 확률, 얘도 이제 연달아 곱해지는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의 배수가 나올 때, 3의 배수가 안 나올 때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또한 잘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확률의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오죠. 저도, 오, 길다 이렇게 이제 당황하잖아요. 하지만 풀이는 생각보다 짧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내가 사용할 부분이 어디인가를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우리 5번이에요. 5번은 이제 기니디 문제인데 어디 한번 또 봅시다. 일단 흰 공이 1, 2, 3으로 3개가 있어요. 1, 2, 3 이렇게 흰 공이 있고요. 또 이때 검은 공은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대요. 제가 검은색이 없으니 세모로 한번 적어 볼게요. 2, 3, 4. 이렇게 이 친구들이 검은 공, 이 친구들이 이제 흰 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볼게요. 이럴 때 임의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나는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꺼낼 건데 사건이 ABC에 여러 개가 등장해. 흰공이 두개 이상이면 A라고 하고 흰공, 검은공 같이 있으면 B라고 하고 또 적혀 있는 세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그러한 사건을 C라고 한대. 오케이. 이럴 때 서로 독립이니라고 묻고 있는 거야. 으흠. 독립이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충분 요건으로 어떤 걸 확인해 달라는 거지? PA와 PB에 대한 그 확률의 곱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확률과 같니? 이것을 지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각각 구하고 동시에 일어난 확률까지 구해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럼 하나하나씩 구해 볼게요. 일단 PA, PB, PC까지 다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A라는 사건부터 한번 볼게. 얘는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을 건데요. 흰 공이 두개 이상인 거니까 흰공두 개, 검은 공 하나인 것부터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세개 중에 두 개의 흰 공을 뽑고 세개 중에 하나의 검은 공을 뽑네. 그러한 경우 또는 두개 이상인 거니까 흰 공만 세 개인 경우를 생각해 줄 수가 있잖아. 하나. 이런 식으로 더해주게 되면 계산할게요. 그러면 63은 우리가 20으로 되어지고 위에가 99, 아니 33은 9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10. 즉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PA가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이어가 볼게. 이번에는 PB예요. B라는 사건은 말이야. 읽어보시면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포함해야 된대. 그러면 일단 이 분모는 일단 전체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뽑는 것은 같아. 그리고 흰공두 개와 검은 공 하나인 경우로 섞어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32에다가 31이에요. 더하기. 이번에는 흰 공이 하나고 검은 공이 두 개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흰공 하나에 검은 공두 개,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줄수 있다. 그럼 계산해 주게 되면 아래는 마찬가지로 20이 들어가고 위에는 33은 9에다가요. 여기 또 33은 9. 그러면 20분의 18이 되어서 약분하면 10분의 9. 이러한 확률이 구해진다. 알 수가 있고, 이번에는 PC도 한번 구해볼게. 이 C가 조금은 복잡할 수가 있어. 왜냐면 문제 읽어보시면 세수의 합이 짝수인 사건을 말하래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이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수의 합이나 곱이 짝수이거나 홀수인 것을 계속 정리하면서 오고 있거든. 그러면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홀수의 개수가 없거나, 즉 모든 짝수만을 다 더하거나, 괜찮니? 홀수가 0개이거나, 또는 어떠한 경우가 됐었나요? 이 홀수가 짝수개이거나, 홀수가 두번 더해지면 짝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홀수의 개수가 또한 짝수개일 때 우리가 그 합이 짝수가 된다라는 거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홀수가 0개인 경우는 지금의 경우에서 볼때 결국은 짝수 3개로 더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위에서 짝수는 홀수, 여기 흰 공에서 하나, 검은 공에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에서는 흰 공에서 짝수 하나, 검은 공에서, 검은 공 세모니까 검은 공에서 짝수 두 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아래도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홀수가 짝수기기 위해서는 지금은 3개 중에서 맥스 2개가 가능하겠지. 지금 홀수가 그러면 2개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왼쪽 다 흰색의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왜냐면 왼쪽에 흰색의 경우로 보면 홀수 2개 있고요. 짝수 하나 있어서 딱 지금 홀수 2개가 만들어지거든. 그리고 이 경우 말고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이쪽에서 홀수 하나, 이쪽에서 홀수 하나,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지금의 흰색에서 홀수 하나 뽑히고, 검은 공에서 이제 홀수 하나 뽑힌 다음에, 짝수가 흰 공에서 뽑힐 수 있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홀수가 흰색에서 뽑히고, 검은 공에서 홀수가 뽑히는데, 이번에는 짝수가 검은 공에서 뽑히는 이러한 경우도 생각해 줄 수가 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아, 홀수가 흰색에서 뽑히고, 홀수가 또한 흰색에서 뽑힐 건데, 왜냐면 지금 13이라는 홀수가 두개 있거든, 인공에. 근데 짝수 하나가 검은 공에서 뽑히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 짝수는 검은 공에서 뽑히는 이러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생각을 해줘야겠지. 일단 하나씩 해볼게. 전체는 6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예요. 그럴 때, 이맨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흰 공에서 짝수. 무조건 2가 뽑혀야 돼. 그치? 생각 안 해도 되고. 검은 공에서 짝수 2개. 딱딱. 이것도 어차피 2개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하나. 그럼 이때는 지금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 줄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케이스로 갈게요. 흰 공에서 홀수는 1, 3, 2개예요. 그럼 얘, 이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생각해 주지 않아도 돼. 근데 여기 흰 공에서 짝수도 마찬가지겠네. 2밖에 뽑힐 수밖에 없어. 이렇게 3개 뽑히는 경우 말하는 거니까 이때도 총한 가지야. 이어가 볼게. 천천히 보세요. 여기는 볼까? 홀수 하나랑 짝수 하나가 흰 공에서 뽑혀야 돼. 홀수 하나랑 짝수 하나가. 근데 짝수는 하나고 홀수가 두 개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뽑혀야겠죠. 그래서 일단 2 곱하기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검은 공에서는 홀수가 뽑혀야 된대. 검은 공은 지금 3 하나뿐이야. 그럼 생각해 줄 필요가 없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네 번째 경우로 가볼까요? 흰 공에서는 홀수가 뽑혀야 된대. 지금 홀수가 1, 3, 두 개잖아. 일단 두 가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검은 쪽에서는 짝수 하나, 홀수 하나야. 검은 쪽에서는 짝수 하나인데 일단 두 개가 가능하고, 홀수는 무조건 3이 뽑혀야겠지. 그러면 이 짝수가 뽑히는 두 가지를 생각해 줄 수가 있어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경우 한번 봐볼게요. 홀수가 흰색에서 두개 뽑혀야 되고, 1, 3이 뽑힌다라는 거네요. 그럼 이쪽은 생각 안 해줘도 되고, 그럼 검은 쪽에서 짝수가 뽑히는 거니까, 검은 쪽에 짝수는 두 개라, 아, 이때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해서 지금 분자가 이와 같은 값으로 나온다라는 거고, 계산하게 되면 지금 20분에 여기 더하시면 4에다가요, 8에다가요, 10이 돼서, 아, 이때는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게 되는구나 하고, 지금 PA, PB, PC에 대한 그 확률을 일단 구했다. 그러면 일단, 아니, 그 다음 이어서 구해야 될 거는 각각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에요. 그쵸? 그러면 기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P, A 교집합 P, 이 친구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6개 중에서 3개를 고를 건데, 공을 꼽을 건데,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흰공 2개이면서 공이 섞여져 들어가야 되니까 흰공 2개랑 검은 공 하나의 순간뿐이에요. 따라서 흰공두 개면 32죠. 그리고 검은 공은 하나, 31 이러한 경우뿐이다. 계산해 주게 되면 이쪽은 20이고요. 위에는 3, 3은 9가 되어지지. 20분의 9가 나오는데 우리 PA와 PB 이 둘을 곱해서 똑같느냐라고 비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PA, PB를 곱하니까 지금 2분의 1이랑 10분의 9 곱해서 20분의 9네요. 와. 같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와 B에 대한 사건은 독립이다. 즉, A는 기억은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기억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볼게요. 니은이 이제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우리 BC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B는 사건을 읽어보면 검은 공, 흰 공이 모두 포함되어야 돼. 그 중에서 이 C에 대한 사건을 만족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가 다 그려져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보면 다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섞여 있는데 이 경우만 다흰 공이네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이 PC라는 확률에서. 즉, 지금 2분의 1에서 이 경우만 빼달라는 겁니다. 이 경우만.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 저 홀수도, 저 흰공 3개가 뽑히는 경우 딱 하나잖아요. 즉, 6C 3분의 1의 경우를 빼달라는 거고, 이 친구는 20분의 10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20분의 9라는 확률값을 가져요. 비교해야 될 PB와 PC에 대한 곱을 생각해 보시면, 이둘 곱하는 거거든. 즉, 10분의 9와 지금 2분의 1을 곱하면, 오, 마찬가지로 20분의 9가 나옵니다. 이 둘도 지금 같네.
따라서 니은도 맞구나라고 우리는 체킹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C와 A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과연 C와 A는 동시에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 A는 흰 공이 두개 이상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C는 하고 있듯이 이 아래에 대한 경우들이에요. 여기서 흰 공이 두개 이상인 거니까, 즉 동그라미가 두개 이상인 것만 생각해주면 돼. 동그라미가 두개 이상인 거를 생각해보면 이 위의 경우는 안 되고요. 여기 동그라미 두 개. 여기도 동그라미 두 개. 아, 이러한 세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분자를 차례대로 우리가 더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한 분자,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한 분자만 데려와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C와 A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뽑는데, 그때 경우가 이 각각 밑줄 친 부분인 1, 2, 2를 데려와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20분의 5가 되어서 4분의 1이 되는데요. 비교할게요. PC랑 PA를 곱해줄게요. 그럼 위에서 2분의 1, 아래에서 2분의 1. 오호. 이때도 지금 4분의 1이 되어서 두 개의 값이 같구나. 즉, 이들이 같아서 지금 디귿도 맞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지.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옳고요. 지금 우리가 독립이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동시에 일어나고 각각 일어난 것을 곱해서 비교를 해주고 있죠. 이럴 때 이제 이 문제는 계산은 간단한데 그 케이스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를 생각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의 이 사건 C에 대해서 어떻게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자신이 이제 적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와 세모를 이용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글을 읽어보시죠. 수직선 원점에 점피가 있대요. 이럴 때 동전을 던지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이동하고,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만큼, 즉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시킨다. 이 시행을 8번 반복할 때, 아하, 독립시행에 또그 스멜이 나는구나. 응, 날때그 n번째 시행 후에 대한 p 좌표를 xn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문장을 보니까 그 x8의 양수일 때 영일 확률은 조건 확률에 또 스멜이 나네요. 적어볼까? 제가 x8이 0보다 클 이러한 사건을 사건 A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X3이 0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사건 B라고 해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그러면 B 바 A에 대한 그 확률을 구하러 가면 되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독립시행이니까 우리가 시행하는 그 행동이 뭐죠? 동전을 던지는 거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것에 대한 사건을 일단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동전, 이 앞면이 나오는 그 횟수를 제가 이제 R이라고 잡겠죠. 그리고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그렇다면 총 8번을 했으니까 8 마이너스 R번이다. 이렇게 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때 우리가 다룰 그 확률, 그 일정한 그 확률 P는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그 확률이 될 테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지. 괜찮아요. 제가 이 친구들을 지금 잡아준 이유가 뭐예요? 독립시행 잠깐 떠올려보면 우리가 총 8번 중에 일어날 거야. 뭐가? 동전 앞면이 R번 일어날 거야. 근데 그럼 앞면은 2분의 1이고 2분의 1이 R번 일어나고 뒷면도 2분의 1이라 얘는 8 마이너스 R번이 이렇게 일어나서 곱해질 거야. 이 확률을 제가 다루러 간다라는 거죠. 따라서 필요한 거는 지금 그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그 횟수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찾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쓰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점 P의 좌표가 될 테고요.

그럼 전 P의 좌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앞면이 나오면, 즉이 R번에 대해서는 플러스 1만큼 이동한대. 그러면 그점 P는 좌표가, 점 P에 대한 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면 1 곱하기 R에다가요. 그리고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대요. 2만큼, 즉 마이너스 2만큼 파일 마이너스 R번을 이동하게 된대요. 괜찮니? 정리하게 되면 이 친구 3R-16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8번 후에 도착해 있는 그 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일단 0 이상이 될 때, 아유, 0보다 크게 될 때를 생각해주고 있는 거지. 지금 이 R에 대한 범위는 0번 마지막에 8번까지 가능하고요.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R이 5안 되고 6, 7, 8이 해당합니다. 이 6, 7, 8이 될 때에는 우리가 지금 사건 A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PA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 있지. 그에 대한 R을 구했으니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지. 따라서 86이에요. 우리 2분의 1이니까, 아, 일단 적을게. 2분의 1에 6에다가 2분의 1에 2인데, 이 동전은 특히나 2분의 1, 2분의 1 같으니까 총 시행된 횟수인 8제곱으로 합쳐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제가 한번 써줄게요. 여기가 앞이든 뒤든 어쨌든 2분의 1이라 2분의 1에 8제곱 이렇게 써주고 가겠다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8번 중에 7번 일어날 건데요. 하여튼간다 2분의 1로 같아서 총 8번 이렇게 더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뒤에도 이제 8번 중에 8번 이 일어나야 되고, 지금 2분의 1에 8제곱, 이렇게 그 값을 더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럼 정리하게 되면 2의 8제곱, 몇이죠? 256? 256, 우리 나눠주시고, 위에 계산하면 86인데, 82로 계산하겠죠? 여기 바꿀게요. 82로 계산하겠죠? 여기는 81로 너무나 계산하겠죠? 그러면 87에 56을 2로 나누니까요. 28 더해주시고, 뒤에는요, 8 더해주시고, 뒤에는 1 더해주셔가지고, 256분의 여기 37, 이렇게 첫 PA라는 그 확률 값을 일단 구했다. 그럼 동시에, 아, 양수야. 양수가 되는 그때의 그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6이거나 7이거나 8이야. 근데 이때, 중간에 세 번까지 던진,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세 번째 던졌는데, 그 순간에 P의 좌표가 0이어야 된대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오케이. 던질 거야. 근데 세번 던져서 0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는, 플러스 1이 두번 있고, 어휴, 플러스 1이 두번 있고, 마이너스 2가 한번 있어서, 제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니? 즉, 세 번까지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앞면 두 번과 앞면 두 번과 뒷면 한 번, 뒷면 한 번의 경우가 초반 세 번에 대해서는 일어나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어디가 공통적으로 포함될까를 생각하니까 8은 바로 탈락이 돼. 왜야? 뒷면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 R이 8인 거는 8번 시행 중에서 8번이 다 앞면이라는 거잖아. 얘 탈락. 이렇게 보고 우리는 생각해 줄수 있고, 그러면 R이 6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6번이 앞면이 나올 건데, 총 8번의 시행 중에 6번의 앞면이 나올 건데, 특히나 맨 처음 3번, 초행의 그 3번 중에서는 2번이 일단 앞면이어야 돼. 맞지? 그세번 중에서는 일단 두 번이 앞면이어야 돼. 앞면 두 번에 뒷번 한, 뒤쪽 한 면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지금 총세번 했는데 남은 다섯 번이 있겠죠? 남은 다섯 번 중에서는 앞면이 몇번 일어나야 돼요? 앞면이 합쳐서 여섯 번인 거니까 2에다가 4를 더해야겠죠? 남은 앞면이 네번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는 4제곱, 2분의 1에 1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괜찮아? 지금 이 여섯 번, 여덟 번 중에서 여섯 번이 앞면이 나올 건데, 앞에 세번 중에서는 두 번의 앞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세번 중에서는 두 번의 앞면이 나오고, 남은 다섯 번 중에서는 마저 네 번의

앞면이 나오는 거야. 그럼 계산해 주게 되면 분모에 지금 2가 8개고요. 앞에 3, 5에서 15, 즉 256분의 15라는 다음의 확률을 구할 수 있고, 이번에도 이제 r이 7일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앞면이 7번 나오는데 초반 3번 중에서는 2번이 앞면이어야만 해. 그래야 지금 x3가 0이 된다고요. 따라서 2분의 1에 2, 2분의 1에 1, 뒷면 하나가 나오는 거고, 남은 5개 중에서는 5번 전체가 앞면이어야 총 앞면이 7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앞면이 5번 다 나와야 된다. 계산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2의 8제곱에 이때는 3이겠네요. 해서 256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온다. 지금 P, A 교집합 B에 대해서는 이 둘을 더하면 되는 거라 결과적으로는 256분의 18이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조건 확률을 구하고 있거든. 그러기 위해서 아래를 PA로 나눠야겠죠. 여기를 PA, 즉 아까 256분의 37로 구했으니 나눠주시면 타타 나눠지면서 37분의 18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겠다가 되겠습니다. 괜찮니? 이때 지금 동전의 앞면 나오는 그 사건의 발생 횟수를 R이라고 두고 그 R을 찾아가는 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립시행 잘 정리하면서 보면 그 흐름이 뭔가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7번 볼게요. 주사위를 던진대요. 아, 독립된 시행이야. 독립시행을 총 4번 한다고 해요. 4번 하는데 이때 주사위의 눈이 각각의 그 시행에서 2 이하이면 x제곱이라는 어떠한 식을 데려올 거고, 만약에 주사위 눈이 3 이상이면 그때는 이 1차인 2x를 데려오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총 최대 2차식이 만들어질 텐데, 그 최대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질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괜찮니? 1, 2, 3, 4, 5, 6이라는 이 주사위 눈 중에 만약에 2 이하인 사건을 얘기한다고 하면 6개 중에 2개라. 3분의 1에 대한 확률이 지금 2 이하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그럼 만약에 우리가 주사위 눈이 2 이하가 한 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어떠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냐면 2 이하일 때는 x제곱을 데려온다고 했죠? 그러면 나머지 3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3, 2, 3 이상? 3 이상이 지금 3번이 나오는 거라 2x를 3번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2x에 대한 식을 지금 3번 데려오겠다고. 그러면 6x라는 1차가 붙고 나머지 식이 플러스 1이 되어서 0이 된다라는 거지. 어디 한쪽에서 x제곱 데려오고 2x, 2x, 2x 이렇게 데려오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이때가 지금 두 실근을 갖느냐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뭐가 생각나죠? 판별식 사용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짝수 판별식을 사용할게요. 그렇게 되면 3, 3은 9에다 마이너스 1. 어우, 양수라. 지금 두 실근을 갖는다. 따라서 지금 이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확률은 일단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구하러 가봅시다. 그럼 이때는요, 네 번을 시행하는데 한번 일어나요. 누가? 2 이하에 대한 주사위가 나올 확률이. 그럼 이 친구가 한번 일어나고 나머지 확률에 대해서는 세번 일어난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럼 계산하면요, 우리 81분의 4, 8에 32 이렇게 확률이 일단 구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 케이스도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2 이하에 대한 눈이 두번 나올 때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럴 때마다 x제곱 데려온다며. 그러면 두 번이니까 2x제곱이 생길 테고, 나머지 경우에서는 2x를 데려올 거 아니야? 걔도 두 번. 즉, 2xx 데려오니까 4x에 대한 식이 이어지면서 나머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확인할게요. 이번에도 짝수 판별식이 되어서 D2라고 해주시면 4, 4, 아니, 2, 2, 4에다가 마이너스 2 해주시니까, 오, 이때도 양수. 즉, 두 실근이 된다. 따라서 네 번의 시행 중에 두 번이 일어나요.

0: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이하에 대한 그 사건만 4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4x제곱이 들어갈 거고 나머지 방정식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친구 2차가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당연히 두식은 같지 않죠. 허근 같기 때문에 얘도 탈락. 해서 우리가 고려해 줄 케이스는 이때와 이때뿐이므로 우리는 두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더해주면 그 값이 p라고 합니다. 그럼 81분의 32와 24 더하니까 56이네요. 56 이러한 값이 p가 되는데 지금 81을 곱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양쪽에다가 81 이렇게 곱해주시면 최종적으로 56이 답이 되겠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문제가 특히나 막저 연립된 식으로 나타나 보니까 여러분이 또한 놀랄 수 있겠지만 잘 읽어보면 아, 이 이하가 되는 주사위 눈이 이 이하가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x제곱을 데려오는 거구나. 그러면 이 이하가 나오는 그 발생 횟수를 우리가 늘 찾고자 하는 그 r에 대한 위치로 두고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을 넣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립시행 에 대한 형태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니?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요. 이해가 되셨다면 아예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직접 구해 보는 게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엔 다음 단원이겠네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여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업 기기와 우리나라 주요 어업. 자, 우리나라 주요 어업에는 뭐 주요 어종별 어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근의 어업, 원양어업 이렇게 구분해서 한 시간 동안 개념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 개념 정리 바탕으로 해서 실전 문항, 열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업 기기라고 하면 어업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수중 정보 수집 기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수중 정보라는 것은 물속에 있는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어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기를 얘기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물속에 어군이 얼마만큼 있나, 내가 잡고자 하는 어종이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기기를 우리가 어군 탐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어군 탐지기의 원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군 탐지기의 원리는 우리가 어군 탐지기는 초음파를 발생합니다. 우리가 뒤쪽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항해하면서 선박 주위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다른 선박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데는 전파를 사용하고요. 물 속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또는 방금 어군의 존재 유무 또 얼마만큼이 분포되어 있는지 어군 탐지기에는 음파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음파 중에서도 초음파를 사용하는데요. 자,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어근 탐지기에서 초음파를 발사를 해서 초음파를 발사해서 물고기가 있으면 반사가 되겠죠. 그 반사파가 오면 그거를 증폭시켜서 지시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요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의 세 가지 특징, 음파나 전파의 세 가지의 특징은 직진한다라는 거죠. 직진성. 그 다음에 어떤 장애물이나 물체가 있으면 반사하는 거죠. 반사성. 그 다음에 동일한 속도로 날아가는 등속성. 이세 가지의 특성, 초음파의 특성을 가지고 얼마만큼 분포해 있고 수심이 어느 정도의 분포에 있는지를 우리 지시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어근 탐지기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탐지 정보는 해저의 형태와 깊이. 자, 어근 탐지기에서 발사한 초음파가 이렇게 해저에 부딪히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사가 되겠죠. 반사가 돼서 요 화면 밑에 어떻게 해저가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깊이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는 어근의 존재 위치죠. 그래서 어근의 존재 위치도 알아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어근의 크기, 얼마만큼 모여 있는지, 그다음에 어체 하나하나의 체장까지도 우리 지시기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어근 탐지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어업에서는 이 어근 탐지기의 활용이 어민들의 어획량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경험이라든지 또는 이 정도 바닷가에 나가면 작년에 또는 어제 이만큼 잡았으니까 우리가 어구를 투입해서 어획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어근 탐지기를 이용해서 내가 잡고자 하는 어종이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업 활동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어업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근 탐지기의 구성은요, 발진기, 송습하기, 증폭기, 지시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발진기는 말 그대로 초음파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발진기라고 얘기하고요. 발진기에서 만들어지는 초음파를 송파기를 통해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발사를 하면 어떤 대상 반사할 수 있는 물체라든지 어근에 부딪히면 돌아오는 파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반사파를 받는 걸 수파기라고 합니다. 수파기. 자, 그런데 처음에 발사했던 초음파가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 증폭기를 통해서 돌아오는 돌아오는 음파를 확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폭을 시켜서 지시계에 잘 보이게끔 해주는 게 어근 탐지기의 구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진기, 송습하기, 증폭기, 지시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어근 탐지기의 종류는 지시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지 또는 어떤 인쇄되어 되는 종이로 보는지 기록지로 보는지에 따라서 기록지식 어근 탐지기와 영상식 어근 탐지기가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바로 영상식 어근 탐지기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초음파를 발사하는 방향에 따라서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수직 방향으로만 우리 선박의 아래쪽 방향으로만 초음파를 발사하면 수직 어근 탐지기가 되겠고요. 자, 우리 선박 주위 전체 360도 방향으로 초음파를 다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주변의 모든 방향으로 초음파를 발사하면 수평 어근 탐지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수평 어근 탐지기는 또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초음파를 발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서치라이트 소나냐, 스캐닝 소나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쉽게 어떤 얘기냐면 서치라이트 소나는 360도 수평 방향으로 초음파를 발사하는데 순서대로 발사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발사하기 때문에 맹목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스캐닝 소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360도 방향으로 초음파를 동시에 발사하는 그러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게 스캐닝 소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초음파를 순차적으로 발사하느냐 또는 한 번에 모든 방향으로 발사하느냐에 따라서 서치라이트 소나와 스캐닝 소나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근 탐지기까지 물속에 어근이 얼마만큼 존재하느냐에 대한 수중 정보를 수집하는 어근 탐지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수중 정보 수집기기는 어근 탐지기,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네트 레코더,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네트 존대. 이세 가지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트 레코더는 어디에서 쓰이느냐? 우리가 화면에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어선은 트롤 어선이죠. 트롤 어선입니다. 트롤 어선임을 알수 있는 것은 전개판이죠. 전개판을 가지고 있고 일정 시간 동안 그물을 끌어서 어획하는 게 트롤 업이죠. 트롤 업, 끌그물 업법에 해당되는데, 자. 네트 레코더는 이 그물 자체가 물 속에 있죠.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네트 레코더가 없으면 우리 그물이 얼마만큼 벌어지고 내가 원하는 수심까지 그물이 내려갔는지, 그 다음에 그물 안쪽으로 어근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장치에 의해서 이러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업 활동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를 네트 레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롤 어선에서 다시 정리하면 트롤 어선에 이쪽이 천장망 또는 뜸줄에 이런 초음파 발신기를 설치해서 초음파를 아래쪽 방향, 위쪽 방향, 그 다음에 그물 입구 방향으로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되면 요 초음파에 의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해저까지 얼마만큼 그물에서 천장망에서 그러니까 초음파를 발사하는 곳에서 해저까지 얼마만큼 깊이인지 또는 해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위쪽으로 발사하게 되면 수면에서 우리 어구까지의 깊이, 망심이라고 얘기하죠. 망심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물 입구쪽으로 초음파를 발사하게 되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어구의 동태, 양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 레코더는 트롤 어선의 천장망 또는, 뜸줄에 설치를 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아래, 해저의 상태, 그 다음에 어구의 전개 상태, 얼마만큼 잘 벌어졌는지, 망고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물의 깊이, 망심, 어구의 소재 위치, 인망되는 어구의 동태까지도 이 네트 레코더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개판 감시 장치라는 것은, 자, 트롤 어선에서는 얼마만큼 그물을 잘 벌리느냐가 어획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개판이 현재 얼마만큼 잘 벌어져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게 전개판 감시 장치고요. 전개판 감시 장치는 전개판에 초음파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해서 현재 애망 중일 때 얼마만큼 전개판이 벌어져 있는지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전개판 감시 장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 레코더의 지식에 여기서 발사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화면으로 나타내 주는 게 네트 레코더의 지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절대 수험생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네트 레코더는 트롤 어선의 천장망 또는 뜸줄에 초음파 발신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업 활동에 사용하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다. 그래서 네트 레코더는 트롤 어선에서 사용한다라는 거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트 존대라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인데요. 자, 네트 레코더는 아까 트롤 어선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면 네트 존대는 선망 어선에서 사용합니다. 선망 어선에서 그물의 앞섬과 뒷섬,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초음파 발신기 세 개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초음파를 선박에서 수집을 해서 얼마만큼 현재 우리 그물이 침강했는지 어구의 침강 상태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게 네트 존.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망시 어구의 침강 상태 얼마만큼 가라앉았느냐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선망은 두리꾼무로법이죠. 어떤 어근이 있으면 둘러쳐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 둘러쳤다라고 판단이 되면 판단이 되고 그물이 다 침강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네트 존대를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게 잼줄을 어느 시점에서 잼줄을 재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판단 요소죠. 그래서 잼줄을 빨리 재야 되는 그 시점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게 네트 존대에서 얻어지는 수중 정보 수중 정보라는 거죠. 그 수중 정보가 어구의 침강 상태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구의 침강 상태가 내가 원하는 만큼 침강했을 때 잼줄을 재는 판단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네트 존대는 선망에서 사용되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의 수중 정보 수집 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어구를 조작하는 어구 조작용 기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권양기인데요. 권양기라는 것은 힘이 많이 걸리는 어망에서 또는 어업 활동에 쓰이는 로프 등을 감아 올리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치들을 권양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로 소형 연근의 어선에서는 사이드 드럼을 사용합니다. 줄을 감아들일 때. 이 사이드 드럼은 보통 기관실 외벽에 설치되어 있어서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동력원을 가지고 거기에 줄을 감아서 어구를 감아들인다거나 할때 사용되는 게 사이드 드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트롤 윈치는 트롤 어선에 끌 줄을 감아들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화면상에 있는 게 트롤 윈치인데 양쪽에 끌 줄이 있겠죠. 이게 트롤 어선의 끌 줄입니다. 그래서 끌 줄을 감아들일 때 사용하고 가운데는 어망까지 함께 우리가 양망할 때, 애망이 끝나고 양망할 때 사용되는 양망기가 트롤 윈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양승기는 우리가 그 낚싯줄, 주로 긴 낚싯줄, 모리줄, 즉 연승에서 사용되는 긴 모리줄을 감아들일 때 사용되는 게 양승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주낙, 연승이죠. 주낙과 같은 긴 줄을 감아 올리는 데 쓰이는 게 양승기다. 그래서 주낙용 양승기의 구성을 보게 되면요. 이쪽이 바닷가죠. 이쪽이 선박입니다. 자, 이게 모리줄이죠. 모리줄에 아랫줄이 딸려 있기 때문에 모리줄만 쭉 걷어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모리줄을 이렇게 쭉 걷어오면 현측 롤러를 통해서 모리줄이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오게 되면 유도 폴리를 통해 1번이 주폴리입니다. 주폴리. 주폴리를 통해서 이쪽에서 11번이 보면 누름내버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마찰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찰력에 의해서 계속 돌면서 끌어들입니다. 모리줄을 끌어들여서 길게 펼쳐놨던 주낙을 차례대로 걷어들이는 데 사용되는 게 양승기고 속도 조절용 손잡이라든지 또는 클러치 조작용 페달을 이용해서 이 모리줄에 걷어들이는 속도를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두 가지의 장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승기는 주낙과 같은 긴 줄을 감아 올리는데 사용되는 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양승기는 아까 낚싯줄, 긴 모리줄을 감아들이는데 사용됐다라고 하면 양망기는 그물을 걷어들이는 장치라는 거죠. 자, 우리가 투망, 일반적으로 그물어구는 바다에 내가 어구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걸 우리가 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물을 걷어들이는 걸 양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걷어들이는데 사용되는 장치를 양망기라고 얘기하죠. 자, 트롤 어선 같은 경우는 투망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그물을 계속 끌죠. 그물을 계속 끄는 걸 애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애망. 그래서 트롤 어선 같은 경우는 투망, 애망, 양망의 순서로 어업이 진행되고요. 양망기라는 것은 그물을 감아들이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양망기는

걸그물용 양만기가 있고요. 걸그물용 양만기가 있고 선망용 양만기가 있습니다. 걸그물은 우리가 자망이죠. 자망을 배 위로 걷어들일 때 사용되는 양만기를 걸그물용 양만기라고 얘기하고요. 선망용 양만기는 V형, 블록형, 막대 롤러형의 양만기가 사용되는데, 자, 우리 근해 선망 어선에서의 양망 작업은 자, 이쪽이 바닷가죠. 그래서 그물이 이렇게 쭉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자, V형 양만기를 통해서 크레인에 달려있는 블록형 양만기로 쭉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물이 다 끌어올려졌다라고 판단되면 마지막 범위를 줄이는 거, 포위돼서 그 범위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게 막대 롤러형 양만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해 선망 어선에서 쓰이는 양만기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망에서는 죜줄을 감아 드리는데, 죜줄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감아 드리느냐가, 포위했던 어군들이 밑으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죜줄을 빨리 감아 드려야 되겠죠.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죜줄 윈치입니다. 그래서 선망어업에서, 두리꾼물어업에서 둘러쳤던 그물에 죜줄을 감아드리는 장치를 얘기하고요. 자, 선망어업은 원양에서 사용되는 원양 다랑어 선망이 있고요. 근해에서 사용되는 근해 선망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원양 다랑어 선망 같은 경우는 죜줄 윈치가 좌연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양 다랑어는 좌연 헤드에서 이렇게 그물을 치고요. 근해 선망 같은 경우는 우연 헤드에서 이렇게 그물을 둘러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그물을 둘러치는 회두하는 방향이 반대라는 거. 그래서 원양 다랑어 선망 같은 경우는 좌연 쪽에 설치되어 있고 좌현 회두하면서 투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세 개의 윈치 드럼이 설치되어 있어서 죜줄을 선수와 선미에서 동시에 감아드릴 때 원양 다랑어 선망 죜줄 윈치가 사용되고요. 자, 근해 선망 같은 경우는 우연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우연 회두하면서, 원양 다랑어는 둘러칠 때이 방향으로 이렇게 좌연 회두하면서 투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해 선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연 회두하면서 투망을 합니다. 그래서 투망이 다 끝나고 젬줄을 재겠죠. 그래서 와이어 리더가 있어서 근해 선망은 죜줄이 드럼에 질서 정연하게 감기도록 한다. 그래서 생긴 게 트롤 윈치와 비슷하게 생긴 게 근해 선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어획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는 오징어 자동 조획기, 오징어 체납기를 얘기하는 거죠. 오징어 체납기 어선에서, 뒤쪽에 보면 다시 화면을 보면 설명을 하겠지만 자동 조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내렸다 올렸다를 하고 만약에 오징어가 걸리게 되면 채서 갑판으로 채 낚는 기기가 오징어 자동 조획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획에 사용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가다랑어 자동 조획기,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어획물을 빨아들이는 피쉬 펌프도 여기에 사용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어획을 보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가다랑어선 살수 장치, 물을 뿌리는데 사용되는 장치가 어획 보조용 기구고요. 집어등이라든지 고기를 모으는 데 사용되는 거. 물돛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돛은 오징어 체납기 할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뒤쪽에서도 나오겠지만 오징어 체납기에 줄이 꼬이지 않도록 물속에 씨앵커 큰 낙하산 모양을 펼쳐서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거나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해서 결론은 물돛의 역할은 체납기에 줄들이 꼬이지 않게끔 해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획물을 처리 및 이송하는 기기에는 어체 선별기, 컨베이어 시스템, PC 펌프가 있다. 그래서 PC 펌프는 어획물 처리 단계에 사용되기도 하고 PC 펌프가 어업에서 어에게 직접 사용하기도 되는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하는 게 PC 펌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중 정보 수직 기기와 그 다음에 어업 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주요
어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종별로 사용되는 어업과 어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종별로 먼저 오징어업을 보면은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법적으로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합법적인 어구어법은 오징어 체납기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체납기 어업을 통해서 연근해에서는 오징어를 어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양 같은 경우는 오징어를 트롤로 조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연근해 근해 체납기 어선이라고 되어 있죠. 근해 체납기 어선은 이러한 형태의 어선이 사용되고요. 여기 보면 자동 조획기와 수동 조획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 집어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징어 체납기 어선은 보통은 12명에서 13명 정도가 탑승을 해서 승선원이 탑승을 해서 조업활동에 조업을 하고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산오징어를 대상으로 해서 오징어 체납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업 모식도를 한번 보면은요. 자, 아래쪽에 수면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자, 오징어 체납기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죠. 그래서 1번이 낚시고 2번이 발돌입니다. 발돌은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3번, 그러니까 5번이 물돛입니다. 물돛. 물돛이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물돛은 선수를 바람의 방향으로 받고, 조류를 이렇게 받는 방향으로 해서 물돛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 오징어 체납기 어선은 해질 무렵에 어장에 도착하고, 어근 탐지기를 통해서 어근을 탐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풍향, 풍속, 유향, 유속 고려를 해서 물돛을 투입합니다. 물돛을 투입하게 되면 선수 풍상 방향. 자, 선수는 바람을 맞는 거니까 풍상 방향이죠. 선체는 조류에 따라 천천히 떠밀려 가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에 C앵커에 수압이 작용이 하겠죠. 그러면 천천히 떠밀려 가게 해주는 게 물돛의 역할이다. 자, 집어등을 켜고 조도를 안정한 다음에 어근을 유집한다. 그래서 집어등을 위쪽에 집어등이 있죠. 집어등을 켠 다음에 오징어가 모이게 되면 오징어 자동 조획기 또는 수동 조획기를 통해서 어획물을 채워 낚아서 체납 체 낚은 오징어를 갑판에서 수거하는 어획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한 방법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게 오징어 체납기 어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꽁치는 우리나라에서 꽁치는 유자망. 유자망은 자 앞전에 선생님 설명했지만 자망이라는 것은 꽂히게 한다는 한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망은 걸그물이다. 우리말로 하면 자 거기에 유자망은 흐를 유자입니다. 그물이 조류나 해류에 따라서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자망이다라고 해서 유자망이고요. 그러면 한글로 쓰면 흘림 걸그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꽁치는 유자망과 봉수망이라는 어구어법을 사용해서 어업에 적용이 되는데 꽁치 유자망은 흘림 걸그물을 사용해서 꽁치를 어획하는 어업이고요. 자, 꽁치 봉수망은 산란기에 우리나라 근해에 서식하는 꽁치의 주강성을 이용해서 봉수망 어구로 어획하는 어업이다. 자, 꽁치 봉수망은 어구어법으로 구분해 보면 유자망은 걸그물이고 꽁치 봉수망은 들그물입니다. 그물을 들어 올려서 조업한다라고 해서 들그물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조업 순서를 보면은요. 자, A가 집어등입니다. A가 집어등이고 B가 유도등입니다. 그래서 집어등 쪽으로 집어등을 켜면 꽁치들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집어등이 켜져 있는 상태고 유도등은 꺼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런 다음에 집어가 다 되면 유도등을 켜고 집어등은 끄고 유도등을 켜면 유도등 쪽으로 이렇게 쭉 꽁치가 오겠죠.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유도등으로 그물 쪽으로 유도한다. 그물을 이렇게 펼쳐 놓으면 그다음에 다 그물 위쪽으로 꽁치가 모였다라고 생각하면 줌줄을 재어서 도둠줄과 줌줄을 재어서
이렇게 마지막 양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꽁치 봉

승왕의 조업 순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꽁치업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멸치업입니다. 멸치업. 자, 멸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망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유자망, 챗배, 권연망을 통해서 멸치를 어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죽방염을 통해서도 멸치를 어획하고 있죠. 그래서 유자망과 권현망입니다. 죄송합니다. 멸치 권현망을 통해서 가장 많은 어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업의 어업법을 보면은 자, 멸치 정치망업은 정치망을 통해서 정치망 안쪽으로 들어오는 멸치를 어획하는 거죠. 그래서 자, 정치망은 유도 함정 업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유도 함정 업법을 우리 앞쪽에서 설명을 했었죠. 자, 이게 길그물이라고 얘기하죠. 차단 유도의 역할을 하는 길그물이고요. 자,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쪽을 허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허통. 허통. 그래서 운동장이라는 뜻이 여기서 이렇게 길그물을 따라서 차단 유도된 멸치가 허통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 이쪽에 비탈그물을 통해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비탈그물을 통해서 입구는 크죠? 입구는 이렇게 크고 들어가서 좁은 출구로 나오게 되면 이쪽이 원통이죠. 원통. 원통. 들어간 멸치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나중에 원통을 들어 올려서 어획물을 마지막에 그물 위로 퍼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멸치를 잡는 게 멸치 정치망업이고요. 자, 멸치 유자망업은 흘림 걸그물 업법이죠. 그래서 조류의 수직으로 부설하고 어획물이 어구에 꽂힌 채 항구에 들어와서 털어낸다. 자, 우리가 부산 기장이라는 곳에 가면 멸치 유자망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부두가에서 이 꽂혀 있는 멸치를 털어내는 장면을 기장 항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 자체가 이렇게 흘림 걸그물을 쳐놓고 멸치 떼가 와서 이렇게 꽂히면 엄청나게 많이 꽂히기 때문에 이거를 배 위에서 다 분리를 떼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물 전체를 배에 실어서 선에 싣고 항구로 들어와서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멸치 유자망 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멸치 유자망은 흘림 걸그물 업법을 사용한다. 자, 멸치 챗배는 예전에 사용되었던 들그물 업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채를 이용해서 챗배라는 것은 채를 이용해서 대상 생물을 들어 올린다라는 건데 들망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집어등을 켜고 이렇게 멸치가 모이면 그물과 채가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 채를 들어 올려서 조업을 하는 게 멸치 챗배다. 그래서 집어등으로 유집하고 경남 남해안이나 제주 연안, 그다음에 연안에 사용되었고 자, 해저에 암초가 많은 해역에서도 조업이 가능하다. 왜? 이 그물 어구 자체가 해저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집어든 멸치만 그대로 채로 들어 올리면 되기 때문에 해저에 암초가 많은 해역에서도 조업 가능한 게 멸치 챗배 어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대규모로 어업 활동을 하는 멸치를 잡는 데 사용되는 어업법이 멸치 권연망업입니다. 그래서 멸치 권연망업은 선단 조업을 합니다. 선단 조업. 그래서 자, 끌그물 업법이죠. 두 척의 본선이 끌어서 일정 시간 그물을 끌어서 멸치를 어획하는 끌그물 업법이고요. 자, 자룻 그물과 날개 그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뒤에 우리 조업 모식도 보면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물코가 큰 오비끼와 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끼는 여기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오비끼는 이쪽을 얘기하고요. 이쪽은 수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물코가 굉장히 큰데 바깥쪽이 더 크죠. 그래서 자, 오비끼를 바깥 그물이라고, 바깥 날개 그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쪽 날개 그물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멸치 권역망은 한개 선단이라는 것은 여러 척의 배가 하나의 어업에 종사하는 어떤 우정을 잡는데 공조업, 즉 함께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서 어획물을 어획하는데 사용되는 전체 배를 우리가 선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한개 선단은 총 다섯 척을 보통 사용하는데 본선 두 척, 즉 그물을 싣고 다니는 걸 우리가 망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물을 끄는 망선 두 척과 자, 잡은 멸치를 바로 가공하는 가공선 두 척, 그다음에 어탐선 한 척이 이렇게 보통 다섯 척이 선단을 구성해서 평균 50명의 선원이 이용이 된다. 그래서 망선에는 보통 한 척당 8명, 가공선에는 한 척당 15명, 어탐선은 4명 정도가 탑승을 해서 총 50명이 함께 멸치를 잡는데 투입이 된다. 자, 그래서 볼로로 양망을 하고요. 그물배 두 척, 어탄소 한 척, 가공 운반선 두 척이 선단 조업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좋은 모식도를 보면 이렇게 본선, 즉, 망선이 이렇게 그물을 쭉 끌어서, 우리가 멸치 같은 경우도 군집성이 있죠. 떼로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그 멸치떼를 어탐선에서 발견을 하면 어탐선의 주위 아래 이렇게 본선이 쭉 끌어가지고 이 자루 그물 안쪽까지 멸치가 들어가게끔 해서 조업하는 방법이 기선 권역망 어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척의 배가 그물을 끈다라고 해서 쌍끌이 기선 권역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멸치를 잡는 기선 권역망 어업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연근의 어업을 한번 보면은요. 자, 안강망 어업이라는 것은 우리 안강망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강제 함정 어구어법으로 분리되죠. 자,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주로 빠른 조류에 의해서, 대상 생물이 그물로 빨려 들어가게 해서 잡는 게 안강망인데요. 자, 빠른 조류가 있기 때문에 이 빠른 조류에 그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다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안강망 어선을 보면 앞쪽에 큰 닷이 있는데 그러한 어선은 보면 저기는 안강망을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어선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닷을 투하해서 큰 닷을 투하해서 그물이 끌리지 않게 하는데요. 자, 연안에서 사용되는 안강망과 근해에서 사용되는 안강망의 구조가 조금 다른데요. 자, 근해 안강망은 이 안강망의 입구를 벌려주는 게 범포로 되어 있습니다. 범포. 그래서 범포라는 것은 물의 압력을 받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우리 포대기 할때 이런 천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천이 물의 압력을 받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근해 안강망의 범포고요. 연안 안강망은 사전에 이렇게 틀에 의해서 벌어지는 범, 어, 즉 안강망의 입구를 벌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연안 안강망이다. 그래서 연안 안강망과 근해 안강망의 차이는 어떤 식으로 안강망의 입구를 벌려주느냐의 차이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안 안강망과 근해 안강망의 차이를 봤고요. 다음은 선망어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안 연해 아, 근해에서 사용되는 선망어업은 보통은 고등어를 잡는데 많이 사용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선단 조업을 합니다. 여러 척의 배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어획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끔 투입이 되는데, 한개 선단에는 보통 총 6척이 투입이 되는데, 그물을 끄는 망선, 본선 한 척과, 그 다음에 고기를 모으는 등선이죠. 등을 불, 어, 그, 반짝이는 불빛, 그, 집어등을 켜는 등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집어등을 키는 두 척, 그 다음에 운반선 세 척, 이렇게 해서 여섯 척이 보통 하나의 선단을 이뤄서 조업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선원 수는 약 73명, 망선, 등선, 운반선,

총해서 73명 정도가 조업에 참여를 하고요. 대상 호종은 주로 등푸른 생선을 많이 잡는 거죠. 그리고 고등어, 정갱이, 삼치, 그다음에 참다랑어나 오징어. 근데 참다랑어 같은 경우는 원양어선에서 사용될 때 많이 잡는 거죠. 그래서 참다랑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단조업이 아니죠. 원양에서 선망어업은 선단조업이 아니고 한 척을 가지고 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형 선망어업의 조업 모식도고요. 조업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어탐이 있겠죠. 얼마만큼 내가 잡고자 하는 대상 생물이 분포하고 있는지 어근 탐지기를 통해서 어탐을 하고요. 그다음에 등선이 있기 때문에 주광성을 이용해서 집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물을 투망하고 투망한 다음에 충분히 다 둘러찼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죔줄입니다. 죔줄을 죄어서 포위된 어근들이 도피하지 못하도록 죔줄을 재고 그다음에 죔줄을 해방한 다음에 다 포위가 되면 죔줄을 해방한 다음에 양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좁은 곳까지 양망이 다 되면 어획물을 반대급물로 떠올리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대형 선망 어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기선 저인망 어선은 자, 외끌이 기선 저인망이라는 것은 저층을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어선을 얘기하는데요. 외끌이 기선 저인망이 있고 두척 이끌어는 쌍끌이 기선 저인망이 있습니다. 자, 외끌이 기선 저인망은 끌지만 어구어법으로 분류해 보면 후리꾸물 어법에 해당이 되고요. 쌍끌이 기선 저인망은 끌그물 어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외끌이 기선 저인망의 어선의 모형이고요. 자, 그래서 외끌이 기선 저인망은 한 척이 끌기 때문에 자, 끌수 있는 범위가 한정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부표, 그다음에 끌줄, 그다음에 그물, 그다음에 다시 끌줄, 그다음에 끌줄 유 순서대로 투망을 한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즉 내가 이렇게 둘러쳤던 부분만 끌줄이 즉 후리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층을 후리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어근이 뒤쪽으로 가게 돼서 뒤에 있는 자룻구물로 들어가게 해서 잡는 게 외끌이 기선 저인망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쌍끌이는 두 척이 끕니다. 두 척이 그물을 끌기 때문에 쌍끌이 기선 저인망은 끌그물 어법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쌍끌이 기선 저인망의 좋은 모식도를 보면 두 척의 배가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예망을 합니다. 그물을 끄는 걸 예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예망한 후에 자룻구물에 들어가 있는 어획물을 마지막 양망하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쌍끌이 기선 저인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또 많이 사용되는 게 통발이죠. 통발 어업은 함정구물이죠. 함정 그물입니다. 함정 그물 중에서도 유인 함정이죠. 통발 안으로 대상 물고기가 들어가게끔 유인해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게 유인 함정 그물이고 유인 함정 어구 어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발을 사용하는 주요 어류에는 붕장어, 먹장어, 노래미, 지치, 볼락, 복어 등이 있고요. 두 종류에는 문어 통발, 주꾸미 통발, 오징어 통발들이 있고요. 갑각류는 꽃게, 붉은대게, 도화새우, 그다음에 북쪽 분홍 새우 등을 통발 어업으로 어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어 통발 같은 경우는 장어 통발 좋은 모식도를 보면 자, 장어 통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에가 이렇게 깔때기가 이렇게 딱 꽂혀 있어요. 깔때기가. 그래서 장어 통발 안에 장어가 좋아하는 먹이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장어가 냄새를 맡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게 되면 입구는 넓지만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좁은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깔때기만 빼고 장어를 털어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근해 장어 통발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근해 장어 통발은 미끼를 넣은 다음에 통발을 투망한 다음에 일정 시간 뒤에 다시

통발을 수거하는 그러한 작업으로 장어를 어획을 하고 있고요. 자, 꽃게 통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게 통발도 꽃게가 들어갈 좋아하는 그런 먹이를 이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게 넣은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넓은데 출구가 좁습니다. 출구가 좁아서 꽃게가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함정에 들어가서 유인을 한 거죠. 먹이로 유인한 다음에 함정에 들어가게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유인 함정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게 통발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근해 통발, 꽃게 통발, 좋은 모식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발을 여러 개를 던진 다음에 나중에 일정 시간 뒤에 수거하는 그러한 조업 방식이 되겠죠. 자, 붉은 대게 통발, 그 다음에 도화새우 통발, 그 다음에 문어 통발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입구는 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출구는 적게 하는 그러한 함정 어구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어 통발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 입구는 크고, 나오는 곳은 작게끔 해서 문어가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주요 원양어업은 가장 대표적인 원양어업은 트롤어업과 선망어업입니다. 선망. 두리끔을 사용하는 우리가 선망어업 하면은 가장 많이 어획하는 대상이 다랑어죠. 다랑어. 그래서 다랑어를 잡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물을 이용하는 거와 낚시를 이용하는 거에 두 가지가 있는데 가다랑어를 잡는 원양어업은 원양에서 사용되는 어업은 선망이고요. 그 다음에 참다랑어, 즉 고가의 다랑어를 낚시로 잡는 것을 우리가 연승이라고 얘기하죠. 연승을 통해서 다랑어를 어획하고 있습니다. 자, 트롤어업은요, 조업하는 어장에 따라서 북태평양 트롤어업, 그 다음에 대서양 트롤어업, 남빙양 트롤어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북태평양에서 주로 어획하는 어종은 명태, 가자미, 대구, 이면수어를 어획하고 있고요. 대서양에서는 오징어, 문어, 가자미, 도움을 대서양에서 트롤어업을 통해서 어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빙양에서는 새우, 아주 작은 새우 있죠. 그걸 우리가 크릴이라고 하는데 크릴을 남빙양에서 트롤어업을 통해서 조업을 해서 어획하고 있습니다. 자, 다랑어업은 다랑어 연승어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망어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랑어 연승어업으로 어획되는 어종은 참다랑어. 가장 비싼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참다랑어와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등이 어획을 하고 있고요. 자, 다랑어는 연승. 머리줄과 아랫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랫줄에 미끼를 끼워 놓죠. 그래서 미끼를 사용하고 자, 어획물은 급속으로 냉동시킵니다. 어획된 다랑어를 최대한 빨리 냉동을 시켜야 그만큼 부패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꼬리를 절단하고, 그 다음에 가슴 지느러미 뒷부분에 혈관을 절단해서 피를 다 빼게 됩니다. 최대한, 다랑어가 가지고 있는 혈액을 빨리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심장 동맥을 절단한 다음에 후두부에 스파이크를 삽입하고요. 꼬리 절단부에 척추 속에 강철선을 삽입하고 복부 및 아가비 부분을 없앱니다. 그래야 부패가 가장 빠른 게 복부하고 아가미가 되겠죠. 그래서 부패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앤 다음에 깨끗한 햇으로 세척하고 그다음에 청수로 목욕을 시킨 다음에 동결합니다. 얼리는 거죠. 이 동결할 때 글레이징 처리를 하는데 자, 글레이징이라는 것은 생선류 등의 동결품을 냉동 저장할 때 탈수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그 대상 생물의 표면에 얼음으로 피막을 씌우는 것을 글레이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얼음옷을 입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얼음옷을 입힘으로써 좀더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글레이징 처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레이징 처리가 되면 다음에 필레 처리를 한다. 필레라는 것은 고기나 생선의 뼈를 발라내고 납작하게 저미는 것을 필레라고 한다. 그래서
썰어서 보관하기 좋게끔 또는 이동하기, 운반하기 좋게끔 절단시키는 작업을 필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랑어업은 낚시로 잡는 다랑어 연승어업이 있고요. 자, 이렇게 다랑어 선망업은 우리가 두리꺼물업을 어구어법을 이용해서 그물을 둘러쳐서 다랑어를 잡는 게 다랑어 선망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원양어업에서 사용되는 다랑어 선망은 자, 여기 보면 스피드보트가 두 척이 있고요. 자, 이건 네트보트입니다. 지금 장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장면은 거의 다 둘러친 다음에 잼줄을 잼줄을 완전히 재기 전에 요 안에 둘러싸여 있던 다랑어가 배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면인데요. 자, 계속해서 스피드보트가 돌아서 소리로써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고 헬기도 뛰어서 소리로 이쪽 배 밑에 이배 밑에는 지금 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랑어의 특징은 한 마리만 빠져나가면 전체가 한꺼번에 배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배 밑으로 포위된 다랑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트보트라든지 스피드보트가 계속해서 또는 형광물질을 던진다거나 배에서는 또 망치나 햄머로 뱃머리를 두들겨서 뭔가 포위된 다랑어가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는 마지막 잼줄 단계에서 포위된 다랑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화면상의 장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랑어 선망어업까지 원양어업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업 기기와 연근의 어업, 그다음에 원양어업을 우리 1시간 동안 정리했기 때문에 관련 실전 문항과 기출 문항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공부에 시간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한 이제 스케줄러를 그래서 꼭 사용하시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장소예요. 어디서 공부하느냐 또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은 장소를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어. 특히나 이제 방과 후나 이제 방학 중이라면 이제 방학 때 시간 진짜 많이 남잖아요. 지금 좋아하는 강의도 중요하지만 사실 혼자는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랑은 같이 풀어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점 채우고 팁 알아가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제 실력을 키우려면 혼자 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디서 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집에서 하는 게잘안 된다면 서둘러서 어느 잘 되는 공간에 좀 찾으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안 되는데 집에서 하겠다고 막 우기지 말라.

하는 거입니다. 그쵸? 저는, 요새는 이제 야자가 사실 필수가 이제 아닌 학교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야자가 필수인 그러한 시대, 낭만의 시대라고 제가 많이 하는데, 네, 낭만의 시대에 살았던 자로서 이제 야자를 학교에서 했었는데, 많이 도망갔어요. 어유, 너무 모순되네요. 잘 되는 장소 찾으라고 하면서 도망다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야자 할때 이제 많이 도망가려고 애썼는데, 또 방학 중에는 또 학교 가서 또 공부를 또 거기서 했습니다. 나름의 그거를 이제 찾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에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밖에서 할 때도 이제 집중해서 하셔라. 제가 그 문제 들어가기 전에, 야자를 그래서 이제 곧 이때 같아요. 이제 야자를 또 이제 하다가, 아, 너무 또 그날은 하기 싫어서 도망을 가고 싶은 거야 해서 친구랑 자연스럽게 나가자. 왜냐면 티내고 막 뛰어나가면 바로 이제 멀리서 볼때 저도 가방 메고 막 튀니까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문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차가 하나 딱 오더니 창을 쫙 내리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신 거예요. 딱 담임 선생님이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바로 이제 머리 박아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교실로 들어가서, 다시 또 10시까지 착하게 이제 공부했고, 뭐, 절대 반항이 있거나 하는 애는 아니고, 그냥 도망을 가고 싶었던 애니까, 다시 들어가서 착하게 공부도 하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이 중요하다. 네, 저희는 65번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이제 21학년도에 모의평가 6월에 나왔던 문제인데, 많은 친구들을 어렵게 했던 문제로 기억을 합니다.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같이 볼게요. 제가 X축 Y축 에서 하나의 그래프는 지금 2의 X제곱이라는 0,1을 지나는 증감수예요. 그렇죠? 0을 지나는 뭐 증감수를 이렇게 그려서 Y는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또 하나의 그래프는 지금 이차함수의 그래프인데, 제 살짝 바꿔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결국은 이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는 위로블록인 함수가 그려진다. 즉, 마이너스 1, 1을 근으로 가지면서 0을 넣게 되면 2의 함수값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쯤에 이제 함수값을 또 갖는 허이. 이러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 그럴 때 지금 만나는 그두 교점에 대해서 좌표를 저렇게 주겠대. 왼쪽에 있는 점을 x1, y1,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점을 x2, y2 이렇게 점을 준다고 합니다. 해서 지금 x2가 이제 어느 위치쯤에 있는가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봅시다. 이 점에 x좌표가 이쪽으로 내리면 x2예요. 그쵸? 그런데 이 위치가 지금 기억에서 묻는 게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니, 오른쪽에 있니, 이거를 묻고 있는 거라고. 2분의 1이 X2랑 비교해서 왼쪽에 있니, 오른쪽에 있니, 이거를 묻는 거야. 우리가 이를 어떻게 알아내면 좋을까? 제가 만약에 2분의 1이라는 그 X 값을 이제 이 각각의 두 함수에다 줬을 때, 이 왼편에서는 초록색의 함수값이 더 위에 있고, 그치? 오른쪽에서는 하얀색의 함수값이 더 위에 있잖아. 이걸로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가, 여기를, 아, fx, 그냥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볼게요. 2의 2분의 1제곱 뿐이 이제 루트이죠. 그리고 이제 이차함수에다가 2분의 1을 넣게 되면, 여기다 한번 써놓을게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 여기에다가 이제 2분의 1을 넣게 되면 2 마이너스 2의 4분의 1을 곱해주시고, 지금 2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는 2분의 3이란 말이야. 즉 1.5죠.

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어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니은으로 가볼게요. 니은 조건을 보니까 이제 y 값의 차이랑 x 값의 차이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상태로 보면 사실 잘안 보이죠. 근데 저 상태 말고 살짝 변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양변을 x2-x1으로 나눠줘 보겠습니다. 즉, 니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x2-x1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 친구가 지금 1보다는 작니라고 물어보는 거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x2에 대한 점이 지금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양수라 결국은 이렇게 부동은 바뀌지 않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면 이 왼편에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두 교점을 이은 그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쵸? 기울기. 그 기울기가 1이라는 값보다 작은가를 묻고 있는 거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가함수에 대한 특성을 사용해 볼게요. 지금 y는 2x제곱이라는 함수가 제가 이제 이렇게 증가함수를 이렇게 데려온다고 하면, 만약에 x1, x2라는 그 x 좌표가 이렇게 찍히게끔 두 점이 있을 때, 이에 대한 기울기는 말이야. 각각 x1보다 오른쪽에 있는 어떠한 점, x2보다 오른쪽에 있던 어떠한 점을 이어줘서 생각했을 때, 이 기울기보다 더 작겠죠. 주황색 선의 기울기가 초록색 선의 기울기보다 더 작겠지. 이 아이디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즉, x1보다 오른편에 있는 점 하나, 어디쯤 잡을까? 제가 여기로 잡을게요. 그리고 이 x2보다는 오른편에 있는 그점 하나, 1로 잡을까요? 1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1에 대한 그두 점에 대한 기울기를 활용해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기울기를, 그두 점에 대한 기울기를 1-0, 그리고 1을 넣었을 때 2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0제곱 이렇게 구해 주시면 결국은 2-1이니까 1이라는 거잖아. 지금 0과 1에 대한 그 함수 값을 이었을 때, 그림에선 전혀 기울기가 1이 아니지만 착한 사람들 눈에는 1이죠. 이게 1이라고 했을 때이두 교점을 이은 이 기울기는 그 1보다는 작을 테니, 그쵸? 지금 해당하는 이 부등식이 맞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니은도 맞고, 나머지 디귿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을 한번 봐볼게. 디귿은 이제 y 값의 그 곱이 저러한 부동 안에 들어가냐라는 건데, y 값 자체를 이제 다루려고 하니, 우리가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디귿, y1은 2의 x1이고, 그쵸? 그리고 y2는 2의 x2예요. 따라서 y1과 y2를 곱했더니, 이렇게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x1과 x2에 대한 이 크기가 이제 궁금한데, 이쪽으로 살짝 와보면, 우리가 이 y축을 기준으로 여기 x2에 대한 그 떨어진 거리, 그리고 여긴 더 대칭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y1에 대한 그 절대값이 더 크겠지. 얘는 음수이고, 다시 말해서 얘랑 얘를 더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인데, 이쪽에 대한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이 우리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지수의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이두 y 값을 곱한 값은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따라서 지금 디귿에 대한 부등식 보시면 오른편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왼편만 완성을 해주면 될것 같아. 저 왼편이 틀린지 아닌지를. 그러면 여기서 또 보게 될 텐데, 제가 y1에 대한 함수값과 이 y2에 대한 함수값이 다른 점을 대신해서 이제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더 y1보다 작죠? 더 왼편에 찍히는 함수값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또 어느 점을 활용할까 싶어서, 아까 2분의 1이 x2보다 왼편에 있었으니까 2분의 1에서의 그 함수값을 사용해 볼게요. 즉,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 x제곱을 fx라고 잡는다면, f, 저 마이너스 1에서의 그 함수값이랑 f,
2분의 1에서 한

함수값을 곱한다면 이 친구는 이제 y1, y2보다는 작을 거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해서 각각의 값을 이제 구해 볼게요. 얘가 지금 2의 x제곱에 들어가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1이랑 지금 2의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럼 여기는 지금 2의 루트 2가 돼. 그래서 이 값이 지금 y1, y2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른편에 완성했던 1 사이에 들어간다까지 넣어주시면 D굽도 지금 맞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65번을 보시면 각각의 x2라든가 또는 그 y 값의 곱이라든가 그 크기 위치를 알기 위해서 주변의 점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갖는 문제가 뒤에서 또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6번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볼게요. 이번에는 두 함수의 그래프가 저렇게 있고, 또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있어서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합니다. 이럴 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넘길게요. 만나는 또 다른 점이 이제 R이라고 하였을 때 여기 PR과 QR의 길이가 O일 때 A 플러스 K 값을 구하여라. 이 값을 한번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O로 같대요. O로 같다고 주어져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볼까냐면 이 R에서 PQ 직선에 대한 이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점을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여기서 또한번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B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삼각형이 R, AQ 이렇게 아래의 직각삼각형 그리고 삼각형 RPA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작은 삼각형 ABQ 삼각형 ABQ라는 이세 개의 삼각형이 각각이 이제 닮음이 돼요. 그 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길이의 비가 1대 2고 또한 AB가 1이라면 그 BR이 또 2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거지. 따라서 제가 문자를 하나 줄 건데, 제가 그 AB에 대한 길이를 알파라고 줘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 AB에 대한 길이를 알파라고 한다면, 그두 배인 RB에 대한 길이는 2알파가 될 거고, 그리고 또한 여기가 지금 2대 1이니까, 이 작은 부분, BQ에 대한 길이는 2분의 1 알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2알파고 여기가 지금 2분의 1 알파라는 건데 2를 더하면 지금 아까 이 길이가 몇이랬니? 5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일단 저는 알파를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가 지금 2분의 5 알파인 거니까 따라서 알파의 길이는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봐봐. 그러면 여기가 2의 절반인 여기가 1이야, 1. 이 길이가 1이에요. 우리가 이 삼각형 여기에 제가 데려오게 되면 지금 제가 이 길이를 1이라고 구한 거니까 나머지 이 P에서의 수선의 발을 한번더 내린다면 이 길이는 2가 되겠죠. 왜냐하면 1대 2인 또한 닮음의 삼각형을 가지니까. 즉, 지금 점 P와 점 Q에 대해서 이 X 값의 차가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2가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1대 2의 비율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는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전체는 5였고요. 이 길이가 지금 2였으니까 여기가 수직이라고 할 때, 그리고 왼편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길이를 그려준다면 여기는 3이 될 거예요. 제가 뭘한 거냐면, 각각의 PQR에 대해서 그 X 값의 차와 Y 값의 차를 찾아준 거지. 이를 이용해서 지금 K를 찾으러 가고 싶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P를 이제 P에 대한 X값을 T라고 잡아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P를 T, A의 T 플러스 1제곱에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Q에 대한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X값이 P보다는 지금 2가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 T 플러스 2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고 어디에다가 R에 있는 지수함수에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A에 지금 T 플러스 2가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3 넣어주시고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의 이 함수값은 아까 P에 대한 Y값보다 4가 작잖아요. 그쵸? 그래프에서 지금 4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였으니 저는 2를 A의 T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4만큼 뺀 그 값과 같다 이런 식으로 또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R에 대한 점도 한번 비슷하게 나타내보면 P보다는 이번에는 3만큼 더 작다라고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T-3을 어디다 넣죠? 아래로 내려가는 그 지수함수, 즉 마이너스 A에 X자리에다가 T-3 들어가면 뒤에 플러스 4 지수에 있고요.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고 지금 R점에 대한 Y값은 이 Q점에 대한 Y값과 같으니까 이 친구를 데려와서 같다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얘 데려온 거죠. 같게 이렇게 PQR 데려왔으니 나머지 연립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부터 해볼까요? 일단 이 R에 대한 Y값에서 여기 등식부터 한 방정식부터 데려와 볼게요. 이 왼편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A에 T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분의 3은 오른쪽에는 T 플러스 1제곱에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됩니다. 넘기셔서 두 배에 대한 A의 T 플러스 1제곱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2분의 9가 되어지니 우리는 A T 플러스 1제곱이 4분의 9가 된다라는 것을 일단 정리할 수가 있고 계속 이어서 사용해 줘야죠. 이 4분의 9라는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그렇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방정식에서는 A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4분의 7 이 좌변이 되는 거고 오른편에 4분의 9가 들어가는 거니까 4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 at 마이너스 1제곱을 넘기시면 4분의 16 즉 4에다 3 빼는 거니까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우리 앞에서 구한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연립해 주겠습니다. 우리 이쪽에서 이쪽을 양변에다가 나눠주게 되면 남는 게 A의 2제곱이 남고요. 괜찮아? 나눠준다는 거는 T 플러스 1에다가 T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눠줄게요. 그러면 A의 제곱이 남게 되고 즉 4분의 9에서 1로 나누는 거니까 4분의 9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따라서 지금 A의 값은 양수니 1보다 크니까 A는 2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K를 찾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A는 2분의 3이니까 우리가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데려올게요. 우리 K를 찾아줘야겠죠? 그러면 T를 일단 알아야겠는데 얘가 2분의 3이니 2분의 3에다가 t 플러스 1제곱이 지금 4분의 9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만큼의 지수값이 2가 돼야 되는 거라 t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쵸? t가 1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점이 p에 대한 점이 t, 여기 2분의 3에다가 우리 t가 1이었으니까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4분의 13 이라는 y값을 갖습니다. 즉 1, 4분의 13의 점이 지금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로 k 나머지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4분의 13을 여기다 적을게요. 4분의 13이라는 y값은 1 집어넣게 되면 직선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k 이렇게 되어지니 k는 2 더해주시면 4분의 2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구한 A는 2분의 3이었으니까 K에다가 4분의 21에다가 2분의 3, 즉 4분의 6 더해주시면 4분의 27

이렇게 최종답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푸는 방법은 이제 풀이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길이의 비를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닮은 비로 찾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번으로 가볼게요. 오! 이번에는 굉장히 기다란 그래프가 나왔는데 한번 볼게. 일단은 n이 3 이상이래요. 잘 체크해 주시고 3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더 가파른 지수함수 그보다는 낮은 2x제곱의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다. 이때 x는 1과 만나는 점, 그 다음에 2와 만나는 점들에 대한 사각형의 넓이가 18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을 찾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를 정리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찾아보게 되면 일단 b는요, 우리가 1이 여기에다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1,2 바로 찾아줄 수가 있을 거고 a에다가도 마찬가지로 1 넣게 되면 우리는 1,n 이라는 좌표 찾아줄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는 2를 r의 지수함수에다 넣어주게 되면 2,4 그리고 c에 대한 좌표값 구해주게 되면 2,n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좋아. 그럼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다리꼴의 높이를 여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1이 되죠. 길이가. 넓이 공식은 2분의 1에 그 1, 길이 데려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AB 길이랑 CD 길이 데려오면 되는 거죠. 여기에 AB 길이랑 CD 길이 이렇게 데려오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AB는요. n-2고요. CD에 대한 길이는 n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넓이가 18보다 이제 이하가 되도록 하여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냥 이제 2차 부등식 푸는 거네요. 그럼 여기 n제곱에 플러스 n에 마이너스 6이 넘기셔가지고 36 이렇게 해주시고 정리 이어가 보면 n제곱에 플러스 n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42인데 인수분해까지 이어가게 되면 n-6, n 플러스 7이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n에 대한 부등식이 6과 마이너스 7로 되는데 n은 앞에서 3 이상이라고 하였으니까 이렇게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값들 다 더해주라 하였으니 3부터 6까지를 더해주시면 9랑 9 더하는 것이니 18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 친구는 이제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 공식 알고 계시면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저러한 곡선이 있어서 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꼼꼼히 읽으셨죠? 이럴 때 지금 주어진 길이의 비가 이러한 정보가 있네요. AB에 대한 길이가 CD의 길이보다 두 배다. 즉, 이만큼의 길이를 두배 했더니 이제 선분 AB에 대한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묻고 있는 것은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넓이를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이 친구 또 마찬가지로 이제 좌표를 이제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X에다가 여러분들이 T를 넣거나 뭐 문자를 바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로그의 표현을 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A점에 X좌표를 로그 2의 a 이런 식으로 둬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a라는 미지수를 사용하기보다 로그를 이용해서 한번 둬보겠다라는 거야. 왜 이렇게 두냐면 제가 만약에 이 x에다가 지금 이 함수죠? 여기다가 로그 2의 a를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뒤집히면서 2의 로그 2의 a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즉1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y값이 나와서 이 d가 1-a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이 함수값이 이 c에 대한 함수값이랑 같다라는 걸로 지수가 아닌 어떠한 이제 분수꼴이 사용된 형태를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b에 대한 x좌표도 일단은 로그 2에 a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x 위치에다가 이만큼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a다라고 일단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 그러면 2에 대한 함수값 c로 데려올게요. 그럼 여기에 대한 y값이 지금 1-a분의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 채워질 이 x좌표 찾아볼게. 어느 값을 넣었더니 어디에? 여기에다 넣었더니 1-a분의 1이 나와야 된대. 그 말은 저기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로그 2에 1-a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2 로그 2에 1-a분의 1이 마찬가지로 d에 x좌표가 되는 거라 여기는 이러한 x값을 지금 증가하는 이 지수 함수에다 넣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함수값이 1-에다가 뒤집혀서 2의 로그 2의 1-a분의 1분의 1이 됩니다. 그 말은 1 마이너스 여기가 착착 이 친구가 나오면서 a분의 a-1분의 1이 돼요. 그 말은 1-a-1분의 a라는 거고 우리가 여기를 정리해주게 되면 a-1분의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지금 2에 대한 값이 여기에 대한 함수값 a-1분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좌표를 다 찾았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길이의 b를 바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지. 위에 있는 값에서 아래에 있는 값 빼주면 CD에 대한 길이가 되는 거니까 1-a분의 1에서 빼기 아래 값은 a-1에다가 마이너스 1 빼주시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정리해 주게 되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바꿔주고 우리가 a에 a-1로 아예 통분해 버릴까 봐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여기서 분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쪽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지금의 길이는 제가 CD의 길이를 정리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플러스 a 마이너스 a 하나씩 지워지면서 a마이너스1에다가 a제곱마이너스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ab에 대한 선분의 길이 정리해 볼게요. 이 친구는요. 위에 있는 a에서 이만큼 빼주면 되는 거지. 즉 a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분모를 a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어. 좋아. 이 친구는 두 배의 CD예요. 그쵸?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친구는 2분의 1 배의 길이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만큼이 지금 길이 CD에 대한 그 길이네요. 그치? 그러면 a-1분의 1이 2분의 1이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a-1이 결국은 2가 된다라는 거지. 보이죠? 괜찮아요? 이만큼에 대한, 어이구, 이거 뭐죠? 이거 아니야. 여기가 이제 ab죠? 이만큼에 대한 크기가 지금 선분 ab라는 거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되는 거라 따라서 a 값은 지금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지금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A가 3인 걸 구했으니까 사실 이제 좌표 다 구한 거죠. 나머지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3인 거니까 A에 대한 좌표 구해주시면 여기가 로그 2의 3, 콤마 여기 3 집어넣으시면 3분의 2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쵸? 여기는 로그 2의 3.

3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요 로그 2에 3 들어가는 거니까 3분의 2에, 여기 3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좌표 정리해 줄 수 있을 거고, C는 로그 2에 마찬가지로 3분의 2에다가 여기는 3 집어넣으면 3분의 2, 그쵸? 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넓이 구해주게 되면 2분의 1에 사다리꼴, 이 A점에 대한 X좌표에서 C에 대한 X좌표 빼주시면 여기서 이만큼 빼달라는 거지. 그러면 로그 2에 3을 저기 있는 3분의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 곱하기 각각의 이제 AB에 대한 길이와 CD에 대한 길이를 더해주면 되는 건데, 제가 3배의 CD 길이다 이런 식으로 드려도 되겠지. 왜냐면 이 CD는 결국은 3분의 AB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러 갈게요. 그러면 2분의 1배에 여기는요 로그 2의 2분의 9네요. 그리고 이쪽은 아까 CD의 길이가 여기죠? CD 길이가 여긴데, 여기 제가 3 집어넣게 되면 3에 2에다가요 7이죠? 예, 그래서 6분의 7. 1CD의 길이가 되어서 3배 해주면 2분의 7을 마저 곱해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4분의 7에다가 로그 2의 9 마이너스 1이겠네요. 뒤에 크게 1. 여기 왜냐면 지금 로그 성질 써준 거죠. 그래서 나머지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책이랑 각계 표현 맞춰 주시면, 3은 3의 제곱이니까 2 앞으로 빼주셔서 2분의 7의 로그 2의 3,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 4분의 7, 이런 식으로 넓이가 되겠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BCD에 대한 좌표를 저는 로그에 대한 표현을 사용했고, 특히나 이제 그 A에 대한 Y 좌표가 C의 Y 좌표랑 같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A점을 시작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저희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재의 해설과 이제 다르게 푸는 게 많이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설도 확인해 보시고 각각 다 비교하셔서 전부 다 흡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에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수 함수에 대해서 막밑 크기도 비교해 봤고, 뭐 대칭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일단 증가할 때부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XY 축이 있고, 0, 1,0을 지나는 이러한 Y는 로그 AX에 대한 증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각각의 Y축과 X축에 더 달라붙도록 이러한 좀더 누워져 있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지금의 미친 이 B가 A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어떻게 될까? 이때는 A보다 큰 B가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도 이제 지수일 때좀더 쉬웠을 것 같거든? 근데 로그가 되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시를 하나 머릿속에 띄워놓으면 좋아요.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여기가 로그 4의 X. 얘가 로그 2의 x라고 생각해 볼게. 어떠한 같은 함수가 이제 1을 갖는다 생각해 보면, 이 친구는 2에서 갔고 이 친구는 이제 4에서 갔죠. 더 멀리서 갖는다는 거야. 누가? 위치 더큰 친구가. 괜찮지? 이러한 예시를 같이 생각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파악하기에 좀더 좋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등호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감수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1,0을 지나면서 어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이제 로그 a의 x에 대한 그래프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각각의 축에 더 눕도록 이렇게 y는 로그 b의 x에 대한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이때는 이 A와 B에 대한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되죠? B가 더 작아야 된다. 그리고 각각 이제 0과 1 사이에 다 들어가야겠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이 부등호 방향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활용한 문제를 풀 때, 여기 밑에 비교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번에 대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방금 그렸던 이제 로그 AX에 대한 그래프를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친구를 X축에 대해 대칭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잖아요. 근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으니까 우리가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함수식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앞에 있는 이 실수배인 마이너스 1을 이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올려줘도 되겠지. 즉, 로그 A분의 1의 X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A가 이제 역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것까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 더. 그리고 이번에 이동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지. 또 증가하는 그 함수로 한번 데려와 볼게. X, Y, 그리고 Y는 로그 AX. 이러한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친구를 로그,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뭐, n만큼, 다 양수라고 할게요. 얘는 n만큼 이동을 시키겠다 그거야. 그러면 y는 로그 a의 x-m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함수식이 만들어지면서 이 그래프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을 생각하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지금에 대한 로그에 대한 점근선은 x는 0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x는 0인데, 지금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일단 양수라고 했으니, 오른쪽으로 쭉 밀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점근선을 생각해 줄수 있을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더 뭐? 이 1,0이라는 포인트도 생각해 주면 좋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n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쯤에 뭐 n,n이 찍힌다고 생각하면, 이를 지나는 이러한 로그 함수의 그래프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 이때도 도형을 이동시킨다는 것이니 점근선의 이동도 생각해 줄수 있을 거고, 많이 활용할 것이다 라는 것도 챙겨가야겠죠. 아까 지수함수에서 정리한 것과 똑같거든요. 로그로만 데려와서 다시 정리한 건데, 그만큼 문제에 자주 등장할 겁니다. 한번 다시 봐주시고, 근데 하나 더. 왜? 아까는 지수를 했고, 지금은 로그를 했으니, 이들에 대한 연관성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역함수 관계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제가 X축 그리고 로그 아니야. A의 X제곱 B라는 이러한 A가 1보다 큰 때의 이제 증가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수함수에 대한 밑이 지금 A죠. 그럼 로그에 대한 밑도 a라고 할때 우리는 y는 로그 a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과 같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역함수 관계라고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이를 활용하는 문제들도 나올 텐데, 특히나 각각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에 교점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 또한 교점 생기게끔 하이,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이쪽이 y는 뭐 ax 제곱, 이쪽은 로그 y는 로그 ax 이러한 함수 그래프다라고 하면, 그 교점은 y는 x에 대한 직선 위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세요. 이는 이제 증가하는 함수에 대한 경우인 거고, 감소하는 함수에서의 이제 두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교점이
이 X, Y는 X 직선 위가 아닌 다른 밖의 점에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증가하는 데에서는 여기서만 생기고, 감소하는 데에서는 적어도 하나가 이 직선 중에 있긴 합니다. 이 자체가 문제에서 그렇게 활용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밑이 같을 때에는 지금처럼 이제 역함수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볼까요? 우리 6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는 이제 지수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많이 활용을 했고, 이번에는 주인공이 로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fx가 이제 밑이 2분의 1이에요. 즉, 감소하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 나타내져 있는 거고, 이때 최댓값, 최소값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줬을 때, 0과 10이라고 했으니까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면 이때 최댓값이 여기가 이제 0,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12, m이 된다라는 거죠. 가능하죠? 지금 감소이냐 이런 것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0을 저기다 넣어볼게요. 그럼 F0은 2의 로그 2분의 1에다가 0 넣는 거니까 K가 되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랜다.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K가 지금 타타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K에 대한 값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니까 결국은 4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M까지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K를 집어넣은 저 함수식에다가 12 넣어줄게요. 그렇게 되면 두 배의 로그 2분의 1 밑이 들어가고, 이번에 마찬가지 12 집어넣어 주시면, 뒤에 K, 방금 K 구했나? 4. 이렇게 값 구해 준게 지금의 M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로그,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16은 2의 4제곱이고, 2의 4제곱. 그렇게 되면 앞에 2에다가 탁탁 각각 분모, 분자로 빼주셔가지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값이 지금 스몰 m이 되겠네요. 따라서 지금 k인 4와 마이너스 8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4가 최종값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거 그냥 최대 최소를 다루는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 70번 한번 또 이어가 볼게요. 지금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고요. 두 곡선이 있어서 만나는 점의 좌표가 이렇대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대. 자, 일단 이 밑이 2 이상이라고 하였으니까 왼쪽에 대한 로그 함수는 증가하겠네. 그쵸? 이렇게 증가하는 y는 로그 n의 x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이너스 없으면 원래는 증가했을 텐데 뒤집어 버렸으니까 감소한다고. 감소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붙어서 n의 n 플러스 3의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이 x 좌표가 a라고 할까요? 얘가 지금 1보다는 크고 즉 1. 2가 있어서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우리 이거 어떻게 했었게? 아까 그 크기 비교하는 부등식 막 나오는 그 문제랑 같은 아이디어를 쓰면 되는데. 1을 넣었을 때는 지금 감소하는 그 로그함수의 함수값이 더 크고, 2를 넣었을 때는 이쪽에 대한 그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걸로 이제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씩 해볼게. 그렇게 되면 1을 넣었을 때 여기다 넣는 거죠? 마이너스 붙고, 4의 플러스 1이 지금 누구보다 커야 된다? 여기에다 1을 넣었을 때 말이야. 이 함수값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로그 n의 1, 즉 0이죠? 0보단 커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n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었을 때는 이 친구가, 즉 아까 여기다 2 넣는 게 아니지. 로그 n에 2 넣으면 5죠? 5에 플러스 1. 이때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다 넣었을 때보다 말이야. 로그 n의 2. 이 친구를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일단 위에부터, 그러면 1보다 작아야 돼.

0: 애니, 학, 사.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애니, 4일 때가 지금 1이 돼요. 그런데 그 값보다 함수값이 작아져야 된다라는 거면, n이 4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부터 한번 해볼게. 그럼 1보다 커야 돼요. log n에 더해주시니까 10이 되고, 마찬가지로 난 n에 대한 크기를 알고 싶은데, n이 10일 때는 1이 된다고. 근데 그 함수값이 크다라는 거니까, 이때는 10보다 작다라고 완성이 돼야 됩니다. 해서 지금 결과로서는 이제 4가 12 이렇게 쌓아야 된다라는 거고, 만족하는 n에 대한 합은 지금 5, 6, 7, 8, 9를 더해서 11, 20, 15 더하면 35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대들 지금 1번이랑 2번 봤을 때이 부분,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n이 4보다 커야 된다. 이때는 지금 n이 1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지금 끌어왔는데, 이거 어때요? 지금 한 번에 올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한번 고민해보고 오세요. 왜한 번에 4보다 커졌을까? 10보다 작아졌을까? 고민해보고 이어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보고 오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권유정입니다. 지금 다문화 사회와 윤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강에서 다문화 윤리와를 함께 봤었는데요. 이번 강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종교 윤리를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0번 볼게요. 가브레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 공존을 위해 타문화에 대해 알고 상호 교류를 확대해야 된다. 다양성은 문화 교류의 전제이며 관용은 문화 공존과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한 훌륭한 방법이다. 교육도 타문화의 내용을 교양 과목으로 다뤄야 된다. 지금 갑의 입장을 뭐 어떤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이 갑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타문화에 대해서 알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까지도 이 타문화의 내용을 교양 과목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을 보겠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야 된다. 시민들 간에 동일한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면 상호 이해 및 신뢰, 유대감이 증진된다. 교육도 모두를 단일한 문화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동화주의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교육까지도 단일한 문화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이 소수문화와 주류문화를 구분 지은 다음에 소수문화를 주류문화에 통합시키고 편입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자, 올바른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며 타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왜 그런지 살펴보면요. 나의 문화 정체성 당연히 유지해야 돼요. 갑의 입장에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다른 문화들도 그 다른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바탕으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갑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차이의 인정보다 동화의 관점에서 타문화를 인식해야 된다. 자, 갑의 입장은 오히려 차이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지 동화를 통해서 하나의 단일한 문화를 형성하고 이런 개념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선지. 3번 을 문화적 풍요로움을 위해 이질적인 문화들이 공존해야 된다. 을의 입장은 오히려 하나의 단일한 문화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을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질적인 문화들 공존 틀린 선지. 4번 을, 문화들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 소수문화를 인정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소수문화를 인정하는 입장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화시키고자 하는 입장이었죠. 5번, 둘의 공통점, 주류문화와 소수문화가 융합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일단 갑의 입장에서 우리가 문화의 대등한 공존에 보다 좀 가까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류문화, 소수문화 같은 이런 문화들을 구분지 명확하게 주류문화다, 비주류문화다 이렇게 구분짓는 입장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기 쉽지 않고요. 을 입장도 마찬가지로 이 주류문화랑 소수문화가 융합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어떤 융합 구체적으로? 단일한 융합이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공존을 추구하는 그런 융합이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을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틀릴 수도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둘의 공통선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61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 역사에는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는 원시적 성현에서부터 중요한 얘기 나왔죠. 자, 성현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성스러움이 현실에 현현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 보통 성스러움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초월적인 것들을 전제합니다. 성스러운 초월적인 존재들. 자, 그런데 성현이라고 한다면 이런 초월적인 존재들이 육신을 가지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성현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지문에서는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돌이나 나무와 같은 그런 일상적인 대상들이다 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신의 신성이 부여되는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비종교적인 인간은 성스러운 것이 돌이나 나무 가운데 현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종교적 인간은 곧 그것이 돌 자체나 나무 자체의 숭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그것이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사상가고요. 엘리야대입니다. 자, 이 엘리야대 입장에서 우리가 종교를 바라봤을 때 엘리야대는요, 그냥 어떤 특정 종교를 설명하기보다는 종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질,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본질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 종교들은 다 각자 무엇을 추구하는가? 생각했을 때 엘리야대는 종교들은 성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것, 성스러운 것을 찾는 것. 다시 적을게요. 성스러운 것을 찾는 것. 요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아, A 종교든 B 종교든 다 성스러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더라. 라는 것이 이 종교의 본질인데, 이 성스러운 것이 단순히 우리가 초월적인 초월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스러운 것이 현실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대요. 뭐를 통해서? 일상적인 사물들을 통해서, 예시로서 돌이나 나무 등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마을 같은 데 가보면 지금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나무는 뭐6.25 전쟁에서 우리의 마을을 구해줬어. 혹은 이 나무가 옛날부터 우리 마을을 꾸준하게 지켜줬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거든요. 왜 우리가 이 나무들, 돌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자 하는가? 그 이유는 돌 자체, 나무 자체가 신성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안에 신성성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돌이나 나무 같은 경우는 표현 방식으로서 성스러움이 현현하는 성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성스러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성스러움을 깃들어서 표현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의 방식이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엘리야대 입장에서의 적절한 것을 골라보면요. 1번.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대조를 이루기에 공존할 수는 없다. 돌이나 나무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특징이 현실에서 존재하죠. 즉, 새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이에요. 그런데 이새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 안에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 있다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대조를 이룬다? 이것이 아니고,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함께 공존할 수가 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라는 설명을 엘리야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공존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2번.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여러 실제들의 현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요거 내용은 첫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종교의 역사에는 돌이나 나무 같은 일상적인 대상 속에서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원시적으로. 그리고 예수 안에 신의 신성이 부여되는, 예수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 안에 성스러운 것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성현으로도 표현이 됐었다. 어쨌든 종교의 역사는 꾸준하게 성스러운 것들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개념 첫 번째 문장에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돌이나 나무는 현실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성그 자체이다. 자, 요거 한번 별표 쳐볼까요? 새로운 색깔로 한번 쳐볼게요. 초록색. 3번. 자, 요 선지 별표 친 이유는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엘리야대 문제 많이 남아있거든요, 뒤에도. 근데 이 엘리야대 문제에 정말 반복적으로 나오는 선지가 바로 이 3번 선지입니다. 돌이나 나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들은 어쨌든 간에 새 속에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대상들이죠. 이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 아니고 요 안에 성스러운 것이 깃들어진 거예요. 그 성스러움이 현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그 자체다. 이런 선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스러움 그 자체가 아니고 성스러움이 드러난 성현이다. 요렇게 돼야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성스러운 것은 현실 세계를 초월한 공간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 아니죠. 돌, 나무 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초월한 공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현실 세계를 초월한 공간에서 성스러운 것이 드러나고, 거기서 초월자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지만,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 5번. 종교적 인간은 체험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 성현을 이해할 수 있다. 아닙니다. 종교는 종교적 체험입니다. 상상을 통해서 성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을 통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내가 보던 대상인데 그 대상을 특이하게 마주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이지 상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틀린 선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종교적 관점에서 우주는 암호가 된다. 종교적 인간에게는 식물의 리듬 속에서 생명의 창조의 신비, 청춘과 불사의 신비가 계시된다.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수목은 식물의 모범적인 형상인 원형을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특권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이 수목들, 즉 여러 가지 뭐 나무들 같은 것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특이하게 새로운 경험으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엘리아대의 입장이고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은 현실에서 공존할 수 없다. 아니라고 했었죠. 공존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앞에서 봤던 돌, 요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은 마을에 있는 나무들, 이런 것들 안에서 성스러운 것이 깃들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 틀린 선지. 니은,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사물은 그 자체로 초월적인 신이다.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우리 전 문제에서 3번 선지 별표 쳤던 거 그대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사물은 그 자체로 초월적인 신이다? 아니고요. 성스러움이 드러난 성현이다. 요렇게 표현을 했었죠. 틀린 선지. 디귿. 종교적 인간은 사물을 통해 드러나는 성스러움을 숭배한다. 그렇죠. 우리 종교적 인간 같은 경우는 성스러움을 숭배한다.

하는데, 그때의 성스러움을 그 자체로 만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현실 속에서도 체험을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스러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귿, 정답인 선지. 릴, 사물의 특수한 양식으로 성스러움의 양태가 계시될 수 있다. 사물의 특권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했죠. 어떻게? 이 성스러움의 양태가 될 때, 성스러움이 깃들여져 있을 때. 그래서 이 성스러움의 양태가 제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답인 선지가 되겠습니다. 63번 볼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은 성현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주위의 우주적 환경으로부터 질적으로 분리됩니다. 종교적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반면, 비종교적인 인간은 세계의 신성성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적 전제를 배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 여기 중요한 내용 담고 있습니다. 우선 비종교적 인간 네모 쳐볼게요. 사실은 비종교적 인간의 공간 경험에서도 종교적 흔적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비종교적 인간에게도 일상생활의 현실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고향이나 첫사랑의 기억이 담긴 장소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우주의 성스러운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아데, 요 사상가 엘리아데고요. 엘리아데는 이두 가지 인간을 구분해요.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 그렇죠. 우리 주변에 봤을 때 종교를 믿는 친구들도 있고 종교를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두 개로 이분화할 수 있죠. 근데 이 종교적 인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성스러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현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진짜 성스러움이 깃들어진 공간,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공간 속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이 종교적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비종교적 인간 같은 경우는 종교 따위 없어. 종교 나 절대 안 믿어.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다 비종교적인 인간이라고 명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아데 입장에서는요, 이런 비종교적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적인 체험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종교가 없더라도 진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합격과 불합격에 따라서 나의 앞으로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해요. 종교는 없지만 기도를 합니다. 제발 이 시험에서 잘 봐서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한단 말이죠.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뭐 예를 들어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도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특이한 세잎클로버일 뿐인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와, 내가 네잎클로버를 찾다니 나 정말 행운이 이번 연도에 가득할 거야. 이런 믿음들을 갖는다는 말이죠. 뭐또한 가지 이 엘리아데가 예시를 드는 것은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의식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종교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결혼, 아니면 장례, 이런 것들도 다 비종교적인 인간일지라도 이런 종교적인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할머니 같은 경우도 되게 옛날 분이셔가지고, 물 떠놓고 비는 거를 많이 하시거든요? 부엌에 가서 물 떠놓고 빈다거나, 아니면 마구간에 가서도 또물 떠놓고 비시고, 뭐 이러시는데, 그 물에 깃들어진 신성성, 근데 종교는 없으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생각을 바로 엘리아데가 했던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내용입니다. 종교적인 흔적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 비종교적인 인간에게도 일상생활의 현실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고향, 혹은 첫사랑의 기억이 담긴 장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지나치는 장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장소에 갔는데 정말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요거를 엘리아데는 존재론적 단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존재로서 이 지금 현실의 공간과 나와의 어떤 단절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체험을 비종교적인 인간들도 한다라는 겁니다. 특이한 경험, 특이한 체험, 비일상적인 생각들, 요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우주의 성스러운 장소가 된다. 뭐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이런 성스러움의 체험을 한다는 것을 엘리아데가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적절한 거 골라보면요. 1번, 종교적 인간.

3번.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은 그 주변과 질적 차이가 없다. 성스러운 공간은 주변과 질적 차이가 있죠. 우리 요거 지문에서부터 볼수 있는데요. 질적으로 분리됩니다. 요 내용. 지문을 잘 읽었더라면 골라낼 수 있었을 거예요. 4번. 비종교적인 인간은 생활 공간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고자 힘쓴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종교적인 인간, 심지어 종교를 막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스러움을 체험하고자 힘쓰지 않죠. 근데 무의식적에도 성스러움을 경험한다는 거지 힘쓰지는 않는다는 거. 5번. 비종교적인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서 종교적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 나 종교 안 믿어. 나 종교 없어.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종교적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선지. 64번 볼게요. 다음에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종교적 인간한테는 그렇겠죠. 자연의 다양한 사물들이 결코 단순한 자연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주는 신들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를 들면 신의 현존에 의해서 정화된 장소나 사물에 머무르는 경우와 같이 신들과 직접 교류하는 신성성만은 아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의 현존에 의해서 정화된 장소나 사물, 뭐 이런 것들의 예시로서 교회, 성당, 장소, 뭐 혹은 십자가 이런 사물들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런 신성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래요. 신들은 세계의 구조와 우주적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스러움의 양태를 현현한다. 이 우주가 신들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세계에는 성스러움이 기본적으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클로버를 보고 나 행운한가 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그냥 네 개의 잎을 가진 풀을 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이 신들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성스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본성적으로 그런 성스러움들을 발견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엘리야 되고요. 1번부터 볼게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자연과 세계가 초월적인 신 자체이다. 또 나왔어요. 지금 네 문제 풀었나요? 네 문제 안에서 안 나온 선지가 없었습니다. 초월적인 신 자체 아니라고 했죠. 신의 드러남, 현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인간의 노력 없이는 세계 안에 성스러움이 존재할 수 없다. 아니죠. 인간의 노력 밖의 영역입니다. 세계 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스러움이 가득 차 있어요. 요거 우리 지문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다른 색깔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노란색. 우주는 신들의 창조물이고 이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요 가득 차 있다는 거는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이 성스러움을 발견할 수는 있어도 세계에 성스러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 자체는 인간의 노력 밖의 이야기. 그냥 신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전제로부터 출발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노력 없이는 이런 얘기들이 틀린 선지죠. 3번. 신이 창조한 세계는 실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구조를 지닌다. 실제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틀린 선지. 4번. 종교적 인간은 신과 직접 교류함으로써만 성스러움을 느낀다. 요런 포인트들, 생윤에서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 만, 요런 거. 오직, 절대, 무조건, 뭐뭐로만, 뭐뭐로써만, 이런 포인트들. 자, 종교적 인간은 신과 직접 교류함으로써도 성스러움을 느끼죠. 그런데 그건 만으로 성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교류하지 않을 때도 이 자연 안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 5번.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인 공간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세속적인 공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요 공간들. 혹은 뭐 교회 밖에 그런 공간들, 세속적인 공간들. 그런 공간 속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종교적인 인간이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종교 간 평화는 불가능하고 종교 간 평화 없이 국가 간 평화도 불가능하며 다른 종

문제에 대한 연구 없이 종교 간 대화는 불가능하다. 자, 굉장히 많은 명제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요거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가장 처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가 일단 선행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는 종교 간 평화도 가능해지고요. 종교 간 평화를 통해서는 국가 간 평화까지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지자면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종교 간 대화를 할수 있고, 종교 간 대화를 함으로써 종교 간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종교 간 평화를 누림으로써 국가 간 평화까지 이룰 수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요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엘리야 대화는 구분되는 사상과 쿵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대화의 중단은 전쟁을 초래했다. 대화가 실패하면 억압이 시작되었고, 권력자들의 힘이 지배했다. 대화를 지지하는 사람은 자기 종교의 교리에 얽매이지 않으며 이단자에 대한 배척을 혐오한다. 결국 대화를 지지해야지만 우리가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종교 간의 대화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상가입니다.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종교 간 대화가 국가 간 평화의 선결 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간 평화가 가장 마지막에 이룰 수 있는 단계였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게 바로 종교 간 대화였죠. 그래서 선결 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2번. 종교 간 차이가 종교 간 대화를 언제나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으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고 모두가, 이전 세계 모두가 하나의 종교를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대화? 중요하지 않겠죠. 어차피 모두가 단일 종교를 추구하는데. 자, 그렇지만 이 세계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 간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종교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한 거지. 이 차이가 대화를 언제나 차단하는 것은 아닌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종교 간 소통에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까지 요청되지는 않는다. 아니죠.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 곧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잖아요. 이해가 있어야지만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다른 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종교, A 종교는 누구를 숭배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종교와 대화를 한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청되진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4번. 종교 간 교리를 통합하지 않으면 결코 관용을 실천할 수는 없다. 종교 간 교리를 통합함으로써 단일 종교를 형성하고자 하는 입장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평화를 이룩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 5번. 종교 간 대화의 실패가 정치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 아니죠? 대화의 중단은 전쟁을 초래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대화가 실패하면 억압이 시작되고 권력자들의 힘이 지배한대요. 요 말이 뭐예요? 결국 폭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실패하면 정치적 폭력으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쿵의 입장을 알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지문 속에서 힌트를 정말 많이 주고 있습니다. 비문학 지문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또잘 읽어보는 게이 단원의 한 가지 포인트라는 거. 넘어가서 66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교적 인간은 역사적 현재에서만 사는 것을 거부하고 성스러운 시간을 다시 획득하려고 노력한다. 다시 엘리야대로 왔네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종교적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축제에서 현현하는 신화적인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한편, 비종교적 인간의 대부분은 비록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서? 탄생, 결혼, 취임, 승진, 요런 거다 우리 축하하고 있죠. 누군가가 탄생했어요? 너무 기쁜 일입니다. 또 결혼하고, 취임하고, 승진하고, 이랬을 때, 우리 축하 의식을 하잖아요.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케이크 해서 초 불고, 축하해주고, 이런 과정들. 요런 과정들이 다 모두 다 종교적인 현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런 종교적인 현상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승진하는 게 뭐, 그냥 일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 축하하는 거 없이 끝. 요렇게 돼야 돼요. 탄생하는 것도 뭐, 어차피 자연적인 과정 속에서 누구는 태어나고

넌 죽는 거 아니야? 끝. 그치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탄생을 기뻐하고 죽음을 슬퍼하고 이런 과정들도 모두 종교적인 현상이다. 엘리야데의 입장. 1번.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시간은 회복과 반복이 가능하다. 성스러운 시간 다시 획득하려고 노력한다. 요런 포인트들 있었죠? 그래서 맞는 선지. 2번.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인 시간 속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한다. 꼭 성스러움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3번. 종교적인 인간은 성스러운 삶을 그 자체를 신으로 받아들인다. 정말 안 나오는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성스러운 사물 그 자체가 신이 아니라고 했죠. 성스러운 사물이라고 함은 그 성스러움이 깃들어진 성현인 것이지, 성스러움 그 자체, 신그 자체 아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3번이 정답. 4번. 종교를 의식할 능력을 상실해도 종교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비종교적인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의식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여전히 행동한다고 했죠. 그러면 요 표현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쓸수 있겠죠. 종교를 의식할 능력을 상실해도, 능력이 없어도, 종교를 의식하지 않아도 종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 맞는 선지. 5번. 비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움은 다양한 양태로 드러날 수가 있다. 그렇죠. 뭐, 종교적 인간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또 비종교적 인간에게도 이 성스러움이라는 것이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양태로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탄생, 결혼, 취임, 승진을 축하하는 의식에서도 발견되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시간 444, 4시 44분 이런 거 보면 나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교적인 하나의 체험이라는 거죠. 다양한 양태로 드러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67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명의 충돌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종교 간 관용과 적극적인 대화에 힘써야 합니다. 종교 간의 갈등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데요. 이러한 갈등은 무엇보다 자신의 종교만을 맹신하고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태도에 기인한대요. 자, 내 종교만이 옳고, 아, 너네 종교 듣고 싶지도 않아. 이런 태도들. 이런 태도가 있다면 대화가 애초에 불가능하겠죠?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국가 발전도 저해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초래한다는 쾅의 입장입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국가 안의 평화는 물론이고, 국가 간의 평화도 불가능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주요 종교들에는 비폭력과 생명 존중, 관용과 진실성, 연대와 정의로운 경제 질서, 평등과 남녀 동반 관계 등이 다 들어있대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대표적인 종교들 살펴보면요. 그 종교들이 포괄하고 있는 가치들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평등 지향하고 생명 존중, 비폭력, 관용, 연대, 자유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종교들이 단절돼서 절대 서로 소통하고 협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종교들 간의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거죠.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통 분모.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가치들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 윤리를 도출해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단일 종교를 추구해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통된 가치들이 있지 않냐. 그런 가치들을 바탕으로 세계 윤리를 도출할 수는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지지할 입장 골라볼게요. 1번. 종교 간의 평화 실현에 타인과의 대화 역량은 불필요하다. 필요하죠. 필요한 대화 역량이 있어야 대화를 할수 있는 거예요. 대화 역량이 없는데 대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필요하다. 틀린 선지. 2번. 다른 종교를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불필요한 노력이다. 지금 계속 이 쿵이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다른 종교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대화할 수 있고 그래야 세계 평화 이룰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력 절대 아니고요. 3번. 종교의 통일이 문명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애초에 종교의 통일
단일 종교를 강조하지도 않고요. 이 종교의 통일 자체, 단일 종교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 3번 선지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4번. 종교 간의 갈등은 사회와 국가 발전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종교 간의 갈등은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했죠. 즉, 종교 간의 갈등과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짚어내고 있는 거죠. 틀린 선지. 5번. 편견 없이 타 종교를 이해하는 일이 평화로운 공존의 조석이다. 그렇죠. 내가 다른 종교를 이해할 때그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편견 없이 그냥 정말 관대한 마음, 관용적인 그 마음으로 대화를 하려는 시도가 있어야지만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 선지가 정답이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8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스러움이 세속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은 성스러움을 알수 있습니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성현입니다. 성스러운 나무, 성스러운 돌은 정확히 그것이 성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숭배를 받는 거래요. 종교의 역사란 가장 원시적인 것부터 가장 고도로 발달된 것까지 이르기까지 다수의 성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인간이 성스러운 존재들의 의지에서 안정과 평화를 추구해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심지어 이런 것들 중요하다 했죠. 비종교적 인간도 종교적 의뢰나 신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으로 행동합니다. 종교가 없을지라도 그 행동 양식을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종교적인 의식들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라는 누구죠? 엘리아데입니다. 1번 볼게요. 성스러움과 속됨은 서로 양립할 수 있지만 조화될 수는 없다. 양립할 수도 있고 조화될 수도 있죠. 성스러운 것이 속된 것 안에 깃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 틀린 선지. 2번.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을 만들어내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자, 성스러움을 만들어내어 요런 얘기들이 정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성스러움 자체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이 세계가 성스러움으로 가득 찬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앞에 문제에서? 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가 성스러움으로 가득 찬 것이다 라고 했던 거지 종교적인 인간이 어쨌든 종교적인 인간이든 뭐든 인간이잖아요. 이런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성스러움이라는 것 자체를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틀린 선지. 3번.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실제의 단한 번의 드러남으로 이뤄진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엘리아데 이론 중에서 요런 부분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힌트가 지문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강연 형식으로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요. 지문의 길이가 길면 좋은 일이죠.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니까. 여기서 봤을 때 다수의 성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단한 번의 드러남으로 이루어진다. 이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죠. 역시 틀린 선지. 4번. 돌이나 나무는 그 자체로 성스럽기 때문에 숭배 대상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요. 여기 끌어오면요. 성스러운 나무, 성스러운 돌인 성현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더 이상 그냥 돌, 그냥 나무 아니라고 했고요. 그 자체로 성스럽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숭배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5번 볼게요. 성스러움을 믿지 않는 인간이라도 은연중에 종교적으로 행동한다. 마지막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비종교적인 인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으로 행동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69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종교적 인간은 절대적 실제, 즉 세계 안에서 자신을 현현하는 성스러운 존재가 있다고 항상 믿는다. 그렇죠. 종교적인 인간은 절대적인 실제, 뭐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종교적인 인간은 어떤 특성을 갖냐면
초월성을 거부하며 실제의 상대성을 인정한대요.

심지어 성스러운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는 데까지도 나아간대요. 즉, 절대적인 실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초월자 같은 존재는 없다라고 믿고 있으면서 이 성스러운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까지 의심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엘리야대인데요. 이 엘리야대 또 이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간다면, 이런 비종교적인 인간들의 또한 가지 특징. 자신을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고, 이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종교적인 인간들은. 자, 그렇지만 엘리야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죠. 우리 종교의 역사는 여러 가지 성스러움의 현현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이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것이다 라는 설명을 엘리야대가 했기 때문에, 이 비종교적인 인간들은 성스러운 존재의 의미를 의심한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역사를 꾸려나가는 주체라고 인식을 하면서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기억 보겠습니다. 종교적 인간에게는 우주는 신성성의 여러 양태를 계시한다. 그렇죠. 종교적 인간은 이 신성함, 성스러움의 여러 가지 양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역선지, 정답인 선지고요. 니은,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 그 자체를 신으로 숭배하고자 한다. 이제 좀 지겨울 지경이죠, 그렇죠? 자연물 그 자체가 신으로 숭배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가 신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연물 안에 신성성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현이기 때문에 숭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 틀린 선지. 디귿, 비종교적인 인간은 자기 자신과 세계를 탈신성화하고자 한다. 요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탈신성화. 그럼 뭐예요? 신성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종교적인 인간은 나와 이 세계를 신성함으로 깃들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움이 깃들어지지 않은 그런 탈신성적인 존재로서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 처음 보는 단어,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고 겁먹지 마시고, 단어를 끊어서 뭐뭐화? 요런 게 뭐였지? 뭐였지? 아, 이걸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었구나. 이렇게 차근차근 접근하다 보면 또 쉬운 단어들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디귿선지, 비종교적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탈신성하고자 하는 거 맞죠. 심지어는 이 비종교적인 인간들은 이 성스러운 것들은 내 자유를 추구하는 방해꾼이다라고까지도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요 역사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끌어 나간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이 엘리야대 입장에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70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그렇죠.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를 들면 신의 현존에서 정화된 장소나 사물에 머무르는 경우와 같이 직접 신들과 교류하는 신성성만의 것은 아니다. 신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행했는데, 어떤 것? 세계와 우주적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의 양태를 현현한다. 자, 엘리야대의 목적 자체는, 이제 엘리야대 종교학자잖아요? 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알아내고자 했던 게 엘리야대가 탐구하고자 했던 목표였습니다. 그 목적, 종교의 본질을 찾아보니까, 아,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성스러움을 찾고자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성스러움을 찾는 그 방식이 다 각자 다를 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종교들에 있어서 신의 현존에서 정화된 장소, 되게 신성한 장소들 있잖아요. 그런 장소들, 그리고 신의 현존에 의해서 정화된 어떤 사물들, 상징적인 사물들, 염주, 묵주, 이런 사물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에서 우리가 신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우주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스러움의 양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문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 마을의 나무, 마을의 돌, 뭐 이런 것들, 그 자체로 신성성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성현으로서 숭배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엘리야대의 입장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 성스러운 공간에는 성스러운 것의 출현이 결부되어 있다. 성스러운 공간, 절, 교회, 이런 공간 안에는 성스러운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굉장히 신성한 장소인 거죠. 맞는 선지입니다. 근데 틀린 거 고르는 거여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성스러움이 드러난 사물을 신그 자체와 동일시해야 된다. 정말 빠짐없이 나오고 있죠. 또 나왔어요. 신그 자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스러움이 드러난 사물은 성현. 성스러움의 현현 해서 성현. 그리고 이 성현과 성은 구분되어야 마땅합니다. 신그 자체는 아니에요. 틀린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인 선지가 되겠네요. 3번. 성스러움을 가시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것은 자연의 대상들이다. 그쵸. 우리가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스러움이라는 것을 현실의 세속적인 공간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이 자연들의 대상 속에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볼수 있는 형태로서. 그래서 3번 엘리야드 입장으로 적절하고요. 4번. 성스러운 세계에서만 종교적인 인간은 참된 실존을 가질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 되게 틀린 선지 같은데 맞는 선지거든요. 그런 선지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또 땡큐 하고 요거 3월 학력 평가였잖아요. 땡큐 하고 또 적어 놔야 돼요. 별표 치고. 성스러운 세계에서만 종교적 인간은 참된 실존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뭐 완벽하게 대응되지는 않지만 실존주의자들 중에서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르 같은 학자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바는 뭐였었냐면 우리가 인간이 진정한 실존을 하려면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진정한 실존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실존은 뭐다? 성스러운 공간에서 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종교적인 실존, 진정한 실존이다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데도요, 성스러운 세계 안에서만 종교적 인간은 참된 실존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4번 선지 정답. 5번, 성스러운 세계와 세속은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엘리야데의 책 제목, 성과 속입니다. 즉, 성스러움과 속된 것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다. 맞는 선지, 틀린 선지 고르는 거여서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2번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됐습니다. 72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친애하는 땡땡에게 지난 편지에서 자네는 나에게 종교 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었지.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전하고자 하네. 우선 모든 종교는 자신의 실수와 과오의 역사를 비판적 시각으로 성찰해야 되네. 내가 믿고 있는 종교, 정말 대단한 종교로서 절대 비판할 여력이 1도 없는 그런 종교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종교의 역사도 되짚어보면서, 아, 우리가 과거에 종교에서 요런 문제들이 있었지. 그런 것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성찰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견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로지 단호한 자아비판이라는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네. 우리가 다른 종교 혹은 다른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다? 자아비판. 내 종교에 대한 비판이다. 다음으로 각 종교는 서로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고 종교적 이해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얘기 나오죠? 하나의 보편 종교를 요청해서는 안 되네. 마지막으로 종교 간 대화가 필요하네. 종교 사이의 평화를 배제하고서는 국가 사이의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고, 종교 사이의 대화를 배제하고서는 종교 사이의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며, 내 이웃의 종교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종교 사이의 어떠한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게. 논리적으로 지금 그 구조를 따져보면요. 가장 아래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웃의 종교를 이해하는 게 일단 1번. 그 다음에야 종교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고요. 대화가 있은 다음에서야 종교 사이에 평화가 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지만 그 마지막으로서 국가 사이에 평화가 가능하다. 요 논리적인 구조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입장이고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세계 평화를 위해 다양한 종교를 단일 종교로 통합하세요. 아니죠. 지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하나의 보편 종교를 요청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 앞에서 쿵 문제 봤을 때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2번. 종교 간 평화를 위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해야 된다.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종교? 이해하고, 일단 이해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비판 해본 다음에서야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 그리고 다른 종교와 상호 평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게 되겠고요. 3번. 자신의 견해와 다른 종교적 견해를 결코 비판해서는 안 된다. 비판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단호한 자아 비판이라는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결코 비판해서는 안 된다. 틀린 선지. 4번. 종교 간 대화를 위해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요청된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 마지막에 긴 문장이 바로 시사하는 바가 요 4번 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5번. 종교 간의 평화는 국가 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다. 아니죠. 우리 순서를 따져볼 수가 있었는데요. 종교 이해, 그리고 대화, 그리고 종교 간 평화, 그리고 국가 간 평화였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국가 간 평화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종교 간의 평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정답은 4번입니다. 7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하늘은 신의 초월성을 계시하고 대지는 우주적인 어머니이자 양육자로서 자신을 나타낸다. 우주의 여러 가지 리듬은 질서, 조화, 향상성, 풍요를 드러내고 우주는 전체로서 실제적이고 살아있으며 성스러움을 지닌 유기체이다. 즉, 우주는 존재와 신성성의 여러 양태를 계시하고요. 존재의 현현과 성현이 서로 만나는 것이다. 라는 개념, 뭐 성현이라는 이야기, 성스러움이라는 포인트, 이런 것들 살펴봤을 때 우리 엘리아데라는 거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봅시다. 1번. 종교적 인간에게 모든 자연은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된다. 모든 자연은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되는 거 맞죠? 종교적인 인간에게는 이런 자연은 항상 종교적인 의미로 충만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인 인간이라면 이 자연의 사물들이 그냥 자연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종교적 의미를 내재해 있는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들로 보이는 거거든요. 신성성으로 계시되는 거 정답. 2번.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죠.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들이 이 자연적인 것 안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인 거 맞습니다. 3번. 자연은 초월적인 존재 그 자체이며 스스로 성스러움을 드러낸다. 또 나왔죠. 또 나왔어요, 여러분. 초월적인 존재 그 자체는 아니라고 했었죠. 이 초월성, 성스러움이 자연 속에 깃들어져 있을 수는 있더라도 이 자연물, 돌이나 나무 그 자체가 신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선지로 적절하네요. 4번,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을 통해 현현하는 성스러움을 숭배한다. 그렇죠. 자연물 그 자체, 뭐 돌, 나무, 이기 때문에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돌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그 방식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숭배하는 거 맞고요. 5번. 자연물은 성스러움이 드러나더라도 여전히 자연 안에 존재한다. 맞죠. 현실 세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스러운 것이 여전히 깃들어져 있을 수는 있다고 했어요. 틀린 것으로는 3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7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현현하고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성현이라고 한다. 종교적인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며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대요.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인간에게 이 자연, 우주는 그냥 단순히 그 자체로 자연 현상으로 바라보이는 것이 아니고 성스러움이 가득

있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인다는 거죠. 성스러운 돌, 성스러운 나무는 돌이나 나무로서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현이기 때문에 숭배된다라는 또 마찬가지로 엘리야대의 원문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 세계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대상일 뿐 아니라 성그 자체이다. 틀린 선지 나오면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세계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대상이지 성그 자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돌이나 나무, 자연물 자체가 신그 자체인 것이 아니고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성현인 것인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선지로 적절하네요. 2번 볼게요. 성스러움과 세속은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쵸? 3번. 종교적인 인간은 세속적인 대상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가 있다. 꼭 종교적인 장소만 갈 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종교적 체험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4번. 종교적 인간에게 돌이나 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고 뭐라고 했었죠? 항상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고 했습니다. 5번. 신은 자연을 통해 성스러움을 다양한 양태로 드러낸다. 역시 마찬가지로 맞는 선지죠. 이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 깃들어져 있는 이 자연이 전체로 성스러운 의미가 충만해 있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골라내는 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4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는 윤리를 수용하지만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한 영원한 삶을 본질로 받아들여야 한대요.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와 상충하는 종교적 진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윤리랑 종교를 놓고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위에 있다? 종교가 더 위에 있다. 왜냐하면 윤리랑 상충하는 종교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을. 물론 종교는 절대자의 힘을 빌어 영원을 추구하지만 인간이 종교이기에 윤리적 삶을 강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는 윤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간의 윤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즉, 윤리랑 종교를 놓고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우위다? 윤리가 더 우위다라는 것이 을의 입장이 되겠고요. 갑, 아닙니다. 윤리는 인간 이성의 토대를 두는데 이성은 절대자와 달리 한계를 갖는데요. 또한 윤리는 문화마다 다르다는 점에서도 종교적 진리가 윤리를 넘어선다라는 갑의 입장을 문화에 따라 윤리가 다르다는 점 인정. 그런데 윤리의 토대가 되는 이성 역시 절대자로부터 주어진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절대자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종교는 윤리를 존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정 사상가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핵심 쟁점을 찾는 거여서요. 갑을 적어두고요. 골라봅시다. 1번. 윤리는 문화에 따라 상대적인가? 갑의 입장. 윤리,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다라는 점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쵸? 그래서 갑 인정. 을 마찬가지로 문화에 따라 윤리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을도 인정. 2번. 윤리는 이성의 토대를 두고 있는가? 갑의 입장.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윤리는 인간 이성의 토대를 두는데. 그쵸? 을도 마찬가지로요. 윤리의 토대가 되는 이성까지 이야기를 했고, 요 이성이 절대자로부터 주어진다라는 다른 차별점도 또 더해서 이야기한 거여서, 이성 자체가, 윤리가 이성 자체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갑도 을도 모두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3번. 종교는 윤리적 가르침을 지닐 수 있는가? 그렇죠. 갑의 입장에서도 종교가 윤리적 가르침을 지닐 수 있다라는 거 인정. 을도 윤리가 더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교는 반드시 윤리적 가르침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 됐었죠. 4번. 종교는 절대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가? 요거는 뭐 갑도 당연히 인정이고 을도 인정인 부분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영원을 추구하고 또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한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 요 내용들 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갑도 을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선지. 5번. 윤리와 상충하는 종교적 진리는 허용될 수 있는가? 자, 요게 바로 갑과 을이 지금 토론하고 있는 핵심 쟁점이 됐었죠. 갑의 입장은 어땠어요? 윤리와 상충하는 종교적 진리? 당연히 허용돼. 왜냐면 종교가 그 위야. 을의 입장은 아니야. 그래도 종교는 어디까지나

0: 인간의 종교야.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니? 라는 입장이어서 을은 반대할 수 있는 선지. 그래서 우리가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려면 이런 5번 같은 누군가는 동의하고 또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선지가 적절하게 되겠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다양한 이론들 살펴보았고요. 또 특히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들 봤습니다. 이 엘리야 대 쿵.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간과하기 굉장히 쉬운 학자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론들을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지문들이 길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진짜 독해처럼 풀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잊지 마시고 이 종교와 윤리 파트에 나오는 사상가들도 꼭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3번쌤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세상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우리 지금 인구 파트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첫 시간 함께 했습니다. 문제가 진짜 만만치 않죠. 특히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 지역도 가려놓고 뭐 다 가려놓고 여기가 어딘지 찾아야 되고 거기다가 지도에서 잘 모르는 지역들도 한두 개씩 막 섞여 있고 그래서 틈틈이 백지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크지 않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틈틈이 오늘은 경기도 지역을 내가 완성을 해봐야겠다. 내일은 강원도.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 좀 순환을 시키세요, 여러분. 항상 지도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12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12번 2024학년도 9월 모평이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의 그 흐름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최근 2, 3년의 경향성하고 그리고 조금 오래된 기출문제의 경향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 3년을 정말 열심히 잘 복습을 하시고요. 예전 것도 이제 지도 연습도 하고 지표 다루는 해석하는 연습도 할 겸 복습을 잘 해주세요. 이 선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뭐 성비라든지 부양비라든지 노령화 지수라든지 중위 연령, 인구 밀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서로 다른 자료에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일단 지도에서 어떤 지역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를 통해서 좀 적용을 시켜서 ABC 지역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지역을 보시면 여기부터 볼까요? 커다란 거. 여기 너무 자주 나왔죠? 확대시켜 놓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전자조립과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경기도 지역의 대표적인 공업지역 화성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입지하고 있기도 하죠. 그 아래가 또 평택인데요. 화성하고 평택은 모두 다 전자조립, 자동차 꼭 챙겨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서울하고 딱 맞붙어 있는 누가 봐도 그쵸? 서울과의 관계성이 매우 밀접한 그런 지역일 거고요. 성남입니다. 성남시. 이 성남시 안에 분당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강원도와 경계를 맞닿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군이라고 적어도 상관없다고 했죠.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가 선생님은 항상 여기 휴게소 지나면서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그 휴게소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 잣이 들어간 그 네모나게 생긴 샌들을 여기서만 팔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원도 여행 중에 여기 가평휴게소에 들려서 꼭 그걸 사가는데 그렇죠. 뭐 여행의 재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가평군입니다. 일단 군이라는 느낌으로 시작

기억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X축이 노년부양비고요. 노년부양비가 높다는 거는 네, 어쨌든 노년층의 비중이 높으니까 노년부양비가 높게 나타나겠죠. 유소년부양비 높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거기가 조금 신도시, 젊은층이 많이 사는 도시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걸 잘 떠올려 보시면 자, C는 여기서 네, 여기 가평군에 해당하는 데이터겠죠. 그래서 먼저 C부터 찾았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유소년 부양비 Y축 보셔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네, 보시면 이 화성하고 성남 중에서 그래도 좀 최근의 신도시, 그리고 지금 또 제조업의 일자리가 많은 그런 도시가 어디죠? 화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좀더 신상 A, 그리고 그 중간적인 성격 B. 원래 가장 중간적인 성격은 가장 나중에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A, B, C 지역을 찾았으니 우리는 선지에서 내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보다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높다. 이거는 뭐 통학도 그렇지만요. 통근 이 서울에 대한 이제 일자리 의존율이거든요. 이 서울과 인접해 있는 뭐 광명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좀 주거 기능으로 특화돼 있어요. 주거 기능. 그러니까 일자리가 풍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서울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근 통학은 성남이 더 화성보다 그 비중이 높습니다. 반면 화성은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자조립과 자동차 공학과 같은 제조업 일자리가 되게 풍부해요. 그 도시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과의 통근 통학 비율은 A가 아니라 B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A는 C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라고 했는데요. 화성하고, 네, 지금 가평을 비교를 했죠. 어디가 더 낮을까요? 네,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 C가 청장년층의 비율이 낮겠죠. 자, 거꾸로 됐고요. B는 A보다 성비가 높다. 자, B하고 A입니다. 지금 성비를 물었는데요. 성비.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번 했지만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는 중화학공업 혹은 이제 전자조립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을 거예요. 여기는 주거 기능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비가 높다, 남초다, 남성의 인구가 많다, A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4번, C는 A보다. 자, 우리 C하고 A하고 둘다 아주 널찍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인구가 여기가 훨씬 많을 테니 인구 밀도도 A에서 높겠죠. 그럼 마지막 C는 B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마지막에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이 노령화 지수는 원래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라고 했지만 유소년 부양비분의 노년 부양비 곱하기 100을 해도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Y축분의 X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Y축의 값은 거의 비슷한데요. X축의 값이 이 C가 월등히 높죠. 그게 대충 봐도 보이죠. 그래서 굳이 엄밀하게 숫자로 계산하지 않아도 C가 B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딱 느낌만 봐도, 그쵸? 네, C가 높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값을 줬다는 거는 그걸 보라는 건데 그냥 느낌으로,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편견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5번으로 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2024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가, 나, 다 지역이 이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인데요. 어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요, 우리 수능 기출의 미래에서 농업파트에서 출제된 지역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도 선생님이 이 문제 봤었거든요. 같은 권역, 전라남도에서 물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광역시 하나, 그다음에 시 하나, 군 하나 나왔을 때 서비스업에서 이군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거기 앞에 한번 문제 보세요. 산수유가 유명합니다. 선생님이 이 소백산맥의 끝자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너른 품을 가지고 있는 지리산이 세개 도에 걸쳐서 분포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매년 여기에 산수유 따러 갔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엄마가 여기를 매년 보내서 산수유를 따오라 그랬어요. 아동학대는 아니고.

지내라고요. 네, 자연과 친하게 지내라고. 여기가 구례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이제 또 스님이 매실을 따러 가라고 했던 이제 광양인데요. 광양은 네, 매실보다는 네, 제철소죠. 제철소. 여러분들 한국지는 제철소, 매실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 자, 우리 광양 제철. 그다음에 여기 뭐죠, 여러분? 석유화학 단지 여수입니다. 여수시. 네, 여수시 석유화학 적어둘게요. 오랜만에 나오죠, 석유화학. 자, 그다음에 여기. 여기를 모르면 조금 무안해질 수도 있어요. 여기가 전라남도 도청이 있는 곳이에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모르면 이제 무안해지는데 이제 알아야지. 무안군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나다 지역이 어딘지를 여러분들 찾았고요. 많은 걸 주셨는데 연령층별 인구 비율에서 그쵸? 연령층별이니까 이거 세 개의 각각의 비중이 나와 있고요. 색깔을 달리해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외국인 주민만 성비를 따졌을 때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축을 보셔야 돼요. 외국인 주민의 성비 했을 때 이제 100을 기준으로 남초, 여초 뭐 이런 걸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이 지역들 중에서 항상 가장 촌락을 먼저 찾아내죠. 가장 촌락스러운 특징이 있는 곳. 자, 그거는 어디를 보면 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보면 된다. 떡하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 네, 지리산 산에 가면 이제 친절한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가해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하고 다가 있는데요. 이 나하고 다는, 와, 저거 지금 노년부양비 총장근층 비중 이거 가지고 알기에는 너무 무섭죠. 저거 가지고 알았다? 통계청 직원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저걸로 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뭘 줬다? 외국인 주민 성비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비가 아주 큰 차이가 나요. 나가 월등히 높죠. 남성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라는 거죠. 남성 외국인들이 뭐하러 왔을까요? 네, 근로하러 왔겠죠. 네, 그쵸? 선생님이 결혼 이민자의 그 성비랑요. 외국인 근로자의 성비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고요. 특히나 여기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서 근로할까요? 그쵸? 여수 석유학 단지에서 근로를 하는 편이겠죠. 중화 남성이 많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여수의 데이터입니다. 이게 무안의 데이터일 거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다를 다 찾았네요. 자, 1번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가하고 단데요. 지금 둘다 사실 군이에요. 둘다 군이지만 여기는 그래도 전남 도청도 있고, 그쵸?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도 여기는 한 9만 명 정도는 되고요. 구례가 3만 명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9만 명, 3만 명. 그래서 여기가 인구 밀도가 더 높을 겁니다. 나는 가보다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총부양비는 어디 보자? 이거 허리에, 자, 청장년층. 자, 허리에 해당하는 청장년층의 비중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총부양비는요, 청장년층의 비율과 청장년층의 비중과 반비례 관계성을 가진다고 했죠. 그쵸? 자, 그러면 나하고 가만 보세요. 어디가 지금 청장년층이 훨씬 더 많죠? 네, 나가 많고요. 가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총부양비가 높다는 거는 이 청장년층의 비중이 낮아야지 총부양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가가 더 높게 나오겠네요. 자, 3번. 나는 다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나는 네, 여수, 다는 무안. 당연히 여기가 맞겠네요. 정답은 3번에서 좀더 깔끔하게 나오고요. 다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노령화 지수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봅시다. 아까 우리 가에서 노년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 가지고 구례군, 가를 찾았잖아요. 자, 그리고 사실 가와 다가 정확히 어딘지 몰라도 지금 이 선진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유소년분의 노년 비중 따지면 가가 훨씬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자, 가에서 다준 가는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전체 인구가 어디가 많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여수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이건 양가 비율의 문제이고요. 외국인 주민 수 전체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 근로자 수도 많을 나가 제일 많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아까 우리 3번에서 나왔죠. 그래서 13번 문제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갈게요. 자, 14번. 2023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그래프는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그려져 있고요. 지금 0세부터 100세까지, 100세 이상까지 인구와 성비가 지금 세 지역의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지역이 어디냐? 일단 A부터 한번 보시면 이거 예전에 선생님이 산천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농업파트에서 나왔었거든요. 여기가 산천어 어디죠, 여러분? 산천어? 네, 화천입니다. 화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려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르겠다. 그러면 군.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세 지역을 다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 이제 뭐 잘못된 거고. 그래도 우리가 세 지역 중에 보통 두 지역은 아는 게 나오길 그리고 공부를 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B는 세종이에요. 여러 번 봤죠? 인구에서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대전 바로 위에 세종. 자, 그다음에 여기 거제입니다. 거제. 조선업, 중화공업이 아주 발달돼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의 그 데이터 중에 눈에 띄는 게 여러분들 몇 개가 있을 텐데요. 일단 가에서 보시면 성비가 유독 20대에서 30대의 성비가 치솟습니다. 유독 저 특히 20대. 자, 특히 20대에서 강력한 남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에서는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특히 한창 일할 30대, 40대 여기서 또 남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령의 그 분포는 좀 다르죠. 간은 20대에서 되게 뾰족하게 거기에 특화돼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근로를 할수 있는 연령대에 좀 걸쳐서 남초예요. 자,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비가 크게 네,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성비가 여기 100을 기준으로 보시는 건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천어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여기서는 네, 산천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군사 분계선 주변에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야? 군부대. 선생님이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이 군사 분계선 주변에 남초 현상 나타나는 첫 번째 지역. 두 번째. 자, 거제와 같이 중화공업이 발달한 지역도 남초 현상. 그쵸? 반면에 세종은 그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소년층 비중이 높잖아요. 전국 1등이라니까요. 그래서 끝났어요. 가는 A, 나는 B, 나는 C, 그 다음에 다는 B. 이렇게 A, C, B. 정답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2023학년도 3월 학평입니다. 그래프에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가에서 라는 각각 서울, 세종, 울산, 전남 중에 하나고요. 유소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뭐 이렇게 두 개를 줬습니다. 가장 이제 양극단. 그래서 청장년층으로 구별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이두 개를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인구 구조에서는 유소년층과 노년층 혹은 고령화 수준으로 우리나라 각 지역들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세종, 울산, 전남 구별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노령화 지수, 고령화 수준을 알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지표이고요. 식이 뭐라고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정말 자주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공식을 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소년 부양비. 자, 누가 부양하죠? 아빠 엄마가 여러분들 어릴 때 부양해줬죠. 여러분들도 만 15세가 넘었으니, 그쵸, 대부분 넘었을 테니, 네, 청장년층에 속하는데요. 이 부양비 계산의 식을 보시면, 분모는 싹다 뭐죠? 청장년입니다. 네, 분모는 싹다 청장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부양을 하는 층이 청장년층이니까. 그래서 청장년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이 유소년 부양비, 청장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 노년 부양비, 청장년분의 유소년 더하기 노년 곱하기 100이 총부양비. 네, 그래서 청장년층이 네, 부양을 열심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청장년층은요, 일을 하는 연령층이잖아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연령층,
돈을 번다는 이야기예요.

골프 양비 1등도 챙겨봐야 될거 아니에요? 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소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세종 꼭 챙겨가세요. 가장 신상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하고 나가 있는데요. 서울하고 울산입니다. 자, 서울하고 울산 중에 어디가 노령화 지수가 더 높을까요? 네, 서울이 더 높습니다. 서울은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공업 기능이 거의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한창 일할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은 울산이 노령화 지수가 더 상대적으로 낮아요.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 울산, 세종, 전남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남 지방에 속하는 건요. 여기서 가나다라 중에 나밖에 없고요. 행정 중심 복합 도시, 행복 도시, 세종이 다가 맞아요. 정답 2번이네요. 다는 가보다 청장년층 인구가 많다. 여러분, 인구 양입니다. 비중이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엄청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양이요. 여기가 930만 명, 여기 40만 명. 네, 거의 20배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이 당연히 양이 많겠죠. 라는 나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여러분, 네, 무려 울산과 비교했습니다. 울산은요, 그 어떤 지역하고 또 비교를 해도 네, 1인당 GRDP 우리나라 전국 1위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가에서 라중 중위연령. 자, 고령화 수준이에요. 고령화 수준 어디가 제일 높다고요? 노령화 지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이 제일 높겠죠. 정답은 아까 2번에서 나왔고요. 틀렸던 선지들 다시 잘 점검해 주세요. 자, 16번입니다. 2023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두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에서 C 중 고른 것은. 여러분들 방금 앞에서도 이렇게 누워져 있는 약간 반쪽만 그려져 있는 인구 피라미드를 보셨는데요. 이거를 왼쪽으로 90도 회전하고 약간 데칼코마니 하듯이 오른쪽에도 그리면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구 피라미드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별로 크게 어렵진 않고요. 일단 가나를 그냥 ABC에서 매칭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남해안 일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남해안 일대 정말 섬 지역이 많아요. 정말 많죠. 그래서 여기 우리 방금 앞에서 여수라고 배웠던 네, 여수가 여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남해거든요. 남해. 남해군. 들어보셨나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거제. 자주 나왔기 때문에 알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여기 이제 근처에 있는 위성도시의 역할을 하는 김해가 있죠. 그럼 이 A가 뭐냐? 자, 나로, 누리호. 자, 우리나라 항공 우주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자, 고흥입니다. 고흥. 유자가 유명하죠, 여긴 또. 그쵸? 예, 참고로 유자는 따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자, 고흥군. 그 다음에 거제시, 김해시. 네, 두 개는 시고 하나는 군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그 이유가 있겠죠. 두 개는 시를 주고 하나는 군을 준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단위도 놓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 이 급간이요. 그리고 이 절대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뭐를 알수 있냐면 가보다 나가 훨씬 더 규모가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정말 작잖아요. 그래서 왠지 막 군의 느낌이 스물스물 느껴지는데 게다가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90도 회전시키고 데칼코마니에서 그려보면 인구 피라미드가 좀더 명확하게 보인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그려보면 이 지역은요. 약간 이제 우리가 흔히 표주박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노년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표주박형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입니다. 반면에 여기는 허리가 되게 두툼해요. 그쵸.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형의 구조를 보이거든요. 게다가 성비를 보시면 이 성비에서 100을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해석을 했잖아요. 100이 상당히 굵긴 한데 100을 기준으로 봤는데 이 가의 그리고 나의 청장년층의 일부 구간이 100을 네, 넘는다는 거. 그것도 일단은 확인을 같이 해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일단 노년층의 비중이 높다는 거하고 그리고 오히려 노년층에서 아주 뚜렷한 여초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네, 중요합니다. 지금 이나 지역에 비해서 더 이른 연령에서 여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좀 촌락형. 그래서 A, B, C 중에서는 A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거제 아니면 김해인데, 이 젊은 층에서 그리고 두툼하게 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면서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네, 거제의 특징으로 해석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하고 B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오죠. 자, 정답 1번이었고요. 1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7번. 2022학년도 10월 학평입니다. 자, 이 문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좀 오래된 문제이지만, 네, 좋은 문제니까 늘또 다시 수록을 해놨겠죠?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이요. 경기, 서울, 세종, 울산, 전남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고맙게요. 시하고 도를 구별해줬어요. 진짜 고마운 거거든요? 그러면 시는요, 여기서 서울, 세종, 그리고 울산이 있고요. 그리고 도에 해당하는 거는 경기, 그리고 전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좀 수월해져요, 진짜로. 그리고 그래프는요, X축이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예요. 자, 청장년층의 성비를 줬다. 더 뚜렷해지는 거죠. 그럼 세 가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주변, 중화공업지역, 촌락지역의 청장년층 성비까지도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장년층의 성비를 따로 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2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역인데요. 도 지역인데 청장년층의 성비가 이렇게나 높다? 지금 100보다 훨씬 높죠. 우리 경기하고 전남입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 뭐 공업 지역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경기도, 서울, 수도권 지역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성 일자리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월등하게 나타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크게 별로 안 나타나거든요. 특히 도 단위로 따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바로 전남일 것이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자, 그러면 청장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겠네요. 그러면 총부양비가 높겠네요. 그거 가지고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확인을 해봤을 때 전남이 확실해요. 그러면 남은 도, 그냥 가져가는 거죠? 경기 이렇게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서울, 세종, 울산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지금 A, B, D죠. A, B, D죠. 근데 그중에 성비가 매우 뚜렷하게 또 높은 한 지역이 보입니다. 어딜까요? 네, 중화공업이 매우 매우 발달한 울산, 자석조 철의 도시죠. 그래서 울산이고요. A하고 B가 있는데 이제 세종하고 서울이 남은 거거든요. 자, 서울하고 세종 중에 어디가 더 3차 산업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풍부하고 더 특화되어 있죠? 서울이죠. 서비스업은 어떤 성별의 일자리가 훨씬 더 풍부하다? 여성. 자, 그래서 지금 100보다 낮은 유일한 지역입니다. 성비가 100보다 낮은 유일한 지역. 여성의 인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서울입니다. 그리고 세종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A, B, C, D, E를 다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자, 그나마 시하고 도가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월해졌다는 거. 자, 1번 보겠습니다. A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다. 이거는 네, B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부산보다 유소년 비양비가 자, B가 높은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부산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B가 있잖아요. 네, 유소년 부양비는 여러분들 뭐, 총부양비도 지금 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세종은요, B가 세종이잖아요. 우리 세종은 전국에서 유소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청장년층의 비중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을 이걸 알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직접적으로 유소년층하고 뭐 다른 연령층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진 않았어요. 근데 1차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청장년층의 비중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총부양비하고 청장년층은 어떤 관계성? 반비례 관계성. 근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은 청장년층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세종의 유소년층 비중이 전국 1위인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B가 세종인 거 또 찾았잖아요. 그걸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년층의 비중이 비슷할 때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은 세종이 유소년층 유소년 부양비가 당

당연히 높겠죠. 정답 2번입니다, 여러분. 네. 3번. C는 E보다, 경기는 전남보다 치옥내 1차 산업종사자 비율이 높을까요? 네. 전남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우리 농업할 때도 여러 번 언급했었어요. 그쵸? 전남, 전북, 경북은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농가 수도 많고, 그 경지율도 높은 그런 지역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자, D는 A보다 총인구가 많다. 자, D하고 A. 울산하고 서울입니다. 네, 우리 서울은요, 인구가 930만 명, 울산은 1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A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거꾸로 이야기했고요. E는 D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인당 GRDP. 지금 울산이랑 전남을 비교했습니다. 네, 이렇게 광역자치단체로 비교를 해도요, 울산이 1인당 GRDP, 뭐 전국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D가 높습니다. 아까 정답은 2번에서 나왔죠? 네, 정답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갈게요. 18번 문제, 2022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지금 이제 점점점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구조를 지금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가에서 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예전부터도 이렇게 지역군으로 묶여서 출제가 된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아실까요? 여러분들 우리 공업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역들이거든요. 일단 예전에도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언급한 것 같은데 서산? 네, 당진. 당진. 자, 그 그룹군입니다. 자,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서산 그러면 석유학 단지 발달돼 있고요. 당진은 제철소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중화학공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딱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역, 여기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네, 또 이렇게 산맥을 이렇게 그어. 산맥을 긋고 그 끄트머리에 지리산도 분포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가 무진장 지역에 무진장. 무진장 눈이 많이 내린다 그래서 무진장. 그래서 무안, 진안, 장수. 여기 무진장 버스도 옛날에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여기가 진안 고원이잖아요. 그래서 지형성 강설로서 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 진안. 그리고 무주입니다. 선생님이 어릴 때 여기 스키 타러 많이 갔었는데 네. 이제 되게 오래된 지역이긴 해요. 어쨌든 눈의 질도 좋고요. 지금도 우리가 기후 지역, 기후에서 배우는 지역이죠. 진안 무주고요. 군입니다. 그쵸? 둘다 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산 광역시의 위성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왼쪽이 김해입니다. 네, 김해시. 그리고 여기도 선생님 최근에 부산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봤는데요. 정말 새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막 들어서 있더라고요. 완전 막 신도시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서 있는데, 자, 일단 여기 양산시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시지만 중화공업이 좀 특화되어 있는 시들. 자, 그리고 양산하고 김해 시지만 주거 기능이 좀더 탁월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군이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요. 네, 가에서 다중 중위연령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나다를 해결을 안 하고 왔잖아요.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쵸? 가나다를 여기다가 지금 적용을 시키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직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나다 보겠습니다. 지금 다부터 눈에 확띌 텐데, 일단 이 노년층,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여성의 그 비중이 더 커지고요. 그리고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요. 비율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양이 아니라요. 비율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구 구조의 특징을 더 탁월하게 한눈에 볼수 있는 거거든요. 자, 노년층이 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촌락이죠. 자, 어디? 자, 여기입니다. 진안무주의 데이터가 여기에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안무주의 데이터. 자, 그다음에 이제 가하고 나를 보시는데요. 가하고 나에서 좀더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거. 지금 왼쪽이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에 비해서 좀더 뚜렷한 남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바로 뭐다? 당진과 서산. 서산 당진의 데이터입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도시형은 도시형이에요. 우리 별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시형은 도시형이고 인구의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청장년층의 그 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